충청권도 최근 들어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수도권 효과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영남권은요,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시가 영남권이겠구나라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충청권하고 수도권이야. 그래서 이거 보고서, 에, 200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A가 더 많이 상승한 거 아니야? 그럼 상승폭이 더 크니까 A가 수도권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요. 이거 가지고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잖아. 90년대부터 95년까지 이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봐야지. A는 90년대에서 95년 갈때 주춤했죠. 근데 B는요. 90년대에서 95년 갈때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 이게 바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 인구가 단한 차례도 줄어들거나 유지된 적이 없어. 늘 인구가 증가했었어. 그러니까 혁신도시다, 기업도시다 하면서 어떻게든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충청권이고, B가 바로 수도권이 되겠죠. 어렵긴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요거 가지고 좀 접근한다면 쉽게 풀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가와 나의 권역 경계는 맞닿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가와 나는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떨어져 있지 멀리. 다는 가보다 권역 내 2위 도시의 인구가 많다. 다의 2위 도시는 청주고요. 가의 2위 도시는 인천인데, 에이, 인천이 더 많아야지. A는 시보다 광역시 수가 많다. 광역시 수할 때꼭 영남권 물어보거든요. 영남권은 3개인 반면에 충청권 같은 경우는 대전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A는 시보다 광역시 수가 많을 수가 없지. 그치? 자, 수도권은요, 충청권보다 총인구가 많습니다. 정답 4번이었죠. 수도권은 어떤 지역보다도 총인구가 많아요. 그래도 가는 A가 아니죠. 다는 B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답 4번이라는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그래프의 가에서 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단 가에서 파는 각각의 정말 모든 지역이 약간 어벤져스처럼 출중동했어요. 예, 강원권. 강원권. 자, 강원권, 수도권, 영남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모든 권역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준게요. 1, 2, 3위 도시 주어졌고요. 군 지역을 주어졌어요. 기타 도시는 이제 시겠죠. 시와 군 나눴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뭐부터 풀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항상 제주도가 나와? 그럼 제주부터 푸세요. 제주는 항상 1순위예요. 모든 어떤 분야이든 제주는 그냥 1순위가 되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로 부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왜요? 제주는 두 개밖에 없잖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둘다 시야. 여기에 두 개밖에 안 나타나는 거 가밖에 없거든. 그럼 가가 뭐가 되는 거야? 가가요. 제주권이 됩니다. 그렇지? 그럼 가는 찾았어. 우리 가는 찾았으니까 지우고요. 나타라 마바 중에서 찾아보는데요. 아, 여기다 쓸까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제주 이렇게 씁시다. 네, 좋아요. 좀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군적이 아예 나타나지 않은 게 있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수도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도권.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다라마바도 미리 좀 써놓자.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의 좀 차이점을 본다면은 라 같은 경우는 군적이 그나마 좀 적어. 그치? 내 지역 중에서 군 지역이 그나마 적은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시 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라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중에서는요 영남권이 되겠죠. 라는 영남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돼. 여러분들만의 찾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하게 찾는 방법이. 그리고 다하고 바 같은 경우는 군 지역이 정말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이거 두 개는 호남권 아니면은 강원권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호남권 같은 경우는 1위 도시가 150만, 2위 도시가 전주예요. 그렇지? 한 70만 정도 됩니다. 네. 절반 정도야, 절반 정도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절반 정도 깎이고, 그 다음 3위 도시가 한 30만 정도 됩니다. 그만큼 좀 깎이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반면에 충청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대전, 당연히 높죠. 근데 청주, 천안,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 그래서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는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충청권 아니면 강원권이 될 거고, 큰 차이가 나네? 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호남권이 되겠다. 이렇게 찾으셨어도 돼요. 군지역 가지고 찾으셨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호남권. 찾는 방법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바 같은 경우는 마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 이게 바로 강원권이야, 강원권. 강원권 같은 경우는 강, 원, 충, 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거든요. 강원도는 충강, 그렇지? 원주, 춘천, 강릉. 큰 차이가 안 나요. 딱 30만 언저리입니다. 네. 그래서 바 같은 경우가 강원권이 되는 거고요. 마 같은 경우가 충청권이 되겠죠. 찾고 나면은 별거 아니야. 나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없어요. 충청권에 있습니다. 그치? 다에는 우리나라 수위도시가 있다. 호남권에 수위도시 없어요. 어디 있어? 수도권에 있어요. 가는 바보다 제주권은 가장 적어요. 넓을 수가 없어. 그치? 참고로 가장 넓은 쪽은 영남권이 되겠죠. 영남권, 호남권. 그쵸? 제일 높겠죠. 그두 개가. 4번, 다는 마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남권하고 충청권에 비교했을 때 지역 내 총생산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넘어가도 좋고요. 근데 좀 설명을 하자면은 충청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첨단 산업도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산업도 다 가지고 있거든. 석유화학이라든지 그치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또뭐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요. 그치 또 제철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첨단 산업까지 발달한 거거든. 또 인구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역 내 총생산이 당연히 충청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내 총생산 어디가 많지? 일자리가 많을수록 그렇지? 보통 이제 권역별로 비교한다면 수도권 제외하고서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당연히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바보다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이가 크다. 진짜 이거는 암기적인 부분이죠. 라 영남권 부산하고 대구 간의 차이. 그치? 그리고 바, 강원권의 차이. 강원권은 1,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요. 반면에 부산하고 대구는 그래도 100만, 거의 100만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 그 차이가 난 거가 강원의 1위 도시보다도 훨씬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 5번입니다. 좀 복잡하긴 했지만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결국 이 도시 체계는 여러분들이 권역별로 1, 2, 3, 4위, 막 이렇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권, 수도권, 영남권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에 그런 격차가 제일 많이 나요. 라고 한다면은 다가 수도권이 될 거예요. 그럼 수도권 중에서도 1위는 서울이고, 2위는 인천이고, 3위는 수원이고, 4위는 용인이 되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와 나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강원도의 특징은 1,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했어요. 1,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가가 강원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1위는 원주, 춘천, 강릉이 되겠죠. 강원도는 충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해요. 네. 나 같은 경우는 영남권이 되겠죠. 영남권 1위 부산, 2위 대구, 3위 울산, 4위 창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초반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안 나고요. 대구와의 차이는 한 2.5배 정도 나는 모습. 그치? 2.3배? 4배 뭐그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 보이고요. 부산하고 대구가 큰 차이가 막 나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가의 1위 도시는 광역시가 없어요. 강원도에는 광역시가 없습니다. 총인구도 어디가 많아야 돼? 영남권이 더 많아야죠. 강원도는 권역별로 쳤을 때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전체 인구가 1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강원도는요. 3번, 가는 다보다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이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다를 비교했을 때 1, 2 도시 차이만 봐도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죠. 900만 대 300만인데, 그치? 다르지. 다의 2위 도시는 인천이고요. 나의 2위 도시는 대구예요. 어디가 더 많아야 돼? 인천하고 대구 중에서 인천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모르면 틀려야. 모르면 틀려. 그래서 도시 체계는 확실하게 권역별로 순위를 좀 기억하고 계세요. 계셔야 됩니다. 적어도 3순위까지는 아셔야 돼요. 적어도. 적어도 100만 이상 되는 인구 순위와 적어도 권역별로 3위까지, 4위까지 알아두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다의 2위 도시 이게 정답이 되겠죠. 더 많으니까. 5번. 나와 다의 행정구역 경계는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충청권이 껴있죠. 아닙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야. 앞에서 나왔던 문제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그치? 자, 그래프는요, 세 권역의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및 군지역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뭐가 주어졌는지만 보자.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군지역도 주어졌어. 군지역 주어지면 너무 땡큐. 군지역만 가지고도 풀수 있어. 어떻게요? 군지역 비중이 가장 높아요 라는 지역이 어디야? 호남권. 가장 적어요 라는 지역이 어디야? 수도권. 그치?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영남권. 이런 것도 보면은 정말 권역별로 체계를 비교했을 때도 진짜 시 지역의 비율이 압도적인 게 수도권 아니니? 가장 어떻게 보면 체계가 높은 거지. 그치? 권역별로 봤을 때도. 그래서 군 지역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인구로 봤을 때는. 네. 자, 이렇게 찾아도 좋고요. 아니면 1, 2, 3위의 그런 비율 차이를 보고서도 찾아도 좋습니다.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에 차이가 뭐가 가장 많이 나요라고 했을 때 다가 제일 많이 나거든. 그치? 그러니까 다가 수도권. 1위 도시 간에 2위 도시 간의 차이가 가장 비중적으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어요라는 게 영남권이거든요. 왜? 부산하고 대구는 100만 차이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300 중반, 200 중반. 그렇지? 근데 호남권 같은 경우는 1위 도시, 2위 도시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나름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입니다. 1위 도시가 광주고요. 2위 도시가 전주가 되겠죠. 나머지 3위부터는요, 사실 좀 비슷하게 얹혀져 있어요. 30만대로, 뭐 순천 뭐 이런 지역들. 그치?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네.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는 광역시가 3개이다. 다와 관련된 설명이 아니다. 뭐와 관련된 설명이야? 나와 관련된 설명이지.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지, 그치? 좀 반복되죠? 가외 1위 도시는요, 다 1위 도시보다 인구가 많다? 에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일단 영남권의 인구가 많을 뿐더러 제조업도 많이 발달하고 서비스업도 많이 발달했어요. 지역 내 총생산 당연히 인구가 많을수록 일자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은 거니까. 그치? 지역 내 총생산 대체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죠. 가는 영남권 아니고요. 나는 수도권 아니고요. 다는 호남권. 다 틀렸네. 가에서 다중 나의 총인구가 아니라 다의 총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찾아놓으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에 A에서 C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A에서 C는 각각 수도권과 영남권과 충청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또뭐 나왔어? 권역별 인구 규모 1위부터 3위까지의 인구 비율이 나왔어요.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가장 1위와 2위 간의 극명한 차이가 많이 났다? 그게 바로 수도권이 됩니다. 그럼 수도권부터 찾아볼까, 빨리? 수도권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제. 1위와 2위 간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많이 나요. 비율적으로 봐도 A가 뭐가 되는 거야? 수도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권하고 영남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충청권 같은 경우는 2위하고 3위 도시 간의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비율적으로.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1위하고 2위 도시 간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위와 2위 간의 도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B가 바로 영남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위 도시인 울산보다 대구가 거의 한 2점, 2점 한 초반대, 2.3배, 2.4배 그 정도도 많잖아. 그러니까 거의 한 2.5배 정도 많은 그런 느낌이죠. 비율적으로 봐도. 근데 청주, 천안은 사실 막큰 차이가 안 나거든. 85만, 65만 막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C 같은 경우가 충청권이 되는 거겠죠. 네. 물론 인구 이동을 가지고 찾아도 좋아요. 인구 이동은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요, 인구 수가 많으면 일단 인구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 그래야지 인구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멀면은 인구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지, 당연히. 그치?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A에는 혁신도시가 있다.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혁신도시가 왜 만들어졌어요? 수도권에 너무 인구가 집중하니까 수도권 외에 추가적으로 지방을 좀 개발하고자 만든 게 혁신도시잖아요. 그렇지? 분산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 수도권에 혁신도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B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요, 부산이다. 영남권의 인구

대규모 1위 도시는 부산이 맞죠. 생각보다 좀 쉽게 그래도 정답이 찾아졌습니다. 3번, 시는 A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 충청권, A, 수도권, 도시 인구. 그냥 사실 뭐예요? 군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전체 인구로만 비교해도 어디가 더 많아? 수도권이 훨씬 더 많죠. 물론 수도권에 군 지역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비율로 보면은. 그렇지 않니? 인구 도시, 시는 A보다 도시 인구가 많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충청권의 인구 다 합해도 수도권에 도시 수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치? 자, 4번. 시는 B보다 광역시의 수가 많다. 항상 광역시의 수를 비교하면 영남권하고 비교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권은 광역시가 몇 개? 1개. 영남권은 광역시가 몇 개? 3개. B가 더 많아요. 뭐보다? C보다. 그치? 그래서 B가 더 많아야 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충청권, 그치? 여기 이거 보고 풀라는 거겠죠. 이거는 그래프 보고 풀라는 문제였습니다.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은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인구 이동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뭐만 비교하면 돼? 이것만 비교하면 되지. 그치? 어디가 더 숫자가 많아요? 726이라는 숫자가 더 많네. 그치? 단위는 1000명이긴 합니다. 숫자만 볼게요. 그러면은 결국 이 726은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가는 거지.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인구 이동이 더 많아야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뭐 정답 찾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매번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인구 비율. 특히 1, 2, 3 이렇게 딱 주어지고, 4위까지 주어질 때도 있고. 근데 4위까지 주어지면 너무 큰 힌트다 보니까 3위까지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2위까지 주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 뭐가 주어지든 여러분들은 푸셔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이거 도시체계 대략적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치? 인구 100만 이상, 권역별로 1, 2, 3위, 4위까지 알면 더 좋고. 알겠지? 자, 11번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13번 문제인데요. 역시 수능 문제에서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단, 가에서 단은 각각의 영남권. 이번에 어떤 권역을 줬나 보니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을 줬어요. 이번에는 뭘안 줬어? 수도권 안 줬어. 왜? 수도권은 1위와 2위 도시 간의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우리 그냥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크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자, 영남권 같은 경우는 어디가 인구가 제일 많고? 부산, 그 다음 대구, 그 다음 울산, 그 다음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창원. 이렇게 했었지. 1, 2, 3, 4위. 기억해 주세요. 300 중반, 200 중반, 100 초반, 100 초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충청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억해요? 대전 150만, 한100 중반, 그리고 청주 85만, 천안 한 65만, 그리고 세종 한 40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예 기억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기억하면 너무 유리해. 호남권 같은 경우도요, 광주 한 100만 중반, 그 다음 전주 한 65만, 그치? 그 다음 나머지 30만대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남권은 그래서 2위까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3위부터는 그냥 몰려있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셔도 충분히 문제 풉니다. 그렇게 봤을 때요, 자, 일단은 1위와 2위 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지 않으면서 2위와 3, 4위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나가 뭐가 되는 거야? 영남권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 2위 간의 차이가 안 나고, 3위와 4위, 아니, 2위와 3위, 2위와 4위 간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치? 3, 4위는 차이가 안 나고, 100 초반이니까. 자, 다음으로 보니까요. 1위와 2위 간의 차이가 가는 더 많이 나면서 2위와 3위 간의 차이가 더 많이 나. 진짜 많이 나죠.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많이 난다. 이렇다라는 것은요. 특정 도시에 몰렸다라는 거야. 자, 특정 도시에 몰렸다라는 거는 사실 균형 잡히게 도시가 성장했다라는 건 아니죠. 그치? 바로 가가 호남권이 됩니다. 호남권은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 약간 균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도시의 인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반면 단은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균형 잡힌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만큼 도시가 많이 발달하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바로 충청권입니다. 그래서 1위 도시 대전, 그 다음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죠. 청주, 천안이니까. 그리고 4위.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치? 인구 40만 정도 되니까. 40만 조금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과거 자료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정확한 퍼센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율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충분히 풉니다. 대신 1, 2, 3, 4위까지의 어느 정도 숫자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의 2위 도시는 광역시가 아니죠. 그냥 전주시입니다. 2번. 호남권은요, 충청권보다 총인구가 많다라고, 영남권보다 총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남권이 인구가 권역별로 보면은 수도권 다음이에요. 수도권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영남권인 거야. 그치? 아닙니다. 그 다음이 호남권도 아니에요. 그 다음이 충청권이고, 그 다음이 호남권이에요. 호남권이 인구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인구가 적고요. 3번. 가는 다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남권하고 충청권을 비교했을 때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기출 내용이었죠. 반복됩니다. 어디가 더 인구가 많니? 충청권이 더 인구가 많아요. 어디가 더 산업이 발달했니? 충청권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발달했어요. 심지어 최근에 첨단 산업도 발달했어요. 충청권은요,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거다 가지고 있으면서 웬만하면은 더 첨단 산업도 발달하고 있어요. 지역 내 총생산 어디가 많아야 돼? 다가 많아야 돼. 4번, 나의 2위 도시는요, 영남권의 2위 도시는 대구죠. 다의 1위 도시는 대전이죠. 대구는 대전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200만 중반과 100 중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는 충청권이 아니고요, 다는 영남권이 아닙니다. 결국, 알면은 쉽게 풀리는데, 모르면 틀리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도시체계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암기해야 될건 알려드리잖아요. 이거 암기하면 좋다라고. 그치? 암기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12번.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좀 권역별로 많이 줬었는데 이때는 권역별로 준게 아니야. 그냥 충남 주고요. 충남 주고요. 충청권을 준게 아니야. 충남을 주고 전남을 주고 그 다음, 여기, 경남을 줬어요. 그러면서 준 게, 사실은, 100만 이상 지역. 50만에서 100만. 20에서 50만. 군 지역,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야.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권역에서 우리 1, 2, 3, 4위 정도까지는 다 했었잖아요. 그치? 충남에서 인구 50만 넘어가는 거 하나 있었잖아. 그게 바로 뭐였어? 천안이었지, 천안. 천안. 천안이라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천안. 인구 50만 넘어갔었잖아요. 경남 지역에서 인구 100만 넘어가는 지역이 있었죠. 어디예요? 인구 100만 넘어가는 지역? 바로 창원이었어, 창원. 물론 이제 최근 자료에서 창원은 인구 100만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창원 이렇게 문제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창원은 100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0만 넘어가는 거딱 하나밖에 없잖아. 전남에서는요, 호남권 자체가 50만 넘어가는 지역이 전주하고 광주밖에 없었어. 그럼 전남에 있는 지역은 전부 다 50만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20에서 50만만 있는 지역인 뭐가? 다가 전남이 될 거고요. 인구 100만이라도 있는 지역이 뭐가 되고? 경남이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인구 50만에서 100만 사이에 있는 천안이 위치한 나가 충남이 되는 거죠. 아니, 똑같잖아.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이 푸는 건데. 이 권역이나 지역이나. 그렇지. 볼게요. 나의 도청 소재지는, 충남의 도청 소재지는요, 홍성하고 예산입니다. 혁신도시죠. 50만에서 100만 미만 지역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죠. 50만에서 100만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천안. 그 다음이 세종이에요. 알겠죠? 충청권 내에서도. 근데 세종도 50만은 안 돼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혁신도시라고 한다면요. 인구가 되게 많을 것 같잖아.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웬만한 혁신 도시들은요, 모든 혁신 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웬만한 혁신 도시는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혁신 도시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치? 인구가 많아서 혁신 도시로 지정이 된게 아니야. 인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혁신 도시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많으면 안 되겠지, 애초에. 그치?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서, 기억은 아니에요. 니은, 가는 다보다 시 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고서, 그래프 보고서 풀면 되잖아.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프 가지고 풀 수 있잖아요. 가, 군 지역이 어느 정도예요? 요만큼이에요. 다, 군 지역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디에 시 지역의 비율이 높아요? 가. 그치? 시의 비율이 높죠. 아니, 그래프 가지고 푸는 문제잖아. 그치? 디귿, 나는 다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그리고 다 비교했을 때 충남이 최근에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충남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전남이 가지고 있는 건 충남이 이제 웬만하면 좀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거기다가 첨단 산업까지 발달한 거지. 가는 충남이 아니죠. 나는 경남이 아니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디귿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리얼이 확실히 아니니까 니은 리얼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니은 디귿. 자, 여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혼란이 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중요하게 알려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 꼭꼭꼭 잘 짚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위해서 다 도와주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래프 문제 나올 때 잘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 할만해요. 어렵지만. 알겠지?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윤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문화 변동 파트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 초반부에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출엔 플러스에서 나오는 문제에 적용되어지는 핵심 개념 먼저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개념들을 직접 적어보는 걸로 연습했다고 한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OX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고 문제를 이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교재의 113쪽으로 와주시고요. 43번부터 간단하게 몇 문항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확인하고 풀면서 꽤나 생각보다 되게 쉬운 파트라고 생각했었는데 사회문화 처음 시작한 친구들 쉽다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많이 좀 틀리거나 내가 생각했었던 거나 다르게 정답이 나오거나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 더욱더 이러한 개념들을 잘 연습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43번입니다. 자, 발명은 기술이나 물질적인 것에서만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발명은요, 비물질적인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종교 문화 같은 것들이 발명되어지는 사례가 있고요. 44번에 발명과 발견이 항상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발명과 발견이 돼도 그것이 그 사회에서 수용되어지고 정착되어지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45번에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외래 종교가 전래된 것은 직접 전파의 사례이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외국인 선교사,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었을 때 뭐 식민지배, 뭐 침략, 뭐 이주, 뭐 귀화 이런 식의 어떤 워딩들의 맥락이 대표적인 직접 전파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워딩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전파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46번에 문화 동화, 문화 융합과 달리 문화 병존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거 맞는데요. 뭘 놓치면 안 돼? 두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문화 융합의 같은 경우도, 문화 융합도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각각의 문화 요소의 정체성이 녹아있다. 유지되어져 있다 라고 개념을 정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융합과 달리가 아니라 문화융합도 이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46번은 X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문화병존, 문화동화와 달리 문화융합은 새로운 문화요소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문화요소가 만들어진다. 이게 키워드죠.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3의 문화,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라고 아마 수능 개념이나 특강에서 정리했을 텐데요. 따라 47번 옳은 내용이고요. 48번에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이주해온 유럽인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자기 문화를 상실한 것은 문화 동화의 사례이다. 그렇죠. 고유한 문화와 외래 문화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외래 문화가 고유 문화를 흡수하면서 고유한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 소멸되어지는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따라서 48번도 옳은 내용이다 라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으로 가서요. 멕시코 지역 토착 원주민의 전통과 에스파냐의 종복 문화가 결합해서, 즉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3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은 자극전파의 사례다가 아니라 얘는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죠. 문화 융합. 따라서 X입니다. 자극전파는 이따가 문제에서도 많이 보겠지만은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사회 문화 요소에서 착안해서 우리 사회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 발명해내는 거, 이게 정확한 자극전파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50번에 우리 사회 내부의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의 종교 문화, 이러한 종교 문화가
함께 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사례다. 이 내용도 옳은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엔 플러스로 한번 개념을 확인해 봤고요.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요. 2024학년도 수능 14번 문항, 107쪽입니다. 꼭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맞춰보는 과정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항도 굉장히 좋은 문항인데요.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개의 모둠이 등장하고 있고요. 각각의 모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동그라미국의 음식 문화 변동 양상에 대한 모둠 과제 우수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모둠 먼저 보겠습니다. 1모둠은요. 동그라미국 내에 각국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나 볼수 있었던 각국의 전통 음식 A가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특히 동그라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극적인 맛으로 인기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국 내에서 각국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 요 각국의 전통 음식 A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요게 거기에서나 볼수 있었던 각국의 전통 음식 A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다라는 거야. 특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과정에서 동그라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극적인 맛으로 A가 인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에서 문화적변의 결과 중에서 동화병존 융합 중에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 뭘까요? 그렇죠. 문화병존입니다. 문화병존. 문화 공존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한 사회에서 특히 요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나 볼수 있었던 전통 음식 A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특히 동그라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젊은이들이 누리는 하나의 어떤 문화로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문화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존 공존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자, 이 모드 볼게요. 동그라미국 음료 회사는 다이어트 열풍으로 을국의 무설탕 음료 비의 제조법에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무열량 음료를 개발했다. 젊은 층의 선호로 동그라미국에서 전통 음료와 비의 판매량을 추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어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동그라미국 음료 회사가 다이어트 열풍으로 을국의 무설탕 음료 비의 제조법. 지금 서로 다른 사회의 교류가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을국의 무설탕 음료 비의 제조법에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음료를 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얘 뭔데? 자극전파인 거지. 자극전파. 그리고요, 젊은 층의 선호로 인해서 동그라미국에서 전통 음료와 비의 판매량을 추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무열량 음료가요. 추월했으니까는 기존 게싹 없어지고 무열량 음료만 남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착각인 거지. 아니지. 추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얘가 더 많다. 많고 그냥 전체 사회에서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거 이런 어떤 크기의 차이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추월했으니까 다른 게 싸그리 다 없어졌어. 소멸됐어. 이런 개념으로 동화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병존, 문화, 공존의 개념으로서 요 무열량 음료가 개발되어져서 전통 음료와 비 요것과 함께 한 사회에서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되게 직접적인 디렉션을 주는 워딩이 없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읽어서 판단해야 돼요. 읽어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모듬 볼게요. 3모듬. 3모듬은 동그라미국 제과회사가 만든 과자 씨는 병국의 과자에 동그라미국의 식재료인 황태가루를 넣은 새로운 과자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해서, 접목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러한 새로운 과자가 병국의 유명 연예인이 씨가 병국의 과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맛있다고 하자 동그라미 국보다 병국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 접변의 양상은 뭘까요? 자발적일까요? 강제적일까요? 확실한 건 강제적은 아니지. 문화 수용자의 의지와 반대해서 제공자가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맛있다, 되게 괜찮다라고 말하니까는 그것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필요로 함에 따라서 확산되고 많이 판매되어지는 이 맥락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4모듬 가볼게요. 4모듬은 자, 막대기에 과일 사탕을 꽂은 전국의 디저트가 자, SNS를 통해 동그라미 국에 알려졌다. 전국의 디저트가 SNS라는 매개체를 통해 동그라미 국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쵸? 요거 뭔데요? 간접전파인 거죠. 간접전파. 이후 동그라미 국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배운 조리법대로 딜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며 젊은 세대의 문화로 스며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맥락에서도 문화 접변의 양상, 자발적 문화 접변과 강제적 문화 접변, 둘 중에 뭐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도 확실하게 강제적 문화 접변은 아니겠지. 문화 제공자의 강제적인 강요와 이식, 이 개념은 아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문화 접변인 거지. SNS를 통해서 동그라미 국에 알려진 요 하나의 막대기에 과일 사탕 꽂은 요 디저트 음식 문화가 동그라미 국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배운 조리법대로 딜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고 해보고 싶고, 그렇게 뭐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으니까. 그런 어떤 자발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어져서 더욱더 확산되게 되어지는 이 맥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자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모듬과 2모듬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도 문화 병존 공존, 여기에서도 문화 병존 혹은 공존이 나타난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모듬과 4모듬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지금 3모듬에서 여기 새로운 과자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만은 4모듬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그쵸? 따라서 4모듬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3번에 1모듬이 작성한 내용의 발명이 2모듬이 작성한 내용의 직접 전파가 나타난다. 자, 1모듬에 지금 발명이 있나요? 없죠. 발명 없고요. 내재적 요인 발명 없고요. 2모듬이 작성한 내용의 직접 전파가 아니라 뭐예요? 자극 전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오답이에요. 4번에 3모듬이 작성한 내용의 문화 동화가 문화 동화 아니죠? 문화 융합이죠. 4모듬이 작성한 내용의 간접 전파, 예, 간접 전파. 4모듬 요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콤마 이전의 앞부분 내용이 틀려서 4번 오답이다. 5번에 1모듬과 2모듬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자극 전파가 아니죠. 모두 자극 전파 아니죠. 지금 2모듬만 자극 전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3모듬과 4모듬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자발적 문화 접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콤마를 기준으로 뒤에 내용은 옳은 내용이지만 앞에 내용이 틀린 내용이어서 5번이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90번 좋은 문항이고 좀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91번.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문 읽어볼게요. A국 영화인들은 영화 산업이 발달한 B국 영화인에게 영화 제작 기법 및 특수 효과 기술을 배워왔다. A국 영화인들이 B국 영화인에게 영화 제작 기법 및 특수 효과 기술을 직접적으로 배워오고 있는 것이죠. 배워왔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뭔데요? 직접 전파지, 직접 전파. 직접 전파. 누구에 해당하는? A국에 해당하는? 네, 직접 전파인 거고요. 배워온 내용은 뭡니까? 제작 기법 및 특수 효과 기술을 배워왔다고 하죠? 기법과 기술. 얘는 물질 문화의 비물질 문화야. 물질 문화입니다. 물질 문화. 물질 문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전파 이렇게 해서 배워온 것을 알수 있고요. 그후 A국에서 자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B국의 특수효과 기술이 섞인,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 요소가 섞여져서 새로운 영화 장르가 탄생했다. 제3의 문화가 만들어졌다. 요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개념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B국 어업인들이 조업 활동 중 C국 어업인이 끓여줄 라면을 직접적으로 먹게 되면서, B국의 C국 라면이 처음 전해졌다라고 하는 요 내용도 뭐예요? 직접 전파지. 라면을 직접적으로 끓여준 걸 먹게 되면서 전해지게 된 거죠? 어디에서? 지금 B국의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개념인 걸알 수가 있고요. 이후 B국 요리사가 C국 라면에 자국의 전통 소스를 가미해, 접목해, 국물이 없는 비빔 라면이라는 새로운 라면을 개발했지. 서로 다른 문화 요소에 잘 접목시켜서. 그럼 요 내용도 뭘 말하는 거예요? 가미에서 새로운 걸 개발한 요것도 문화 융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국의 비빔 라면 조리 방식은요. 인터넷을 통해 시국 젊은이들에게까지 확산이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확산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간접전파, 네, 시국에 해당하는 간접전파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번 선택지. A국에서는 B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여기 A국에 여기 문화 융합. 그다음에 여기 지금 또 문화 융합. 있죠?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B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그렇죠? 둘다 외재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문화 접변 나타나고 있어서 오답이고요. 3번에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B국에서 읽어봤을 때 문화 공존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A국에서 직접 전파, B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A국에서 직접 전파, B국에서 직접 전파인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간접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인 걸알수 있고 오히려 간접 전파는 C국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A에서 C국에서는 모두 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우리 지금 A국만 제가 여기 제작기법 및 특수효과 기술을 배워왔다라고 해서 물질로 먼저 잡고 넘어갔는데요. 다른 부분들로 봤더니만은 뭐가? 바로 라면이라고 하는 물질 문화가.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비빔라면 조리 방식이라고 하는 요 물질 문화가. 그래서 세개 모두 물질 문화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91번 5번이었고요. 92번 가겠습니다.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변동 사례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A국을 대표하는 동그라미 음악은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멜로디와 악기에서 출발하였어요. 이후 이민자에 의해 들어온 다양한 음악과 악기를 받아들여 고유한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고유한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음악으로 재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자에 의해 들어온 다양한 음악과 악기를 받아들여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떤 맥락에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직접 전파의 맥락에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요 동그라미 음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네모네모족은 비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거주지가 재배치되었고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 직접 전파적인 맥락이죠. 지배를 받게 됐다. 그러면서 거주지가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재배치되었고, 심지어 아이들은 비국 사람들의 가정에 원치 않게 입양이 되어서 비국의 언어와 복식을 따라야만 했다라고 하는 강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맥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전파적인 맥락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모네모족의 고유한 문화는 결국에 소멸되었다라고 말하니까는 문화 동화가 문화 접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교사가 문화 변동 사례를 읽고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 보래요. 지금 맨 마지막에 교사 먼저 볼게요. 세 사람 중두 사람만 옳게 발표했다.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갑부터 볼게요. 가와나 모두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도요, 지금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 지금 나도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동화. 이기 때문에 외재적. 맞죠? 따라서 모두. 요 갑은 옳은 내용이고요. 요 모두. 을은요, 나에서는 가와 달리 기존의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요게 뭘 말하는 거야? 요게 문화 융합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읽어봤더니만은 나에서는 문화융합이 아니라 동화를 말하고 있고 오히려 문화융합은 어디에 있었어? 가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에서는이 아니라 틀린 거죠, 그렇죠? 오히려 가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연결되어져야 돼서 결국에 두 사람만 옳게 발표했을 때 잘못 발표한 친구는 요 을이라고 하는 것을 틀리게 발표한 친구는 을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과 누가 병이죠? 병에 옳은 내용이 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자, 가의 문화 변동 요인은 자극 전파이다. 가는요, 직접 전파입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이번에 가에서는 나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가에서는 융합이잖아. 융합은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죠. 오히려 동화가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요거 5번 오답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가가 아니라 나랑 연결시켜야 되는 선택지고요. 3번에 나에서는 가와 달리 문화 다양성이 증대되었다. 여러분 나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잖아요. 고유한 문화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이 증대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왜요? 나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직접 전파인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5번 또한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4번이다. 자, 93번으로 가겠습니다. 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3번 문항인데요. 자, 갑국, 을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자, 지시문 볼게요. 자, 갑국 사람들은 얇은 빵에 볶은 채소를 싸서 먹는 음식인 A를 즐겼는데 이것이 을국의 대표 음식인 B의 유래이다. 갑국을 정복한 을국은, 자, 정복이라는 맥락도 우리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많이 등장하는 어떤 전파의 맥락이냐? 직접 전파의 맥락. 직접 전파. 네. 라고 하는 거 챙겨두시고요. 정복한 을국은요, 갑국의 을국의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였으나, 강제적 문화 접변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실패했대요.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얘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걸 요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히려 을국 사람들이 갑국에서 살게 되면서 갑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을국 사람들이 갑국 사람들로부터 A의 조리법을 배워서, A의 조리법을 배워서 본국으로 돌아온 후 을국 음식 문화에 적용함으로써 을국의 B가 등장한 것이 그 예래요. 조리법을 직접적으로 배워서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어떤 맥락이야? 직접 전파인 거고, 그래서 을국 음식 문화에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배워온 음식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그게 뭔데?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기억 선택지. 갑국에서 발견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가라고 했는데, 갑국에서 A라고 하는 거가 기존에 존재했던 것을 뭔가 찾아내는 것, 사람들이 몰랐다가 찾아내는 개념인가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발견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존재했던 건데 사람들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기술이 부족해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찾아내고 하는 거를 발견이라고 하는 건데, 요 A라고 하는 것은 각국 사람들이 얇은 빵에 볶은 채소를 싸서 먹는 음식인 A, 이걸 즐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부터 원래부터 이 A라고 하는 음식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니은의 을국에서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을국에서 문화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도 맞죠. 융합. 다음에 리을에 갑국에서는 을국에서와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이식하려고 하였으나 정복한 후에 결국에는 실패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적 문화 접변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니은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입니다. 자, 94번 가겠습니다. 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8번 문항이에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문화접변의 양상 A에서 C를 구분한 것입니다. A에서 C는 각각 동화, 병존, 융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표는 여기 보시면은 질문 첫 번째 거. A는 B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가? 답변이 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상실되는 거 뭔데요? 동화잖아요, 동화. 그러면 A가 뭔데? 문화 동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형성되는가라고 했을 때이 내용에 대해서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융합이죠. 융합. 그런데 그러면 답변이 만약에 예였으면은 B를 융합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될것 같아. 근데 답변이 지금 아니오라고 말하잖아. 그럼 결국에 B가 융합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융합이라는 거야? 오히려 C가 융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고려하셔서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B는 뭐가 되고? B는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1번 선택지. A는 문화 병존이다. A는 문화 동화이고요. 이번에 B는 A와 달리
자기 문화가 외래 문화로 대체되는 것이다.

대체되는 현상이다. 이거 문화, 동화, 문화 대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B는 문화 병존이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3번에 C는 B와 달리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다. 지금 A, B, C 모두 다 문화 접변, 즉 외재적 요인, 문화 접변의 결과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두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다. 3번 오답입니다. 4번에 가에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가? 요거를 yes라고 말했을 때 얘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잖아. 그쵸? 근데 가에 넣었을 때 응답이 지금 예란 말이야. B는 문화 병존이고 C는 융합인데 병존은 융합과 달리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가? 예!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인 걸알 수가 있고요. 5번에 가에 C는 B와 달리, C는 융합이죠. B는 병존이고요. 융합은 병존과 달리 기존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가? 기존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 것. 병존도 기존에 없었던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하다가 한 사회에서 기존에 없었던 문화가 함께 나란히 존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런 문화도 생겼네?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문화가, 두개 이상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니까. 원래 즐겼던 문화뿐만 아니라 교류하면 새롭게 접하게 된 문화도 함께 한 사회에 공존하니까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문화 융합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그 사회에서 만들어지니까 기존에 거기에서 기존 걸 문화를 누리던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도 향유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라고 해야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답은 4번이다. 95번 가겠습니다. 자, 23학년도 수능 4번 문항을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제시문 보겠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대중교통 요금 지불 시 현금만 이용하던 갑국은 을국이 개발한 전자교통카드 시스템을 배우고자 을국의 기술자들을 초빙했대요. 원래 현금만 이용했었는데요. 전자교통카드 시스템을 배우려고 을국의 기술자들을 직접 초빙했습니다. 이러한 갑국은 이들을 통해, 이들은 기술자죠? 기술자들을 통해 을국의 시스템을 결국에 도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맥락이에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전자교통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렇게 전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후 갑국에서는 전자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요금 지불 수단으로 이게 전자교통카드가 이렇게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교통카드 도라고 하는 표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도. 그럼 결국 기존에 활용했었던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기술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진 요 전자교통카드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도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두 가지의 문화가 지금 함께 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나는요, 병국이 전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자, 지배, 대표적인 직접 전파의 맥락이죠. 지배하게 되면서, 전국에서는 병국 언어 대신 전국 언어를 쓰자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병국은요, 공권력을 동원하여 관공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병국 언어만 쓰도록 강제하였고, 그 결과 전국에서 전국 사람들은 병국 언어만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전파 맥락에서 병국 언어만 쓰도록 강제, 강요하고 있죠? 강제적 문화 재편. 그래서 그 문화 재편의 양상에 따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병국 언어만 쓰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문화 동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분석해 봤고요. 선택지. 1번에서 가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제시문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병존. 문화 병존 나타났다.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번에 나에서는
강제적 문화접변에 따른 문화융합이 나타났다. 강제적 문화접변은 맞죠? 하지만 문화융합이 아니라 문화동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3번에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변동이 나타났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가에서도 지금 직접 전파에 따른 문화병준, 나에서도 직접 전파 강제적 문화접변 문화동화이기 때문에 외재적인. 난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4번에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나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먼저 가부터 보시면은 병존을 통해서 기존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함께 들어오면서 나란히 존재하게 되니까 새로운 문화 요소를 공유하게 된 것이고 또 동화가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를 결국 새롭게 이 새로운 외래 문화가 기존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기존 거는 사라졌죠. 하지만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외래 문화가 고유한 문화를 흡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 병존과 동화 모두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라고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특히 동화를 놓치면 안 돼. 병존은 당연히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동화 같은 경우가 외래 문화가 흡수됨, 외래 문화가 고유한 문화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고유한 문화는 소멸하지만 외래 문화를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새로운 문화를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동화도 여기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에 가와 나에서는 모두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됐다라고 말하는데요. 나에서는 그렇죠. 동화니까. 그렇죠? 하지만 가에서는 병존이어서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6번 가겠습니다.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문화변동의 요인을 분류한 건데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서조항 ASD는 발명, 그다음에 발견,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질문이 문화변동의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가라고 말하면은 요 B와 D는 아직 뭐가 B고 뭐가 D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에는 발명과 발견이 들어갈 겁니다. 그쵸? 그리고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었는가라는 질문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A와 D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요 A와 D를 보기에 앞서서 요 질문 자체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서조항의 발명과 자극전파입니다. 근데 알파벳이 겹쳐요. 뭐가 겹칩니까? D가 이렇게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그럼 결국에 A, B, C, D 중에서 D가 뭐다? 발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B는 발명을 제외한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D가 발명이니까 A, 존재하지 않았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A는 뭐가 된다? 자극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나머지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전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난민으로부터 유입된 타국 사람들의 고유한 놀이를 자국 국민들이 직접 배워서 즐기게 된 사례는 A에 해당한다. 자극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에 해당합니다. 자, 오답이고요. 이번에 자국의 전통 음료에 전통 식재료를 가미해서 새로운 음료를 만든 거 서로 다른 문화가 접목되어서 결합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죠. 따라서 B는 발견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2번은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이고요. 3번에 외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춤이 인터넷을 통해 매개체를 통해서 자국으로 확산된 사례 간접 전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C는 직접 전파이기 때문에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D로 나타난 문화 요소가 C로 인해 타국에서 B를 발생시키면 E는 A에 해당한다. 갑자기 막 알파벳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알파벳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 발명이죠. 발명으로 나타난 문화 요소가 C,
직접 전파로 인해

타국에서 B 발견을 발생시키면 이는 자극 전파에 해당하냐?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극 전파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사회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없었던, 즉 다른 사회에 있는 문화 요소에서 자극을 받고 거기에서 뭔가 착안해서 우리 사회에 없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자극 전파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입니다. 5번에 A에서 D 모두 한 사회에 새로운 문화 요소를 추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자극 전파되어져서, 발견되어져서, 직접 전파되어져서, 발명되어져서 한 사회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으로 가볼게요. 자, 97번으로 가면은요. 자,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이고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문화동화, 문화병존, 문화융합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의 요 말풍선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BC는 문화 재변의 결과입니다. 자,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가 이주해온 유럽인의 문화로 대체된 것은 A의 사례. 대체된 것, 뭔데?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B는 C와 달리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B는 뭔데요? B는 문화 병존이에요. 그럼 C는 뭔데요? 문화 융합이에요. 라고 해서 우리가 ABC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에 한번 적어 볼게요. A는 뭐로? 동화로. B는 뭐고? 병존으로. C는 융합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C의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양력설과 음력설을 모두 지내는 것. 이거 한 사회에 두 가지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문화 공존의 사례이기 때문에 C는 융합이어서 오답입니다. 이번에 A는 BC와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 나타난다. 문화 동화라고 하는 거 강제적 문화 접변 말고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어서 오답입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도 A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도 A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에 가에는요.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야기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체성 상실 요거 동화에 해당하는 거죠? 동화만 예라고 말해야 되는데 융합도 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번에 나에는요. 외재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문화 변동인가? 이세 가지 모두 다 외재적 요인, 문화 접변의 양상 및 결과,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예가 와야 돼서 니은이 예, 아니오가 아니라 여기에도 예가 와야 됩니다. 4번 오답이고요. 그다음에 5번에 다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면은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면은 융합, 융합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질문인 거잖아요. 요게 들어간다면 디귿은 아니요, 리을은 예. 병존은 아니요. 동화도 기존에 아니요라고 적혀져 있고 융합만 예가 되어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이고요. 9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2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업 상황에서 가에 들어갈 교사의 진술로 적절하지 않는 거야. 발문 잘 봐야 돼. 앉는 걸 물어본다. 교사가요, 문화동화, 문화병존, 문화융합에 해당하는 사례 중에서 각자 두 개씩 조사하여 제시해 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갑이 제시한 사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제시한 거는요, 전통 복식이 사라지고 서양에서 들어온 복식이 보편화된 경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유한 문화가 사라지고 서양에 들어온 게 보편화됐다. 대표적인 문화, 동화의 사례인 거죠? 두 번째, 고유의 가옥 형태가 사라지고 외국에서 유입된 아파트 문화가 보편화된 경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사례다. 자, 을입니다. 과거 식민 통치 시절에 사용된 외국어를 현재에도 고유한 언어와 함께 한 사회에서 공용어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사례이고요. 두 번째, 유럽에서

넘어온 팝 음악이 유행이지만 전통적인 민속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경우라고 말하면은요, 한 사회에서 팝 음악과 전통적인 음악이 공존하고 있어서요, 여기도 문화 병존에 해당하는 사례가 된다. 병은요, 전통 종교와 외래 종교가 나란히 존재하는 경우다. 요거 병존, 공존에 해당하는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전통 음식 문화가 전통 음식 문화와 외국에서 들여온 음식 문화가 접목이 되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접목이 되어서 제3의 새로운 음식 문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요두 번째 사례는 융합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교사가 마지막에 모두 옳게 제시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1번입니다.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갑은 자문화의 요소가 사라진 사례를 제시했네요 라고 말하는데요. 어때요? 갑은 동화 동화니까는 자문화의 요소가 사라진 사례. 맞죠? 요거는 옳은 내용이에요. 이번에 을은요. 문화 병존과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네요. 을은요. 병존? 병존인걸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병이 제시한 사례에는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한 사례. 그게 뭔데? 그게 문화 융합이잖아, 얘들아. 요게 있군요. 있네요. 맞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옳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갑은 을병과 달리 문화 동화의 사례만을 제시했네요. 갑은요, 지금 을병과 달리 동화 동화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옳은 내용. 5번에 여러분이 제시한 사례 중 문화 병존의 사례가 가장 많네요. 봤더니 막 동화 두 개죠. 병존은요, 하나, 둘, 세 개, 융합 한 개이기 때문에요. 문화 병존의 사례가 세 개로 가장 많다. 얘도 옳은 내용이어서 옳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는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2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갑국, 을국의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시문입니다. 갑국은 A국과 전쟁을 하던 중 A국의 튼튼한 성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독특한 축성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갑국과 A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사회의 교류를 전제로 하면서 기존 사회에 없었던 문화 요소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사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무슨 전파? 자극전파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후 이 기술은 각국에서 성을 쌓는데 널리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극전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을국에서는요, 서적을 통해, 서적이라고 하는 요 매개체를 통해서 비국의 면 제조 기술이 전해진 후, 비국의 면 제조 기술에 을국의 발효 기술이 더해진,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접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면 요리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을국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다, 수용되어져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적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하는 간접 전파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접목이 되어져서 제3의 문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로 제시문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갑국에서는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전쟁이라는 키워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에서 여기 개발하였다. 까지 봤었을 때 서로 다른 사회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없었던 문화 요소, 다른 사회의 그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사회에 없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 발명하는 뭐예요? 자극전파. 자극전파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을국에서는 자극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오히려 을국은요, 서적을 통해, 즉 간접전파를 통해서 문화 융합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번 자극전파가 아니라 간접전파다. 3번입니다.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갑국과 을국 모두 다 강제적 문화 접변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인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을국은 지금 문화 융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갑국에서는 내재적 변동, 을국에서는 외재적인 변동이 나타났다. 을국에서는 문화융합, 외재적인, 간접전파에 따른 문화융합, 외재적 맞죠? 하지만 갑국에서는 내재적이에요? 아니죠, 지금. 자극전파잖아요, 자극전파. 자극전파는 외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서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10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99번에 4번이었고요. 100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수능 17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자, A국은 전쟁을 필요로 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보관하기 위해 조리한 음식을 뜨거운 물로 살균한 유리병에 넣은 병조림을 만들었다. 병조림을 만들었다. 전쟁 중에 B국은 A국의 병조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철제 통조림을 또한 개발하였다. 한편 B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C국의 한 발명가가 철제 통조림 뚜껑을 안전하게 분리하는 마개, 즉 따개를 개발하였다. 훗날 C국의 기업이 통조림 뚜껑을 쉽게 열수 있는 원터치 캔을 개발하고 A국과 B국 현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후 세 나라 모두 원터치 캔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병조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발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A국 한 사회 내부에서. 그 다음에 전쟁. 서로 다른 사회와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철제 통조림을 개발한 거, 요거는 자극전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훗날 C국의 기업이 통조림 뚜껑을 쉽게 열수 있는 원터치 캔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A국과 B국 현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직접 전파적인 맥락인 거죠. 직접 전파. 개발한 그것을 A국과 B국 현지 공장에 직접적으로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수용, 정착, 확산되게 되어지는 거잖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면서요. 그쵸? 이러한 맥락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선택지. A국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바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개발한 거를 A국, B국 현지 공장에서 상품 생산, 판매, 일상적 사용. 여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 B국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 요 내용 오답이고요. 3번에 C국에서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요것도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A국에서는 BC국과 달리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A국에서도 발명, 그다음에 C국에서도 원터치 캔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발명이 있기 때문에 C국과 달리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AB국에서는 C국과 달리 자극전파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B국에서 자극전파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케이? 따라서 100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 사람들은 A국의 요리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보고 영화에서 그 요리사가 만든 방법 그대로 A국의 전통 옥수수 빵을 따라 만들어 일상에서 즐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옥수수 빵을 따라 만들어서 일상에서 즐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전파? 간접 전파의 사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을국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서 만난 비국 사람들이 비국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만들 때, 일단 무역이라는 맥락, 앞치마를 두르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냅킨 등 청결 유지를 위한 다양한 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독특한 식사 문화를 갖게 되었다. 요것도 앞에서 봤었던 문제랑 비슷하게, 뭐 전쟁이나 무역, 교역, 대표적인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맥락이잖아요? 요거 직접 전파를 연결시킬 것이냐라고 했더니만은, 그 키워드만 보고 직접 전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쭉 읽어봤더니만, 무역을 하면서 만난 비국 사람들이 비국의 전통 음식에 따라 음식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서로 다른 문화가 무역을 통해서 교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사회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직접 전파가 아닌 자극 전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국 사람들은 이웃 주민인 시국 이민자들이 시국의 전통적 농기구인 호미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호미를 구매하여 정원을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유통망 보고 나서, 아, 쌤, 이거 간접 전파네요. 라고 접근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리게 됩니다. 간접 전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병국의 사람들은 이웃 주민인 시국 이민자들이 시국의 전통적 농기구인 호미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이민자들이 직접 호미를 들여와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야. 보고 난 다음에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호미를 구매한 거지. 즉, 온라인 유통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들어와 있는 문화 요소를 구매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이 사회와 이 사회의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는 아니라는 거야. 이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고, 아, 나도 얘를 사고 싶다. 살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온라인으로 사야지. 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만 보고, 워딩만 보고서는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 평가원 교수님들이 많이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 뭐다? 키워드가 아니라 여러분 개념. 개념, 요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3단원 문화변동 파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전파가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돼? 직접 전파로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갑국에서는 발명으로 인한 문화변동이 발생하였다. 갑국은요, 지금 간접 전파인 거잖아. 간접 전파. 따라서 발명,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 간접 전파는 외재적 요인이잖아. 이번에 을국에서는 매개체를 통해 타문화의 문화 요소가 전파됐다. 매개체를 통해 타문화의 요소가 전파되는 건 뭔데요? 간접 전파에 해당하는 개념이잖아. 근데 을국은 뭐였어? 을국은 지금 자극 전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리했죠? 오히려 간접 전파는요, 갑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요, 여기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병국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의 구성원 간의 접촉을 통해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의 구성원 간의 접촉을 통해 요소가 전파되는 거, 이거 뭔데요? 직접 전파에 해당되어지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3번은 뭐였어요? 3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간접 전파라고 요 온라인 유통망만 보고서는 딱 세팅했다면은요, 이거 직접 전파 아니네 하고서는 틀렸다고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정답을 못 고르고. 그쵸? 그만큼 개념이 중요한 거지. 근데 공부해서 알잖아. 얘는 간접 전파가 아니라 뭐다? 직접 전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변곡에서는 요 직접 전파.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에요. 갑국에서는 내재적 요인, 을국과 병국에서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내재적 요인은 발견과 발명이잖아. 사실 이게 1번 선택지랑 연결되는 부분인 거야. 근데 아까 여기서는 지금 간접 전파. 간접 전파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와 더불어서 외재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거지. 따라서 내재적 요인 여기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번에 갑국에서는 직접 전파, 을국에서는 자극 전파, 병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갑국에서는요, 간접 전파. 영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기 때문에 여기 간접 전파가 되는 거고요. 을국에서는 자극 전파. 을국은요, 지금 자극 전파. 맞죠? 그다음에 병국에서는요, 간접 전파. 병국에서는 간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직접 전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직접 전파. 그래서 5번도 여기 갑국과 여기 병국에 해당하는 설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화 변동에 해당하는 내용 두 번째 파트까지 문제를 쭉 한번 풀어봤어요. 지난 시간에 풀었었던 기출보다는 그래도 조금 살짝 조금 예전 기출로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쉬운 느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었던 단순한 키워드가 아닌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풀어봤었던 문제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들 마저 다음 시간에 풀고 4단원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건 뭐죠? 오늘 풀어봤던 거 다시 풀어서 누구 걸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의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럭키보키.

사회와 문화의 권유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1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일탈행동으로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좀 꽤나 어려웠었던 부분인 거죠. 바로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 해당하는 내용들 함께 정리했습니다. 복습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또 그 이전에 공부했었던 사회와 기관이랑 같이 막 융합이 되어져서 섞여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와 기관, 사회집단, 사회조직 함께 잘 비교하는 연습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단원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일탈행동과 사회통제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탈행동과 관련된 개념들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통제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두 주제를 아우르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께 개념을 적용하는 시간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탈행동. 자, 66쪽 교재 보시면서요.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탈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의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뭐 학생의 신분으로서 아니면은 뭐 교사의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들,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 잘 해주길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기고 좀 이제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일탈 행위를 저지르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속을 썩이거나 선생님의 속을 썩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이제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회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어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요,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탈행동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요, 일탈행동도 사회현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현상의 특징 가운데 시대나 사회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성이라는 특성과 또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구체적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특수성, 이 두 개가 사회현상

현상은 공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바로 일탈행동 같은 경우도 그러한 특징이 잘 적용이 되어져서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나타나고 있는 일탈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대적이고 항상 고정불변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대와 상황, 사회에 따라서, 시대나 사회 상황에 따라서 일탈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내용,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좀 예전에 더 보수적이고 또 폐쇄적이었던 그런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좀 엄격했죠. 엄격해서요, 막, 요즘에는 굉장히 개인의 어떤 개성과 어떤 개인의 어떤 나다움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서 뭐 패션도 굉장히 뭔가 짧은 옷도 입고 신체를 노출하는 옷도 입고 뭐 피어싱 뭐 이제 귀에다가 다양한 장신구들도 많이 하고 몸에다가 뭔가 본인이 생각했었던 중요한 문구나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출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일탈 행동을 한다라고 사회적으로 판단받고 평가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또 아니죠. 또 적합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요. 아주 조용히 정숙하게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막 심하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뭐가 되는 거다?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일탈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시대, 사회, 상황에 따라서 일탈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다르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탈 행동의 영향은요, 바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 의미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학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잘안 나오고 청소년들이 이제 건드리지 않아야 할뭐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거니까는 뭐 청소년뿐이겠습니까? 모든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 사회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기존에 존재했었던 사회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가 뭔가 적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거나 그것이 불만이거나 문제가 있거나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뭔가 잘 따라가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기존 것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존 거 문제 있다,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표출함으로써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래서 사회 문제를 뭔가 공론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 변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 측면에서, 개인적 측면에서는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사회 전체적인 안정성과 조화와 균형을 저해하는 사회 혼란을 초래하거나 사회 안정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탈행동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 부정적. 자,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볼 건데요. 바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크게 아노미 이론, 그 다음에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판 범죄학 이론까지 해서요. 이네 가지 내용이 우리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이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아노미 이론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있는데요. 먼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할때이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 혼란, 혼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무질서와 혼란, 혼동이 초래되어져서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아노미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아노미가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질서, 혼란, 혼동이 발생해서 일탈 행동이 초래된다라고 설명하는 게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질서와 혼란, 혼동을 초래하는 급속한 사회 변동은 어떤 것들이 있냐? 기존의 사회 질서의 안정성과 질서, 조화, 균형을 급격하게 깨뜨리거나 저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전쟁, 그다음에 혁명, 또 급격한 산업화나 공업화, 그다음에 급격한 도시화,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 경제 불황 같은 경우죠. 이러한 사례들이 주로 이제 출제해서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물어볼 때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무질서, 혼란, 혼동이 초래됐을 때 다양한 일탈 행동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이러한 아노미는 기존 사회 규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지키자고 약속하는 일종의 규칙 같은 거를 의미하죠. 기준 같은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도덕, 윤리, 전통, 또더 나아가서 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 모두 다 사회 규범에 포함되는 것들인데, 기존의 사회 규범에 사회 통제력이 약화되고,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에 존재했었던 기준과 규칙, 이런 것들의 통제력. 통제력이 결국에 뭐냐면은 규범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말해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법과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그 규범이 해야 될 역할은 통제력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행동하는 기준으로 잘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회 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못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 무규범 상태. 무규범 상태. 규범의 공백 상태인 거죠. 규범의 공백 상태. 규범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또 새로운 강력한 사회 규범, 강력한 사회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 단적인 예로서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어떻게 급격한 어떤 사회 안정성을 깨뜨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은요, 사람들이 기존에 함께 지키자고 약속한 법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막 위반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물리적인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기존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 하기도 하잖아요. 건물을 부수기도 하고 건물에다가 막 낙서하면서 막 누구누구 물러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면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규범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탈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기존 사회 규범과 새로운 사회 규범의 혼재에 따른, 함께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혼란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중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중 규범. 이중 규범.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기준, 사람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오히려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것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거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탈 행동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 되어지면서 전통적으로 성리학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문화가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양하는 것들, 가족의 어떤 자녀들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 또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공동체 정신에 기반해서요. 근데 급속하게 사회가 변화되어 가면서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 맥락에서 서구의 유럽과 미국에서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적인 어떤 규범이 우리 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전통적인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부모를 부양하는데 자녀의 책임과 도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규범과 서구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따른 어떤 가족체제의 운영에 따른 규범이 한 사회에서 공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케어해야 될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 입장에서 기존 것을 따를까? 새로운 것을 따를까? 지금 규범이 한 사회에서 혼재되어져 있는 이중 규범의 상태라는 거야. 그 상황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면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탈 행동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에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어야 된다. 규범의 공백 상태, 무규범 상태에서 사회적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 가지고 있는 제 역할과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새로 세팅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규범이 굉장히 중요하고 규범을 잘 지키는 게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잘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돼요. 규범 교육을 강화시켜야 돼. 결국에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거나 규범 교육을 강화하는 걸 통해서 기존의 사회 규범이 가지는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렸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에 이걸 통해서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노미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 탐구에서 조금 더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 67쪽입니다. 자, 아노미, 사회가 급격한 변화나 위기를 맞이할 때, 급격한 변화나 위기를 맞이할 때, 저 급속한 사회 변동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기존의 굳건히 자리 잡았던 규범과 가치 체계는 급속도로 해체되거나, 재정의되며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그동안 의지해 왔었던 명확한 행동 지침이나 도덕적 기준을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 나아갈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와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의 공백, 무규범이라는 거죠. 규범의 공백, 즉 아노미 상태는 개인 내면의 극심한 불안과 소외감을 조성하며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무규범 상태, 규범의 공백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노미의 양상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요. 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라고 하는 걸 밑줄 한번 쳐두시고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굳어진 표현으로서 여러분 내신 시험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적인 수단 사이의 불일치, 괴리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한다? 혼란과 무질서와 혼동, 즉 아노미가 발생해 그것이 일탈 행동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문화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목표를 말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 즉 뭔가 학업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학업적인 성과 이것도 문화적 목표이고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부도 문화적 목표인 거고요.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렇죠? 이런 것들 모두 다 문화적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두 다 학업적인 성과, 모두 다 1등을 하거나 1등급을 받거나, 모두 다 돈을 많이 벌거나, 모두 다 권력을 많이 가지거나, 모두 다 사회에서 선망하는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목표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제도적 수단 간에는 괴리. 그쵸? 불일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불일치와 괴리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란, 혼동이 생겨서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 결국에 사람들은 문화적 목표를 이루고 싶은 거야. 근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지. 그럼 결국에 어떤 것에 손을 대는 거야? 비합법적인 방법에다가 손을 댈 수밖에, 손을 대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초래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법 도박에 빠지는 형태. 이번 시험에서 정말 1등급 받고 싶고 만점 받고 싶어. 하지만 잠을 줄이고 막 열심히 공부해도 도저히 안될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행위를 합니다. 부정행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사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탈행동이 머튼의 안오미 이론으로 설명해 볼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한 개인이 일탈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에 이러한 일탈행동을 줄이려면은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제도적 수단을 더욱더 확충하고 보충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향으로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더욱더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정말 열심히 잘 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안에서 보충 수업, 방과후 수업, 멘토링 활동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가지고 더욱더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양상. 그런 양상이 대표적인 구체적인 요 부정행위와 관련된 일탈행동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교재 이론으로 가볼게요. 아노미 이론 이렇게 정리하고요. 차별교재 이론이다. 이때 여러분들, 차별이다라고 하는 거. 차별. 내가 너를 차별해. 선생님이 저를 차별해요. 이런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선택적이다, 선별적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상호작용한다, 선별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탈행동 관련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의 일탈행동은요, 저기,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자, 중요한 표현이죠?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 접촉하는, 타인과 교류하고, 네, 접촉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탈행동의 기술을 습득하고, 일탈행동을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학습하게 되는 것을 차별교재 이론이다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착하고 천사 같은 친구들이 조금 건전하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그러한 친구들에게 일탈에 해당하는 기술과 내용들, 기술과 일탈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습득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탈행동을 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야. 나쁜 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옹호해 줄수 있는 가치관까지, 즉,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학습이 차별교재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좀잘 기억해 두세요. 이 표현. 어떤 표현이냐? 적어볼게. 법 위반 혹은 일탈 행동에 대한 우호적인 가치를 네, 습득한다라고 하는 요 워딩 좀 적어주세요. 법 위반이나 일탈 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가치를 습득한다. 요게 차별교재 이런 거 관련된 중요한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선택지거든요. 그럼 결국에 차별교재 이론이 여러분처럼 착한 친구들이 좀 불건전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일탈에 필요한 내용과 기술을 습득하고 분명히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그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 본인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부정적이고 나쁜 건데 그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습득하는 거지.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한다. 요 표현을 통해서 법 위반이나 일탈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가치를 습득해가는 상호작용의 양상으로 차별교재 이론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기술과 내용을 습득하는 것만 차별교재 이론 아니야. 여기 뒤에까지. 그 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까지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탈행동을 일삼는 사람이나 집단과 자주 접촉하는,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고 자주 상호작용하고 자주 교류하는 개인이 일탈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탈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접촉을 차단해야지. 접촉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라는 해결 방안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별 교제 이론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덜랜드는 범죄자가 선천적 범죄 행위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회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범죄자들로부터 범죄 방법을 배우는 학습 과정을 통해 범죄 행위를 실행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인 거죠. 일탈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에 필요한 내용과 기술을 습득하고 정당화하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학습의 과정.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집단을 형성한 후에 범죄 수법을 서로 배우면서 기술적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범죄 경력을 나름대로 정당화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규범과 가치관을 발전시키는 등 뭐예요? 법 위반이나 일탈 행동에 대한 우호적 가치를 습득하려고 하는 양상인 거죠.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상쇄시키고 나름대로 정당화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된다도 같은 맥락.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가치를 습득하려고 하는 요 양상. 다 앞에서 정리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텍스트로 복습해 봤습니다. 차별교제 이론이었고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로 간단하게 아노미 이론과 차별교제 이론 그리고 일탈행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일탈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 네, 상대적이다라고 했었죠. 그쵸? 맞습니다. 2번에 모든 일탈행동은 범죄에 해당한다. 모든 일탈행동이 다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일탈행동들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공식적 규범, 즉 법을 위반했었을 경우에 범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되는 거고요. 3번에 일탈행동은 사회 발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지. 기존 사회에 존재했었던 문제점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인식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4번의 뒤르켐은 급속한 사회 변동이 일탈행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급속한 사회 변동. 맞습니다. 동그라미고요. 5번에 뒤르켐은요, 아노미 혹은 인간 소외 상태에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뒤르켐은 아노미 상태에서, 그쵸?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른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행동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6번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일치, 괴리로 인해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7번에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중시한다. 사회 규범이 해야 될 제기능과 제 역할의 회복과 강조를 중시하는 것은 뭐예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었죠. 새로운 규범의 정립, 규범 교육 강화를 통해서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 것. 8번에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자와 접촉 차단을 중시하는 것. 또 정상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거다 뭐였어요? 차별 교제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9번에 빈칸 채워 봅시다. 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뭐예요? 일탈 행동인 거죠. 일탈 행동. 10번에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사회 규범의 부재나 혼재를 강조한다. 사회 규범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규범. 무규범. 규범의 공백. 그 다음에 혼재는 뭐예요? 이중규범이라고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죠. 챙겨두시고요. 11번에 무슨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요거는 낙인, 앞으로 보게 될 낙인 이론과 공통점인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일탈행동이 학습된다고 본다. 일탈행동의 내용과 기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것을 학습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교제 이론이죠. 차별교제 이론. 자, 그 다음에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니은 디귿. 제시되어져 있는데 12번에 차별교제 이론이 강조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 뭐예요? 바로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 일탈 집단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니은. 13번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강조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 아까 선생님이 그 부정행위하는
공부를 좋은 성적을 내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정행위라고 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방과후 수업, 보충 수업, 멘토링 수업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 즉,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죠. 기억입니다. 14번의 듀르켐의 아노미이론이 강조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은요, 새로운 규범의 정립, 규범 교육 강화를 통해서 사회 규범의 제기능 제 역할, 통제력을 회복시키는 것, 자, 디귿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3번의 낙인 이론 보도록 할게요. 낙인 이론. 자, 낙인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처음부터 일탈행동의 속성을 갖는 행동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동 자체가 일탈로 처음부터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떤 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행동이 규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결국에 아까 앞에서 봤었었던 바로 차별 교제 이론과의 공통점으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일탈행동을 설명한다. 정말 많이 물어보는 공통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타인과의 어떠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행동이 규정이 되어지냐.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번입니다. 자, 1차적 일탈을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의 1차적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치밀하게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저지른 일탈 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일탈, 그것이 아닙니다. 좀 즉흥적이고요. 즉흥적, 또 일시적으로, 또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따라서 뭐 비의도적, 그렇죠? 이런 식의 뭔가 특징을 가지는 일탈을 1차적 일탈이라고 합니다. 1차적 일탈. 자, 이러한 1차적 일탈을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어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일탈에 대해서 좀 관대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엄격한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1차적 일탈에 대해서 안아주고, 에이,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괜찮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정말 못됐구나.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나쁜 애구나. 라고 하면서 1차적 일탈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일탈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은 거야. 낙인. 낙인이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평가죠. 부정적인 반응이죠. 부정적인 인식이죠. 부정적인 의미 부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반응, 인식, 의미 부여, 어떠한 표현들이 낙인의 대체 용어로서 시험에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낙인이 찍혀요. 그 낙인이 찍힌다고 한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차별적인 제재를 가한다라고 나와 있죠, 별표. 차별적인 제재. 이거 시험에서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면요. 차별적 제재.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니? 차별 교제 이론 배웠지. 그치? 그래서 자꾸 요 차별적 제재를 차별 교제 이론에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서 차별 교제 이론에 해당하는 특징으로 차별적 제재이다라고 물어보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차별 교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친구들이 일탈 집단과 선택적, 선별적, 차별적으로 소통, 교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탈행동의 양상을 설명하는 거였고, 여기에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1차적 일탈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부정적으로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관대하게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민감하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잣대를 드리울 수 있잖아요. 선별적, 선택적으로 사람들이 제재를 가한다. 이게 낙인인 거죠. 그래서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게 결국에 낙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키면서 차별 교제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차별적 제재. 이거 알고 있지 않으면은 너무 표현이 매력적이어서 틀릴 수 있습니다.

꼭 차별적 제재는 낙인 이론 걸로 잡아야 되더라. 그래서 차별적 제재 낙인을 가해요. 그러면은 1차적 일탈을 저지른 친구도 처음에 그냥 실수로 한번 하고 호기심으로 저지르고 그냥 뭔가 치밀하게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그냥 한번 하고 아이 뭐 재미없네, 큰 의미 없네, 뭐큰 유익이 없네라고 하고서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회에서 막 부정적인 피드백을 차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막 가하다 보니까는 그냥 본인도 넘어가려고 했다가 본인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들과 안 좋은 감정들과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부정적인 자아 갖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아. 정확히 말하면은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한번 실수로, 그다음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해보고 말려고 했었던 그런 일탈 행동이 더욱더 부정적인 양상으로 구조화, 체계화되어지면서 더욱더 뭔가 의도와 계획을 가지는 형태로서 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서 몇 차적 일탈로 나아가게 된다? 2차적 일탈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2차적 일탈. 의도적이고, 뭔가 계획적이고, 지속적, 혹은 뭐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일탈 행동을 2차적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결국에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1차적 일탈을 저질러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타인들이 그 1차적 일탈을 저지른 친구에게 부정적인 평가, 차별적인 제재,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 1차적 일탈을 저지른 친구 안에 마음 가운데 부정적 자아가 형성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탈인 2차적 일탈로 나아가는 그 상호작용의 양상으로 설명한다 이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1차적 일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2차적 일탈까지 가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2차적 일탈까지 가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는 거야, 결국에? 1차적 일탈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적인 제재, 부정적 의미 부여, 바로 낙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낙인. 그래서 해결 방안이 결국에 이 낙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낙인에 대해서 생각을, 주의를 깊게 낙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1차적 일탈에 대해서 섣불리 낙인을 드리우고 부정적 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만약에 형성됐었을 경우에 이러한 자아 정체성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심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상담 치료. 혹은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완화해 주는 내용도 해결 방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요. 그래서 여기 낙인을 가한다, 차별적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1차적 일탈에 대해서 다 일탈자라고 낙인을 찍고 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찍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찍는 차별적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차적 일탈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낙인을 부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일탈 행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따라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낙인을 안 찍지만 어떤 사람은 낙인을 찍으면서 차별적 제재를 가하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마다 어떤 성향이나 개인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는 내용 잘 챙겨 두시고요. 그럼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 일탈 그 자체보다 어떻게 2차적 일탈까지 가게 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게 낙인, 차별적 제재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 맥락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줘야 될 표현 뭐냐. 하나 적어보세요. 일탈 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이나

사회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내용이다. 요 내용 적어주세요. 요 내용. 일탈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 사회적 평가를 중시하는 게 낙인 이론이다. 그래서 일탈행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 평가, 이게 결국에 뭔데요? 차별적 제재에 해당하는 낙인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이 낙인이 중요하다. 이거 낙인이 중요하다. 이 낙인으로 인해서 결국에 몇차적 일탈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2차적 일탈까지 나아가게 되는 상호작용의 양상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여러분 반드시 출제되는 개념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비판 범죄학 이론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처음 초반부에 사회학문화 초반부에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정리하잖아요. 그때 갈등론 정리를 잘 하신 분들은요,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갈등론 내용 어떻게 정리했었어요, 그때요. 갈등론. 한정된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어지는 불평등한 양상, 불평등한 모순, 그걸 통해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내용이었죠. 자, 그 맥락에서 자본주의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모순 속에서 발생하는 자, 지배 집단과 사회적 희소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 집단과 소유하고 있지 못한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이 이 과정이 결국에 범죄와 같은 일탈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범죄와 같은 일탈행동은요,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규정되고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서 규정되고 처벌이 가해진다. 지배 집단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와 같은 일탈행동을 줄이려면은요, 기존에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어진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개혁해야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불평등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탈 관련된 범죄 행위의 양상들을 줄여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비판 범죄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료 탐구를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보죠. 비판 범죄학 이론의 의의 69쪽입니다. 자, 범죄는 사회 경제적 구조의 직접적인 결과물로 지배 계층이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죠? 기득권을 보호한다. 라고 우리 갈등론에서 정리했었죠. 정의하고 구성한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는 보편적 도덕 진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이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탈자로 규정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한다. 그쵸? 지배 집단 중심으로서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집단이 있다. 뭔가 반항하고 저항한다, 반기를 든다, 그런 사람들을 결국 일탈자로 규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적용하는 논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누가 사회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기본적으로 누가? 지배 집단이. 그쵸? 그다음에 범죄화의 과정 자체가 사회 내에 만연한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 집단의 구조적인 불평등 양상에서 일탈행동 또 범죄행동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비판 범죄학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자료 탐구로 잘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체크 문제를 통해서 낙인 이론과 비판 범죄학 이론에 해당하는 것들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69쪽이에요. 자, 1번에 낙인 이론은 처음부터 일탈행동의 속성을 갖는 행동이 있다고 본다? 일탈행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낙인, 사회적인 반응, 사회적인 평가, 차별적인 제재, 그것에 의해서 2차적 일탈이라고 하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일탈행동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탈행동의 속성을 갖는 행동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낙인 이론은 차별적 제재로 인해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차별적 제재. 만약에 여기 주어가 낙인 이론이 아니라 차별 교제 이론이라고 적혀 있을 때 얘를 동그라미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차별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낙인 이론 거다. 즉, 낙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부정적인 평가, 반응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앞에서 개념 정리했었죠? 차별적 제재는 꼭 낙인 이론과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차별교재 이론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비판 범죄학 이론은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아니죠.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 맥락에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에 한정된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구조적인 불평등, 구조적인 모순, 그 불평등한 사회 구조 가운데서 일탈 행동, 일탈 범죄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 잘못된 설명이 되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개인이 내면화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 자, 요 내용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사회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회 통제 공부한 다음에 그때 다음 시간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말 골라보도록 할게요. 개인이 호기심이나 실수 등으로 인해 최초로 저지른 일탈행동, 호기심이나 실수, 즉흥적, 일시적, 비의도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일탈행동은요, 뭐예요? 1차적 일탈이다. 오케이. 2차적 일탈은 반대로 의도적, 그다음에 계획적, 지속적, 반복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2차적 일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6번에 2차적 일탈의 발생 과정에 주목하는 이론은요, 뭐예요? 낙인 이론인 거죠. 1차적 일탈에 대한 낙인, 부정적인 평가, 차별적 제재에 의해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됨에 따라서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라고 했었죠. 차별교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일탈자가 아닌 사람이 일탈자나 일탈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탈의 내용, 기술 학습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저지르는 일탈행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가치, 정당화하는 가치까지 내면화하는 학습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차별교재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둘의 공통점은 상호작용 양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도 꼭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7번에 비판 범죄학 이론은요, 일탈 행동에 대한 규정이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에게 불리하다고 본다. 중요한 거는 분리죠, 분리. 누가 불리한 거야? 바로 피지배 집단이 불리한 거지. 그 누구에게 유리하게끔 적용되는 거고,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게끔 적용되어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외부의 강제를 통한 사회 통제, 요 내용도요, 앞에서 봤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회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다음 시간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게요.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개혁,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개혁되고 타파되어야 돼. 그래야지 된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비판 범죄학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비판 범죄학 이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10번도 마찬가지예요. 10번도 이 사회 통제와 관련된 개념이어서요.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해서 이제 보기에서 고르는 걸로 볼게요. 기역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그 다음에 니은은 형사처벌에 의한 통제. 디귿은 부정적 자아 정체성의 내면화. 그 다음에 리을.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대한 통제인데요. 지금 니은과 리을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사회 통제여서 다음 시간에 확인하고요. 지금은 기역과 디귿에 해당하는 것만 일탈행동 이론과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 11번, 12번은 넘어가고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에 낙인 이론에서 주장하는 일탈 행동의 원인, 뭘까요? 부정적 자아 정체성의 내면화, 디귿이죠, 디귿. 부정적 자아 정체성의 내면화에 기여하는 게 결국에 뭔데요? 낙인이라고 하는 차별적인 제재인 거죠, 제재. 차별적인 제재.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의미 부여죠. 그 다음에 14번에 비판 범죄학 이론에서 주장하는 일탈 행동의 원인은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다라고 하는 기억이 이렇게 오면은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13, 14번 확인했고요. 나머지 사회 통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개념 정리하고

0: 개념 체크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탈행동 관련된 내용, 아노미 이론, 디르켐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차별교제 이론, 그 다음에 낙인 이론, 비판, 범죄학 이론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강의 끝난 이후에 복습해 주시는 게 여러분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아셨죠?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사회통제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 개념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서 배운 개념을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와 문화는 럭키복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같이 보고 싶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멘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나의 장점은 크게 보고, 단점에는 노력을 하며, 준비가 끝난 일에는 걱정하지 않는다. 근데 저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잖아. 근데 저걸 정말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지난번에 촬영했을 때가 우리가 같이 만나는 올림포스 첫날이었거든. 근데 나는 항상 첫 강의가 부담이 되는 게 매주 촬영을 했는데도 새로운 강의의 첫 시작은 늘 처음처럼 그대로 떨린다. 그래서 이렇게 첫 강의를 찍고 나면 집에 가는 퇴근길이 영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준비를 한 만큼 아직 강의에서 드러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120만큼을 준비해야 이렇게 평소에 100만큼 나온다면 첫날 같은 경우는 200만큼 준비를 해도 한 50, 60 나오나? 그런 기분이야. 그럼 이제 퇴근길에 너무 우울한 거야. 난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었는가? 이것이 최선인가? 그래서 내가 기죽어서 가는데 그런 날에는 특히나 좀 이러려고 노력을 해. 내 장점을 내가 크게 크게 봐주고 단점에는 노력을 하면서 내가 준비 다 했으면 그거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걱정하지 말자라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촬영의 아쉬움을 좀더 스스로 이렇게 장점을 크게 보면서 나 잘하고 있다. 오늘도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보려고. 자, 너희들도 그 어렵다는 작심삼일 이겨내고 벌써 4강을 만나러 왔으니까 나 잘하고 있다. 기특하다. 좀 그렇게 칭찬해주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를 가지고 확장까지 시켜봤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수의 확장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지금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성립을 할 때, 2의 마이너스 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의 확장 있지? 지수의 확장.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때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지수들을 몇개 정의를 했어. 그래서 그거 몇 가지만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가 생겼냐면 이제 0인 지수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 옛날엔 이런 거 없었잖아. 제곱, 세제곱, 네제곱, 우리 이런 거밖에 못했지. 근데 우리 미세 상관없이 저렇게 지수가 0일 때는 항상 그치, 1이라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5의 0제곱도 뭐가 되는 거냐면 그치, 1인 거고. 나 7의 0제곱도 뭐가 되는 거냐면 그치, 1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도 정의를 했었냐면 음수. 나 음의 정수도 정의를 했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수가 음수라는 거 무슨 뜻이었냐면 그치, 역수라 그랬지. 꼭 말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문제가 요 역수인 지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그래서 저렇게 마이너스 있을 때에는 a, n제곱분의 1, 요렇게 정의가 됐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누구도 추가됐냐면, 나 이런 분수도 추가됐다?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라는 음의 정수가 역수였다면, 분수지수는 무슨 뜻이었냐면, 그치, 루트였었지.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n제곱근 a,

A로 표현이 됐어. 근데 우리 분수라는 게 항상 이렇게 분자가 1인 건 그치 아니었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분자가 존재해. 우리 그럴 때는 씨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분모가 루트가 되는 건 똑같아. 근데 분자가 어디로 갔냐면 그치 루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배운 지수의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야. 그러니까 지수가 0일 때는 값이 1이었고 지수가 음의 정수였을 때는 역수해 줄 거고 나 지수가 분수였을 때는 루트 해줄 거야. 그럼 이제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한 번만 다시 체크를 해보자. 지금 첫 번째 식이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지? 나 2에다가 x 더하기 1이었어. 나 우리 저럴 때 어떨 때 지수에다가 저렇게 더하기가 됐냐면 미지 같은 애를 곱할 때지. 그럼 나 이거 다시 한번 쪼개볼까? 나이 식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결국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었겠지. 그러니까 밑이 똑같아서 내가 지수끼리 더해준 거지. 근데 그 값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 3이 된다 그랬어. 그럼 나 요만큼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뭐라고 쓸수 있냐면 그치, 2분의 3인 거지. 나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를 했어. 그리고 나서 다음 식을 구하려고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 나 우리 이렇게 음수인 거 무슨 뜻이라 그랬냐면 그치, 역수였지.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쓴다면 2의 x제곱 분의 1이지. 근데 내가 2의 x제곱 분의 1은 모르지만 방금 전에 2의 x제곱은 구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해주는 거냐면 그치, 역수해주면 되지? 그럼 2의 x제곱이 2분의 3이었으니까 2의 x제곱 분의 1은 3분의 2였겠다. 나 같은 과정으로 한번 더 해보자. 나 이번에는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구하고 싶어. 근데 나는 4는 모르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건 누구였냐면? 그치, 2의 x제곱이었어. 나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쪼개자. 우리 4를 가지고 예쁘게 쓰면 2의 제곱이고, 그거의 마이너스 x지. 다시 한번. 나저 마이너스 x하고 2하고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나 방금 전에 구했어. 그거 뭐 나오냐면 3분의 2였거든. 즉 얘는 3분의 2의 제곱. 그러니까 9분의 4였겠다. 그럼 우리 요두 가지 값다 구했네. 우리 문제에서는 그두 개를 가지고 더해달라 그랬지? 마지막 계산 한번 해보자.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9분의 4를 더했어. 그래서 통분시켰으니까 9 나왔고. 나 지금 3이었는데 3 곱했어. 분자도 3 곱해서 6. 그리고 그대로 4. 그러니까 9분의 10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두개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9분의 10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그치 지수의 확장이야. 나이 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2의 x제곱을 남길 수 있도록 식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 이렇게 음수지수의 형태가 나왔어. 그랬을 때 역수를 정의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유형 3에서의 13번 문제였지.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14번 한번 보자. 아, 요걸 조금 더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우리 앞에 거보다는 요 문제가 조금 더 정리할 게 많았지. 지금 두 양수 xy야. 나 x하고 y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수였대. 0보다는 컸대. 그리고 2의 x제곱이 3의 y제곱과 같고 그 전제값은 루트 6이 된다 그랬어.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을 좀 정리해봤더니 첫 번째로 나 6의 x분의 1 그리고 뒤에 뭐 있냐면 플러스 y분의 1이다. 우리 방금 전에도 봤는데 우리 저렇게 지수를 언제 더했어? 미지 같은 애들을 곱할 때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쪼개보면 6의 x분의 1 곱하기 6의 y분의 1이었을 거야. 그럼 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식에다가 대입하겠지. 이제 하나씩 갖고 와보자. 일단 xy가 지금 어디 숨어 있냐면 나 2의 x제곱, 3의 y제곱 안에 숨어 있겠다. 그래서 2의 x제곱 먼저 가지고 와보면 그 2의 x제곱이 지금 루트 6인 거지. 여기까지. 근데 우리 루트 6을 뭐라고 쓸수 있지? 우리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2가 숨어 있다는 뜻이고, 루트는 분수지수. 6에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제곱이지. 나 여기까지 다시 봤더니 2의 x제곱이 6의 2분의 1제곱이야. 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도 많고, 지수의 확장도 많기 때문에 문제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쓰는 풀이법이 다를 수도 있어. 나는 지금 뭐할 거냐면 6의 x분의 1을 만들 거야. 그럼 가지고 있는 거 봤더니 6의 2분의 1이었고, 그게 지금 얼마냐면 2의 x제곱이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6의 x분의 1이거든? 그럼 일단 여기서 뭐 없어져야 돼? 그치? 2분의 1이 없어져야 돼. 그리고 뭐가 생겨나야 돼?
x분의 1이 생겨나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등식이지. 그럼 내가 양변에다가 똑같은 일을 해주면 시계값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 내가 저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제곱해야 되지. 잘 봐야 돼. 나 우리 이럴 때뭐 하기로 했냐면 안에 거 밖에 거 따다 곱하기로 했다. 우리 A의 M제곱에 N제곱이야. 나 저렇게 전체괄호 바깥에 있는 건 안으로 쏙쏙 들어온다 그랬고. 나 둘이 뭐할 수도 있었냐면 N하고 M하고 자리 바꿀 수도 있었지.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2하고 2분의 1 사라져. 즉 그냥 6 된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X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X분의 1도 만들어주는 거야. 요렇게. 그럼 실제로 나요둘 곱해봐. 2하고 2 없애지면서 6에 x분의 1만 남지. 근데 내 마음대로 지금 6에 2분의 1에다가 결국 뭐 해준 거야? 전체값에다가 x분의 2 해준 거지. 그러니까 우변도 오른쪽도 똑같이 2의 x제곱이었거든? 여기다가 x분의 2 해주는 거야. 나 등식이었는데 양쪽에 똑같은 거 해줬어.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식은 같겠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나 x하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2의 제곱만 남아서 4인 거지. 우리 요식 가지고만 조금 더 예쁘게 쓰자. 결국 뭐가 되냐면 6에다가 2하고 2 없어졌으니까 x분의 1만 남았고 그 값이 지금 누구인 거냐면 4인 거야. 나 6에 x분의 1이 필요했는데 그 값이 지금 4인 거야. 그래서 요 똑같은 과정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나 이제는 y에 관한 식이 필요한데 3의 y 제곱이 루트 6이었어. 요만큼. 근데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6의 y분의 1이 필요하다. 나 요거 한 단계씩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3의 y 제곱이 루트 6이었고 우리 루트 6이라는 건 6의 2분의 1 제곱인 거고 즉 다시 쓰면 6의 2분의 1 제곱이라는 애가 지금 3의 y 제곱이야. 나뭐 만드는 중인 거냐면 6의 y분의 1 제곱 만드는 중. 그럼 6에다가 2분의 1이었는데 일단 6부터 만들자. 나 2분의 1 없애려면 그치 제곱해야 되는 거고 나 거기다가 y분의 1이 생기려면 그치 분모에 y 만들어주면 되지. 근데 우리 등식이니까 왼쪽에 했으면 내가 방금 전에 해준 거 오른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났더니 약분되면서 뭐가 남냐면 6에 y분의 1만 남았고 나 오른쪽 봤더니 yy 없어지면서 3의 제곱이라서 9만 남은 거지. 그래서 6의 y분의 1 그리고 6의 x분의 1 각각의 값을 구했어. 그러니까 그두개값 이제 합치러 가보자. 내가 뭘 처음에 했었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쪼개봤지. 나 6의 x분의 1뭐 나왔냐면 4였고 또 6의 y분의 1은 9였어. 그래서 우리 문제는 그두개 곱하는 거였으니까 4, 9, 36이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36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준 것처럼 지수 형태를 맞춰가면서 바꿨어도 괜찮고 아니면 루트 6인 거 싫어가지고 양변 제곱하면서 6의 형태로 맞췄어도 괜찮아. 그래서 아마 처음 봤을 때 보이는 정리별로 친구들마다, 애들마다 풀이법이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14번 문제였고, 우리 여기까지가 앞쪽에 나오는 거듭제곱 근하고 지수의 끝이거든? 그리고 이제 로그라는 단원을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 로그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진짜로 기출됐던 문제들 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내가 일부러 기출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어. 특히나, 나이 문제들이 전부 다몇 번이야? 그치, 1번.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첫 번째 단원이 1번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돼. 근데 형태 보면 알겠지만 다 어떻게 생겼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이걸로 진짜 연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나 지금 요거의 값을 좀 구해달라 그랬어. 뭐부터 할까? 식부터 정리하자. 나 우리 지금 4였고 세제곱근이었는데 우리 세제곱근이고 4였으니까 4에 얼마냐면 3분의 1제곱. 거기다가 뭐 해주는 거냐면 2의 3분의 1제곱. 나이 상태로 합쳐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더 정리하자. 우리 4라는 건 2의 얼마였어? 그치, 제곱. 그럼 나 2의 제곱에 3분의 1제곱, 즉 2의 3분의 2제곱, 거기다가 2의 3분의 1제곱. 나 우리 미시 같은 그런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곱했다. 그러니까 미시는 한 번만 쓰고 지수끼리는 더할 거지. 나 3분의 2에다가 3분의 1 더했어. 그치, 1? 우리 1 따로 안 쓰지. 그래서 요첫 번째 문제는 정답이 2였던 거야. 그래서 진짜로 우리 수능이라는 게, 그리고 학력평가, 모의평가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이 같이 나와.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자. 나이 전셋값을 좀 구해달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한 번에 잘안 되면 우리 분자분모 뭐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 분자는 지금 5였어.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지. 근데 우리 25는 5에 얼마야? 그치, 제곱이다. 그럼 5에다가 세제곱근이었으니까 분모 3, 제곱이니까 분자 2지. 나 이거의 뭘 구하는 거냐면 2분의 3제곱. 근데 이제는 밑이 똑같아졌잖아. 5로 좀더 정리해보면 5에다가 우리 5 위에 아무것도 없단 얘기는 1이 숨어있는 거고, 우리 나누기 했던 지수끼리 빼기로 했지. 그럼 1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 거기다가 2분의 3. 그러면 우리 안에 거 밖에 거 따다 곱하는 거라서 3하고 3은 없어졌고, 남은 거 봤더니 5의 2분의 1. 나 우리 분수지수 무슨 뜻? 그지, 루트지? 그래서 예쁘게 쓰면 얘는 루트 5였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9월 모의평가에서 1번이야. 나 우리 분자는 4제곱근 32, 분모는 8제곱근 4야. 나저 상태에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분수지수로 고쳐도 괜찮아. 한 번에 바로 고치자. 나 우리 분모 같은 경우는 8에다가 루트 4였어. 나 4니까 누구의 얼마? 그치, 2의 제곱. 나 2에다가 8제곱근이었으니까 분모 8. 나 4였으니까 2의 제곱이라서 2인 거지. 요만큼이 지금 분모. 이제 분자 보자. 2에다가 나 4제곱근이었으니까 분모는 4. 32였으니까 2의 5제곱. 분자는 5인 거지. 근데 지금 분자 분모 이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밑이 똑같아. 그래서 한 번만 쓸 거야. 그 우리 나누기 때는 지수끼리 빼기로 했지. 그래서 4분의 5였는데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8분의 2 약분해서 가지고 오면 4분의 1 빼주면 되지. 그래서 4분의 5에서 4분의 1 뺐으니까 4분의 4라서 1인 거고, 따라서 얘는 2였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로 연습. 나 지금 요 값을 좀 구해달라 그랬어.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제곱근보다는 분수지수가 편하지. 그래서 앞에 거 고쳐봤더니 5에다가 얼마 나오냐면 3분의 1제곱. 거기다가 얘도 한 번에. 나 우리 25는 5에 얼마 나와? 그치, 제곱. 그럼 나 5의 제곱에 3분의 1 제곱. 그러니까 3분의 2가 됐지. 나 미세 같은 두 수를 지금 곱했어. 지수끼리는 더할 거고. 3분의 1에다가 3분의 2 더했으니까, 그치, 1인 거지. 나 지수 1 따로 안 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원에서 뭐좀 살펴본 거야? 나왔던 진짜 기출문제를 좀 살펴본 거야. 그랬더니 거의 같은 성질들의 문제가 같은 문항에 동일하게 출제가 되지.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지수의 확장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은 꼭 익혀놔야 돼. 그래서 여기는 기출문제를 좀 살펴봤고, 우리 두 문제 더볼 거야. 그래서 요두 문제는 우리 교재에 없으니까 꼭 따로 멈춰놓고 풀어보기다. 그래서 우리 연계교재라 그래서 수능에 출제되는 교재가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수능 특강이고 하나는 수능 완성이야. 그래서 그두 가지 교재에서 내가 중간중간 이렇게 딱 화면 멈춰놓고 이거 직접 풀어봐야 돼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강의 안에 숨겨놓을게. 그래서 얘도 꼭 직접 풀어보기다. 그래서 두실수 AB에 대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차방 정식이 등장을 해. 근데 그 이차방 정식에서 뭘 알려주냐면 너희들한테 근을 알려줘. 근데 지금 몇차방 정식? 그지, 이차방 정식. 나 우리 이차방 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개 나와야 돼? 그지, 두개 나와야 돼. 근데 너희들한테 한 개만 알려줬다? 근데 그 근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저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나 얘에다가 얘 뒤에 i 있다? 우리 저 i라는 거 무슨 뜻이었냐면? 그치, 허수단이었어. 그래서 허수를 만드는 기본 단위라 그래서 우리 허수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 그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해달래. a라는 거 봤더니 x 앞에 있는 계수하고 관련이 있고, B라는 거 봤더니 요 끝자리에는 상수항이야. 나저 둘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지? 나 뭐가 생각나야 돼? 그치, 근과계수의 관계. 그럼 여기에서 A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A였는데 A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나 여기에서 B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니까 두 근의 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너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좀 구해줄 수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근은 하나를 알려주긴 했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좀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i 존재한다? 즉, 무슨 근이야? 지금까지는? 그치, 허근의 형태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개념 중에 a 플러스 bi라는 애가 이차방정식의 근이었어. 근데 우리 근은 항상 어떻게 존재했냐면,
켤레로 존재했지. 그럼 나한 근이 A 플러스 BI이면 다른 근은 반드시 A 마이너스 BI의 형태였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요 개념이 중요하게 쓰였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1학년 때 개념이 좀 들어가는 문제로 가지고 왔어. 그럼 근의 형태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복잡하니까 우리 하나씩 하나씩 쪼갠 다음에 한번 해보자. 나 앞쪽에는 4n 제곱근 8의 n제곱이야. 여기 나 우리 안에 거 밖에 거 공통되는 거 있는데 지금 누가 공통이냐면 그치 n이 공통이지. 나 n이 공통이라서 저렇게 약분시키듯이 지웠어. 그랬더니 남은 거 4제곱근 8인 거고. 나 뒷부분 봤더니 4n 플러스 2에다가 루트 2 곱하기 4의 n제곱 그리고 i였어. 얘만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 공통 부분이 생길 수 있을지. 나 일단 여기에서 루트 안에를 좀 봤더니 2 곱하기 2의 2n제곱이지. 그럼 미시 같은 애들끼리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2의 2n 플러스 1이 되겠지. 근데 그 2n 플러스 1이 자세히 보면 요 안에 숨어 있다? 뭘로 묶어주면 돼? 그치, 2로 묶어주면 되지. 나저 앞에 있는 애를 내가 2로 조금 묶어냈어. 그랬더니 뭐가 남냐면 2n 플러스 1이 생겨.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루트. 나 알맹이가 뭐 있냐면 2에다가 2n 플러스 1. 그리고 바깥쪽에 뭐 있냐면 지금 i 숨어 있어. 그럼 여기서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지워지니까 누구만 남냐면 제곱인데 우리 루트 쓸 때는 제곱 안 쓰지. 그래서 나 굳이 2안 쓸게. 결국 누구만 남냐면 루트 2만 남겠다. 그리고 바깥쪽에 뭐 있냐면 i였어. 내가 지금 저 앞에 있는 실수 부분 그리고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쓴 거야. 그럼 이번에는 근을 좀 예쁘게 써볼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의 근은 어떻게 생겼냐면 정리했더니 4제곱근 8이었고 정리했더니 가운데 플러스 루트 2 i였던 거야. 나 이런 근을 지금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나 이런 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근은 어떻게 생겨야 돼? 그치?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은 4제곱근 8에다가 가운데 마이너스 루트 2 i라는 근이었겠지. 그럼 이번에는 두 개의 근을 다 구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합 한번, 그거 가지고 곱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나 a 구할 거야. 나두 개를 가지고 더했어. 4제곱근 8에다가 플러스 루트 2 i가 있었고 거기다가 4제곱근 8에 마이너스 루트 2 i가 있었어. 그럼 나두 개를 가지고 더했으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보호 다른 건 사라질 거고 결국 4제곱근 8이 몇개 생기냐면 그치 두개 생기는 거지. 이렇게 물론 얘를 가지고 2에 관한 거듭제곱으로 고쳐서 조금 더 정리했어도 괜찮아. 편한 방법으로 해주면 돼. 그럼 이번에는 곱 한번 보자. b 우리 곱이라는 건 4제곱근 8 더하기 루트 2i에다가 나뭘 곱하냐면 4제곱근 8 마이너스 루트 2i를 곱할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물론 나 양쪽이 지금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차이만 있어? 응, 가운데 보호 차이만 있어. 우리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그치, 그게 합차 공식이지.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해서 풀어도 괜찮고, 우리 가능하면 요 부분은 좀 기억해 놓자. 1학년 때. 나 우리 1학년 때요 복소수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분명히 배웠다. 우리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었고, a 마이너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었어. 합차 공식을 쓸 거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게 공식이었지. 근데 앞에 게 a 제곱이 됐고, 뒤에 거를 가지고 제곱하려고 봤더니, 우리 전체 제곱이었으니까 안으로 쏙쏙 들어간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b제곱. 그리고 뭐가 되냐면 i제곱. 이거 너무너무 중요했잖아. 우리 i제곱은 몇이었을까?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했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1 됐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a제곱 b제곱이 됐어. 그두 개를 가지고 더한 값.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마다 굳이 계속 합차 공식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식 어떻게 세운 거야? 그치, 앞에 거 실수 부분 제곱해주고 허수 부분 제곱해서 두개 가지고 따닥 더해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3i, 1 마이너스 3i. 나 요런 거 계산해. 앞에 거 제곱하니까 1, i 앞에 숫자 제곱하니까 9, 더하니까 얼마야? 10. 이렇게 훨씬 더 빨리 계산이 가능해. 우리 그거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럼 나 여기서도 합차 공식을 다시 쓸게 아니라 뭐 해보자고? 바로 각각 제곱해서 더해버리자고. 그럼 앞에 거니까 4제곱근 8을 가지고 제곱할 거고, 거기다가 나 루트 2 가지고 제곱하니까 얘는
2가 됐겠지. 나 지금 요만큼이 비행

거야. 근데 그 비를 조금만 더 예쁘게 쓰자. 나 E하고 약분 시키니까 E 남아서 결국 루트 8 플러스 2인 거지. 나 이제서야 A랑 B 구했어. 이제 그 다음 단계. 내 최종 목표는 A제곱, 그리고 B제곱을 구해서 빼버리는 거야. 그럼 A제곱이니까 2에다가 4제곱근 8이고, 요걸 가지고 전체 제곱하는 중. 우리 전체 제곱이니까 안으로 쏙쏙 들어간다 그랬어? 2 제곱하니까 4가 됐고, 나 얘도 지금 제곱할 건데, 그 제곱하고 약분시켜서 2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남냐면, 그치, 루트 8. 얘가 A제곱. 그럼 B제곱은? 내가 중요한데. 나 루트 8 더하기 2였어. 나 루트 8 더하기 2였으니까, 얘를 가지고 제곱한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완전 제곱식 풀어야 돼. 나 앞에 거 제곱 8 더하기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서 쓰자. 4루트 8.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4였어. 이제 뭐 나오는 거냐면 12 플러스 4루트 8이었겠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는 A제곱에서 뭐 하자고? B제곱을 빼자고. 나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 빼버릴 거야. 통째로 바로 쓸게. 요만큼을 뺐어. 그 우리 4루트 8, 4루트 8은 지워졌고. 더 이상 뺄거 없는데 11을 뺐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0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2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치,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 많았어. 특히나 언제 개념이 들어가냐면, 우리 1학년 때 거. 그래서 켤레근에 대한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 거듭제곱근을 정리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가 요 문제, 수능 완성해서의 3번 문제였지. 그리고 요 문제도 우리 비슷한 문제 내가 교재에서 강조했었어. 진짜가 나타났다. 하고, 우리 저 전체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요거 화면 꼭 멈춰놓고 풀어보자. 이렇게 자연수를 만들거나 정수를 만드는 문제들은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야. 그래서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내신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 지금 저 전체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나 우리 자연수라는 거 개수 세기 위한 숫자였지? 1, 2, 3, 4, 5, 6, 7? 그럼 숫자를 가지고 우리 정리부터 좀 해보자. 한 번에 안 돼도 괜찮아. 나 우리 6제곱근이니까, 그치, 분수 쓸 거지. 10에 얼마냐면 6분의 n제곱. 거기다가, 나 64였어. 나 우리 64라는 건 8, 8에 64니까 2에 6제곱. 그거의 6제곱. 그거의 n분의 1제곱이지, 지금. 요식이야. 최대한 정리하자. 그럼 이제 10이 나왔는데, 우리 숫자를 잘게 쪼개야 되지? 10이라는 건2 곱하기 5였잖아. 그거의 6분의 n제곱.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2에다가. 나 우리 6하고 6 곱했으니까 36? 거기다가 n분의 1. 즉, n분의 36인 거지. 그럼 이제 전체 괄호 있으니까 안으로 쏙쏙 들어갔어. 근데 안으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미시 지금? 그지? 2였잖아. 우리 밑 2인 거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쓰자. 우리 밑이 같은 애들을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는 더할 거지. 그럼 앞에 있는 지수가 누구였냐면 6분의 n제곱이었고, 뒤에 있는 지수가 누구였냐면 n분의 36이었어. 여기까지가 2인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5에다가 6분의 n제곱. 지금 나이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나 일단 밑을 좀 봤더니 하나는 2였고 하나는 5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로도 그치 밑이 자연수 형태를 갖고 있지. 근데 거기다가 뭔가 거듭제곱을 했는데 그것도 좀 자연수였으면 좋겠대. 우리 밑 자체가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그때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될수 있는 방법은 지수가 모이면 되는 거야? 지수 자체도 예쁘면 된다? 즉 지수 자체가 뭐가 돼주면 되는 거냐면 1, 2, 3, 4, 5, 6, 7 이런 형태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애들이 많이 빼먹는 게 있어. 꼭 지수가 1, 2, 3, 4, 5, 6, 7 이런 자연수여야만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되는 게 아니지. 예를 들면 2의 0제곱도 누구야? 그치? 1이라서 뭐 나와? 자연수 나온다? 나 5의 0제곱도 뭐 나오냐면 1이라서 자연수 나와. 그래서 이런 지수에다가 뭐까지 포함시키냐면 0인 지수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즉, 지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뭐만 아니면 돼?
그치, 음의 형태만 아니면 돼. 그래서 음이 아닌 그런 정수 값들을 가지고 와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6분의 n제곱 플러스 n분의 36이 지수고, 나 여기서는 6분의 n제곱이 지수야. 근데 그 n이라는 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n도 지금 자연수래. 나 얘가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인데, 전체 값이 0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0을 제외시키긴 해야 돼. 그럼 지수라는 애가 이런 형태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 그럼 지수라는 애가 1, 2, 3, 4, 5, 6, 7,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 여기에서 6분의 n제곱 더하기 n분의 36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6분의 n제곱이야. 나 6분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기 위해서는 n제곱이 뭐가 돼야 돼? 그럼 분모에 있는 6이 사라져야 되잖아. 즉, 6에 배수해야 되는 거지. 나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나 n을 가지고 제곱한 게 6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애초에 n 자체가 뭐였던 거냐면, 그치, 6의 배수였던 거지. 근데 나 지금 이 조건만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지. 6분의 n제곱, 6분의 n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n분의 36도 있다? 나 만약에 여기서 저 n이라는 애가 5가 나와. 그럼 5분의 36인데 그거 자연수? 안 나오잖아. 그럼 그 얘기는 분모에 뭔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분모에 있는 게 36에 의해서 사라져야 돼. 나 36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36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얘기지. 즉, 저 n이라는 애는 6의 배수여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36에 의해서 사라져야 돼. 즉, 36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약수가 돼야 되는 거야. 나이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을 지금 구하란 뜻인 거야. 그럼 이제 찾아보자. 나 6의 배수들부터 그 애들 중에 누구? 36의 약수인 애들 한번 찾아볼게. 그럼 예를 들면, 나 6의 배수이면서 36의 약수 제일 작은 애들 찾아보면, 6. 처음부터 못 찾으면 그냥 일단 배수를 쭉 한번 써보자. 나 6이니까 6, 그 다음에 6이 12, 6, 3, 18, 6, 4, 24, 6, 5, 30, 6, 6에 36. 여기서 끝이지. 36의 약수니까.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약수가 되는 것만 고를게. 우리 6이라는 거36 약수? 맞고, 12도 3 곱하면 되니까 맞고, 18도 2 곱하면 되니까 맞고, 24안 되고, 30안 되고, 36은 1 곱하면 되니까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봐. 따라서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개수는 총 4개였겠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인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해. 우리 거듭제곱근 문제 풀 때, 물론 기출문제 봤을 때 그런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풀수 있어. 근데 이렇게 자연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실수의 개수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했어? 응, 잘게 잘게 쪼개서 나 누구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식정리부터 했어. 그리고 났을 때그 전체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자연수. 근데 이미 미세 형태는 예쁘게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0, 1, 2, 3, 4, 5 그런 음이 아닌 정수이기만 하다면 뭐가 될수 있는 거야? 자연수가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문제였지.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수의 확장에서의 마지막 문제였고, 우리 이제 새로운 단어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로그라는 단어가 나와. 로그. 나 우리가 앞에 단원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근하고 지수의 확장을 했지. 근데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제곱근에서, 그치, 차수만 좀 바꿔준 거잖아. 지수라는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 지수를 가지고 확장시킨 거지. 근데 이 로그라는 애는 난생 처음 나오는 애다. 그래서 아마 요 로그가 처음에는 더 낯설 거야. 수식도 낯설고 계산하는 방법도 낯설고. 그래서 오랜만에 새로운 숫자가 나오는 중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나 2의 0제곱이야. 우리 2의 0제곱 몇이었냐면, 그치, 1이었지. 우리 2의 1제곱이야. 요거 몇이었어? 그치, 2였지. 그럼 나 2를 가지고 제곱했어. 얘는 누구야? 그치, 4였지. 나 우리 수학자들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런 거안 좋아한다 그랬지. 나 2를 가지고 0 제곱했더니 1, 2를 가지고 한번 곱했더니 2, 2를 가지고 두번 곱했더니 4. 근데 2를 가지고 몇번 곱했을 때 3이 되는 그런 애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게 로그의 시작이었지. 그럼 내가 요 별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 별표가 누구보다는 클까? 나 2의 1제곱이 지금 2였고 2의 제곱이 지금 4였어. 그러니까 별표라는 애는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단 작아?
그렇지, 이보단 작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사이즈까지는 추측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만족시켜주는 저런 별표를 정의하기로 했어. 나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얘를 로그 2의 3으로 정의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래서 마치 우리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그런 x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부르기로 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무리수를

지수는 이라고 식 쓰고, 나 여기 있던 이라는 밑이 어디로 오냐면 로그에서도 밑으로 와. 아래로 와. 그래서 로그, 나 여기서는 밑이 A였었지. 그 A가 그대로 로그에서도 밑으로 와. 그리고 나머지인 B가 어떻게 오냐면 요 자리에 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요 A의 X제곱은 B라는 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 바꾸기만 한 것처럼 로그에 관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수에서 봤던 표현이랑 로그에서 등장하는 표현이랑 우리 거기서 등장하는 용어부터 좀 보자. 나 여기 어떤 문자가 지금 들어있어? A하고. 그치, X하고 B가 들어있지. 나 여기서의 A는 이름이 뭐냐면 밑이었다. X는 이름이 뭐였어? 그치, 지수였지. 나 우리 B라는 애는 이름이 있어, 없어? 그치, 이름이 없었어. 그냥 B라는 값만이 존재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 어떤 값이 존재했냐면 밑에 대한 조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확장시켰잖아,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시켰었냐면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다. 그래서 지수를 확장시키면서 반대로 밑의 범위는 점점 줄어들었지. 그래서 저 A라는 애가 어디까지 줄어들었냐면 양수까지 줄어들어 있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는 이래. 근데 나 여기서 뭐도 제외시킬 거냐면 1도 좀 빼줄 거야. 1을 빼주는 이유는 우리 1 같은 건 몇 번 곱하든지 무조건 1이지. 그래서 1까지 제외시킬 거야. 그래서 미세 범위를 지금 한정시켰어. 그리고 우리 B라는 애는 누군지는 몰라. 이름이 없었거든. 근데 적어도 나 B라는 값 자체는 지금 A라는 애가 양수지. 우리 양수를 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지. 그래서 이름은 없지만 B는 범위가 양수였겠다. 그래서 지수에서 등장하는 표현들로 정리 한번 해준 거야. 우리 문자가 지금 A하고 X하고 B 저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해. 근데 저 세 가지에서 A라는 건 밑이었고 1이라는 양수, 우리 여기서 X라는 건 지수였어.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지. B라는 건 이름은 없었지만 양수를 곱해서 만든 거니까 양수였을 거야. 이제 요 아이들이 로그에서 자리를 잡는다. 여기서도 똑같이 A랑 X랑 B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로그로 넘어왔으니까 이름들이 생길 거야. 우리 A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에서하고 똑같아. 밑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B라고 불러. 근데 우리 지금 지수에서 로그로 넘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게 생긴 게 아니라 위치만 달라졌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조건이 어때? 그대로 따라와. 그럼 밑이라는 A의 범위는 양수이면서 누구는 제외시킬 거야? 그치, 1은 제외시킬 거야. 이제 X 한번 보자. 나 우리 X라는 애는 지수였거든? 근데 여기서는 X가 뭐가 없냐면 이름이 없어. 그래서 그 X는 그냥 어떤 범위를 가져? 맞아, 실수 범위를 갖는 하나의 값인 거야. 나 이번에는 B 볼게. 우리 B라는 게 요 왼쪽식에서는 이름이 없었다? 단순히 뭐였던 거야? 양수였던 거야.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B라는 애가 로그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이름이 생겼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라고 불러. 진수. 근데 우리 문자들의 위치만 바뀐 거니까 조건은 그대로지. 우리 원래 B는 뭐였던 거야? 그치, 양수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진수는 뭐가 되냐면 양수야. 그래서 A랑 X랑 B랑 요 세 가지 문자들에 대한 이름도 조금 달라졌어. 그래서 우리가 AX제곱은 B, 지수에서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그 지수에서 뭘 떨어뜨리는 방법? 머리 위에 있는 그치 무거운 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 그게 로그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만나게 돼. 로그가 정의된다. 반드시 기억하자. 나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우리 로그의 기본 모양이 로그 A에 B라 그랬지. 이때 A하고 B가 이름이 있었어. 우리 A를 뭐라고 불렀냐면 밑이라고 불렀고 B를 뭐라고 불렀냐면 진수라고 불렀지. 그래서 우리 밑에 대한 A에 대한 조건이 뭐였었냐면 양수이지만 누구는 제외시켜? 그치, 1은 제외시켜. 우리 진수라는 건 뭐였었냐면 그치, B였는데 그 B는 양수였어야 되지. 그래서 로그라는 애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돼. 그래서 로그 A의 B라는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 조건, 진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지만 로그라는 값이 생길 수가 있어. 우리 연습 한번 좀 해볼까? 알고 있는 값으로. 나 2의 5제곱은 몇이야? 그치, 이거 32지. 나 이거 가지고 로그로 한번 고쳐보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 뚝 떨어지는 게 로그였어. 즉 5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야. 우리 여기서 밑이 누구였냐면 2였지. 그 2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와서 밑이 될 거야. 그리고 32가 진수 자리에 쏙 들어가. 얘가 로그. 한 번 더 해보자. 나 뭐 해볼까? 3의 4제곱 99, 81이었어. 얘 가지고 고쳐보면 나 머리

미신 거툭 떨어졌어. 4인 거고. 한번 미신 영원한 미인 로그 3인 거고. 그리고 누구 나오는 거야? 81인 거야. 그래서 지수하고 로그는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로그라는 게 뭐였는지 정의되기 위한 조건까지 꼭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놔야 우리가 문제도 풀수 있어. 그래서 유형 4번 한번 볼게. 지금 1이 아닌 세 양수 ABC가 있었고, 그리고 A제곱은 B, 로그 C의 3은 2가 된대. 그랬을 때저 값을 좀 구해달라 그랬지? 나이 문제는 너 로그하고 지수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니? 물어보는 문제야. 일단 1이 아닌 세 개의 양수 ABC가 있었고,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A제곱이 B였대. 나 방금 전에 연습해봤어. 이거 가지고 우리 로그식 만들자. 나 머리 위에 있는 거 너무 무거워. 떼굴떼굴 떨어지는 게 로그였지. 즉, 2는. 한번 미신 영원한 미시라 그랬어. 미시 지금 얼마인 거야? 그치, A인 거야. 나 로그로 고치자면 로그 A에 B가 되겠지. 저렇게 식을 가지고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나이 로그를 가지고도 다시 한번 고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식 한번 해보자. 우리 두 번째 식에서는 로그 C의 3이었어. 지금 로그 C의 3은 누구냐면 2였대. 얘도 한번 고쳐보자. 나 우리 한번 미신 영원한 미시라 그랬지. 미시 지금 누구인 거야? C. 나 미시 C였고. 나 얘는 원래 어디 있었길래 뚝 떨어졌어? 그치? 머리에 있어서 무거워서 떨어진 거지. 즉, 2라는 애는 지수로 올려주고, 그 값이 뭐가 되냐면 지금 3인 거지. 그래서 로그 A의 B 값 구했고, C의 제곱 구했어. 그 이제 요두 가지 이용해서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식의 값을 좀 찾아보자. 자, 나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로그 a의 b 거기다가 c의 4제곱 구하고 싶어. 나 로그 a의 b는 나 구해놨지. 요거 2 나왔네. 그리고 이제 c의 4제곱인데 c의 4제곱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c의 제곱까진 구했잖아. 그럼 4제곱이라는 건 c의 제곱의 제곱이지. 한번 써보자. 그래서 앞에 거는 2였고 거기다가 c의 제곱은 3인데 그거의 제곱. 나2 더하기 9가 됐어. 두개 더해주면 되니까 10. 1인 거지. 자, 문제에서는 저두 값을 가지고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1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 지수식을 가지고 지수가 등장하는 식을 가지고 로그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로그를 가지고 지수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유형 4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뿌리 튼튼 로그의 구구단 한번 보자. 너무 중요해. 나 내가 저 위에 또 등장을 했어. 외워라. 제발 외워라. 진짜 진짜 외워라가 등장을 했지. 나 우리가 로그라는 새로운 숫자를 배웠잖아. 그럼 이제 새로운 숫자에 대한 정의를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겠지? 그래서 그런 로그에 대한 계산법이 나와. 그래서 보통은 로그의 성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로그의 구구단이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만큼이나 정말 이 부분은 자다 일어나서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자꾸자꾸 봐야 돼.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너희들이 중간중간 식을 가지고 계산할 때 거기에서 버퍼링이 생기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때쓸 시간이 없어져. 그래서 계산해서 막히지 않도록 정말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먼저 한번 보자. 우리 1번의 모양을 좀 봤더니 미시 지금 뭐 나와? A야. 근데 진수가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우리 미시 바뀌더라도 진수가 1이면 무조건 값은 0 나온다. 로그 값?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지수에서 본적 있다? 나 얘를 가지고 지수 형태로 한번 고쳐보자. 우리 한번 미신 영원한 미시라 그랬지. 우리 A의 0제곱은 몇이야? 그치, 1이었거든? 나 우리 A의 0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로그식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 머리 위에 있는 거뚝 떨어지는 게 로그, 즉 0은. 한번 미신 영원한 미시니까 A 됐고, 거기다가 진수가 누구였던 거야? 1. 그래서 로그 a의 1이 0인 거야. 그래서 미세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값은 항상 0인 거야. 나 로그 5의 1도 0, 로그 10의 1도 0. 그 느낌으로 봐야 돼. 그래서 로그라는 게 결국 어디에서 출발을 해? 지수에서 출발을 해. 그래서 요첫 번째 성질도 지수에서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증명을 좀 해보면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나 A의 0제곱이 1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0이라는 애는 뚝 떨어지면서 로그 A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요두 번째 식도 결국에는 그치, 지수에서 온다? 나두 번째 구구단도 한번 같이 보자. A의 1제곱.

나 A의 1제곱은 무슨 뜻? 그치, 한번 곱했다는 얘기지? 이거 그대로 A였어. 나이 식을 가지고 지수 떨어뜨리는 로그식으로 바꿀 거야. 나 우리 머리에 있는 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 그게 로그였지. 즉, 1은 로그,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었지. 그러니까 A였고, 나이 진수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A 됐지. 그래서 로그 A의 A는 항상 1인 거야. 로그 A의 A는 항상 1인 거야. 나 밑하고 진수가 같잖아? 그때는 마치 저 A하고 A가 약분되는 느낌으로 전체 값이 1이 되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제 3, 4번 같은 경우는 나 3번 특징 봤더니 로그 A의 M이었고, 나 로그 A의 N이었어. 우리 저세 번째 식 한번 보자. 나 여기서 로그 A의 M 있지? 얘를 잠깐 P라고 부르자. 그리고 로그가 하나 더 나오는데 로그 A의 N 있지? 나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Q라고 잠깐 불러볼게. 그럼 나이식 그대로, 난 아직 로그보다는 지수가 편하니까 지수 표현으로 바꿔주면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A의 P제곱이 지금 N이었던 거고, 나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A의 Q제곱이 지금 N이었던 거지. 나 A의 P제곱, A의 Q제곱이 생겼어. 나저두 개를 가지고 뭐 해볼 거냐면 두 개를 한번 곱해보자. 이렇게. 그럼 나 얘를 가지고 곱했을 때 a p제곱 그게 m이었던 거고 a q제곱 그게 지금 n이었던 거지. 근데 우리 그 값을 가지고 어떻게 쓸수 있냐면 밑 a로 동일했어. 우리 이렇게 동일할 때는 지수끼리 뭐 하기로 했어? 그치, 더하기로 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나 요만큼만 좀 보자. 나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로그식으로 쓴다면 머리에 있는 거뚝 떨어졌어. P 더하기 Q는 나 로그로 고치는 중.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A 됐고, 그리고 진수가 뭐 나오냐면 M, N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그 P하고 Q라는 게 애초에 뭐였었어?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자. 우리 P라는 애는 로그 A의 M이었고, Q라는 애는 로그 A의 N이었던 거지. 그래서 로그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저두 개를 뭐 했냐면 더했어. 나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밑이 같아. 나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했더니 진수끼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둘을 곱해준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애들이 많이 헷갈려해. 나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했어. 진수끼리에 뭘로 바뀌는 거야? 곱으로. 그래서 지금은 내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증명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지 못해도 괜찮아. 대신에 중간중간 들어가는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돼. 지수 계산이니까. 내가 지금 요 값을 가지고 P라고 잡았고 요 로그 값을 가지고 Q라고 잡았어. 그럼 로그식을 가지고 당연히 지수 형태로 고쳐야지. 그래서 A의 P제곱이 M이었고 A의 Q제곱이 N이었어. 나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했으니까 지수끼리는 더할 거고, 나두 수를 곱했으니까 그값 자체로 M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결과값 한번 적으러 가보자. 요 3번. 그래서 지금 3번의 모양을 좀볼수 있어야 된다. 로그 A의 M이었고 로그 A의 N이었어. 나 우리 밑이 같은 애들을 가지고 더했어. 로그 한 번만 쓸 거고, 진수끼리 둘 뭐하기로 했냐면 따닥 곱하기로 했지. 근데 지금 등호 쓰고 있잖아. 나 얘를 가지고 등호 쓴다는 얘기는 왼쪽 식을 가지고 오른쪽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른쪽 식을 왼쪽으로 쪼개는 것도 가능하단 얘기야. 그래서 진수를 가지고 곱하기 형태로 고쳤을 때그 둘을 가지고 더하기로 로그끼리의 합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3번 성질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 4번부터 이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볼게. 옛날 옛적 복수수. 내가 아까 수능 완성에서 어려운 문제 풀어줬지. 거기서 켤레근이란 특징이 나왔어. 그래서 a 플러스 bi라는 근이 존재한다면 나머지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i의 형태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옛날 옛적 근계수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 근계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빨리 풀수 있게 해준 특징까지 있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합, 그리고 곱은 a분의 c. 그래서 그런 개념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로그라는 새로운 친구를 한번 만나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로그랑 좀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우리 3시간에 걸쳐서 함수의 극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함수의 극한 호흡 자체가 길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루었던 개념 유형 해봤자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배운 것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까지 생각을 하면 1년 후에도 이 개념이 떠오를까? 1년 후에도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수능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여러분의 개념 단권화 노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3시간 동안의 개념들을 지금부터 빠르게 15분 정도 들여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비교도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 이후에 채워나가면서 개념 노트, 발상 노트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분명히 이번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여러분의 탄탄한 개념 위에 좋은 성적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시작! 함수의 극한 스피드 핵심 개념 가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는 수렴과 발산 그리고 자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극한과 우극한 기억나죠? 보통 y는 fx라는 곡선 위에 이제는 움직이는 점들을 관찰을 하는데 x, fx입니다. 그러니까 x가 변하면 fx가 떨어 변하고요. 우리는 함수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fx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어디 위에서? 그래프 위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럼 x는 a의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만약에 y는 fx 곡선 위를 타고 오는 점들을 생각했을 때 그때 얘들이 어떤 특정한 함수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얘가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때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에요. 근데 얘는 x는 a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 안에 그리고 x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 안에 x가 a는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자극한과 우극한 개념입니다. X는 A에서 왼쪽 그래프 타고 오다가 끊어지고 오른쪽 이렇게 올라가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까치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좌극한, X가 A보다 작은 쪽이죠.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라는 걸 A 뒤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우극한 X가 A보다 클 때입니다.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는 얼마? 감마입니다. 그러면 X는 A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베타죠.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수렴하면서 일치할 때 좌극한도 우극한도 각각 L이라고 해볼까요? L에 수렴할 때. 그럼 이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씁니다. 자, 우선 수렴과 발산 그리고 자극한, 우극한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두 번째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 전제 조건은 뭐였어요? x는 a에서 수렴하는 두 함수가 필요합니다. 수렴하는 두 함수 f, g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죠.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얘가 알파.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 베타입니다. 가까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x 내에서 수렴하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그러면 fx와 gx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 연산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는 각각이 수렴합니다. 극한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분배할 수 있어요. 찢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파와 베타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딱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단. 나눌 때는 말이야. 나누셈은 언제만 g 다시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 극한값이 얘가 베타잖아요. 얘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0으로 나누는 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사칙 연산할 수 있다는 거죠. 수렴한 애들에 대해서는 리미트를 분배 나누어 줄수 있다였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래프가 주어지면 극한값 읽을 수 있어요.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극한값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극한의 기본은 말이야.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라고 해도 한번 대입해 보는 거거든? 극한의 기본은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래서 fa. 얘를 먼저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근데 대입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입해서 해결 안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야. 우리 부정형의 극한 계산 배웠습니다. 자, 부정형의 극한 계산.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는 0분의 0꼴 있었어요.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gx. 이 극한값을 생각하는데 x자리 1을 넣었더니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더라는 거야. 선생님, 이러한 경우에는 뭘 하면 돼요? 그냥 인수분해를 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면 유리화, 합차공식을 쓰거나 하면 누구를 찾을 수 있다? x자리에 a를 넣었는데 0이 되는 이유가 뭐야? 공통인수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누구? x-a. 그러면 걔를 약분하고 나서 대입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 약분하고 나서 대입하면 돼, 0분의 0꼴은. 근데 이제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분의 gx예요. 기본이 되는 것들은 이 f도 g도 둘다 다항함수인 경우들이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다항함수가 아니라도 루트를 포함한 식, 루트 안에 다항식이 들어있는 경우도 루트 안에 2차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다루잖아요. 그렇죠? 루트 안에 2차 있는 경우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보면 가장 기본은 뭐였어요? 교과서적인 방법. 분모가 몇 차야? 확인하는 거야. 분모의 최고 차 항으로 분자도 분모도 나누어준다.

있고요. 근데 이제 나누는 과정들은 서술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우리는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때에는 누구만 보면 되더라? 최고차 항이 몇 차야? 최고차 항의 차수와 계수만 보면 되더라 이런 거야. 최고차 항의 차수를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비교했더니 만약에 분모가 최고차항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0의 수렴 하죠. 분자가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버립니다. 근데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아! 라고 했을 때 수렴합니다. 어디에?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 수렴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지. 맞아요? 자, 이제 부정형의 극한 계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나면, 그럼 얘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극한 값을 보고, 다항함수를 추론하자, 로 갑니다. 그래서 나왔던 첫 번째가, 리밋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분의 gx 얘가 0이야 혹은 리밋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분의 gx 얘가 0이 아닌 값이야 그럼 극한값이 0입니다를 보고 무엇을 알수 있어요? 지금 이제 F랑 G가 둘다 다항함수들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했잖아. 차수를 알수 있다고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라는 표현은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를 알수 있는 강력한 조건입니다. 근데 극한값이 0이라는 걸 보면, 분모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다는 거죠. 분모가 2차야? 분자는 1차이야. 분자가 3차야? 분모가 3차면 분자는 2차이야.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극한값이 0이 아닌 경우 얘가 더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분모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어떻다? 같다는 거지. 그리고 이때 최고차항의 계수 B가 알파입니다. 이런 거야. 최고차항의 계수 B가 알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GX가 있어요. 얘가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닌 것부터 할거 그랬다. 그리고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gx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했어요. 얘가 극한값이 0일 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위에 있는 경우부터 가봅니다.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0이 아닌 극한값이 있어요. 우선 x를 a를 대입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야만 해요. 선생님,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안 가면요. 만약에 3으로 갔다고 할까? 그럼 3분의 0. 한 뭐야? 그냥 0이지.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0이 아닌 극한값이 되려면 분자가 0으로 가도 분모가 0으로 가야 돼. 분모가 0으로 가도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0으로 가면 나머지 하나도 0으로 따라가야 해. 그러니 무엇을 알려주고 있니? 공통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누구? x-a가 분모 분자에 함께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최고차항 차수, 계수 결정하고 공통인수 빵 때리면 이제 다항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근데 극한값이 0이면 어때요? 극한값이 0이야? 선생님, 극한값이 0이면 분모는 몰라도요. 분자가 0으로는 가야 돼요. 만약에 3분의 0 해도 0이잖아. 5분의 0 해도 0이잖아. 아, 분자는 말이야.

얘는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GA가 0이라는 거고요. 분자에는 X-A란 인수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맞지? 근데 분모는 어때요? 분모는 0으로 안 가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X-A가 꼭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NO. X-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몰라요. 분자엔 X-A가 있어야 되는데 분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분모에 X-A가 if X-A가 존재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분모에도 X-A가 있고 분자에도 X-A가 있지. 그럼 X-A를 약분하겠지. 약분하더라도 극한값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약분해도 분자에는 x-a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분모에 x-a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자에는 x-a가 더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단순한 쉬운 개념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고난도 문항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모에 X-A가 있어요. 그럼 분자에는 X-A가 2개 이상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극한값을 보고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일까지 하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끝이 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뭐라고 했죠? 샌드위치 정리나 혹은 조임 정리라는 이름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fx보다 gx가 항상 커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를 놓고 보면 오른쪽이 클 수도 있지만 같아질 수도 있다고 했죠.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리미트 극한을 취하면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이랬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얘를 세 개짜리로 갑니다. 만약에 fx보다 gx가 크거나 같고요. gx보다 hx가 크거나 같아요. 생각 f와 h 사이에 끼어 있는 g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작은 애랑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hx 누구? 큰애가 극한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가운데 끼어있는 gx도 극한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l일 수밖에 없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 사실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는요,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항으로 꽤 자주 나오고, 이 경우에 학생들이 점수를 다 받지 못하고 감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이번 시간 우리 서술형 문항, 고난도 문항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함수의 극한 우리 3시간 동안 배운 개념 정리 한 번에 쭉 끝났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때려 박아놓고 이제는 계속 계속 우리 개념 노트 보면서 머릿속에 계속 계속 되뇌이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러 갑니다. 교재 서술형 연습장이에요. 다항함수 fx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뭐에 대한 조건이야? 최고 차항의 차수와 계수에 대한 조건이야. 스텝 1. 조건 가를 보면 무엇을 알수 있어요? fx는 1차 함수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1차 항의 개수 B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돼, 그럼 한 번쯤 써볼까요? fx를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해봐. 근데 1차 함수니까 a가 0은 아니겠지. 자, limit x가 한없이 커질 때 2x 더하기 3분의 ax 더하기 b를 하면 원래는 뭘 해야 돼요? x로 분모 분자 나눠야 되지.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2분의 2예요. 얘가 2야. 그러니까 a는 4구나. 서술형 문항은요, 풀이 과정이 다양하지 않고 단계 단계 단계가 나뉘어져 있어서 채점하기 어느 정도 좀 수월해야 이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뭐 풀이 과정이 다양해 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채점하기가 다 힘들잖아요. 단계가 명확하게 끊어지지 않아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이래도 이제 채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쵸? 여기에서 이제 1차항이라는 1차 함수 찾았고요. 그리고 1차항의 계수도 찾았고요. 이제 fx는 4x 플러스 b입니다. 스텝 2. fx는 4x 플러스 b입니다. limit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4x 플러스 b. 에이, 이거 너무 단순하다. 얘는 그냥 4 플러스 b가 3이잖아요. 그래서 b는 얼마? b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B 값 구했으니까 또 여기서 부분 점수 짠! 들어갈 거고요. 따라서 FX 완성했습니다. FX는 4X-1이고요. FE는 7. 정답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의 값을 찾았느냐, B의 값을 찾았느냐, 만약에 FE의 값을 찾았느냐, 명확하죠? 이렇게 땅땅땅 단계가 나뉘어져 있는 문제. 근데 너무 쉽네요. 자, 서술형 문제 1번으로 가봅니다. 함수 FX가 누구야?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 거야. x는 1을 경계로 왼쪽 y는 3x 더하기 a와 오른쪽 y는 2x 더하기 2a 빼기 1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x는 1에서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아니지. 정의 이용하라는 거야. x는 1에서 극한값이 같습니다. x는 1을 경계로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얘가 같은 곳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잖아. 뭐가 같아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죠. 이게 정의야. 스텝 1입니다. 위에 뭐 그래프 같은 걸 그리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얘가 필요해요. 그럼 좌극한부터 구해볼까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는 x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얘지. 3x 더하기 극한값이 얼마? 3 더하기 a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1보다 큰 쪽에서 올때 fx 우극한입니다. x가 1보다 커 작아. 크지? 그러니까 누구? 2x 더하기 2a 빼기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x에 1 대입해 봐. 2a 더하기 1이네요. 이렇게 되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의 정의를 아느냐? 좌극한과 우극한의 각각을 구해낼 수 있느냐? 그러면 3 더하기 a랑 2a 더하기 1이 같아요. a가 얼마? a가 2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죠. 단계들 명확하죠? 이제 마지막 f2를 구하는 거예요. a가 2잖아. 그러니까 누굴 구하라는 거야? 얘를 구하라는 거야. 선생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누군데요? ex 더하기 3인데요. 여기 1 넣으라는 거니까 정답 7이 되네요. 자, 서술형 1번이었습니다. 지금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고요.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에 나중에 연속성, 미분 가능성 뒤에 단원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단순히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고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누어서 각각을 구해줄 수 있느냐 정의를 묻고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서술형 연습장 2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항 중에는

이런 패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표를 하나 치고 관찰해 봅니다. X가 어디로 가요? 음의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X는 A로 갈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 한없이 커지는 상황들, 양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선생님, X가 크기가 한없이 커지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최고 차항 XXX로 나눠버려. X로 나누어 버려. 그럼 1 더하기 X제곱분의 2. 선생님, 저는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풀었습니다. 얘가 0으로 가니까 1 빼기 3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1. 삑.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는 거지. 부모는 잘 X로 나눕니다. 나쁘지 않죠?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X로 나누면 얘 괜찮고요. 얘 괜찮고요. 근데 루트 안에서 나뉘어지는 이 과정이 저렇게 안 돼요. 근데 항상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건 조심스럽거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치안을 먼저 합니다. 치안을 먼저 합니다. 해볼게요. 스텝 1. 자, 이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부호를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 x를 t라고 하자. 근데 치환하고 나면 문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범위도 바뀌어야 합니다.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부호를 바꿨으니까 t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양의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을 바꿔줍니다. limit 이제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는 거야. 마이너스 t를 짠!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t를 넣어요. 루트! t제곱 더하기. 여기에 플러스 3t.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봐봐. 이제는 t가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여기까지가 스텝 1입니다. 이제 스텝 2. 교과서적으로 갑시다. 리미트 t가 한없이 커질 때 어떻게 해야 돼? t로 분모 분자를 나누지. t가 양수니까 나누는 게 문제가 없는 거야. 약간 t가 음수였는데 나누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러면 루트 안에 1 플러스 t제곱분의 2. 여기에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t가 한없이 커질 때 0으로 가겠죠? 4분의 마이너스 2에서 정답 마이너스 2분의 1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t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때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부호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t라고 하자 부호 바꾸고 그때 t는 양의 무한대로 가라고 하는 순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 2번 했고요. 3번으로 가시죠. 함수 fx가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객관식과 서술형의 풀이 과정이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한 가지 경우에 중에서 만만한 거 가져오면 된다고 했지. 그럼 fx는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x의 x 더하기 1, 3x 제곱 더하기 1, 정답! 2차항의 계수비. 근데 우리가 서술형 쓰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럼 위와 같이 풀수 있다. 이건 뭐 객관식일 땐 가능하겠지. 하지만 서술형일 때는 0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서술형을 써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어진 모양들을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임정리 샌드위치형이 느낌은 와요. 끼어 있잖아요. f(x)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지만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사용할 겁니다. 자, x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이 주어진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를 하나 없애고 얘를 만들 거니까 x분의
3x 제곱 더하기 1.

얘가 당연히 양수이겠죠. 그러면 각변에 x분의 3x제곱 더하기 1을 곱하면 서술수는 연습하는 겁니다. 자, 곱해주세요. x, x 더하기 2분의 3x제곱 더하기 1. 얘는 3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fx.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3x제곱 더하기 1.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됐죠? 근데 이때 왼쪽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x분의 x 더하기 2에 3x제곱 더하기 1이 3이고요. 당연히 오른쪽 x분의 x 더 x의 x 플러스 1분의 3x제곱 더하기 1도 얘도 3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함수의, 이거 쓰기 좀 귀찮지 않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서술형을 쓰라고 하면 이제 교과서적인 차근차근 이제 이런 것들을 쓰지만 사실 시험 전자에서 저는 이 문장을 안 썼다고 해서 감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문장을 제대로 쓰는 학생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이제 부호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양쪽의 극한값을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만 없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넘어와서 가운데 끼어있는 애의 극한값을 이제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에는 찝찝함 남기지 말고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 의미들 생각하면서 다 적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제가 기출 플러스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서술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먼저 써보셔야 됩니다. 지금 2배의 fx 빼기 3배의 gx가 x 한없이 걸 때가 수렴하고요. gx는 발산해버려요. 발산하는 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이제 객관식이라면 그냥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를 아무거나 잡으면 되거든요. fx를 누구로 잡고 gx를 누구로 잡을까? 어? 얘가 빼서 1 되는데 발산해. 그럼 gx가 발산하니까 x. 그럼 3x 되니까 이게 좀 귀찮아. 2x. 그럼 6x 되니까 여기에 3x 더하기 2분의 1. 어? 이렇게 fx랑 gx를 잡아주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3배의 3x 더하기 2분의 1 빼기 2x, 4배의 3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x. 얘를 계산하면 나오겠죠. 7분의 4x, 4배의 3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x. 그럼 얘가 14. 그러면 얘가 2.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객관식일 때는 이렇게 fx랑 gx로 그냥 하나를 예를 잡아서 생각을 하지만 서술형이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서술형이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게 수렴하는 애가 있고 이게 발산하는 애가 있는데 그냥 이 상황에서 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gx분의 1, 얘가 역수를 취하면 이게 0으로 간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gx가 0으로 발산합니다. 근데 이 gx로 나눌래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gx분의 1은 0으로 갑니다. 라는 애를 먼저 찾아주시면 이제 곱해봐. 수렴한 애들끼리 곱하는 건 가능하잖아. 그냥 2배의 gx분의 fx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얘가 뭐랑 같아요? 1 빼기 0,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찾아?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누구? gx분의 fx의 극한값을 찾아요. 얼만데? 2분의 3인 거야. 난 gx 누군지 몰라요. fx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x가 한없이 커질 때 gx분의 fx의 b가 2분의 3에 수렴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분모 분자를 gx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치? 아니면 gx분의 1을 분모분자 곱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제는 gx로 나눠봐. 그러면 3배의 gx분의 fx 빼기 1 분의 4배의 gx분의 f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3 곱하기 2분의 3 빼기 1분의 4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1이 되니까요. 2배 해주면 얘는 7.

1분의 14에서 정답이 2가 되지요. 그래서 수령을 써나갈 때는 이 아이디어. G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역수치하면 GX분의 1이 0에 수렴합니다. 그럼 수렴하는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할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렇게 기출 플러스 하나 서술형 연습 꼭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림포스에 있는 내신 플러스 수능 고난도 문항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잘할수 있습니다. 가봅시다. 지금 fx가 x는 1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근데 gx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fx랑 gx를 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 결국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 뭘 해야 돼? 우선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 곱하기 gx랑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랑 gx, fx 곱하기 gx. 얘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 우선 정확한과 곡한이 서로 같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할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GX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GX는 모든 점에서 다 이어져 있으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항상 일치합니다.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FX가 문제지. 아,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을 때 FX. 얘는 뭐라는 거야? X 더하기 1 계산한 거야. 이게 2라는 거야. 근데 x가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 이때의 fx는 누구예요? 1-1, x-1. 얘가 0이죠. 얘를 따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왜? 각각이 수렴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f에도 g에도 찢어. 얘를 f에도 g에도 찢어. 그럼 각각을 생각을 하면 끝. 나는 게한 가지 방법이고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얘를 한번 구해봐. fx랑 gx를 곱해서 세로 나면서 hx를 그냥 생각해보는 거야. 각각을 찢을 필요 없어.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되지. 근데 f는 범위에 따라 다르다며.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이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입니다. 근데 이 hx가 뭐라면 된다고요? 좌, 극한, 우, 극한 같으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극한의 기본은 뭐라고 했어요? 대입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두 배의 3 플러스 a랑, 얘는 1로 하면 뭐야? 0 곱하기 3 플러스 a네. 그냥 0이네. 그러니까 a는 얼마? a가 마이너스 3이지요. 자, a가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습니다. f 마이너스 3은, 작으니까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1 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우선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x는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f도 g도 각각 1에서의 좌극한이 있고요. f랑 g가 각각 1에서의 우극한이 있으니 각각의 좌극한, 각각의 우극한, g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 f랑 g를 왜 따로 생각해? f 곱하기 g를 세로남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오는 게두 번째 방법.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워낙 간단한 문제라 큰 차이는 없게 느껴질 겁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별표 칠게요. 우리 연습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가장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스텝 1. 자, 조건 가 해석해 보세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양의 무한대 한없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조건이야? 최, 고, 차, 항의 차수와 계수에 대한 조건이야. 이건 고난도 문항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술형 문항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가를 보고 뭘알수 있어요? 분자가.

누가 fx 마이너스 2x 제곱 2 몇 차함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2차함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분모가 2차야 분자도 2차지. 근데 분자는 말이야, 이 2차항의 계수 b를 따지면 최고차항의 계수도 알수 있어. 1분의 2가 되어야 하는 거지. 2x의 제곱 이렇게 돼요?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4인 2차함수입니다. 첫 번째 단계 끝. 여기에서 1차항을 몰라요. 상수항을 몰라요. 이렇게 오면 이건 초보. 우리 이제 저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스텝 2. 선생님, 조건 나를 보니 x가 2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대입했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갑니다. 오케이. 근데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하죠. 분자 f2가 0입니다. 무슨 말이야? fx에는 누가 있어요? x-2라는 인수가 있어요. fx가 몇 차인데? 2차인데. 인수분해하면 1차 곱하기 1차. 근데 하나는 x-2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a와 b 두개 놓는 것이 아니라 4x 플러스 k, k에 하나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k 차지로 갑니다. x-2, x 플러스 1. 분자에도 x-2가 있어. 이뻐. 깔끔하네요. x-1을 약분하면 와우. 3분의 8 더하기 k입니다. k가 얼마야? k는 마이너스 7이야. fx가 누구야? fx는 x-2에 4x-7이야. 따라서 f3은 정답 5가 되지요. 지금 다항함수 fx가 두 개의 조건, 부정형의 극한 값으로부터 다항함수 fx를 추론할 수 있느냐. 조건가부터 먼저 써먹어야 돼요. 최고차항을 결정한다는 건 너무나 강력한 조건이거든. 최고차항이 계수가 4인 2차 함수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미정계수 두 개를 놓고 계산을 해도 할수 있고, 근데 미정계수를 하나를 놓는 센스 정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꼭 함수의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것으로 만들고 가야 하는 테크닉. 자, 2번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 함께할 마지막 문제, 첫 번째 단원의 마지막 문제, 내신 수능 고난도 문항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루트 x 무리함수의 그래프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다. 그때 OP의 수직인 직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 y축과 만나는 점을 PR이라고 하자. 그림 있죠? 그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OPQ의 넓이를 S1T, 삼각형 OPR의 넓이를 S2T, 리밋 t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루트 t 빼기 1분의 s2t 빼기 s1t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t가 변하고 있어요. 이점 p의 좌표가 변하고 있어요. 체크. 그럼 결국에 이제 함수 주어진 조건들을 따라가면서 좌표들을 설정하고 나면 마지막은 부정형의 극한 계산으로 넘어가거든요. t자리 1 넣었습니다. 분모가 0이네. 분자도 0. 0분의 0꼴이라는 거죠. 공통인수 약분하면서 넘어갈 거야. 상황 봅니다. 좌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점 p가 여기 곡선 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점 p의 좌표가 t, 루트 t입니다. 순서대로 우선은 뭐부터 나왔어요? 직선 OP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직선 OP는 기울기가 얼마야?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하면 얘가 T분의 루트 T에서 얘가 루트 T분의 1입니다. 그러니 점 P를 지나

느낌 와요? 오피 기울기 구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설정? 직사의 방정식 구했습니다. 자, 이제 스텝 2 넘어가서 선생님, 얘가 y는 직선 L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tx에 플러스 t 루트 x. 오, 그러네. 얘 그럼 루트 t 묶어. 그럼 얘는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뭘 찾아야 돼요? 점 q에 좌표, 점 r에 좌표 얘들을 구하는 거야. 근데 점 r에 좌표는 쉽지. x에 0 넣으면 되니까. 0 넣어봐. 그럼 얘는 0, 루트 t 곱하기 t 플러스 1. 얘가 점 r의 좌표입니다. 점 q의 좌표는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x에 누가 와야 돼요? x에 그냥 t 플러스 1 오면 되겠네요. 얘는 t 플러스 1, 0입니다. 점 p, 점 r과 점 q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S1T와 S2T 구하러 갑시다. S1T는 뭐야? O, PQ야. 선생님, 여기 수직이잖아요. 에이, 그렇게 오는 것보다 이게 밑변으로 보는 게 편하지. T가 양수이긴 하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가 T 플러스 1이야. 높이는 점 P의 Y 좌표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플러스 1. 높이 루트 t입니다. 되나요? 자, 이제 s2t 갑니다. 얘는 밑변을 누구로 볼 거야? or 얘. 얘가 t 루트 t 곱하기 t 플러스 1. 높이는 점 p x 좌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루트 t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구하고 나면 이제 스텝 3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리미트 t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에 루트 t 빼기 1이 있어요. 분자. 2분의 1, 2분의 1. t 플러스 1, t 플러스 1. 루트 t, 루트 t. 뭐야? 다 뽑아내면 되네. 2분의 1, 루트 t, t 플러스 1. 뽑아내고 나면 빼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네요. 분모에 루트 t 빼기 1이 있는 것처럼 분자에도 누가 있어요? 루트 t 플러스 1과 루트 t 빼기 1이 있습니다. 와우! 짠! 짠! 약분하고 나니까 이제는 0분의 0 꼴이 아니지.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는 정답 2 되겠습니다. 이게 도형의 활용 문제가요. 처음에 잘안 돼요.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보조선을 그어서 도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문항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좌표를 설정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는 문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활용 문항은 함수의 극한에서 고난도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건 다음 시간 고난도 기출 문제 박살내기 할때또 도형의 활용 문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결국에는 부정형의 극한 계산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텝 1, 스텝 2, 스텝 3, 단계들 차근차근차근 나눠서 다시 한번 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올림포스 교재 안에 있는 문항들은 전부 다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은 자료실에 있는 고난도 기출 문항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원 끝판왕 정종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이제 유형편으로 넘어와서 이 유형 화두, 그죠? 이게 제목이 약간 뭐 앞에도 유형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쵸? 아니야. 유형 6 이렇게 있고 유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본게임 유형으로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유형 한번 쭉 풀어봤는데 요 유형 할 때 여러분들 중복순열이 어떤 형태로 이제 아 나오는구나 문제가 요런 거 느껴주시면 되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하면 우리 올림포스는요 이제 최초로 인생 최초로 이 확률과 통계라는 것을 만나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서 갑니다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중복순열이 쉬운 문제들도 실제 출제가 많이 되어요 근데 반대로 이 소스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기도 해. 그러니까 막, 문제가 막 엄청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소스로, 그쵸.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는 작은 조미료로서 이제 중복순열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중복순열 문제들은 이 유형을 보니까 전부 다 10분 안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사이에 중복순열이 쓱쓱쓱쓱쓱쓱 들어가긴 한다. 특히나 함수와 관련해서 나오면서, 어려워지기도 한다. 요 생각을 미리 해놓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따가 제가 중복순열과 함수 요거 하나 할 거거든. 알았지? 따로 유형으로 빼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끼워넣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7번을 풀고 제가 방금 말한 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왠지 그냥 쥐고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 뭘 쥐느냐에 따라 그날의 색깔이 결정이 돼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주황을 쓸 것인가? 핑크를 쓸 것인가가 있는데 어느 걸 잡느냐에 따라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그죠?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입니다. 사실 이제 복습으로 항상 또 다시 들어오면 시작하는 느낌으로 복습으로 제가 올포에서는 가장 강조하려는 게 그때그때 계속해서 복습을 시킬 겁니다. 내가 덮어놓고 복습해라고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틈나는 대로 다 복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초로 이걸 만났어. 두 번째로 만났어. 세 번째로 만나고 네 번째로 만나는데도 어색하다는 말은 할 수 없도록 내가 계속 복습을 시킬 거야.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중복순열의 기본은 이거예요.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원래 어떻게 쓴다 그랬어? 3파이 4야 4파이 3이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하여 나열한다는 그 워딩이 그대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파이라는 기호로 활용도 가능은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3의 4제곱이겠지? 뭐. 그래서 81가지. 라는 표현을 왜 썼어요? 8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우리가 실제로 유형 문제를 풀면서 파이라는 기호를 활용해서 문제를 나타낼 일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냥 요것은 복습 차원에서 알아두자라는 이야기. 실질적으로 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린 어떻게 했죠? 네 개를 나열할 거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하고 각 자리에 들어가는 뿅!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각 자리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 2, 3, 3가지, 1, 2, 3, 3가지, 1, 2, 3, 3가지, 1, 2, 3, 3가지가 되고 왜 곱해요, 이들을? 곱의 법칙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곱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왜 곱하냐고. 한 경우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 요소, 요소들이 전부 다 결정이 되어야 한 경우를 만들어요. 이를테면 천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백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십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일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뭐 3221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우를 완성할 수가 있죠. 그럴 땐 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기본기인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줄입시다. 이만큼은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할 거야?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생각으로 갈 건데, 심지어 지난 시간도 그러했지만 어떤 게 많이 나와요?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잖아.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잖아.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있잖아.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 자리부터 만들어주세요. 그죠? 그냥 넘어갈 게요가 아니고, 자리를 만들어 놔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경우들을 각각 생각할 기회라는 게 생긴다고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뭘 써야지. 뭘 써야 돼. 여기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딱 써놔야 돼. 자, 자리 배치했죠? 그리고 1, 2, 3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81가지였지만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천의 자리는 뭐래요? 홀수. 그러니까 아까 81가지가 더 어렵고요. 이게 더 쉬워. 천의 자리는 홀수래. 그럼 천의 자리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1 또는 3만 들어갈 수 있어. 2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1의 자리는 짝수래요. 그러면 2가 고정이 되어 있죠. 진심으로 약간 닭살 돋았거든요. 왜? 너무 쉬워서. 그렇잖아. 81가지보다 더 쉽게 나오고 있어요.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요. 얘네 둘은 어때? 자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1, 2, 3, 1, 2, 3 가능하죠? 세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여기는 오해하지 마. 2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자리 배치가 끝났거든. 여기에 2가 있다고 2를 쓰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얼마? 18. 파이 기호를 굳이 굳이 활용을 한다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얘가 한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이 이 중간에 파이로 나타낼 일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파이 기호 주냐고요? 알긴 알아야 돼. 이제 까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 돼서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저 짝수, 홀수 이런 개념들이 문제 잘 나와요. 이따가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짝홀과 관련된 개념이 등장을 해서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8번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재밌는 거좀 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라고 해놨어요. 중복 순열이라는 말안 썼습니다. 저는 함수의 개수라고 할 거예요. 자, 함수를 정할 건데 정의역의 원소가 숫자로 넣을게. 일단 예시 먼저 해볼까? 그리고 일반화를 시켜봅시다. 숫자로 넣어볼게요. 4개는 할까? 그래? 아니, 3개만 하자. 쉽게. 자, X라는 정의역에는 원소가 1, 2, 3 이렇게 3개 있어요. 1, 2, 3 이렇게 3개가 있고. 자, 그 상태에서 Y한테 갑니다. Y에는 1, 2, 3, 4까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함수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x를 뭐라고 해요? 정의역이라고 해요. y를 뭐라고 해요? 공역이라고 해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난이도 높아질 때뭐 공역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뭐 이런 표현들 등장하기도 하거든. 정의역, 공역, 치역.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배우는 함수와 관련된 용어들은 모르면 안 돼. 그지? 치역은 뭐야? 화살을 받은 것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치역이에요. 그래서 쏘는 애가 정의역.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된 아이가 공역. 화살을 진짜로 맞은 애들이 치역. 너무 쉽죠? 그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뭘할 거냐면, 첫 번째로, 함수 f의 개수라고 할게요. 함수 f의 개수라는 말이 뭘까? 말 그대로 이 상태에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됩니다. 누가 선택권을 갖죠? 얘네가 선택권을 가진 자예요. 왜? 화살 쏠 거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 아, 너 누구를 쏠래? 라고 물어보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몇 가지? 네 가지. 1이 예를 들어서 1을 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가지의 선택권을 갖습니다. 자, 2야, 너 누구 쏠래? 1이 1을 쐈어. 상관없어 또쏠수 있어. 즉, 2 또한 1, 2, 3, 4를 전부 다쏠수 있습니다. 경우에서 몇 가지? 네 가지. 굉장히 쉽군. 자, 3아 너 누구 쏠래? 그러든 말든 3 또한 어때요? 네 가지 쏠수 있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4의 세제곱꼴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4의 세제곱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야기합시다. 얘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복 순열을 이용하는 거네.
알고 보니 그렇더라 한 거예요, 사실. 그저 중복 순열을 이용하고 있는 거네. 결국은 어때요? 서로 다른 네 개, 공역에 해당하는 원소 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왜 나열일까요? 차례대로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면 나열해야지. 1, 1, 3이네요. 왜 나열이냐면 1이 쏜 것, 2가 쏜 것, 3이 쏜 것을 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이렇게 선택권으로 경우의 수를 찾고 있는데 굳이 굳이 이렇게 표현을 바꿀 일은 없어요. 알고 보니 그렇더라라는 이야기. 되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내가 푸는데 알고 보니까 개념이 이거더라고 라고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있어. 개념을 먼저 끌고 와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은 그냥 문제를 풀면서 숨 쉬듯이 그 개념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고배 법칙을 잘 생각하라고 여러분한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장 쉬운 버전이었다면 두 번째는 1대1 함수. 면 어떨까? 함수가 1대1 함수래. 자, 그럼 이제 얘네를 싹 줄일게요. 싹 없앨게. 싹 없앨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짠짠. 이라도 누구 쏠래? 여전히 선택권을 가진 자라는 말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라도 누구 쏠래? 네 가지의 선택권을 갖죠. 대신에 이야도 누구 쏠래? 1은 안 돼.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3아도 누구 쏠래? 1, 3은 안 돼. 두 가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네. 4 곱하기 3 곱하기 2네 하고 알고 보니까 얘가 뭐예요? 4개 중에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죠.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얘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열이 되는 거예요. 맞지? 거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4까지 없었어. 1, 2, 3에서 1, 2, 3을 쏘는 형태였다면 어떤 형태의 함수를 물어보기도 하죠? 이번에 다시를 줄게요. 1대1 함수 말고 1대1 대응을 물어보잖아.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는 알죠? 1대1 함수는 내가 쏜 것은 남이 쏘지 않는다. 선택이 겹치지 않는다가 1대1 함수라면 1대1 함수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1대1 대응은 짝꿍이 고르게 딱딱딱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야? 2가 남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4를 없앤 상황, 1, 2, 3에서 1, 2, 3을 쏘는 상황으로서 1대1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면 어떻게 쓰느냐? 3개 중에 3개를 고른다가 되는데, 골라서 나열한다가 되는데, 우리 아무도 이렇게 안 쓰잖아. 1대1 대응은 왜 썼냐면, 네, 팩토리얼 이야기하려고. 얘네가 같이 엮여서 잘 나와요. 실제로 얘네가 같이 엮여서 출제가 되는 파트라서 잘 알아두라고 하는 거. 요 아이들이 있었다면, 자, 요번에는 다시 이제 돌려. 네, 이거 그대로 두고. 자, 3번 유형은 뭐할 거냐면, 재밌는 거. 여기서 크다 함수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크다 함수가 뭐냐면, 항상 x1보다 x2, 정의역의 원소인 x1과 x2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함수값도 커진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걸 외우고 있느냐 하면 아예 외우고 있지 않지. 봐요. 1이 무엇을 쏠수 있을까? 네 가지? 1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게 1이 만약에 3을 쏘잖아? 그럼 2는 자연적으로 4를 쏴야 되지만 3이 쏠 곳이 없어져요. 그러네. 그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요렇게 전부는 아니에요. 1은 1 또는 2까지는 선택할 수 있어. 근데 1이 1을 선택하고 2를 선택하니까 선택권이 두 가지라고만 말을 하기에는 1을 선택했을 땐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의 선택권이 세 가지로 바뀌지만 1이 만약에 2를 선택하게 되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 4두 가지로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요. 그럼 그걸 일일이 케이스로 나타내야 되느냐?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썼겠죠. 이거 재밌어. 뭐냐? 4개 중에서 요렇게 쓸게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세요. 조합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재밌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함수 가지고 다양하게 문제의 유형이 등장을 할 건데, 그때그때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자고. 어쨌든 간에 순서가 정해졌어요. 크다 함수기 때문에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난 뭐만 하면 되냐면, 4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얘네가 쏠 3개를 그냥 고를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건 1위 쏘고, 그 다음은 2가 쏘고, 그 다음은 3위 쏘는. 순서가 정해진 순열. 그래서 조합에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해서. 근데 순서가 정해졌다는 게뭐 엄청 대단한 그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지금 같은 상황. 순서가 정해져 버렸잖아. 그치? 제일 작은 거는 1이 써야 되고, 그 다음 거는 2가 써야 되고, 그 제일 큰건 3이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졌을 때는 뽑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유리함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유형이 하나가 더 등장해야 되는 게 있어요. 크거나 같다. 근데 그것은 여기서 하지 않을 것이야. 크거나 같다 함수라는 것을 제가 이제 to be continued로 잠깐 보여드릴게. 이런 거 나올 거야. x1보다 x2가 커지면, 이렇게. 어때요? x1보다 x2가 커지면 순서가 정해지긴 했는데 등호가 있는 순서가 정해지니에요. 그러니까 1이 1을 쏘면 2가 1도 쏠수 있어. 3도 1도 쏠 수는 있어. 얘는 이제 여러분 to be continued로 언제 하느냐? 무려 중복 조합이라는 거 하게 될 때. 이미 했잖아. 그거는 우리 중복 조합 그거 할때 하는 거예요. 맛보기를 보여드릴까? 우리 어차피 개념 읽기는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얘네들 중에서 모두가 1 쏘거나 모두가 2 쏘거나 하는 상황을 칸막이 설치해가지고요.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받았는지로 가요. 궁금하죠? 왜냐? 여러분들은 아예 모르진 않아. 개념 읽기를 했거든. 근데 언뜻 보면 이해가 될 듯하지만 뭔지는 모르겠죠. 요 궁금증을 잘 갖고 계세요. 중복조합도 할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제가 네 가지, 네 가지 정도 함수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등장을 한답니다. 되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X가 뭐라고? 1, 2, 3, 4에서 Y는 1, 2, 3이래요. 함수가 뜨면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거든요. 왜냐, 이 그림 없이 봐봐. X가 4개 있고 Y가 3개 있다? X에서 Y로 쏘는 함수래. 예를 들어서 최악의 풀이는 뭐냐면 함수래. 선생님이 이거 중복 순열이랬지. 그러니까 4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4파이 3일까? 3파이 4일까?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서, 에이, 4개에서 중복 가능하잖아. 3개를 나열하나 보다.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눈에 잘안 들어오고요. 누가 선택권을 갖고 있는지가 눈에 잘안 들어와요.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지? 지금만 딱 그려봐도 알겠죠? X가 선택권을 갖습니다. 선택권을 가진 자한테 뭘 물어봐야 되죠? 각각 가능한 선택권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1아, 너 누구 쏠래? 세 가지. Yes. 3. 그럼 편하게 3, 3, 3인 게 눈에 들어와요. 한 번만 딱이 그림만 봐도 1이 쏠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구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의 4제곱이 되는 거야.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예요? 서로 다른 공역의 원소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여 나열을 하는 거구나가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최악은, 그렇구나.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공역의 원소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왜 수학을 자꾸 외우는 쪽으로 가? 그럴 필요 없어요. 함수 뜨면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최고의 풀이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이게 너무 쉬워서 제가 이 문제에서 하나만 추가를 하고 싶어. 아까 전에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 변형을 좀 할게요. 자, X에서 Y로 쏘는 F라는 함수 중에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3338실 1가지 중에서 나는 뭘 하고 싶으냐면, 치역 공역이 같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난이도를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두자고. 쉬울 때, 유형 쉬울 때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제일 너무 쉬운 문제 하나가 등장했고, 나머지도 여러분 할 만해. 그니까 우리 이거 하나만 합시다. 이게 있잖아요. 그, 고3 친구들이 말하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 뭐, 치역의 개수 이런 거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만큼 별로 안 좋아하는 파트예요. 안 좋아한다는 거는 모두가 좀 어려워한다는 거잖아.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 모두가 화살을 맞아야 합니다. 81가지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네가 전부 다 1을 쏘는 경우. 얘네가 전부 다 2를 쏘는 경우. 얘네가 전부 다 1, 2만 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 81가지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와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를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주셔야 돼요.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는 뭘까? 1을 모두가 쏘거나, 2를 모두가 쏘거나, 3을 모두가 쏘는 세 가지 있겠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럼 얘가 이제 포인트네.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저셋 중에 일단 두 개를 뽑아요. 뭔지 알겠지? 치역의 원소가 될두 친구를 뽑았어. 그러면 모두가 쟤네 둘만 쏴야 돼. 그때? 다시? 어때요? 이제 3은 안 쏴. 1아, 너 누구 쏠래? 또 선택권으로 가. 어찌됐건 선택권은 얘네가 갖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순열, 아니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건 너무 쉬운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들을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두 가지. 1도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씩 선택권을 갖는 거죠? 이게 4제곱입니다. 근데 제가 왜 괄호를 했을까요?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는 것이 경우의 수에선 가장 중요하거든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와 한 개인 경우로 나누었어. 자, 그럼 두 개인 경우에는 얘네 둘다 화살에 무조건 맞아야 되잖아. 내가 고른 이 16가지 중에는 모두가 1을 쏘거나 모두가 2를 쏘는 그두 가지가 들어있잖아. 전부 다1 쏘거나 한 가지, 전부 다2 쏘거나 두 가지. 그두 가지는 빼주셔야 돼. 색깔 되게 다채롭게 썼는데 티안 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초록이고 이게 노랑인데 항상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빨강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쉬운 버전일 때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게, 얘네는 어때? 4개밖에 없잖아, X의 원소가. 사실 아까보다 훨씬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몇 개씩 받아야 돼? 내가 한 개, 한 개, 한 개가 얘네를 쏘고 나면 한개더 남지. 그지?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지. 맞아요? 그래야 치역과 공역의 원소가 같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누군가가 두 개의 화살을 맞아야 되고 나머지가 한개한개 맞으면 돼. 그러니까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뭐 중복순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전 되게 싫어해요. 상황을 보시고 나한테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돼요. 보통은 방금 봤던 것이 엄청 이제 그 고급 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의 유형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만치 간단할 때는 여러분 생각을 딱 하는 거야. 누군가가 화살을 두개 맞아야 되고 누군 하나 맞고 하나 맞네. 그러면 니네 중에 누가 화살을 두개 맞을지를 먼저 고를까요? 너구나. 네가 화살을 두개 맞기로 했어. 자, 화살 두개 맞을 친구 골랐습니다. 맞을 것 친구. 워딩이 좋잖아. 친구, 그죠? 원소인데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살을 두개 맞을 친구를 내가 골랐어요. 네가 두개 맞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나를 쏠두 명을 골라야 되겠죠? 4C2. 그것을 쏠 친구들을 고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의 상황이 완성된 거죠. 그죠? 이렇게 1, 2가 1을 쏘기로 하였다. 그럼 남은 3, 4는 남은 2, 3을 무조건 쏘야 됩니다. 이렇게 쏠까? 이렇게 쏠까? 두 가지. 하시면 계산이 가장 간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가지 풀이만을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저것 다 도전을 하는 편이거든. 이것저것 다 도전을 해야 재밌는 상황들이 일어나. 요렇게 푸는 게 아까 풀이보다 계산이 좀 적어요. 얘는 쉬워서 그래, 쉬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9번을 보고 살짝 쉬도록 할게요. 9번까지 보고 쉬자. 봐봐요. 실눈 뜨고. 실눈 뜨고 보시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쏩니다. 개수, 함수의 개수인데 일단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항상 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얘들아, 나도 그리는데 여러분도 그리는 게 낫겠죠? 저는 머리로 할수 있는데요, 아니야. 일단 그려봐. 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때 이것을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가 마음의 안정이 달라요. 얘를 해놓고 나면 얘네가 되게 쉽게 와닿아.

자, F1과 F2는 어때요? 방금 했잖아. 순서가 있네? 입니다. 순서가 있네? 입니다. 순서가 있네? 자, 더 쉬운 거 먼저 할까요? F5는 짝수를 써야 해요. 그러니까 F5는 짝수, 어? 나 방금 되게 영어스럽지 않은. 5는 짝수를 써야 해요. 5는 짝수를 써야 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어찌됐건 간에 얘네를 보낼 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1 먼저 쏘고, 2가 그 다음 쏘고, 3이 그 다음 쏘고, 이렇게 순서대로 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해결하기 좋은 것부터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5의 경우에는 2 또는 3을 쏘는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누구 쏠래? 해서 쏘게 하면 돼요. 자, 5는 선택권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요. 이렇게 가셔야지. 5는 쐈어요. 자, 함수가 완성되려면, 한 가지를 완성하려면 어때야 할까요? 함수가 되는 경우 한 가지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모든 원소가 각각 선택을 해야 끝나요. 이말 되게 중요해. 모든 원소가 각각 선택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건 1과 2가 쏘는 것에 대한 거죠. F1과 F2가 쏠 것을 골라볼까요? 자, 다섯 개 중에서 어때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고르기만 하겠습니다. 즉, F1과 2가 쏘는 방법의 수는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예의 선택권, 예의 선택권을 각각 생각하지 않고요. 위와 더 월드로 얘네 둘은 같이 가기로 했어요. 얘네 둘이 쏠두 개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내가 골라놨네요. 그러면 선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2를 쏘고 2가 4를 쏘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F1과 F2가 결정되는 방법이 OC2예요. 됐죠? 끝.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지금 아직 선택 못한 친구 누구야? 3과 4는 어때요? 자유. 3이 쏠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다섯 가지. 4가 쏠수 있는 것도 다섯 가지입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 모든 원소가 각각 선택을 해야 한 경우를 완성한대요. 그럼 뭐 하라 그랬죠?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자, 다시 F1과 F2가 선택되는 방법의 수가 OC2. 그 다음 F5가 선택되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 나머지 둘은 자유로웠기 때문에 5 곱하기 5예요. 여기에 뭐 5파이 2로 써도 되는데 누가? 왜? 그렇게 쓸 사람은 없겠죠?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CE가 몇이에요? 10이죠, 그죠? 우리는 확통이잖아요, 여러분. 요거 다이 공통수학원에서 여러분들 다 이미 계산 잘 하고 왔잖아? 그지? 10가지. 10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이렇게 할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5, 정답은 몇이에요? 500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요, 각각의 원소가 쏘는 것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면 각각 처리하시면 돼. 근데 여기는 F1과 F2는 함께 다니겠죠, 그렇죠? 그럼 F1과 F2가 쏠 것을 고르는 방법으로 이미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가져갔고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10번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봐봐. 실눈 뜨고 보면 비슷하게 생겼죠? 아마 이렇게, 이렇게 막, 오, 막다 비슷하게. 그지? 실제로 이런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 오! 큰게두 개였네요? 처음 알았어요. 대왕 사이즈. 뭔가 지우기 좋아서 너무 좋아. 자, 아무튼. 나의 학용품 자랑 시간이었던 거지. 자, 오늘도 잔소리를 제가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잔소리의 메뉴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우의 수까지는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잔소리 메뉴판, 그죠? 저는 사실 내가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하면, 물론 명절이 시작되는 시즌이기도 했고, 더 그거보다, 나 잔소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난 사실 잔소리를 들으면 하려던 일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의외죠. 내 안에 반항기가 있어. 근데 나는 잔소리를 들으면 하려던 일도 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 놓고 막 말로 반항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냥, 그럼 나안 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이런 소리들을 이제 고등학생은 어쩔 수 없이 듣게 됩니다. 너뭐 현재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가니? 라는 궁금증으로 물어보실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이

정말 싫어하는 잔소리 하나. 그리고 대학은 어디 가려고? 너 대학 그래서 어디 가려고? 약간 비판과 그런 깎아내림이 섞여 있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질문으로 들을 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잔소리는 물론 유료로 당연히 판매를 하니까 이걸 또 있지만 한 가지 더는 있어요. 이 잔소리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대학교를 부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가고 싶은 좋은 대학교 하나를 부르세요. 그러면 주변이 그럴 거야. 뭐 되겠니?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 실제로 그렇게 들어와요. 아니면 심지어 내 고등학교 때 그랬어. 너 성적이 안 돼서 거기 못 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를 자극하기 위한 또는 자극해서 나를 열공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되게 나에게 좋지 않았었거든. 마이너스였거든. 근데 그런 말들을 듣게 돼요. 되겠니? 막 이러면. 그때 여러분 절대 그 정신적으로 지지 마시고요. 약간 그 말눈광의 마음을 가지세요. 보여줄게. 잔소리 유료로 팔고 나는 그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는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나에게 비판과 비난을 보낸 사람에게 그 생각을 딱딱 하세요. 되게 높은 대학을 부르고 그 말을 하면 그래? 내 진짜 가줄까? 내 진짜 보여줘?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게 약간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잔소리를 들을 때의 가장 관건은 뭐냐면 이것으로부터 내가 상처받지 않는 자아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료로 판매를 하시던지잖아. 그렇잖아. 그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걸 자극을 받아서 보여주세요. 한번 해봐. 내가 고등학교를 가는 때 사실 이게 좀 쓰였던 것 같아.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집에서 가까운 일반 그 고등학교 있거든. 내가 그냥 거기 갈 건데요. 막 이러고 있었더니. 그래, 너, 거기 특목고 가기 좀 어렵잖아. 그래? 진짜로. 그랬어, 선생님 누군가. 그래? 가봐? 이게 시작이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이것으로 자극을 한번 받아서 한번 해봐요. 그래? 아, 보여줘? 이렇게. 그게 되려면 진짜 높은 대학교를 부르세요. 해봐. 그리고 진짜 가버려. 알았죠? 그래 봅시다, 우리. 그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응. 올포를 선택해서 오는 친구들은 오랜 시간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는 거라 할수 있어요. 알았죠? 그 잔소리 우리 받아들여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10번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 보이는 문제로 들어가요. 하나도 안 있어 보여요. 진짜 별거 아니야? 딱요 모양으로 9번과 10번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은 딱요 스타일로 문제가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고 실제로 진짜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쏩니다. 뭐야, 똑같잖아.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쏘는구나. 이거 쓰는데 3초, 5초면 되거든요. 그 5초 동안에 마음가짐을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1과 F2는 앞에서 오래요. 아까랑은 이야기가 달라요. F1과 F2가 합해서 오라는 건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써보라는 거야. 자, 그래 봐야 얘네들은 어떠냐면, 그래 봐야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를 함수값으로 갖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찾아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각각이 쏘는 방법의 수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곱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1과 2가 쏠수 있는 방법들을 따져봅시다. 얘가 1 쏘고 얘가 4 쏘면 돼. 진짜 이렇게 쓰라는 거야. 예스. 얘가 2 쏘면 얘가 3 쏘면 돼. 또 3이면 2면 되고 4면 1이면 돼.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가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쏘는 방법은 네 가지 하고 3이 쏘고 4가 쏘고 5가 쏘는 방법의 수를 각각 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 그 다음 나를 읽었어요. 고비홀수래. 그 고비홀수인 거는 중요해. 고비홀수인 건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와 나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잘 살펴봐요. 가는 1과 2가 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1과 3과 5가 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가나에 걸쳐서 둘다 1이 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두 가지가 다 원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두 가지가 다 원하는

바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곱해서, 그래서 이네 가지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자, 곱해서 어떻게 돼요? 홀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홀수. 어떤 도수의 곱이 홀수야? 이런 거 문제 진짜 잘 나오거든. 어떻게 하면 홀수가 될까요? 홀 짝짝 홀 이거 진짜 해보는 거야. 홀 곱하기 홀 하면 홀수예요. 홀에다가 짝 하나만 곱해도, 순서 바꿔도, 짝짝이 되어도, 네? 이건 전부 다 짝수가 되거든. 솔직히 말할게요. 이 문제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왜? 곱해서 홀수라고 하는 순간 되게 쉬워졌어. 곱해서 짝수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건 힘든데요. 곱해서 홀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기 안에 짝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다 홀수여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나가 말하는 말의 의미를 바꾸시면요. F1도, F3도, F5도 모두 홀수인 거예요, 그냥. 어렵지 않아졌죠? 그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졌잖아. 누굴 지울까? 왜? F1은 둘다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약간 끝까지 듣긴 들어야 돼. 이걸 썼다가 지우는 게 사실 맞지. 왜냐하면 우리가 가를 읽고 나를 동시에 읽은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소스를 전부 다 버무리기까지는 어려우니까 가를 읽고 여기를 썼는데 나를 읽고 아이쿠 해가지고 얘네를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F1과 F2의 합은 5인 동시에 F1은 홀수여야 돼. 자, 그러면 이제는 가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콤마로 연결할게. 자, 그 말은 뭐야? F1과 F2를 쏘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인 거야. 되었어?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것처럼 얘가 1 쏘고 얘가 4를 쏴. 그러던가 말던가 3, 4, 5가 쏘는 것은 쟤네들이 쏜 것과는 또 관계가 없어요. 그냥 3과 5한테만 물어볼게요. 니네들은 홀수를 쏴야만 해. 그러니까 누구를 쏴야 돼요? 얘네들은 1 또는 3 또는 5를 쏴야만 해요. 3의 선택권은 몇 가지야? 세 가지. 5의 선택권도 몇 가지야? 세 가지. 아유? 언행 불일치 현장 봤어? 세 가지. 자, 그럼 남은 건 누구예요? 1도 쐈고, 2도 쐈고, 3 쏘고, 5도 쐈어. 4만 남았지. 4는? 줄건 없어. 자유로워요. 4가 쏠수 있는 방법의 수는 다섯 가지.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었습니다. 되어요. 정답은 얼마? 90. 그래서 답은 4번이야. 괜찮아요. 그죠? 자, 결국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그 관계가 나타나져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선택권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처음의 조건에는 변함은 없어요. 다만 그 조건 안에서 F1과 F2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둘은 같이 선택권을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그 안에서도 한번더 F1은 홀수를 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능한 경우만 찾은 거예요. 두 가지. 끝. 근데 뭐 사실 1이 무엇을 쏘든, 2가 뭘 쏘든, 3이 선택을 하는 데 영향받지 않습니다. 3은 그저 오로지 홀수를 쏘면 돼요. 마찬가지로 5도 어때요? 그냥 오로지 홀수를 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요. 자, 여기 문제는 진짜로 파이가 들어갈 그 틈이 없어요. 맞습니다. 파이가 들어갈 틈이 없는데 굳이 파이를 찾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면 2는 건드릴 게 없고 요 3과 5가 쏘는 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가능하게 두 개를 나열한다. 이거 여기에 얘네들. 이거밖에 없어. 여기? 근데 누가 이걸 이렇게 쓰겠냐. 각각의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가 말을 했던 거예요. 굳이 파이를 막그 우겨 넣고 끼워 넣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이 문제는 쉽게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네 홀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짝수가 되면 곱이 짝수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여집합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모두가 홀수를 쏜 경우를 제외를 시키는. 그럼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개수라는 타이틀로는 낼수 있는 유형, 어렵게 낼수 있는 유형이 진짜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천천히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우리 딱 울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확통 만날 일이 아직 많아. 그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고비 홀수다, 고비 짝수다는 각각의 원소가 짝홀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는 그 문구라는 거 정도는 생각을 해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넘어가요. 11번으로 갑니다. 이제는 함수 끝났어요. 얘는 어디지? 집합입니다. 근데 뭐 중복 순열과 집합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기 쉬운데 여러분 부분 집합의 개수 이게 엄청나게 중복 순열인 거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N개 있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야? 집합의 개수. 우리 외우잖아. 2의 n제곱이라고.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얼마나 억울한가에 대한 이야기. A라는 집합이 있어. 그 안에 부분 집합, 뭐 B라고 할게요. 부분 집합 B. B가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요런 그림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영역이 몇 가지의 영역이 있느냐? B 안에 들어가거나 B 밖에 있거나 두 가지예요. X1화, 너 어디 갈래?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야. 자, 여기를 체크, 여기를 별이라고 하자. 요 영역의 이름을. 그러면 X1아 너 어디 갈래? 체크에 갈래? 별에 갈래? X2야 너 어디에 갈래? 체크에 갈래? 별에 갈래? XN아 너 어디에 갈래? 체크에 갈래? 별에 갈래? 이거 함수의 개수야. 그래서 2n제곱이에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2n제곱.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요런 집합과 관련된 내용이 중복순열 안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알아야 돼, 여러분. 공통수학은 수능 범위는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공통수학에 있던 내용을 우리 제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래서 공통수학이 껴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틈나는 대로 얘네들은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 이런 거다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내신은 더 그래, 그러니까. 자, 전체가 이렇습니다.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얘네들끼리는 서로 어때요? 겹치는 부분이 없대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모양을 그려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니까. 못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지? 일단은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 A가 있고, B가 이렇게 보통 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려, 안 그려? 안 그려. 왜? 안 겹친대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소는 준비되어 있어요. 1, 2, 3, 4. 1, 2, 3, 4 친구들이 여기 안에 차례대로 잘 자리를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영역이 어떤 영역들이 있죠? 봐요. 기역 영역, 니은 영역, 바깥 영역, 디귿. 1아 너 어디 갈래? 기역 갈까? 니은 갈까? 디귿 갈까? 세 가지. 2아 너 어디 갈래? 3아 너 어디 갈래? 4아 너 어디 갈래? 정답은 81가지. 어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 옆에 있는 8번과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서로 연결해서 같다고 표시해 주세요. 8번과 11번은 아예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어때? 다르지. 달랐지. 그치?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도 좀 재밌는 방법.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중복 순열을 알아서 좋아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야. A, B에 대하여 각각 생각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원소의 개수와 부분 집합 버전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풀이가 당연히 베스트 풀이에요. 간만에 나온 김에 우리가 그냥 집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자는 거지. 원소의 개수와 부분 집합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풀어봅시다. 솔루션 2는. 무슨 이야기냐? A랑 B가 겹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 볼게요.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부터 시작하면 B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것들을 착착착착, 아니, 이거, 찾아갈 수가 있지. 그치? 근데 봐봐. 일단 그렇잖아. A의 원소의 개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때 B는?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고, 세 개여도 되고, 네 개여도 됩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A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B가 꾸릴 수 있는 집합의 영역들을 생각해 가면, B가 가져갈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생각해 가면 되는 거잖아. 말하자면 케이스를 나누고 있는 거죠. A의 원소가 한 개,

0: 하나도 없다면 그때 B는 어때요? 나머지 네 개를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각각 네 개마다 B 안에 너 들어올래 말래? 너 들어올래 말래? 올래 말래 물어보면 되잖아. 이게 네 제곱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그러면 A의 원소가 한 개라면 그한 개가 되는 방법을 먼저 골라볼게요. 네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A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으로 B가 가능한 건? 자, A가 1을 예를 들어 가져왔어요. 요세 개는 B에 들어갈래 말래? 너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물어보면 되죠? 이게 세 제곱이에요. 맞지? 자, 그럼 한번더 갑니다. A의 원소가 두 개라면 A에 들어갈 걸 먼저 고를게요. 4C. 자, 얘네들은 A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남은 3, 4는 B에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하니까 어때요? 2의 제곱. 마지막으로 갈까요? A가 3개라면, 아, 끝까지 있네. 4개 또 있네. 3개라면 4C 3이 돼요. 3개는 A 안에 자리 잡고, 남은 4는 B에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죠? 자, 진짜 진짜 최종은 여기다 쓸게요. A가 4개를 다 가져가면, 그거 한 가지지 뭐. A가 4개를 그냥 다 가져갔는데, B는 그냥 공집합이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한 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아까 구한 81과 같을 것인가가 포인트잖아. 계산 한번 해볼까요? 16. 8, 4, 32. 얘는 6이에요. 6, 4, 24. 4, 2, 8. 자, 둘이 더하면 40. 둘이 더하면 40. 80, 거기다가 1. 정답 81 나오죠. 자, 이런 행동들을 했었어야 돼. 사실 그렇잖아요. A가 어떤 집합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B로 가능한 것들을 찾는 거야. 아까 전에 봤던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려놓은 그거에서도 마찬가지잖아. A를 기준으로 B를 찾은 거예요. A 안에 하나도 없기로 하면, 나머지 1, 2, 3, 4가 B 또는 B가 아닌 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 A의 원소가 한개 있기로 하면 나머지 세 개가 B 또는 B가 아닌 곳, 두개 있기로 하면 나머지 두 개가, 세개 있기로 하면 나머지 한 개가,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조합과 사실상 이 안에 중복 순열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어때요? 딱 보고 영역을 찾아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81가지가 탁탁탁 나오게 됩니다. 요런 연습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12번도 거의 비슷한데, 오늘은 11번까지만 여러분들 먼저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12번까지 하고 나면 이제 중복 순열이 아예 끝나는 거고, 그 다음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거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중복 순열은 개개인이 문제가 어려워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 함수의 개수가 중복 순열에서도 좀 어려워졌던 것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다음 시간에는 하지 않겠지.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최단거리 같은 것이 그나마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뜯어봤을 때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걔네들은. 결국 이 둘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들고 문제를 해석해서 어렵게 풀어야 되는 진짜로 진짜로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얘네들이 그 소스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중복 순열과 그다음 시간에 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알았죠? 그래서 중복 순열은 제가 파이라는 기호 자체를 거의 활용을 안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딱 보고 아, 각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 또는 함수라면 각각이 쏠수 있는 경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함수의 개수 여러 가지 제가 알려드렸던 그 팁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고비 홀수다 더해서 뭐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풀어보면서 느껴야 되는 거거든. 알겠죠? 자, 저랑은 다음 시간에 12번부터 또 다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철저히 잘 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마지막 수능이 바로 이 2027 수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생명과학원이라는 과목의 마지막 수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원의 마지막 수능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으로 바뀌고 이제 과목들이 이름이 다르게 붙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원이라는 과목은 이제 없어집니다. 수능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를 해볼 거고요. 혹시 지금 이 강의를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 중에 정말 나는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기가 전혀 없다. 또는 아주 예전에 수능시험을 봤었는데 내가 뭐 회사를 다니다가 아니면 뭐 다른 학교를 나와서 다시 한번 지금 도전하는 중이다.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기가 전혀 없는 다 까먹은 그런 제자들에게는 2025 수능 개념의 입문편을 추천합니다. 지금 2027 수능 개념이니까 2년 전 강의거든요. 근데 그때는 입문편이라는 강좌가 따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강좌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그거를 먼저 빠르게 한번 돌려서 보고 이 강의에 들어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좀 크게 잘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련을 해놨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강 한강 공부하고 나서 정말 꼼꼼하게 선생님 뒤에 교재에 붙어있는 이 백지 복습지까지 한강 한강 잘 공부를 하다가 3단원 정도 됐을 때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복습까지는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냥 1강부터 30강을 그냥 한번 훅훅 쭈루룩 그냥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완강을 목표로 잡으시고요. 뭐 완벽하게 복습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과거에 내가 그래온 적이 없다라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빠르게 본다는 의미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30강까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원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첫 그 어떤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면 그 단원의 구조를 먼저 한번 보고 아 저런 골격이구나 본 다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단원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단원이죠. 생명과학이 올해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항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원이 바로 1단원이고요. 1단원은 보통 1번에 생물의 특성이 한 문항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꼭 한 문제가 해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단원인데 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지면에 따라서 1페이지에 나올 때도 있고 뭐 20번에 들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1번에는 고정적으로 오늘 같이 공부할 생물의 특성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래서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성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생명과학적 지식이 어떤 종류의 탐구 방법, 탐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의 완벽을 위한 포인트, 학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뭐가 많아 보이죠?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이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는 디테일을 잡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하나하나가 그냥 어떤 의미다만 이해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들이 갖고 있는 생명현상의 특성, 뭐 다른 말로 생물의 특성을 이렇게 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이러스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바이러스가 출제가 빈번하게 되지만 1단원의 맥락에서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3단원에서 질병과 병원체, 파트에서 병원체의 한 종류로서 출제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얘의 특징을 한번

친구가 뭔지는 지금까지 이 교육 과정을 거쳐오면서 아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라는 걸 들어봤을 거고요. 구조적, 어떤 이런 형태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도 하고, 기능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뭐 근육세포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육이라는 이 기능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 단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세포라고 하면 항상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 세포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외부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막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막을 통해서 외부 공간과 세포 내부의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경계를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포막은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기본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물질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유전물질이 이렇게 존재해서 그 유전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서 그런 특성들이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유전물질이 너무 소중하니까 별도의 방에 따로 보관하는 종류의 세포가 있고 아닌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런 유전물질이 이렇게 세포질에 노출이 돼 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원핵세포라고 부르는 종류의 세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거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방을 하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소중하게 보관하자. 요렇게 돼 있는 게 바로 핵이죠, 핵. 핵이 저 유전물질을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 이 막으로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진핵세포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요렇게 진핵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식물이나 우리 같은 동물이나 뭐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세균 종류들은 이제 요런 쪽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균처럼 단세포 생물도 있고, 우리와 같은 다세포 생물도 있고, 그렇게 개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종류의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로 출제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번 특징은 그냥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학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빈번하게 출제되는 카테고리가 바로 이 물질 대사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 강좌에서 3강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3강에서 물질 대사가 구체적으로 뭐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오늘은 용어 풀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는 어떤 물질이 뭔가, 물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대사라는 것의 한자어를 풀어보면 뭔가 번갈아서 교대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대사는 이 물질이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바뀌고 그 B라는 물질이 또 C라는 물질로 바뀌고 이렇게 물질의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물질 대사의 정의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는 아무리 막 화려하게 막 어떤 불꽃놀이가 일어나고 뭐 폭죽이 터지고 해도 그건 물질 대사가 아니에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야 하고 화학 반응이어야 한다. 요렇게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물질의 종류가 변화해야 돼요. 물질 종류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물이 수증기가 됐다. 종류가 변했나요? 아니죠. 상태가 변한 거죠. 이런 거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뭐 물이 다른 거랑 결합해가지고 뭐 포도당이 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종류 자체가 변하는 거 그런 것들은 화학적인 변화라고 해서 물질 대사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효소. 근데 효소는 뒤에서도 한번 더 설명, 3강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효소는 어떤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은 거기에 관여해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물질 대사의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우리가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지만 그 자신은 반응 전후에, 반응을 끝났다고 해서 얘가 뭐 다른 걸로 분해된다든지 뭐가 다른 게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진짜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을 우리가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효소가 있거든요. 그런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물질 대사다. 그리고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네, 출입이 있다.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 거기 표에다가 정리를 해놨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3강에서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 대사가 문제로 출제될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세포 호흡을 한다든지 광합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물질 대사 종류가 나오거나

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뭐 다른 물질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물질이 종류가 바뀌는 것, 분해되거나 합성되거나 이런 종류의 설명이 있으면 그거는 물질 대사와 관련된 예시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죠. 생물이란. 그래서 자극은 뭐예요? 생물에게 주어지는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온도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갑자기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조용해진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물에게 주어지는 환경 변화, 자극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생물은 그에 맞는 반응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극에 대해 생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반응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건드리면 움직인다든지, 뭐빵 하면 뭐 비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응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것이 항상 유지됩니다. 항상성이 뭐냐? 체내의 상태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는 특성이에요. 어떤 범위가 있겠죠? 딱 어떤 선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범위에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계속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값들은 뭐가 있냐면 체온 있죠, 체온. 우리의 체온이 항상 36.5도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저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도록 계속 조절하죠. 그 다음에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혈당량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의 당분의 양. 그 다음에 또뭘 조절하냐면요. 우리 체액의 농도도 조절이 돼야 돼요. 그 농도에 의해서 발생한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그 삼투압을 조절한다. 그래서 삼투압은 쉽게 말하면 농도 조절이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요런 것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카테고리들은 우리 3단원 항상성 조절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항상성 조절, 아니 혈당량 조절은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매번 출제된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이 이제 번갈아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3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조절해서 맞추는지를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다. 지금 1단원에서는 항상성을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에 대해서 사례로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항상 뭐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러면 항상성 조절의 사례로 볼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체온을 뭐 어떻게 해서 조절한다. 그러면 또 항상성 조절의 사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보도록 할게요. 발생과 생장은 세트로 묶어서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져보긴 할 거지만 그냥 세트로 묶어서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발생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일상적으로 쓸 때도 발생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발생은 어떤 게 만들어지는 걸 보통 발생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분화는 뭐냐면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세포의 종류가 결정되는. 그래서 그런 분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그래서 분화를 통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까지를 발생이라고 하고, 그런 하나의 완성된 개체가 됐는데, 걔가 세포 분열을 더그 이후로도 해가지고 그 개체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걸 우리는 생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겠죠?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발생이고 어디서부터 생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발생과 생장 우리가 묶어서 여기서 언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의 이 수능 개념에서는 마지막 개구리가 되겠네요. 이 과정을 개구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수정란이 필요하죠. 수정란은 이제 난자와 정자가 두 생식세포가 만나가지고 수정되면 수정란이 됩니다. 그럼 이 수정란은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해요. 그러면 너무 너무 작으니까 이 수정란부터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정란이 됐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도 나누고 이렇게도 나누고 이렇게도 나누다가 막 이제 막막 막 분열을 엄청나게 해서 세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처음에는 세포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발생과 생장에서 주로 물어보는 출제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가를 포인트로 많이 물어봐요. 꼭 챙겨놔야 됩니다.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특징은 다세포 생물에서 해당되는 특징이겠죠. 그죠? 다세포 생물이나 세포 분열로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 세포들이 각자의 어떤 역할이 생기고요.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막 이동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신호를 주고받아가지고, 나 저쪽 가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또 경로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는 저리로 가고, 얘는 이리로 가고, 어떤 애는 눈을 구성하는 세포가 되고, 어떤 애는 꼬리 지느러미를 구성하는 세포가 되고, 이렇게. 어떤 애는 신경세포가 되고 해가지고, 요런 올챙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더 이제 이 발생 과정이 진행이 되면요. 뒷다리도 나오고, 꼬리도 없어지고, 앞다리도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완성은 요렇게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개굴.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발생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과 역할이 나눠지는 분화를 거쳐서 하나의 완성된 개체가 되는 과정이 발생이다. 그러면 생장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더큰 개구리가 되면 되겠죠? 눈도 더 커지고 개굴 요렇게 되면 요런 건 우리가 생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로 출제가 될 때는 같이 묶어서 물어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발생과 생장에서는 뭘 기억하면 된다고?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과 유전은 뭐 의미상으로는 두 개가 나눠질 수 있어요. 예시도 두 개를 뭐 굳이 이제 나눈다면 생식에만 해당되는 예시와 유전에 조금 더 가까운 예시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얘도 보통 같이 세트로 묶어서 생식과 유전이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생식은 뭐냐?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손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손을 만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식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정자, 난자, 요런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그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자손이 태어나는 방식, 요런 거는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유성생식. 뭔가 성이 있어서 성을 가지고 이제 생식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뭐 대장균이 그냥 두번 이렇게 반으로 분열해가지고 두 개가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나뭇가지 같은 건 그냥 뚝 끊어가지고 땅에다 꽂으면 그게 또 하나의 개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무성생식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식세포를 가지고 만드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생식세포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냥 원래 본체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그런 자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어떤 개체 수를 늘리는 그런 방식의 무성생식 방법도 있다. 그런데 우리 이 생명과학원에서는 뭐 이거랑 이거랑 차이를 물어보거나 뭐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4단원에 가면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어떤 유전자 조합을 갖게 되는가, 이런 것들, 유전 현상에 대해서는 4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유성생식, 무성생식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 입문편 있죠? 아까 선생님이 소개했던 입문편의 4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손을 유성생식이 됐든 무성생식이 됐든 아무튼 어떤 방식이든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부모의 형질을 닮습니다. 무성생식은 거의 뭐 클론, 복제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굉장히 이제 같은 형질을 보이게 될 거고, 유성생식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만 어느 정도는 부모의 형질을 반씩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특징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손이 부모의 형질을 닮게 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유전이 될까? 왜 닮죠? 왜 코끼리 밑에서 쥐가 태어나지 않는 거죠? 왜쥐 사이에서 강낭콩이 태어나지 않는 거죠? 왜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을 유전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유전 물질. 그래서 그 유전 물질의 대표적인 명칭은 DNA라고 할수 있죠. 뭐 RNA도 여기에 관여를 하지만 그래도 자손에게 전달 때도 우리가 보통 이제 DNA를 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자손이 태어날 때그 DNA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는 거 생식이죠? 낳을 때 유전 물질이 전달되니까 닮는다. 유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는 적응과 진화입니다. 사실 이 우리가 배운 여섯 가지 중에서 생물

사회 특성 이 부분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게 바로 이 적응과 진화예요. 제일 빈출. 근데 뭐 어렵진 않으니까 뭐 이렇게 적응과 진화도 세트로 나옵니다. 항상 분리하잖아요. 이거 적응입니까? 진화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적응과 진화의 사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적응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뭐 적응 잘 했나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생물이 서식 환경에 알맞은 몸의 구조와 기능. 뭐 그럼 우리가 평소에 적응 잘 했나요? 할때뭐 구조와 기능이 변했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서 그 환경에 맞게 뭔가 변화하면 우리가 적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몸의 구조가 변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선인장이 원래는 잎이었던 게그 사막 기후에 알맞은 어떤 가시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구조와 기능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뭐 겨울잠을 잔다든지 이런 생활 습성이 달라지거나 아무튼 뭐가 됐든 그 환경에 알맞은 어떤 것들을 갖게 되면 적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진화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집단 내 유전자 구성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종이 분화되는 것을 적응과 진화라고 하고 보통 어떤 몸의 구조와 기능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때는 보통 유전 정보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둘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응과 진화로 묶어서 물어본다. 그래서 적응과 진화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데 근데 이 1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문제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혹시라도 틀릴까봐 요거를 낼 때는 항상 뭐뭐 하기에 적합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요런 문구를 꼭 넣어줍니다. 적합한, 알맞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문제를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적응과 진화의 예시로는 우리 교재에 선인장의 가시가 가장 대표적이죠. 선인장이 갖고 있는 가시라는 그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도마뱀의 그몸 색깔, 보호색이라든지 아니면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엄청나게 많이, 작은 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래서 물이 군자를 써서 군도라고 부르거든요. 섬들이 많이 모여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 각각의 그 섬에 살고 있는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섬마다 먹이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어떤 부리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적응과 진화의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생물이, 지금 물이 별로 없네? 그럼 나 잎인데 가시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형질이 변화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 잎을 갖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얘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갑자기 가시를 갖는 애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의도한 건 아니야. 근데 그랬을 때이 환경에서 더 적합해서 걔네들이 주로 살아남게 되고 그런 애들이 자손이 더 많이 남게 돼서 결국엔 그런 애들이 그 기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돌연변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생물이 그 환경에 맞는 어떤 특징을 인위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 생물의 특성을 여섯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일단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바이러스가 아마, 물론 요즘은 이제 코비드19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생김새로 유명한 건이 박테리오파지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됐고.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라는 친구는 요렇게 몸통이 있고 다리 같이 생긴 게 있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게 뭐냐면 담배가 원래 식물의 이름인 거 알죠? 그 담배의 잎사귀를 말려서 이제 그거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담배인데 그 담배라는 식물의 잎에 모자이크처럼 얼룩덜룩한 무늬를 만드는 그런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으키는 원인인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그 세차장에 돌아간 어떤 걸레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바깥에 이루고 있는 요거는 형태가 좀 다르지만 성분은 단백질로 같습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껍질 안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 껍질은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막이랑 같을까 다를까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풍선의 막이랑 풍선 고무로 된막 그거랑 계란 껍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둘다 뭔가 외부와 내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경계에 해당하긴 한다. 하지만 속성이 굉장히 다르죠. 그런 것처럼 세포막과 단백질 껍질은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속성 자체가.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갖지 않고 단백질로 된 껍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다고 했죠? 근데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가 세포막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세포 구조라고 할수 없죠. 그래서 비세포 구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균보다도 크기가 훨씬 작아요. 세균이 아까 뭐였지? 우리 진핵세포는 이렇게 핵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소기관이라는 방으로 되어 있는 이런 소기관들이 있는데 세균은 그런 거를 갖지 않은 원룸에 해당하는 그런 세포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원핵 세포들이 진핵 세포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습니다. 하나의 세포 하나의 사이즈가. 그런데 그거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포에 만약에 저 박테리오 파지가 붙으면 약간 이런 느낌? 이거보다도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다. 그냥 기본적인 어떤 세포 구조로 할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핵산. 그 핵산의 종류는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산은 이제 유전 물질의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DNA 또는 RNA라는 아무튼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물질을 안에 갖고 있고 그 바깥에 단백질로 된 껍질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얘는 세포 구조도 아니니까 생물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비생물, 무생물로 보기에는 조금 생물 같기도 한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중간형으로 구분이 되는지 요거를 보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생물의 특성, 생명현상의 특성이라는 거를 배우다가 갑자기 바이러스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생물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6개를 배웠어. 근데 바이러스가 그런 특성이 일부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같이 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생물이라고 보긴 좀 그렇겠는데 하는 특성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같이 비교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생물의 특성 6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의 일부가 나타난다. 그래서 생물적인 특성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는 유전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저장된 핵산이라는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이 일어날까요? 유전. 유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세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얘가 증식할 때 이렇게 그 유전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닮은 애가 만들어져요. 그런 유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백질 껍질을 조립해서 만들어요. 그다음에 새로운 DNA 같은 것들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면 물질 대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 대사를 해서 수를 늘리는 증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는 절대 못 만들어요. 왜? 가진 게 없어. 자기는 뭐 효소도 없고 뭐도 없고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에 혼자 날아다닐 때는 절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만? 생물의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만. 그래서 얘가 감염된 세포는 얘의 어떤 생산 공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숙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숙주 세포 안에 들어가면 그 숙주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가 증식도 하고 물질 대사도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건부지만 물질 대사와 증식이라는 특성이 보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숙주세포 내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한 가닥이 원래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두 가닥, 세 가닥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어서 새로운 가닥을 만들다 보면 우리도 멀쩡히 어떤 책을 보고 내가 옮겨 적더라도 분명 원본 보고 적었는데 내가 다르게 적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오타가 날수 있잖아요. 오자가. 근데 그런 일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 가지고 새로운 가닥 만들 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적응과 진화로 보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내년에 또 맞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돌연변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응과 진화는 생물의 대표적인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면 생물 같기도 한데 라고 볼 수.

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그런 것과는 좀 선을 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를 완벽한 생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일단 세포막이 없잖아. 세포가 아니잖아. 모든 생물은 일단 세포 구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탈락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세포 구조를 이루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세포막 자체가 없고 단백질 껍질이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으로 보이는 어떤 뭐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 자, 그리고 여기랑 연결되는 건데요. 물질에서 증식도 했지. 하지만 어디서만? 숙주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만.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숙주 세포가 없으면 아예 전혀 생명 활동이 안 일어나잖아.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주 세포가 없으면 뭘 스스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서 바이러스에 대해 뭔가를 스스로 뭘 하거나 뭐 자가 복제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있으면 틀렸어요. 얘는 스스로 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숙주 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독립적인 하나의 생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맥락에서 바이러스가 한번 등장을 하는 거고, 문제는 어디서 주로 나온다? 3단원 질병과 병원체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예제를 한번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요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중간중간 빈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있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표 위에 이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어느 칸에 들어가면 되는가, 어느 카테고리의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가, 요거를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안 보고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특징,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대장균은 하나의 세포로 된 단세포 생물이다. 뭐 이런 어떤 문장이 있다면 이거 생물의 특성 중에 세포로 구성에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요거는 쉽게 예시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잘 출제가 되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 요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요. 효모는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면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물질 대사 종류거든요. 요거 3강에서 배웁니다. 뭔지. 그래서 그런 세포호흡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물질 대사의 종류를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예시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어두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이건 뭐야? 저게 부풀어 오르는 거랑 물질 대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수 있는데, 얘가 왜 부풀어 오르냐면요. 얘가 효모가 그 안에서 세포호흡을 하는 거예요.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해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반죽이었는데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면 얘가 막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던 물질이 만들어졌죠. 다른 물질이 변해서 이산화탄소가 된 거거든요. 물질의 변화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빈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시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쭉 읽어보면은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사용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그럼 원래는 단백질이었는데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암모니아 등등등. 얘 다른 물질이 되었다라는 내용이니까 물질의 종류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예시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빛이라는 자극이 오니까 어두운 데로 간다, 피한다라는 반응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시 중에는 뭘까요? 예시가 굉장히 쉬운 게 들어가 있죠. 파리지옥. 그러니까 동물만 그런 반응을 하는 건 아니고 식물 중에서도 파리지옥 같은 애들은 벌레가 앉으면 이렇게 닿잖아요. 그런 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볼수 있고. 자, 그다음에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항상성. 땀을 많이 흘리면 오줌량이 감소해서 우리의 농도가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한다. 항상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예시들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 식사 후에 혈당량이 증가하면, 그럼 뭐가 나오냐면, 그 뒤에 설명에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왜냐면 인슐린이 혈당량을 끌어내리는 호르몬이라서 그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돼서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내려온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성 조절의 예시로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아까 이거 뭐였지? 세포 분열과 분화로 어떤 개체가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구벌레가 번데기라는 시기를 거쳐서 성충, 완성된 개체, 어떤 그 완전한 개체인 모기가 되는 과정. 그러면 지금 이건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예시 중에서는 식물의 예시를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씨앗에서 시작하죠. 식물의 씨가 발아 해가지고 뿌리 줄기 잎이 된다. 뿌주립. 이렇게 구조가 완성되는 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식. 집신벌레는 분야법으로 번식한다. 그 다음에 효모는 출하법으로 번식한다. 이렇게 수가 늘어나는. 그래서 생식과 유전은 약간 분리해서 예시를 내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잘안 하는 추세긴 하지만, 요렇게. 그래서 어떤 자손을 낳는 거. 그 다음에 유전은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도 정록생명이 된다. 닮는 거죠. 그 다음에 부착형 부모 사이에서 부착형 귓불의 자녀가 똑같이 닮은 자녀가 태어난다. 이런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빈출인 적은가 진화. 양지식물은 음지식물보다 잎이 두껍다. 그 환경에 맞는 어떤 잎의 두께, 그런 형태를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양지식물은 햇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잎을 두껍게 만들어도 밑에까지 그 햇빛이 충분히 투과가 돼요. 그래서 두껍게 만들어서 광합성을 활발히 하는 거고, 음지식물은 두껍게 만들어봤자 투과가 안 되니까 얇게 해가지고 투과가 되는 정도로만 잎의 두께를 만듭니다. 그리고 먹이의 종류나 서식지에 따라 새의 발 모양이 다르다. 먹이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예시 중에서는 캥거루쥐 얘기가 나왔는데요. 캥거루쥐는 하고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발달된 콩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캥거루쥐는 수분이 부족한 환경에 적합한 이런 표현까지 넣어줄 거예요. 꼭 확인해서 넣어줄 거고, 적합한 발달된 콩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까지 거의 다뭐 공부를 열심히 해봤더니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으니까 다 맞힐 수 있는 것 같죠? 자, 이제는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입력이 잘 됐는지. 6페이지부터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해파리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해파리의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 이 해파리의 유생은 어린이 해파리란 얘기죠.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체가 된다. 성체의 촉수에는 독이 있는 세포, 동그라미 A가 분포하는데, 그 촉수의 물체가 닿으면 그 동그라미 A, 그 세포에서 독이 분비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맞는 보기를 골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 보기 볼게요.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과정. 여기 보면 기억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선생님의 발생과 생장의 포인트는 뭐라고? 세포 분열이 활발히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었죠. 그래서 기억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 세포 분열입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라는 저 세포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느냐? 물질 대사라는 게 생물의 특성이라고는 했는데, 저세포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첫 단계에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끊임없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난다? 그건 살아있는 세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세포라도, 하나의 세포라도 물질 대사를 계속 해야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세포, 조직, 기관, 어떤 개체로 물어보든 물질 대사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살아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 그러니까 촉수에 물체가 닿으면 독이 분비된다. 요거는 뭐예요? 물체가 닿는다는 자극에 대해서 독을 분비하는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에 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과거 출제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능 개념 단계에서는 요즘 최근 스타일의 그런 팬시한 문제들 풀기보다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충실히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 약간 투박하고 옛날 문제여도 그런 거를 좀 선호해서 선생님이 좀 뽑아 넣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표는 곤충의 입 구조와 섭식 형태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에 대해서 여러분 입 구조를 많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나비, 파리, 딱정벌레의 입 모양이 나왔습니다. 나비는 요렇게 약간 긴 호스가 말려있는 형태의 입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꽃의 꿀을 빨아먹을 때 이걸 쫙 펴가지고 이렇게 저쪽 안쪽에 있는 것까지

까지 빨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생김새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리는 여기 보면 약간 흡착판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핥아먹는 그런 형태의 섭식 형태를 갖습니다. 자, 그다음에 딱정벌레는 이렇게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입을 갖고 있죠. 그래서 먹이를 고 입으로 씹어먹는 그런 형태의 섭식 형태를 갖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입 구조와 섭식 형태에 대한 설명인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 자료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그럼 우리가 배운 여섯 가지 생물의 특성 중에서 요 그림에 딱 매치시킬 수 있는 특성에 가장 적합한 건 뭘까요? 먹이 종류에 적합한, 뭘 갖는다? 입의 형태를 갖는다. 뭐뭐하기에 적합한 입의 형태를 갖는다. 적응과 진화죠. 그래서 요거는 적응과 진화의 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아있는 요 선택지 중에서 적응과 진화의 사례로 가장 적합한 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된다. 얘는 뭘것 같아요?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뭘까? 뭐에 해당될까? 이거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뭘로? 글리코젠이라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겠지? 그죠? 요렇게 변화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 그리고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될때 보통 요런 합성된다든지 아니면 분해된다든지 요런 표현들이 좀잘 붙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나비 애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성충이 된다. 나비, 여기도 나비고 여기도 나비인데? 얘인가? 아니죠. 얘는 애벌레가 번데기 거쳐서 성충되는 무슨 과정? 발생과 생장. 온전한 어떤 개체가 되는 발생과 생장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름날 저녁에 가로등 불빛 아래 나방이 모여든다. 생각만 해도, 그죠? 그, 막, 어지럽게 막 부딪히고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나방 입장에선 뭐예요? 나방이란 어떤 생물체 입장에서 본다면, 불빛이 있어! 몰려가자! 이거죠. 그래서 불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모여드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럼 지금까지는 답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정록 생명인 어머니에게서는 정록 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왜요? 그 유전 물질을 물려받으니까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식과 유전이다. 낳았더니 닮더라.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럼 마지막 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5번.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잎이 가시로 변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답이 되는 그런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적응과 진화의 사례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3번에 그림은 A가 B에서 증식하는 과정 중에 일부다. 그리고 표는 A와 B에서 기역과 니은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OX로 지금 나타낸 겁니다. 표로. 그러니까 지금 A와 B의 정체가 뭐냐면 대장균과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장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대장균이라는 거는 세균의 한 종류의 이름이죠. 그래서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명과학을 안 배운 친구들 중에서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대장균에 해당하는 얘는 엄연한 생물입니다. 그냥 온전히 혼자서도 물질 대사도 하고 생명활동도 할수 있는 온전한 생물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이라고 했죠. 어디에도 좀 딱히 이제 확 이렇게 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랑 대장균 헷갈린다? 그러면 대장균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얘는 온전한, 엄연한 생물인데. 그래서 둘은 다르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해놓고, 보면 둘 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던 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긴 이 친구, 박테리오 파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B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이 지금 숙주세포가 되어서 얘한테 이용당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얘가 아예 전체가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유전 물질,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만 이 안에 쏙 넣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안에 정보가 다 저장돼 있어요. 단백질 껍질은 이렇게 만들어라. 나는 이렇게 복제해라. 이

약산 이렇게 수를 늘려라 이렇게 다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숙주 세포의 생명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수의 바이러스로. 그러고 나면 충분한 시간이 딱 됐을 때그 세포 자체를 터트리면서 죽이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증식을 하는 그런 크림이다. 그리고 지금 이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라는 기준으로 얘네들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기역 니은은 세포막 또는 DNA를 갖느냐 안 갖느냐를 구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기역이라는 건둘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체크가 돼 있고, 만약에 요것마저도 X다. 그러면 이 둘을 구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얘는 갖고, 얘는 둘다안 갖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여기가 다르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기역이 세포막일 순 있어요, 없어요? 세포막이라면 어디 간대? B라는 대장균은 세포막을 갖겠지만, 왜? 엄연한, 온전한 세포기 때문에 세포막을 갖겠지만, A, 바이러스는 세포막 대신에 단백질, 껍질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요게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역은 세포막이 아니고 둘 중에 뭐일 수밖에 없다. DNA라는 유전 물질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에는 무조건 DNA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에는 세포막도 당연히 있고 DNA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이 세포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바대로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고요. 온전한 생물, 온전한 세포인 대장균은 세포막이 있어야만 하겠죠. 이렇게 된다. 보기 기역입니다. A는 분열을 통해 증식하느냐. 사실 이 문제는 기역 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요. 요즘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어떤 그 함정을 파놓는 스타일의 문제는 잘안 나오지만, 그래도 정확히 구분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세포분열입니다. 세포분열. 세포가 두 개로 또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분열하는 거, 그런 방식을 통해 증식하느냐 물어봤는데, 일단 A는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조립이죠, 조립. 그래서 세포 분열이 아니기 때문에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고 표현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O이다, 맞죠? 그다음에 디귿, A와 B는 모두 단백질을 갖느냐? 유전 물질도 같지만 단백질도 갖는 건 공통점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당연히 단백질을 갖고요. 얘는 단백질 껍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DNA를 갖느냐 또는 단백질을 갖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니은 디귿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의 1강 어땠어요? 전혀 뭐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능 개념 1강에서 꼭 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초심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남겨라. 그러면 중간에 너무 어려워, 그만할까? 라고 흔들흔들 할 때, 그때 한 번씩 나의 초심이 어땠는지를 찾아서 확인하면 조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어느 정도, 몇 등급이 목표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완강하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초심 박제로 최대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계속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독려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완강까지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2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과 함께 지구과학 능력,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30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자, 첫 번째, 우리가 수능 개념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두 번째, 강의는 두 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 아셨죠? 첫 번째는요, 교재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들을 때는 교재 한번 보시면서 교재 내용 같이 보면서 듣는 거예요. 두 번은 들어야 된다. 아셨죠? 세 번째, 수능 개념 강의는 개념의 틀, 개념의 뼈대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끝까지 완강을 해야지 뼈대가 완성이 돼요. 아셨죠? 특정한 부분을 집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강을 해야지 뼈대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1강 시작하도록 할 텐데, 1강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권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 지구의 표면, 단단한 지각, 그 다음에 그 내부, 멘틀과 핵,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요 지권이 변동된다, 이 변동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판구조론입니다. 이 판구조론이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약간 과학사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개념의 맥. 자, 이 개념의 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가,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또는 중요한 자료 또는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개념의 맥으로 딱 가져왔습니다. 아셨죠? 자, 개념의 맥. 오늘 우리는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이 과학사적인 맥락을 좀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요 이론들이 등장한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요 대륙이동설과 해양지확장설. 대륙이동설과 해양지확장설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증거와 근거가 있어요. 요것도 기억하셔야 된다. 아셨죠? 오늘 수업에서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이동설과 멘틀대류설은 발표 당시에 이러한 가설 또는 이론을 발표할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계점. 그리고 해양지확장설부터는 좀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해양지확장설이 좀 인정을 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음향측심. 음향측심법의 발달과 함께 이 해양지확장설이 결정적인 어떤 인정을 받게 되는, 우리가 진짜 어떤 이 해저의 특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 앞에 있는 이론들과 가설들로 하여금 판구조론이 정립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륙이동설이 확장되어서 멘틀대류설이 나오고 멘틀대류설이 확장되어서 해양지확장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각각은 별개의 가설과 이론인데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합쳐놔서 우리 지권의 변동에 대한 이해를 넓힌 게 판구조론 종합선물 세트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대륙이동설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이동설. 우리 현재 대륙 분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대륙들이 분포하고 있죠. 자, 중요한 대륙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누구냐면요, 여기가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남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여기가 북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인데 이쪽에 유럽이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극 대륙. 요 주요 대륙들은 우리가 위치와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이렇게 대륙들이 흩어져 있는데 백에 노란 사람이 딱 보니까, 과학자가 보니까 요 대륙들의 요 해안선과 요 해안선의 경계면이 조금 붙으면 붙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일종의 퍼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와 얘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쪽과 요쪽을 한번 붙여볼까? 그리고 다른 곳에 잘 붙을 것 같은 대륙들을 한번 붙여볼까? 했더니 대륙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꼴이 되겠더라 라고 해서 이 대륙 이동설이 시작이 된다. 아셨죠? 백인어란 사람이, 이 과학자가 이 퍼져있는 대륙들을 마치 퍼즐 조각을 모으는 것처럼 붙여봤더니 붙은 형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의 대륙들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분리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걸 주장한 게 대륙 이동설이다. 됐죠?

베게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륙들이 다 붙어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초대륙이라고 하는데 이 초대륙을 판게아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었는가? 근거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 이동설. 베게너가 주장한 근거는 무엇이냐? 또는 증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 아주 심플하죠? 해안선의 일치. 지금 대서양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대륙, 동해안, 이쪽에 있는 대륙, 서해안을 붙이면 붙을 것 같은데? 어?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증거를 제시한다. 아셨죠? 이제 두 번째 증거, 지질구조의 연속성. 여기서 이 지질구조라고 하는 건 어떠한 지질 형태가 또는 지층 형태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질 때 우리가 지질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지질구조의 연속성을 얘기할 때좀 제일 쉽게 볼수 있는 건 이제 이런 거. 퇴적층이나 암석이 층층층층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지층이라고 얘기해요. 지층. 아셨죠? 시루떡, 시루떡, 시루떡, 시루떡 쌓여 있는 모습 또는 무지개떡 쌓여 있는 모습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지층이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양쪽에서 이 지층을 밀어버리면 이 지층의 형태가 휘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구조가 바뀐다. 아셨죠? 위로 아래로 불뚝 휘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습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이러한 습곡이 쭉 연장선상에서 쭉 거대하게 발달한 우리가 이제 습곡 산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질구조 연속성은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떠한 습곡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습곡 산맥이 있는데, 습곡 산맥을 싹둑 잘라서 A의 대륙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B의 대륙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질구조와 이 지질구조가 연속성을 갖는데 얘와 얘가 과거에 붙어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분리됐더니 일부와 일부가 남아있진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에 이런 식으로 습곡 산맥이 일부가 연결시키면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더라. 그럼 과거에 얘네들이 붙어 있지 않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고생물 화석의 분포인데, 고생물 화석의 분포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생대 말. 아셨죠? 고생대 말에 번식한 어떤 특정한 생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특정한 시기에 번성한 생물들이 그 흔적이 화석으로 남아있는데 그 화석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발견이 되더라. 지금 이쪽과 이쪽은 서로 다른 기후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떠한 생물들이 지금 번식을 하고 있는데, 주로 번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생대 말 생물의 흔적, 여기서 고생대 말 생물의 흔적, 같은 종의 생물의 흔적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화석으로.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생대 말에는 얘와 얘가 거의 같은 기호였는데 혹시 붙어 있지는 않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보면 이쪽에 어떠한 동물, 이쪽에 어떠한 동물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동물은 이 대서양 바다를 헤엄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한 고생대 말 동물의 흔적이, 화석이 여기서 발견이 돼. 얘네들이 과거에 붙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붙어 있어서 서로 번식을 하다가 죽어서 화석이 되었고, 그 이후에 분리돼서 지금 현재 여기와 여기서 발견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고생대 말 빙하의 흔적. 이 빙하의 흔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 흔적과 퇴적층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요러한 대륙에서 지금 빙하의 이동 흔적과 퇴적층 흔적이 나온다. 얘는 지금 완전 서로 다른 기후대가 있고, 심지어 굉장한 지금 저위도 뜨거운 지역인데, 여기에 빙하의 이동 흔적? 빙하 퇴적층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이런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동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빙하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동 흔적을 만들었어? 그럼 역으로, 이 이동 흔적을 역추적으로 다시 과거로 되돌린다라고 하면, 이 화살표의 방향을 과거로 되돌린다라고 하면 어딘가에 모이게 되는데? 아, 과거 고생대 말은 빙하가 굉장히 확장한 시기예요. 한랭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 대륙들이 다 붙어 있었고, 다 붙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빙하의 이동 흔적이 각각의 대륙에 좀 남아 있고, 남아 있는 상태로 대륙들이 분리돼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여기에서 관측되는 빙하 퇴적층의 흔적과 빙하의 이동 흔적을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 아, 그러니까 고생된 말이 얘네들이 다 붙어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베게너란 사람은 거봐, 대륙이 붙어 있은 다음에 고생된 말엔 적어도 붙어 있었 다음에 그 이후에 분리되어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야지만 이런 현상이 설명이 되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주장을 들으면서 정말 일리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좋아, 대륙이 이동한 건 같은데. 그래, 이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동한 것 같아. 근데 백인호한테 이제 이런 물음을 던져요. 대륙은 근데 왜 이동한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왜 이동한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백인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한다. 그럼 대륙의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원동력을 설명할 만한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백인호라는 사람은 혹시 지구가 빠르게 자전해서, 자전하는 과정에서 표면에 있는 대륙이 이동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또는 달이 잡아당긴 힘 때문에 대륙이 이동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얘기했지만 비과학적이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원동력을 설명을 할수 없어서 이 대륙 이동설은 사실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대륙 이동설은 이제 묻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이론 또는 가설이 뭐냐면 멘틀 대류설이에요.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멘틀이 대류를 한다. 멘틀이라고 하는 지구 내부에 있는 요 구조가 대류를 한다. 그 대류에 의해서 그 위에 떠 있는 대륙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멘틀 대류설. 홈즈라는 사람이 주장한 멘틀 대류설 이런 겁니다. 홈즈라는 사람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물을 끓입니다. 그럼 물 바닥, 이 냄비의 바닥에 있는 물이 뜨거워지면 액체는요,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져요? 가벼워진다는 얘기예요. 가벼워지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구 내부도 안에가 굉장히 뜨겁고, 그 뜨거운 지역 중에서 특정한 지역이 정말 더 뜨겁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물질들은 밀도가 작아져서 또는 가벼워져서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상승해가지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멘틀 위에 있는 대륙은 이 대류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되지 않을까? 대륙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동하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멘틀 대류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홈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멘틀 내에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과 고온의 지구 중심부에서 멘틀로 공급되는 열, 그래서 이 안에가 뜨거운데 더 뜨거운 곳은 그 지역에 있는 물질들이 밀도가 작아져서 가벼워져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륙들이 분리가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멘틀이 열적인 원인에 의해서 대류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건 어떤 원소냐면 가만히 둬도 불안정한 녀석. 불안정하다 보니까 잘 깨지는 녀석. 얘네들이 깨지는 과정에서 비교적 안정한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불안정한 원소가 깨지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방사성 원소의 붕괴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배웁니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라고 하는 거고 그 붕괴하는 과정에서 열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홈즈란 사람은 지구 안에는 방사성 원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 얘네들은 가만히 둬도 붕괴를 해. 그 과정에서 열이 많이 만들어져. 근데 그 열이 이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열 대류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대륙은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딘가는 멘틀 대류가 하강을 하겠죠? 이렇게 하강하는 곳은 또 다른 어떠한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꽤나 과학적인데? 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사실 이 이론도 발표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방사성 원소가 지구에 많긴 많은데 이 멘틀 내는 오히려 지각보다 방사성 원소가 적어요. 그러니까 붕괴열에 의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설명하기가 어렵고, 요 당시만 하더라도 지구 내부에 대한 이해가 별로 높지 않았다. 지구 내부의 온도 상태, 지구 내부의 어떤 물질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당시에는 멘틀 대류설이 큰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되돌아오게 되면, 얘가 갔다가 되돌아왔어? 요 시간을 측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음파의 속력을 여기다가 이용한다라고 하면, 속력을 알고 있고, 얘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알게 돼. 속력을 알고 시간을 알면, 거리가 나오거든. 그러면, 해수면으로부터 해저면까지의 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해저 지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향측심법이 개발이 되면서, 이 수심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석이 되면서 해저 지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D는 1/2 곱하기 V 곱하기 T. 자, 기호, 의미. 자, D라고 하는 것은 수심을 의미합니다. 수심. 수심.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V라고 하는 건 초음파의 속력을 의미해요. 속력.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건 초음파의 왕복 시간. 왕복 시간. 그러니까 초음파의 속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왕복 시간의 절반 하면 한번간 시간이잖아요? 그걸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수심, 거리가 나온다. 요걸 계산하는 문제도 꼭 나온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까지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요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느냐? 결과론적으로 해저 지형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저 지형을. 해저 지형이 우리는 해저 지형이 굉장히 좀 평평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과거에는 물 밑에 해저가 쫙 있으면 평평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해저 지형이 복잡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좀몇 가지 또 지적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저 지형을 딱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저 바닥이 아주 평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평평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심해저 평원. 심해저 평원은 기본적으로 평평한 바다에서 아주 깊은 곳, 아주 평평한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심해저 평원 중간중간에 다른 지형들도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해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해저, 화산, 산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령이라고 하는 건 해저, 화산, 산맥이다. 그러니까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마그마의 분출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 화산이 산맥 형태로 줄지어서 쫙 발달하더라. 그런 곳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알겠죠? 이 해령의 평균 수심은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2에서 3km 정도 평균 수심. 아셨죠? 그다음에 이 해령을 잘 보면 해령 중심부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계곡 형태의 지형이 있더라. 열곡. 이 열곡에서 마그마가 나온다. 마그마가 나와서 새로운 어떤 암석을 만든다. 요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 해저 지형 중에 해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구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해저 지형 중에 수심이 가장 깊은 계곡 형태. 해저 지형 중에 수심이 가장 깊은 계곡 형태. 여기서 이 해구의 평균 수심은 아무리 못해도 6km 이상이더라. 요것도 기억하셨죠? 이 해구는 굉장히 수심이 깊어요. 6km 이상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해령은 2에서 3km, 해구는 6km 이상. 2, 3. 2, 3, 6. 이제 이런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볼 것들은 대륙붕, 대륙대, 대륙사면. 대륙붕이라고 하는 건 육지와 닿아 있는 해저 지형 중에서 수심이 얕고 굉장히 경사가 완만한 지형. 대륙사면이라고 하는 건 경사가 좀 급한 지형. 대륙대라고 하는 건 대륙사면으로부터 연결되는 다시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형.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심해저 평원이 나온다. 여기까지 나중에 퇴적 지형할 때한번더 얘기를 할 거여서. 그래서 이러한 지형들이 있음을 음향측심법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아셨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가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해양적 확장설. 해양적 확장설은 다른 말로 해저 확장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뭐냐면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해령의 양쪽으로 기존의 지각이 멀어짐에 따라 해저가 확장되며 해구에서는 오래된 해양지각이 소멸된다는 학설. 아셨죠? 자, 해양지각정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해령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해령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져? 근데 이 암석이 혹시나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진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해양조약정설의 결론은
해령에서

기존에 있었던 땅은 벌어지고, 기존에 있었던 땅은 벌어지고, 마그마가 나와서 식는 과정에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 그러면 해저가 넓어지겠지? 그게 기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해저가 계속 넓어진다. 그런데 해저가 계속 넓어지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은 면적은 제한되어 있는데 해저가 계속 넓어져?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이 만들어졌던, 과거에 만들어졌던 요 해저가 다시 사라진다. 그게 여기. 아셨죠? 그러니까 해양조학청사의 포인트는 해령에서는 땅이 벌어지고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새로운 암석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면서 해저는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오래된 해양지각이 다시 사라지는 곳이 생겨서 결국에 지구의 표면에서 어떠한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 게 해양적 확장설. 됐죠? 그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대륙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은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해양조학장설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근거가 꽤나 과학적이고 우리가 음향측심을 통해서 해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열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서 또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그마가 나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꽤나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근거. 자,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자, 해양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인데 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해령을 기준으로 해령의 축 열곡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멀어짐에 따라서 지각, 땅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더라.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다음에 해령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면, 멀어진 지점에 이 암석은 과거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더라. 거의 대칭적으로. 진짜 해령에서 새로운 땅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를 보니까 해령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더라. 퇴적물이라고 하는 건 바다에서의 퇴적물이라고 하는 건물 위에 떠다니는 퇴적물이 가라앉아서 쌓여서 이 퇴적물 두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쌓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해령에서부터 멀어져?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져? 그러면 퇴적 시간이 길어져? 그러면 두껍게 쌓여? 그런데 좌우 거의 대칭 형태야? 그럼 진짜 해령에서부터 얘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서 넘어가는 게 아닐까? 확장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시되면 여기다가 우리 해수면을 그려줄게요. 해수면. 찰랑찰랑하게 그려볼까? 찰랑찰랑하게 해수면을 그리고 그다음에 해령을 그리면 해령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해령. 가운데가 약간 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열국이에요. 밑에서 멘틀 대류가 이렇게 멘틀 물질이 올라와. 그럼 여기서 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마그마가 이제 분출을 하게 하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곳, 새로운 암석을 만들어내는 곳이 열국이에요. 전체가 해령이에요. 아셨죠? 이 해령의 전체적인 이 수심은 2에서 3km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멀어짐에 따라 요 지역의 암석과 요 지역의 암석과 요 지역의 암석을 비교해 봤더니 멀어짐에 따라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더라. 많아지는 이유는 얘는 과거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과거의 암석이지. 얘는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별로 이동을 안 했으니까 나이가 좀 적지 상대적으로. 됐죠? 이게 첫 번째인 거고 이 위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데 퇴적물이 이런 식으로 쌓여 있더라. 이런 식으로 쌓여 있더라. 그래서 퇴적물의 두께가 해령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꺼워지더라.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퇴적 시간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땅, 이땅 위에서 지금 퇴적물이 쌓였어요. 그럼 금방 쌓인 거겠지? 그런데 이 땅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퇴적물이 쌓이고 쌓였으니까 조금 더 두꺼워지고. 또 이동을 하면 퇴적물이 쌓이고 쌓였으니까 조금 더 두꺼워지고. 퇴적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두께가 두꺼워지더라. 그러면, 땅이 정말 만들어져서 이동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설명이 된다는 거지. 거기 하나만 더, 여기엔 없지만, 수심은 일반적으로 해령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심은 더 깊어지더라. 됐죠? 요 그림을 꼭 우리가 그려놓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지역에서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요거를 이제 그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려, 안 그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려? 그럼 그래? 이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다가 친구들에게 그려 안 그려? 그럼 친구들이 그려요 이렇게 해요. 그럼 선생님은 그려? 그럼 빨리 그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것들. 지구과학에서는 그림을 좀잘 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그려야 돼요. 그려? 그려. 그리셔야고. 아셨죠? 이제 두 번째 신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한번 해볼까요? 질문.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퇴적물 최하층의 연령이 많아진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 최하층의 연령이 많아진다. 얘와 얘의 연령을 비교해보면 얘는 과거 여기에서 만들어서 이만큼 이동한 녀석. 얘는 여기서 쌓여서 요만큼 이동한 녀석. 그러면 얘가 더 과거에 만들어진 거니까 연령은 많아진다. 그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최하층의 연령은 많아진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최상층의 연령은 어떨까요? 여기 윗부분과 여기 윗부분, 퇴적물의 연령은 어떨까? 최상층은 똑같은 거지. 왜냐면 지금 쌓이고 있는 거니까. 최하층은 과거에 쌓여서 온 거고, 최상층은 지금 쌓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상층 같은 경우는 연령이 많아진다? 아닌 거예요. 아, 저 거의 똑같은 거. 됐죠? 자, 첫 번째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 고지자기 관련한 내용은 우리가 4강에서 한번더 확인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해양재 확장설에 대한 간단한 좀 이해를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럼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그 마그마 안에는 금속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금속 물질들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근데 이 뜨거운 상태였던 이 마그마가 식습니다. 식는 과정에서 금속 물질들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을 갖게 돼요. 마치 나침반이 배열을 갖게 되는 것처럼. 아셨죠? 그런 이 마그마가 식을 때 자석 물질들이 자기장의 배열대로 배열이 되는 거고, 그런 상태로 식어서 굳어지면 이 암석에 있는 광물은 과거 지구 자기장의 흔적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과거 지구 자기장의 흔적을 우리가 고지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고지자기. 아셨죠? 이게 해양조 확장설의 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느냐.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적도가 있어요. 적도.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 그냥 선생님이 가정을 해서 지구 안에 자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실 지구가 자기장이 있으니까 지구 안에 자석이 있고, 자석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가정할게요. N극, S극. 자석에서 자기장은 무조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무조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요렇게 들어가는 방향인데, 자,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요 적도 부근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마그마 속에 들어있었던 자석 물질들, 금속 물질들은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식는 과정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요 자기장이 가는 방향대로 배열을 갖게 된다고요. 어떤 배열을 갖게 된다고요? 요런 식의 배열을 갖게 된다고요. 아셨죠? 지구 자기장이 요런 모습일 때 만들어진 암석.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은 그 암석 내에 이런 자기장의 배열이 남는다고요. 됐죠? 그런데 이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떠한 시기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자기장이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된 모습인데,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똑같이 적도에서 어떠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식습니다. 그럼 그 식는 과정에서 암석에 저장되어 있는 고지자기 방향은 과거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저장되느냐? 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저장된다고요. 됐죠? 됐죠? 그 지구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암석 내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 자기장의 흔적이 다른 방향을 갖게 된다고요. 정반대 방향. 됐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있는데, 정자극기라고 하는 건 현재 지구 자기장과 방향이 같은 시기, 역자극기라고 하는 건 현재 지구 자기장과 방향이 다른 시기.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지면 그 과거에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와 반대였다. 반대였다. 반대였다. 이게 반대인식이거든요. 반대였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만들어진 암석은 이런 식의 자기장의 배열이 남는다고, 여기 암석 내. 됐죠? 그리고 나서 식은 다음에 굳어져서 확장. 됐죠? 그랬더니 이 과거의 흔적이 여기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어떤 암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자기장과 같은 상태, 자기장의 방향이.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만들어진 암석 내에 들어있는 자기장의 흔적은 이렇게 남는다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장돼서 확장. 즉, 해령 축을 기준으로 양쪽의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들어져서 확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일 수밖에 없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저가 해령에서부터 만들어져서 확장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설명. 됐죠? 이게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고요. 이 고지자기 관련해서는 4강에서 한번더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증거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증거는 베니오프대의 발견 또는 섭입대의 발견인데, 자, 해양지확장설의 포인트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해저가 확장된다. 그런데 이렇게 확장된 이 해저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아주 오래된 해양지각은 결국엔 다시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소멸한다. 그러면 지구의 표면에 어딘가에는 오래된 해양지각이 소멸되는 곳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소멸되는 곳이 여기에 나와 있는 베니오프대 또는 섭입대라는 거죠. 자,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해령을 여기다 그렸었죠.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해령 축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각의 연령이, 땅바닥 지각의 연령이 많아진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여기서. 수심은 왜 깊어질까요? 지각의 연령이 많아지는 거,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수심은 왜 깊어질까요? 수심이 깊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요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해령의 이 중심부라고 하는 곳은 지각이 벌어지면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죠.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 마그마가 식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낸다고요. 됐죠? 그럼 여긴 마그마의 열이 굉장히 많은 곳이야. 마그마의 열이 많은 곳이다? 뜨거운 곳이다. 뜨겁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물질들, 암석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열을 많이 받으니까 부피가 약간 부풀어 있는 상태. 부피가 약간 부풀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약간 팽창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식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면 이동할수록 이 마그마가 많이 있는 요 곳, 뜨거운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곳으로부터 멀어지고 여기는 찬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지. 뜨거운 곳으로부터는 멀어지는데 찬물은 많아져.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열은 줄어드는데 물이 누르는 무게, 찬물은 많아지고 있는 상태?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아,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요 땅은, 지각은 냉각되고 수축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긴 열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부풀어 있는 상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로부터 멀어지니까 냉각 수축된다. 냉각 수축, 냉각 수축, 냉각 수축, 냉각 수축, 냉각 수축. 그럼 점점 수심이 깊어지고, 요 땅을 이루고 있는 지각이나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판은 냉각 수축을 많이 하면서 점점 밀도가 커져요. 그러다 보면 아주 해령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이 해양 지각 또는 판은 밀도가 너무 커져서 너무 무거워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다른 땅과 만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들어가는 운동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해구라고 하는 지형이 발달하는 겁니다. 평균 수심이 6km 이상인 해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오래된 해양판, 밀도가 굉장히 큰 해양판이 다른 판과 만났을 때 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들어가면서부터 얘와 얘가 충돌을 하면서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우리가 베니오프대 또는 섭입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러한 베니오프대가 발견이 됨으로써, 아, 해양지확장설 맞네. 정말 오래된 해양판은 사라지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고,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 오래된 해양판과 밀도가 큰 해양판과 다른 판이 만났을 때

밀도가 큰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정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해양 적성설이 맞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변환단층이라는 겁니다. 자, 변환단층 이제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용어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층이나 암석이 부서지면서 이동할 때 만들어지는 구조가 단층이에요. 부서지면서 이동. 아셨죠? 변환이라고 하는 용어 굉장히 생소한데, 변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변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죠. 그러니까 변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아, 단층이 만들어지면서 뭔가를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자고요. 아셨죠?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대서양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대서양 가운데 부분에 해저 화산 산맥이 줄지어 발달하고 있는 걸 음향측심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 해저 화산 산맥을 해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 해령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 해령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해령이 줄지어서 이렇게 발달하는구나.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발달하는구나. 해령이 줄지어서 이렇게 발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요 지역을 자세히 봤더니 해령이 이렇게 줄지어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데? 해령이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령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해령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얘가 끊어져서 여기에 해령이 있어, 또. 여기에 해령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얘가 끊어져서 여기에 해령이 또 있어. 여기에 해령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령이 하나, 한 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끊어져 있는데? 끊어져 있어. 여기를 우리가 해령과 해령이 끊어져 있는 경계, 여기를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환단층. 요 지역에서 발달하는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단층이라고 하는 건 암석이나 지층이 부서지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층이 만들어지면서 변화를 시킨다고.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하나의 해령이었는데 이 해령의 위치를 변화시켜버린 거야. 해령의 상대적 위치를 변화시켜버린 단층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변환단층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변환단층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변환단층이 여기 존재해? 변환단층이 여기 대체 왜 있는 거지? 이를 이해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 해저 화산 산맥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양쪽에서 잡아당긴 힘에 의해서 해저가 확장됨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야. 그런데 지구는 어떠한 상태냐면 평면이 아니라 구면 상태야. 동그란 구면. 구면 상태다 보니까 이 구면 상태에서 양쪽으로 잡아당긴 힘이 작용을 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힘이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어긋나는 끊어지는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거기서 변환단층이 생기는 거고 이 변환단층은 해령의 위치를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요. 사과가 있죠? 사과를 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쫙 뽀갭니다. 뽀개면 아무리 잘 뽀개도요. 아무리 잘 잘라도요. 칼로 싹둑 자른 것처럼 그 절단면이 매끄럽지 않아요. 어긋나 있다는 거죠. 왜 어긋나 있느냐? 양쪽에서 잡아당긴 힘이 완벽하게 통일할 수는 없거든. 모든 지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해령에서 판이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땅이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구면상의 지구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잡아당긴 힘이 완벽하게 균열하지 않아서 이러한 변환단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환단층이 발견이 돼? 해령에서 해저가 확장되는 게 맞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해저 확장설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정말 해저가 확장돼?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이 지구 내부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면서 멘틀이 대류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멘틀도 대류해? 아, 그러면 정말 과거에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 지구권의 운동에 대한, 지구 표면의 운동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판구조론이 나온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판구조론은 그동안에 나왔던 지구권의 변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종합 선물 세트다. 아셨죠? 판구조론 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들이 이동함에 따라 판과 판의 경계에서 지진, 그 다음에 화산 활동, 그 다음에 조산 운동,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운동이에요. 이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 이론이 이게 판구조론. 그래서 판구조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지금 판구조론을 설명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전 지구의 표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 판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판의 이름들을 외우셔야 돼요. 특히나 태평양 주변에 있는 요 판의 이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 포인트예요. 이걸 암기하셔야 공부가 쉬워집니다. 아셨죠? 암기하시고요. 여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있는데 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자료에 따라서 인도 판과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구분돼서 표현되는 판도 있어요. 구분돼서 표현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하나의 판으로 표현되어 있는 자료도 있고 구분되어 표현되는 자료도 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아셨죠? 어쨌든 이 판의 이름 그리고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남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라시아 대륙, 유럽은 여기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남극 대륙 요 밑에 있겠죠? 이 대륙들도 아셔야 된다. 여기는 태평양이고요. 여기는 대서양이고요. 이쪽은 인도양이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판구조론의 정립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고요. 자, 지구력 플러스 지구과학 학습 능력, 그런 측면에서 지구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또 지구력이 표현이 됩니다. 지구력을 플러스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내용 가져왔습니다. 자, 대륙이동설의 증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대륙이동설의 증거,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대서양 양쪽 대륙에서 해안선 일치, 그 다음에 지질구조의 연속성, 고생물 화석 분포, 그 다음에 빙하 흔적, 이런 거꼭 기억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해양지확장설의 증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이 많아진다.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 다음에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이다. 만들어져서 고지자기 줄무늬 확정된 다음에 이동. 만들어져서 이동. 만들어져서 이동. 그러니까 대칭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섭입대. 그죠? 그 다음에 변환단층. 이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력 플러스까지 했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력 테스트. 자, 첫 번째.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에 대하여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이 있었고, 인정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론이 있었고, 얘가 이제 인정받으면서 종합적으로 판구조론이 나온 거. 됐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학생들, 학생이 제시한 내용으로 옳은 내용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학생 A. 기억은 열점을 설명할 수 있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수업 시간에 하질 않았어요. 근데 열점을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설명 안 했으니까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틀렸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판구조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각변동을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 중에 하나. 그러니까 판구조론으로는 판의 경계에서 어떠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열점은 판의 경계가 아닌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그런 것 중에 하나야. 아셨죠? 그러니까 열점이라고 하는 건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는 결코 논의될 수가 없어요. 이 이후에 판구조론이 정립되고 나서 판구조론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열점이 그래.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이론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열점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게너나 뭐 홈즈나 아니면 헤스와 디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열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틀린 거. 그다음에 니은은 베게너가 주장한 이론이야. 니은은요 해양지확장설인데 해양지확장설은 헤스, 디츠, 헤스 그리고 디츠 됐죠? 그러니까 틀린 거 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의 등장은 음향측신법이라는 해저 탐사 기술의 발전과 관련,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해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기면서부터 해양지확장설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C만 맞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은 어느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줄무늬에 대한 학생 A, B, 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지금 지구

강의장 상태에서 어떠한 마그마가 식고 있어요. 해령 축에서, 중심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식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마그마 내에 있었던 자성 물질들이 배열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로 굳어져요. 됐죠? 굳어져요. 굳어져. 그리고 나서 땅이 된 다음에 확장. 됐나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어, 지금이야. 그럼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마그마가 나왔어? 마그마가 나온 다음에 그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마그마 내에 있었던 자성 물질들, 그러니까 금속 물질들이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이 됐어. 그 다음에 식어서 굳어졌어. 그리고 나서 확장됐어. 라고 한다면, 확장된 시점에서 봤을 때 양쪽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양쪽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양쪽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똑같은 고지자기 방향. 또는 그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을 저장한 채 대칭성을 보여야 되겠죠. 그게 고지자기 주문의 대칭성. 해양조 확장설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학생 A, B, C. 자, 옳은 내용.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령축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해. 해령축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해. 맞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해령축이라고 제시가 되었는데, 해령축 대신 열곡,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해령의 중심도 열곡. 아셨죠? 그 다음에, 기역 지점에 해양 지각이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같았어. 기역 지점을 잘 보니까 역자극기인데, 정자극기가 지금이랑 지구 자기장 방향이 같은 거예요. 역자극기는 정반대. 아셨죠? 지금 우리는 나침반의 N극을, N 자침을 가지고 북극을 찾아가요. 근데 그 북극이 지리상 북극,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극 부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역자극기에는 만약에 나침반의 N 자침을 가지고 북극을 찾아가요. 찾아가면 어디로 가냐? 남극 부근으로 간다고요.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때와 자기장 방향이 다르다. 요때는 현재와 자기장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같았어? 틀린 거. 너 틀렸구나. 자, 고지자기 줄무늬는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야. 고지자기 줄무늬가 누구의 증거냐? 어떠한 이론의 증거냐? 이런 거 중요하다고 포인트 얘기했었죠. 누구의 증거?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 됐나요? 그러면 우리 A만 맞는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지구력 테스트까지 해서 판 구조론의 정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다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지구력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지구력 업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위 하단에 지구력 업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정답 확인해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너무 마음이 급하면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강 마치도록 하고요.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강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한수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긍정주문은 또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긍정주문 20초의 용기 되겠습니다. 자, 20초의 용기가 뭘까? 일단 말만 봤을 때는 뭔가 20초를 세는 것과 같은데 이거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영화관에서 본 영화에 나왔던 명

웅장면에서 떠올린 선생님의 좌우명과도 같은 긍정 주문입니다. 자, 그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때로는 눈딱 감고 20초만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단다. 20초만 용기를 내보면 장담컨대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걸 딱 보고 생각을 했지.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20초를 세면서 도전하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여러분들은 20초의 용기를 어디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맞죠? 공부하기 너무너무 싫을 때 침대에 누워 있거나 핸드폰을 하다가도 아, 이제 공부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속으로 20초를 세는 겁니다. 이 20초가 끝나기 전에 나는 몸을 움직여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으리라. 책을 펴고 연필을 들고 공부를 시작하리라 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 20초의 용기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빈칸 추론과 함축 의미 추론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5번부터 8번까지의 4개 문제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우리 1강에서 배웠던 네 문제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시간 적어 오시는 거, 거기에 더해서 내가 찾은 정답의 근거 그 표시해 오고 선생님의 근거랑 비교하는 과정까지 잊지 않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봅시다. 5번 질문 되겠습니다. 교재 10쪽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역시나 빈칸입니다.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를 조금은 빨리 캐치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가봅시다. The knowledge problem. 지식의 문제라고 하는 건 as most evident 가장 분명하답니다. 즉, 지식의 문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with discuss, 우리가 논의할 때랍니다. Our ability to 빈칸? 우리가 빈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지식의 문제가 분명해진다고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어떤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지식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어떤 능력이야? 이 능력의 정체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나타나요. 언제 나타납니까? 빈칸하는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어떤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지식의 문제가 나타나는가? 이거 한번 잡아보러 갑시다. 자, most people would say,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They know. 그들은 안다고. The sun will rise tomorrow. 태양이 내일 뜰 것임을 안다고 말할 거랍니다. 그들에게 뭐지? 태양이 내일 뜰 거야. 나 알아. 라고 말한답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다고 말합니다.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However, 그러나 바로 뒤집으면서 너무 중요한 뒤집음입니다. 특히나 앞부분에서 however의 쓰임은 여기서부터 진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시작이 되고 여기에 엄청나게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뒤집습니다. 그러나 can we call this a certainty?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a certainty, 확실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 지금 however로 뒤집으면서 질문 던졌고요. 아까 지식의 문제라고 표현했음을 고려했을 때 아마 예측하길, 우리는 이것을 확실한 것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이 예측이 맞는지는 뒤에 나온 근거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확실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물음표를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however 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앞 내용을 뒤집어요. 전환하면서 앞선 내용의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요 쓰임을 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능력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전개된 바를 살펴봤더니 우리는 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확실한 것이라고. 태양이 내일 뜨는 거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다고요. 물음표를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It seems very likely.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It has also been predicted that. 뭐 또한 예측되어 왔냐면은 어떤 때가 올 것이다. The sun runs out of fuel. 글쎄, 태양의 연료가 고갈되어서 swells massively. 엄청나게 부풀고 and consumes

It's the earth. 지구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도 있어 왔다고요. 얘들아, 이런 때가 온다면 태양이 내일 뜨겠니? 못 뜨겠죠, 그치? 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는 태양이 내일 뜰 것이야. 나 알아. 라고 말하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네, 그치? 아닐 수도 있네. 아닐 수도 있다. 를 갖다가 지금 이 문장으로 우리는 적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We don't know.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If this prediction is true, 이러한 예측이 사실인지는 알수 없지만 It is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뜻이지요. 뭐랑 일치합니까? 우리가 최선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하자면 현재 우리의 과학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We cannot rule out. 이것을 rule out, 배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태양은 내일 뜰 것이야. 나는 알아. 라고 말하지만 지식의 문제는 뭐예요? 이걸 확실한 것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요. 그치? 결국 태양이 내일 뜨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갖다가 문제를 꼬집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It is also possible that 또 다른 가능성 나옵니다. 태양이 내일 뜨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해당하는 또 다른 가능성 되겠습니다. 자, 뭐 또한 가능하냐면은 지구가 폭발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어떤 내부 과정 때문에 폭발할 수 있다고 뭐와 관련된 molten core라고 해서 용융 핵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학 시간 아니니까 이게 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근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정보 나와요? Which we had not anticipated. 뭡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정보 아닙니까? 아, 글쎄, 지구가 어떤 내부적인 과정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태양이 내일 뜰 것이다. 태양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A massive comet. 이거는 혜성이죠. 거대한 혜성입니다. 근데 어떤 혜성인지 봤더니 우리의 망원경이 have not observed, 관측하지 못했던 혜성입니다. 또다시 뭐라고요?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거대한 혜성이 may crash into the earth, 지구와 충돌을 해서 destroy the planet,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요. 또뭐할수 있어? 관측하지 못한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좋습니다. These examples, 이러한 예시들은요, seem a bit extreme, 조금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consider, 생각을 한번 해보자입니다. 얘들아, consider, 생각해보자, 고려해보자라고 해서, 이와 같은 동사가 지금 명령문으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뒤에 또 뭐가 등장할 거냐면, 구체적인 예시가 또 등장할 거예요. 다시 consider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뭘 생각해 봅니까? 23만 명의 사람들이요. 근데 글쎄 이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답니다. 2004년 수마트라 섬에서 일어난 쓰나미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요. 그치? 근데 그 쓰나미는 뭐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봤더니 undersea는 해저의란 뜻이고요. megathrust는 거대 충상단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해저 지진 아니겠어. 해저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 그것은 had not been anticipated. 또 무슨 얘기나 하니?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아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구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구나. 즉, 예측하지 못했던, 관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예시로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The most reasonable prediction on that day. 자, 그날. 쓰나미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앗아간 그날. 그날, 가장 합리적인 예측은 뭐였을 것이냐면, It would be an average day. 평범한 날이 될 거야. Like so many days before it. 이전에 수많은 날들처럼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겠지? 이것이 사람들이 가진 예측이었을 거예요. 그치?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알아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그치? 자, 뭐가 아니라 A massive wave, 거대한 파도가 was going to destroy, 파괴할 것이야. Many thousands of lives,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이 될 것이야가 가장 합리적인 예측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tragically 비극적으로 such was the case 어떤 일이 사실이었어요? 쓰나미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거 그게 사실이 되었지 그치? 결국 뭡니까? 자, 지식의 문제는 어떠한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관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다 예측을 해버리는 것처럼 말을 할때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좋습니다. 자,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볼게요. 자, 뭐할수 있는 우리 능력입니까? 1번 갑니다. reach, 도달하는 거예요. consensus라고 해서 요거는 합의, 의견의 일치를 가리키는 거거든. 자, 뭐할 때, 관점이 충돌할 때 합의에 도달한 능력입니까? 지금 관점이 충돌할 때 합의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쵸? 자, 2번 갑니다. predict, 예측을 하는 거죠. 뭘 예측을 하는 겁니까? which has not yet been observed. 아직 관측되지 못한 것을 예측하는 능력. 어때? 태양이 내일 뜰 것이야.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야. 아직 관측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예측을 해버렸을 때 지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치? 한계가 있는 거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한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3번 갈게요. account for,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biases는 편향이지요. 우리가 수집한 정보의 편향을 갖다가 설명하는 능력입니까? 지금 정보의 편향을 설명하는 능력, 이것도 X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 갑니다. Identify는 식별을 하는 거지요. 깊은 통찰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의 패턴을 식별한다? 데이터의 패턴을 식별하는 능력도 X 되겠고요. 5번 갑니다. 문제를 해결한답니다. They require integrating knowledge,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금 지식, 통합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도 아니지요. 뭔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2번으로 답을 잘 골라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윙트 정리하면 어디로 갑니까? 일단 이 지문에서 핵심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장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However죠. 자, 이 However로 뒤집히는 문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내용을 전환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자, not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번 반복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이 not의 공통적인 쓰임까지 잘 잡아주셨다면 내용을 잡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내용 정리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을 안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것은 100%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 매우 가능성이 높은 예측이고, 2004년 쓰나미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였죠. 즉, 우리가 미래를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식의 문제는 아직 관찰된 적이 없는 것을 예측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모의고사 때 맨날 1등급 받았으니까 수능에서도 당연히 1등급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에는 변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관찰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내가 시계를 툭 쳐서 떨어져가지고 시계가 깨져서 더 이상 시간을 볼 수가 없어. 아니면 수능 자리를 운 나쁘게도 히터 바로 아랫자리로 배정을 받아서 점심 먹고 나서 듣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졸려. 물론 여러분한테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난 수능 1등급 받을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지식의 문제가 나타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예시를 엮어서 조금 더 이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빈칸 넘으셨고요. 이제 이 챕터의 또 하나의 유형입니다. 함축 의미 추론으로 넘어오셨는데 얘는 문항 번호로 따지면 21번이 될 겁니다. 밑줄 친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보시면 1번 핵심 잡기 페이지 중 위치상 중요한 문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핵심 잡기 페이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21번 함축 의미 추론 나오고요. 22번 글의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까지. 요 페이지입니다. 얘가 핵심 잡기 페이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중 21번 왜 중요한 문항일까요? 자, 우리 듣기 끝나고 18번, 19번, 20번은 어떠한 유형들이죠? 목적, 심경, 주장입니다. 그나마 수월한 독해 구간입니다. 즉, 쉽게 쉽게

독해 문제 잘 풀고 21번 딱 왔더니 어려워져요. 지금 유형, 지문 자체의 난도, 내 긴장감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독해의 브레이크가 딸깍하고 걸리는 구간입니다. 얘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긴장감이 너무 높아져서 뒷문제들을 푸는 데 영향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겨가지고 시간 관리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넘겨주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21번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항적으로도 앞번호에 해당하기도 하고 핵심 찾기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제 찾기 문제예요. 너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큰 타격을 받으시면 안 되겠고요. 시간과 긴장도 관리 잘 하면서 글의 흐름상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도 있을 것이니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인다. 얘가 빈칸 추론이랑 지금 같이 세트로 묶인 이유가 있죠.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직역에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즉, 발문에 나와 있는 그 밑줄 부분 있죠. 그 밑줄의 길이가 짧기도 하고 문장 하나처럼 엄청 길기도 한데 거기에는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기도 하고 속담 같은 것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직역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직역이 답을 찾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직역은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직역에 애쓰지 마시고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인다.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함축 의미 추론입니다. 6번으로 넘어가시고요. 이 지문을 딱 읽으면 뭔가 말장난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장난 속에서도 차이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가봅시다. Accepting or being at peace with things. 자, things라고 하는 거. S가 붙으면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즉,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이 상황에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얘가 주어되는 거죠? Isn't easy? 쉽지 않습니다. 뭔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t takes time.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요. Patience, 인내를 필요로 하고요. A fair dose of courage, 상당한 양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구나.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봤더니요, true acceptance, 진정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isn't about이라고 하면서 부정어가 하나 보이네, 그치? 이게 아니랍니다. 뭐라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진정한 수용은 이게 아닙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찾아줘야지만 주제를 잡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그치? 이게 아니면 진정한 수용은 무엇인데? 동그라미를 찾아줘야 하는 것이라, 그치? 가봅시다. 자, 진정한 수용은 뭐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trying to make something go away. go away는 사라지게 하는 거죠. 없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무언가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랍니다. 자, 어떤 경우에서처럼, if I accept this,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it'll go away. 이거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처럼 무언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진정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사라지게끔, 없어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구나. That's a good way. 그거는 뭐 하기에 딱 좋은 방법이냐면 약간의 비꼼이 있는 거거든. This prelude라고 하는 것은 낙담하는 거죠. 그 문제. 즉,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낙담하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 그거 받아들였는데, 나 수용했는데, 왜안 사라지지? 왜안 없어지지? 왜 나는 더 힘든 것 같지? 낙담하기에 딱 좋은 방법이라고요. 그쵸? 좋습니다. 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수용이 아니라, 진정한 수용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진정한 수용은 뭐가 아니라고?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뭐야? 진정한 수용은 무엇인가? 동그라미를 찾아줘야 되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Using acceptance, 수용을 사용을 하는 거죠. 뭐 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Make something go away. 무언가가 사라지게끔 하는 데 수용을 사용하는 것은 자, 실제로는 non-acceptance, 비수용입니다. 진정한 수용이 아니랍니다. 자, 이때 이 비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masquerading
뭐로 가장

하고 있어요. 뭐인 척을 하고 있어요? 아하, 수용인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get rid of는 없애는 거죠. 그치?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즉,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뭔가 나쁜 일을 없애고자 받아들이는 척을 하는 이 비수용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읽은 이 문장은 사실 앞선 내용의 반복이지. 아까 뭐라 그랬어? 무언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수용이 아닙니다. 비수용입니다. 수용인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갑니다. 자,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이란 뜻이죠. Getting dispirited, 낙담하기보다는 we would be better. 자, 어떤 표현의 주목? Better, 더 나을 것입니다. 그치? 즉, 낙담하기보다는 뭐 하는 게더 나을 것이냐면 노래스, 알아차리는 게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When you fight with a situation or experience,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경험과 fight,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t escalates. Escalate는 뭐 하는 거야? 점점 더 올라가고 상승하는 거니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격해질 겁니다. We could then, 우리 그런 다음에. 자, then이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성은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then,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라고 하면서 내용이 전개되면서 도장을 쾅 하고 찍는 구간입니다. 중요해요. 포커스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다음에 wonder, 궁금해할 수 있어요.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If we stop the fighting with it. 만약 그것과의 싸움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궁금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뭐하고 있니? X에서 동그라미로 가고 있죠. 자, 그것과 싸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다음에 그 싸움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 이제 이어지는 문장 보시면 뭐 나옵니까? Through true acceptance, 진정한 수용을 통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진정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인데. 아직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감이 오지는 않아요. 이따가 비유의 도움까지 확실하게 한번 받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봅시다. Through true acceptance, 진정한 수용을 통해서. The impact, 영향입니다. 그러한 경험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start to diminish, diminish는 줄어들다, 감소하다라는 뜻이니까 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리고 in their own time, 적절한 때가 오면 These experiences, 이러한 경험은 impact us less often, 우리한테 영향을 덜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인데 이 멈추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경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요. 좋아요. 얘들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지문의 상당 부분을 읽은 것이에요. 그치? 근데 지문의 상당 부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제를 명확하게 잡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같이 한번 가볼까요? Attention, 관심이라고 하는 건 is the food, 먹이입니다. That keeps it coming back, 그것이 계속 돌아오게끔 하는 먹이입니다라고 하는데 뭔 소린지 감이 안 잡히죠.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추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그치? 특히나 여기에 쓰인 the food, 먹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바로 이 비유 덩어리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치? 여기에서 먹이를 준다, 먹이를 제공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요 지문의 완성은 비유예요, 비유. 자, 마지막 덩어리가 비유인 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 it's as if라고 해서 이거는 마치 뭐인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 해석을 가지는 비유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영어 지문 읽을 때이 비유 덩어리는 그냥 건너뛰기 마련이거든. 왜? 비유는 뭔가 말을 더 꼬아꼬아하는 덩어리일 뿐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안줄것 같거든. 근데 이 지문은 예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또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냐면 이 영어 지문에서 더 이상 건너뛸 수 있는 덩어리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날려버릴 수 있는 덩어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없을 거예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을 다 읽는 연습해줘야 되고요. 이 비유라고 하는 전개 방식도 지문에 따라서 강하게 또는 약하게 읽어야 할 때가 있다. 이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 이름이 영어 독해 연습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어쨌든 이 지문에서는 비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보겠습니다. It's as if. 이거는 마치 뭐인 것과 같냐면, We've been visited. 우리가 방문을 받습니다. By a stray dog. 길 잃은 개의 방문을 갖다가 받아요. 근데 그 개는요, keeps coming back. 계속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we keep feeding it. 계속 그 개한테 먹이를 주거든. 먹이를 주니까 길 잃은 개가 계속 돌아와. 계속 우리를 따라와. 왜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과정입니까? 즉, 없애고자 했어요. 근데 우리가 먹이를 주잖아? 그러면 이거는 계속 돌아올 거야. 지금 이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그치? 가봅시다. 그러나, 뒤집으면서, 이거, 걔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lose interest, 흥미를 잃고, goes away, 가버리게 될 거랍니다. 언제? It is not being fed. 먹이를 제공받지 않으면은, 흥미를 잃고, 그냥, 가버릴 거라고. 저게 뭐 하는 경우니? 진정한 수용을 하는 경우지. 저 싸우는 것을 멈춰요. 즉,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야? 뭐할 것이에요? 떠날 것이에요. 진정한 수용을 갖다가 길 잃은 개한테 먹이를 주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Attention, 관심이라고 하는 건 is the food, 먹이입니다. That keeps it coming back. 계속 그것이 돌아오게 하는 먹이입니다. 이제 관심과 먹이가 왜 등장하는지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린 결국 이 먹이를 갖다가 관심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를 관심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라고요. 결국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주면은 그건 계속 거기에 붙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관심을 주지 않으면은 결국 떠날 것이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밑줄 친 부분이 물어보고 있는 건 뭡니까? 예저예. 그치? 관심을 주면 계속 돌아올 것이야. 즉, 그것을 없애고자 애쓰는 거는 진정한 수용이 아니야. 이 왼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지 속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번부터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볼게요. Acceptance,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worse, 효과가 있는데 only if, 오직 뭐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사라지게끔 하는 경우에만. 얘들아, 봐봐. 문제가 사라지게끔 하는 거,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 진정한 수용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반대로 기술하고 있는 선택지 되겠습니다. 그치? 2번 갈게요. Focusing on problems,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causes them, 그 문제들로 하여금 persist in our lives. persist는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 우리의 삶에 계속 존재하게끔 합니다. 자, 그냥 넘어간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Focusing on problems, 문제에 집중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니? 그 문제에 계속 관심을 주는 거지. 먹이를 주는 거지, 그치? 근데 관심을 주면 뭐할 거예요? Persist. 계속 돌아올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왼쪽 이야기를 갖다가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말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골라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문제에 계속 관심을 주면은 그거는 우리 삶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2번으로 골라주시고요. 3번 갑니다. 관심을 구하는 것은 개인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관심을 구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그쵸? 4번 갈게요. We perform better. 우리는 더잘 수행을 한답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을 때잘 수행합니까? 노력에 대해 인정받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5번 갈게요. Pursuing popularity, 인기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망에 돌아오게끔 합니까? 인기, 사회적 관계망에 해당하는 얘기 아니었으니까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인트 정리할게요. 일단, 앞부분에서는 어떠한 전개 방식이 중요했습니까? 낫으로 뒤집어요. 진정한 수용은 이게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궁금해질 것입니다. 배러와 댄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까지 잘 느끼신 다음에 무엇의 도움? As if를 사용한 비유의 도움까지 잘 받아야 하는 문제였다.

라고 하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나 경험과 싸울 때 그것은 악화되고 진정한 수용을 통해 그러한 경험의 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비유하지요? 길 잃은 개가 계속 돌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먹이를 주기 때문이고 먹이를 주지 않으면 개는 흥미를 잃고 떠날 것입니다. 따라서 관심은 그것을 계속 돌아오게 하는 먹이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남아있게 한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내가 불안해요. 그랬을 때 불안을 계속 없애고자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불안아 제발 사라져라라고 하면은 결국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 먹이를 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요. 불안아 사라져라, 사라져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불안을 더 신경 쓰고 있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 함께 남아 있을 거야. 그럼 뭘 해야 된다고? 진정한 수용은 무엇이라고요? 그 불안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 응, 불안하구나. 중요한 시험이니까 불안한 게 당연하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레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거든. 뭔가 시험 때 느끼는 그 불안, 불안을 대처했었던 나의 자세, 이런 걸 떠올려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치? 좋습니다. 함축 의미 추론 문제 함께 하셨고요. 넘어가서 7번 갑니다. 다시 한번 빈칸으로 돌아왔어요.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There are two classic problems. 두 개의 고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데 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갖다가 준답니다. 뭐 하는? Evaluate. 평가하는 거예요. Coincidences. 우연의 일치란 뜻이죠. 자, Coincidence. 우연의 일치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석 단어로 따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어휘. 몰랐던 친구들은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연의 일치를 평가하는 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살펴줄 것인데, 일단, 뭐에 관한 글인지는 알겠습니다. 뭐에 관한 글이에요? 우연의 일치죠. 이 글은 우연의 일치에 관한 글이구나. 요거 하나 먼저 잡아주시고.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counterintuitive poser, counterintuitive. 직관에 반하는 얘들아,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쓰임이거든요. 일단 앞부분에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결국 이 지문의 주제를 알고 돌아왔을 때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무게로 쓰인 단어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직관에 반하는. 자, 한 가지는 직관에 반하는 poser. 난제라고 한답니다. 그것은 the birthday problem, 생일 문제가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한테 말을 해준답니다. In any group of 23 people, 23명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에서든 the odds, 확률입니다. 확률은 are better than even, are better than even이라고 하는 건 절반보다 더 많다. 절반을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확률은 절반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확률, 확률의 내용을 갖다가 동격의 대수로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어떤 확률이냐면, two people in the group, 그 집단의 두 명의 사람들이 will have the same birthday, 똑같은 생일일 것이야. 그 확률이 글쎄 절반이 넘는다고요. 자, 그럼 어때?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23명밖에 안 되는데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 절반보다 더 크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거예요. 2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일이 같을 수 있지? 직관에 반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연의 일치잖아요.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인데, 와,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다니 말도 안 돼. 가 아니라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counterintuitive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라고요. 그치? 다시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일 문제였는데 23명밖에 안 되는데 글쎄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 절반보다 더 크다고. 여기 첫 번째 문제의 내용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The other 두 번째 문제 갈게요. The other is the monkey problem. 두 번째 문제는 원숭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자, 만약에 주어진다면, a large enough amount of time,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could the monkey, 원숭이는

hitting the keys of a computer keyboard. 컴퓨터 자판의 키를 무작위로 두드려서 write 쓸수 있을까요? The first line of Shakespeare's sonnet. Shakespeare sonnet라고 해서 요거는 시죠시 시가입니다. 이 Shakespeare sonnet의 첫 행을 쓸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하나 던졌거든. 딱 봤을 때 어때, 얘들아? 아니, 원숭이가 랜덤으로 키보드를 두드려서 셰익스피어 시의 첫 행을 쓸수 있다고? 너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지, 그치? 23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원숭이가 셰익스피어 작품의 첫 행을 갖다가 우연의 일치에 딱 맞게 쓴다고?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치? 근데 한번 뒷부분 보세요. There's two problems. 이두 개의 문제는요. 뭐와 함께? The law of large numbers. 큰 수의 법칙, The theory of hidden variables, 숨은 변수 이론, and the law of truly large numbers, 진정 큰 수의 법칙과 함께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날려버리시고. 자, 이두 개의 문제는 give us, 우리한테 준답니다. 이거야, 얘들아. 이두 개의 문제는 우리한테 뭘 주는가? 두 문제를 봤을 때, 23명밖에 안 되는데? 원숭이가 쓴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이두 문제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A reasonable understanding. 합리적인 이해를 갖다가 준답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무엇을? 왜? coincidences.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happen, 일어나는데 far more frequently than we expect.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두 문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라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 지금 요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치? 결국 23명밖에 안 되는데 원숭이가 쓴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거는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이두 문제를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요. 그치? 이겁니다. 게임 끝났어요. 이두 개의 문제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이해, 요 내용 잘 잡으셨으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을 갖다가 뒤에서 또 뒷받침을 해줄 겁니다. 그치? 또 어떻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This last law, 이 마지막 법칙이요. 아까 나열된 법칙 중에 마지막 법칙이 뭐였습니까? 진정 큰 수의 법칙이었죠, 그치? 자, 이 진정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It's a philosophical adage, 철학적인 격언이랍니다. 아, 뭔가 엄밀한 수학적인 정리라기보다는 철학적인 격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In a nutshell, 중요한 표현, in a nutshell,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이건 우리한테 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If there is any likelihood, 어떤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즉,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no matter how small, 그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it's bound to happen at some time.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뭐라고?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자, 표현 하나 짚을까요? Be bound to 부정사라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뭐뭐 할 수밖에 없다란 표현입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즉,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확률이 0이 아니라면 그건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연의 일치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It's not a theorem. 이것은 수학에서의 정리가 아니랍니다. 증명될 수 있는 수학에서의 정리는 아니랍니다. 결국 나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구절? Bound to happen. 아까 나왔던 표현이지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It's as ambiguous as any phrase can be. 그 어떤 구절만큼이나 ambiguous, 애매모호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수학적 정리라기보다

있다는 철학적 격언에 가까운 것인데 결국 확률이 0이 아니라면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it gives a sense of 빈칸. 이것은 빈칸이라는 sense 느낌을 줍니다. 즉 무엇을 이해하게끔 해줍니까? 우연의 일치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을 갖다가 선택지에서 골라주면 되겠구나. 좋습니다. 가볼게요. 1번 갑니다. Why certain events seem unlikely? 특정 사건이 왜 일어날 것 같지 않은지. Unlikely는 가능성이 낮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이란 뜻인데,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게 아니지, 그치? 2번 갈게요. Just how common coincidences are.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흔한지. 어때? 우연의 일치가 얼마나 흔한지라고 하는 거는 우연의 일치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니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The limit to certain event probability. 특정 사건 가능성의 limit. 제한을 갖다가 보여줍니까? 아니죠. 4번 갈게요. What the randomness of chaos can provide. 혼돈의 무작위성이 제공할 수 있는 거? 혼돈의 무작위성 탈락이에요. 5번 갑니다. The extent of denial. 부정의 정도랍니다. And events being truly random. 어떤 사건이 진정 무작위적이 될수 있는 그것에 대한 부정의 정도? 무작위적, 부정의 정도.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2번으로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extent는요,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그 문장이 있었죠. 앞서 문제 두 개를 제시합니다. 생일 문제와 원숭이 문제를 갖다가 제시를 하는데, 글쎄, 문제가 뭔 내용이지? 잘 몰랐어.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문장. 우리한테 어떠한 이해를 제공을 하는가. 이 기브가 이끌었던 그 덩어리를 잘 잡는 것이 핵심이었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일 문제와 원숭이 문제라는 고전적인 문제들과 진정 큰 수의 법칙 등을 통해 우연의 일치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함을 알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정말 얼마나 흔한지를 알게 해준다. 하지만은 요 문장의 앞부분에 있었던 그 문장과 뒤집히는 부분이었죠. 그치? Just how common coincidences are. 요 표현까지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다니.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놀라운 일 아니야? 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더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 크면 클수록,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연의 일치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지금 우연의 일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것이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노래가 1000곡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랜덤으로 재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제 들었던 노래가 오늘 또 나온 거야. 오늘 그 노래가 또 나왔어?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지? 진짜 너무 놀랍다가 아니라 아예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치? 우연의 일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을 다룬 질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8번 갑니다. 이것도 딱 봤을 때 친숙한 소재가 아닙니다. 내가 영어 지문 속에서 일상 속에서 잘 마주했던 소재는 아니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실험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했기 때문에 그 실험의 내용, 그 결과를 잘 잡으셨어도 답 찾기는 정말 수월해졌을 겁니다. 실험의 결과, 연구 결과에 주목한다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phrase image scanning,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는 어구는 refers to, 일컫습니다. 이거 언제 쓰이는 표현이에요? 앞서 나온 개념의 정의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미지 스캐닝이 무엇인가? 일단 소재는 얘인 거를 알았어. 자, 이미지 스캐닝은 무엇을 일컫느냐면, the cognitive processes, 인지적인 과정을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하하. 이것은 작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visual mental images, 시각적인 mental images는 심상이거든, 심상. 심상은 말 그대로 뭡니까?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를 갖다가 심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과정을 가리키는데, 언제 작동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의

주의를 갖다가 이동을 시킬 때 작동을 한답니다. 어디에서? 그 상상된 물체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상상했어요. 그것을 시각적 심상이라고 부르는데, 글쎄, 그 물체에서 나의 주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이리저리 옮기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부른다고. 정의에 대해서 정리 한번 갈게요. 뭐에 관한 글? 이미지 스캐닝이에요. 자, 이미지 스캐닝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로질러서 막 주의를 이동시키는 거, 주의를 옮기는 거, 그것을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부르는구나. 좋습니다. The first image scanning paradigm, 최초의 이미지 스캐닝 패러다임은 설계가 되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목적 중요하겠습니다. Investigate, 연구하기 위해서. The spatial properties of images, 그 이미지의 공간적 속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뒤에 무슨 얘기 나올까요? In the original experiment, 원래의 실험에서라고 하며 실험의 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살펴주면 되겠어?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간적인 속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 공간적 속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내용을 잘 살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암기를 했습니다. Drawings of elongated objects, 길쭉한 물체의 그림을 갖다가 암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tower. 과 같은 이 길쭉한 물체의 그림을 갖다가 암기를 한 거예요. 공간적 속성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일부러 길쭉한 물체를 쓴 거는 같은데,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어지는 이 실험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표현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뭐가 눈에 띕니까? They were then, 그런 다음에 요청을 받았고요. 다다음 주, lastly,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실험의 전개 과정을 잘 살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쵸? 가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Visualize는 시각화하는 건데, 여기에서 시각화하는 거는 뭐겠니?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치? 시각적인 심상을 갖다가 만들도록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그 물체 중에 하나를 시각화하도록,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런 다음에 또 어떠한 요청을 받았냐면, 집중하라고. One of its end. 한쪽 끝. 예를 들어서, the bottom of the tower. 탑의 밑부분에 집중하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야. 어떠한 그림을 암기를 했냐면 탑을 아주 단순하게 하나 그려 봅시다. 자, 이러한 탑이 존재합니다. 이때 탑의 밑부분에 집중하라고 일단 요청을 받은 상황인 거예요. Lastly, 마지막으로 participants 참가자들은 heard the name of a feature on the object. 그 물체 중에 feature는 특징이 되는 부분, 특정 요소를 가리키는 거니까 특정 요소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flag, 깃발이지 깃발. 이 깃발의 이름을 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they had to look for it. look for는 찾는 거니까 그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오케이. 지금 탑의 그림을 암기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탑의 이미지를 지금 떠올린 겁니다. 그렸어요. 이때 밑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깃발로 포커스를 옮기도록, 즉 깃발을 찾도록 요청을 받은 거지. 좋습니다. 자, 참가자들은요, were not instructed,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To scan their image, 그들의 이미지를 스캔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simply told to, 그저 뭐 하라고 들은 거냐면, focus on the original location, 원래 위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을 받은 거지. 뭐할 때까지 the probe was delivered.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probe라고 하는 건 탐사어라고 해서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자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처음에 그저 뭐 하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원래 위치. 원래 위치 어디야? 여기 밑부분이지. 여기에 포커스 하세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뭐할 때까지?
탐사어, 즉 자극이 주어질 때까지 이때 자극 뭐겠습니까? A flag, 깃발이겠지.

0: 즉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까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치? And then 그러고 나서 to focus on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라? The named part or feature. 이름이 불려진 그 부분, 특정 요소, 즉 깃발로 주의를 옮겨라. 깃발을 찾아라. 라고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인 거라고 그랬을 때 they pressed 뭘 했습니까? 눌렀습니다. 결과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 버튼 눌렀습니다. When they had focused on the main part, 이름이 불려진 그 부분, 즉 깃발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한 버튼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버튼을 누를 때는 언제였냐면 if they failed to find it, 그것을 찾는 걸 실패했을 때는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뭐한 거니?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그 깃발로 주의를 옮겨서 찾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가? 지금 반응 시간을 측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하,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응 시간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The critical finding was that 이라고 하면서 중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지. 중요한 건 뭐라고 얘들아? 결과라고, 결과. 자, 지금 주의를 옮기세요. 깃발을 찾으세요라고 해놓고 찾았으면 버튼을 누르세요. 못 찾았으면 다른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했을 때 반응 시간을 측정을 했단 말이죠. 그때 finding 결과 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예요. 자, 중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response times increased linearly. 반응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이겁니다. 뭐함에 따라서 increasing distances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집중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서 물체의 이름이 불려진 부분까지의 그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시간 또한 역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시간도 선형적으로 증가를 했구나.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겁니까? 물체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응 시간 또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탑의 밑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창문을 찾으세요, 깃발을 찾으세요라고 했을 때 깃발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The finding was taken as evidence. 그 결과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하, 어떠한 증거로서 받아들여졌냐면 distance. 거리라고 하는 것은 as traversed by image scanning, 이미지 스캐닝에 의해서 가로질러질 때에 뭐하다라고 하는 증거. 지금 거리를 주어로 하면서 동사구를 찾아야 하는 빈칸인 것이거든요. 자, 이미지 스캐닝에 의해서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주시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미지 스캐닝의 과정이에요. 그치? 이미지 스캔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거리가 증가하면 반응 시간이 길어졌지. 즉, 머릿속으로 떠올린 이미지 속에서도 그 거리가 존재했던 거지. 머릿속에서도 그 이미지 내에서의 거리가 멀면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린 거지. 상상 속에서도 실제로 주의를 옮기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거지. 즉, 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그 이미지 속에서도 존재했던 것이구나. 시각적 심장 속에서도 거리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되어 있구나. 요거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라고 하는 것은 1번 becomes more authentic in a virtual world. 가상 세계에서 더 진정성 있게 되었습니다. 더 진정성을 가졌다? 아니죠. 2번 갈게요. is computed. computed가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이 되었는데 비공간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공간적 요소가 존재한다니까요. 그쵸? 이미지 스캐닝 과정을 통해 우리는 머릿속 이미지에도 공간적 속성이 존재한다. 거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를 알수 있었던 것이니까 비공간적이다. 탈락입니다. 자, 3번 갈게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is genuinely represented. 진정으로 나타납니다. in visual mental images. 시각적 심상 속에서 거리라고 하는 건 진짜 나타납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이 심상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깃발을 찾는 데에는 반응 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지, 그치? 좋아요. 4번 갈게요. 된답니다. 연속성이 결여된 비공간적인 형식이 됩니까? 탈락이고요. 5번 갈게요. Loses measurement precision. 측정의 정밀도를 잃어버린답니다. 정신적으로 뒤집혔을 때 거꾸로가 되면은 측정 정밀도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스윙트 정리하면 어떻게 갑니까? 요거는 소재 자체는 어렵긴 했으나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고 연구가 상당한 도움을 줬는데 그중에서도 결과죠, 결과. 자, 연구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Finding. 결과가 어떠 있는가? 요것을 찾는 것이 중점이었다. 핵심을 잡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미지 스캐닝 실험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그린 물체를 바라볼 때그 안에 거리 정보를 실제 공간처럼 처리를 합니다. 공간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즉, 심상 속에서 초점이 이동하는 거리와 반응 시간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있었고, 이 심상 속에서도 거리가 멀면은 주의를 옮기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더라라는 연구였어요. 이 연구 결과는 이미지 스캐닝으로 가로질러질 때 거리가 시각적 심상에 실제로 표현된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즉, 머릿속으로 떠올린 이미지 속에서도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는구나. 자, 여러분도 한번 학교 운동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학교 운동장을 그려보고 내가 학교 운동장의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체육관으로 주위로 옮겨보세요. 체육관. 지금 운동장에서 체육관 입구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은 금방 주위로 옮겼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매점까지 한번 주위로 옮겨볼까요? 만약 매점이 운동장 입구에서부터 거리가 멀다면은 반응 시간은 더 걸렸을 거야. 그치? 지금 요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속성, 거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 표현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으셨겠죠. 그치? 그 정도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는 어려웠지만 네가 접근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자, 2강 함께 하셨습니다. 20초의 용기. 오늘도 남은 할 일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3강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20초의 용기를 떠올려 보시면서 20초가 지나가기 전에 같이 한번 몸을 움직여서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스윙트 인상적인 거한개 정리해 주시고요. 새롭게 배운 어휘 3개까지 게시판에 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강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강도 문제 잘 풀어 오시고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용기 내서 이 자리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12강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생희쌤이고요. 잘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고맙다. 잘 오셨고요. 오늘도 마인드 잡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단들이 쓱 나옵니다. 단 한번 보세요. Mastery, 무언가를 마스터한다, 숙달한다라는 것은 Patience, 인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Repeated, 반복됩니다. Hundreds of times, 수백 번 반복된 인내심이 바로 마스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이제 숙달한다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첫날 내가 뭐 배드민턴 쳤는데 고수가 되고 처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어떻게 마스터를 합니까? 시간 많이 필요하다. 참는 게 좀 필요하겠죠. 우리 지금 매일매일 잘해 나가고 있거든요. 언젠가 마스터 할 겁니다. 계속 함께 할 거고요. 우리 새로운 유형들 들어왔잖아요. 업버 이것도 풀다 보면은 이제 좀 알겠다 그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개밖에 안 풀었지만 이렇게 또 두 개씩 계속 풀다 보면은 이런 거 계속 나오는구나 느낌 받으실 겁니다. 자, 일단 단어들 우리 7번에 identify, 확인하다. 이게 뜻이 되게 많죠? 맥락에 맞게 가셔야 됩니다. identify

By the cause, 원인을 확인하는 거. Momentarily, 순간적으로. 그래서 pause, pause, 멈추는 거죠. 순간적으로 멈추더라. Impulsive, impulse가 충동이거든요. 충동적인 거. Impulsive decision. 이럴 때 되게 많죠. 충동적인 결정. 우리 뭐 충동 구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예를 씁니다. Discern, 무언가를 우리가 파악하거나 분간하다도 되고요. Discern the truth. 얘는 진실을 파악하는 건데 거짓으로부터 좀 분간해 낸다라는 느낌이 discern입니다. Maturity, 성숙 말하죠. Reach maturity, 성숙에 도달하더라. 핵심 문장 보겠습니다. 얘는요, 지금 not이 나왔고요. but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he may not be able to identify it. 그는요, 그걸 확인할 수 못할 수 있다. 그러나가 나오면서 그 나래 법비는 아니고요. but이 나오면서 뒤에 문장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 실제의 원인은 the result of some kind of repressed emotion. 근데 이 뒤에 좀 보셔야 됩니다. 이 결과인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그다음에 of가 나왔고요. 여기 뒤에 가다 보니까는 ing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은 어떤 종류의 억압된 감정이라는 명사 덩어리, 명사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해석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구조만 따지고 본다면은 이것의 결과인데 얘가 현재 분사로서 얘를 수식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 말씀드릴 거고요. 얘는 그런 두 번째 해석이거든요. 이 of가 전치사요. 그 다음에 동명사가 연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로 이렇게 연결되면 얘는 뭐냐? 이 동명사 surface 표면에 드러나게 되다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런 패턴도 꽤나 흔하거든요. 다시 한번 전치사의 surfacing이 연결됐어. 근데 뭐가 표면에 드러나? 아, 억압됐던 어떤 감정들의 일종이 이렇게 표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surface의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다가 적어준 이런 구조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는요, impulsive 단어 체크, 충동적인 행동. As a result of 무슨 결과로요? 억압된 감정과 이제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충동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또 rational thought, 이성적인 사고가 가지고 있는 limit,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주제다. 어법 문제니까 어법 위주로 갈게요. 시작하면서 every action, 모든 행동은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마음에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we may know, 우리는 알지도 몰라요. 뭐에 대해서요? reason thought process, reasoned. 타당한, 이성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고 과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알지도 몰라.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중요하죠? There are instances, 이런 경우들,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번, where. 너무 좋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where 같은 거를 처음 배울 때는요. 관계부사 where인데요. 왼쪽에 예문을 쓸때 정말 어떤 물리적인 장소, 공간 이런 걸 되게 많이 씁니다. 뭐 건물이라던가 도시라던가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와서 보면은요, where은 왼쪽에 공간이라는 어떤 개념이 느껴지는 어떤 명사라도 추상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례가 그렇죠. 사례라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instance는 where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where은 어떻게 풉니까? 왼쪽에는 그런 명사가 나오고 where 썼죠? 오른쪽이 완전해야 되거든요. 물결 표시 해드릴게요. 여기 완전한지 봐봐요. 누군가가요, may not be able to,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identify, 알아내고 확인하는 거죠. 뭐를요? 그 사고의 과정을요. 뒷문장, 완전하다. 자기가 사고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럴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뒷문장 완전합니다. 그래서 1번은 솔직히 생긴 건 되게 의심스러우나 맞다, 괜찮다라는 거 그냥 갑니다. 만약에요, 어떤 한 사람이요, there's something stupid, 되게 어리석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은 atrocious, 밑에 나오는 되게 극악한 무슨 되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뭐에 반해서? 그의 fundamental nature, 근본적인 본성에 반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는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가 lost his mind 이런 말 많이 쓰죠. 아,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번, 전형적인 접속사죠. 근데 that은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한 6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접속사라든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so that, 뭐, it is the 강조구문, 동격 that. 기본 한 6개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대세인 지금 접속사고요. 그때는 왼쪽에는 명사가 없고 대세를 쓰고 오른쪽 문장은 완전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I know that, I believe that 할때그 대시거든요. 왼쪽에는 명사가 없죠. 세인은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 없어요. 그리고 이 물결 치는 거 제가 물결 왜이 비싼 분필로 다왜 이렇게 해드리냐면은 지금 판단 구간을 보시라는 겁니다. 대부터 얘는 문장 끝이니까 끝까지 가고 또긴 문장이라면은 의미가 통하는 데까지 끊어지기 직전까지를 가서 이게 완전한지를 자꾸 느끼셔야 돼요. 완전한 건 불완전한 것의 반대도 완전한 거지만 계속 완전한 문장을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온전한 거구나 완전한 거구나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로시테테요. 무엇을 요? 그의 마음을요. 부사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속사 대또 괜찮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나옵니다. 또 수상하게 생겼죠. When pressed,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압박을 딱 받을 때는요, 그는요, 불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제공하는 게 어떤 다른 어떤 설명들,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행동 막한 거야.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순간적으로 내가 욱해가지고 꿍 하고 막뭐 어디 막 벽을 친 거야. 그랬을 때그 이유를 뭐 따져 묻는다면은 순간 그냥 뭐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텐데 뭐 누구나 다 겪는 일이잖아요. 3번에 저거 어법 뭡니까? 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부사절에서 이만큼이 부사절에서 이 when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요. 접속사 다음에요. 부사절에서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별 뜻이 없으니까. 여기 he is가 원래 있었을 겁니다. 그가 프레스가 압박을 하는 거고요. 압박을 받았을 때입니다. 누가 옆에서 막 다그쳐 물으면서 너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면은 압박을 받았을 때거든요. 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주어 어차피 뒤에 있고요. 비동사 없어도 이게 압박을 받았다라는 수동 느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he is가 생략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 괜찮아. 부사절에서의 주어와 비동사의 생략 패턴을 이용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는요, identify 그것을 확인을 자기가 이제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actual cause 실제 원인은요, 아마도 일종의 억압적 감정이 아까 뭐였습니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요? impulsive behavior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로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mpulsive behavior 이어갑니다. 충동적인 행동은요, 무엇의 결과입니까? emotive buildup 감정적인 게 축적되는 겁니다.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되죠. 마치 뭐처럼 sparks 불꽃처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그리고 leading to 뭘로 이어져? 즉각적인 instantaneous, rational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쌓인다라는 거지. 뭐 이제 대충 이제 뭐 그러면 되면 계속 쌓여. 아, 쌓이다가 어느 순간 불꽃처럼 뻥 하고 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더라. 4번은 포인트 모르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이 가장 좋아하는 어법 탑3 안에 드는 병렬입니다. 병렬은 누가 지금 정해주는 거냐면 end입니다. 얘 보이시죠? end라던가 but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쓰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거 그려드렸잖아요. 전지에 병렬 연결처럼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덩어리들이 문장 안에서 대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얘 지금 appear 썼다라는 것은 동사를 있는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복수주어 같은 거랑 연결된 거예요. 또는 뭐 다른 패턴일 수도 있어. 근데 얘 봤더니 얘 지금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얘는요, 좀 위로 많이 많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impulsive behavior, 얘랑 연결돼 있거든요, 주어가.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첫 번째 동사 뭡니까? is입니다. is랑 얘랑 병렬 관계입니다. 주어를 기준으로 동사 두 개가 is와 appear이 아니겠죠, 그러면은요. appear지가 돼야 되겠죠. 주어가 삼신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s를 붙여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수능 영어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다? 문법은 굉장히 쉬워. 근데 구조가 복잡해서 헷갈리는 이런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병렬 포인트는 수능의 탑3 안에 들어가는 포인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찾는데 시간 좀 걸렸죠? 자, 그러면서 의식적인 마음은요. may not be able to
discern, 분간하거나 확인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데요? 그런 어떤 우리의 행동들의 많은 것 뒤에 있는 logic, 논리라든가 rationale, 이유, 원인 같은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뭐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인류는 be endowed wi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를 부여받았다거든요. 뭐가 부여받아졌느냐? 합리적인 사고 이런 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우나 although 그렇게 보자 그랬죠? 뒤에 거 주제 아니에요. 우리 이성적 존재냐? 아닐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비합리적인 이런 행동들은요, happy nothing, 자주 일어납니다. The action, 그 결과는요, largely, 대개는 depend upon 뭐에 의존합니까? mental maturity, 정신적인 성숙에 의존하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부사입니다. 무난하죠. 여기서 현장에서 바로 봐도 돼. 부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largely라는 것은 대개라는 부사인데, 얘의 뭐 형용사 형태를 ly 떼서 large라고 보지도 않죠. 그래서 부사가 적절한 것만 판단하겠습니다. 적절하죠. 그냥 의존할 것이 아니고요. 대개는 의존하는 거니까요. 부사가 적절하게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 부사나 형용사는 서로 간에 비교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요. 자, 우리는 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라던가 제목, 워낙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바로 갑니다. Pathway, 경로입니다. Neural, 신경의 경로. Scattered, 흩어져 있어. Clouds, 흩어진 구름. Interpret, 맨날 나오는 해석하다. 뭘 해석합니까? 데이터를 해석하다. Expertise, 계속 나오죠. 전문 지식입니다. Expert가 전문가잖아요. 그들의 어떤 지식을 또 Expertise라고 하고요. 이렇게 붙이면은 Technical,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 essential, 필수적이야, 본질적이야. part 하면은 필수적인 부분 되고요. 자, 핵심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but이나 and가 많이 나오죠? 예, 문장 시작한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문장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문장 나오면서 얘는 뭐겠어요? 분사 구문이죠. 끝난 문장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 근데 분사 구문 요거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분사 구문의 해석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이런 식으로 문법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고요. 정말 많은 경우에 결과도 돼요. 결과. 얘는 이따가 해석해 보면은 이 사건의 결과 이런 게 만들어지고 바위가 막 잘려 나가고 막 깎여 나가고 이러거든요. 앞선 일의 결과로도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을 쓸 수가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formation, 형성되고요, function,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뭔데요? established라면 확립된 사고 패턴입니다. 그걸 이 글에서는 사고의 어떤 강이다, 생각의 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요, 좀 확립된 사고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도 생각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큰틀 안에서 정리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As human nature for our brain to perform thought patterns. 자, 이거 가조로 출발하거든요. 무언가가 인간의 네이처이다, 본성이래요. 뭔데요? 의미상의 주어. 항상 투부정사 왼쪽에 나오는 for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우리의 두뇌가 형성하는 겁니다. 사고의 패턴을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두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뭐 한다고요? 사고 패턴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요만큼이 지금 진주어 자리가 돼가지고는 저기 들어가는 거고요. Neural pathways, 신경 경로 또는 소위 말하는 사고의 강이다라고도 볼수 있는 건데요. 이거 왜 만들어내는 겁니까? 목적 나와요. Get through our daily activities.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repertoire이라고 하죠. 목록들이 쭉 있어. 그런 것들을 해내기다가 get through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 두뇌는 사고의 패턴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요.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 developed,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는 지금 에드워드 디 보노라는 분께서 만든 건데요. 아, 뭘 만들어냅니까? Mental image of water running down a mountain. 자, 이분이 지금 만들어내는 거는요. 정신적인 어떤 이미지야. 근데 물이 지금 산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image star as a series of slow drips. 자, 이게 지금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비유를 합니까? 시작은요, 1년에 느린 물방울이고요, 또는 흩어진 stream, 개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물방울이 흩어져 있고요, 뭐 개울 같은 것들도 막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가 나오면서 문장 연결. 물들은 eventually, 결국에는 come together, 합쳐지죠. 합쳐져. 합쳐져. 그러면서 flows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되더라. 흐르게 되더라. 그러면서 creating, 뭐라 그랬습니까? 결과 만들어내는 분사구문. 뭘 만들어내요? 깊은 groove, 홈 같은 걸 만들어내고요. 경로 같은 것들이 시간 지나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요, crane through rock, 바위를 깎아버리기도 합니다. 뭐, 여기 바위 있어? 바위 깎으면서 막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creating gullies, 밑에 나오죠. 이제 깊은 계곡 같은 것들, 이런 골짜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물의 비유는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합쳐져서 하나의 패턴, 확립된 물줄기가 딱 된다라는 거죠. This pathway, 이 경로들은요, are good analogy, 좋은 비유가 된다. 무엇에 대해서요? What happens with our thinking, 우리의 사고 관련해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Deep mental pathway, 깊은 사고의 어떤 경로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얘가 influence, 영향을 줘요. How we interpret information,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요. What we see in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는 것들, 세상에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주고요. How we respond,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주더라. 마치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큰 어떤 물줄기가 되어가지고요. 걔네가 깊은 골짜기 막 이런 걸 만들듯이 우리의 사고도요. 합쳐져서 하나의 확립된 깊은 정신적인 경로를 만든다라는 거죠. It's not so bad. 그 나쁜 거 아니래요. This reverse of thinking. 자, 이런 식으로 강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강이 결국에는 이런 걸 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물방울, 처음에는 개울이야. Stream은 강이 아니죠. 굉장히 물줄기가 좁아요. 근데 강이 됐다라는 것은 모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고의 river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촥 물줄기처럼 모인 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뭐 하는 거 도와줍니까? extract 하면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어떤 order, 순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고요. 그리고 make quick decision, 결정 좀 빨리 하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패턴들은요. 뭐만의 이유래요. We can go through our morning routine. 우리가 아침에 하는 루틴들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뭐 하지 않고요. 생각 많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요. 어떤 지시사항 같은 거 없이도 운전해서 직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의 반복적인 것들을 크게 머리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건 이미 머릿속에 정리된 생각의 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저 집에서 EBS 올 때 거의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게 됩니다. 왜요? 생각의 강이 여기에 확립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들의 기능 뭡니까? Help us survive. 우리의 생존 도와주고요. Essential. 필수적이야. 무엇에? How we work and live. 우리가 일하고 또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해 들어가야죠. 생각의 강. 그리고 정말 강을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물에 비유해서 알아봤고요. 결국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이게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가. 쓸모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사고의 강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많은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쭉 나열하다가 끝이 났죠. 갑니다. Effect. 영향이네요. 무엇의 영향? 외부 영향력들의 영향. 어디에 미치는? 매일의 인지 과정이네요.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Effect는 영향이나 결과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다가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외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밖에서부터 오는 어떤 영향력들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에 정신적으로 뭔가 생각해야 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전혀 상관없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외부의 지금 영향력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번에 결과입니다. 단어 싸움이죠. Rigid하다. Rigid. 경직된입니다. 딱딱한 거. 경직된 사고 패턴의 결과입니다. 뭐에 있어가지고요?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있어가지고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서 경직된 이 단어 알았다면 경직된 사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3번 영향력입니다. 이런 단어를 썼죠. Structured. 구조화된. 낯선 단어 보인다면 정답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보통의 좋은 문제들은요. 본문에 쓴 단어 안 쓰거든요. 바꿔 쓰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된? 맞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확립됐다. Established를 썼는데 뭔가가 정리되고 확립되면 구조화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 사고 패턴이 루틴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과정들을 형성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3번 맞죠. 4번은요. Responsiveness, 반응성입니다. 무엇에요? 사고 패턴의 반응성이네요. 무엇에 대해서요? 인지되는 루틴에서의 한계.

장점에 대해서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루틴이라던가 한계라던가 사고 패턴 이거 다 집어넣어서요. 그냥 보기를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본문과는 당연히 상관이 없고요. 어반 포텐셜 잠재력이 있어. 이 뭐야? 여기서 벌써 틀렸죠? 감정이 드레이븐이라는 것은 감정이 얘네가 이제 감정에 의해서 이끌렸다라는 건데 그런 어떤 사고의 스트림, 사고의 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얘가 뭐합니까? Shape mental pathway, 정신적인 경로를 만들어내더라. 뒤에 거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정신적인 경로를 만들어낸다. 딱 여기만 본다면 괜찮아 보이는데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 감정이 나오죠. Emotion. 우리 감정이 한 번이라도 나왔나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Emotional Driven이라고 하는 이 emotion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다면요, 아닌 것들을 확실하게 소거하셔야 됩니다. 지워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 보기에서 헷갈리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지워내시고 뭔가 좀 생소한 단어 보여도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음 우리는 9번 갑니다. Emerging. 지금 막 떠오르고 생겨나는 거거든요. Emerging market. 이렇게 많이 씁니다. 떠오르는 시장. 신생시장. Visibility. 가시성. High visibility. 높은 가시성. Institutional. 요거는 제도적인 거. Institutional support. 제도적인 지원되네요. Disrupt. 붕괴시키는 겁니다. 뭘 붕괴할까요? Balance. 균형을 붕괴시키더라. Legitimate. 합법적인. 정당한 됩니다. 그래서 reason 하면은 정당한 이유. 핵심 문장, 대시 딱 나오잖아요. if가 나왔습니다. 부사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디지털 미디어의 렌즈를 본다면 여기까지가 if에 걸렸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인구 집단을 만나게 되는데, 대시 딱 봐도 주격 관계 대명사로 수식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subject는 잠깐 보겠습니다. subject가 뜻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명사라면은 주제라던가 뭐 아니면은 과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실험에서의 피실험자 이런 뜻도 있지만 형용사 뜻도 되게 많거든요. 뭔가의 영향을 받는다, 받기가 쉽다 이런 뜻으로도 되게 많이 써서요. 요거는 지금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높은 수준의 체계적 그리고 또 제도적인 통제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subject 2가 되는 거고요. 2 위치가 나왔네요. 이런 거 조심하자 그랬죠? 전치사 관계 대명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인 소통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access 접근권을 갖는 건데 이렇게 트위치를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위치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접근권을 가진다. 요런 식으로 해서. 근데 문장이 길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테지만요. 요거는 대시 수식하고 또 밑에 트위치가 있어서 한번더 수식하면서 문장이 길어졌다. 주제는요,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근데 얘가 as를 많이 쓴다고요. 뭐로써? catalyst. 단어 체크. 촉매나 촉매제거든요. 뭐에 대한 촉매입니까? empower.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에게요. 그러기 위한 촉매제로 쓰인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쉬프팅, 변화하는 전통적인 권한의 어떤 권력의 다이내믹, 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기본적으로 두 번에 걸리면서 이 촉매가, 디지털 미디어가 촉매 역할을 하는데, 젊은이들에게는 권한을 주고요, 전통적인 파워의 역학은 변화시키는 역할을 디지털 미디어가 하고 있다. 자, 재료들이 약간 낯설 수 있는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이 표현들이 조금 어려워요. Emerging power shift. 시작하자마자 좀 어렵죠. 하나씩 본다면, emerge는 지금 막 만들어지고 출현하다 이런 뜻이고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권력의 변화입니다. shift.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where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이 어떤 권력의 변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의 관계부사 where이 있고요. 더 작으면서도 애초에 가장자리에 있던 그 어떤 플레이어들이요, gaining 얻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시성을 얻는다라는 것은 더잘 보이고요. 목소리를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권력의 변화는 동사는 is고요. 특히나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첫 문장 해석은 했으나 이 무슨 말이야 좀 쉽거든요. 한번더 본다면은 만약에 우리가요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을 뭘 통해서 보더라? 디지털 미디어.

제도적인 통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통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어떤 주체가 이들에 대해서 통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받았어요? 여기요. 아이들이라던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그런 통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요? 이 데이가 그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을 받아오면서 그들이 액세스, 접근을 할수 있는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종류에 있어가지고 통제를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얘기예요. 과거를 간다면은 디지털 매체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럼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쨌게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통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정보라던가 사회적인 소통을 자유롭게 할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어. 옛날에는 어른들이 중심이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라던가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하고 막 소통하고 이런 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is is one reason. 이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Y가 수식하면서 관계 부사죠. Alchemy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법 같은 결합.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밑에 나와 있죠?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이웃의 젊은이들과 디지털 미디어. 이것에 정말 마법 같은 결합이요. Has been distinctive. 굉장히 독특했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설명해요. 왜 독특한데요? 얘는요, 붕괴시키죠. Disrupt. 뭐를요? Existing set of power relation. 권력 관계. 기존의 권력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권력 관계 뭡니까? Adult authority and young people.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인의 권위와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들 사이의 기존 권력 관계를 붕괴시키더라. 심플하게 이해한다면은, 이게 젊은이들, 청소년이라고 한다면은, 이들을 누가 통제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성인인 어른이 통제를 했겠죠. 근데 어떤 게 들어옵니까? 디지털 매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얘가 누구랑 만났습니까? 알케미가 그런 거잖아요. 이 둘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겁니까? 기존의 이 어떤 관계가, 이 권력 관계가 붕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이 디지털과 청소년들이 만나면서 청소년들이 자랐겠지. 이들의 파워가 커졌겠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훨씬 더 성인의 권위와 대등하도록 청소년들이 권한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변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while 마지막에서도요. 많은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젊은이들 그리고 미디어들은요. Have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에 이들에 대한 연구와 또 미디어는 수십 년 동안에 스트레스를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습니까? 젊은이들의 스테이터스 지위인데요. 뭐로서의 지위입니까? 자격 말하면서 유능하다. competent 그리고 full 완전한 사회적인 어떤 주체이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while에 걸려 있다고요. while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더 이제 디지털 매체가 더더욱이 이들의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파워를 더 높였다. 이렇게 갈 거예요. 디지털 미디어는요. 증가적으로 insisted 계속해서 뭐라 주장합니까? 우리가 acknowledge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insist랑 붙으면 그래야만 하는 거거든요. 인정해야만 돼. 이런 관점을요. 그러니까 과거 수십 년 동안에도요. 계속해서 이 청소년들은 유능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사회적인 주체입니다. 완전한 이라고 했지만 이제 디지털 매체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 청소년들은 굉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도치구문이죠. 나도니가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로 연결될 텐데 나도니 도치구문입니다. 얘가 튀어나오면서 조동사랑 주어가 순서 바꿨습니다. 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젊은이들을요. 아주 정당한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행위자다. 라고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but also가 나오면서 우리 뭐야만 합니까? 인식해야 돼요. 그 젊은이들을 뭐라고요? 잠재적인 innovator, 혁신가이다. 그리고 driver, 끌고 나가는 주도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미디어 변화에서요.
이 얘기를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미래는 아이들의 것이다. 청소년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디지털 미디어가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죠. 뭐 옛날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뭐 아주 러프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신문 같은 데서 정보가 많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신문을 볼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정보라던가 여러 가지를 이제 주도하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걸다알수 있죠. 뭐 정치에도 관여할 수도 있고 뭐또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더 빠르죠. 어른들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미래에서는 활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액터가 됐다라는 것은요, 행위자가 됐다라는 것은 동등한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아니다. 미래는 여러분들이 혁신을 해내고요. 드라이브가 운전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누가 끌고 가?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오히려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는 달라진 디지털 매체와 청소년들의 만남을 통한 청소년들의 권한, 권위, 권력의 변화, 신장,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Strict, 엄격한 미디어에 대한 규제네요. 그냥 틀렸죠? Preserving, 보존하는 겁니다. 뭘 보존할까요?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지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요. 이번에 Youth, 젊은이들인데요. Empowered, 권한을 부여받았다입니다. Empower, 권한을 주는 거고요. 권한 받아서, 괜찮죠? Shifting, 변화하는 역학관계가 발생합니다. 어디서요? 디지털 시대에서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과거에는 성인 중심이어서 이제 청소년들도 훨씬 파워가 세졌다. 앞으로는 더 세질 거다. 딱 맞죠? 3번은요, decline, 쇠퇴합니다. 뭐가요? 젊은이들의 영향력이요. 관련된 소재는 맞는데 게임 및 매체 얘기만을 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이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절대 아니죠.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Decline은 쇠퇴나 감소를 말합니다. 4번에 How to restrict, 어떻게 제한을 할까요? 아이들의 미디어 접근을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접근 제한 문제 아닙니다. From hierarchy to interaction. 단어만 멋있죠. 위계에서부터 상호작용으로. 위계라는 것은 뭔가 계급 같은 게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제는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른과 그리고 힘의 역학이네요. 권력의 역학, 새로운 미디어에서요. 다 틀렸죠. 옛날에 저거 하이어키라는 말도 한 적이 없고 상호작용도 그런지 모르겠고 어른밖에 안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답은 확실하게 2번으로 가야만 한다. 자, 다음 10번 갑니다. 다시 어법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말로 그 에티켓이죠. 스펠링이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얘가요. 얘는 예절되고요. 소셜 붙이면은 사회적인 예절, 사교 예절. upright. 똑바로 선 겁니다. 딱 이렇게 똑바로 선 거, upright. Stand upright, 똑바로 서다. 되고요. Sideways, 옆쪽을 말합니다. 옆으로. 그래서 move, 움직이는 거죠? 옆으로 움직여요. Column, 기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tone column, 돌로 된 돌기둥. Horizontal, 수평이 되는 거고요. 수평선이네요, line이니까. 자, 이 문장은요, so that put이라는 겁니다. so that은 합쳐서 이렇게 쓰게 되면, 뭐하기 위해서 목적 나타내죠. 또는 결과도 됩니다. 얘는 해석하실 때, 목적도 되고, 결과도 된다라는 거,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가까워요. 목적을 가지고 이 행위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결과 이렇게 되었더라. 이따가 이게 나무 이야기거든요. 나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서 뭘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따 해석할 때 so that 다음을 결과로 해석하면 적절하다. 해볼게요. 주제는 written rules. 쓰여지지 않은 그런 어떤 불문이라고 하죠. 그럴 때 규칙이 있습니다. 맞아. 예절에 대해서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ideal appearance. 이상적인 겉모습. 그리고 growth. 성장이네요. 뭔데요? Forested trees, 숲속 나무들이야. 이 소재가 참신합니다. 숲속의 나무들에 있어가지고요. 예의를 갖췄다면 이런 겉모습을 갖춰야 되고 성장 이렇게 해야 된대. 재밌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법이니까요. 가볍게 내용 따라 감사가 볼게요. 숲에서는요. There are 뭐가 있어? Unwritten guidelines, 불문에. 어떤 가이드라인, 안내 지침, 불문 율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나무의 예절에 대해서요. 자기들끼리. 자, 그러면서 이 불문율은요, 이 지침은요, lay down the proper appearance, lay down, 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규정한다. 뭘 정하냐면은 적절한 appearance 뭐야? 겉모습. 그걸 정합니다. 누구에게 있어가지고요? upright, 똑바로 선 고대 나무의 멤버들에게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의 형태에 대해서요, 딱이 불문율이 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숲의 규칙이랄까요? 너 우리 숲에서 자라는 애니? 그렇다면은 너이 불문율을 지켜야 돼.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1번에 acceptable, 형용사입니다. 받아들이다가 accept고요. 그것에 able 붙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이 형용사가 형태라는 예를 수식하면서 1번은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가 적절하게 잘 들어와서 그냥 형태 아니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 명사를 잘 수식하고 있다. 명사 수식에 형용사 괜찮아. This is what. 이것은 뭐만 것이래요. mature, 성숙하고요. well behaved, 잘 자라는 또는 행동하는 그런 계절 나무가 이렇게 what이랑 붙어 있는 거네요.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What look like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보인다라는 건데 이것이 성숙하고 잘 자란 그런 어떤 계절수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It has a ramrod straight trunk. 밑에 나오죠? 꼿꼿하게 선 거, 똑바로 선걸 말하거든요. 그런 어떤 트렁크, 줄기를 가지고 있고요. With a regular, 규칙적이면서도요. 아주 질서정연한 나무 섬유네요. 목재 섬유의 배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상적인 나무의 외관, 정해진 바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꼿꼿한 줄기 필요하고요. 섬유가, 나무 섬유가 아주 규칙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해야 되고요. 뿌리는 even하게, 아주 균일하게 뻗어서 나가야 되고요. 모든 방향으로요. 그리고 도달하게 됩니다. 저기 땅에서요. 나무 밑에 있는 땅에 이렇게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2번의 포인트, 엔드 보이시죠? 병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번, 계속 나오는 병렬입니다. 그럼 찾아야죠. riches가 됐다라는 것은요, 동사의 s가 지금 처리가 된 거잖아요. s나 es가 붙어 있다면은 주어 지금 es가 붙는 건데, 주어 다음에 3인칭 단수라서 저렇게 붙인 거잖아요. 누구랑 걸려 있는 겁니까? 찾아봤더니, 자, 루츠에 걸려 있잖아요. 주어는 뿌리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스트레치라고 해서요. 동사 그대로 썼거든요. 얘가 틀렸죠, 그러면은. 병렬 포인트고요. ES를 빼서 원래 형태인 reach, 도달하다로 바뀌어야지만이 이렇게 두 단어의 동사가 the roots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병렬 포인트로 문제가 만들어졌다. 답은 나왔고요. And as youth, 이제 어린 시절 때는요, 나무는요, 뭘 가지고 있었나요? 좁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얘는 extending, 뻗어나갑니다. 연장되고 뻗어나갑니다. 옆쪽으로요, 줄기에서 붙어요. 자, 그러면서 걔네들은요, died back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다 죽었고요. 그 옛날 그 가지들은 다 죽었고, 나무는 sail off에는 봉인하는 겁니다. 걔네 봉인을 했어요. 신선한 bark, 나무 껍데기란 뜻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나무들로요. 그리고 소댓이 나오죠. 우리 아까 봤던 그 소댓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 나뭇가지 자랐다가 다 죽은 다음에 밀봉한 다음에 그 결과는 그래서 what is in now가 하나잖아요. 너가 지금 보는 그거는 아주 길고도 매끄러운 기둥 형태. 나무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길고도 매끈한 나무 형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 3번의 what입니다. 또 나왔잖아요. 왼쪽에 명사 없고 what을 쓰고 불완전한 게 이어져야 됩니다. 왼쪽에는 명사가 안 보이네요. so that 다음에 명사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What you see now 할때 you see now가 불완전한 거 맞아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요. 몇 단어 되지도 않는데 긴가민가 할수 있습니다. 뭐가 빠진 거냐면은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게 맞고요. 3번은 괜찮은 겁니다. what이 괜찮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길고 부드러운 매끄러운 그런 이제 기둥이라는 거고요. Only when 나오면서 도치가 일어날 건가 봐요. Only you get to the top. 너가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만 도치 일어나면서 do you see 하면서 이두 개가 자리를 바꿨고 사실은 원래 문장에는 없던 do가 들어왔죠. 일반 동사의 도치는 do나 does나 did를 적어주고 주어졌고 동사 원형 가거든요. 꼭대기, 나무의 꼭대기에 이르러서야 너는 뭘 보게 됩니까? symmetrical, 대칭의 crown, 수관이라고 하죠. 이게 별거 아니에요. 나무 꼭대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치 왕관처럼, 요거를 나무의 크라운이라고 하죠. 여기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요, formed up,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뭘로요? 강력한 나뭇가지들 있죠. 그리고 이 나뭇가지들 막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요.

angling. 비스듬하게 어디를 향합니까? 위쪽으로요. 마치 뭐처럼? Arms raised to heaven. 팔을 하늘로 이렇게 들어올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팔을 하늘로 들어올린 것처럼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4번의 포인트는 분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 대칭의 수관. 대칭의 수관이 form이라는 것을 형성하느냐, 형성됐느냐. 성성이 됐거든요. 얘네들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과거분사를 잘 적어줬고요. 이상적으로 형성된 그 이런 것 같은 나무들은요. Can grow very old.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다. 줄기 튼튼하고 나무뿌리 잘 뻗었고 수관 잘 만들어졌어요. 오랫동안 살 수 있대요. 자, 비슷한 규칙들은요. Helper, conifers, 침엽수들도 이제 비슷한 규칙 적용되지만 that 이하는 except 예외래요. 된 나왔으니까 문장 나와야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 가지들은요. should be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평이어야 되고요. 구부러져야 됩니다. 약간 좀 아래쪽으로요. 5번 또 부사죠. 약간 아래쪽. 많이 말고 약간 아래쪽. 부사가 적절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사는 이제 형용사 부사 비교하는 건데 답되는 경우가 드물다. 구조가 되게 독특해야 돼요. 그럴 때 아마 또 답이 될 텐데 그것도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저희는요, 11번으로 갑니다. 무관한 문장, 주제와 무관한 걸 찾을 겁니다. Combination, 결합. Perfect, 완벽한 결합. Refer, 참고하다 되거든요. Refer to the map, 지도를 참조하다. Administrative, 얘는요, 행정에.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 되고요. Sphere, 영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하면서 Sphere of Influence, 어떤 영향력의 영역 되고요. Inhabit, 거주하다. 어디 거주합니까? The Earth, 지구에 거주하다. 자, 문장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be it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이 글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하이데거 나오죠. 딱 봐도 어렵고 아마 혼자서 풀시기에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be it이라는 게 되게 어색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든지 간에 뭐든 간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것만 본다면은 그것이 어떤 observation 관찰하는 건데 어떤 보는 것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든 아니면 뭐 듣는 것에 예 그러던 기술이든 간에 그게 뭐든지 간에의 비이시거든요.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만 먼저 보고 이게 워낙 어려워서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하이데거가 기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이데거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글이고요. 뭘로 봅니까? 기술은 수단이다. 무슨 수단? 지식과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Beyond는 넘어서는 거죠.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서서 이거 먼저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요, 무관한 문장 찾는 지문 중에서는 뭐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하이데거의 생각을 다루고 있고요. 이 사람이 기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걸 정리 내려갈게요. 하이데거는 생각했죠. 기술, 키워드 나왔고요. 뭐라 봤습니까? bringing forth래요.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본 건데요. 자, 흥미롭게도 1번 출발합니다. 라틴어에 결합이 된 거거든요. pro, ducere라고 하는 게 지금 production에서 나온 건데요. 이 단어가 지금 라틴어 어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살펴봤더니 이게 또 뭘 나타냅니까? something that can be called bringing forth. 앞으로 뭔가를 가지고 온다 라고 불릴 수 있는 뭔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프로가 따져봤더니 forward 앞으로고 뉴케레가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이 produce라고 하는 게 production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낸다라는 게 앞으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술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production 만들어내는 거랑 뭐를? 지식이랑요.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이데거가 생각한 이 기술은 지식을 생산해서 지식을 끄집어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데 인식론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요 인식을 한다거든요. 세상이 있고 그걸 인식하는 거야. 그러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아주 그 옛날에는 동굴에서 막 우가차차 이런 거 할 때는 글쎄요.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우리가 지식이 쌓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지식이 쌓이면서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하이데거는 기술은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봤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인식론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내려가 봅니다. This is not only because 이것은요. not only가 나왔고 밑에 또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비단 이래서만은 아니래요. 더 많이 어떤 관리를 위한 관리적인 pedagogical 교육의 기술이 used in teaching and learning 여기까지는 지금 수식이고요. 뭔가를 가르친다라던가 학습할 때 사용되어지는 뭔가 관리 목적의 교육 기술들이 그들과 함께 뭘 가져옵니까? 도구를 가져와요. 뭘 위한 도구? 교육적인 스피어, 영역에서의 효율성을 위한 도구요. 그렇기 때문만은 아닐 거다. 이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나돈이 다음에 의미적으로 그 다음 얘기들이 연결됩니다. 버들소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래. 근데 하이데거가 무슨 얘기한 거냐면은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기술이 일단은 효율성을 위한 거일 수 있잖아요. 효율성을 위한 도구다. 요거는 약간 좀 차원이 1차원적인 생각인데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가르치거나 배울 때 기술을 쓰면은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4번은 관련이 없는 소리인데요. 그대로 가지고 왔죠. 기술적인 도구의 사용이 교육에서 종종 뭘로 이어집니까? 혼란, confusion, 혼란스럽대. 막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 due to 뭐 때문에요? 이게 복잡하다 이겁니다. 복잡성. 학생들이 배워야만 하는 지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애들이 혼란스럽다. 지금 이거는 이게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지식을 생산하는 거라고 봤고 효율성 때문만은 아니다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애들이 이게 기술이 복잡해가지고 지식이 복잡해가지고 이거 기술적 도구에서 혼란 느낀다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다시 돌아서 5번 갑니다. 얘는 어수가 이렇게 연결되죠. 사실은 아까 제가 나돈니를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 나돈니, 3번의 나돈니는 이 올소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빠져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4번이 빠진다면은 3번과 5번은 연결된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뭐랑 연결되어 있대요? 기술에 대한 critic.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비판적 사용과도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 글이 되게 어려운 게 5번을 답한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비판적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사전적 또는 표면적으로 그대로 갔을 때 부정적인 뉘앙스로 봐버리면은 갑자기 막 부정적이네? 라고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때의 비판이라는 것은 깊은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깊은 사고라는 것은 그냥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사고가 아닙니다. 비판적 사고가 아닙니다. 야, 기술 쓰면은 더 좋잖아. 뭐 가령 이거 빔 프로젝트 기술이잖아요. 이런 거 쓰면은 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잘 보이고 이런 거는 깊은 사고는 아닌 거죠. 하이데거가 생각했던 것은 기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우리가 성찰을 하고 사고를 하고 사용해야 된다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의 비판이라는 것은 깊은 생각을 말한다고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헷갈릴까 봐 이때 말하는 비판적이라는 것은 더 깊이 있게 penetration, 통찰이라는 뜻입니다. 통찰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과정에 대해서요. 그리고 얘네가 우리가 뭐 하는 걸 도와줍니까? 인식하는 걸 도와주죠. 세상에 대해서요. 어떤 측면에서요? 현상학적인 측면에서요. 현상학이라는 게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기술이 도와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게 뭐든지 간에요. observation, 관찰을 했습니다. 듣는 거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든 아니면 뭐 청각에 관련된 기술이든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면에서 더 깊은 통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미경. 보는 것에 관련된 신기술이죠.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죠. 현미경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아 저런 미생물의 세계가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기술은 이런 식의
어떤 쓰임이 있다라는 거죠. 소리로 따지자면 청진기 같은 거 있어요. 청진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뭔가가 있구나, 장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한 것은 기술을 그냥 1차원적으로 조금 더 기술 안 쓸 때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술은 지식을 생산해냈죠.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현미경의 지식입니까? 또는 뭐 청진기에 대한 지식입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정도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는 결국 관통하는 주제는 하이데거에게 기술은 무엇인가? 그는 기술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한마디로는 효율성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지식을 끌어내는, 그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그런 식의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답 4번을 본다 했을 때 이게 지금 애들이 기술에 쓰이는 그 지식이 복잡해가지고는 이거 혼란스럽다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넘어갑니다. Authoritative, 권위 있는입니다. 그래서 voice 보시면 권위 있는 목소리. Enculturation, 문화 적응 정도를 쓰이고 있고요. 그 문화 적응의 과정. Collaborate, 협력하는 겁니다. 누구랑요? 남들과요. With others. Spontaneously, 계속 나와요. 자발적으로거든요. 자발적으로 happen, 일어나더라. Barrier, 많이 나오는 장벽, 장애물, 장벽. Language barrier, 언어 장벽 되네요. 문장 길어요. Due to 잠깐 볼까요? 계속 나오죠. 뭐뭐 때문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뭐뭐 때문에. 그리고 whenever 하면 뭐뭐 할 때마다라는 해석이죠. whenever 복합관계 부사고요. 뭐뭐 할 때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순서 문제입니다. 주제를 짧게 본다면요.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정보 탐색 행동입니다. 누가? Fan editor들이요. 이들이 어떤 소스라던가 그리고 또 협력이라던가 또 barrier 장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입 부분 보고 나서요. ABC 연결되는 부분을 볼 겁니다. 처음에 팬 에디터라는 이 팬 편집자들은요. 종종 컨설트 참관대. 뭐를요? 전문가의 출처가 되는 거죠. 소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전문가 소스를 참고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정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미디어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편집자인데 팬인 거예요. 뭐 프로페셔널 전문가라기보다는 팬이 편집자로서 정보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한다고요?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전문가 소스를 참고를 하더라. 이렇게 짧게 끝나거든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ABC로 갑니다. 예를 들었죠. 이거 보시라고요. Paywalled source. 돈을 내면서 이게 뭔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소스를 말하는 건데 얘네가 내용을 막아버리는 게 예시가 될 수가 없죠. 처음에 나왔던 내용은 팬 편집자들은 뭐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 소스를 참고한다. 딱 그 정도였는데 이 예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게 어려워. This works니까는요. B번이 이런 어떤 작업들이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works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앞에 안 나왔으니까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아마 의도적일 텐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 소스를 참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작업물들이 이게 work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작업물들을 단어는 바뀌었지만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왜 맞아야 되냐면은 C번 봐봐요. 이 협력이야. This collaboration. 아무랑도 아직 협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지 않았고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A번, C번 절대 못 가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이 works가 되게 이게 좀 세모세모해. 이게 앞에서 work가 없었는데 이게 가능한가? 라고 하지만 맞다라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의 출처에 있는 그 어떤 작업물들, 저작물들은요, 여겨집니다. 권위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정확성에 대한 평판 때문에 그렇고요. 페이크했을 때 딱 집중되어진 어떤 coverage, 범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취급 범위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after sufficient enculturation, 충분한 문화 적응을 한 다음에 팬 에디터들은요, 종종 학습하게 됩니다. 찾는 거죠. 이런 소스들을요. 뭐 할 때마다 정보의 필요성이 arise 생겨날 때마다요. 자, 내용 연결되죠. 이 작업물들은 전문가들의 작업물들이었던 거예요.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연결되는 게 권위가 있다. 그리고 평판이 정확성으로서 높다. 그리고 또 취급 범위도 딱 초점을 잘 맞추고 있으니까요. 전문가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팬 에디터들은요, 종종 그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지만 그들은 때때로는 뭐한다 끝났죠. 컬라버레이트 하더라. 협력하더라. 누구랑요 다른.

사람들이랑요, 그들의 미디어에서 취향을 공유하는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업하더라. 끝났죠? 어디로 갈까요? 디스 콜라보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이 관계 잡아버리면은 완벽하다. 우리는 B번으로 왔다가 C번으로 갑니다. 왜요? B번 마지막에 협력 얘기했기 때문에 이 협력은 tend to emerge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종종 뭐에 반응하는 겁니까? 부족하거든요. 접근 가능한 정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일어납니다. 뭐 하에서 일어납니까? 확립되어진 현지자들의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regardless of 뭐와 무관하게요. Whether 계속 나오죠. 인지 아닌지입니다. 그 정보를 찾는 것이, 탐색하는 것이 혼자 하든, 같이 하든, 협력적으로 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밴 에디터들은 일반적으로 페이스 직면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 나오겠죠? 마지막이니까. 몇몇의 핵심적인 정보상의 barrier, 장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예시는 뭐겠습니까? A번의 예시는 C번의 마지막에 나왔던 barrier, 장벽, 어려움. 그 예시면 되는 거잖아요. Paywall 소스가 그런 건가 봐요. 그러네요. 이게 뭔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이게 유료화된 소스라는 소리인데 얘네들은요 종종 막아버립니다. 내용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link rot이라는 게 있습니다. link가 rot 썩어버린 거잖아요. 얘네들은요 hinder 방해합니다. 에디터들의 능력, 무슨 능력? 정보를 찾는 능력, 위치 파악 능력을 방해해버리고 링크가 안 통하니까. 그러면서 language barrier도 있습니다. 언어 장벽도요 또한 방해합니다. 편집자들을.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은요 사용해야만 합니다. 기계 번역을 쓰거나 도구들을 아니면은요 도움을 구해야만 하죠. 다른 언어들을 여러 개를 쓸수 있는 그런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부 다 뭐다? 어려움들. 끝으로 이 recentism이라고 하는 recent가 최근인 거잖아요. 최신의 것만 좀 편향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종종 어렵게 만듭니다. 뭐를요? 팬 에디터들이 디지털 소스 이전 정보 같은 것을 찾는 거를 어렵게 만들더라. 리센트가 최근의 것이니까요. 인터넷 찾으면 최근 것만 죄다 많이 나오니까 그 이전의 옛날 것들을 찾는 것은 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다. 전부 다 뭡니까? 이 예시들은 전부 다 어려움을 논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BCA로 3번을 정답하시면은 완벽하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내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그 흐름 정리하시고요. 또 퀴즈 나갑니다. 단어들 많이 쏟아졌죠? 오늘 복습 꼭 하셔야 되고요. 수강 후기에 이거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갈 거고요. 실력은 계속 늘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강의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복습 잘하시고 우리 수능 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문제 풀고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연준입니다. 31번째 시간 우리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인데요. 오늘은 이제 문장을 긴 문장을 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기출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0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결정된다. 대립 유전자에는 ABD가 있고요. 표형이 네 가지라 그랬어요. 표형 네 가지. 가해 유전자형이 AA인 사람과 AD인 사람이 표형이 같다. 그러니까 A가 D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이런 건 알 수 있고. 유전자형이 BB인 사람과 BD인 사람이 표형은 같다. B가 D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와 B 사이의 조류 관계는 불완전하고. 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E와 F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문자, 그렇죠.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일종의 다인자 유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 하나 놓, 한 쌍, 가 한 쌍 놓고 나는 두 쌍 이렇게. 자, 그림 보실까요? 남과 여의 체세포인데 요거 이제 하나 없어요. 최대 다섯 가지다.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단일인자 유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요거 여기 라인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AD니까 이제 A 표현형이죠. A가 D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붙여보세요. 대문자, E 대문자 있잖아요. E 대문자가 하나 있다. 요거 지금 이렇게 만난 거, 이렇게 만난 거 우리가 한번 본 거고. 그러면 얘네들

사실은 어차피 F 관련돼 가지고는 대문자 하나거나 두 개. 그럼 두 가지 표현형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얘랑 만나 볼까요? 그러면 A 뭐 물음표라고 할까요? A 물음표. 네, 그다음에 요렇게 만나도 얘는 하나죠. 그다음에 얘는 똑같이 요렇게 뭐두 가지 표현형을 얘기해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D 물음표. D 물음표인데 여기 이거 몰라요. 몰라. 몰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두 가지. 여기 써놓고. 마지막으로 요거. 요건 D죠. D 확정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요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만약에 B라면, 요 물음표가 B라고 한번 해볼까? 요게 B라면, 얘 A 표현형. 얘는 AB, 그지? AB. 얘는 B가 들어오면 B죠, B. 그지? B. 그 다음에 얘는 D. 다 달라요. 여덟 가지 표현형이 그린다. 여기는 지금 다섯 가지라고 했으니까 모순이죠. 자, 이번에는 이 물음표가 B가 아니야. 그러면 D라고 해볼까, D? D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건 A고, 요거는 D 와봤자 A잖아. 그지? 이게 같은 게 돼버리지, 그지? 그럼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같은 표현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D가 버리면 얘하고 얘가 또 같은 표현이 돼버리지?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니까 네 가지가 된단 말이야. 다섯 가지의 모순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된다? A밖에 안 된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확정이죠, A가. 그럼 이거 A죠. A고. 여기에 A가 버리면, 그렇죠. 얘도 A야. 그렇지? 얘도 A가 돼버리는 겁니다. 표현형이. 그러니까 A 표현형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D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아, 요걸 봐야 되겠죠, 요거. 요게 뭐여야 되느냐? 라지이냐, 스몰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맞춰야 되는 건요 다섯 가지를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가 스몰이가 와야, 요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셔가지고, 얘가 소문자니까, 하나짜리 표현형, 두 개짜리 표현형, 요거, 세 개짜리 표현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표현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쵸? 여기가 소문자 이가 와야. 될까요? 여기는 두 가지 표현형이고, 그지? 세 가지, 두 가지 해가지고 다섯 가지 표현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자리에 와야 될 녀석은 여기 자리에 와야 될 녀석은 뭐라고? 요거란 얘기고, 요 자리에 와야 될 녀석은 요거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1, 요거와 같은 확률이라 그랬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A 표현형에 대문자 몇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올 표현형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이 4분의 1. 여러분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121번 가볼게요. 121번도 이제 뭐 문장이 나와 있긴 합니다. 한 쌍의 대립전자에 결정된다. 대립전자 DF다. 요거는 이제 아까는 ABD, 요거는 DF, 요 차이. 근데 얘는 이제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아까와 다른 건 뭐예요? 불완전성이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세 개의 우여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고, 나는 한 쌍의 대립전자에 결정된다. 대립전자는 HRT고, 얘도 표현이 세 가지니까 얘도 이거지 이거죠. 확실하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여관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온다 요 얘기입니다. 표현이 세 가지냐 네 가지냐 요거 좀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퍼즐을 맞추시면 되는데, 여기 힌트는 요거죠. 요거 일단 1과 3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 요건 1과 3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요건 2와 4에 대한 얘기니까 아래 문장은 이렇게 보시고, 위에 문장은 1과 3끼리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요게 나와야 돼. DDTT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는 D지. DDTT가 나와야 되니까 여긴 D고. 그치? 그 다음에 TT가 나와야 되는 거야. 1과 3 사이에 TT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확정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만 이제 우리가 E를 읽 것이냐, F를 읽 것이냐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데, 모순을 찾으시는 거야. 일단 F를 넣어보고, 네. 여기다가 이제 F를 넣어볼게. E는 F 넣었으니까, 디귿은 뭐밖에 안 돼? 뭐 E밖에 안 되겠지. 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리을은 T를 넣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이제 H 아니면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근데 R, R. 동형적합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 넣어보면서 한번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16분의 9니까 요거는 이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요걸 맞춰주는 거예요. 요 확률을 맞춰주는 거야. 9까지는 어떻게? 3 곱하기 3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률에 맞춰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과 3부터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ED. 자,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야. ED 나열해 주시고, EF. 그 다음에 DD. 그 다음에 DF입니다. 될까요? 여기서 이제 요 표현형, D 표현형이 4분의 3이란 얘기야. 4분의 3. 그럼 D가 있는 건다 D 표현형이니까 D가 E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가 F에 대해서도 우성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럼 얘 D 표현형, 얘 D 표현형, 얘 D 표현형. 4분의 3.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쪽도 해볼까요? 요쪽도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은, RH, RT, 그 다음에 HT, 그 다음에 TT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요 표현형으로 4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T가 있는 건 전부 T가 우성인 거야. T가 R에 대해서 우성인 거야. 그지? T가 H에 대해서도 우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얘도 T 표현형. 얘도 T 표현형, 얘도 T 표현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와 4를 좀 해볼까요? 2와 4. 2와 4도 한번 해보시면, 자, 한번 2와 4를 볼게. ED, 그 다음에 EE 있고, 그 다음에 DF, 그 다음에 EF.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얘는 D 표현형. 표현형 몇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3개.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동형이니까 E 표현형. 그지? 그 다음 얘가 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D 표현형. 요거,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이제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오면 어떻게 돼? 표현형이 두 가지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F 표현형이 나와야지 세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시죠? D와 F와 E가 이렇게 우여곡절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HTR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H와 R, 그 다음에 HH, 그 다음에 RT, 그 다음에 뭐 HT. 예,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조건을 보시면 되는 거야. T가 R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T지. 그지? 얘도 T야. 얘는 H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나와야 돼? R이 나와야 돼. R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표현형이 몇 가지? 세 가지. 정리되시죠? T,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H. 이렇게 여러분이 우여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기억번. 기억은 D다. 기억은, D.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 니은. H는 R에 대해 완전성이다. H와 R 사이의 우여관계 찾았죠.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A의 가나의 표현형은 모두 이와 같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확률. 요거. 요 표현형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 A에서니까 요거 요거. 2와 4 사이에서야. 2와 4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얘가 요 2. 요거 표현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제 F 표현형이 얘기지. F 표현형. F 표현형 얘기고 그다음에 T 표현형. 요거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 표현형 얼마 나와요? 얘와 얘 사이에서 F 표현형 어디 보셔야 돼? 자, 2와 4 사이니까 여기 보셔야 되겠지? F 표현형 얼마? 요거 요거. 4분의 1. 4분의 1. T 표현형. T 표현형.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8분의 1 확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번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2번 가겠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이제 결이 좀 다른 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죠.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입니다.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가의 유전자는 다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가하고 다는 다른 게 있다. 뭐요 얘기 지금 나와 있고요. 가는 라지A 스몰A인데 유전자에 따르면 표현이 다르다. 이거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지?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세 가지, 그지? 세 가지, 세 가지. 요 표현. 네, 잘 보시고. 그다음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B 스몰 B, 다는 대립유전자 라지 D 스몰 D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볼거 없고 나다 중 하나는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가 소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하나 완전성이 있다는 얘기야. 나와 다 중에 하나는 완전 우성.
있다. 요 얘기고. 나머지 하나는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 이거 똑같이. 예, 표현형 세 가지. 나오는 게 하나 있다. 요런 얘기예요. 유전장이 다음과 같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가다의 표현형이 최대 8가지다. 요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요걸. 근데 이 8이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려면 얘가 독립돼 있으면 안 돼. 얘가 독립돼 있으면 몇 가지가 나와버려? 세 가지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지? 얘와 얘 사이에서 라지에이, 라지에이, 라지에이, 스몰에이, 스몰에이, 스몰에이는 유전장이 다르니까 표현이 다르단 말이야. 독립되어 있으면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8이 안 나오니까 얘는 뭐돼 있을 것이다?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돼. 그치?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예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DD와 D 스몰 D 요거 볼까?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잖아. 요게 만약에 완전성이라면 표현이 한 가지란 말이야. 라지 D 표현으로. 그지? 그럼 8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표현이 몇 가지? 두 가지라고 보셔야 돼. 그건 뭐야? 불완전성이라는 얘기지.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이 다른 게 D고, 우열관계가 확실한 게 뭐라? 요거다. B가 우열관계가 확실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럼 이제 연관된 모습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데, 예, A와 B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고, 예, D가 독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 가하고 다는 독립돼 있다 그랬으니까. 될까? 아,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보자.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예, 요거 독립. 아,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쪽에는 라지 스몰이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그려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야. 됐지? 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다의 표현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Q. Q는 요거네요. Q는 요거.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쭉 써보시면 한번 뭐 써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지? 요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됐어요? 네. 그럼 Q는 얘잖아요. 그럼 이걸 좀 표현형을 정리하면 얘는 요 표현형이야. 얘는 그냥 B 표현형이고, 얘도 요 표현형이 돼야 되는 거야.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 둘 같은 경우를 맞춰보면은, 자, 요거 되죠? 아, 요거 안 되지, 안 되지. 네. 자, 불완전성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라지 스몰 A가 반드시 나와야 돼. 이거는 라지의 라지의 표현이니까 안 돼. 예, 그러니까 요것만 되는 거야, 요거. 요거 되고, 요거 된다. 그지? 이거 안 되고, 2분의 1이네, 2분의 1. 2분의 1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긴 것만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겠지, 그지? 예, 그래서 표현이 모두 Q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23번. 가의 유전자는 6번 형태에 있고 나는 7번에 있답니다.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는 한쌍 대립유전자, 복대립유전입니다. A, B, D. 표현형 4가지 있다는 얘기는 불완전성이랑 섞여 있다는 얘기지, 그지? 네, 가의 유전장이 A인 사람과 A, B인 사람의 표현이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A가 B에 대해서 우정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B, D인 사람과 D, D인 사람이 표현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D가 B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됐고. 나는 두쌍 대립 유전자 E와 F입니다. 나의 표현형은 유전장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그렇지, 다인자 유전, 대문자 수에서 표현형 다르다.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P 유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네. P와 Q는 나의 표현형이 같다. 그 얘기 뭐예요? 대문자 두 개입니다. 이런 얘기야. 누구도, Q도. 네, Q도 대문자 두 개다.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요것도 써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어떻게 배열되어 있을까? 요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뭘까?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배열되어 있을까? 어쨌든 대문자는 두 개. 그지? 여기도 대문자는 두 개. 근데 여기에서의 표현형과 여기에서의 표현형의 합이 몇이 나와야 돼? 최대 12가지가 나오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요거기 때문에 요기에 들어올 게 뭘지 요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12가지니까 우리가 보통 4 곱하기 3 요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해결을 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게 DB가 되면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자, 해볼까? AD, AB, BD, 그 다음에 BB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모르지, 그지? AD 표현형,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A 표현형.

A가 B에 대해 우성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D 표현형, 얘 같은 경우는 B 표현형.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표현이 나오는 거야. 네 가지.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면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나오면 최대 12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지. 여기에 대문자 두개 연관돼 있고, 여기 소문자 있고, 여기도 두개 연계.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대문자 수 나올 수 있는 게몇 개? 네 개. 이렇게 네개 나올 수 있잖아. 두 개. 그지? 또는 빵. 몇 가지야? 세 가지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답이 돼버린 거지. 그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만약에 양쪽에 대문자가 하나씩 있어. 응, 대문자가 양쪽에 하나씩 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대문자의 가지수. 대문자 두 개밖에 안 되잖아. 표현 몇 가지 나와야 된다고? 세 가지. 한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모순. 또 어떤 게 있을까? 얘는 이빵. 하나는 이빵. 하나는 일일. 이것도 가능하지?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개수는 세개 나올 수 있지, 세 개. 그지? 세 개. 또몇개 나올 수 있어? 한개 나올 수 있지. 더 있나? 없어. 두 가지야.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세 가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E, F, E, F, E, F, E, F. 뭐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보기 한번 가볼까요? 보기. 자, 여기 이제 질문이 뭐가 있느냐?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다. 그랬습니다. Q, 요게 Q예요. 요게 Q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표현형이라 그랬으니까 요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요거는 어차피 요거 하나잖아. 4분의 1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문자 두 개. 대문자 두 개가 나오는 표현형, 어떻게 되니까? 요렇게 대문자 네 개. 두 개. 두 개. 빵 개. 예. 뭐, 굳이, 뭐, 표 그릴 필요 없잖아. 그지? 두 가지니까. 네개 중에 두 가지니까.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 하시면 확률은 8분의 1.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124번 가겠습니다. 자, 124번 볼까요? 자, 124번. 가는 한 쌍의 대립전자에 결정된다. ABD. 자, 똑같죠? 복대립유전,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이거. 기역은 니은 디귿에 대해서, 니은은 디귿에 대해서 각각 완중성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이건데, 이게 이제 ABD 중에 뭐냐, 이거 찾으라는 얘기고요. 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가 있는 세 쌍의 대립전자 EFG 나왔습니다. 자, 이게 나야. 나의 표현형은 왠지 뭐 같아? 그렇지. 대문자 수, 어딨어? 대문자 수에서 결정될 것 같아. 그지? 그렇지. 대문자 수에 결정될 것 같아. 가나의 유전자 서로 다른 상용체에 있다 그랬고, 독립. 자, P의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다. PQ는 나의 표현형은 같다. 대문자 수가 같다. 이런 얘기야. 대문자 수몇 개인데? 하나, 둘, 세 개인데, 세 개. 그지? 그럼 얘는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지? G, G. 대문자 수몇 개? 세 개짜리다. 이런 얘기야. 그치? 이게 P. 이게 P란 얘기고. Q도 어쨌든 대문자 수가 세 개일 거야.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가 가의 유전자형인 BD인 사람과,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럼 여기가 이제 뭘 거냐? 요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지? 기역, 니은, 디귿, ABD에 들어갈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얘가 4분의 3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BD를 넣어보세요. 그럼 AB, AD, BB, BD 됐죠? 자, 어때? 여기서 이제, 가의 유전자형이 BD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야. 자, 그러면 D는 뭐 봐? D는 봐봐. 두 개밖에 없지? 4분의 3이 나온다니까? 그럼 B가, 여기서 이제 B가 D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럼 얘 표현형이 뭐야? 자, 일단 놔두고, 얘가 전부 다 B여야 되는 거야. 그지? B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B여야 4분의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B란 얘기는 얘가 뭐에 대해서도 우성이란 얘기야? A에 대해서도 우성이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래야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와

예사의 우열광경을 찾으면 우리가 기억리는 이것을 채울 수 있단 말이야. 조금 더 보시면 여기 보면은 A가 유전장이 요런 사람과 가나의 표현이 모두 같을 확률이 있어. 확률이 있단 말이야. 물론 뭐 4분의 1, 4분의 1이겠지. 적 16분의 1을 맞추려면.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요런 게 있다는 얘기야. 요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야. D 표현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D 표현이 나오려면 그렇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D 표현이 나올 거 아니야. 될까요? 예. 몇 분이면? 4분의 1로. 4분의 1. 요 확률이 나올 수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추론하시면 돼. 여기가 뭐가 나오면 돼? 4분의 1이 나와야 돼. 4분의 1. 그쵸? 대문자 몇 개짜리? 대문자 두 개짜리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가 대문자가 3개여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똑같이 얘랑 생겼다면, 이게 대문자 3개짜리 나올 확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64분의 20? 우리가 이제 열심히 피부색 유전에서 봤던,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보다 낮다, 높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대략 어떤 식으로 모양이 구성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조금 확률을 줄여야 되겠지. 시간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얘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 세 개를 이렇게 그리셔야 돼. FF 이렇게 그리셔야 돼. 한 표로 만들어 봅시다. 요건 표를 그릴 수밖에 없다. 자, 이쪽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보면은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거, 그지?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하나 있는 경우, 두개 있는 경우, 세개 있는 경우 있겠지, 그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대문자 수가 최소 한 개지. 얘가 어차피 라지 라지니까. 그치? 한개 가질 확률, 두개 가질 확률. 세개 가질 확률은 없지. 그치? 하나도 없을 확률? 없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문자가 두 개의 확률이 4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 요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두 개지. 요렇게 만나면 대문자가 두 개지. 다른 것들은 대문자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요 확률이 8분의 1이고, 요 확률이 8분의 3, 요 확률이 8분의 3, 요 확률이 8분의 1이고, 요거는 이제 2분의 1씩이니까 계산해 보면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6분의 1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6분의 3이 되겠지. 그러면 16분의 4니까 약분하시면 4분의 1 확률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4분의 1 확률이 나오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풀 수는 없겠지. 이런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확률이 나왔을 때 어떤 식의 유전장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연습해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풀어 보실 때 그림을 그리실 때도 좀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디귿은 A다 그랬어요. 자, 우리 찾았잖아. 얘가 기역이고, 그지? 얘가 니은이고, 얘가 디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BDA. 관계 받고. 그 다음에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표현형 몇 가지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최소 하나지. 대문자 하나. 최대 몇 개? 다섯 개. 그지? 세 개, 두 개. 그러면 1, 2, 3, 4, 5. 몇 가지? 다섯 가지. 네. 네, 됐고. 네, 그 다음에 또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은 확률. P 어딨니? P? P 여기 있지. 대문자 몇 개? 하나, 둘, 세개 확률. 하나, 둘, 세개 확률. 그럼 여러분들. 요 표를 그대로 이용하셔야 돼. 세개 나오려면 여기야. 요거 세 개잖아. 그지? 또세개 어딨어? 여기 세 개. 또 있나? 없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8분의 3. 그지?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3이네. 그지? 또 해야지.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16분의 3.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이야. 끝났나? 아니지. 끝난 게 아니지. 뭐야? 요것도 봐야지. AB. AB도 봐야지. 그지? 얘하고 얘 사이에서 요거 요거. AB인데 얘가 우성이니까 B 표현형. 얼마야? 4분의 3, 4분의 3. 그지? 여기다가 4분의 3 곱하시면 돼. 그럼 32분의 9다. 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정답은 여러분들, 이거는 기역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죠? 기역니은 디귿이 다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5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치? A가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이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 4분의 1 곱하기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률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올게 뭐가 있느냐? 이제 Q를 우리가 찾는 거야. 똑같이. Q를 찾아보는 거야. Q로 이제 뭘 그릴 거냐?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자, 이렇게 넣어보시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2, 2, 2 스몰이 두 개. 스몰이 스몰이 1, 2, 1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 요거랑 요거랑 얼마니? 요거 아니지? 요거지? 요거 요거 같은 확률이니까 얼마야?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치?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해가지고 2분의 1이 나오면 되겠지. 어떤 게? 요게 대문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짜리가. 대문자 네 개짜리가 2분의 1 확률로 나오면 되는 거야. 확률이 매우 떨어졌지. 그치? 그럼 여기에 동형적합이 많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한번 우리가 Q를 정리를 해주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BB. 그 다음에 스몰 D, 스몰 D. 자, 그러면 이제 표를 또 그려볼게. 얘부터 그려보시면 얘는 최소 대문자 하나지. 그치? 여기 두 개니까 하나, 둘, 세개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요렇게 됐고 여기는 대문자가 그렇지 두 개야. 자, 그럼 이렇게 만나면은 세 개, 네 개, 다섯 개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대문자 네 개. 확률이 2분의 1이 나오는지 이거 보자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4분의 2니까 2분의 1, 여기 4분의 1이란 말이야. 이건 1이고 확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니까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네, 2분의 1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는 유전자형이 이런 애야. 여기 봐봐. 대문자 몇 개야? 세 개. 대문자 세 개고, 요런 표현형. 요런 유전자형을 갖는 애가 표현형이 나오는 거지, 그지? 자, 확률을 계산하래. 할수 있겠지?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요거. 세 개. 그지? 그거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네개 중에 두 개지. 2분의 1. 네, 확률 계산하시면, 여러분이 8분의 1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다음 126번 가겠습니다. 자,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용체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의 스몰에 결정되며 라지에는 스몰이 돼서 완전 운송이다. 표현형 몇 가지? 두 가지. 나는 대립유전자 BD에 결정된다. 유전자에 따른 표현형이 다르다. 표현형 몇 가지? 세 가지. 다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결정된다. 대립유전자 DF 복대립유전. D는 EF에 대해서, E는 F에 대해서 완전 운송이다 그랬으니까 우연계가 분명하네. D, E, F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됐고. P의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기 좋게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 아니, 다 구분해야 되겠네. 그지? A 표현형, B 표현형, D 표현형. 그지? 세 가지니까. P와 Q는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이것도 힌트야. 나의 표현형이 다르대. 얘가 이거잖아. 라지 비 스몰 비니까 나가 될수 있는 거는 라지 비이거나 스몰 비 스몰 비구나. 이렇게 하나 힌트가 살짝 나온 거야. 됐죠? 그 다음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가 P와 가다의 표현이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다. 이것도 이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문장. A가 유전자형이 AA, 이것도 하나 힌트죠. 보시면 만나서 PQ가 만나서 스몰 비 스몰 비가 나온다는 거잖아. 스몰 비 스몰 비가 나온다는 거잖아. 이거 라지 비 라지 비면 스몰 비 스몰 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는 요걸 확정이네. 그지?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FF 나왔다는 얘기는 요 Q에 F란 녀석도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BB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BB가 표현형. 예, 같은 유전자가 나와야 그 표현형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뭘 곱하면 32분의 3이 나올까? 아, 16분의 3이죠. 그죠? 그럼 16분의 3도 요 표현형과 요 표현형이 있으니까 쪼개야 되겠지. 그지? 16분의 3을 한번 쪼개보자.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가 32분의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16분의 3. 그럼 뭐 4분의 1이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될까요? 자, 그러면 A부터 좀 해보면

일단은 우리 피의 유전장 써볼게. 요렇게 쓰시고 요렇게 쓰시고 요렇게 썼어. 여기 P야. Q. Q 아는 거 요거 하나. 그치? 요거 있다는 거. 여기 잡았단 말이야. 될까? 아. 그다음에 얘가 만약에 요렇게 돼 봐. 얘는 완전 오성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얘랑 표현이 같은 거는 대문자 A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야? 4분의 3이 나오지. 요게 이제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뭐만 나오면 되는 거야? 4분의 1 조건만 우리가 맞춰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 FF. FF. 이게 가장 이제 열성이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후보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두 가지. EF라는 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DF가 들어갈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자, 먼저 한번 해보자. DF. DD. 그 다음에 DF. DF. FF.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D고. 얘도 D고. 얘도 D고. F. 하나. 4분의 1. 맞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 DE. DF. EF. FF. 볼까? 자, DG 표현형. DG. 예, EG, 예, FG. 오케이. 후보가 될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다 후보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않은 게 있지. 활용하지 않은 거. 요거. 요거를 아직 활용하지 않았다. 16분의 3. 저 조건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자. 자, 일단은 얘네 둘은 확정이니까, 얘네 둘을 해서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라 그랬어요. P와, P와. P와 같은 확률이니까 얘는 4분의 3, 그지? 이렇게 만나서 요 표현형 나올 확률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해가지고 요런 유전장 나올 확률이라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얼마야? 8분의 3이지. 자, 8분의 3에다가 뭘 곱해야 16분의 3이 나오니? 2분의 1인가? 그지? 그래야 16분의 3이 나오니까 2분의 1이 나올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만약에 DF랑 DF라고 해볼까? 이래볼까? 아까 했었는데. DD, DF, DF, FF야. 이게 D가 나와야 돼. D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돼야 돼. 자, D 나왔지. D 나왔지. D 나왔지. 2분의 1 돼? 안 돼. 안 되지. 모순이지. 틀렸어. 그럼 EF가 이제 2분의 1 나와야 돼. 자, EF가 2분의 1 나오면 EF 확정이지. 자, DE, DF, EF, FF 나왔어. 자, D 표현형. D 표현형. D 표현형. 오케이. 나왔지. 2분의 1. 그래서 요게 확정이다. 이런 얘기야. 여기가 확정. 이런 식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것 좀 문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전자형이 그랬어. 유전자형이.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 나올 확률.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 그지? 유전자형이 스몰 b, 스몰 b 나올 확률. 2분의 1이란 말이야. 2분의 1. DF, 표현형 아니야. 표현형 아니고 DF 표현형, DF 유전장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하고 얘 만나는 것밖에 없잖아.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지?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얼마? 3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조심하십시오. 표현형이 아닙니다. 유전장이었다. 자, 이어서 127번 가보겠습니다. 자, 127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부터 답니다. 그랬어요. 가다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형식체. 됐고, 가는 대리유전자 라지의 스몰에 결정되고, 완전 오성, 표현형 두 가지. 나는 대리유전자 BB에 결정되고, 유전자형 다르면 표현형 다르다, 표현형 세 가지. 자, 단한 쌍의 대리유전자에 결정되고, 대리유전자는 DF다, 복대리유전. 그지? D는 EF에 대해서, E는 F에 대해서, 오케이. D, E, F, 우회광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야. 가나의 유전장이 다음과 같은 남자와 다음과 같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세 가지다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독립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독립되어 있다면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지?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버려요, 여기서. Large A 표현형, Small A 표현형 두 가지. 그지? 두 가지 나와버리니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없잖아, 곱했을 때. 안 돼. 뭐돼 있단 얘기야? 연관되어 있단 얘기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세 가지란 표현형을 가지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P와 Q를 한번 정리해 볼까?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뭐냐. 여기 이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여기. 가다의 유전자형 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 그치? 어차피 이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선생님 뭐 이것도 있을 거야. 선생님 얘하고 얘가 연관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 나왔잖아, 그치?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연관되어야 이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F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고. 됐죠? 그 다음에 A에 가다의 표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Q. Q는 요런 녀석이죠? 네, 요런 녀석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하고 얘를 만나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런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라지 비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 라지 비스몰 B 나와요. 자, Q는 어떻게 생긴 거야? Q는 좀 정리하면 라지 스몰 A, 라지 B, 라지 B인데 요거는 그냥 A 표현형이고 얘는 유전장이 요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요거 이제 골라보시면 요거 가능하지? 요거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고, 요거 안 되지? 요거 안 되지. 네개 중에 두 개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뭐만 맞추면 되는 거야? 8분의 1이니까 4분의 1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뭐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4분의 1만 맞춰줄 수 있게끔 배열을 하면 되겠다. 요런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요거란 말이야. 이렇게 바꿔줘 버려야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얘는 D 표현형, 얘도 D 표현형. 그지? DF. 그지? 얘는 E 표현형, 얘는 F 표현형. 자, 그러면 이제 Q랑 같은 표현형 어떤 거야? 이거지. 그지? 네개 중에 하나, 4분의 1. 자, 그래서 8분의 1 확률을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 볼까요? 가다의 표현이 모두 P와 같다. P 보세요, P. 요게 P야. 그러면 라지 표현형, 라지 비 스몰 비 표현형이지, 그지? 예, 그거를 여기서 찾아봐. 어딨어? 여기 있죠. 여기 있지, 그지? 그럼 얼마?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에 D 표현형이지, D 표현형. D 표현형. 그지? D 표현형은 2분의 1. 2분의 1 하니까 우리가 확률 8분의 1 계산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됐고, 128번 가겠습니다. 자,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존자 A, B, D입니다. 가의 표현형은 대문자 수. 나왔죠? 다인자 유전. 자, 그 다음에 나는 대립유전자 2죠. 요거는 유전자형 다른 표현형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 우리 불완전우성. 세 가지 표현형. 나의 유전자는 가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P 한번 살짝 표현해 볼까요? A, B, 그 다음에 D. 요게 이제 대문자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제 Q를 찾으라 이런 문제죠?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 그랬어요. 그럼 대문자 몇 개? 세 개라는 얘기야. 대문자 세 개. 얘도 대문자 세개 있다. 이런 얘기지. PQ 사이에 A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 최대 15가지라고 했으니까, 뭐, 5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부터 먼저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자,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세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 여기 세 가지니까 여기서 다섯 가지 맞춰주면 된단 말이야. 다섯 가지라고? 그러면 얘네들의, 요런 식의 동형 접합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라지에 라지에 이 라지 비 스몰 비 우리 스몰 디 스몰 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다섯 가지 나오는지. 자, 이쪽에서 해보시면 많이 해봤지. 우리 앞서 문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최소 대문자 하나 나올 수밖에 없지. 그지? 하나나 두개 나온다. 여기서 표현이 몇 가지 나와야 돼? 다섯 가지 나와야 돼. 자, 하나 여기 만나면 5지. 1, 2, 3, 4, 5. 대문자 수 5가지 나오죠. 그죠? 5 곱하기 3, 15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문제는 뭐야? A가 유전장이 이렇게 잘라 보셔야 돼. 사람과 표현이 같을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문자 몇 개? 하나, 두 개. 대문자 두 개. 자, 요거는 어차피 라지 스몰 E인 사람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지, 그지? 얘는 확률이 계산된 거고, 얘 확률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두 개. 두 개는 어디 있어요? 두 개. 대문자 두 개. 여기 있죠? 네, 대문자 두 개. 여기 보시면 돼. 또 대문자 두 개는 아무지 없지, 그지? 그럼 얘가 이제 8분의 3이잖아.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야. 그지? 예, 여기 이제 8분의 1 확률이고.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계산하시면 되겠어. 그러면 8분의 1이랑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고. 그지? 그 다음에 8분의 3이랑 2분의 1이니까 16분의 3이야. 그럼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야. 약간 노란색으로 했는데 얘는 흰색으로 했네. 이것도 이제 노란색으로 지우고. 2분의 1. 네, 2분의 1. 2분의 1. 이건 독립이니까 당연히 곱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8분의 1의 확률을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29번 갈게요. 자,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형수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전자 A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결정됩니다. 가해편의 유전장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똑같습니다. 그죠? 앞서 풀었던 문제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되며 표현이 다릅니다 했고요. 나는 EFG 했고요. 표현이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불안 존성이랑 섞여 있는 거야. E2와 EG인 사람 표현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란 얘기고, 유전장이 FF인 사람과 FG인 사람이 같다고 했으니까 F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F가 G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런 얘기야. 가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형체에 있습니다. P 유전자형. 자, P, Q 또 쓰시고, 태어날 때 가나의 표현형은 최대 8가지. 4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일단 적어주시고, 자, 서로 다른 형식에 있다는 걸좀 표시해 주시고, EF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뭘 쓰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있단 얘기겠지요. 그지? 그래야, 이런 애들이 나올 테니까. 근데 얘는 뭐, 얘하고 얘가 대문자 수가 같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치?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런 것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지. EG도 있고, FG도 있다는 얘기야. G가 있다는 얘기지. EG도 있고, FG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확정하시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EG와 FG야. 그러면 E가 우성이니까 얘는 E 표현형. F가 우성이니까 F 표현형이야. 두 가지. 두 가지?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만들어주게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죠. 129번 문제는 요걸 그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지.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려면, 아까도 이제 한번 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 이게 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표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0, 1, 2, 3. 0, 1, 2, 3. 됐죠? 0, 1, 2, 3.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문자 무조건 3개입니다. 그죠? 대문자 3개. 그러면 표현형이 대문자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몇 가지? 4가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4가지.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이렇게 동형 접합이어야 된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시면, 정리하시면, 지금 대문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네 개. 요거 이제 확률이 8분의 3입니다. 확률이 8분의 3,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G라 그랬어요. FG. EG 아니면 FG잖아. 그지? EG 아니면 FG. 그러니까 2분의 1 계산하시면 되겠어.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우리가 16분의 3, 우리 3번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잠깐만 다시 정리하시면, 일단은 앞서 문제들과 대부분의 이제 결이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이 자료에 보시면 이런 힌트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런 유전자형과 이런 유전형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이제 물론 요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뒤에 나오는 EG와 FG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전자형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지,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요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야. 그럼 최대 8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네 가지가 만들어지려면, 자,

0: 얘와 만나서 네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으려면 얘네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문자로 됐고, 그랬을 때네 가지의 표현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반복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조금 더요 그림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29번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30번부터 할 텐데, 130번 문제도 우리가 같은 해에 나왔던 문제는 거의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그 해당 해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쪼개서 여러분들이 묶어서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길고 길었던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린 드디어 근로자의 권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로자의 권리로 들어가려면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에서요, 지난 21강 그리고 22강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랑 관련되어 있는 쭉 일련의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난 강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드렸던 내용은요, 바로, 그렇죠. 시점과 주체였습니다. 시점과 주체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꼭 유기적으로 연결시켜라 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했는데, 그 추상적인 말이 실제로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지난 강에서 선생님이랑 기출선지 한번 정리한 다음에 실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기출선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었고요. 이번 강에서도 이어서 마저 선생님이랑 문제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얼마나 시점과 주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을 만한 문제 두 문제 다시 한번더 풀어볼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소년 사건과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갈 건데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형사 절차에서 만약에 뭐 해당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라는 식으로 등장하는 제시문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제시문으로 나왔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가는 의미,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디테일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은요,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소년 사건은 최근에 등장한 적이 거의 손에 꼽습니다. 등장은 했어요. 등장은 했었는데 소년 사건 자체가 어렵게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안 나와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올 때가 됐어 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년 사건과 국민참여재판까지 하셔야지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길고 길었던 순간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제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단독으로 나올 만한 소년 사건은요, 나이를 중심으로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나이를 중심으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제

네, 정치화법이 속상해.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우리 마지막 수능을 앞두고 나에게 정치화법에 해당하는 뭔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뭔가 약점을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나이 특집 한번 할 거야. 나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 지금 여러분 대충만 생각하더라도 민법상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나이들 또 있을 거야. 또. 아, 우리 아직 안 배웠지. 근로자의 권리에서 나오는 나이들도 있고, 나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특집 한번 하려고요. 자, 우리 그래서 나이를 중심으로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를 도식화해 드릴게요. 이게 도식화가 필요한 이유가 수능 특강 교재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먹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 헷갈립니다. 근데 이게 뭐 교재가 잘못 쓰여 있어서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절차가 글로 옮기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눈에 잘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에게 그 눈에 잘안 보이는 절차를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절차 도식화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선생님이랑 마저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강과 지난강까지 21강, 22강까지 공부한 다음에 좀 지쳐서 오랜만에 요거 클릭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바로 이어서 클릭했던 친구들이라면 정말 칭찬해. 정말 잘했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더 많을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노파심에 조금 더 지난 시간보다는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사실 지난 시간은 거의 21, 22 이어서 왔잖아. 제가 바로 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23은 한참의 텀이 있었을 거야. 아마도. 그 텀을 선생님이 조금 감안을 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에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대요. 아, 이거 그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이거 거래 사이트에서 했나 봐. 여기서 사기쳤네. 됐지? 요 거래 사이트에서. 자, 검사는 사기 혐의로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갑은 구속수사를 받은 후에 기소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다 나오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누가? 검사는. 그 다음에 1심 법원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전과가 있던 갑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대요. 자, 근데 갑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그치, 항소를 갑은 포기했어. 검사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은 확정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차근차근 보자. 갑은 항소를 포기했어. 항소할 수 있었어? 응! 갑은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항소를 포기했대요. 자, 그렇다면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검사입니다. 검사는요,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지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검사는 어떤 논리로 항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 논리예요? 지금 형량이 너무 낮아요. 저 이만큼 그때 구형했었잖아요. 왜 이만큼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논리로 항소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이 확정된다? 아니겠죠. 만약에 검사는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하게 된다면은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을은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얘들아, 이거 잘못됐어. 왜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맞는 표현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잘 봐. 확정되어야. 그럼 확정이 되어야지만 이후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의미야? 아니잖아. 다시 읽어봐봐. 확정되어야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이후에야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아니잖아. 배상 명령 제도가 뭐였는데요?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였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때 을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였죠. 을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제 어떤 내용 때문에 잘못되는 건지 조금 감이 오시죠. 요 부분에 인과관계가 잘못됐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원은 우리 세 번째 네모에 나와 있는 거죠. 치료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고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죠. 집행유예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이제 늘 나온다라는 거. 어느 경우인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 거야. 얘들아. 집행유예의 케이스는 보호관찰 처분 받을 수 있다, 없다? 보호관찰 처분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뿐만이 아니라 사회봉사 명령 또한 무엇도? 수강 명령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요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많이 등장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은 이제 등장하게 된다면 아, 그때 대충 보지 말고 한 번만 제대로 봐놓을 걸이라고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도식하면 어떻게 되었었어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판사가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설명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는 건지 꼭 기억해 주셔야지 다음번 문제에서도 요 흐름을 꼭 잡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상해 혐의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대요. 자, 그다음 갑이 구속되어서 얘들아 시점 잘 봐야 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검사가 갑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갑이 항소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번에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갑은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옳은 설명일까요? 그렇죠. 옳은 설명이죠. 왜? 차근차근 생각해. 구속 적부 심사가 뭐야?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헷갈린다면은요, 바로 도식화해 보세요. 얘들아, 나랑 같이 했던 거. 무엇을 기점으로? 구속을 기점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구속이 되려면은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구속 전에 피해자를 직접 심문하는 게 구속 전 피해자 심문제도. 이미 구속이 되었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저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서 석방시켜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구속 적부 심사 제도였지. 근데 이거는 어느 전 단계에서 기소 이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였어. 봐봐. 기소 이전의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봐봐. 가에서 갑은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갑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요? 아니,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이미 시점상 어느 부분이었어야 돼? 요 부분이었어야 돼. 구속되기 전 단계였어야 돼.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받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시점상 맞지
않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다에 해당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에서 기역, 징역 1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이것도 징역 1년이 선고됐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내용 기억하셔야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언제까지였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였죠. 그런데 지금 징역 1년이 선고된 거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 때문에 가지고 온 거야. 라에서 니은으로 인해 갑은 구금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구금에 대한 피해 보상 무엇입니까? 형사보상입니다. 형사보상을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합니다. 자, 어떻게 공식화해서 무죄여야 하고, 그 다음에 구속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바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한번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해봐야지. 지금 무죄네. 그 다음에 구속된 적이 있었네. 그러니까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가지고 왔어. 선생님, 왜요? 지금 이거 두개다 만족했잖아요. 근데 왜 아니라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난 강에서 나 이번에 여기가 왜 이렇게 자꾸 걸리지? 라는 말 했어. 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 기억해? 확정이라는 단어였어. 나 이번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걸려.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 확정이라는 단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자,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이 시점에? 확정된 거 아닙니다. 이제 대법원에 의해서 상고심이 이루어지겠죠. 아마도. 자, 그러면은 확정된 거 아니에요. 왜? 무죄 선고가 확정이 되어야지 가능한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번에 우리 확정이라는 단어 좀 계속 마음에 심어두자. 확정이 선고와 다를 수 있다. 선고되었다고 무조건 확정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의미였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시점과 주체를 기준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지간하면 안 틀릴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조금씩 헷갈리게 된다면은요, 시점과 주체를 가지고 빈틈을 계속 채워나가세요. 개념의 빈틈을요, 계속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는 연습만 이제는 해주시면, 우린 여기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민참여재판을 안 했어요. 이제 하셔야 돼요. 요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계속 개념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국민참여재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건데, 어떤 배심원이냐면은 일반 국민 중에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형사 절차를 우리는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결과 맨 마지막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잘못된 개념을 심어둘까봐 그래요.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라면 국민에 의해서 결과가 다 나오는 건가? 국민이 결정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20세 이상이라면 배심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무작위로 그 근처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 아니, 어쨌거나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 되면은요,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이 권고적 효력이에요. 얘들아, 마지막 먼저 일단 읽어보자.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의 논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만약에 평결이 유죄인 경우에는요, 판사원께 양형, 형벌의 양, 형벌을 얼마나 줄 것인지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잘 봐, 이를 참고하여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결정을 내리고 뭔가의 결론을 내려요, 배심원들도. 그런데 이 부분 봐봐.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그 말은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니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재판장은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그래서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판결서에 그 이유도 기재해야 됩니다. 결국에 배심원의 판결 결과는 무엇을 갖는 거예요? 권고적인 성격을 갖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 절차 뭐 어렵지 않습니다.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에 의해서 공판이 이루어지고 평의 및 평결, 우리가 밑에서 봤었죠?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을 오해하면 안 돼, 따르면 안 된다가 아니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한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국민참여재판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물론 이 밑에 있는 내용도 나올 수 있지만 나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 자,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요, 형사사건에 국한됩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에 국한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1심이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 부인 사건에 국한됩니다. 다시 한번더 정리해보자. 민사 안 돼. 형사재판에 국한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1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1심이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 부인 사건에 국한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에서 1심이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론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일단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여기 민사재판 아니고 형사재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 1심 법원에 의한다. 1심 재판에 한정된다. 그 1심 재판이 뭐다? 형사법원에서도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사건이다. 얘들아, 합의부 사건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중한 사건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잘 들어봐. A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어. 근데 재판 당사자의 항소에 의해서 2심, 즉 항소심이 이제 열리게 되었어. 자, 2심인 항소심은 어느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담당할까요? 얘들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국민참여재판인 A 사건이 있었어. 그럼 A 사건은 어디서 적용됐다라는 거야? 형사사건이고.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였다란 뜻이야. 근데 형사재판의 당사자에 의해서 항소심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어? 그렇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어. 왜 고등법원이야? 조건이 여기니까. 다시 한번 해봐. 국민참여재판은 어디라고? 1심이야. 근데 지방법원이 지원 합의부야.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고등법원이겠지.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추론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추론해내시면은요, 사실은 나머지 내용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다. 소년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년 사건의 대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이 기준 떠올려 주세요. 10살 이상 19세 미만인 자의 행위를 소년 사건의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잘 보면은요, 1번, 2번, 3번으로 나눠 놓을 거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나눠 놓았고요. 두 번째, 일정한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서 앞으로 범죄 행위랑 관련되어 있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우려가 있는, 얘들아 여기 우에다 동그라미야, 우.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의 소년, 즉 소년이니까 19세 미만의 자예요. 이걸 우리는 우범소년이라고 그래. 우려, 우범소년. 마지막,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얘들아, 나이 일단 체크해 볼래? 지금 결국에 10살 이상 19세 미만인 자야. 우리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준이 누구냐면은 바로 14세야. 얘들아,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나이 기준 중에 14세를 기준으로 나누었을까? 10살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기준 중에 14세로 나누었을까?

되니까 왜 14세 미만이라면 누가 되니까 형사 미성년자가 되니까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이 몇 살이니까 14세니까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다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해봐. 14세 미만이라면은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돼서 어차피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얘들 혹시 눈치챘니? 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색깔을 바꿨다. 1번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2번, 일정한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봤을 때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 3번,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고 내가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색깔을 다른 펜 3개만 준비해주세요. 딱 3개만. 형광펜이어도 됩니다. 형광펜도 괜찮아요. 형광펜 다른 색깔 2개랑 뭐 다른 색깔 펜. 검정, 파랑, 빨강 뭐 됩니다. 아. 저는 필통이 아무것도 없고요. 교문 앞에서 나눠주는 찜닭집, 교문 앞에서 나눠주는 볼펜, 요거 하나만 있는데요. 그러면은 점선, 선 하나, 선두 개, 뭔가 이런 식으로라도 구분을 해주세요. 혹시나 펜이 하나밖에 없다면은 이렇게 선 하나, 여기는 선두 개, 여기는 점선, 뭔가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경찰서장이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만나면은요, 일단 경찰서장은 1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바로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물론 우범소년의 경우에도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 19세 미만의 케이스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끝. 얘들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바로 1번과 2번의 케이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를 쭉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바로 3번에 해당하는 상황이에요. 왜? 3번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범죄로 성립하려면 성립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경찰서장이, 3번에 해당하는 케이스. 경찰서장이 3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3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바로 누구에게 보내냐면요. 검사에게 보냅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논리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봐. 경찰서장이 1번과 2번은 왜 검사에게 보내지 않을까? 아니, 뭐 2번 케이스야. 우려가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쳐. 1번은 왜 검사에게 보내지 않을까? 14세 미만이잖아. 어차피 범죄로 성립하지 않잖아. 그래서 굳이 검사에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3번에 해당하는 케이스야. 14세 이상 19세 미만이야. 우선 검사에게 보냅니다. 그럼 검사는요, 크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되셨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입니다. 검사는요,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라는 건 뭐야? 형사재판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사법원에 의해서 실제로 재판이 열리게 되겠죠.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택. 자, 두 번째 선택은 검사가 딱 보는 거야. 보더니, 지금 이 사건의 케이스는 형벌을 받기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게 맞겠어. 왜냐면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 게 낫겠어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검사는 세 번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은 기소를 유예해야겠어. 단, 소년법상 조건부로 예를 들면은 동네에 있는 선도위원들과 일정한 시간 이상 교육을 받거나 선도를 받는 것처럼 일정한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해야겠어. 얘들아, 이것도 차근차근 생각해봐. 기소를 미루는 거야. 기소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몇살 이상 거야? 14세 이상인 거야. 그런데 소년법상 조건부를 다는 거니까 19세 미만인 거야. 그래서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되는 거 무지성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기소할 수 있는데 미룬다? 14세 이상이다. 근데 소년법상 조건부를 건다? 19세 미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요, 서로 별도의 루트입니다. 형벌이 부과되기 위한 루트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되기 위한 루트가 별도예요. 그래서 내가 도식화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별도이기 때문에 이 둘은 동시에 부과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이제 형사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요 상황이에요. 기소가 되어서. 근데 형사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형사법원이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형벌을 내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루트가 다르다 그랬죠.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도록도 할수 있습니다. 되셨죠? 물론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을 때도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되셨나요? 얘들아,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은 형벌 부과의 대상 될수 있습니까? 네, 될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요? 부과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둘다 동시에 부과될 수는 없다라는 거. 루트를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탈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탈 수도 있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요, 요 도식화된 내용만 기억하면 사실은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소년 사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어디로 넘어갑니까? 근로자의 권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권리는요,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딱두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사회법의 의미,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청소년의 근로보호인데 요두 가지가 합쳐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 근로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얘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얘가 안 나왔어. 얘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얘가 안 나왔는데 딱한번둘다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둘다 당연히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아니, 뭐가 나올 나올지 모르니까 얘만 공부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둘다 공부하자가 맞는 설명이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난또 떨리는 거지. 예전에 2019년에 한번 무엇이 등장했었어요? 그렇지. 민법과 형법을 비교했어요. 그럼 나도 이렇게 사회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노동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니까 사회법의 의미가 또 갑자기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회법의 의미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요. 17살, 18살, 19살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 부분은 선생님이 다음 강에서 마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로자의 권리에서 제일 첫 번째, 사회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법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을 해주세요. 사법적인 영역에 공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얘들아, 사법이 뭐였지?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어. 공법은 뭐였지? 국가기관과 개인,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어.
왜냐면은 사회법의 등장 배경은요,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적극적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커졌어요. 쉽게 근로계약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근로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는 근로자였어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임금은, 최저임금은 줘야지. 아니, 그래도 근로시간은 이렇게 지켜야지! 라고 규제가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걸 바로 사회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특징,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사법이랑 공법을 처음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적 있었을 거야. 사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 공법은 국가기관과 개인, 국가기관 간의 법률 관계. 그런데 사법의 영역에 공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법이 사회법이고, 사회법이 바로 이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규제가 들어갔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회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환경법 등이 있는데 결국엔 무엇이야?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그중에서도 노동법을 딱 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은 쉽게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종류는요, 대표적으로 제일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근로기준법은 상대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관계의 가장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 개인이 혼자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근로 3권을 주로 보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최저임금법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가볍게 봐주시고요. 내가 요거를 굳이 쓰면서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이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만나실까봐 노파심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사회법의 의미 그리고 노동법의 의미 혹시 몰라서 가볍게는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권과 근로 3권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결론,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 우선 근로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나 일하고 싶어 라고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근로 3권은요, 쉽게 근로자 개인이 자기가 목소리를 내기 힘들 때 단체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근로 3권인 말 그대로 세 개가 존재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단결권. 두 번째는 단체 교섭권. 세 번째는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단결권은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바로 단결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단체 교섭에서 교섭은요, 의논하고 절충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해서 사용자와 의논하고 절충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요,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확실히 단체 교섭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혹은 근로조건 개선 등등을 위해서 쟁의행위, 다툴 쟁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파업이라든지 태업을 할수 있는 권리를 바로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근로 3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선생님이 다음 강에서 부당 노동행위 할때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강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로계약과 그리고 근로기준법, 임금과 근로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럼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는 무엇을 지급해야겠어요? 그렇죠.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바로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근로계약에서 차근차근 우리가 사회법이 왜 등장하고 노동법이 왜 등장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는 누구예요?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얘들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일할 때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최저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 기준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임금부터 갑니다. 자, 일단 임금은요, 통용되는 화폐의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안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회사 구내 식당 식권으로 주는 거안 됩니다. 식권도 돈인데 왜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용되는 화폐의 형태로 지급해야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얘들아, 만약에 근로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야. 그래서 일하고 연말에 줄게. 1년 동안 일하면은요, 그거에 해당하는 돈을 12월 31일에 줄게. 안 됩니다. 매달 짝수달에 드릴게요. 안 됩니다. 분기별로 드릴게요. 안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 지급해야 됩니다. 직접 지급해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 조건을 의외로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가운데 있는 조건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요 조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근로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적어보자. 이때 근로시간의 기준은요, 연소근로자, 즉 연소근로자는 18살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데, 연소근로자가 아닌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18살 미만이 아닌 연소근로자가 아닌, 그냥 쉽게 우리 성인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자. 다시 한번 표현하자. 연소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연소 근로자는 18살 미만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요, 법령에 근거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연장 근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그 말은 근로 시간에는 휴게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늘 이렇게 비유들어요. 여러분, 순공 시간 재죠? 내가 오늘 실제로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을 잴 때, 막 편의점 갔다 온 시간, 뭐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온 시간, 이런 건다 빼는 게 맞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순공 시간에 쉬는 시간은 빼듯이 근로 시간에 휴게 시간은 빼는 겁니다. 휴게 시간을 빼고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 계산 연습은 선생님이랑 다음 강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다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일정 시간 내에 연장 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휴게 시간이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쉬는 시간이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휴게 시간이죠.
일단 휴게 시간은 글

시간 도중에 주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갑자기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쉬는 시간 없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막 계속 수업을 해. 집에 갈때 쉬어라. 말이 돼? 쉬는 시간이 왜 쉬는 시간인데 1교시와 2교시 중간에 쉬라고. 5교시랑 6교시 중간에 쉬라고. 중간에 쉬라고. 그거예요. 휴게 시간은요.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되는 게 바로 휴게 시간이다. 요게 지금까지 잘 언급이 된 적은 없었는데 요새 언급될 타이밍이 됐으니까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봅시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내용이에요. 연장 근로라든지 야간 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자, 통상임금이 뭐냐면은요, 그냥 근로를 계약을 하잖아요? 근로계약을 작성했을 때그 근로계약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거를 통상임금이라고 해요. 즉, 통상적인 임금의 50%를 더 더해서, 왜? 연장근로 하잖아. 원래 내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하잖아. 야간근로 하잖아. 휴일에 일하잖아. 그래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라는 내용 하나 봐주시고요. 내가 이거를 써드린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휴일근로가 시험지에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봐봐. 휴일근로가 무조건 주말이다. 즉,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휴일은 쉽게 말하면은 쉬는 날이에요. 내가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아닌 날을 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근로일을 수목금토일로 잡았어요. 자, 이때 토일은 휴일입니까? 주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목금토일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지 쉬기로 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일 근로가 무조건 주말이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주셔야 돼요. 내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를 꼭 봐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임금과 근로시간과 관련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금과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왜? 임금은 무엇 이상을 지급해야 돼?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거 최저 기준이야. 그러니까 최저 임금보다 낮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을 땅땅 체결을 했을지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사용자는 일정한 절차를 고용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자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약을 했을지라도. 잘 봐.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기로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이때 해당 계약,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만약에 근로계약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들 중에서 특히 근로시간이랑 관련된 내용, 근로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몇 살을 기준으로 했다? 연소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거를 강조한 이유는요, 이제 바로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부터는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때 비교해서

0: 알아보셔야 되고,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17, 18, 19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음 강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복습을 해주시는데 특히 소년원 사건 처리 절차는요, 백지에 도식화해 보세요. 나이를 10살에서 14살, 14살에서 19살, 그리고 10살에서 19살의 우범소년. 차례대로 나이를 도식화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도식화해 보시면은요, 문장으로 된 내용을 읽으시더라도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요 내용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근로자의 권리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내용을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분자 구조 막 그리면서 결합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를 바탕으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는요, 분자 구조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비공전자쌍, 바로 여기 두 개나 있잖아, 여기 하나 있잖아, 여기 없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오늘은 그거를 토대로 문제도 풀어보고 나서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분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크 프리뷰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저번 시간에는요, 제가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또는 사면체요, 삼각볼륨, 구분형,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결합각들을 다 써놓은 게 유니크 프리뷰였어요. 오늘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모든 결합각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직선형과 구분형 비교해야 돼? 직선형은 무조건 180도니까 이것보다는 구분형은 작아지겠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 두 문제를 풀면서 만약에 우리가 107도 기억 못한다면, 109.5도 기억 못한다면 적어도 얘보다는 작겠지, 적어도 얘보단 크겠지 라고 해서 풀어주면 돼요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무엇인지 이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대체 표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0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빠르게 하면 분자의 모양 결정 지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이 표를 봤을 때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0이내와 0이 아니내로 나눠주세요. 그럼 좀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0이내를 봤을 때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두 개야? 그러면 빠르게 얘는 지금 베릴륨에서 양쪽에 플로린이 온 경우 바로 직선형, 그래서 180도 이런 걸 떠올리면 좋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 자, 이제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3이야? 그러면 봉소에다가 하나, 둘, 세 개. 이거는 평면삼각형. 만약에 지금 결합되어 있는 이 원자의 종류가 같다면 120도겠고요. 자, 그 다음 정사면체형이다. 그러면 탄소에다가 수소가 4개. 근데 사실 이거는 입체 구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편의상 일부러 조금 평면처럼 나타내 보였지만 여러분들이 나타낼 때는 정사면체형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사면체형이다. 여기가 수소 하나가 Cl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면,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모두 같지 않으면 바로 사면체형이 될 거다. 그래서 정사면체형 우리가 결합각을 명확히 알지만 이건 알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는요, 드디어 뭐가 등장합니까? 비공유전자쌍. 그래서 여기에 중심 원자가 있고 비공유전자쌍 하나 발견됐다.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바로 이건 무슨 형? 삼각불형입니다. 삼각불형 대표적인 거 질소. 자, 그래서 수소. 여기 비공유전자쌍 하나가 있고요. 구분형이다? 여기도 하나 더 비공유전자쌍.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줘야겠죠? 그래서 산소 있고 양옆에 수소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이다.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어떤 예시가 있는가 써주면서요, 이런 애가 있지? 그럼 이런 모양이겠지? 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중심 원자에 비공유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 이 안에서 결합된 원자수를 가지고 빠르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개념 체크입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개념 체크에는 계속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하나가 있대요. 거기서 결합된 원자가 3개다. 질소 예를 들어볼까요? 자, 비공유 전자쌍 하나에다가 여기 결합된 거 3개.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삼각불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삼각불형.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두 개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됐어요. 만약에 헷갈리면 전자쌍 배열 구조 먼저 그리고 비공유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산소는 두 개가 있고 거의 결합된 거 두 개다. 수소.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는 구분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구분형과 직선형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구분형이다 라고 할 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을 겁니다. 3번 가볼까요? 암모니아의 분자 모양은 여기 그려놨죠. 평면 삼각형이다?
안 되죠. 전자쌍이 3개일 때가 평면삼각형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었냐? 바로 붕소. 여기 수소, 수소, 수소. 이것이 바로 뭐다? 평면삼각형이다. 두 번째, 네 번째네요. 물의 분자 모양 구분형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 모양이라서 구분형이라고 부릅니다. 5번, 여기 붕소와 질소에 대한 차이를 느끼고 분자 모양이 같은지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붕소라는 건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염소, 염소, 염소 이렇게 오는 반면 질소라는 건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기 때문에 염소, 염소, 염소. 여기에선 평면삼각형, 여긴 삼각불형이죠.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 원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문제풀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제풀이는 앞에서 배웠던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분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분자 맞추는 거 진짜 못하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요, 앞에서 제가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에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이런 거를 가지고 빠르게 조합시켜야 돼라고 하면서 분자식 연습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제가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 두 번째 시간 때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유니크 킥으로 일단 볼 거는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으로 힌트가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앞에 명칭이 이제 붙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는 중심원자. 또 다른 건요. 그냥 중심원자라는 명칭이 없어요. 그러면 구성, 원자들의 모든 비공유전자쌍 고려해주면 돼요. 근데 중심원자라고 되어 있으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다. 얘네가 중심 원자다라고 하면 얘네가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수만 딱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 원자인지 구성 원자인지 빠르게 판단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자, 또한 공유 전자쌍 수 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 이런 비율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는 만약 얘가 4예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일 때 비공유가 4개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아, 그럼 얘네가 2분의 8에 대한 실제 비율은 2분의 8이겠구나. 그럼 얘는 2, 얘는 8, 이 값, 이 실제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결합각과 그리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문제입니다. 다음은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에서 다는 물, 메테인, 그리고 암모니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결합각이요. 일단은 가가 나보다 크다. 결합각 우리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는 친구는 얘가 정사면체 가장 클 거, 얘가 삼각불형 두 번째, 세 번째는 얘가 9분형. 근데 우리 정확하게 하니까 얘가 109.5도, 얘는 지금 107도, 얘는 104.5도야. 요렇게 쓰고 시작합니다. 자, 그 결합각이 절대로 나가 될수 없는 누구예요? 가장 큰 메테인입니다. 얘는 절대로 메테인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입니다. 중심 원자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산소, 여기선 탄소, 여긴 질소. 그럼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 가장 큰 거는 산소가 두 개, 탄소는 없고요. 질소는 하나죠. 그러면 메테인이 나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 결합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나가 될수 없다. 그럼 둘을 비교할 때 가장 비공유 전자쌍 수 작은 거는 암모니아고요. 그래서 나. 그럼 얘가 물이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가 누구다? 메테인일 거다라고 결정을 지어주면 되겠죠. 키워. 가는 물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는 우리가 메테인이라고 찾아냈죠. 그래서 틀렸고요. 뒤에. 나의 분자 모양은요, 삼각불형이다? 삼각불형?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 수소, 수소, 이렇게 그렸던 이유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었기 때문에 ㄷ. 나의 결합각은요, 다라는 것은 물이었죠? 104.5도입니다. 그래서 틀렸구나. 답은 ㄴ, 2번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결합각, 그리고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찾는 거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루이스 점자점식을 착안해서 X에서 Z를 찾아보고 나서 각각에 대한 분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발문 갑니다. 그러면 2주기 원자, X에서 Z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에요. 그럼 2주기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사이는 탄소. 비공유 두 개에다가 여기에서 결합 가능한 두 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자과 전자 6이니까 산소. 원자과 전자가 7입니다. 플로린. 다 찾았고요. 기억. Y라는 거 5추예요. 비공유 전자쌍 수는요, 산소 하나당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왔다 총네 개가 돼줘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X라는 거 탄소, Y라는 거 산소, 그때 CO2의 결합각인데요. 중심 원자 탄소, 양 옆에 산소 있네.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주세요. 얘네들은 무슨 형이다? 바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없기 때문에 직선형 180도입니다. 그래서 맞다. 디귿, YZ2라고 돼 있어요. Y라는 거 5. Z 플로린 2. 자, 그럼 여기에서 분자 모양은 조심하셔야 돼요. 산소라는 거 비공유 전자쌍 있습니다. 두 개나. 그렇기 때문에 플로린 약간 처진 무슨 모양이다? 구분형이다. 그래서 틀렸구나.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3단원에서 앞에서 배웠던 이 공유 결합과 결합의 극성, 루이스 전자 점식이 같이 묶어서 출제되는 거 보이시죠? 계속 연관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혹시 이해된 친구들은 앞에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이번에도 우리 분자식 한번 열심히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가지고 맞춰야 되는 문제네요. 표는 2주기 원소 나왔고요. 쭉 들어갔더니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 만족한다.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뭐예요, 그러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하나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가 같다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3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 가능한 전자쌍 수가 탄소 4개, 질소 3개, 산소 2개, 플로린 하나. 그래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죠? Z가 하나 있을 때 X가 지금 3개가 왔어요. 그럼 딱 보자마자 공유 전자쌍 수 3개 가능해 누구야? 질소야. 그럼 여기 지금 단일 결합했으니까 누구야? 플로린일 거야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찾는 어려움 없죠? 여기가 뭐예요? 질소. 그럼 X라는 거는 플로린. 그럼 여기 사이에 온 애가 지금 누굴까?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 같아야 된대요. 일단 플로린 3개의 비공유, 여기 질소 비공유 전자쌍 하나. 그래서 4거든요. 그럼 공유 전자쌍 최대 4개까지 누구? 단소가 Y구나.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4. 그럼 여기 공유 전자쌍 똑같이 4가 오려면 누가 와줘야 중심 원자? 탄소겠죠? 탄소 왔고 플로린 4개 왔습니다. 그때 비공유는요. 플로린 하나에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이죠? 근데 4개가 와줬으니까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기억. X의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X는 플로린이에요. 그래서 7이다.

X입니다. 니은 기억은 사, X다. X가 4거든요. 그래서 3X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곱셈을 마무리 짓지 않고 저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구나. 디귿. ZX3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질소와 그리고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분자 모양은요. 질소라는 게 뭐가 있어요? 비번 전자성 있죠? 그러면 플로린은 어떻게 위치한다? 살짝 결합과 좁아진 형태, 바로 삼각뿔 형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이 아닙니다.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앞에서 배웠던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 문제랑 굉장히 유사했으나 묻는 선지들이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근데 사실 또 유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조식을 맞추도록 할 때요.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는 문구 생각나시나요? 여기서도 나타나져 있어요. 그럴 때 빠르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공유 가능한 얘네들 몇 개씩 가능하더라? 4321을 빠르게 써줘야 된다. 공유 가능한 전자상 수 빠르게 쓰기 시작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주어졌는데 X부터 Z까지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대놓고 지금 플로린, 탄소, 질소 있기 때문에 쓰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분자, 가에서 다의 구조식을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에 구분 없이 나타내었다. 우리한텐 이게 지금 단일결합이죠? 이것도 단일결합이죠. 하지만 이게 다중일 수도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때 가에서 다는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합니다. 당연히 플로린은 공유 전자상 하나 가능하고 여기 탄소와 질소 사이에서 탄소라는 거는 총 4개 가능해요. 하나 썼죠? 3개. 질소도 당연히 공유 전자상 3개 가능합니다. 플로린, 플로린 모두 다 단일결합. 하지만 산소라는 건 공유 전자상 2개 가능해서요.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모두 다 단일결합. 딱 여긴 끝. 그렇게 해서 기억합니다. 가의 공유 전자상 수는요, 중심 원자가 하나라면 우리는 뭘 봐주면 된다? 바로 탄소에 대한 것만 봐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4개가 맞습니다. 니은, 나의 분자 모양은 평면 삼각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살짝 우리가 이제 실제 모습을 나타내자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상 없기 때문에, 여기 산소, 양옆에 플로린, 플로린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디귿. 다에서 공유 전자상 분해, 비공유 전자상이에요. 공유는 하나, 둘, 세 개. 비공유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질소 있어요. 몇 개? 하나. 그래서 플로린 세 개인데 세개 있다. 9. 9 더하기 1은 10. 3분의 10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 질소 까먹었지? 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3분의 10이라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답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얘네들에 대해서 공유 전자상 수가 몇이었지?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몇이었지? 그러면서 얘네가 몇 개까지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유형은요. 화학결합 모형, 주기율표? 이런 게 등장합니다. 화학결합 모형은요, 사실 루이스 점자정식 배우기 전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나타냈어요. 전자껍질 두 개야, 이주기야, 세 개야, 삼주기야. 이런 식으로 이온결합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얘가 양이 온일 때 전자껍질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라는 식으로 화학결합 모형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빠르게 우리는 항상 공유 전자쌍, 수, 쌍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한 쌍으로 봐줘요. 전자 두 개를 한 쌍. 그래서 이걸 가려줌으로써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주기율표는 2단원에서 배웠었죠. 근데 사실 이걸 처음 배울 때는 3단원에서 많이 출제돼요라고 하면서 앞에서 문제 풀 때는 굳이 이 원소들이 뭔지 안 찾아도 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찾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어떤 분자인지 보이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문제 유형 한번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는 화학결합 모형입니다. 발문갈까요? 분자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고, 여기서 문제 하나 더. 가가 나보다 큰 것만 골라보면 된대요. 그럼 가와 나를 이제 우리는 구분지어 줘야겠네요. 시작합니다. 공유 전자상 수세 보세요. 자, 공유 전자상 수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쌍, 두 쌍, 이렇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총두 개, 두개 해서 여기는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네가 누군지 한번 맞춰볼까요? 자, 여기에서 네 개를 빼면 원자가 전자가 4이네. 이중이니까 누구다? 탄소. 양옆에는 두개 빼더니 원자가 전자 6이고 이중이다? 산소입니다. 그래서 CO2라서 공유 전자상 수는 4. 여기서는요, 지금

한 쌍씩만 있어요. 자, 그럼 단일 결합이네. 자, 양쪽으로 보니까 2중인데 원자가 전자가 7이니까 플로린이고요. 가운데선 전자 2개 부족했던 원자가 전자 6인 2중이니까 산소일 겁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성 수 2. 그래요. 가가 더 큰 게 맞구나. 니은. 결합각은요. 얘는 비공유 전자성이 없어서 직선형이에요. 얘는 직선형이다. 그럼 나라는 거는 딱 보니까 비공유 전자성 두 개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소 밑으로 플로린 약간 처진 구분형입니다. 그럼 가와 나 중에서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니온도 맞습니다. 디귿.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원자수예요. 탄소 만족했고 산소 만족했어요? 두 개 다 만족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도 플로린, 여기 산소 다 만족했는데 여기 두 개 다 만족하네요. 그럼 여기 구성하는 원자수는 모두 다 세 개, 세 개인데 모두 다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니까요.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주기율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주기율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일주기, 일족, 주소가 있는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요. 주기율표 1부와 2주기 원소, 2주기부터 시작하겠다. X부터 Z까지 나타냈고요. 중요한 힌트, 가와 나는 분자당 원자수가 5 이하다. 그리고 나서 가와 나에는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가 볼까요? 가에서는요.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유니크 프리뷰에서 실제 값으로 바꿔라라고 했거든요. 얘가 4예요. 그럼 1분의 4? 하나 공유 결합하면서 비공유 4개 있는 건 불가능하죠. 자, 그럼 불가능한 거 너무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찾으세요. 14쪽에서 2중이니까 탄소, 여기서는 산소, 여기는 플로린. 그러면 탄소, 산소, 플로린 공유 가능한 전자쌍 수는요. 바로 여기에서 4개, 여기 지금 2개, 여기선 하나. 질소 빠졌으니까 4, 1, 1. 자, 그러면 하나인데 비공유가 4개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2개라면 8개. 그러면 산소 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비공유가 2개라면 나머지 6개 와줄 수 있는 플로린이 양쪽으로 와주면 되겠네. 그래서 2와 8 딱 가는 뭐다? OF2다라고 찾아냈습니다. 5이야 맞죠? 그 다음 나갑니다. 분자 모형 평면삼각형이에요. 평면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 사실은 가운데 중심원자 있고 여기에서 결합된 거는 3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3개 가는 거 일단은 15족이 내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15족 와봤자 비공유 전자쌍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가능한 애가 아 탄소가 얘네들보다 많이 가능해요. 그럼 하나가 이중결합하면 되겠고 나머지 단일결합 플로린 오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지었어요. 기억갑니다. 가의 분자의 모양은 직선이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처진 모양이다. 그래서 구분형이죠. 틀렸다. 니은. 나는 X, Y, Z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X는 탄소, Y라는 건 산소, 그리고 플로린은 두 개 있는 모습. 네, 맞습니다. 기억갑니다. 비공유 전자쌍 수는요. 가와 나가 같다? 자, 가와 나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같습니다. 어, 왜요? 봐봐요. 제가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탄소라는 건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래서 산소 하나죠. 여기도 산소 하나죠. 플로린 두 개죠. 플로린 두 개예요. 딱 탄소만 추가되는데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같습니다. 사실 몇 개로 갔냐면 3개, 3개, 2개니까 8개로 갔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다.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COF2 그리고 OF2는요. 저번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수와 같은데 구성하는 원자 수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주기율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1주기가 등장했거든요. 조심할게요. 그러면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가 바로 수소. 여기 13족이니까 붕소, 15족 질소, 17족 플로린 됐습니다. 기억! X다 라고 하는 건 붕소에다가 Z니까 플로린 3개가 온 모양은 붕소는 비공유 전자쌍 없어요. 그래서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바로 평면 삼각형이에요. 삼각불형은 비공유 전자쌍 있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Y라는 것은요. 질소. W라고 하는 건 수소. 여기에서 Y는 다시 말해서 질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 우리는

원자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커진다라고 했는데 누구랑 비교하래요? 수소. 당연히 수소보단 질소가 어떻다? 크다. 그래서 질소가 부분적 음전하 띄는 게 맞습니다. 디귿. 비공유전자성 수는요, WZ라고 되어 있습니다. W다라는 건 수소, Z라고 하는 건 플로린이고요, Y라고 하는 건 질소, W다라고 하는 건 수소거든요. 그럼 수소라는 건 비공유전자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 플로린과 바로 질소. 플로린은 비공유전자성 3개가 있고요, 질소는 하나죠. 그래서 이거의 3배가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 원소들만 나열해놓고 다 다양한 분자들을 묶고 있어요. 그때마다 옆에다 그려주면서 어떤 것을 묶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잘 해주셔야지 실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비공유전자성 수는 수소는 어차피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만 비교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은요. 종종 출제되고 있는 바로 다원자 이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돋보기에 이 그림이 있어요. 그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하나는 하이드륨 이온이고요. 하나는 암모늄 이온이에요. 저번에 제가 연습했던 건 뭐였냐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낼 때, 이 양전하다라고 하는 표기는 전자 하나 있었는데 뺀 거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가려져 있을 때, 수소 거 일단 제거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 하나 더 추가해주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는 16족이 누구다? 산소일 거다라고 찾아야 된다.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게 질소라고 착각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 공유 전자성수 물어본다면 공유하고 있는 것만 따져주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세 개에다가 비공유는 지금 하나가 위에 있습니다. 그럼 전자성 수가 4거든요? 그럼 전자상 배열 구조는 무슨 구조여야 돼요? 그쵸. 우리가 일단 정사면체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었죠. 그 하나가 지금 비공유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갖고 있는 모양보다 비공유는 빼고 바로 삼각불형이다 라고 가져야 됩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암모늄 이온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수소 거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때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밖에 있죠.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15족인 누구다? 바로, 아하, 다섯 개 이내는 질소구나 라고 가져야 됩니다. 자, 그때 공유 전자상 수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네 개고요. 비공유 없어요. 그럼 얘 바로 누구야 돼? 그쵸. 정사면체형이겠구나 라고 가주면 돼요. 할수 있겠어요?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줬잖아요. 이걸 한번 연습 충분히 해보시면 다른 문제들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9페이지에 있는 1번은요, 결합각은 암모늄 이온과 암모니아를 비교하도록 했는데, 아까 우리가 그린 것처럼 얘는 정사면체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각도는 몰라도 얘가 정사면체고, 여기에서 질소, 수소, 수소, 수소, 여기 비공전자성 있으니까 얘는 삼각불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확한 결합각을 모르더라도 정사면체형과 삼각불형 비교하면 당연히 정사면체형이 더클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중심원자의 결합된 원자수가 같아도 중심원자의 존재하는 무엇의 수에 따라서 분자방향이 달라지더라? 한번 우리 볼까요? 질소에 제가 수소 하나, 둘, 세개 결합시켰고요. 붕소에다가 수소 하나, 둘, 세개 결합시켰어요.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수 맞췄거든요. 자, NH3. 여기 BH3예요. 하지만 중심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전자성 여기 하나 때문에 분자번호 0은 삼각불형, 0은 평면삼각형 달라졌죠? 바로 비공유 전자성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럼 이제 다원자 이온에 대한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이해 안 되는 친구는 제가 아까 했던 과학 돋보기 관련된 설명 한번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여 분자 X가 생성되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수소가 총몇 개야? 세 개, 하나 더 해서 총네 개고요. 산소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두 개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를 찾으시오란 뜻이니까요. 두 개로 묶었죠? 그럼 2로 나눠주면 산소는 하나, 거기에서 수소는 두 개. 그러면 H2O, 바로 물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어요. 기억. 공유전자성 수는요. X라고 하는 건 요거죠. X는 혹시 모르면 산소에다가 양쪽에 수소 보이도록 했어요.

그럼 얘 공유전자 쌍수 두 개고요.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은요, 우리한테 나타내줬어요. 하나라고요. 이거의 두 배가 맞습니다. 니은. X의 모양은 직선형이 아니라 얘 비온전자 쌍이 이렇게 두 개나 있잖아요. 구분형이라서 틀렸다. 디귿. 결합각은요, 이 X라는 애와 그리고 하이드륨 이온을 비교할 건데, 여기 비온전자 쌍 하나 있죠? 공유는 세개 있고, 얘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삼각불형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삼각불형과 여기에 있는 이 구분형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삼각불형이 더 크겠죠. 그런데 여기 구분형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형이랑 삼각불형 이런 식으로 딱 모양만 보고도 결합각 몰라도 우리는 비교가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원자 이온까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분자의 성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자의 성질에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배웠던 결합의 극성 개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각 결합의 이 쌍극자 모멘트가 몇인데 얘네 다 더하면 0이야, 0이 아니야.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더해서 0인지 0이 아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무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여기에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여기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다 더해서 우리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니? 라는 거예요. 이 쌍극자 모멘트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크기가 있었고, 그래서 크기와 방향 고려했을 때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야? 그럼 상쇄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우리 이쪽 방향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값은 크기는 1로 같죠? 근데 방향 반대잖아. 그럼 상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칭적인 구조인가를 찾아주시면 돼요. 대칭 구조인가. 이 대칭 구조이다라고 하는 건이 미술적으로 딱 반을 나눴을 때 겹쳐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쇄가 될수 있는가,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봐주셔야 돼요. 갑니다. 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이원자 분자라면 그럼 같은 원자의 공유 결합이 형성되었죠? 전기온성도 같잖아요. 치우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당연히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고요. 염소와 염소도 동일하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수소와 염소 서로 다른 애들이 극성 공유 결합하는 이원자 분자가 되면 치우침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원자 분자라면 무극성 공유 결합을 일단 하는지 확인 됐죠? 그다음.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분자 모양이다. 만약에 내가 원자가 3개 이상이라면 각 결합에 대한 걸 우리가 고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볼게요. 보시면 탄소에서 산소, 산소 쪽으로 치우침 발생했다. 탄소, 산소, 치우침 발생했다. 근데 서로 지금 양쪽에 동일한 산소기 때문에 잡아당긴 이 치우침의 정도가 어떨까요? 같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직선형이기 때문에 아예 반대예요. 직선형이기 때문에 아예 반대라고 했어요. 얘네 만약에 구분형이었으면 방향이 아예 반대, 정반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형이라서 반대이기 때문에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됨으로써 우리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무극성 분자인 거예요. 무극성 분자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여기 붕소 있고요. 염소, 염소, 염소. 여기 비공유전자 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결합각이 120도인 평면삼각형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오면 결합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중심원자의 결합 때 원자의 종류가 같은 경우예요. 자, 그럼 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치우침이 있다라는 건 붕소보다 염소 쪽으로 더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때 얘네들의 이 합은요, 이렇게 평형사변을 그려주시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요. 근데 방향은 반대예요. 그럼 상쇄되네? 얘도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0이니까 바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무극성 문자야. 자, 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정사면체예요. 자, 정사면체라는 건 중심원자의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다란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해준 거, 여기서 더해준 거 모두 다 상쇄돼요,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엇이다? 아,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분자의 쌍극자, 당연히 이것도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공통점이 중심원자의 비온 전자성이 없습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서 만약에 탄소의

있고 이중결합 있어요라고 했던 요거 있죠. 얘는 당연히 상쇄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중심원자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빠르게 이제 좀잘 보일 겁니다. 아, 얘네들은 비대칭 구조구나. 자, 여기에서 극성분자다라고 하는 건더 이상 이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예요. 그래서 극성 공결합 있는 이 원자는 수소와 플로린, 플로리제 치우치죠? 그럼 얘는 무조건 극성분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분자를 봐주시면요. 두 가지 이상 결합될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 각 결합의 쌍극재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라는 분자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이건 뭐다? 극성분자다. 비대칭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대칭 구조다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수 없어요. 상쇄가 되지 않는 해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소와 산소, 산소 쪽으로, 수소와 산소, 산소 쪽으로. 그래서 결국 얘네들 합은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상쇄가 안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 일단 중심원자에 비공전자상이 있으면 직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 방향이 정반대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얘네들 합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극성분자는 상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라는 게써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극성분자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좀 한눈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개념 체크하고 제가 하나의 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는 무극성 분자다라고 했습니다. 아, 극성 분자다라고 했었죠? 무가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 극성 분자다. 그래서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되지 않는다. 2번. 극성 분자인 물에서는요. 한번 나타내 볼까요? 산소 있고 양옆에 수소 있고. 이제는 직선형이 아니라 바로 구분형 나타내시고요. 여기에서 수소가 산소 쪽으로, 수소가 산소 쪽으로,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당연히 끌려가겠죠. 그래서 산소는 부분적으로요. 음전하를 띠고요.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3번. 극성 공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다.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탄소 있고 양옆에 산소, 산소. 자, 누가 잡아당겨? 산소가, 산소가, 산소가. 그렇기 때문에 극성 공결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잡아당긴 크기는 같아요. 방향이 정반대야. 그럼 얘네는 상쇄가 된다.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극성 분자 아니고 무극성 분자도 된다란 뜻이에요. 무조건 모두 아니에요. 알았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다란 뜻. 그런 경우는 요거죠. 극성 공결합 있고 극성 분자고. 자, 이산화탄소 여기 그려놨습니다. 극성 공결합 있지만 그렇지. 아주 설명 잘하고 있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아주 올바른 설명. 그래서 3번처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무조건 우리는 분자의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분자의 구조를 판단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결합각을 어떻게 판단했더라? 바로 비공전자상 가지고 판단했다. 그래서 중심원자 잘 보고 그려주셔야 돼요. 5번. 암모니아와 그리고 3염화 붕소는 모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0이다. 중심원자에 제가 아까 뭘 보라고 했어요? 비공전자상 있는가? 있잖아요. 그럼 얘 뭐야? 삼각불형이잖아요. 그럼 얘네는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되지 않아요. 합이.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극성 분자고요. 반면에 붕소는 비공전자성 없기 때문에 평면삼각형 얘네들은 다 상쇄가 되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어서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이거는 X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의 표로 정리한 시간. 바로 130쪽에 아주 아름다운 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직접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그냥 나타내서 보여드릴 텐데, 얼른 그냥 여기 빈칸 만들고 직접 그려보세요. 가봅니다. 일단 BEF2 베릴륨을 가지고 양쪽에 플로린 왔다. 자, 중심원자에 지금 비공전자성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없는 애들을 딱 공통적으로 보시면,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다라면, 얘네들은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형에서 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애들이야. 그래서 무극성이 될수 있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쫙 펴져 있죠? 직선형이죠? 180도. 이건 평면삼각형이죠? 120도. 자, 여기에선 정사면체 구조 109.5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딱 추가됐어. 무엇이? 비공전자상 그런 순간 뭐가 돼요? 여기 하나 추가되는 순간 반발력이 달라지잖아요.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당

굉장히 반발이 커졌기 때문에 상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극성 고결합이다. 하지만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다라면 우리는 이 암모니아가 107도라는 건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삼각불형. 자, 이번에 비원전자상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이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때 우리도 알수 있는 거 상쇄되지 않는구나. 극성 분자다라는 걸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건 결합각부터 모든 걸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결합각은 외워야 된다라고 해도 나머지는 구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 한번더 꼭꼭꼭 빈 페이지에다가 연습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럼 이제는 자신감 있게 문제 푸는 시간. 아까 페이지를 다 했어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한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헷갈린 친구는 다시 한번 더 아까 제가 과학 돋보기 보여줬던 표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건데요. 가와 나, 누가 봐도 직선형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중심원자에 비공용 전자상 있는가? 혹시 있는가? 확인해 주세요. 없구나. 직선형 맞구나. 여기엔 두 개가 있구나. 너 사실은 산소 있고, 양쪽에 축축 처진 뭐다? 너는, 아하, 구분형이야. 기억 갑니다. 결합각은요, 나와 가를 비교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결합각을 모르더라도, 이 가라는 거는 직선형이에요. 직선형은 180도죠? 얘는 그것보다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직선형보다 작아졌겠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하지만 제가 아까 물은 외워라 라고 했으니까 104.5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갑니다. 니은. 가에서 플로린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이거는 전기음성도 비교하세요란 문제죠. 그럼 베릴륨과 플로린이 전기음성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치우침 발생하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음전하 띄는 게 맞습니다. 디귿, 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자, 이게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바꾸세요. 뭐라고? 무극성 분자니라고. 그럼 무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건 대칭적인 구조니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수 있니? 아니요, 얘는 안 되죠. 왜냐면 여기 치우치우, 여기 치우치우, 결과적으로 합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극성 분자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도요, 우리한테 이제 분자의 극성, 바로 여기처럼 무극성 분자니 극성 분자니 물어보는 문제가 있지만 앞에서 배운 전기음성도 문제가 계속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3단원은요, 쪼개서 생각하면 안 되고 묶어서 봐주셔야 돼요. 계속 묶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나오지, 결합각 나오지, 극성 분자에 무극성 분자에 나오지.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만 가볼까요? 자, 이런 문제 유형이 원래 정말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류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분자를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건데요. 극성 분자인가? 일단 모르면 그리세요. 자, 봉소라는 거는 당연히 비공용 전자상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평면삼각형, 상쇄될 수 있다, 무극성 분자. 아니요라는 뜻은 무극성 분자입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타낼게요. 그다음 암모니아. 자, 질소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수소, 수소, 수소, 여기 비공용 전자상 있다. 당연히 얘는 비대칭적인 구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니까 기억에는 암모니아 가주면 되고요. 마지막 네 팀에 가볼까요? 탄소 있어. 여기서 수소, 수소, 수소. 제가 좀 그림 못 그렸다 친구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요. 정사면체 구조에서 중심원자 탄소, 여기에 수소, 수소, 수소 있네. 그래서 얘네도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다시 말해서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메테는 여기다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 아니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에서 메테이고 여기 니은이래요. 그럼 얘가 BCl3구나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겠다. 기억. 그러면 평면 구조인가? 로 했을 때 요거 적절할까요? 제가 앞에서 직선형 평면삼각하면서 정사면체 계속 붙였던 명칭이 하나 있어요. 입체 구조. 왜냐하면 평면이었으면 이게 평면이라 따지면 이게 지금 90도거든요. 90도보다 입체로 나타냈을 때 결합각이 몇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09.5도로 더 커져요.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입체 구조예요. 다만 평면삼각형. 평면 구조잖아요. 그래서 평면과 입체를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가라는 건 평면 구조인가? 예, 아니요. 너무 적절합니다. 니은. 기억에는요, 기억에는 지금 암모니아

하죠. 비공전자성 하나가 있다라고 제가 나타냈어요.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 니은에서 모든 원자는 오태 규칙을 만족한다. 붕소는 지금 세 개만 결합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오태 규칙 만족하지 않아요. 붕소랑 베릴륨 기억하자.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요.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분류하는 연습 한번더 해보자 라고 해서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분류 문제가 원래는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음은 다섯 가지 분자를 기준 1, 2에 따라 분류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가에서 다의 영역에 속하는 분자의 가짓수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극성 분자인가? 아하, 극성 분자란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분자 모형 직선형인가? 직선형이면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나다라고 하는 건 극성에다가 직선형일 거예요. 직선형인데 극성이 가능한가? 궁금한 친구들 있죠? 가능하죠. 중심 원자의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치우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소, 양쪽에 수소, 수소. 자, 비공전자성 있기 때문에 얘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딱 보니까 상세가 되지 않아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극성 분자. 그리고 직선형 아니고 구분형. 그래서 H2O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 HCN이에요. 자, 탄소 있고, 질소랑 삼중결합, 그리고 수소랑 단일결합. 질소랑 탄소, 탄소랑 수소, 지금 전기음성도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치우침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극성 분자이고요. 직선형입니다. 왜? 중심원자 비공전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HCN 자리예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개념 생기지 않도록 직선형이어도요, 극성 분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은가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 베릴륨 양쪽에 플로린, 플로린 왔습니다. 직선형이고요. 치우침 있어 없어요. 여기서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양쪽의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텀은 0이 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도록 할게요. 직선형이지만 무극성입니다. 그 다음 CO2예요. 여기 탄소, 양쪽에 산소, 산소죠. 그럼 이것도 직선형이고 중심원자의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그래서 여기도 CO2. 그 다음은요, 질소 있고 수소, 수소, 수소. 그럼 여기에는 비공전자성 하나 있죠?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삼각불형, 직선형 아니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0이 아닌 극성 분자다. 그럼 여기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 하나, 두 개니까요. 답은 몇번 가주면 돼요? 두 개, 하나, 두 개. 바로 3번이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극성 분자인가, 그리고 분자 모형 직선형인가,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할 때요. 저 지금 하나하나 그렸거든요? 머릿속으로 제가 그려져도 그린 이유는 뭘까요? 실수 안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면서 빠르게 얘 지금 직선 아니야? 구분형이야? 그리고 얘는 상쇄되지 않아? 비대칭 구조야?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나타내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이거 하는 와중에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던 E 바로 HCN 극성 분자이면서 직선형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평면삼각형인데 직선형인데라는 생각하면서 정사면체, 사면체인가? 이런 걸 구분할 때는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은가를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연습한 걸 토대로요. 저번 시간 했던 유니크 킥에서 나아가서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이기까지 추가로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짜잔! 유니크 킥입니다. 저번 시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요. 분자의 모양, 저번 시간 결합각이었거든요. 오늘은 여기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 그래서 아까 제가 과학 돋보기 표처럼요. 오늘 쫙 흰색 페이지에다가 오늘 풀었던 문제들 중에 분자를 다 하나하나 쓰세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식도 괜찮고, 분자 모형을 나타내도 괜찮고, 분자 구조를 나타내도 괜찮고, 일단 모형을 나타내야 됩니다. 열심히 나타내면서 얘네들은 직선형인가? 평면삼각형인가? 구분형인가? 이런 식으로 딱 분류를 해주시고, 그래서 얘네가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 그리고 내가 아는 결합각인가? 여기까지에서 정리를 싹다한 하나의 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3단원은 정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유니크 킥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우리 많이 많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나와라. 뿅. 자신이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큰 행복을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다가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 알아보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매년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는 단어의 짜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짜임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두 글자로 된 단어를 주고 그 짜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다섯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술 관계를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단어가 있다. 일출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풀이가 가능하겠죠? 해 일자에 날 출자이니까 일출이라는 단어를 풀면 해가 나오다. 해가 뜨다. 이렇게 되겠죠. 해 가가가 가가가 띠다다다다다다 해 가가가 이렇게 풀이가 되죠. 해 일자가 따라서 주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해 일자가 뒤에는 뜨다 문장 끝 서술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자가 주어로 풀이 되고 뒤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로 풀이가 되면 주술 관계의 짜임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단어를 풀이할 수만 있다면, 이 주술 관계가 어떤 건지는 누구나 다알것 같아요. 주술 관계의 예를 계속 볼까요? 명월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월명이네요. 월명. 월은 달, 이란 뜻이고, 명은 밝다라는 뜻이니까, 요두 글자를 풀이하면, 달, 이, 주어, 발, 더더더더더, 술, 주술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명월이라고 헷갈리게 말을 했어요. 명월은 주술 관계일까요? 아니죠. 명월은 풀이하자면, 밝을명, 달월이니까 밝은 달. 이라고 풀이가 되죠. 그러니까 밝은이 주어가 아니고 달이 술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술 관계의 짜임이 아닌 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단어를 이루고 있는 두 한자의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단어의 짜임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년자. 한 해가 가면 한 살을 먹기 때문에 나이의 뜻도 있죠. 그리고 장자는 길다, 많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나이.

가가가 주, 만, 다다다다다, 술, 주, 술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다음은 기운, 기, 자에 다할 진짜입니다. 당연히 짜임을 알기 위해서는 한자의 음뜻을 알고 풀이할 수 있어야 얘가 주어인지 얘가 술어인지를 알겠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한자의 뜻, 모양을 아는 건요. 기운이 다하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기운 이이이이이 주, 다하다다다다다 술, 주, 술 관계가 됩니다. 다음 밤 야자에 깊을 심자네요. 그러니까 밤이 깊었네가 되겠죠. 밤 이이이이이 주, 깊 다다다다다 술, 주, 술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한자의 위치가 바뀌면 심야, 깊을 심에 밤야가 되기 때문에 깊은 밤이라고 풀이가 되면서 주술 관계가 아닌 것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앞에 있는 한자가 주어로 풀이, 뒤에 있는 한자가 술어로 풀이, 주술 관계를 받고요. 두 번째는 수식 관계입니다. 수식 관계라는 건말 그대로 앞에 있는 한자가 뒤에 있는 한자를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한자가 꾸며주는 게 아니라 한자의 뜻이 꾸며주는 것이 되겠죠. 흰, 백, 옷, 의. 이니까 백의를 풀이하면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냐 하면 하얀 옷. 희다, 백자가 옷, 의자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수식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서도 월, 명, 달이 밝다, 주, 술. 거꾸로 명월이 되면 밝은, 달이 되면서 밝은이 달을 꾸며주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달은 달인데 어떤 달이냐 하면 밝은 달이니까 수식 관계가 되는 거죠. 야심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깊다, 주술이지만 거꾸로 가면 심야, 깊을 심, 밤야, 깊은 밤이라고 풀이가 되죠.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이냐 하면 깊은 밤. 이니까 수식 관계가 된다라는 거지요. 귀할 귀자에 손님 빈자. 손님은 손님인데 어떤 손님이냐 하면 귀한 손님으로 풀이가 되니까 앞에 있는 한자가 뒤에 있는 한자의 뜻을 수식해 주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벗우자에 뜻 정자, 마음 정자, 정 정자죠. 정은 정인데 어떤 정이냐 하면 벗간의 정이므로 우정은 수식 관계가 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잠겼네요. 그 다음에는 널리 알리다라고 풀이가 되는 넓을 광자에 알릴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알리긴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냐 하면 널리 알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넓을 광자가 알릴 곳자를 꾸며주고 있다. 수식 관계다라는 걸알수 있지요. 다음 볼까요? 먹기는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하면 작게 먹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작게 먹다. 적게 먹다가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선생님, 소식할 때 소자는 적을 소자를 써야 하지 않나요?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는 한자 공부를 처음 시작하니까 작을 쏘, 적을 쏘, 확실히 구분해서 외우지만, 사실 요 소자에 모두 적다, 작다의 뜻,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소식, 적게 먹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적을 소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작을 소자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 작을 소자에도 적다의 뜻이 들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병렬 관계입니다. 병렬 관계. 나란히 늘어져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병자는 나란할 병자. 한자를 보니까 설립, 설립. 두 글자가 합쳐졌네요.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서 있죠. 나란할 병자입니다. 버릴 열자, 열거하다, 나열하다 할때 열자가 되겠죠. 나란히 늘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더 쉽게 앞뒤 한자의 뜻이 같거나 앞뒤 한자의 뜻이 반대거나 앞뒤 한자의 뜻이 대등하면 모두가 다 병렬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볼까요? 얘는 귀하다의 뜻을 가진 귀. 얘는 천하다의 뜻을 가진 천. 귀와 천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게 병렬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요두 한자는 뜻이 같습니다. 바라다의 뜻을 가진 희자와 바라다의 뜻을 가진 망자가 결합이 됐네요. 따라서 희자와 망자는 같은 뜻을 지닌 한자입니다.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모여서 한 단어를 이루면 병렬관계가 된다라는 거지요. 장단 앞에 있는 한자는 길다, 뒤에 있는 한자는 짧다이니까 장과 단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지요. 이렇게 앞뒤 한자 뜻이 서로 같거나 서로 반대이면 병렬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 참을 인자, 견딜 레자입니다. 뜻이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이 어떻게 같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참고 견디는 건 같은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다르더라도, 참는 건 참는 거고, 견디는 건 견디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대등한 관계로 보아서 병렬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 참을 인, 견딜 레. 이 글자도 사실은 뭐 같은 뜻으로 봐야 되겠죠. 참을 인자는 밑에 마음 심자가 보이네요. 그리고 위에는 칼날 인자예요. 마음이 조금만 움직여도 칼날에 베일 것 같은 그런 한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는데 행동을 참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참는다가 포인트입니다. 내 자는 왼쪽에 말일 이자 우리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요 글자가 지금 들어가 있죠. 사실 한문에서 지금 이 글자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기타 등등 접속사 역할을 많이 하는 글자로 쓰이지만 사실 이 한자는 수염의 모습을 본뜬 한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 있는 요 마디촌자 요 글자가 들어가면 법도 규격 이런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수염을 자르는 겁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형벌보다는 조금 덜 치욕스럽기는 하지만 예전에 수염이 잘려나가는 벌을 받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웠거든요. 그 치욕마저도 견디는 것이 내 자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얘는 마음이고 얘는 육체적인 참음, 견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굳이 한자의 쓰임을 다 나누어서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앞뒤가 같은 뜻이니까, 인내도 병렬 관계로 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겉과 속.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표리부동이라는 성어에서 보고 왔던 표리이네요.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하다가 표리부동이지요. 겉 표자에 속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미가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인 경우에도 병렬 관계라고 한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다시 병렬 관계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앞뒤 한자의 뜻이 같거나 반대이거나 대등하면 병렬관계라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대등한 관계가 나오지 않았네요. 아주 쉬운 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런 단어 산수, 산과 수, 산과 물이 같은 뜻 아니죠? 반대 아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에요. 산과 물로 풀이가 되죠. 대등한 관계다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도 병렬관계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술목 관계로 갈게요. 당연히 술목 관계니까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의 역할, 뒤에 있는 한자가 목적어의 역할이 되겠죠. 목적어는

를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풀이 되면 목적어구나 쉽게 아실 수가 있죠. 자, 요 단어 심을 식자와 나무 목자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식목 풀이하면 나무 를를를를 심다다다다다. 그래서 심을 식자가 심다다다다다로 풀이가 되니까 서술어 역할이 되는 거고, 나무 를를를를 목적어가 되는 거죠. 나무 목자가. 그래서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자로 된 단어를 풀었을 때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로 풀리고 뒤에 있는 한자가 목적어로 풀리면 술목 관계가 된다라는 거지요. 자, 요두 글자로 된 단어 볼까요? 지을 작자의 그럴 문자입니다. 작문 풀이하면 글 에에에 짓 다다다다다. 앞에 있는 작자는 짓 다다다다다 서술어. 뒤에 있는 문자는 글 에에에에 목적어. 술목 관계가 되지요. 다음은 이룰성자의 공자. 성공을 풀이하자면 공을 이루다다다다다. 앞에 있는 이룰성자는 이루다다다다다 서술어 역할이고, 뒤에 있는 공자는 공에에에에로 풀이가 되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따라서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은 설립자, 세울립자의 뜻 지자가 결합된 단어네요. 입지를 풀이하면 뜻을 세우다다다다다 이렇게 되지요. 앞에 있는 세울립자가 세우다다다다다 서술어 역할을 하고, 뒤에 있는 지자가 뜻 에에에에에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술목 관계가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받을 수자의 상상자. 수상을 풀이하면 상 에에에에에 받았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로 끝나니까 앞에 있는 수자가 서술어 역할, 상 에에에에에 목적어 역할. 따라서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다음엔 마치다의 뜻으로 쓰이는 졸자. 물론 요 졸자 병사의 뜻도 있고 죽다의 뜻도 있고 갑자기의 뜻도 있지만 마치다의 뜻도 있죠. 장기판 맨 앞에도 이렇게 생긴 게 서는 거본적 있죠? 얘는 한칸 앞으로 또는 한칸 옆으로밖에 못 가요. 최대한 막아주다가 죽는 게 얘의 의무. 그렇죠? 그래서 병사 죽다, 갑자기 뭐 이런 뜻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죽는다는 건 생을 마치는 거니까 마치다의 뜻도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는 업, 학업을 나타내지요. 풀이하자면 학업 에에에 마치다다다다다. 앞에 있는 졸자가 마치다다다 뒤에 있는 업자가 학업 에에에에에 목적어. 따라서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된다라는 거고요. 5번 봅니다.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지금 앞서 배운 주, 술 관계라든가, 수, 식 관계라든가, 병렬 관계라든가, 술목 관계는 많이 헷갈려 하지 않는데, 요 술보 관계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지금 잠깐 들으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술목이든, 앞서 배운 술목이든, 지금 배울 술보든,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 역할을 하며 서술어로 풀이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보어 역할을 하면 술보 관계가 되는데, 이게 보어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려 해요. 간단한 건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로 풀이가 되면 뒤에 있는 한자 목적어가 아니면 무조건 보어. 그러니까 무엇을 뭐뭐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게 아니라면, 뭐뭐하다 뒤에가 뭐뭐을로 풀이가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보어 처리. 끝입니다. 쉽죠? 단어를 풀었는데, 두 단어를 풀었는데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로 풀이가 됐어요. 뒤에 있는 한자가 을을로 풀이가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보어 처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난 해. 라고 단어가 주어졌죠. 어려울 난자 풀해자. 이 난해를 풀이하면 풀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지요. 풀기가 어렵다. 선생님, 풀기가 주어. 어렵다. 서술어. 주술 관계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왜냐하면 풀기가, 풀다에 해당하는 한자가 앞에 있으면, 그리고 어렵다에 해당되는 한자가 뒤에 있으면 주술 관계이지만, 풀기가 라고 풀이되는 한자가 지금 뒤에 있단 말이죠. 어렵다다다다다. 문장이 끝났으니까 어려울 한자는 수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수로 역할입니다. 그리고 수로가 수로로 앞에가 풀이가 됐다면 뒤에 있는 한자 이게 보호야 뭐야? 풀기가가 보호인가? 헷갈릴 필요 없이 을을로 풀이가 안 되면 풀기를 어렵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풀기가 어렵다. 을을로 풀이가 되지 않으면 아하, 이거 그냥 보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한자, 두 글자로 된 단어,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로 풀이가 되면, 뒤에 있는 한자, 목적어가 아닐 시에는 보어 처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안일삐, 항상상, 보통상.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아니다. 문장이 끝났으니까 안일삐자는 서술어가 확실하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서술어로 끝나는 것이 앞에 있다면 뒤에 있는 한자는 을인지 아닌지만 봐라라는 겁니다. 목적어인지 아닌지만 봐라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아니면 무조건 보어 처리. 그러니까 보통 이 을로 풀이가 되는 거 아니니까 보통 을 아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보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기상 일어날 기 침상상 침상에서 일어나 다다다다다 문장 끝났으니까 일어날 기자는 서술어가 되는 거고 침상을 일어나다 아 말이 안 되네 목적어 아니구나 그럼 보어지 술보 관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등산 산 오르다다다다다 문장 끝났으니까 오를 등자는 서술 을로 풀이가 되지 않고 산에라고 풀이가 되니까 아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아니면 보어라고 그랬지 보어 처리 술보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습 마늘 따자에 습할 습자 습기가 많다다다다다 문장 끝났으니까 앞에 있는 게 서술어. 뒤에 을, 를로 풀이가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보어, 술보 관계. 마지막 것도 볼까요? 출석, 자리에 나가, 다다다다다. 문장 끝났으니까 서술어. 자리에라고 풀었으니까 목적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목적어가 아니라면 보어, 술보 관계. 술목은 너무 명확하죠.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 뒤에 있는 한자가 목적어. 술보는 이게 보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다는 목적어 아니면 무조건 보어. 맞아요. 자, 관련된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5강의 실전 문제 9번입니다. 기역과 짜임이 같은 것을 골라라. 기역은 성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성현은 성인과 현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인은 도덕, 그리고 행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높고 맑아서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일컫거든요. 현인은 그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성인과 현인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서로 반대되는 사람 아니에요. 성인은 성인이고 현인은 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자와 뒤에 있는 한자의 뜻이 대등한 관계다라는 거죠. 앞뒤 한자의 뜻이 같던 반대던 대등하던 모두 무슨 관계? 병렬 관계. 1번부터 5번까지 병렬 관계 단어를 골라라라는 얘기죠. 1번은 하산. 하산한다는 무슨 뜻인가요? 산에서 내려온다란 뜻이 되겠죠. 내려온다. 문장 끝났으니까 서술어가 되겠고 앞에 있는 한자가 서술어 역할이면 뒤에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을을 안 붙죠? 아, 이거 보어구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2번에 인의, 인과 의. 인은 인이고 의는 의죠. 대등한 관계니까 기역과 같은 병렬 관계가 되겠지요. 3번은 지킬 호자에 몸신이니까 몸을 지킨다.

시킨다. 문장 끝났으니까 서술 어 몸을 목적어 술목 관계가 되는 거죠. 4번 일몰 해가 빠지다 해가 지다라고 풀이가 되니까 해가가가가가 주어 지다다다다다 술어주술 관계가 됩니다. 5번 청운이네요. 풀을 청자에 구름 운자 풀이하면 구름은 구름인데 어떤 구름이냐 하면 푸른 구름 풀을 청이 구름 운을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되지요. 따라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쭉 넘어가서 10강 수능 실전 문제 3번을 볼게요. 기역과 짜임이 같은 것을 골라라. 기역 금석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금은 쇠, 석은 돌, 이니 금석은 쇠와 돌. 쇠와 돌이 같은 건가요? 반대인가요? 쇠는 쇠고 돌은 돌이죠. 대등한 관계네요. 그러니까 병렬 관계가 되겠죠. 앞뒤 한자의 뜻이 같거나 반대거나 대등하면 병렬 관계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풀은 성, 현 이런 것과도 같은 관계가 되겠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병렬 관계의 짜임을 가진 단어를 골라 답하시면 되겠죠. 1번은 읽을 독에 책 서. 풀이하자면 책을 읽다다다다다. 서술어 책을 목적어 술목 관계가 되지요. 2번은 군웅 여러 군자의 영웅 웅자이니까 풀이하자면 영웅은 영웅인데 여러 영웅이 되겠죠. 따라서 앞에 있는 무리 군자 여러 군자가 뒤에 있는 수컷 웅자 영웅 웅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됩니다. 3번 또 나왔네요. 구름은 구름인데 푸른 구름 이렇게 풀이가 되지요. 역시 수식 관계입니다. 4번 여럿 가운데 매우 뛰어남을 일컫는 성어 우리 여러 개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군계일학도 배웠고 압관도 배웠고 백미도 배웠고 출중도 배웠습니다. 무리에서 뛰어나 다다다다다. 문장 끝났으니까 서술어 을을로 풀이가 안 되니까 무리에서 을을로 풀이가 안 되니까 술보 관계가 되겠죠. 5번은 처음과 끝이라고 풀이가 되네요. 처음과 끝은 서로 반대의 의미. 앞뒤 한자가 서로 같거나 반대거나 대등하면 병렬 관계라고 했으니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1강으로 넘어갈게요. 11강의 수능 실전 문제 3번입니다. 아, 기역과 짜임이 같은 것, 기역을 양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음은 그늘의 뜻, 양은 볕의 뜻이니까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끼리 모여서 단어가 되었습니다. 병렬 관계가 되겠지요. 1번 볼까요? 고, 저, 높을 고, 낮을 저이니까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 따라서 병렬 관계가 되네요. 기역과 짜임이 같다고 봐야지요. 2번 귀할 귀자에 사람 인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귀한 사람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앞에 있는 귀할 귀자가 뒤에 있는 사람 인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되겠죠. 3번 사람 인자에 만들 조자 인조 풀이하자면 사람 이이이이이 만들 더더더더더 이이이이이 주어 다다다다다 술어 주술 관계가 되겠지요. 4번 또 나왔네요. 출중 술보 관계라는 것 금방 보고 왔습니다. 무리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요. 5번은 마칠 졸자에 학업 업자 학업을 마치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서술어 학업 을을을 목적어 술목 관계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12강에 있었던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역시 짜임 문제죠.
밑줄은 어디에 그어져 있었냐 하면 천지에 그어져 있습니다. 너무 쉽네요. 천은 하늘, 지는 땅이니까 의미적으로 서로 반대네요. 이렇게 앞뒤 한자의 뜻, 같거나 반대거나 대등하면 모두 병렬 관계라고 한다. 따라서 12강 수능 실전 문제 1번은 1번부터 5번까지 병렬 관계의 짜임을 가진 단어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지요. 1번 볼까요? 1번은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등자에다가 정상의 뜻을 가진 정자가 되겠죠. 따라서 등정을 풀이하면 정상에 오르다가 되겠죠. 오르다 하면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등은 서술어 역할, 정은 서술어 뒤에 나오는 한자는 목적어가 아니면 무조건 보어 처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 을로 풀이가 되지 않고 정상 에로 풀이가 됐으니까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아닌 보어로 처리하면 되는구나. 술보 관계가 됩니다. 2번은 꽃화자에다가 열개자, 필개자입니다. 풀이하자면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꽃, 주어. 피었더더더더더 서술어 주술 관계가 됩니다. 3번 하산 또 나왔네요. 산에서 내려오다다다다다 서술어고요. 아래 하자 내려올 하자는 서술어고요. 산에서니까 을을로 풀이가 안 되니까 목적어가 아니라면 보어 처리 술보 관계가 됩니다. 4번은 조을 양에다가 약 약자 약 약자도 재밌지 않나요? 선생님만 재밌나? 요 위에 보면 얘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처럼 얘들아 이럴 뻔했어요. 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풀초자가 들어가 있고 아래는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이 여이 요할 때에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즐거울 락자.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풀이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약이 지금처럼 마시고 요만한 알로 되어 있는 그런 약이 아니었겠죠. 풀을 말려서 데려서 그렇게 약을 먹었겠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풀 약이구나. 약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약은 약인데 어떤 약이냐 하면 좋은 약으로 풀이가 되니까 수식 관계의 짜임을 갖게 되겠죠. 5번 앞에 있는 한자는 나아가다. 뒤에 있는 한자는 물러나다의 뜻을 가지고 있네요. 따라서 진과 퇴는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 따라서 5번의 진퇴라는 단어는 기역과 마찬가지로 병렬 관계의 짜임을 가진 그런 단어가 되겠죠. 13강 갑니다. 13강 수능 실전 문제 3번 문제.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걸 골라라. 기역 쉽네요. 앞에 있는 한자는 크다. 뒤에 있는 한자는 적다. 이 뜻을 가진 한자이므로 앞뒤 한자 뜻이 서로 반대, 병렬 관계가 되겠지요. 1번부터 5번까지 병렬 관계 찾아보도록 하지요. 1번 또 나왔어요. 읽을 독자의 책 서자. 풀이하자면 책, 읽다다다다다. 앞에 있는 읽다 독자 읽다다다다다 서술어 역할 뒤에 있는 책 목적어 역할 따라서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2번은 가을 추자에 바람 풍자가 되겠네요.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 하면 가을의 바람 따라서 가을 추 자가 바람 풍 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되겠죠. 3번 깊을 심자와 밤야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풀이하자면 심야는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이냐 하면 깊은 밤. 이렇게 풀이가 되죠. 따라서 3번도 2번의 추풍과 같이 수식 관계의 짜임입니다. 4번 해 일자의 날 출자이니까 해가 뜨다 라고 풀이가 되겠죠. 해가가가 주어. 뜨다다다 술어 주술 관계가 됩니다. 5번 앞에 있는 한자는 길다. 뒤에 있는 한자는 짧다.
옛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모여서

해서 단어가 됐네요. 따라서 기억에 대소와 같은 자임, 병렬 관계이므로 정답이 되겠죠. 이번에는 15강의 수능 실전 문제 6번을 봅니다. 니은과 짜임이 같은 것을 골라라. 좀 예쁘게 지우고. 니은은 여기 있네요. 옛 고자에 글 서자, 책 서자, 서자에 쓰다라는 뜻도 있지요. 자, 그러면 고서는 풀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하면 옛날의 책.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따라서 옛 고자가 글 서, 책 서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입니다. 아, 1번부터 5번까지 수식 관계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골라 답하시면 되겠죠. 1번, 길을 육, 아이, 아. 풀이하자면, 아이, 를를를를, 길은 다다다다다. 길을 육자가 길은 다다다다다. 서술어 역할이고요. 아이, 를를를를, 목적어니까, 아, 1번, 육, 아는 술, 목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2번은 이름 명자의 집, 가짜.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 하면 이름난 집.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이름나다 명자가 집, 가짜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되네요. 따라서 니은과 같은 짜임을 가지고 있고 정답이 되겠죠. 3번은 풀, 초, 나무, 목 결합이 됐네요. 초, 목을 풀이하면 풀과 나무라고 풀이가 되는데 풀과 나무 같은 뜻 아니고 반대의 뜻 아니고 풀은 풀, 나무는 나무. 대등한 관계이므로 병렬 관계가 되겠고요. 4번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의미적으로 서로 반대가 되겠죠. 역시 병렬 관계가 됩니다. 5번 아들 자자에 손자 손자 아들 손자이니까 역시 대등한 관계 병렬 관계로 보시면 되겠네요. 6번은 니은과 같이 수식 관계의 짜임을 찾는 문제였고 명가 이름난 집으로 풀이되므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6강 수능 실전 문제 4번 봅니다. 가와 짜임이 같은 것을 골라라. 가는 만인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만, 9999 다음에 딱 만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죠. 한문에서의 숫자 10, 100, 1000, 만은 모든, 온갖, 많은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만인은 물론 만 명의 사람이라고 풀어도 짜임을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는 하죠. 사람은 사람인데 모든 사람 정도의 풀이. 따라서 앞에 있는 일만 만자, 모든 만자가 사람 인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4번도 1번부터 5번까지 수식 관계의 짜임을 가진 단어를 골라 답하셔야 되겠죠. 1번, 나이의 뜻을 가진 연자와 적다. 어리다, 젊다의 뜻을 가진 소자가 결합이 됐네요. 따라서 연소는 나이, 가가가, 어리다다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나이, 가가가, 주어, 어리다다다, 술어, 주, 술 관계가 됩니다. 2번은 앞에 있는 한자는 앞, 뒤에 있는 한자는 뒤.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결합이 돼 단어가 됐네요. 병렬 관계가 되겠고요. 3번 닦을 숫자의 몸신자 수신 풀이하자면 몸을 닦다 자신을 수양하다 닦다다다 수양하다다다 서술 몸을 자신을 목적어 술목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4번 선행 착할 선자의 행동 행자가 되겠죠.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 하면 착한 행동. 착할 선자가 행동 행자를 꾸며주고 있으니 가와 같은 수식 관계의 짜임 정답이 되겠죠. 5번은 앞에 있는 한자는 왼쪽 레프트, 뒤에 있는 한자는 오른쪽 라이트. 따라서 좌와 우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끼리 결합이 됐으므로 5번은

정렬 관계가 되겠죠. 18강의 수능 실전 문제 9번으로 갑니다. 짜임 문제가 매년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에서도 많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걸 골라라. 기역은 있을 존자, 존재하다, 존자, 보존되다, 존자와 망할 망자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존은 보존이 되는 거고 망은 망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존자와 망자는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죠. 따라서 밑줄 쳐져 있는 존망은 병렬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병렬 관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앞에 있는 한자는 성하다, 융성하다, 번성하다 할 때의 성자고, 뒤에 있는 한자는 쇠할, 쇠자, 쇠퇴하다 할 때의 쇠자가 되겠죠. 융성함과 쇠퇴함은 서로 반대의 뜻이므로 1번이 바로 기역과 같은 병렬 관계가 되겠죠. 2번, 아름다울 미자에 말씀 담자, 이야기 담자. 따라서 미담을 풀이하면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2번은 수식 관계가 됩니다. 3번, 심을 식자에 나무 숫자네요. 따라서 식수를 풀이하면 나무를 심는다가 되겠죠. 심는 다다다다다 서술어 나무 을을을을을 목적어 술목 관계가 됩니다. 4번은 남쪽 남자의 산 산자네요.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 하면 남쪽에 있는 산, 남쪽의 산이라고 풀이가 되니까 남역 남자가 산 산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가 되겠죠. 5번 참 많이 나오네요. 해 일자와 날 출자 해 가가가가가 뜨다다다다다 해 가가가가가 주어 뜨다다다다 서술어 주술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자, 20번 20번이 아니고 20강이죠. 한시 파트에서 우리가 안 풀고 왔던 문제입니다. 20강 수능 실전 문제 8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미음 중 짜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라. 볼까요? 기역, 산 하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하는 내를 나타냅니다. 강을 나타내죠. 산과 강이 같은 뜻인가요? 아니죠. 반대인가요? 산의 반대가 어찌 강이 되겠어요? 반대도 아니에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에요. 대등한 관계구나. 아, 앞뒤 한자의 뜻이 같거나 반대거나 대등하면 모두 병렬 관계라고 한다 했었지. 아, 기역은 병렬 관계입니다. 병렬 관계. 니은 볼까요? 니은은 저물 못자, 저녁 못자에 구름 운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운은 풀이하면 구름은 구름인데 어떤 구름이냐 하면 저녁의 구름, 저녁 구름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앞에 있는 저녁 모자가 뒤에 있는 구름 운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디귿을 볼까요? 디귿 비계인 길 장자와 둑 제자, 긴 둑이라고 풀이가 되죠. 자, 장제, 둑은 둑인데 어떤 둑이냐 하면 긴 둑이다, 기다란 둑이다 해서 앞에 있는 길장자가 뒤에 있는 둑제자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수식 관계가 되겠죠. 리을을 볼까요? 리을은 슬프다의 뜻을 가진 비자와 노래의 뜻을 가진 가짜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 가를 풀이하면 노래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 하면 슬픈 노래.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따라서 앞에 있는 슬플 비, 자가 뒤에 있는 노래, 가, 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마지막 미음을 볼까요? 미음은 별루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별자는 나누다의 뜻도 있고, 사랑하던 사람끼리 나누어 서면 이별하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다의 뜻도 있고, 이별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루자는 눈물이라는 뜻이니까, 별루는 눈물은 눈물인데 어떤 눈물이냐 하면 이별의 눈물이라고 풀이가 되겠죠. 따라서 미음도 수식 관계입니다. 짜임이 나머지 넷, 하나, 둘, 셋, 넷과 다른 하나는 바로 1번이 되겠죠. 따라서 20강 실전 문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출제가 된다고요, 선생님? 아,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20번에서 짜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비록 1점짜리 문제이지만 1점에 의해서 등급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고, 또 올해는 2점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기억을 볼까요? 기억과 짜임이 같은 것을 골라라. 기억, 앞에 있는 한자는 길다. 뒤에 있는 한자는 짧다. 옛 뜻이니까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앞뒤 한자의 뜻이 같거나 반대거나 대등하다면 모두가 병렬관계라고 본다. 따라서 작년 20번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병렬관계의 짜임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골라 답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장자가 나왔으니까 아, 장자 여러 가지 뜻을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길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 산 사람이 어른의 뜻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그 마을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요. 우두머리의 뜻도 있죠. 아, 마을의 우두머리는 아, 그 고을 사람들 잘 자라게 해줘야 돼요. 자라다의 뜻도 있죠. 장점의 뜻도 있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셔서 병렬관계의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죠. 1번. 근본 본자의 끝 말자가 결합된 단어이네요. 근본과 끝이라고 풀이가 되니까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가 되겠죠. 기억하고 똑같네요. 앞뒤 한자의 뜻이 서로 반대이므로 병렬관계가 되고 밑줄 쳐져 있는 기억과 짜임이 같게 되겠죠. 2번 볼까요? 2번은 푸르다의 뜻을 가진 청자와 산의 뜻을 가진 산자가 되겠죠? 청산을 풀이하면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 하면 푸른 산. 이렇게 되므로 푸를 청 자가 산, 산 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3번, 동쪽. 동력을 나타내는 동자와 바람풍자가 결합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동풍을 풀이하면 동쪽 바람이 되겠죠.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 하면 동쪽 바람. 따라서 동쪽을 나타내는 동자가 바람풍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4번 볼까요? 4번은 누를 황자의 흙 토자입니다.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이냐 하면 누런 흙이라고 풀이가 되죠. 그래서 2번, 3번과 같이 앞에 있는 누를 황자가 뒤에 있는 흙토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이 됩니다. 마지막 5번도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앞에 있는 한자가 깊을 심자, 깊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뒤에 있는 한자는 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자입니다. 따라서 심야를 풀이하면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이냐 하면 깊은 밤. 이렇게 풀이가 되므로 깊을 심자가 밤야자를 꾸며주는 수식 관계의 짜임이 되겠죠. 따라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가 다 수식 관계의 짜임이었네요. 따라서 기역, 병렬 관계,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단어의 짜임도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제가 되니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3강은 여기까지였고요. 24강에서 더 알아보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Deutschen Touris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보고 강의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요, 장소 관련된 의문문 사용하는 방법 배울 거고요. 또 사물의 위치와 이동의 방향을 말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이거랑 관련해서요, 삼사격 집의 전치사를 배워 보겠습니다. 본문 1번부터 봐야겠죠? 자, 본문 1번에 보면요, 리나와 율리아가 대화를 하네요.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Hallo Julia, Julia야 안녕. Schön, dass du da bist. Schön은 여기서 참 좋다. 뭐가? Das 이하가 뭐냐면 du da bist. 네가 여기 있는 이게 참 좋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좋다라는 거죠. Hallo Lena, Lena야 안녕. Danke für die Einladung. Einladung 해줘서 고마워. 뭐뭐에 대해 고맙다라고 할 때요. Danke 하고 이렇게 für 사격을 쓰죠. 초대해줘서 고마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마도 레나가 율리아를 자기 집에 초대한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야, 네가 와서 너무 좋아 라고 하니까 초대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Komm bitte herein, 들어와 라는 거지. Komm이라고 해서 어감만 가지고 이렇게 두 명령어를 만들 수 있어요. 야, 들어와, herein, 들어와. Ich zeig dir meine Wohnung. 내가 너한테 meine Wohnung을 zeigen 할게, 보여줄게 라고 해서요. 삼사격 목적어 다 쓰는 zeigen 동사입니다. Das ist das Wohnzimmer. 여기가 거실이야. Oh, es ist groß und hell. 이 Wohnzimmer, 거실 크고 밝다. 햇빛 잘 든다. Das Sofa sieht bequem aus. 야, 저기 소파도 bequem하게 보이네. bequem한 거는요, 편안한 거. 아우스제인이라는 분리동사 썼죠? 내가 앉아봐서 편한 게 아니라 보기에 참 편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분리전철 아우스 이렇게 맨 뒤로 갑니다. 아, 소파 진짜 편해 보인다. 야, es ist gemütlich. 그거 되게 gemütlich해. gemütlich한 거는요, 안락한 거. 그거 소파 진짜 안락해. Auf dem Sofa, 소파에서 lese ich gern. 나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fern이라는 지금 분리동사 가지고 써서 여기 fern이라는 분리전철 맨 뒤로 갔지. 나는 소파에서 책도 읽고 TV도 봐 라는 표현이에요. 소파 위에서 읽는 거잖아. 소파 안이 아니고 소파 위니까 일단 auf라는 전치사 썼고요. 소파에서야 이동 없죠. 소파라는 위치죠. 그러니까 삼격을 쓴 거지. Das Sofa가 auf dem Sofa 된 거죠. Auf dem Sofa lese ich gern. 책 읽길 좋아하고 sehr fern을 해. Wow, deine Küche ist ja groß. 와, 네 부엌 지금 키친이죠. 부엌. 야, groß, 크다. Kochst du oft? 너 요리 자주 해? Ja, ich koche gern. 나 요리 즐겨해. 요리 잘해. Hier ist mein Arbeitszimmer. 여기는 내 아르바이트 하는 침머야. 내 서재야. 내 작업실이야. Es ist ein bisschen klein. 요거 좀 작기는 한데. Aber sehr ruhig. 되게 조용해.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고 집중하기 좋게 조용해. Wunderbar. Wunderbar는요, 영어의 wonderful이지. 아, 좋다. Wie viele Zimmer hat die Wohnung? 이 집은, 이 Wohnung은 Wie viele Zimmer를 가지고 있니? Zimmer는요, 셀 수 있죠? Das Zimmer지만 복수도 에어로 끝나서 그대로 Zimmer예요. 그래서

여기는 복수 명사, 셀수 있는 복수 명사이므로 비필레 이렇게 어빈 변화해줘야 합니다. 이 모능은 얼마나 많은 몇 개의 방을 가지고 있니? 네 모능 핫 다이츠먼. 이집세개방세개세 개짜리야. 방세개 있어. 아인 본츠머 거실 하나 있고, 아인 슬라프츠머 침실 하나 있고, 슬라펜 하는 침머니깐요. 그리고 아인 아바이츠머 서재 하나 있고. 여기서 약간 특이하지. 이 집을 드라이츠머 보능이라고 하거든. 세 개짜리 방이 있는 집. 근데 독일은요, 이 거실 본츠머, 영어의 리빙 룸이잖아. 요 살고 있는 방 해가지고 이 리빙 룸에 해당하는 거실을요 방으로 셉니다. 그래서 거실 하나, 침실 하나, 서재 하나 이렇게 있대요. 한국식으로 하면은 사실 요거는 방두 개죠. 우리는 거실을 세진 않잖아요. 독일은 거실을 세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거실도 실제로 하나의 침머여가지고 본 침머여가지고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그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도 하나의 방, 침실도 하나의 방, 서재도 하나의 방 이렇게 세 개로 봐요. 은 워스티 투얼레트? 근데 투얼레트는 어딨어? 화장실은 어딨어? Das Badezimmer ist hier. 욕실 여기에 있어라고 해. 요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투얼레트랑 Das Badezimmer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투얼레트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변기랑 세면대만 있고 욕실 그 샤워하는 곳은 없는 거. 샤워 부스 같은 거나 아니면 욕조 같은 거 없이 그냥 변기랑 세면대만 있는 게 투얼레트고요. 바데침머는 이제 샤워기도 있고 변기랑 세면대 당연히 있고 이렇게 목욕까지 할수 있으면 바데침머입니다. 바데침머를 근데 여기 침머로 세지는 않아. 이 방이긴 방이지. 근데 이 방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는 생활하는 공간만 세요. Deine Wohnung ist sehr praktisch und schön. 네 집은 정말 praktisch, 실용적이고 schön, 예쁘다. 집을 이제 방문해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1번 표현형 1번부터 같이 볼게요. Schön, dass du da bist. 이거 어떻게 구성된 건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는요, 얘가 Es ist schön, dass du da bist. 이런 문장이었어. 근데 이 Es ist라는 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 Es, das 이거를 뭐 영어의 it, that,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요 Es ist에서 이 Es는 형식상의 주어. 즉 의미가 없고 그냥 자리 채우기만 하는 주어이기 때문에 뭐 영어처럼 가주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생략해 버리는 거야. 관련된 동사도 생략해 버리고. 그리고 다스절 이하가 사실 여기서 실제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SS를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형용사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언제 많이 생략하냐면요. 감정 표현일 때. 쉔, 뭐 멋지다. 샤들 아쉽다. 굿, 좋다. 프리마, 완전 좋다. 이렇게 뭔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요, 굳이 assist를 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형용사만 남겨두는 형태로 하고 다스절을 이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어로도 뭐 it's nice that you are here 이렇게 했을 때 it's nice에서 it is를 그냥 생략하고 nice that 할수 있잖아. 그것처럼 독일어도 schön das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또 뭐냐면 이 다스절은요, 동사가 맨 뒤로 가야 돼. 이렇게. 동사가 맨 뒤로 가야 돼서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 Schön, dass du da bist. 네가 여기 있어서, 네가 여기 와줘서 참 좋아. Schade, dass du gehen musst. 너 가야 되니까 아쉽다. Gut, dass du da bist. 네가 여기 와서 참 좋아. Prima, dass du mitkommst. 네가 함께 와서 참 좋아라는 표현으로 이 뒤에 있는 말은 그대로 살려주고 assist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2번입니다. 이거 단켄 아까 했었는데요. 단켄이란 동사는 일단 삼격이랑 이렇게 많이 쓰고 그 고마움의 이유를 말할 때는 für 사격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ich danke dir für die Einladung이라는 말을 줄여서 여기로 가는 거지. danke für die Einladung. 핵심만 말하는 거지. 당연히 너한테 고마우니까 이 너한테라는 말 그냥 생략하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고마우니까 ich도 생략하고 요 danke가 이미 ich라는 말을 보여주잖아. 어미가 에이기 때문에 주어가 ich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danke für die Einladung 이렇게 핵심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형태는 요거였다는 거지. 사람은 삼격으로 나오고 für하고 이유를 사격으로 써서 danken이라고 하는 구문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컴비트 헤라인이라는 표현 한번 볼게. 컴비트 헤라인 들어와라는 거죠. 명령문 만들 때요.

두 명령어는요, 이렇게 어간만 가지고 쓸수 있잖아. come맨이란 동사에서 come 하면 들어와. 친구한테 명령할 때, 두를 쓰는 사이에 명령할 때 이렇게 하고요. 밑에는 마치 영어의 please처럼 명령문을 만들 때 붙여줘서 좀더 완화시키는 표현을 해주는 거고. herein은 들어와. 이쪽으로, 이쪽 안으로 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건 명령문 만들기가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요거, 방향 부사인 해, 라인만 가지고 단독으로 써서 동사를 생략해버리고 부사로 써 명령.

없이 명령할 수 있다는 거지. 헤라인, 이쪽으로 와, 이렇게. 그래서요, 이 부사를 만드는 방법은요, 뭐 당연히 이걸 합성 부사라고 하겠죠. 헤아나 힌, 이런 말에다가 아우스는 아인을 붙여서 와라, 가라에 대한 명령을 할수 있는데요. 헤아는요, 일단 이쪽으로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말하는 사람 쪽으로 란 뜻이고요. 힌은요, 반대야, 말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얘는 말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거야. 아우스는 여러분 아시죠? 밖으로 란 뜻이고요. 아인은 당연히 안으로 란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개를 가지고 부사로 와라 가라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헤아 가인 했을 때 헤아는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 내쪽 안으로 가인 들어와라는 뜻으로 요 부사 하나만 써도 들어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헤아 가인. 근데 내쪽 안으로 나가세요도 되지. 헤아 가우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저쪽으로 멀어지는 것도 해볼게. 멀어지는 건 힌이라는 부사 쓴다 그랬어. 저쪽으로 들어가세요는 힌 나인이 되는 거고요. 또 저쪽으로 해서 나가세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힌 나우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합성 부사는 강세는 일단 다 이렇게 뒤에 주고요. 중요한 건이 부사만 가지고 명령할 수 있더라. 동사 없이도 명령이 가능하다. 부사만으로 명령이 가능하다가 지금 가르쳐 주려는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은 차이겐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쉬운데요. 영어의 쇼에 해당하는 거지. show you something처럼 차이겐 삼격 사격해서 이 사람한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차이겐 dir, meine Wohnung. 내가 너한테 내 집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영어의 쇼라고 생각하면 영어에 마치 수여 동사처럼 독일어도 삼격 사격 목적어를 둘다 가질 수 있는 동사 차이겐이란 게 있다라는 내용 정도예요. 자, 5번입니다. 집 내부 묘사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해서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일단은 위치를 말할 때는요. das라는 지시 대명사 써도 괜찮아. 이것은 뭐뭐야? 이렇게 친구가 오면 집을 좀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 내 방이야. 여기 뭐 화장실이야. 여기 뭐 부엌이야. 이렇게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이라는 지시 대명사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here. 여기는 뭐야? rechts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 links 왼쪽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장소 부사를 써도 돼요. 물론 das ist를 쓰면 이 das가 주어가 될 거고 here나 rechts나 links를 쓰면 얘 자체가 장소 부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주어가 되겠지. 주어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는 여기는 어디야? 이건 뭐야? 왼쪽에는 뭐가 있어?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집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에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 그게 어떤지, 당연히 형용사를 쓸수 있겠지? 예를 들면, 뭐, 이 방이 크다, 작다 했을 때, groß, klein, 요거 사용할 수 있고요. 밝거나 어둡다라고 했을 때, hell, dunkel, 이렇게 쓸수 있고요. 분위기가 조용하거나 시끄러울 때, ruhig, laut 쓸수 있고요. 스타일이 되게 모던할 수도 있고, 되게 뭔가 구식일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뭐, nean, alt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내부는 이런 형용사를 써서 묘사를 할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은 동사 auszählen입니다. 분리동사라고 하는 게 좋겠죠. 아우스라는 분리 전철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리 전철 아우스가 있고요. 동사 zählen이 있으면 뭐 당연한 거지. Du siehst glücklich aus. 너 행복해 보인다라고 할때 당연히 현재문에서 이 아우스 맨 뒤로 갑니다. Du siehst wie dein Vater aus. 너는 너 아빠처럼 보여. 너 아빠랑 닮았어. 이럴 때도요. 현재 문이기 때문에 아우스라는 분리전철 맨 뒤로 가고요. 이 비교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 wie라는 말쓸수 있어. wie dein Vater라고 해서 du와 dein Vater를 격을 같이 해줘가지고 너는 너네 아빠를 닮았어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앞에 wie라는 말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요거. 요거는 오늘 사실 핵심이야. 핵심인데도 책에 굉장히 짧게 나온 이유는 계속 오늘 반복됩니다. 어디에서라는 정지 상태랑 어디로라는 이동 상태. 요거 두 개를 이제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에서 나오냐면, auf까지 똑같아. sofa까지 똑같아. 이 차이는요, 격에서 나오는 거지. 정지 상태일 때는 삼격. 이동 상태일 때는 사격을 써서 정지할 때는 auf dem Sofa, 소파 위에서란 뜻이고 소파 위로 간다라고 할 때는 auf das Sofa라고 해서 이렇게 사격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오늘 계속 할 겁니다. 책을 읽는 거는요 거기에서 읽는 거니까 당연히 auf dem Sofa라는 표현을 썼겠죠. auf das Sofa가 아니라. 자, 그리고 we feel과 we

실내는 우리 뭐 맨날 했던 거예요. be feel이라고 해서 여기 feel을 어미 변화를 못하는 경우는 언제였어? 뒤에 추상명사라든지 물질명사라든지 하는 뭐 불가산 명사가 올 때, 셀 수 없을 때는 얘를 반드시 단수로 쓰고 여기 feel은 어미 변화하지 않지만 뒤에 복수 명사가 오면 복수라는 건 셀 수 있으니까 복수로 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산 명사가 올 때에는 어미 변화를 복수니까 L을 붙여주더라라는 거야. We feel cost it does. 그거 얼마입니까? 할 때 이때까지는 그냥 의문사 we feel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하라는 거지. We feel guilt has to. 너 얼마 있니? 할 때 guilt는요 물질명사지 돈이라는 물질명사야. 이거는 셀 수 없어. 물질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feel 어미 그대로 한다는 거야. 영어로 치면 how much money가 되겠죠. 그리고 bücher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단 말이야. 책은 한 개,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셀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오면 we feel it라고 해서 여기 어미 변화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치면 how many books가 되겠지? 영어로도 불가산 how much, 가산 how many 하듯이 독일어도 불가산은 how we feel 하시면 되고요. 가산은 we feel it 해가지고 셀 수 있는 복수를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랑 비교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우문사 뭐를 볼게요. 뭐는요, 요거야. 어디에 란 뜻이야.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반면에 뭐히는 요거야. 이동을 나타내는 거지. 근데 지금은 뭐 is the toilet 했으니까 어디에 화장실이 있니예요. 뭐는 이동을 나타내면 안 되고 위치를 나타냅니다. 뭐 liegt deine Wohnung? 너네 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뭐로 물어보면 전치사 다음에 뭘로 답한다 그랬어. 보삼으로 해라 그랬어. 보삼, 보삼, 보삼 기억나? 여기 보삼 할 때 보삼, 보삼격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Meine Wohnung liegt in der Stadtmitte. 밑에가 die 밑에거든. 시내 중심, 도시 중심이란 뜻인데 die 밑에가 삼격이니까 in der Stadtmitte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는 삼격으로 대답한다. 지금은 안 나왔지만 좀 이따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 wohin은요? 이동이 있을 때는 삭겨. 그래서 외울 때 여기 보삼, 여기 보인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여기 보삼, 여기 보인다 해서 격을 반드시 구분해 주는 거 너무 기본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 본문 2로 갈게요. 엄마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네. Wir müssen heute die Wohnung putzen. 아이고, 오늘 우리 집 청소해야 돼. Kannst du mir helfen?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기 삼격 지배인 helfen 동사 사용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요. Ja, natürlich. 착한 아들이네. 당연하죠. Was soll ich machen? 제가 뭐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좀 놀랐어. Oh, das lieb von dir. 너 되게 친절하다. 너 되게 착하다. 라고 하면서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lieb은 뭐 사랑스러운 이란 뜻도 있지만 요 맥락에서는 뭐 너 참 친절하다. 너 참 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 참 착하다. Roim bitte zuerst das once mal auf. 여기 auf Roimen이라는 동사에서 요 기본 동사인 Roimen에서 이 어감만 가지고 두 명령어를 만들었죠. 아, 그러면은 좀 zuerst, 일단은, das Wohnzimmer. 그 거실을 auf Räumen 해줘. 청소 좀 해줘. 거실 정리 좀 해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Ich bringe auch den Müll nach draußen. 제가 그 쓰레기를요, nach draußen. 밖으로 가져갈게요. 쓰레기도 내놓을게요. 라고 했어. 정말 착하죠? 그랬더니 엄마가요, 고맙겠지? Danke, 고마워. Auf dem Sofa liegt noch deine Kleidung. 소파 위에 liegen 놓여 있어. 너 아직도 deine Kleidung, 네 옷이 아직도 소파 위에 있잖니? Kleidung은요, 여러분, 네 Kleidung이야. 뭐 당연히 D겠죠. 옹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보통 D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Kleidung은 집합 명사입니다. 항상 단수 취급해. 이 Kleidung에는 뭐 햄트도 들어 있을 거고, 호우제 바지도 들어 있을 거고, Kleid 원피스도 있을 거고 한데 이거 다 합쳐가지고 Kleidung이에요. 근데 집합명사여서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Kleidung은 이렇게 liegt라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소파 위에 아직도 네 옷들이 있잖아. 네 옷이 있잖아. Bring sie 그 옷을 bitte in dein Zimmer 네 방으로 가져가줘예요. Bringen이란 동사도요. 가지고 가는 거지. 지금 이동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야. 이동 있으면 in에다가 사격을 씁니다. Das Zimmer여서야 dein Zimmer예요. 소파에 옷좀 치워줘 했어요. 그랬더니요. Kein Problem. 아유, 문제 없어요. 금방 치울게요. Wohin soll ich die Stehlampe stellen? 어디로 soll ich? 제가 해야만 하나요? Die Stehlampe. 람페는 여러분 램프잖아, 등이잖아. 근데 stehen 하는 람페니까 서 있는 등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스탠드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럼 스탠드를요 어디로 stellen 세워둘까요? Links an die Wand. 자, 보힌으로 물어보면 보힌사 보인다였어. 보힌사. Links an die Wand. 벽 이렇게 왼쪽 벽면에 세워놔. Deine Bücher sind auch noch auf dem Tisch. 네 책들 아직도 어디에 있냐면 auf dem Tisch 책상 위에 있어. Ja, das stimmt. 맞아요. Ich nehme sie gleich mit. 제가 그 책들을 금방 mitnehmen 할게요. 가지고 갈게요. 지금 거의 다이 아들의 물건이네. 정리해야 할게. 그쵸? Prima. 아유, 너무 좋다. Mit deiner Hilfe. 너의 도움으로. 너의 도움 때문에. Geht es viel schneller? 훨씬 빨리 됐네. Schneller라고 해서 지금 비교급을 썼잖아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 viel 썼습니다. Viel schneller. 그냥 빠른 게 아니고 더 빨리 되긴 했는데 그냥 더 빨리가 아니라 훨씬 더 빨리. 영어로도 뭐 much 같은 거 쓰잖아. 독일어도 much에 해당하는 viel을 이렇게 쓰면은요 훨씬이라고 해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구체적으로 볼게요. 1번부터 보자. 일단 여러분 책에서 푸첸이랑 아프호이멘을 조금 구분을 시켰어. 푸첸은요, 여러분 깨끗하게 닦는 거야. 일단 뽀득뽀득 닦는 느낌, 영어의 클린에 해당합니다. Ich putze das Fenster. 나는 창문을 닦는다. 창문을 청소한다라고 할 때는 푸첸을 쓰고요. 아프호이멘은 조금 달라요. 아프호이멘은 어질러진 것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느낌. 영어로 치면 tidy up이에요. 이렇게 정돈 나는 거. 막 이렇게 닦는 느낌이 아니라 제자리에 갖다. 요거는 여기 놓고, 요거는 여기 놓고 하는 거. 아프호이멘이거든. 분리 전철을 생각해도 그 의미를 알 거야. 아우프가 원래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서 제자리에 놓는 거, 제자리로 치우는 거. 그게 아우프고이맨입니다. 예시를 보세요. Ich räume mein Zimmer auf. 나는 내 방을 정돈한다.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해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다르죠? 그 다음 2번. 헬펜 동사 우리 너무 많이 나온다, 이제. 삼격 지배한다고 했지? 그래서 옛날에 배웠는데 삼격 지배 동사에 들어있었어.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다로 외우면 헷갈린다 그랬어. 그럼 왠지 사격 같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 해서 삼격이고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데 뭐할때 도움을 주는지 할 때는 바이 삼격 쓴다 그랬어. 그 도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할 때. To help me야. 나를 도와준다. 바이 삼격 뭐에 있어서 마임 덜치 레아는 독일어 공부에 있어서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할때 이렇게 바이 쓰시고요. 덜치 레아는 났으니까요. 이거 댐 해서 마임 되는 거예요. 요 격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독일어는 사실 이 격만 알면 모든 어법 문제를 다좀풀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das ist 형용사 쓰면은요. 너는 참 모모하다. 근데 너가 모모한 거니까 von 하고 이렇게 삼격 쓰셔야 돼요. 자, 요때는요. 너는 모모하다라고 했을 때네 성격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야. 지금 네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떻다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영어도 you are kind 하면 너는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지만 그거 말고 it's kind of you 하잖아. 아, 이렇게 해 주다니 너 kind of you 하지? 그것처럼 독일어도요. Das ist ein nett von dir. 이렇게 합니다. 너참 친절하다. 네가 이렇게 해주는 행위에 대한 평가. 행동이 참 친절해. 참 freundlich이고 다정해라고 할때이 von을 쓰고요. 그 행위 주체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von은 뒤에 항상 삼격이 오니까 이렇게 dir라고 써야겠죠? 사격이 오면 안 돼. 삼격이 와야 돼. 그래서 이 Das ist 형용사 von dir. 이런 표현은 너참 어떠네.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거너참 착해. 친절해.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명령형은요. 우리 명령법은 나중에 배울 건데 오늘 간단히만 또 배울 거예요. 두 명령형은요. 동사의 어감만 가지고 쓰고 느낌표 빡 찍으면 그냥 명령이에요. 끝났죠? 되게 쉽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분리동사는 어떻게 해? 명령문에서 분리전처리 문장 끝으로 간다. 이건 뭐 우리 분리동사 배웠을 때 했던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 어간이 네나 테나 이게로 끝나거나 아니면 n에 n으로 끝나는 동사, n으로 끝나는 동사는요. l을 붙인 형태를 쓴대.
아, 이거 무슨

말이야. L을 붙인 형태를 쓴다. 뭐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발음할 때 L을 붙인다는 건 독일어에서는 괜히 여러분 괴롭히려고 붙이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게 발음이 쉬워서 붙이라는 거예요. 봐봐. Räum bitte das Wohnzimmer auf. 거실 좀 정돈해줘 라는 문장이지. 이때 auf라는 전철 뒤로 가는 거 했고요. aufräumen이니까 어감만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면 된다는 거야. 이건 알았지? 두 번, mach. 2번, mach mal das Fenster auf. 여기 auf machen에서 auf라는 분리 전철 맨 뒤로 가서 창문 좀 열어라는 문장인데 auf 뒤로 가고 machen에 어간 mach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문을 만들 수 있어요. 요 세 번째가 지금 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인데 warten이란 동사 어간이 뭘로 끝났어? 태로 끝났단 말이야. 어간이 태로 끝났어. 그러면은 여기 L을 붙이라고. 왜? 발음이 편하니까. Wart doch mal 하면은 조금 발음이 어렵거든. 그래서 warte doch mal. 이렇게 하면 발음이 좀 더 쉬워서 독일 사람들이 여기 L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warte doch mal. 좀만 기다려라고 할 때도 이렇게 어간을 쓰되 발음상 태에다가는 L을 붙이는 게 쉬우니 warte라고 하라는 거야. 참 뭐 그치 발음이 쉽게 하려는 거야. 결국은 모든 게 쉽게 하려고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려고 입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걸 붙이는 겁니다. 물론 이걸 문법으로 하려니까 머리가 좀 불편하지만 입이 편해지는 거예요. 물론 현대 독일어에서는 꼭 붙이지는 않기도 해요. 근데 붙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령문에서 bitte, mal, doch 이런 말을 쓰면 좀 완화해주는 표현이지 좀 해줘, 한번 좀 해줘, 야 좀 해줘라 이런 느낌으로 부사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요게 핵심이거든. 사실 삼사격 집에 전치사 auf라는 게 있어. 얘는 삼격이랑 쓸 때도 있고 사격이랑 쓸 때도 있는데 삼격이랑 쓰면 위치, 가만히 있는 거고요. 사격이랑 쓰면 방향, 이동이 있는 거야. 봐봐. Dein Handy liegt auf dem Tisch. 너의 핸드폰은 liegen, 놓여있다. 어디에? Auf dem Tisch. Auf 삼격 쓰면 위치라고 했죠? 너의 핸드폰은 책상 위에 놓여 있어 라는 말이고요. Sie stellt die Bücher auf das Regal. 그녀는 그 책들을 책장 위에 세운다 예요. 책장 위에 세운다. 세우는 거니까 stellen이라는 이동이 있는 동사를 쓰고 전치사 다음에 사격을 쓴다는 거.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전치사 다음에 아무 전치사는 아니지. 삼격집의 전치사는 항상 삼격만 쓰고 사격집의 전치사는 항상 사격만 쓰는데 삼사격집의 전치사를 쓸 때에는 위치를 말할 때는 삼격, 방향, 이동을 말할 때는 사격을 쓴다라는 거지.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자, bringen도 볼게요. bringen은요, 가져오다, 가져가다 이런 뜻인데요. 뭐뭐를 가져가다야.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뭐 뭐뭐를 가져가다 알겠어. 근데 만약에 뒤에 전치사구가 온다면 어디로 가져가는 거니까 이동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in 사격을 쓴다라는 게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brings bitte 그것들을 가져가줘 어디로? 네 방으로 가져가줘 이렇게 말할 때 in에다가 사격을 쓰는 이유 이동이 있기 때문에. die Mutter bringt das Kind zu Bett 그 엄마는 그 애를 침대로 데려간다. zu Bett bringen 하면은 잠자리로 데려가는 거야. 이때요, 이거는 뭐 수거처럼 to bed bringen 잠자리로 데려가다예요. bring이 중요한 거는 bringen 동사가 이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in 하고 사격 쓰든지 to로 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랑 쓸 수 있다. 왜? 이동을 하니까. 그다음 의문사 wohin입니다. wohin은요 어디로라고 해서 이동을 묻는다 그랬어. wohin 그리고 중요한 거 wohin은 사격으로 전치사 다음에 사격을 쓴다라고 했는데요. wohin 어디로 Soll ich dann die Stehlampe stellen? 그 스탠드를 세워둘까요? Links an die Wand. 왼쪽 벽으로. 벽에 이렇게 붙이니까 전치사 안을 쓰는데 벽에 붙여놔라 라는 거야. 이동이 있는 거니까 사격을 쓴다는 거. 계속 반복돼요. 안에다가 사격을 써야 방향이다. Wohin get here jetzt? 너네들 지금 어디로 가? 이동이 있죠. Wohin이니까. 그래서 in에다가 사격을 써서 We again in cafe. 카페는 das Café이기 때문에 ins Café가 되는 거야. 근데 gegen über니까 카페 저기 건너편에 있는 카페로 가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wo는 삼격이랑 쓰고 wohin은 사격이랑 쓴다.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또 나와. auf라는 전치사는요. 삼사격 집의 전치사.

회사에서 삼격이랑 쓸 수도 있고 사격이랑 쓸 수도 있는데 삼격은 위치, 상태, 어떤 정지된 내용이고 사격은 이동, 방향, 움직이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삼격이랑 자주 쓰이는 동사는 sein, stehen, liegen, sitzen처럼 있다, 존재하다, 서 있다, 놓여 있다, 앉아 있다 같은 동사들이고요. 사격이랑 쓰는 동사들은 이동이 있는 동사들이어서 stellen, 내가 세우는 거고요. 레겐, 눕히는 거고요. 쨔쨔, 앉히는 거야. 이렇게 이동이 있을 때는 사격이랑 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번에 삼사격 지배전치사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뭔지 같이 좀 봅시다. 삼사격 지배전치사는요, 여러분 9개 있습니다. 9개. 9개, 이렇게 9개인데요. 뭐 이거 외우는 방법은요. 내 얼굴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면 다 삼사격 지배전치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삼사격 지배전치사는 어떤 공간에서의 위치인지, 이동인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요내 얼굴 앞에서 좀 설명을 해보자는 거지. 안은요, 어디, 옆이긴 옆인데 접촉한 옆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에 또는 어디 가로란 뜻인데 요 분필이 있으면 여기 딱 붙은 거야. 옆에 접촉한 거야. 요게 안이에요. 아우프는요, 위에 또는 위로란 뜻인데 역시나 접촉이라고 써있지. 요 위긴 한데 여기 딱 붙은 거야. 요게 아우프입니다. 힌터는요, 뒤에 또는 뒤로란 뜻이고, 여기 머리 뒤로 하면 되겠죠? 이는요, 안에, 안으로예요. 뭐 이렇게 입속으로 넣으면 되겠죠? 네베는요, 안이랑 비교해야 돼. 안이 붙은 옆이라고 했으면, 네베는 떨어진 옆이에요. 공간이 있습니다. 위버는 아까 선생님이 아우프하고 비교하라 그랬어. 아우프가 여기 위라면, 위버는 여기 위야.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아우프는 on이고요. 위버는 over가 되는 거지. 여기 위, 공간이 있는 위가 위버입니다. 운터는요, 아래에 아래로. 여기 있으면 운터겠죠? 포어는 여기 앞에, 앞으로란 뜻이고, 츠비쉐는 이렇게 두개 있으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삼사격 지배전치사는요, 여러분, 분필을 생각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들은 다 삼사격 지배전치사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사격 지배 전치사가 언제 삼격을 지배하고 언제 사격을 지배하냐, 요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다시 한 내용 정리해 볼게. 접촉하는 건 우리 두 개밖에 없었어. 안, 그리고 아우프처럼 어디 어디 바로 옆에 붙은 가, 그리고 바로 위에 붙은 아우프. 빼고 나머지는 접촉의 개념은 없어요. 그냥 공간적인 개념이어서 힌터, 인, 리븐, 위버, 운터, 포어, 츠비션 요런 것들 7개가 있다. 여기 두 개. 여기 7개 해서 9개의 삼사격 지배전치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언제 삼격, 언제 사격, 요게 중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언제 보인이고 언제 보를 하는지를 물을 때, 이제 의문사를 언제 보인을 쓰고 언제 보를 쓰냐, 이걸 물을 때, 보인은요, 장소에 이동이 있을 때라 했어. 이동. 지금 손을 가만두면 안 되고, 이동하면 보인이에요. 보는 뭐였어? 상태. 보. 자, 보는 가만히 있어, 보. 보이는 이동이에요. 자, 보이는 장소의 이동 또는 운동의 어떤 방향을 말할 때고요. 보는 정지한 상태에서의 위치, 여기 안에서 있는 게 바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요, 삼사격 지배전치사가 오면 몇 격이랑 온다고? 사격, 보인사, 그리고 보는 몇 격이랑 온다고? 전치사 다음에 삼격.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여기 보삼. 여기 보삼 했으니까, 그래, 보인다, 보인다, 보인사.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실 대화가 이어지더라고. 한번 볼게요. 보인 게스트, 너 어디로 가? 보인이니까 사격으로 대답해야 되지. In die Schule, 나 학교로 가. 학교라는 건물 속으로 가니까 여기서 추어 슐레라고 안 하고 인디 슐레를 쓴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나 학교 안으로 가. 학교 안으로 갔어. 그럼 얘 지금 어딨지? Wo bist du jetzt? 너 지금 그럼 어디 있어? 학교 안에 있어. In der Schule. 보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삼격으로 대답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또 다음 질문 볼게. Wohin gehst du? 너 어디 가? An die Kasse. Kasse가 뭐죠? 계산대. 나 계산대로 가. 계산대로 가. An die Kasse. 그럼 너 지금 어디 있어? Wo bist du jetzt? 나 지금 계산대에 있지? An der Kasse. 이때는 안에다가 삼격을 쓴다고. 아, 보는 삼격이랑 쓰는 거고, 보희는 사격이랑 쓰는 거네.
요게 오늘 배우는 거의 다예요. 근데

네, 지금부터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해볼게. 그러면은 보힌 보 3, 보힌 4, 보힌 3, 보힌 4, 보 3, 이건 알겠어. 보 3, 보힌 4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동사들이 얘네랑 관련이 될까를 봐야 돼. 자, 이동의 방향과 관련된 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내가 가만히 못 두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동사들 있잖아. 이런 거는요, 이동의 방향과 관련된 동사거든요. 예를 들면 레겐. 내가 요거를 눕혀두는 거야. 눕히는 거야. 그래서 이동이 있죠. 이렇게 이동이 있어. 슈텔렌, 얘를 세우는 거야. 이동이 있죠. 제첸, 얘를 앉히는 거야. 이동이 있죠. 행엔, 얘를 거는 거야. 어디에? 이동이 있죠. 겐, 가는 거야. 이동이 있죠. 파렌도 타고 가는 거야. 이동이 있죠. 슈타겐, 올라가요. 이동이 있죠. 팔렌, 떨어져요. 이동이 있지. 지금 이 분필을 가지고 선생님이 손을 계속 움직여야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이동의 방향과 관련된 동사여서 얘네들은 이 wohin으로 물어봤을 때 관련된 질문들에 같이 쓰이는 동사이고요. wo는요, 반대예요. 얘가 안 움직여야 돼. 정지한 상태를 나타내는 위치랑 관련된 동사.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 liegen, 누워 있다. 이렇게 있었어. stehen, 서 있다. 그다음 앉아 있어. 지첸, 앉아 있다. 행엔, 매달려 있다. 자인, 그냥 존재하고 있다. 블라이벤, 머물고 있다. 이렇게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는 동사들. 가만히 있는 동사들. 이렇게 가만히 있는 동사들. 얘네들은요, 삼격이랑 쓴다는 거지. 보로 묻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 예시를 한번 볼게. 자주 쓰이는 동사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레게는요, 여러분 영어에 레이 같은 거야. 눕히다예요. 리게는요, 영어에 라이 같은 거예요. 누워있다예요. 그러니까 타동사이고 자동사이죠. 이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Sie legt die Tasche auf den Tisch. 그녀는 그 가방을 책상 위에 놓는다. Legen 동사는요, 이동이 있죠. 가방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 auf 사격을 쓰고요. 그럼 지금 그녀의 가방은 어딨지? 책상 위에 있어. 책상 위에 있어. Ihre Tasche, 그녀의 가방은 liegt. 놓여 있다. nun, 지금. 이제 어디에 놓여 있어? auf dem Tisch. 책상 위에 놓여 있다예요. 저기 두개 문장이 지금 이어져. 위에서 이동을 했고, 그래서 어디에 위치한 상태다. 계속 이렇게 세트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레겐 동사는 auf 사격 명사랑 쓰고, 전치사 다음에 사격 명사랑 쓰고, 리겐 동사는 전치사 다음에 삼격 명사랑 쓴다. 계속 이게 반복될 겁니다. 또 볼게요. 이번에는 슈텔렌, 슈테엔이에요. 영어로 치면 슈텔렌은 뭔가 풋이야. 이렇게 두는 거. 슈테엔은 그냥 스탠드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두면 그게 어디에 서 있겠죠? 지금 문장이 이게 먼저 선행되는 거 먼저 볼게. 이동이 있는 거. Er stellt. 그는 세운다. 뭐를? Sein Fahrrad. 그의 자전거를 어디로? 창문 옆으로 했을 때 neben이라는 삼사격 지배 전치사 다음에 슈텔렌, 세우는 거, 이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격으로 씁니다. 반면에, 그럼 이 세워진 자전거는 지금 어디 있겠어? 창문 옆에 있겠지? Sein Fahrrad, 그의 자전거는 steht, 서 있습니다. Nun, 이제 어디 서 있어? Neben dem Fenster, 창문 옆에 서 있습니다. 자, 이동이 있는 거 슈텔렌은 사격이랑 쓰고요. 상태를 말하는 슈테에는 지금 삼격이랑 쓴다는 거죠. 또 봅시다. 이번에는요, 제첸과 지첸이에요. 제첸은 뭐 영어의 셋 정도에 해당할 거고, 이거 셋처럼 이렇게. 지첸은 영어의 sit처럼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제첸은 앉히다, 지첸은 앉아 있다인데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 Der Vater, 아빠가요, 제첸 앉힙니다. 뭐를? Sein Kind, 자기 애를요, 어디로? 자동차 안에 앉힙니다. 이렇게 애를 들어다가 자동차 이렇게 딱 앉히겠죠? 뭐 카시트에 앉히거나 앉히겠죠? 그럴 때, 제첸이란 동사는 이동이 있기 때문에 in하고 몇 격? 사격. 이동이 있으면 사격. 그럼 지금 아가는 어디 있겠어? 자동차 속에 있겠죠? 나 스킨트. 그래서 그 애는요, 제첸 앉아 있습니다. nun, 지금 어디 앉아 있어? im Auto. in dem auto니까 im auto가 됐지. in 다음에 삼격을 쓴다는 거지. 앉히면 앉아 있는 거예요. 앉힐 때는 사격, 앉아 있을 때는 삼격.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막 지루할 정도야. 동사만 다르지 사실 핵심은 이동이 있냐 아니면 어떤 위치를 말하느냐. 요두 개의 차이입니다. 또
또 봅시다. 이번엔 행엔입니다. 여러분 행엔은요 여러분 동사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동사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동사 1, 동사 2예요. 사전에 따라 뭐 이게 2일 수도 있고 이게 1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동사라는 거지. 얼마나 다른 동사냐면 하나는 타동사야 뭐뭐를 걸다. 이건 이동이 있는 거겠죠? 얘는요 행엔 행택의 행트 이렇게 변하고요. 어디에 걸려 있다라는 자동사를 말할 때는 행엔 힌게 항엔 이렇게 변하거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개가 다른 동사라고. 얘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고 기본형만 똑같은 동사지 사실은 다른 동사다. 그리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동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요. 뭐뭐를 걸다. 내가 거는 거야. 이동이 있어. Er hängt die Wand über. 그는 벽시계를 어디에 거냐면 벽 표면에 거니까 이렇게 안에다가 사격을 쓰는 거지. 그는 벽시계를 벽에 건다. 벽면에 건다. 그럼 이제 벽시계는 어디 있겠어? 벽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럴 때 행튼을 또 쓸 수 있어. 이거는 두 번째 행엔이 되겠지. 그 벽시계는 행트 걸려 있다. 눈 이제 어디에? 안데어반트 벽에 걸려 있다. 요 차이를 알겠어요? 첫 번째 행에는요 이렇게 이동을 내가 시키는 거고 두 번째 행에는 걸려있는 상태, 여기 상태예요. 여기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 그래서 똑같이 생긴 행엔이지만 사실은 다른 동사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1, 2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른 동사이고 하나는 타동사에서 움직임이 있고 하나는 자동사에서 그냥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동이 있을 때는 사격, 없을 때는 삼격이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개인과 사인도 볼게요. 내가 어디로 갔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겠지? 요 두 개 계속 세트로 가는 거예요. The guest. 그 손님들은요. gehen. 갑니다. 어디로 가? 이동이 있죠? 그러면 wohn 침머 안으로 가. 거실 안으로 가 해서요. das 침머니까요. ins 침머가 되는 거죠. gehen이 이동이 있으니까. 자, 이동을 했으니 지금 손님들은 어디에 있겠어? wohn 침머에 있겠죠? Die Gäste sind, 자인 동사 썼네. Gäste sind, 그 손님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Nun, 이제 in Wohnzimmer, in dem 해서 in Wohnzimmer 이렇게 삼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 있으면 사격, 없으면 삼격이다. 이거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있으면 사격, 없으면 삼격. 이동 있으면 사격, 이동 없으면 삼격. 계속 반복되죠. 자, 똑같은 거 치엔과 블라이벤도 또 세트예요. 세트 같이 볼게. 치에는요 영어의 move야 움직이는 거고 블라이벤은 영어의 stay죠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 그러면은 어디로 이사 갔으면 어디에 있다 머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것도 한번 볼게 My Nachbar 내 이웃은 zieht 움직였다 이사 간다 어디로 In the Schweiz 스위스로 여성 명사인 요 국가명 같은 경우는 in이라는 전치사랑 쓴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동이 있으니까 이 in이라는 삼사격 집의 전치사 다음에 사격을 써야 된다는 거지. 이동이 있으니까. 자, 이동을 했어. 여기로. 그러면은 이 나흐바, 이 이웃은요. 지금 여기에 있겠죠? 에야, 그 남자 이웃은 bleibt, 머물고 있습니다. nun, 이제는 어디에? in der Schweiz. die Schweiz니까 삼격 in der Schweiz가 된 거죠. 그래서 이동이 있으면 사격. 이동이 없고 그냥 상태나 위치를 말하는 거면 삼격이에요. 자, 지금 계속 반복돼서 이제는 너무 잘 알겠죠? 지금 어떤 동사를 써도 중요한 거는 그게 이동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이 삼사격 집의 동사, 삼사격 집의 전치사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이 동사의 뜻을 몰라도 어, 삭격이랑 썼네? 아, 그 치에는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간 거야. 그치? 어, 삼격이랑 썼네? 라이벤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삼사격 집의 동사 어떻게 보면 장점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해볼게. 슈타이겐과 자인도 마찬가지야. 슈타이겐은 영어의 뭐 클라임처럼 올라가는 거고요. 이동이 있죠. 자인은 여기 있는 상태니까 이동이 없어요. 아임만 한 남자가 슈타이트 올라갑니다. 인스 탁시 택시를 택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영어의 뭐 get in처럼 어디에 타다라고 번역하면 되겠지? 택시 안으로 타는 거니까 in이란 전치사를 쓰고요. 택시 안으로 올라가서 타는 거잖아. 그래서 이동이 있죠. 이동이 있으면 사격. 그럼 이 남자는 지금 어디 있겠어? 택시 속에 있겠죠? Der Mann ist. 그 남자는 어디에 있냐면요. nun 지금
im Taxi. 택시 속에 있습니다. 해서 in에

0: 다가 삼격을 써서 임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건 이동 있으면 사격, 가만히 여기 있으면 삼격, 사격, 삼격. 요거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삼사격 지배 전치사가 언제 사격을 쓰고 언제 삼격을 쓰는지 그거에 대해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부터 조금 특별한 게 있어. 이 삼사격 지배 전치사가 시간을 말할 때는 뭐 아무 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삼격을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안을 쓸 때가 있고요, 인을 쓸 때가 있어요. 안은요, 하루 중에 때를 말할 때, I'm morgen 같은 거, 아니면 I'm dienstag 이렇게 요일을 말할 때, 아니면은 I'm 15th Mai처럼 날짜를 말할 때. 그러니까 뭔가 작은 거 있잖아, 하루의 때, 그냥 아니면 하루 어떤 날, 하루 요일 이런 거 말할 때는 안을 쓰고요. 좀더큰 거는 in이랑 쓰거든. 예를 들면 한 주, in this woche. 아니면 어떤 월, in April처럼. 아니면 어떤 연, 아니면 어떤 계절. 이렇게 좀큰 단위를 말할 때는 in을 쓰고, 작은 단위를 말할 때는 안을 쓴다라고 정리해도 괜찮아요. 그럼 언제 안을 쓰냐? 요거 작은 거, 하루, 아니면 하루의 때, 아니면 어떤 특정 날짜, 이런 거 작은 거 말할 때. Das ist am Sonntag passiert. 그것은 일요일 날에 일어났다. 에서요, der Sonntag인데, 이거 하루잖아. 하루의 어떤 요일이잖아. 그래서 an이랑 써서 an dem Sonntag 해서 안을 쓴다는 거지. 또 봅시다. Am Wochenende gehe ich ins Kino. 주말에 나는 영화관으로 간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Wochenende, 주말이라는 거, 뭐 하루 이틀이잖아. 짧은 날이죠. 그럴 때 안을 쓴다 그랬어. Das Wochenende니까 역시나 안에다가 이렇게 삼격을 써서야 am Wochenende가 되었다는 거지. 이것도 볼게. Ich laufe gern am Vormittag. 나는 오전에 뛰는 걸, 달리기를 난 오전에 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인데요. 역시나 Vormittag, 하루 중에 때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잖아. 그럴 때는 an이랑 쓴다 그랬어. Der Vormittag이니까 an dem 해서 am Vormittag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an은 이렇게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 시간 명사랑 쓰는데 무조건 삼격을 쓴다는 거. 이거 뭐 이동이 있고 없고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 삼사격 지배전치사가 항상 삼격을 쓰더라. 근데 이제 an이랑 쓸지 in이랑 쓸지 요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언제 in이랑 쓰냐고 그것도 봐야겠지? in은 조금 더큰 단위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in winter, it's cold. 겨울에 매우 춥다 할 때요. 겨울은 조금 큰 단위잖아. 계절이니까. 그래서 in에다가 삼격을 쓰더라. Wir wollen im Sommer in den Urlaub fahren. 우리는 여름에 in den Urlaub fahren. 하나의 구문처럼 아시면 돼요. 수거처럼. 우리는 여름에 휴가를 떠난다, 떠날 거다라는 문장인데요. 역시나 Sommer도 winter처럼 계절이기 때문에 im이랑 씁니다. 삼격인 거죠. Der Winter, der Sommer니까. In 2 Monaten reise ich nach Europa. 두달 후에 나는 유럽으로 간다라는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나 in 다음에 삼격을 써야 된다고. 삼격인 게 어디서 티 났어? Monat 한 달이란 뜻이고 두개 이상부터 복수는 모나테인데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서 n까지 붙여줬어요. 이렇게 해서 in 삼격을 써야 한다. 시간의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for도요. 삼격이랑 쓸수 있고 사격이랑 쓸수 있는데 항상 삼격이랑 써야 돼. 시간일 때는 for them Frühstück. 아침 식사 전에 das Frühstück이니까 for them이 됐고요. for 3 Jahren 3년 전에 할 때도요. das Jahr, die Jahre에다가 복수 삼격이니까 n까지 붙여서 for 3 Jahren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간 의미까지 정리를 해 보았어요. 여러분, 삼사격 지배 전치사는요, 이동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어요. 츄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 18강의 노년 전기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과 만나는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노년기가 과거에는 그냥 노년기라고 해서 한 단계로 우리가 취급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교재에 보면 노년 전기와 노년 후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노년이 너무 길어졌거든요. 우리가 65세 이후에 어느 정도 평균 수명이 뭐 70대일 때 이 정도까지는 한 10여 년 정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시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길면 한 40년 정도를 우리가 노년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이 노년을 두 시기로 이와 같이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비교적 건강하고 그리고 노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자립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으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노년 전기, 오늘 이 시간 내용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어쨌든 노년이니까요. 노년이라고 할 때 나타나는 노화의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셔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신체적인, 인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노화의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맞춰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노년 전기에 대한 설명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노년 전기는 65세에서 80세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년기를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년기를 흔히 우리가 제3기 인생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3기 인생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지 뭐 제3기 인생이다 라고 하는 정답은 아니니까 노년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8단계로 나누어서 우리는 노년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제3기 인생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3개의 시기로 나누어 봤을 때, 자, 노년기는 제3기 인생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노년 전기에 신체적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기다라고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런 노화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노화의 증상들,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신체적 발달 특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화는 대체적으로 이제 피부에 있어서는 주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치아도 이제는 약해져서 빠지고 색깔도 변색되고 잇몸 질환도 자주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근육도 이제 변화하게 되어 근육의 양도 줄어들고 강도도 줄어드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근육이 양도 줄어들고 강도도 줄어들어서 하는 일도 적어지다 보니까 기초대사량도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그만큼 적게 쓰다 보니까 남은 에너지 어디로 가겠어요? 몸무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온몸에 털들이 빠져나가는 탈모 현상 나타나고요.

색이 변화하는 탈색 현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얀 머리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의 털들이 모두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골격의 변화를 보시면 이제 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디스크가 줄어드는 것에서 여러분은 대표적인 골격의 변화를 볼수 있는데요. 이런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얇아지게 되면서 척추가 휘어진다든지 체격이 변하고 키가 줄어드는 그런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름이 지고 이도 빠지고 그리고 근육도 줄어들어서 힘이 없어지고 나이 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쇠퇴 과정을 이제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노화와 관련해서 노와 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노화란 이런 모습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성공적인 노화라고 하는 건 어쨌든 노화 증상이 나타나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그런 변화인데, 자, 이런 변화가 되도록이면 적게 나타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라고 할수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일까요? 질병, 장애에 대한 위험 수준이 낮고, 그러니까 질병과 장애가 잘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다양한 신체적인 기능의 변화 있었는데요. 이런 신체적인 기능의 변화가 적고, 그리고 정신적인 기능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이 되면 골다공증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은 지금 정상인의 뼈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 구멍이 생겨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뼈의 구멍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자, 여기 골다공증 환자의 뼈를 보면 어떻죠? 거의 뼈가 안 남아 있을 정도로 지금 구멍이 커져 있죠. 이처럼 골다공증이 심해지다 보면 뼈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게 되고요. 약한 충격에도 바스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예방 활동 우리 어떤 거 이야기해 볼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중년기에서 얘기했는데요. 체중을 실어서 꾹꾹 눌러가면서 하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특히 뭐 칼슘을 흡수시킬 수 있는 칼슘을 먹기도 하고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제들도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보충 자료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보충 자료를 살펴보시면 1차적 노화와 2차적 노화, 3차적 노화, 노화를 이렇게 세 가지의 노화로 나누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차적인 노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얘기하는 정상적인 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차적인 노화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2차적인 노화는 병리적인 노화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일반적인 노화가 아니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이 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일어나는 노화를 우리는 2차적 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병리적 노화는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서 생활과 관련된 심각한 부적응, 불편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나이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차적 노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3차적 노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제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나타내는 노화가 3차적 노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가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갑자기 건강이 훅 떨어지면서 사망 직전에 나타나는 빠른 상실을 의미하는 이런 3차적 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 급속하게 저하되고요.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수면으로 보내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이런 노화, 3차적 노화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
신체 외모에 있어서만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근육의 양도 줄어들고 근력도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신체 내부의 기관들도 모두 다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모두 감소되는,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대사 기능에 있어서 기초 대사량 감소합니다. 자, 호흡 기능에 있어서 폐활량이 크게 변화한 건 아닌데요. 호흡이 얕아져요. 그래서 이 폐활량을 모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호흡 기능을 보여줍니다. 자, 순환 기능에 있어서 몸에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의 손, 발, 끝까지 혈액이 모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손발이 자주 저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 혈액의 흐름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소화 기능을 살펴볼게요. 자, 소화 기능, 위도 이렇게 쥐어짜는 듯이 움직여야 하고요. 그리고 장도 연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운동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런 소화 기관 들의 흡수력이라든가 뭐 소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변비 증상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배설 기능에 있어서도 이제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도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이런 야뇨 횟수도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라고 우리 살펴봤었죠. 자, 감각의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각,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감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각의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중년기에도 시각에 있어서의 변화, 노안이 나타나는 거 우리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노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노년기의 시각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자, 백내장 증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녹내장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가 중년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노안이 나타난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안 보이는 이런 노안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암수능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자,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돼요. 수정체가 점차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년기에 이야기했던 노안, 암수능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에 더해서 백내장, 녹내장 증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황화 현상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시각의 변화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 흐려지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눈 안에 이렇게 하얀 막 같은 것이 끼면서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고요.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는 이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안압이 신경을 눌러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증상입니다. 자, 그리고 황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의 뒷면이 노랗게 변하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해요. 자, 수정체의 뒷면이 노랗게 변하다 보니까 노란색의 보색인
파란색 계열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란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황화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각과 관련해서도 이제 50대 이후 중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노인성 난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노인성 난청은 고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음에서부터 잘안 들리기 시작해서 낮은 음은 조금 더 오랫동안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고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보다는 왼쪽 귀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나는 왼쪽 귀는 괜찮은데 오른쪽 귀가 안 들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들만 나타난다고 했는데 난 여성인데 나타나? 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차는 있고 일반적으로 고음, 왼쪽 귀, 그리고 남성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미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미각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중년기에서부터 우리가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미뢰세포가 감소하면서 맛을 잘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맛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최소량의 양, 식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식욕이 늘어나야 돼요. 자꾸 소금을 많이 넣어야지만 짠맛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식욕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후각의 쇠퇴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각의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 치매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의 상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후각 기능 검사와 함께 치매 검사도 함께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촉각 볼게요. 이런 피부의 감각, 자, 외부에서부터의 자극을 느끼는 감각, 촉각인데요. 자, 이런 촉각의 민감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온도에 대한 감각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아, 뜨거! 하고 손을 빨리 뗄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뜨거운데도 잡고 있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노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 EBS 플러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하게 되는 증상이고요. 녹내장,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그리고 노인과 의사소통할 때는 노인은, 자, 어떻다 그랬죠? 고음에 취약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좀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 좀더잘 들린다. 그 다음에, 자, 왼쪽 귀에서 난청이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리만으로 잘안 들린다라고 하면, 입 모양을 볼수 있게 크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바디랭귀지도 섞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더 의사소통을 잘할수 있습니다. 자, 수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수면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노인에게 있어서 이 특성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지 됩니다. 자, 수면의 연속성에서 각성이 잦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계속해서 잠을 잘때 이렇게 얕은 잠만 잔다는 거예요. 얕은 잠을 자다 보니까 주변에서의 자극에 쉽게 깨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그냥 중간중간에 자꾸 깨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수면의 연속성에서 각성이 잦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얕은 수면의 단계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얕은 수면의 단계, 우리가 수면을 둘로 나눴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렘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렘 수면에 가까운 수면이 조금 더 늘어나는구나라는 거예요. 자, 할머니들은 보면 초저녁에도 주무시고, 그리고 드라마 보다가도 중간중간에 계속 주무시고, 잠을 참 많이 자는 것 같은데, 자, 잠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얕은 수면만 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으로 낮에도 계속해서 졸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노년 전기에 인지정서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에 의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력, 노화와 더불어서 기억이 쇠퇴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쇠퇴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기억력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학습 능력도 뭐 빠르게 학습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노인분들에게도 찬찬히 잘 설명해 드리면 또 이 삶의 지혜로 인해서 이해하는 것은 또 빠르게 잘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의 종류에 따른 변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을 보면 기계적인 기억이 논리적이고 복잡한 기억보다 잘 보존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좀 몸으로 익혀서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이거 내가 했었던 거야라고 해서 착착착 하는 그런 기억이 기계적인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런 기계적인 기억을 보다 잘 기억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귀로 들은 내용과 눈으로 본 내용 과그 중에서 귀로 들은 내용을 더잘 기억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몸으로 익힌 언어.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운동을 배우고 나면 스케이트를 배운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어렸을 때 한참 안 배우고 난 다음에도 한참 뭐 20년, 30년 지나서도 스케이트 탈수 있잖아요. 수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몸으로 배운 거 몸이 기억하고 있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몸으로 익힌 기억이 언어로 된 기억보다 잘 기억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 기억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얘기했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억은 잘 보존이 안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정서 발달 살펴보도록 할까요? 노인의 정서와 관련된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노인의 사회 정서 발달 과업으로 에릭스는 자아 통합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 통합감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삶과의 화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화해라고 해서 뭐 나쁜 일들에 대해서만 다 해결한다라고 또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진 않고요. 이런 거죠. 내가 살아온 삶을 다 되돌아봤을 때왜 어느 시기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불킥하는 그런 시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 이거 그렇지 않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가 남는 시기들 있잖아요. 자, 그런 시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살아온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나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자아통합감이라고 합니다. 자,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삶의 경험과 사건들을 수용하고 그것들이 지금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자아통합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통합감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나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나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자아통합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봤는데 아니야. 나는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절대로 뭐이 고치지 않았을 거고 그때 그 잘못된 그런 결정들은 뭐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었어라고 한다거나 이런 후회와 절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게 된다면 바꿀 수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아통합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절망감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성격의 큰 틀은 변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격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시간 전망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얼만큼 살아왔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 거꾸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까지에서 나에겐 얼마나 남아 있지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간

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신체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노화가 되니까 내 신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체에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막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귀도 안 들리고 막 휘청거리는 것도 같고, 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 떨어지고 건강 염려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감각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인지적인 것도 예전과는 다르고 하다 보니까 뇌사에 조심성이 늘어나게 돼요.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자꾸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억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과연 진짜 맞나? 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자꾸 물어보게 되고, 물어봤던 거또 물어보게 되고, 이런 조심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양성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중년기부터 우리 양성성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남성은 아니마, 여성은 아니무스를 표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 경향이 점점 더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양성화되는 경향이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뭔가 새로운 것들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오랫동안 있었던 익숙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오래 사용해서 친숙한 물건은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편안함, 과거에 대한 추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노인분들도 막 미니멀리즘 해야 돼라고 해서 집을 싹 바꿔서 있던 물건들을 싹 바꾸고 이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뭐 새걸로 최신형으로 사들인다거나 하는 건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친숙한 물건에 대한 이런 애착이 증가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 발달 과업을 살펴보시면 허비거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발달 과업인데요. 이런 노화에 적응해야 되고요. 사회생활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은퇴생활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화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등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자기 동년배들과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노년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징, 우리 앞선 내용에서도 여기에 대한 힌트들이 조금 나왔었는데요. 이런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징, EBS 플러스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 안으로 향해요. 내향성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때 조심스럽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동성이 증가합니다. 남이 하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야지 내가 먼저 나서지는 않는 거예요. 자, 조심성 증가하고요. 경직성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이렇게 낯선 거, 이런 거, 뭔가 경직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경직성이 증가합니다. 자, 몸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떠나고, 우울 성향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살 것보다 살아온 것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회상의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남겨주고 떠나려고 하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계 노년기 발달 과업도 심화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폐계 노년기 발달 과업에서는 요 앞에 있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노화되어 가고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자, 좀더뭐 이렇게 몰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신체가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다 자기 자신의 너무 갇히기보다는 이런 자아 초월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년 전기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서 각종 관계들을 중심으로 이런 노인의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 관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부부 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 관계는 일생에 있어서 이제 함께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반자적인 이런 관계로서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이 행복하게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관계로서 함께 잘 지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부모 자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그 지원을 제공을 하던 것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의 역전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들이 있죠.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손자녀를 돌보아 준다거나, 뭐 가사를 도와준다거나 할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 힘내라고 하는 정서적 지원 여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이제 정서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년기에 이런 자립을 위해서 노년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지원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주로 들어드리는 것을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정서적 지원은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이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손자녀 관계 보도록 할까요? 자, 조부모 손자녀 관계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한 집에 다 같이 모여 사는 이런 대가족의 형태였기 때문에 조부모 손자녀 관계도 뭐 자연스럽게 부모 자녀 관계만큼 끈끈했지만 요즘에는 한 집에 살지 않는 조부모 손자녀가 많아지면서 부모와 조부모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손자녀와의 관계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조부모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끈끈하다면 손자녀와의 관계도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부모 손자녀 관계가 좀 소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조부모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이제 부모가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와 손자녀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때 우리는 대를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격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모 대신 맡아서 교육을 하는 경우, 우리 격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손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조부모들을 위해서는 격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형제 자매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 관계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난 굉장히 끈끈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 관계는 노년기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친구 관계 살펴보도록 할까요? 친구 관계는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인 인간 관계가 좁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정의 폭이 상당히 넓은 걸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뭐 여러 관계들을 맺고 폭이 넓은 걸 살펴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맺었던 그런 관계가 은퇴를 하게 되면 축소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친구 관계의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조부모 역할 유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갖고 있어요. 뉴가튼과 와인스타인이 제시한 조부모 역할 유형인데요. 자, 첫 번째, 공식형입니다. 공식적인 것에만 관여해라고 하는 거죠. 손자녀 양육 방식 과제하지 않고요. 주어진 조부모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미 추구형이 있어요. 재미 추구형은 자, 손주들을 보는 것이 너무 재밌어. 이게 일종의 여가 활동인 경우가 재미 추구형입니다. 놀아주는 거, 이 아이들과 뭐 하러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 부모형이 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손주들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가족지의 저장형이 있습니다. 가족지의 저장형은 가족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위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우리 가족의 전통을 가장 잘 알고 있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원거리형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만나야 하는 그런 일 외에는 접촉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격대 교육 우리 살펴봤었죠? 조부모가 손자녀를 맡아서 교육할 때 격대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퇴를 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남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가가 일상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가 활동은. 그리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 은퇴 이전부터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 활동 준비해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노년기 여가 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독 충실형입니다. 자, 단독 충실형은 각종 취미 생활하면서 보내는 유형이 단독 충실형이에요. 미술, 서예, 다도, 사진 촬영, 우표, 동전 수집 등등등등 취미 생활하고 있죠. 자, 친구 교류형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친구 교류형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들의 각종 행사 쫓아다니고 모임하고 하는 것이 친구 교류형입니다. 자, 독서형은 혼자서 독서를 하거나 글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 일들이 독서형에 해당이 됩니다. 신문, 잡지, 스크랩 하는 것도 독서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족 충실형은 가족에게 충실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하면서 보내는 유형이 가족 충실형이에요. 집안 가꾸기, 그리고 집안 용품 사기, 뭐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 유형입니다. 자, 사회 참여형은 밖에 나가서 봉사 활동하거나 동아리 활동한다거나 이런 활동에 나서는 것이 사회 참여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에도 우리 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노년기에도 새로 배울 수 있으니까 평생 학습의 개념으로 배워서 재취업, 자원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년기에 자원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자원봉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 이런 학습, 평생 학습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그런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노년기까지도 재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보상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직 그렇게 늙지는 않았어라고 하는 스스로의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 등에서는 노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제공이 되고 있는 여러 지원 사업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이름 정도만 해서 이름 정도로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능 실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A씨가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으로 오른 것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A씨는 4년 전에 귀가 점점 들리지 않아서 불편하다며 병원을 찾은 이력이 있습니다. 자, 양측 모두 다 중등도 난청으로 고청기를 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최근 A씨는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고 집에만 있었다고 해서 재검사를 했는데 난청이 더 악화돼서 인지 능력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난청이 계속되면서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이 심화되는 시기, 노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뭐 병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고 있는 노년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노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볼게요. 연골 조직과 추간판이 얇아진다. 맞습니다. 맛을 감지하는 식욕이 증가하죠.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암수는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저음 청취에 취약한가요? 고음 청취에 취약하죠. 그래서 답은 기역 티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A씨의 노년기 여가 활동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A씨와 B씨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A씨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냐면 정년 퇴임하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헌혈 홍보 활동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자원봉사하거나 동호회 활동하거나 하는 유형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사회 참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프로그램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이거에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될까요? 가가 시기. 인것 같아요. 자, 가시기를 알아내면 되겠고요. 자, 4번도 역시 가시기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가시기는 언제일까요? 자, 가시기에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목표는 세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그리고 특정 기술 또는 지식 전수의 효과적 방법 익히기,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얘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은퇴 후 활기찬 생활 안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 자세히 들어가서 봐요. 협동 프로젝트, 그리고 하부르타 격대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은퇴 후 재취업,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내용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시기,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네요. 자, 가시기의 발달 특성 3번 골라볼까요? 내향성, 수동성이 증가하죠. 유동성 지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건 성년기입니다. 기피에 대한 지각 능력, 자, 감소합니다. 수면의 연속성에서 각성이 잦아지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어떤가요? 위 프로그램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시기, 노년기인데요. 발달 지원을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면요. 프로이트의 잠복기는 여러분 아동기에 해당하죠? 아닙니다. 에릭슨의 자아통합감에 대해서 탐구한다가 적절하네요. 자, 인생의 가을은 언제죠? 레빈슨이 얘기하는 인생의 가을은 중년기입니다. 피아제의 타율적 도덕성 단계는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융의 애니무스가 표출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년기에 해당합니다. 자, 5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의 영향력이 가장 큰 조부모의 역할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가는 뭘까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에서 가는 가족 내 최고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세대 간 문화를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가족 내 최고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조부모 역할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가족 지혜 저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5번에 해당하는 유형에 되겠습니다. 자, 6번 살펴볼게요.
다음 일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접근해

적절한 것을 골라라입니다. 자, 가시기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이 가시기를 체험을 할 건데요. 자, 어떤 체험을 하냐면 체험복을 환복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니까 몸이 두 배로 무거워지면서 점점 감각이 둔해지는 이런 걸 느끼게 됐대요. 자, 시야가 흐릿해지는 고글을 썼어요. 그래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이라고 보니까 여러분 백내장과 비슷한 그런 상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어느 시기의 체험이에요? 노년기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노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온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화상을 잘 입습니다. 자, 기계적인 기억을 더잘 보존합니다. 신체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자, 깊은 수면은 감소하고 얕은 수면 단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티그 릴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살펴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가는 뭘까요? 자, 가는 이거네요. 최근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가까이 와야 잘 보이고 멀리 있으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겹쳐 보이는데 왜 그런 걸까요? 자, 이렇게 시야가 뿌얘지는 거 우리 뭘 의심해 봐야죠? 백내장을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생긴 것이다. 맞습니다. 안압의 상승으로 생기는 것은 녹내장 증상이죠. 자외선 과다 노출, 신진대사 질환 등이 원인이 됩니다. 자, 수정체 두께의 변화, 홍채 및 주변 조직의 경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살펴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아버지가 속한 시기의 정서 발달 특징 찾는 문항입니다. 자, 아버지 어떤 시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림 그리시나요? 그랬더니 정년 퇴임 후에 아버지의 유일한 취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골로 내려와서 그림만 그렸는데 요즘에는 자꾸 도구의 이름들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아침에 한 일을 저녁에 기억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못해서 검사해 봐야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년 퇴임을 했고요. 기억력이 자, 점점 나빠지고 있는 노년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서 발달 특징으로 맞는 것, 심리적 경직성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신체에 대한 민감성 늘어납니다. 오래 사용한 친숙한 물건에 대한 애착 증가하고요. 앞으로 몇년 남았는가로 시간의 전망이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노년 전기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계 노년 후기를 살펴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은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3강, 7강과 8강에 대한 수능 실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7강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발음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밑줄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이라고 해서 지금 2, 3, 4, 5번은 세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1은 꾀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볼게요. 1번에는 끄라고 해서 꼬리나 줄을 나타내는 단어죠. 이거 끄 발음으로 나고 있죠. 2번에 꾸히흐 달리다 라는 단어. 끄로 역시 발음이 납니다. 꺄도 선물이죠. 오큐페, 뭐 차지하다, 바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에그제가 시스죠. 이거는 에그제가 시스라고 해서 스 발음이 나죠. 연습, 운동 이런 거죠. 세는 뒤에 이나 은나 이그렉 이런 것들이 오면요, 이제 그 뭐죠, 스 발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스 발음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 유가 뒤에 나오게 되면 그 발음이 난다. 그 다음에 쇠 밑에 쇠드가 달리면 무조건 쓰 발음. 그거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교재에서는 조금 오류가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이렇게 문제로 바꿔주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세 번째 동그라미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부터 볼까요? Vous allez tout bien tourner à gauche라고 나오죠. 자, 직진을 하셔서요. 좌회전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직진하다, 알레뚜, 두아죠. 알레뚜, 두아, 직진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몽쿠즈 에트레 두아라고 되어 있는데, 두아는 곧은 이란 뜻이 있죠. 정직한 곧은 이라는 뜻도 있고, 똑바로라는 뜻도 있고, 첫 번째 두아는 이제 명사로 쓰여가지고요, 권리라는 게 있죠. 각각이 다 그들 나름의 권리가 있다. 각자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에 이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비행은 잘이란 뜻이고요. 3번에 enfin 마침내 라는 뜻이죠. 4번에 bien는 뭐 수고, 고통, 벌이란 뜻이고요. 쇼즈는 사물을 나타내는 거죠. 겉이라는 뜻으로 쓰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3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c'est mon anniversaire ce dimanche. 이번 주 일요일에 내 생일이야. B가 joyeux anniversaire. 생일 축하해. Tu vas faire quoi? 너는 뭐할 거니? 라고 하죠. A가 je t'invite chez moi. 우리 집에 너를 초대할게. Je fais une soirée avec tout le monde.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할 거야. 비가 super 멋지구나. Mais Pinkan demandait à mes parents si je peux venir. 그런데 내가 부모님께 물어봐야 돼. 그죠? 내가 가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애가 pas de problème. 문제 없어. Demande leur avis. 부모님께 어서 여쭤봐. 빨리 여쭤봐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들어가는 거 볼까요? 1번 on vient. venir는 막, 뭐뭐 하다라는 거죠.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나는 막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 좀안 되죠. 이번 아니고요. 이번에 il ne faut pas,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건 금지의 표현이죠. 이때 금지를 하면 안 되겠죠. 물어보는 거를. 아니고요. 3번에 je ne peux pas, 나는 할수 없다라고 해서, 뭐, 불가능의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4번에 il est interdit. 이것도 역시 금지의 표현이죠. 2번처럼 들어가면 안 됐고요. 5번에 주스.

obligé de라고 해서 être obligé de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être obligé de.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게시판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게시판 문제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교재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가끔 나오는데요.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조심할 점은 이제 너무 쉽다라고 해서 방심하면 또 오히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끝까지 잘 읽어내셔야겠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Dans la bibliothèque, il faut. 도서관에서는요, 뭐뭐를 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Il faut. 무엇을 해야 하나? Garder le silence. 조용히 있어야 돼요. 침묵을 유지해야 된대요. 두 번째는 retourner ses livres à temps. 그 책을 그제 시간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는 거. 반납하는 거죠. 제 시간에. 그 다음, présenter sa carte de bibliothèque. 도서관 카드를 제시를 하래요. 네 번째, demander de l'aide si vous en avez besoin이라고 했죠.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라고 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죠? 그러면은 보기가 지금 다섯 개인데 네 개의 문장이 나왔다는 건이네 개가 다 들어가 있을 확률이 크잖아요.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되겠죠. 1번에 조용히 하기. 왜 나왔어요? 2번 도서관 카드 제시하게 나왔습니다. 제 시간에 책 반납하기 역시 나왔죠?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기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에서 물론 지켜야 할 에티켓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죠. 4번.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해라. 맞아요. 그래서 4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너무나 정답처럼 보이지만 제시문이 없다라고 하면 답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기준은 늘 제시문이에요. 그다음 이제 5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순서 배열하는 것은 A에 들어가는 대사인지 B에 들어가는 대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또 문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잘 따라가셔야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볼게요. A가요, Bonjour madame,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이 아니죠.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B가 Oui, bien sûr. 근데 물론이죠. Il est possible de visiter maintenant. 지금 방문하셔도 됩니다. 멕시복구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비가 Je suis désolé, mais c'est interdit dans un musée라고 했어요. 박물관에서는 금지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서의 이 빈칸은요, 뭔가 박물관에서는 해서는 안될 행동을 지금 한 거죠, 여기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계속 볼게요. A가 마지막으로 D'accord, je comprends. 알겠습니다. 뭐, 잘 이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기 먼저 볼게요. A번, Puis-je prendre des photos? 아,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라고 했어요.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갔다면, B가 네, 물론이죠.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방문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A가 아니겠죠. 두 번째 밑줄에 보시면, 아, 지금 방문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A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안 돼요. 박물관에서 금지예요. 라고 할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A는 두 번째 밑줄에 들어가겠죠. B번, Je peux entrer dans la salle de dessin? 제가 지금 이 미술의 방에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했어요. B번, 여기가 되겠죠. 네, 지금 방문하셔도 됩니다. C번, il ne faut ni téléphoner ni prendre des photos. 전화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Ne, ni, ni죠. 그죠? 요것이 C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안 되고 더불어서 전화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준 거죠. 그래서 B, A, C가 순서니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푸셔야지 되는 문제예요. 자, 이제 6번 넘어갈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좀 전에 방금 나왔죠. être obligé de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On est obligé de travailler les leçons 1 à 10 pour l'examen de maths. 수학시험을 위해서는 1과부터 10과까지 공부해야만 합니다. 누블리 빠, 잊어버리지 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잊어버리지 마. 그랬어요. 얘가, Merci beaucoup de me rappeler, de me l'avoir rappelé. 나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의무를 나타내는 거니까 골라볼까요? 1번, il fait. il fait는 의무가 아니죠. il faut가 의무죠. 요거랑 요거랑 하나의 스펠링 차이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그는 하다, 뭐 만들다 라는 뜻이고, C번이 의무죠. 뭐 해야만 한다. 3번에 주부, 나는 할수 있다. 이건 아니죠. 가능성이나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허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옹투아,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 C, D. 그래서 6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라케이유 둘라 갸르들레스트 아빠히라고 했어요. 파리의 동역에 있는 그런 안내소에서 하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애가 Bonjour, je voudrais changer mon billet pour Strasbourg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티켓을 바꾸려고 합니다. 비가 Vous voulez partir? À quelle heure? 몇 시에 출발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애가 après 14h, 오후 2시 이후에요. 라고 했어요. 비가 왔다는데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le train이라고 하죠. 기차 어쩌고저쩌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첨가하기를, il n'y a plus de place pour aujourd'hui. 오늘 더 이상 자리가 없네요. ne plus. 그죠? 더 이상 뭐뭐가 없다. d'accord, merci.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1번 il faut changer le train. 기차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아니죠? Vous devez acheter 기차를 살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차를 사야만 한다. 아닙니다. Vous pouvez décider le train. 기차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죠. On est obligé de prendre. 우리는 그 기차를 타야만 합니다. 아니죠? C'est difficile de changer.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리가 없거든요. 라고 해서 7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가 있을 때는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오헝주휘 미술관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죠. 오헝주휘 미술관이라고 하면요, 항상 이 수련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낼 때요, 이두 개를 항상 같이 묶어서 내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볼게요. Le musée de l'Orangerie se trouve dans le jardin des Tuileries라고 했어요. 오랑주리 미술관은요, 튤르리 정원에 있습니다. C'est l'un des musées les plus connus pour ses œuvres de l'impressionnisme. 이것은 매우 유명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뭐로 유명한 거예요? 인상주의파들의 그런 작품들로 가장 유명한 박물관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술관들 중에 하나입니다. Il a ses portes le 16 mai 1925. 1927년 5월 16일에 문을 열었어요. Quelques mois après la mort de Claude Monet. 클로드 모네가 사망 후몇 달이 지나서 이제 1927년 5월에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Ce dernier voulait présenter ses nuits nymphéas dans 12 salles au mur blanc spécialement fait.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 클로드 모네를 얘기하는 거죠. 클로드 모네는 그 8개의 그 수련 작품을 전시하기를 바랬어요. 어디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흰 벽이 있는 그 공간, 그 방에 두 개의 방에 이제 전시하고 싶어 했어요. Cet ensemble de nymphéas montre son amour pour l'art japonais 합니다. 일본 예술에 대한 그의 애정을 보여준대요. 이 수련 전체의 작품들이. Dans ce musée, 이 미술관에서는 On peut voir aussi des œuvres de Matisse,

세잔 에 르누아르. 이 미술관에서는요, 또한 마티스나 세잔이나 르누아르의 작품도 볼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알맞은 거 보기에서 고르래요. 보기 볼까요? 모네의 활동 시절 개관했다는데, 모네가 사후 이렇게 나오죠? 아니죠. 네, 모네의 전원 정식 공간이 있죠? Mur blanc spécialement fait. 마티스, 세잔, 르누아르 작품도 전시한다. 맞아요. 수련 연작은 프랑스 예술의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좌뽀네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B하고 C가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황주리 미술관은 루브르하고 저 오르세 미술관만큼 아주 막 이렇게 우리한테 유명하진 않지만 최근에 조금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오르세 미술관보다 조금 더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9번 볼게요. 모네의 정원, 자가댕 드 모네에 관한 글을 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볼게요. Si vous aimez les dessins de Monet, 여러분들이 모네의 그림을 좋아하신다면요. Vous pouvez visiter le jardin de Monet à Giverny.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 정원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Ce jardin est ouvert aux visiteurs tous les jours du 1er avril au 1er novembre. 이 정원은요, 매일매일 4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문객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Les animaux sont interdits. 동물들은 입장 금지입니다. En entrant dans la maison de Monet, 모네 집을 들어가면서 les visiteurs peuvent imaginer sa vraie vie dans un atelier라고 하죠. 방문객들은요, 그 화실에서, 작업실에서 그의 진정한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On peut acheter son ticket en ligne. 우리는 그 티켓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요. 또는 sur place,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Pour une simple visite. 그냥 단순 방문인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Mais, 여기 중요하겠죠? Mais pour une visite avec guide. 가이드가 있는 방문을 위해서는요. Il faut réserver avant de venir. 오시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Il est possible de faire la visite avec un guide en anglais, en allemand ou en espagnol. 이라고 하죠.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가이드와 함께, 안내와 함께 그 방문을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겨울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저 4월부터 11월까지죠. 겨울에 문을 안 여는 게 맞아요. 12, 1, 2, 3 문을 열고 있지 않죠. 동물과 함께 입장 불가능하다. 맞아요. 엔터지라고 얘기했죠, 아까. 이렇게 보시면. 현장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쵸? 모네가 생전 살았던 집을 방문할 수 있어요. 그쵸? 가이드 투어는 당일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아니고요. 오시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9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부터 문법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애가 깨스크지페 이씨 너 여기서 뭐해? 뚤몽 뜨다땅 모두가 너를 기다리잖아 라고 했어요. 비가 아땅 기다려 주피니스 드부아 나 숙제를 지금 끝내고 있어. 뚜들스웨이트 내가 바로 뭐겠어요? 갈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A, have라고 했는데 have는 꿈꾸다예요. 맞지 않죠? viens은 오다라는 뜻이지만요. 상대방 쪽으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오는 거니까 요거는 가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죠. B번 맞아요. C번 j'arrive, 곧 갈게라는 뜻으로 쓰이죠. j'espère는 뭐뭐 하기를 바라다니까 아니죠? 그래서 10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Il faut boire de l'eau. 물을 마셔야만 한다 라고 했는데, 물이라고 하는 거.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부분 관사 de l'eau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얘는 맞고요. 2번. Elle réveille au petit jour.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녀가 일어난다 라고 할 때는요. 대명동사로 써줘야 되죠. 대명동사, 재개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Se réveiller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헤이베이를 쓰면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이거는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아시트와 쇼윈 쉐즈 의자 위에 앉아라. 지금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샷건 뷰 했을 때 보너스 때 각자 모두가 그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건강을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맞고요. 5번 일스 세가 드송 벨로 툴레주 매일매일 그는 자전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잘 보시면 정답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Je suis en train de rentrer chez moi. 나는 우리 집에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Le jour va bientôt tomber. 해가 곧질것 같다. 날이, 낮이 곧 떨어진다라는 거니까요. 곧 날이 질것 같다. Je me dépêche. 나는 서둘렀다. 서두르고 있다. Parce que, 왜냐하면, je dois faire mes devoirs.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Demain, 내일, je dois me lever tôt. 일찍 일어나야 한다. Pour m'inscrire au cours de sport. 운동, 수업, 체육 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être en train de 다음에 부정법 동사 원형이죠. 지금 헝트의 동사 원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Le jour va bientôt tomber.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역시 부정법으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C번은 주무 데페쉬 서두르다 하는 거 대명동사 쓰 데페쉬의 1인칭 형태로 잘 바꾸어져 있죠. 변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D를 보시면 주 두아 물 르베라고 되어 있는데 쓰 르베라는 대명동사의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데 드부아가 준 도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주어가 주이기 때문에요. 재개대명사를 무로 바꿔주는 것도 맞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2를 보시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요? 등록하기 위해서죠. 그럼 등록하기 위해서 앞에 뿌가 있네요. 뿌가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동사 원형이 아니죠. 맹스크리라고 해서 얘는 3인칭으로 쓰여 있어요. 동사는. 또 재개대명사 1인칭이고. 이렇게 하면 바꿔야 되죠. 맹스크히로 바꿔야 돼요. 내가 등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부정법의 형태로 바꿔주셔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12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부정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잘 풀어보시지 않았으면 굉장히 틀리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강의 다 끝났고요. 또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8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8강은 첫 번째 1번에서 발음 문제가 아니고요. 철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즘에 발음 및 철자 문제에서 특히 요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나오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도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볼게요.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을 고르는 거예요. Ce matin, 오늘 아침에 j'ai bu du lait 겠죠. 우유를 마셨다. lait. 그리고 et j'ai mangé du pain. 빵을 먹었다. avec de la confiture. 먹는 잼이죠. 잼과 함께 빵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ensuite j'ai pris mon 싹이죠. 가방. 그리고 나서 나는 나의 가방을 챙겨서 je suis parti à l'école 학교에 갔다. 학교로 출발했다. 그러면 i, r, s, o죠. 조합할 수 있는 거 뭐예요? soir. soir. 저녁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꽃대 옆이고요. 드미는 반, 두 온화한 위트 빨리라는 뜻이죠. 1번에는 4번이 정답이네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풀어가지고요. 이렇게 번역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기를. 이제 2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lle 빈칸 se fleur chaque jour. 그녀는 매일매일 꽃대를 어떻게 한대요? 두 번째는 ce médecin est très gentil. 의사 선생님은 아주 친절합니다. Il bien les malades. 환자를 잘 보겠어요? 돌보신다. 잘 치료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꽃들도 잘 돌보고 환자도 잘 치료해요. 동사가 뭐가 들어갈까요? 수완이죠. 요 동사의 변화형을 쓰면 되겠죠? 3인칭 단수로 다 되어 있으니까 수완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의 주는 주회라는

라는 동사죠. 놀다. 렛세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옥규빼 차지하다. 헤유씨가 성공하다. 이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4번이 돼요. 수완의 동사도 조금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는 동사입니다. 자, 이제 3번 들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뛰어야 사람이 알로야 갈릴 걸 뚜뚜 라스맨. 너는 모든 주마다 학교에 제 시간에 도착을 했다. 라고 하면서 느낌표라고 하죠. 비가 맥시 마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페드몽 미유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뭐 개근을 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건 브라보라고 하죠. 너 매 주마다 항상 지각한 적도 없고 항상 제 시간에 왔어. 너 진짜 브라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망스 그러면 저런 이런 거예요. 여기 상황에서는 아니겠죠? 본느 샹스 행운을 빈다 이고요. 4번에 깰 도마시 유감이구나 아니죠. 5번에 주아유 자니백세 생일 축하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탄문으로 쓰이는 그런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4번은 이제 편집 글인데요. 이제 그 핸드폰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메일이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메일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쉐어 미나 미나에게 라고 하고 있는데요. 미나가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쉐어의 형태가 이렇게 된 거죠. 남성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민호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뒤에 비엔 아리베 아세올로 너 서울에 잘 도착했니? 모아 주시 비엔 아리베 아 파리 나는 파리에 잘 도착했어. J'ai vraiment adoré notre voyage en Allemagne. 나는 독일에서의 우리들의 여행이 너무 좋았어. On a passé de très bonnes vacances. 우리 정말 좋은 바캉스를 보냈어. Tu prends bientôt tes cours, non? 너곧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되지? 그렇지? 라고 얘기합니다. 빈칸 pour la rentrée. 이제 다시 계약을 하니까 뭐뭐 해라. On se voit cet été, d'accord? 우리 이번 여름에 다시 보자. 알겠지? À bientôt. 또 만나자. 모하메드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말을 골라볼까요? 자, 계약을 이제 앞두고 수업을 다시 시작하지? 계약을 위해서 뭐 해? 라고 할까요? 용기를 내라. 뭐 화이팅 해라.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면 골라보죠. 1번에 본는 위, 잘 자. 라는 거고요. 아니겠죠. Bon voyage, 좋은 여행이 되라. Bon courage, 용기를 내라, 화이팅 해라. 3번. 정답이 되겠죠? 4번, 본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5번에 본 수화의 즐거운 뭐 파티가 되기를,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되라. 이런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5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감탄문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느낌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은 이제 다 감탄문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깰, 명사. 그죠? 형용사, 명사. 깰, 명사. 그다음에 꽃무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감탄문을 만들 때 주어 동사를 이끌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바로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됐었는데요. A, C 번의 깰은 문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명사구만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A가요, 흑여덤 뿌 빠글라 프네트. 창문 쪽을 좀 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가 세브레 맞아. On a bien fait de venir en Suisse. 스위스에 온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정말 잘했어. C'est vraiment un très beau pays. 정말 너무 아름다운 나라야. 얘가 je vais envoyer des photos à ma famille. 나는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야겠어. 라고 얘기하죠. 그럼 지금 막

저 산들 예쁜 것좀 봐. 가능하죠? C하고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감탄문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감탄의 표현으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문제나 이렇게 문법사항이 조금 있으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자, A가요. Je viens de nouvelle à te dire 라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할 아주 중대한 소식이 있어. B가 vas-y, dis-moi. 어서 해봐. 말해봐. A가 Je trouvais un travail à Genève, en Suisse 라고 합니다. 나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일을 구했어. B가 vraiment, 정말? C'est super. 멋지네. 멋진 일이네. 하면서 또 뭐라고 하죠? A가 Merci, 고마워. Je suis trop contente. 나 정말 너무 만족해. Ça fait longtemps que tu voulais ça, non? Ça fait 시간, 그 다음에 끄가 나오게 되면요. 뭐뭐 한지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오래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일하고 싶었잖아, 싶어 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 맞아. Ça fait des mois que je cherche. 또 나오네요. Ça fait que. 내가 그렇게 일을 구한 지몇 달이 됐어. C'est un rêve pour moi. 나에게는 정말 꿈과도 같다. B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Merci beaucoup, 고마워. Je te tiens au courant pour la suite. 라고 하는데요. 여기 뜨니 오꾸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누구누구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가 이제 앞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내가 소식을 계속 알려줄게 너한테. Pour la suite. 앞으로 계속 향후에 있을 그 나의 소식을 너한테 계속 알려줄게라는 의미예요. 그럼 빈칸 A부터 골라볼까요? 자, 나 제네바에 취직했어라고 했어요. 정말 멋진 일이다라고 하면서 보나피띠 맛있게 먹어 아니죠. 이건 식사하기 전에 하는 표현이죠. 이번에 펠리시타시옹 축하해 쓸수 있겠죠. 그럼 3번에 끄 쥐에 벨러 너 너무 예쁘다. 갑자기 이런 말안 하죠. 한번 아니고요. 4번에 뛰어보 라부아라는데 아부아보 동사 원형 나오면요 약간 양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아요. 5번 주느무성 바 비엔 나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컨디션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5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6번에는 정답 2번이었고요. 이제 7번을 보시면 B를 찾는 거잖아요. 자,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는 꿈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기를 1번에 빠게스지용 말도 안 돼. 아니죠. 무아논플리 나도 역시 그렇지 않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3번에 싸 맹테레스 흥미롭군. 아니죠. 나한테는 정말 꿈과 같아. 근데 흥미롭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4번에 인느 팔레 빠라고 하는 건 그럴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5번, Je te souhaite une belle vie en Suisse. 나는 너가 스위스에서의 아주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7번은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의사소통 문제에서 이렇게 빈칸 A와 B에 적절한 대화를 물어보는, 대화 지문 들어가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화부터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8번에는 밭도무슈가 되겠는데요. 밭도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사나 아니면은 뭐 예능 프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파리의 유람선 아주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밭도무슈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르 밭돔 뷔스, 바또뷔슈가 아니죠. 바또뷔스죠. 자꾸 제가 바또뷔슈라고 하네요. 바또뷔슈 에땅 바또 아파리, 파리에 있는 배이다. 쇼라센, 센강에 있는 파리에 있는 배 이름이에요. 세콤 엉 뷔스메 쇼골 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물 위에 있는 버스와 같다. 그렇죠? 버스이지만 물 위에 다니는 버스다라는 거죠. 이레 푸고 레 투리스트, 그것은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

도시예요. 매일 레파리지엔 peuvent aussi l'utiliser. 하지만 파리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es touristes le prennent pour visiter la capitale. 방문객들은 그것을 타요. 이게 뭐예요? 바도비스가 되죠. 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Visiter la capitale이죠. Capitale은 수도라는 의미고, 다시 말해서 파리를 말하는 거겠죠. 파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타고요. Le bateau bus s'arrête à des lieux connus comme la Tour Eiffel, le musée d'Orsay, Notre-Dame et le Louvre라고 합니다. 이 bateau bus는 멈춰요. 정차한다는 거죠. 쓴다는 거죠. 어디에? 그냥 des lieux connus, 유명한 장소에 섭니다. 뭐와 같은? 꼼브,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에펠탑, 오르세 미술관, 노트르담,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까지 그런 유명한 장소들을 다 선다라는 거예요. On peut utiliser un ticket de bateau bus toute la journée. 우리는 하루 종일 이 bateau bus의 티켓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est un bon moyen pour voir Paris tranquillement이라고 하죠. Tranquillement은 조용히, 뭐 평안히, 평온하게 파리를 보기 위해서 좋은 수단이 됩니다. 무아양은 수단이에요. 여기 나오죠. Mais attention.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Le bateau bus n'accepte pas la carte Navigo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 빠져. 이 Navigo 카드는 받지 않아요. La carte Navigo est une carte pour le métro, le bus et le RER à Paris. 이 Navigo 카드는요, 파리에서의 지하철, 버스 또는 이제 광역 지하철, 광역철 그를 이용할 때 쓸수 있는 그런 카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토비스에 대한 글을 내용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건데 전국에서 탈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파리 시민들만 탈수 있다. 아닙니다. 관광객도 탈수 있죠. 파리의 유명한 곳들에 멈춘다. 맞아요. 3번이죠. 오전 티켓과 오후 티켓으로 나눠져 있다가 아니고요. 뚜뚜라주군에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버스에 탈때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죠.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트럼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 France, il y a des tramways dans beaucoup de villes, comme Bordeaux, Lyon, Strasbourg, Nantes et Nice. 라고 하네요. 도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프랑스에서는요, 많은 도시에 트램이 있습니다. 트램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뭐냐면, 보르도, 리옹, 트라스부르, 넝뜨, 니스가 그렇다라는 거죠. 아, 파리. 파리에서는요, il y a aussi plusieurs lignes de tramway. 트램의 그런 여러 가지의 노선이, 여러 개의 그 노선이 있지만, mais elles sont surtout loin du centre-ville. 하지만 그것은 시내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Les gens prennent le tramway pour aller à l'école. 사람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트램을 타기도 하고요. Au travail ou faire le magasin.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러 갈 때도 타기도 합니다. Le prix du ticket de tramway. 트램의 그 티켓 가격은요. est le même que celui du bus ou du métro라고 하죠. 버스나 지하철의 티켓 가격과 같습니다. 저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쏠리는. 보시면 알맞은 것만 보게 해서 골라볼까요? 여러 도시에 있다. 여러 도시에 있죠. 그죠? 여러 개의 도시에 있습니다. A. 주로 관광용으로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파리 도심 밖에 노선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Loin du centre-ville. 가격이 버스 티켓보다 저렴하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맴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A와 C가 정답이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법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11번, 12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는데 이거 문장을 보시면은요. 지각 동사, 사역 동사, 그리고 이제 레세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부정법이 나올 때 부정법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A번, il est parti pour ce soir라고 했어요. 그는 볼이 오늘 저녁에 떠나는 것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끊으라고 그랬죠? 레세 동사는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가 이렇게 VS도 되고,

SV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쓰인 거죠. 저 이게 볼빡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2번, B번, Je fais mon fils faire ses devoirs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역동사 faire 다음에 끊어볼까요? 그럼 나는 뭐뭐 하도록 시켰다, 만들었다. 무엇을? Mon fils, 나의 아들이 숙제를 하도록 했다. 라는 건데, faire 동사는 부정법 사이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부정법이 먼저 나오고 의미상의 주어가 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어까지 있죠. 숙제를 하다라고 하는 목적어와 동사가 다 있어요. 이럴 때 주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뒤로 빼야 되죠. 이렇게 빼가지고요. 나 주어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처럼 표시를 한다라고 했어요. 전치사 아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B번은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C번. Ils ont vu les enfants jouer dans le jardin. 이것도 직역동사 vu 뒤에서 끊으면 그들은 봤다. 뭘본 거예요? 아이들이 의미상의 주어, 노는 것을, 어디에서? 정원에서 노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직역동사 다음에는 의미상의 주어, 동사 순서 저렇게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그래서 A와 C가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faire 동사, laisser 동사, 그리고 직역동사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문제가 하나의 문제 안에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사역동사가 제일 어려웠으니까 사역동사만 막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세 개는 항상 같이 나온다라고 염두를 하시고 문제를 풀고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을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를 보시면 죄, 토말, 오브가라고 했는데 아부와 말, 아, 정관사, 그 다음에 신체 명사가 나오죠. 신체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아하고 정관사가 축약이 돼서 축약관사의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럼 팔이 너무 아프다라고 했을 때 팔은 이제 남성 단수, 그래서 아 플러스 르 합쳐지니까 5. 쓴거 맞죠? 이렇게 된거 맞습니다. 그 다음 B번은 공간이 없으니까 지우고 다시 할게요. In non pas envie de sortir라고 되겠죠? Avoir envie de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정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voir envie de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동사 원형 저렇게 쓰는 거죠. 동사 앞에는 뭐 지금 뭐 관사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C번에 La salle était pleine au mond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본것 같은데 plein 또는 pleine 드를 쓰죠. 플랭이나 플랜 드를 쓴 다음에 무관사 명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뭐예요? 플랜 아라고 돼 있네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얘는 드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A, B, C번, 아, C번이 아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축약관사이면서 또 뒤에 숙어도 같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2번을 볼게요. 보기에 낱말을 모두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때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이렇게 보기에서 빈칸이 다섯 개 나오는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좋아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보기에를 보시고 보기에서 동사를 먼저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만약에 보기 안에서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준조동사나 사역동사, 뭐 직역동사, 그다음에 뭐 뭐죠 레스동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동사 원형, 이 동사가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가 나오고요. 밑줄이 다섯 개쫙 나오고 쇼드망 오조지라고 했어요. 쇼드망은 날씨가 추운이라고 할때 쇼. 쇼의 이제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오늘 뭐 입어야 한다, 따뜻한 게뭐 입었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문장에서. 그런데 다행인 것은 12번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에 부정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문보다는 조금 쉬워요, 긍정문이. 그리고 이제 부정문에서 뭐 목적어가 또막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중성 대명사까지 나오면 정말 어려운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보기를 보면 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페가 나오고 아비에가 나옵니다. 그럼 동사에서부터 비롯된 단어가 세 개나 나오죠, 무려.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르나 엘 아포스트로 봐서기에는 목적 대명사, 목적보 대명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스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 얘는 재개대명사니까 대명동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명동사하고 엮여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에페 아비에 세 개가 있으니까 얘가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 원형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뭔가가 동사 원형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페는 아비에보다는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자, 먼저 아비에를 써볼까요? 아비에가 제일 마지막에 나올 거고 동사 간의 순서상에서는. 그리고 페가 나오겠죠. 뭐뭐 하게 만든 거예요. 옷을 아비에는 옷을 입히다인데 내가 옷을 입는 거로 쓰기 위해서는 대명동사의 재개대명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페어 동사가 나오게 되고 옷을 입다 사비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엇 누가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옷을 입게 했다. 저 과거부터 볼게요. 옷을 입게 했다라니까 과거인 조동사 아부아가 나와야겠죠? 조동사 아부아는 페 동사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에페 사비에라고 하면은 따뜻하게 오늘 뭐 내가 입어야 됐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목적어가 있잖아요. 르 엘이 있죠. 그러면 누군가를 옷을 따뜻하게 입혔다라는 문제가 되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의 위치는요, 여러분들 조심하실 것이 사역동사의 경우에 그 목적어의 위치는요, 우리가 보통 준조동사하고 동사 원형이 있을 때는 이 목적어의 위치가 동사 원형 앞에 위치하지만 사역동사의 경우에는 사역동사 앞에 위치를 하죠. 사역동사와 부정법이 있으면요. 이때는 사역동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요게 조금 다른 그런 준조동사 구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역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대명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갈 때는요. 페어동사 앞으로 나가서 요렇게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순서를 맞춰보면요. 레, 페, 사비에라는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또는 그를 그에게 따뜻하게 옷을 입도록 했다. 오늘. 이런 문장이 됩니다.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다 끝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차분하게 정리해 가시면서 문법사항들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 걷는 길을 내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이사장 서명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일했어요. 뭐 며칠씩 철야도 해보기도 하고 미친듯이 일하다 보니까 2006년 여름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으로 나 자신하고 직면을 했죠. 매일 정치인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지 나한테 들이대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의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는 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반응이 빨랐어요. 아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지쳐 있었고 정말 힘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이 길에서 많이 내려놓고 새로 힘을 얻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3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문제풀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7번. 자, 그림가는 어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를, 그 다음에 나는요, A시기에 측정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평균 해수면 높이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얘는 A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 A시기와 B시기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A시기와 B시기가 하나가 평상시, 하나가 엘니뇨 시기.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보니까 이 가는요,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은, 자, 20도씨 등수온선,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등수온선 깊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왜 여기에 20도씨 등수온선을 딱 꺼냈을까? 다른 온도도 아니고. 자, 얘는 기출에도 있습니다. 20도씨 등수온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아, 여기는 찬 해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찬 해수 시작 깊이, 요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고요. 찬 해수 시작 깊이는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수온 약칭의 시작 깊이, 요렇게. 그러니까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가,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가 그 깊다, 또는 깊이 편차가 플러스로 큰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찬 해수가 시작되는 깊이가 깊다는 의미고, 그 얘기는 뭐죠? 수온 약칭의 시작 깊이가 깊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 요런 의미. 그러니까 보면 A시기를 볼게요. A시기는 깊이 편차가 지금 짙은 색으로 나오고 있죠. 짙은 색. 그러면 평상시보다 지금 이쪽이 서태평양입니다. 이쪽이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에서 평상시보다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가 커요. 상당한 플러스 값이에요. 그 얘기는 찬 해수의 시작 깊이가 깊어요. 그 얘기는 수온 약칭의 시작 깊이가 깊어요. 그 얘기는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요. 이런 의미예요. 동태평양 쪽에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요? 어느 시기? 엘니뇨? 이렇게 가는 거지. 엘니뇨. 엘니뇨구나? 아, 너 엘니뇨 시기의 자료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B시기는 자연스럽게 평상시,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 평상시를 구분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해수면 높이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평상시요. 어떻게 되죠? 평상시, 지금 적도 부근 태평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이 서태평양이고 이쪽이 동태평양이에요. 무역풍에 의해서,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동해에서 서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운반되고, 그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많이 쌓인다. 맞죠? 그러면 해수면 높이가 서쪽에서는 높게, 동쪽에서는 낮게, 이렇게 나타난다. 평상시. 맞나요?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두껍게, 동쪽에 조금 얕게, 얇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찬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얘가 찬 해수, 그 다음에 얘가 따뜻한 해수. 맞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서쪽에 지금 높고 동쪽에 낮다. 이게 지금 평상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엘니뇨 시기로 가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이쪽으로 갈게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해에서 서로 따뜻한 해수가 운반이 잘 안 되니까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 원래 서쪽에 많이 쌓여있던 물이 이쪽으로 운반이 되면서 이쪽의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서쪽의 해수면은 평상시보다 낮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거의 서쪽과 동쪽이 비슷한 수준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보다 지금 동쪽의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진다. 여기가 따뜻, 그 다음에 여기가 찬. 됐죠? 여기 용승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난다. 이게 어느 시기예요? 엘니뇨 시기. 자, 얘가 지금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고, 얘가 평상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 평상시는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고요. 찬 해수가 시작되는 깊이가 얕아요. 그런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찬 해수가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고. 이걸 달리 얘기하자면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깊이 편차가 큰 양의 값을 갖게 된다고. 맞죠? 이 시기가 아까 언제라고? 저기서 얘기했죠. 얘가 지금 A 시기가 되는 거고.

그때가 엘니뇨 시기다. 맞죠? 그요 시기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면 자료가 해수면 높이 자료가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서쪽은 요만큼, 동쪽은 요만큼, 얘가 동, 얘가 서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서의 요 해수면 높이 서쪽의 해수면이 조금 높고 동쪽의 해수면이 조금 낮은데 평상시에 비해서 얘는 많이 낮아진 거야.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거고 얘는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거라고. 아셨죠? 그런 의미예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평상시보다 많아진 거고 얘는 평상시보다 적어진 거고. 됐죠? 보겠습니다. 자, A 시기는 엘니뇨 시기다. A 시기는 엘니뇨 시기다. 맞고요.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물어볼 수 있는 이유가 이 자료 때문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다른 말로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다른 말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아셨죠? 깊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얕다라고 했는데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평상시보다 A 시기는 지금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가 깊어졌다고. 그러면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졌다고 얘기해야겠지. 평상시보다 깊어졌다고. A 시기가 더 깊다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B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에 135도 이. 자, 동경 135도. 얘는 지금 서태평양 쪽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서태평양인 거고. 그 다음에 서경 90도. 얘는 지금 동태평양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도한 거예요. 아셨죠? 이때와 이때의 평균 해수면 높이 차는 0.4m보다 작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A 시기, B 시기는 언제 시기죠? 평상시. A 시기의 얘와 얘의 높이 차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0.4m 정도 나는데 평상시라고 한다면 서태평양은 더 높아요. 동태평양은 더 낮아요. 그러면 자, 대략적으로만 그려볼게요. 평상시 서쪽과 동쪽의 해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그러면 평상시는 얘와 얘의 높이 차가 더 크겠지. 이때보다 더 크겠지. 맞죠? 그러면 B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그 다음에 동태평양의 평균 해수면 높이 차는 0.4m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죠?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8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요. 기후변화의 요인과 관련된 문제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요 자료 제시 형식이 신선해서. 지금 여기 보면 근일점에 위치한 지구가 있고요. 이쪽이 태양 방향입니다. 자, 근일점에 위치한 지구에서 자전축은 태양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태양은 지금 남반구를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다? 남반구가 여름인 상황. 맞죠?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지구가 공정궤도상의 근일점에 위치할 때 현재와 A, B 시기의 지구 중심을 지나는 공정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한 자전축의 방향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근일점에 위치하고 있고 자전축이 지금 태양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양은 지금 남반구를 비추고 있어요.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 이런 상황. 자, 요 상황을 우리가 조금 단편적으로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게.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지금 태양이야. 태양이고 지금 여기에 지구가 있어. 지구. 근일점 부근에 지구가 있는 겁니다. 자전축 방향은 태양 반대 방향. 맞죠? 근일점 부근에 지구가 있는데 자전축 방향이 태양의 반대 방향이라고. 그러면 여기선 자전축 방향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맞죠? 이게 현재야? 이게 언제야? 현재가 되는 거고. 자, 밑으로 쭉 그리겠습니다. 쭉 그려볼게요. 쭉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A 시기, B 시기를 다 여기다 그릴 겁니다. 자, 똑같이. 나머지 조건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태양 위치하는 거고요. B 시기는 어떠한 상태냐면요. 태양 방향으로 자전축이 놓여 있는 거야. 태양 방향으로 자전축이 놓여 있는데 경사 각도가 조금 작지. 그러면 아, B 시기는 이런 느낌으로 있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B 시기야. 됐죠? 그럼 A 시기는 언제야? A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또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B 시기나 A 시기나 자전축의 방향은 똑같아요. 태양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A 시기가 경사각이 더큰 거야. 그러면 A 시기는 경사각이 좀 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A 시기. 됐죠? 자, 그럼 원일점 부근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딱 그대로 가는 거죠. 여기다 그려주고 경사각이 좀 이런 식으로 얘를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경사각이 지금 막 조금 더 수직에 가까운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고 얘는 조금 더 누워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누워 있게 이렇게 됐죠? 그 A식이는 B식이보다 방향은 똑같지만 경사각이 조금 더큰 거. 맞죠? A식이나 B식이나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땐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 됐죠?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A식이가 현재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겨울철 평균 기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디에 있죠? 북반구 중위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 시기가 남반구 여름, 북반구 겨울. 겨울인데 그늘점 부근이니까 따뜻한 겨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A식이 갑니다. A식이로 가면 언제가 겨울이죠? 이쪽이 지금 우리나라 겨울, 요쪽이 겨울이네. 요쪽이 겨울. 요쪽이 겨울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겨울, 여름, 여기가 겨울이네. 아, 선생님 실수했습니다. 남반구 여름, 북반구 겨울. 자, 여기는 현재가 북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 가까운 거리에서 따뜻한 겨울. 그런데 A식이는 북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 원일점 부근에 아주 추운 겨울. 그렇다라고 한다면 겨울철 평균 기온은 현재가 더 높다. 맞죠? A식이가 현재보다 높다가 아니라 A식이가 현재보다 더 낮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 높다가 아니야. 틀렸어, 너. 자, 30도 N에서 겨울철 낮의 길이는 A식이가 B식이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낮의 길이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남중고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중고도. 자, 기본은 이렇습니다. 자, A시기와 B시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볼게요. 지금 현재 B시기를 기준으로 볼때 여기가 햇빛이 수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지점이 남중고도 90도가 되는 지점. 여기가 제일 뜨거운 지점. 맞죠? 이런 상태에서 좌전축 기울기, 경사각이 조금 더 커진다. 커진다라고 하면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사람은 이 남중고도가 제일 큰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좌전축 기울기가 커집니다. 남중고도가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사람은 같이 커지는 거지. 남중고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태양이 높이 떴다가 지는 거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자, 지금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점에서는 여름철이죠. 여름철에 좌전축 기울기가 커진다. 남중고도가 높은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 남중고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서 낮의 길이는 길어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자, 좌전축 기울기가 커집니다. 커지면 지금 이 지점에서는 여기가 지금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거든. 그런데 좌전축 기울기가 커져요. 그럼 북반구 중위도인 사람은 이 지점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야. 멀어진다는 얘기는 겨울철에 남중고도가 작아진다.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짧다,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중위도 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이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좌전축 기울기가 크다. 좌전축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자, 여름철이라고 한다면, 여름철이라고 한다면, 남중고도가 커져요. 그리고 태양이 높이 떴다가 지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길어요. 낮의 길이가 길어요. 낮의 길이가. 아셨죠? 겨울철이라고 한다면 남중고도가 낮아져요. 낮의 길이가 짧아져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좌전축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중위도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름철은 남중고도 높고 낮의 길이 길고 겨울철은 남중고도 낮고 낮의 길이 짧고. 아, 그러면 중위도 지역 기준으로 보면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는구나. 이게 정리돼야 돼. 이게 정리되면 관련 문제 이제 슥슥슥슥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남중고도 다시 좌전축 기울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위도 지역 여름철 남중고도 높아지고 낮의 길이 길어져요. 겨울철 남중고도 짧아지고 낮의 길이 짧아져요.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요. 아셨죠? 그러면 다시 가볼게. 자, 30도 N. 자, 중위도입니다.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 부근이라고 한다면 겨울철 낮의 길이는 A시기와 B시기 비교하고 있죠. 자, 겨울철 낮의 길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A시기가 B시기보다 좌전축 기울기가 더 커. 더 크면 이 시기는 낮의 길이, 여름철 낮의 길이는 길지만 겨울철 낮의 길이는 짧은 거라고. B시기는 A시기랑 비교했을 때 여름철 낮의 길이는 길지만 겨울철 낮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라고. 됐죠?
그럼 여기서 겨울철 낮의 길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짧다. 요건 맞는 얘기가 된다고. 아셨죠? 요거 한번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남반구를 물어보고 있죠. B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남반구 중위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는요, 남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보면,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진짜 더운 여름이에요. 진짜 더운 여름. 그리고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남반구가 겨울이기 때문에 진짜 추운 그런 겨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시기로 갑니다. 비시기로 가면 지금 볼게요. 남반구 중위도 보면 여기가 겨울이거든.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가까운 겨울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 자, 여기서 지금 여름이거든. 여름인데 거리가 먼 여름이니까 시원한 여름. 그러면 비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연교차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여름철은 시원해졌고 겨울철은 따뜻해졌으니까.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요거 하나. 또 하나. 자전축 기울기 보자고. 현재와 비시기의 자전축 경사각 또는 기울기를 보면 현재가 자전축 경사각이 더 크다고.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기울기가 클수록 연교차가 커진다고 했잖아. 그죠? 얘는 자전축 기울기가 작으니까 연교차가 작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다 적용 가능. 아셨죠? 자, 정리합니다. 자, 남반구 중위도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B시기가 현재보다 작다. 맞죠? 됐죠?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8번 봤고요. 요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요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8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9번 역시나 기후변화 요인에 대한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어느 시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위도별 편차. 그 다음에 나는요,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밑줄 그을 부분엔 가는 기역과 니은 중한 시기의 자료이다. 요 자료가요,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 둘 중에 한 시기의 자료래. 자, 여기서 그럼 우리 보자고. 딱 봤더니 지금 플러스 값으로 나와 있는 요 시기가 정말 신기하게도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 남반구 모두 다요 계절, 요 5, 6, 7, 8, 9, 요 시기에 다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시기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 요 시기도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 근데 이제 북반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시기가 어떤 계절이냐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름이야. 그죠? 북반구가 요 시기 여름이거든? 여름이 됐을 이 시기에 지구에 위치해 있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모두 다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야. 어떠한 기후변화 요인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볼게요.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태양을 그리고요. 태양 그려주고, 여기다가 지구를 그립니다. 요렇게. 여기다 지구를 그립니다. 요렇게. 지금 이게 현재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은 남반구를 비추죠.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는 겨울.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은 북반구를 집중적으로 비춰요. 여기가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곳이야.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맞죠? 요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가 요 시즌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요 시즌에 놓여 있을 때 기후변화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북반구, 남반구가 전부가 다 온도가 올라간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린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이거네. 요 시즌에 요 위치에 놓일 때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평상시보다 가까워진 거야.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진 거야.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졌어? 이심률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만큼 근일점 거리는 멀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공전궤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에 더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아, 너 이심률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 이심률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걸 지금 문제로 제시한 거구나. 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아셨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보면요. 볼게요. 여긴 기역, 니은 서로 다른 시기인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심률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심률을 기준으로 보면 자, 현재가 여기입니다. 니은 시기는 이심률이 현재보다 작은 거야. 그런데 기역 시기는 이심률이 현재보다 크다고요. 이심률이 현재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일점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거든. 원일점 거리가 더 멀어지면 북반구와 남반구 온도가 더 떨어져야 돼. 에너지가 더 적게 도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0률이 작아지는 상황,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니은 시기에 대한 자료구나. 그렇구나. 너는 니은 시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니은 시기.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기온의 연교차 30도엔 북반구 중위도를 생각하는 거죠. 30도엔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의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북반구 중위도에서 현재에는 먼 거리의 여름 맞죠? 가까운 거리의 겨울, 그러니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뭐 이런 건데 지금 요 변화가 일어나면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여름철이 뜨거워졌어요. 그늘점 거리가 멀어져요. 겨울철이 추워졌어요.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가의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맞는 거. 됐죠? 자, 30도 S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가의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자, 이제 남반구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남반구. 자, 남반구 겨울철을 물어보고 있다. 자, 여기가 지금 남반구 겨울철이에요. 맞죠?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이니까. 맞죠? 남반구 중위도의 겨울철인데 이런 상태에서 가의 시기는 얘를 당겨오는 거라고. 당겨오는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지. 겨울철 평균 기온은 가의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이렇게. 물론 요 단어는 자료 해석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료를 가지고 에너지 양이 증가했어. 그래서 높아지네를 봐도 좋아요. 아셨죠? 그렇지만 이러한 맥락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가는 니은 시기의 자료이다. 니은 시기의 자료가 맞습니다. 아셨죠? 기역 시기라고 한다면 설명이 안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선생님, 그러면 이 자전축 경사각은 왜준 거죠? 자전축 경사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더 크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볼게요. 니은 시기 볼게요. 현재와 자전축 경사각이 없대요. 똑같아. 그러니까 니은 시기는 자전축 경사각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기역 시기는 자전축 경사각이 더큰 거야. 자, 요 상태에서 기역 시기가 되면 얘 거리가 더 멀어지죠. 더 멀어지는데 자전축 경사각이 더 커진다고. 자전축 경사각이 더 커진다고. 맞죠? 더 커진다라고 하면 북반구 같은 경우는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조금 더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거리와 경사각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남반구야. 남반구 볼게요. 자, 멀어지는데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겨울철인데 남중고도가 더 작아지는 거야. 자, 남반구는요, 훨씬 더 추워진다는 거지. 설명이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요 자전축 경사각까지도 한번더 따져주는 센스. 아셨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9번 문제 풀어봤고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봤습니다.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 문제도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좀 생소해서.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와 화성의 열수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거기 밑줄. 복사평형. 들어오는 것만큼 나간다. 복사의 형태로 들어온 것만큼 나간다라고 하는 게 복사평형입니다. 자, 볼게요. 하나가 지구고 하나가 화성이래. 자, 볼게. 지금 가와다. 지금 가에서 342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00은 튕겨 나간 거야. 그러니까 실제 지구 안으로 들어온 건 얼마냐면 240이 들어온 거야. 아, 이게 지금 지구인지 화성인지 정확하게 우리 단정하진 맙시다. 요 행성 안으로 들어온 게 240이야. 복사로. 그럼 이 행성도 내보내는 거 얼마큼? 240만큼 내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복사평형. 맞죠? 요 행성 볼게요. 148이 왔는데 38이 튕겨 나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온 건 얼마예요? 110이 들어온 거고 나가는 거 얼마? 110. 그러니까 얘도 복사평형.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가 지구고 누가 화성인가를 판단해야 될거 아니야. 자, 몇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보면 들어오는 에너지 양을 따져보면 얘가 들어온 에너지 양이 맞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뭐가 있죠? 자, 여기에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 수성. 그 다음 누구? 금성. 그 다음 누구? 지구. 그 다음 누구? 화성. 지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화성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유입된 에너지 양도 적겠지. 상대적으로. 그쵸? 지금 유입된 에너지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너가 화성이구나. 너가 화성이야. 그러면 너는 지구야. 됐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아마 이런 거. 선생님, 지구는 화성보다 대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대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구 안에 있는 지표면과 대기가 상호작용을 많이 하겠죠. 그럼 여기서 온실 효과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다뤄질 수 있는 에너지 단위가 커지겠죠.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에너지가 훨씬 더 많네요. 얘가 지구네.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겠죠. 너무 좋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지금 가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네. 난 없는데. 특히나 여기에 수문열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 수문열이라고 하는 거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을 한번 배웠는데, 물의 상태 변화할 때 우리 이거 수문열 다룬다고? 아, 그러면 요 행성은 물을 가지고 있어. 물을 얘기할 수 있는 행성이야? 지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상호작용에서 에너지 단위가 커진 거 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요거 가지고, 다 좋아요. 모두 다 훌륭합니다. 세 개를 다 생각했다라고 하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놓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지구의 열소지다. 지구의 열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345이다. 기역이 누구니? 얘가 기역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기역을 따져보려면, 지금 행성과 우주와의 관계에서는 복사평형입니다. 들어온 복사 에너지만큼 나간다. 들어온 복사 에너지만큼 나간다. 그렇지만, 요 행성 안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평형의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었지. 기억하시나요? 에너지 평형. 그 위치에서 들어온 에너지의 총합과 나간 에너지의 총합이 같다. 요렇게. 자, 볼게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표면. 지표면으로 들어온 에너지 따져보면요. 지금 들어오는 거 따져볼게요. 165. 또 들어오는 거 따져볼게요. 기역. 됐죠? 자, 지표면에서 나가는 거 한번 따져볼까? 지표면 나가는 거 따져보면, 나가는 거는 예. 나가는 거는 예. 나가는 거는 예.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평형으로 따지려고 하면, 들어오는 거의 총합과 나가는 거의 총합이 같아야 된다. 자, 들어오는 거 따져보겠습니다. 165 플러스 기역이 들어오는 거야. 맞죠? 나가는 거는 뭐야? 나가는 건112 플러스 나가는 건378 플러스 나가는 건20. 됐죠? 그러면 기역은 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얼마? 345. 그래서 너는 맞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양 분의 대기에서 지표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의 관점으로 보자고.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지표에서 나가는 에너지. 자, 가 따져볼게요, 가. 지표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얘네요. 그러면 112 플러스 378 플러스 20. 맞죠? 분해.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거.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거 얼마? 기역. 얼마요? 345. 이게 가야. 맞나요? 자, 나는요, 얼마야? 나는 지표에서 방출되는 거. 33. 그 다음에 방출되는 거 90. 그러면 33 플러스 90. 분해. 들어오는 거 얼마야? 27. 됐죠? 이게 지금 에너지 관점으로 본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 뭐가 나왔냐고? 뭐가 나왔냐면 복사래. 복사.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복사의 관점으로 본다. 라고 하면 가에서는 112는 복사라고 얘기할 순 없죠. 그럼 여기서는 요 값을 봐야 되겠지. 맞죠? 나는요, 그냥 요 값을 봐야 되겠지.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얘는 거의 분모와 분모분의 분자, 이 분수식 값이 거의 1에 가깝지만, 얘는 지금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요 사이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아, 가가 더 크구나? 맞네. 기역년 디귿 다 맞다. 됐죠?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요 에너지 평형과 복사 평형 우리가 같이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행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베스트. 아셨죠? 자, 좋습니다. 자, 10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자, 11번부터는 이제 자료 해석을 아주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된다. 보겠습니다. 그림은 1990년에서 1996년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와 어느 화산의 폭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온 편차의 기준값은 1990년의 평균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화산이 폭발했더니 기온 편차가 확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기온이 확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회복.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화산이 폭발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출물 중에 뭐가 있냐면 화산재가 있어. 화산재가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얘가 분출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성층권까지 올라간다고. 굉장히 안정한 기층인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얘가 굉장히 오랫동안 부유해요. 마치 황사가 온 것처럼. 그런 햇빛을 차단하거든. 그럼 얘는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화산이 폭발했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화산가스.

영향? 요 영향이 직접적으로 왔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92년이 94년보다 낮지. 됐죠? 화산 활동에 의한 대규모의 화산재 분출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출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나서 온도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 온도가 떨어진 걸 설명해야 될거 아니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온도를 낮춘 녀석은 대체 누구야? 알아내야 되겠지? 화산재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맞다. 됐죠? 기역, 티귿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봤습니다.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자, 12번 역시나 자료에서. 자, 그림은 남극 대륙의 빙하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약 2만 3천 년 동안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 그런데 기온 편차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0으로,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 굉장히 지금 유사 경향을 보여주고 있네? 라는 거죠. 자료 해석이에요. 아셨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온실기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해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설명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맥락적인 설명. 아셨죠? 물론, 문제를 자료 해석으로 바로 풀 수는 있습니다. 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맥락도 가져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볼게요.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갖는다. 대체로까지 나왔고 비슷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대륙 빙하 면적은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넓을 것이다. 자, 대륙 빙하 면적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 작용에서 대륙 빙하 면적 또는 해빙 면적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빙하 면적이 높다는 건 결과적으로 기온이 낮아야지. 기온이 낮아야 빙하 면적이 넓어지겠지. 기온이 높으면 높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자, 기역 시기, 그다음에 니은 시기 비교해 보면 니은 시기가 더 뜨겁다. 뜨거우면 빙하 면적이 좁다. 차가우면 빙하 면적이 넓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넓을 것이다. 맞습니다. 기역 시기가 더 차가우니까. 자,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는 기역 시기가 현재보다 약하다. 기역 시기와 현재로 가보면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아셨죠? 훨씬 높아졌으니까 훨씬 더 지구와 현재가 더 뜨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선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밖에 안 줬지만 얘만 많아졌겠어요? 다른 온실기체들 다 같이 많아졌겠지? 현재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아셨죠? 온실 효과는 기역 시기가 현재보다 약하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현재가 더 강하다. 아셨죠? 기역년 디귿 모두 다 정답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13번도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자료 형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잘볼 필요가 있고요.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온실기체 배출 상황에 따른 2100년 북극과 남극 부근의 월 평균 해빙 면적 변화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해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해빙 면적이 넓다. 어떤 시기에 넓을 수가 있는 거야? 기온이 낮은 시기겠지. 그죠? 기온이 낮아야지 해빙 면적이 넓겠지. 반대로 얘기하자면, 기온이 높으면 해빙 면적이 작아져야 되겠지. 좁아져야 되겠지. 맞죠? 기온이 높으면 좁은 거고, 낮으면 넓은 거고. 맞죠? 자, 여기서 지금 현재보다 온실기체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현재와 온실기체 배출량이 동일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변화에 대한 경향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것은, 일단 북극과 남극을 지금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과거 평균 자료를 좀 보자. 과거 평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잘 보자고요. 북반구는 7, 8구로 가면요, 여름이 됩니다. 맞죠? 남반구는요, 7, 8구로 가면 겨울이 돼요. 계절이 반대야. 자, 북반구는요, 7, 8구로 가면 여름이 되죠. 여름이 되면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해빙 면적이 낮아지는 거고요. 겨울로 가면요, 기온이 낮아지니까 해빙 면적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과거 평균을 보면 이 패턴을 해석을 할때 계절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가부터 볼까? 가는 해빙 면적이 좁아. 이 시기에 해빙 면적이 좁아요. 이 시기에 해빙 면적이 넓어요.
7, 8, 9, 요 시기에 해빙 면적이 넓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 지역에서는 요 시기가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는 거야. 요 시기가 겨울이라고. 요 시기가 겨울. 그럼 요 시기가 뭐야? 여름이 되겠지. 됐죠? 지금 나자르로 가면요. 요 시기 해빙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추운 거야. 추웠던 거야.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럼 요 시기가 추워요? 요 시기가 겨울이지. 요 시기 해빙 면적이 좁죠, 상대적으로. 그럼 요 시기가 상대적으로 추웠던 거야. 여름이지, 여름.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나가 지금 북극이고, 하나가 북극이고, 하나가 지금 남극 부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반구 여름철의 여름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반구 여름철의 겨울이네. 그죠? 그럼, 북반구 여름철인데 얘는 겨울이야? 얘 남반구지. 아, 너 남극이구나. 남극. 그럼 넌 북극이구나. 북극.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겨울 여름을 판단해서 북극 남극을 판단하는 게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인 거고, 요 판단 기준은 일단 과거 평균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하기 좀 모호하잖아. 근데 과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니까. 아셨죠? 이렇게 놓고선 보는 겁니다. 가는 북극 부근의 자료이다. 가는요, 북극이 아니라 어디? 가는 남극이지. 왜냐하면 요 시기에 해빙 면적이 이렇게 넓어졌어? 굉장히 추웠다는 얘기거든. 넌 틀렸어. 자, 니은일 때 5월의 평균 해빙 면적은 북극 부근이 남극 부근보다 넓다. 이제 자료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니은일 때는 점선이네요. 자, 5월. 5월. 잘 그어야 되겠네요. 잘안 그어지네요. 5월이고, 여기도 5월. 그러면 지금 니은일 때 해빙 면적 북극과 남극을 비교합니다. 지금 요 점선이죠? 비교합니다. 요 값, 요 값, 요 값과 비교합니다. 요 값. 그러면 누가 더? 얘가 더. 어디? 북극. 북극 부근이 남극 부근보다 넓다. 이렇게. 아셨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비교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걸 실수하십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서 요 축값에서 요게 지금 같은 값이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요 숫자로 바로 비교할 수 있죠. 근데 어떠한 자료는 조금 꼬은 자료는 요 값을 다르게 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게 같다라고 하면 여기는 숫자가 클수록 더큰 거니까. 좋습니다. 자, 3월에 기역과 니은의 월평균 해빙 면적 차는 북극 부근이 남극 부근보다 크다. 3월. 자, 3월. 자, 3월 따져보면 북극에서 차이가 더 크다. 맞죠? 그러니까 북극 부근이 남극 부근보다 크다. 맞죠? 니은, 디귿.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봤어요.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2100년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지역 분포 전망을, 표는 가나다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역면 티긋으로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볼 것은 현재 우리 지역은 온대기후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온대기후고, 제주도의 일부 지역 정도가 돼야지 아열대를 얘기할 수 있어. 현재.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보세요. 아열대 기후지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낸 거지. 보겠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 회복이 가능해. 회복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덜 따뜻해졌다라고 보는 거지. 덜 따뜻해졌다. 이 중에서 제일 덜 따뜻해진 게 누구야? 얘네, 다네. 아, 너다 얘기하는 거야. 자, 온실기체 저감 정책이 제대로, 대체로 실현됐어요? 그러면, 디귿. 현재 추세로 온실기체가 배출되는 경우, 디귿보다는 얘가 덜 더워지겠지. 그러면 얘가 나. 그 다음 얘는, 현재 추세로 온실기체가 많이 배출돼요? 그럼 많이 더워지겠지? 그럼 진짜 우리나라 많이 더워지겠지? 그럼 너가 가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가는 디귿, 나는 니은, 다는, 단 어딨지? 기역? 이렇게.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니은일 때이다. 아니죠. 틀렸고요.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기역일 때가 디귿일 때보다 낮다. 기역일 때가, 기 어딨어요? 기역일 때가 디귿일 때보다 낮다. 이때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때보단 덜 더운 거니까. 그죠? 기역일 때가 디귿일 때보다 낮다. 맞죠? 맞는 거고요. 아열대 기후 지역은 현재가 디귿일 때보다 넓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 아시죠? 온대 기후인 거고, 제주도 일부 지역 정도만 아열대에 좀 해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정도. 근데 아열대 기후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땐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현재가 디귿일 때보다 넓다가 아니라, 디귿일 때가 압도적으로 넓은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니은만 맞는 거. 이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역이 온대 기후. 근데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 더워진다. 선생님, 온대 기후인 거 어떻게 알아요? 쉽게 알수 있는 방법.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딱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는 저기압.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에 영향을 준다? 온대 기후.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지역은
온대기후라고 설명을 해요. 아주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지역은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니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자, 역시나 자료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림은 1979년부터 2024년까지 서로 다른 네 시기에 관측한 북극부근 월평균 해빙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해빙 부피, 역시나 해빙이라고 하는 건 바닷물이 얼어 생긴 얼음인데, 3월, 6월, 9월, 12월 자료가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부피가 큰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부피가 작은 겁니다. 즉,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추운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워진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이든, 6월이든, 9월이든, 12월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안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다.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빙 부피가 줄어들고 있다. 해빙 부피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따뜻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자, 관측 기간 동안 해빙 부피는 3월이 6월보다 크다. 자, 3월은요, 요 선이고요. 그 다음에요, 6월은요, 요 선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기도 보면 3월이 6월보다는 크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겨울 끝. 그죠? 6월은 이제 여름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항상 우리 하루 일과를 봐도 가장 추운 시기는 언제죠? 가장 추운 시기는 해 뜨기 직전. 그러니까 밤의 끝. 가장 더운 시기는 해가 가장 높이 떴던 시점 그 이후. 그러니까 3월은 봄이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겨울의 끝? 가장 추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해빙 면적. 해빙 부피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1979년부터 2024년에 해빙 부피는 대체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 감소하고 있는 경향. 맞는 거고요. 이 자료를 통해 북극 지역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해빙 부피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온도가 높아졌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맞는 거. 됐죠? 자료 해석, 비교적 좀 간단했던 거. 기역, 니은, 답 고를 수가 있습니다. 15번 봤고요.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선생님이 용서 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자료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자료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볼게요. 그림 가는 전 세계의 해양 열 용량 편차를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의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쭉 되어 있고요. 이제 편차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 해수의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건 해수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야. 그 해수가 얼만큼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좀 뜨거우면 열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깊이에서도, 요 깊이에서도, 요 깊이에서도, 요 깊이에서도 다열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즉, 해수는 열을 더 가면 갈수록 열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해수는 뜨거워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아, 열 용량이 커졌어? 해수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 양 자체가 많아졌어. 해수가 뜨거워졌어. 이렇게 볼수 있다고. 왜냐면, 열량이라고 하는 건 온도에 비례하거든. 아셨죠? 그걸 지금 이 자료에서 보여주는 거고, 이 구간마다의 어떠한 이 변화율은, 변화량은, 이제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좀낼 수가 있겠죠. 구간마다. 구간을 좀 끊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남극 대륙 있고요.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있고요. 지금 깊이, 위도에 따른 또는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 자료를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자, 짙은 색으로 나온다. 수온이 많이 증가한 겁니다. 아셨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짙은 색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는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어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볼게요. 가에서 2000년 이후 해양 열 용량은 모든 깊이에서 대체로 증가했다. 그죠? 대체로 증가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 20도 N의 표층 수온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모두 평년보다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죠? 평년보다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차가 플러스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따져가 봐야지. 20도 N. 20도 N 보겠습니다. 지금 20도 N 여기네요. 20도 N 여기. 표층 수온이니까 여기. 오, 짙은 새. 어두운 새. 그 다음에 태평양 20도 N 보겠습니다. 오, 짙은 어두운 새. 그 다음에 대서양 보겠습니다. 20도 N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오, 짙은 어두운 색. 모두 다 표층선 짙은 어두운 색 플러스 평년보다 상승했다. 됐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수온만을 고려할 때 대서양 60도 N 해역에서의 침강은 평년보다 강해졌을 것이다. 자, 침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도가 커지면
침강이

되는 거죠. 그죠? 밀도가 작아지면 침강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수온만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커지는 거고, 그럼 침강 잘 되는 거고,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지는 거니까 침강이 안 되는 거고, 수온만 고려하라고 했죠. 그럼 보겠습니다. 60도 N 해역, 대서양 60도 N 해역. 대서양의 60도 N 해역을 보면 여기 지금 짙은 색이에요. 짙은 어두운 색 플러스. 수온 편차가 플러스예요. 수온이 증가했어. 수온이 높아집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지지. 밀도가 작아지면 침강은 약화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평년보다 침강은 강해졌을 것이다가 아니라 약화되었을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 해석이 필요하다. 아셨죠? 기억, 니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3점 테스트까지 모두 다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자, 레벨업 퀴즈. 3점 문항의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가 몇 가지로 우리가 대기 연직순환과 관련해가지고 엘니뇨 라니냐 문제 몇 가지로 낼 수 있는 문항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이러한 자료는 우리가 좀 눈에 좀 익어 두는 게 좋아요. 특히나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구분할 수 있니? 그 다음에 연직순환을 가지고 워커순환의 강화와 약화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니? 요길 좀 방점을 찍어서 아셨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 물어보고 싶은 거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는 거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다른 표현으로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20도씨 등손선의 깊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 물어볼 수가 있고요. 해수면의 높이차 기본적으로는 서태평양이 원래 높았죠. 그런데 라니냐 시기가 되면 둘의 높이차가 작아지는 거고 다시요. 엘니뇨 시기가 되면 둘의 높이차가 작아지는 거고요. 라니냐 시기가 되면 둘의 높이차가 원래보다도 더 커지는 거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가 엘니뇨 라니냐 판단에 있어서 또는 무역풍의 세기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적도 해류의 평균적인 흐름도 우리가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워커순환 꼭 기억하시고요. 요즘에는 난방진동지수도 많이 나온다. 난방진동지수가 큰 양의 값을 갖는 게 라니냐 큰 음의 값을 갖는 게 엘니뇨 요거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모는 문항풀이 레벨업 퀴즈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주 별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14강과 15강 뒤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들 24문항 풀이하는 날인데요. 이런 날은 예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전부 다 예습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와 한 문항씩 풀어보고 또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4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A가 뭐라고 하냐면 Tu hermana come poquito, verdad? 이라고 하죠. 너희 여동생은 엄청 조금 먹어,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Qué dices? 하죠. 무슨 말이야? Ella come como yo 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1번 문항에서는 뭘 평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동등 비교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자,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예, tanto가 들어가면 되겠죠? Ella come tanto como yo. 그녀는 나만큼 많이 먹어가 돼서 일단은 먼저

답부터 찾고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항에서는 저희가 두개 정도 언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동등 비교를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현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낯선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뽀끼또. 그죠? 제가 이제 아주 조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뽀끼또는 사실 이또 있다가 붙여져가지고 축소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뭐 교과서나 수특에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소사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뽀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뽀꼰데 이제 뽀끼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축소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뭔가 이제 감정을 살짝 담아서 좀 이렇게 정감 있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건 귀여운 느낌, 다정한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원어민들이 있고, 좀 쓰는 원어민들이 있고, 또 이런 축소사는 잘안 쓰는 원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또한번더 축소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뽀꼬를 이제 뽀끼또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축소사로 뽀끼띠또라고도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또와 이따를 붙여서 이렇게 뭔가 정감 어린 표현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항에서 평가하고 싶었던 것은 동등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등 비교 구문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었죠? 일단 세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꼬모가 올수 있었고요.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수반할 때는 명사에 맞춰서 형태가 딴또, 딴따, 딴또스, 딴따스로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쵸? 네. 요 형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동사와 함께 쓰일 때. 그래서 동사 뒤에 딴또, 꼬모. 이렇게 와서 동등 비교 구문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제가 기억하세요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형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뜻은, 한국말 뜻은 A도 B도란 뜻이었습니다. 뭐였죠? 맞아요. 요건 이제 동등 비교는 아니지만, 딴또 A, 꼬모 B 에서 요거는 이제 A도 B도라는 뜻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동등 비교 이렇게 형태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출제해서 좀 어렵게 학생들이 체감을 할수 있게 문항들이 예전엔 정말 많이 출제되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1번 문항은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2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tu primo Raúl es muy inteligente como dice Ana 라고 하죠. 근데 뭐예요? 아나가 말한 것처럼 너의 사촌 라울은 그렇게 똑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tan inteligente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1번이 들어가는 거고 Sí, lo es. 그래.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오랜만에 2번 문항 답 찾는 건 어렵지 않고요. 요 로의 용법이 있었어요. 자, 로의 용법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이거 오래전 거라서 여러분들이 또 잊었는지 아니면 기억하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의 용법 세 가지가 뭐였어요? 일단은 직접 목적 대명사. 3인칭 남성 단수 형태가 있었죠? 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중성 관사의 로가 있었습니다. 그쵸? 또 하나는? 맞아요. 중성 대명사 로가 있었죠.
자, 이 세 가지의 용법이 있었는데 지금 보는 절로는 여기서 뭐

해당이 되나요? 맞습니다. 이 중성 대명사 로예요. 그러면 중성 대명사 로의 용법은 또 뭐죠? 네, 맞아요. 첫 번째로는 앞에 언급한 거를 다시 받을 때. 자, 그때 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구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단 전체일 수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 앞에 언급한 것, 이 로로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중성대명사, 또뭘 받죠? 세르 동사, 에스타르 동사, 또 파레세르 동사. 자, 이 동사들과 함께 쓰인 보어를 역시 중성대명사 로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한번 오랜만에 한번 로의 용법 복습해 봤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Carlos, estos zapatos son muy bonitos. ¿No te gustan? 하고죠. 뭐예요? Carlos, 이 신발이 매우 예뻐. 넌 마음에 안 드니? 그랬더니, No, prefiero aquellos. 마음에 안 들어. Preferir 하면 뭐예요?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저 신발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뭐래요? Son muy estos. 해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aquellos가 되겠죠. aquellos zapatos가 되겠죠. 그래서 저 신발들이 이 신발들보다 저 신발이 이 신발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좋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 3번 문항은 뭘 평가하는 거죠? 맞아요. 불규칙 비교급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불규칙 비교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맞게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더 좋은 이란 뜻의 mejor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ejores가 답이 되는 거죠.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죠. 불규칙 비교급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불규칙 비교급에 우리가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었냐면, 네 가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첫 번째로, mas bueno, 혹은 mas buena, 아니면 mas bien. 자,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mejor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형태 하나 기억하시고. 자, 또뭐 있나요? 이번에 이제 반대 뜻이죠? mas malo 혹은 mas mala, mas mal. 자, 이런 표현이 아닌 뭐라고요? 맞아요. peor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었냐면, 나이 표현이었어요. 나이 표현. 그래서 나이 표현을 할 때, 뭐뭐보다 이제 더 나이 많은 어떤 표현 썼었죠? 그렇죠. mayor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이죠. 나이가 더 적은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맞아요. menor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 비교급에서의 이네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꾸어 쓸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일단 어떤 대화인지 보겠습니다. Buenos días, señora. 안녕하세요, 부인. ¿En qué puedo servirle? 자, 이거 무슨 뜻?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물었더니, Mire, estoy buscando una mochila para una joven de 15 años. 라고 하죠. 뭐 하고 있대요? Estoy buscando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을 표현하고 있고요. Buscar, 찾다란 뜻입니다. 제가 찾고 있어요. 모칠라. 모칠라는 배낭이죠. 배낭. 백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한 배낭을 찾냐면, 15살의 뭐, 호벤.

청년, 뭐 젊은이란 뜻이겠죠. 15살의 청년을 위한 배낭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상점의 대화가 되겠죠. 점원과 손님과의 대화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원이 Qué le parece esta de color verde? 아, Qué le parece 하면은 이거는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세요? Este de color verde. 이 녹, esta네요. Esta de color verde. 이 녹색 가방. 이 녹색 가방 어떠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 물어보면서, Ahora se lleva mucho este modelo. 자, 현재, ahora, 지금, 뭐 이런 뜻이죠. Este modelo. 이 모델이 se lleva mucho니까 이거는 유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요거는 요 표현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유행이다라는 뜻의 그 표현을 뭐로 배웠었죠? 내용 정리했을 때 기억나세요? 네, estar de moda라고 했었죠. 유행이다라는 표현을 네, 더불어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모델이 지금 유행이에요. Sí, me parece muy bonita. 아, 매우 예뻐 보이네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유행이다라는 표현을 보기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A부터 보겠습니다. Es muy popular 라고 했어요. 뭐예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유행입니다. 바꿨을 수 있겠죠? A 들어갈 수 있고요. 자, B 보겠습니다. Está muy de moda. 자, está de moda인데 이제 앞에다 muy까지 붙여줬네요. 매우 유행입니다. 엄청 유행이에요. 자, 바꿨을 수 있어요. A, B 맞으니까 C, D는 틀렸겠네요. 자, 왜 틀렸는지 볼까요? 자, C 보겠습니다. Ya no se usa mucho. 아, 이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란 뜻이니까 유행이 지났어요. 란 뜻이겠죠? 그래서 C는 안 되고요. 자, D 보면은 Está muy fuera de moda 라고 했어요. Muy fuera 라고 했습니다. Fuera는 밖에 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유행 밖이에요. 유행이 많이 지났어요. 란 뜻이라서 D도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A, B가 바꿨을 수 있으므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푸에라가 나와서 제가 그냥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out of service 있잖아요. 서비스 중지 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그거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네. 이 fuera를 활용하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fuera de servicio.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본다면 사용 중지, 서비스 중지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줄은요, 사실 다양한 문법들을 지금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법 요소를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지금 다 섞여 있어서 각각이 뭘 평가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Mi hermana come rapidísima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시마가 보이네요. 절대 최상급입니다. 그죠? 절대 최상급은 일단 여기다 잠깐 적을까요? 절대 최상급. 뜻이 뭐예요? 이거는 매우 뭐뭐한이란 뜻이었죠. 무이 뭐뭐한이란 뜻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나의 여동생은 먹는다. 아, rapidissima니까 매우 빨리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매우 빨리라는 뜻에 이제 절대 최상급을 쓰면 되는데 잘 보시면 지금은 rapidissima는 앞에 있는 come라는 동사를 꾸며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품사가 뭐가 돼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돼야 되죠. 그럼 부사라면은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죠? issimo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따라서 1번 문장은 사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절대 최상급 만들 때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있시모, 있시마, 있시모스, 있시마스의 형태를 갖죠. 그래서 수식하는 명사와 맞춰줬었습니다. 주어나 명사에 맞춰줬었고 부사라면 네, 있시

하는 형태 하나만 가졌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번은 rapidissimo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Jorge estudia tanto como Manuel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뭘 묻고 싶은 걸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동등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호르헤는 마누엘만큼 뭐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동사 tanto como 맞습니다. 2번은 맞아요. 이건 동등 비교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Tú andas tan lento como mi abuela. 자, 이번에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tan como 가운데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등 비교죠. 너는 걷는다, 안다를 걷다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할머니만큼 느리게 걷는다. 맞아요? 틀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Estos pantalones son los menos caros라고 했어요. 자, 요건 뭘것 같아요? 요건 이제 최상급이죠. 그래서 이 바지가 가장 덜 비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Porque tú comes siempre más que yo. 자, 이건 이제 우등 비교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왜 항상 나보다 많이 먹어? 가 되는 겁니다. 자, 2, 3, 4, 5번 다 맞고 몇 번? 1번이 틀린 문장.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갑니다. 6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밑줄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예바르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우리가 예바르 동사의 쓰임을 여러 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무슨 쓰임으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예본 말, 건, 라켈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라켈과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 나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Llevarse bien. 혹은 Llevarse mal. 이라는 표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Llevarse bien은 사이가 좋다, Llevarse mal은 사이가 나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사이가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빠져 있나요? 맞아요. 매가 빠져 있죠. 앞에 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매 예본 말, 건, 라켈. 나는 라켈과 사이가 좋지 않다. 자, 1번 틀렸네요. 자, 2, 3, 4, 5번은 다 맞겠네요. 그러면 용법이 어떤 용법인지 볼게요. 2번 보시면, llevamos 2 años saliendo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있는 기간 표현이죠, 기간. 그래서 우리는 뭐 한지 사귄지 살리르 사귀다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린 사귄지 2년 됐다란 뜻입니다. 2번 맞고요. 자, 3번은 뭐예요? Andrés me lleva solo un año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바르 동사는 그렇죠, 연상이다란 뜻이죠. 나이 차이를 설명할 때 예바르 동사 썼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스는 나보다 솔로니까 단지죠. 단지 1년 연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번도 맞아요. 4번 보겠습니다. Hoy quiero llevarme el coche요 라고 했어요. 자, 예바르 동사, 예바르세 하면은 뭔가 가지고 가는 거,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간다 라는 표현을 할때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바르세 뒤에 이제 물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자동차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역시 4번도 맞고요. 이건 잠시 후에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Lleva unas gafas de sol muy bonitas. 하면은 요거는 이제 입고 있다, 쓰고 있다의 예바르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예쁜 gafas de sol이니까 선글라스죠.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4번에서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이잖아요.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가져가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정말 많이 보냐면 구입하는 대화에서 아, 그걸로 할게요. 라는 표현, 그거 살게요. 우리 이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손님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맨날 봤었던 게 이거예요. 멜로 예보.

기억나시죠? 이게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가져가는 물건의 성수에 맞춰서 로가 될 수도 있고 라가 될 수도 있고 로스가 될 수도 있고 라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할게요. 그거 살게요. 라는 표현. 우리 구입 표현에서 많이 봤었던 거 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s verdad que tu tío te lleva solo 5 años? 그게 사실이야? ¿Qué ya가 사실이야? 너희 삼촌이 너보다 단지 5년 많은 게, 5살 많은 게 사실이야?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Sí, por eso. 맞아, por eso. 그래서 란 뜻이죠. 그래서 nos, muy bien. 좀 전에 봤네요. Llevarse bien, 잘 지내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잘 지내. 자, 우리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5번에 llevamos가 들어가면 됩니다. 7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문맥상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내용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Buenas tardes, señor. 안녕하세요. ¿Quiere ver algún coche? 자동차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이제 묻죠. 그랬더니 Sí, me gusta ese deportivo de color azul. 이라고 하죠. 네, 저그 스포츠카라고 나와 있죠. 그 파란색 스포츠카가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서 quiero 뭐뭐뭐.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뭘 하고 싶을까요? 마음에 드는 스포츠카가 있네요. 자, 1번 뭐예요? Servirlo.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제공하고 싶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봐를로 뭐예요? 그것을 한번 운전해 보고 싶다. 라는 뜻. 충분히 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2번은 들어올 수 있고. 자, 3번은 좀 전에 봤었는데, 예바르멜로. 그것을 가져가고 싶네요. 사서 가져가고 싶네요. 들어올 수 있고요. 컴프라르멜로. 이거야말로 그걸 사고 싶네요. 이것도 역시 할수 있고요. 자, 5번, saber cuánto cuesta.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예, 마음에 들면 가격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2, 3, 4, 5번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문맥상 1번은 들어가면 매우 어색하겠습니다. 8번의 정답 1번입니다. 9번으로 갑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요, 선택지가 다 깨달아 동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깨달아 동사는 어울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걸 적용한 대화입니다. Esta camisa, muy grande. 자, 매우 크네요. 이 와이셔츠가 매우 크네요. 나에게 매우 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자, Esta camisa니까 단수형이 와야겠죠? 예, 그러면은 Me queda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Puedo probarme una talla más pequeña. 그래서 뭐래요? Probarse 하면 이제 입어보다 라는 뜻이잖아요. 입어봐도 될까요? 좀더 작은 치수로 입어봐도 될까요? 이건 너무 크니까요.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좀 지났고, me sienta muy bien. 자, sentar 동사 역시 어울리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매우 잘 어울리네요. 자, 그랬더니, los pantalones, 바지는 어떠세요? 어떻게 어울리세요? 그저 그래요. 이런 대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A에는 단수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Esta camisa니까. 자, B에는 los pantalones니까 복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A에는 me queda. 그 다음에 B에는 이제 묻는 게 le, 어떠세요? 당신 어떠세요?니까 le quedan이 돼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10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택시에서의 대화네요. Javier, este taxi va muy lento, ¿no crees? 라고 하죠. Este taxi니까 이 택시 정말 느리게 가, 안 그래?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A mí no me lo parece.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 그러면서, Mira, 봐봐. Aquellos

plus만 todavía, 뭐가 더 들어가는 거죠. Aquellos는 저 택시들이 되겠네요. 저 택시들이 이렇잖아. 그러면서, 안심해, 모니카. 우리는 늦게 도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맥상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될까요? 이 택시,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안 그래? 저 택시들이 더 느리게 가고 있어. 걱정 마. 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겠죠. 그럼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Más lento가 들어가야겠죠.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1번.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밑줄은요, 고맙게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Cuánto cuestan, 가격 묻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상점에서의 역시 대화죠. 신발 가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저 노란색 신발 얼마인가요? 그러면서, 뭐래요? 좀 신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los는 zapatos를 받는 거겠죠. probarse 문형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가격 묻는 표현 보시면 되죠. 자, A 같은 경우는 cuáles son? 그러면 어떤 것들입니까? 라는 뜻이니까 이건 아니고요. B의 cuánto valen? 역시 가격 묻는 표현 들어갈 수 있고 C의 qué precio tienen? 이것도 역시 가격 묻는 표현 들어갈 수 있습니다. D는 D에는 otro modelo, 다른 모델 있나요? 라는 뜻이니까 들어갈 수 없겠네요. 그래서 바꿔쓸 수 있는 것은 BC.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강 마지막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이에요. El Rosario de Tormes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스페인 문학을 정리했을 때 한번 나왔었죠. 자, 보겠습니다.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미올라 루스라고 했어요. 이건 출간되었습니다. 지금 과거형이 나왔는데요. 몇 년도에? 1554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아운께 하면은 비록 뭐뭐지만이란 뜻이죠. No se sabe quién es el autor. Autor은 작가란 뜻이죠. 그래서 누가 작가인지는 모르지만 작가 미상의 소설이죠. Esta obra, 자, 이 작품은 es muy importante,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잘 묘사하고 있어요. 뭐를요? El ambiente social, 사회적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제의 사회적 분위기냐면 16세기네요. Siglo는 세기란 뜻이죠. 16세기 스페인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타고니스타는 주인공이란 뜻이니까 주인공 라사로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뭘 했어야 되냐면 여러 아모는 이제 주인이란 뜻이죠. 여러 주인들을 섬겨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Con cada historia,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작가는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자, 뭘 보여주냐면, 현실, 세상의 현실, 라사로가 살았었던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렵고, 또 위험하고, 예노데 하면 뭐뭐로 가득 찬이란 뜻이죠.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여기서 모든 계층, 여기서 이제 클래스에는 계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든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루차를 하면은 싸우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극복하기에, 자신의 어떤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이제 동원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네, 그런 그 사회적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작품 맞고요. 1554년에 출간됐다라고 했고요. 주인공은 여러 주인을 섬겼죠.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야망을 묘사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풍선으로 가득 찬 사회 보여주는 거 맞고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몇 개만, 두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루스가 나왔길래 우리 나르 아 루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을 갖는지 아시나요? 자, 요거는 출산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또 암비엔테 있었죠? 자, 우리 환경을 뭐라고 하나요? 환경? 환경은 맞아요. 엘 메디오 암비엔테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14강의 수능 실전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15강으로 가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림은 이렇고요. 밑에 문장을 보니까 에바는 아수베베, 자, 그녀의 아기죠. 아기를 아기용 침대에 어떻게 할까요? 눕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아코스타르와 아코스타르세. 자, 요 차이를 구별하시면 바로 답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코스타르세 하면은 우리 제기 동사죠. 잠자리에 들다란 뜻을 갖고요. 아코스타르 하면은 잠자리에 눕히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에바가 아기를 침대에 눕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아코에스타가 들어가면 돼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가족 구성원의 수를 묻고 답하는 대화가 되고요. 자, 집에 몇 명이야? 가족이 몇 명이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소이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우스탯한테 물으면 쏜도 될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1번, 5번은 다 지워지고, 2, 3, 4번 중에 답이 될 텐데, 본인이 포함됐으니까 소모시에떼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4번밖에 안 됩니다. 소이스와 소모스에서 4번이 정답이 돼요. 니네 가족은 몇 명이야? 7명이야. 조부모님, 부모님, 그 다음에 뭐 이모 혹은 고모도 되죠.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나가 됩니다. 이번에 정답 4번이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베로니카가 알티시마 하대요. 자, 알티시마 역시 절대 최상급 나왔죠. 베로니카는 무지 커. 안 그래? 그렇지?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No, no es muy alta como dices. 그래서 아니, 그렇게 크지는 않아.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아. 우리 딴과 딴또를 활용한 표현들 봤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뭘까요? 딴 알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 해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보엘라, 네, 아유도 아 하고 묻지요.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자, 뭐뭐 하는 것을 도와드릴까요?가 되겠죠. 아유다르 아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돕다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부탁한다. Es que quiero moverme un poco라고 하죠. 좀 움직이고 싶거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할머니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도와드릴까요?가 되지요. 그래서 레반타르세라는 동사가 활용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5번에 레반타르테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은, 자, 쎄의 용법을 묻고 있네요. 자, 우리 5가지의 쎄의 용법, 교재를 통해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일단 보기를 먼저 보시면, Mis padres se quieren mucho 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여기서 쎄는 뭐예요? 네, 상호의 쎄죠.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 무척 사랑하신다. 돼요. 상호의 셀을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에이오세 레반탄 따르데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세는 뭐예요? 그들은 늦게 일어난다. Levantarse에서 왔죠? 그럼 이건 뭐? 저 이건 제귀죠. 제귀의 세가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No se permite hablar alto. 자, 허락되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죠. 뭐가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의 세는 뭘까요? 그렇죠. 이건 비인칭의 세가 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Ahí se venden refrescos muy fríos 라고 하면은 저기서는 매우 차가운 청량 음료죠. 청량 음료들이 팔린다 해서 여기서 세는 네, 수동의 세가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Ana y Luis se llaman todos los días. Ana와 Luis는 매일, todos los días니까 매일 서로에게 전화한다. 해서 여기서 세가 바로 상호의 세가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Eva se bebe cada día dos litros de agua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바는 cada día 하면 이것도 매일이란 뜻이죠. 매일 마신다. 2리터의 물을 마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의 세가 됩니다. 그럼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vas al gimnasio a menudo. 자, 요거는 a menudo. a menudo 무슨 뜻? 자주란 뜻이죠. 우리 빈도부사, 빈도부사 구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문항은. 자, 그래서 너 자주 체육관에 가니? 라고 물었더니 si,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Me gusta mucho hacer ejercicio. 나는 무척 좋아해, 운동하는 것을.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자주 간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뭐가 답일까요? 4번이 되겠죠. Casi todos los días 하면은 거의 매일 가. 나는 운동을 무척 좋아하거든. 자, 이게 들어가죠. 자, 다른 건 해석 다 되실 것 같고, 5번에 una vez cada dos meses 하면 뭐예요? 두 달에 한 번이 됩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엄마랑 이제 아들의 대화인데요. Nacho, hace mucho frío. Ponte este abrigo. 라고 하죠. Nacho야, 엄청 추워. 이 외투 입으렴. 하고 이제 엄마가 얘기했더니, Gracias, mamá. 고마워요, 엄마. A veces. 자, a veces 하면은 때때로란 뜻이죠. Tetero, la temperatura baja, me quedo helado. 라고 하죠. 자, 기온이 baja, 그러니까 내려가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뭐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딴또 들어가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요. 그래서 me quedo helado. helado는 아이스크림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언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얼어요. 몸이 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스페인어의 so that 문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문형이 생각나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차례대로 tanto, que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또 잊으셨을 것 같아서 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요 문형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이건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졌었죠? 자, 딴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 그다음에 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아니면 명사와 함께 쓰이면 tanto, tanta, tantos, tantas, que. 자, 이렇게 쓰면 됐었죠. 자, 그리고 동사랑 쓸 경우에는 지금처럼 동사, 단, 또, 게.

토요일에 토요일마다 라는 뜻이죠. 토요일마다 항상 나는 할게 많아.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레반다르세죠.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30분에 일어나고요. 그쵸? 여기 있죠? 6시 30분에 일어나고요. 이거는 좀 써놓는 게답 찾기가 좋을 것 같아요. 6시 30분에 일어나서. 그래서 뭐 한대요? Salgo con mi padre a correr por el parque. 아빠랑 공원을 뛰기 위해서 나간대요. 자,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Aren cuando, 뭐뭐 할 때란 뜻이죠. 집에 돌아와서, I saw day 하면은 뭐뭐 경에란 뜻이죠. 7시 30분 경에, 그때 뭐 한대요? 메두초. 샤워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8시네요. 알라스 5초니까. 자, 8시에 가족들과 밥을 먹네요. 그리고 뭐예요? 옷을 입죠. 메비스토니까. 메스티르세 옷을 입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고 몇 시에? 10시네요. 자, 10시에 피아노 수업을 위해서 집에서 나간대요. 맞죠? 자, 그 다음에 12시입니다. 12시에는 집에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집에서 밥을 먹고요. 점심을 먹고요. 그리고 다시 나가요. 몇 시에? 1시에. 13시라고 할게요. 1시에 다시 나갑니다. 왜요? 볼게.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앞에서? 영화관 앞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시 반경입니다. 3시 반경에 소브레니까. 반경에. 마이오르 광장에 가죠. 뭔가 마시면서 수다를 떨기 위해서 간대요. 그리고 다시 6시, 6시경에 집에 돌아오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들로 가득 찬 날이래요. 자, 됐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 7시 반쯤에 샤워한다. 맞나요? 네, 여기 나와 있었죠. 7시 반쯤에 샤워한다. 맞고요. 3시 반 전에 친구들과 영화를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가요? 맞아요. 3시 반에 반쯤에는 마이오르 광장에 가니까 맞습니다. 6시 반에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달린다. 맞나요? 네, 그렇고요. 10시에 피아노 수업을 위해 집을 나선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4시에 마이오르 광장에서 친구들과 운동한다. 이건 아니죠?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탈리아, 너 요리 진짜 잘한다. 너의 요리는 정말 맛있어, 항상. 이라고 얘기하죠. 오, 진짜 고마워. 그러면서 다시 뭘 묻냐면, 밑에 보니까 다 빈도부사 혹은 빈도부사구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너 자주 요리하니? 요리를 워낙 잘하니까 자주 요리하니?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너 깨봐. 깨봐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란 뜻이에요. 그럴 리가 일주일에 아마 한 번? 날베스 아마 란 뜻이죠.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것은 뭐가 될까요? 2번이 되겠죠. 아주 가끔이란 뜻이니까. 나머지는 뭐 자주 1, 4, 5번은 자주, 3번은 규칙적으로 란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외투를 입어볼 수 있다. 벌써 바로 틀렸네요. 자, 프로바르세를 써야 되기 때문에 프로바르테가 돼야 되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아나 여기에 앉을래? 센타르세. 예, 맞고요. 3번 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나는 옷을 씻어야 한다. 타동사로서 잘 쓰였고요. 4번은 뭐예요? 우리 엄마는 일찍 나를 깨우기 위해 오신다. 역시 타동사로서 잘 쓰였습니다. 5번 보면 나초는 찬물로 샤워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두차르세 제기동사로 잘 쓰여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1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세 용법인데요. 자, 1번 보시면 너희 나라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니 해서 비인칭으로 세쓴것 좋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너희 엄마한테 그것을 말할 거야. 자, 세는

A tu madre죠. 감목대 S입니다. 맞지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본 지 1시간 됐다란 얘기죠. C 맞죠? 네, 맞고요. 4번 보시면 뭐예요? 저기에서는 매우 예쁜 꽃들을 판다. 수동에 팔린다라는 뜻이죠. 저기에는 매우 예쁜 꽃들이 팔린다. 수동에 세가 됩니다. 역시 맞고요. 자, 5번 보시면 호르헤는 매주 그의 개를 씻긴다. 목욕시킨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니아르 동사는 타동사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세는 없어야 합니다.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입니다. 이사벨 아엔데에 관한 글입니다.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이사벨 아엔데는 칠레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자, 1942년에 페루에서 태어났고요. 그녀의 소설은 어떤 주제를 다루냐면 가족, 사랑, 역사, 그리고 정치에 관해 다룹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은 영혼의 집입니다. 자, 이거는 1982년에 출간이 되었죠. 자, 다른 그녀의 중요한 작품들로는 사랑과 그림자에 대하여 그리고 에바 로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들 또한 주제를 다룹니다. 사회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뭘 보여주냐면 인간 감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아엔데는 항상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이엔디아, 오늘날이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글이고요.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바로 1번에 나왔네요. 여권운동으로 감옥에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칠레 출신 작가고 언론인 맞고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하고 있고요. 영혼의 집은 세계적인 명성 안겨줬고요.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주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실전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16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23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약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그 식물 관련 기술입니다. 그리고 식물 관련 기술을 1, 2로 해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고, 그동안 나왔던, 출제되었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제 2강 내용입니다. 2강의 작물의 분류에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항, 그리고 4, 5, 6강 작물의 재배 관리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작물의 분류가 항상 나와요. 항상. 이건 아마 이번 수능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문항 자체가 항상 나와서 굉장히 친숙한데도 불구하고, 문항 모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물의 분류에서는 그 작물에 대한 특성이 먼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문항은 제시문 내에서 힌트를 어떻게 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작물의 분류 이 내용은 아, 이 작물이 지금 어떤 작물이구나 알려는 줘요. 일반적인 작물이고 누구나 알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특징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고, 4, 5, 6강은 작물의 재배 관리는 이제 식물 쪽에 이제 특화된 그 내용이 돼서, 다른,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전공의 유불리가 살짝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강 볼까요? 2강. 2강에 해당되는 작물의 분류 부분입니다. 자, 일단 식물학적 분류 보면, 겉씨하고 속씨 식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겉씨는 말 그대로 씨가 겉에 있다는 얘기예요. 씨방이 없어서.

미씨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주로 풍매와 꽃가루들이 바람에 날립니다. 종류에 보면 소나무, 은행나무, 소철 등이 여기 속합니다. 외등잎이 아니고 침엽수들이 여기 많이 속합니다. 다음, 속시식물. 미씨가 시방에 둘러싸여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꽃가루 맞이하면 미씨가 종자가 되고 시방은 열매가 되는 식물입니다. 속시식물은 다시 외떡잎과 쌍떡잎 식물로 나눠지죠. 다른 말로 하면 단자엽, 쌍자엽 이렇게 나누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종자의 배에서 처음 나오는 잎이, 떡잎이 한 장이면 외떡잎, 두 장이면 쌍떡잎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연계규제 수능 특강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벽과 화본과 해서 벼, 보리, 밀, 옥수수, 호밀 등이 있어요. 백합과 파, 양파, 마늘, 부추 등이 있습니다. 외떡잎 식물이에요. 벽과 백합과 외떡잎 식물. 콩과 콩, 강낭콩, 완두 있죠? 여기 쌍떡잎 식물. 박과 오이, 참외, 수박 이런 게 있고, 배추과 십자화과라고 그러죠. 무, 배추,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가지과 가지, 고추, 토마토, 감자 등이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입니다. 자,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뜨냐? 식량으로 쓰느냐? 아니면 무언가를 가공을 해서 많이 쓰는, 뭐, 특용작물 하면, 뭐, 전분류 작물들도 있겠고, 약용작물, 유류작물, 기름자는 이런 작물 있죠. 사료작물, 사람이 먹지 않고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는 작물들. 녹비작물,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쓰는 작물들. 콩과 작물이 많습니다. 콩과 작물. 왜냐? 콩과 작물에는 뿌리옥박테리라는 게 있어서 질소의 상률을 사용률을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원예 작물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태적 분류에 따라서 재배 기간에 따라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체 재배 기간에 따라 이게 한해 살이냐, 두해 살이냐, 여러 해 살이냐. 생육 계절에 따라 여름성 작물이냐, 겨울성 작물이냐. 생육 적온에 따라 저온성이냐, 고온성이냐, 열대 작물이냐. 생육 형태에 따라 이게 포복형 작물이냐, 아니면 주형 작물이냐. 저항성에 따라서 산성에 잘 견디는 내산성 작물이냐, 아니면 가뭄 등 이렇게 물이 없어도 잘 사는 내건성 작물이냐, 물에 잘 사는 내습성 작물이냐, 아니면 염분기가 많아도 잘 사는, 염분기에서도 잘 사는 내염성 작물이냐. 그리고 일장 반응에 따라, 이거 이제 꽃이 언제 피나죠?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단일성 작물이냐, 아니면 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장일성 작물이냐, 아니면 해 일조 시간과 관련없는 중일성 작물이냐. 일반적으로 단일성 작물은 수확을 언제 많이 해요? 가을에 많이 합니다. 해가 짧아질 때, 여름에서 가을 접어들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주로 수확하는 작물들. 장일성 작물들은 봄에 수확하는 작물들. 그렇죠.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작물에 대해 수행평가 퀴즈를 했을 때 가에 들어갈 점수입니다. 2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작물을 얘기하는지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자, 이 작물에 대해 수행평가를 작성해 보세요. 남아메리카의 페루 부근이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간도 지방에서 도입됐어요. 작물의 줄기는 지상부 줄기와 지하부 줄기로 나뉘네요. 지하부 줄기는 땅속 줄기와 덩이 줄기로 나뉩니다. 덩이 줄기. 우리 괴경할 때 배웠죠. 괴경. 덩이 줄기의 주요 양분을 저장합니다. 땅속에서 덩이로 된 작물이네요. 땅속에 있는 덩이로 된. 잎줄기는 각 마디에 생기고 세 삼사쌍에 세네 쌍의 작은 잎을 가진 겹잎이며 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땅속에 덩이로 된 줄기로 된 어떠한 작물이에요. 꽃은 취산화수로서 다섯 개의 수술과 한 개의 암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확물은 올해 직사광전을 쐬면 솔라닌 파란색으로 보면서 솔라닌 함량이 많아져 저장할 때 주의해.

해야 한다는 거. 감자죠, 감자. 감자. 자, 여기서 감자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자가 어디까지 작물인지, 용도에 따라 어디까지 작물인지, 이건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감자. 자, 콩과 작물? 감자? 아니죠. 감자는 가지과 작물이죠. 틀렸고. 일단 0점. 용도에 따라 유료? 감자에서 기름을 짜나요? 감자는 아니죠. 전분을 짜죠. 전분. 기름을 짜는 건 참깨나 들깨 이런 게 짜죠. 자, 생육 조건에 따라 정원성 작물. 옳은 내용입니다. 생육 형태에 따라 줄기가 위로 자라는 직립형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점이 되겠네요. 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감자. 벼,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작물입니다. 쌍떡잎 식물입니다. 쌍떡잎 식물이기 때문에 수염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관다발 구조가 배열이 규칙적이에요. 그렇죠? 여러 해 살이 식물이고, 고구마, 옥수수와 대표해서 대표적인 구황 작물이고, 저원성, 중일성, 내산성 작물입니다. 아시죠? 자, 10번. 다음 글에서 할수 있는 작물의 형태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작물은 식물 분류상 꿀풀과에 속하고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농서인 종초의 농사징설에서는 유마 또는 수임자로 기록되어 있네요. 예로부터 수임자도 다양해서 먹는 기름 아니면 등화용 기름으로 이용되었어. 입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가축들이 싫어해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밭 둘레에 심거나 기상재해로 소득작물 재배가 어려울 때 대파 작물 대신 파종하는 작물로 이용됐어. 최근 경제성장으로 국민 소비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종실 씨앗뿐만 아니라 잎채소로도 이용하는 양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신선한 잎채소로 우리가 먹어요. 그리고 종실로 기름도 짜요. 근데 냄새가 독특해. 뭐예요, 이거? 들깨죠, 들깨. 들깨잎 먹죠? 들깨 독특한 냄새에 들깨 씨앗으로 기름 짜고, 네. 유마 또는 수임자로 불렸습니다. 들깨입니다, 들깨. 그러니까 이 분류에 관련된 건 어떤 건지, 어떤 작물을 얘기하는지는 쉽게 알수 있어요. 근데 들깨가 생육 조건에 따라 저온성인가? 저온성은 아니죠. 고온성이죠. 여름에 나타나니까. 생육 형태에 따라 포복성인가? 위로하는 직립형이죠. 자, 일장 반응에 따라 단일성이죠, 단일성. 그리고 재배 기간에 따라 한해 살이 작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귿과로 일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들깨 쌍떡잎 식물의 꿀풀과의 한해 살이 작물입니다. 그리고 백소, 수임, 야임, 임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기름을 짜기 위한 유료 작물, 특용 작물에서 유료 작물로 재배되며 잎채소로도 많이 이용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참깨하고 다른 겁니다. 들깨는 참깨고. 자, 다음 이제 4강에서 6강 내용입니다. 자, 일단 종자의 휴면과 타파. 휴면은 성숙한 종자 또는 식물체에 적당한 환경을 주었음에도, 그러니까 싹이 틀수 있는 뭔가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싹이 트지 않는 그런 상태를 휴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휴면은 크게 자발적 휴면, 내적 영향으로 인한 자발적 휴면, 외부 영향으로 인한 타발적 휴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발적 휴면은 씨껍질 수분 흡수가 안 된다든지, 그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수분이나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휴면하는 거. 그리고 종자에 저해하는 물질, APA나 카테킨, 페놀산 등 발화 억제 물질이 있을 때 또는 씨눈이 미성숙할 때 나타나고요. 타발적, 강제 휴면, 외적 환경입니다. 온도, 수분, 뭐 산소 이런 게 맞지 않을 때, 자연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않을 때 발화를 하지 않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종자의 휴먼 타파 방법, 이제 종자를 어떻게 발화를 시킬 것인가? 기계적, 온탕, 조온, 수세침지, 화학약품, 생장조절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기계적은 말 그대로 뭐 상처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 무언가 물과 수분과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딘가를 좀 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자원용 고구마, 핵과류가 이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온탕, 따뜻한 물로 처리하는 장미, 상추, 알팔파 등이 있고, 저온 처리하는 게 인삼, 적용수종제 등이 있겠습니다. 수세, 침지, 씻거나 물에 담궈 놓는 거. 씻거나 물에 담궈 놓는 건 뭔가 발화 억제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담그지나 우엉. 화학약품 처리가 있고 생장저절제 처리가 있어요. 화학약품은 황산이나 질산염으로 처리하는, 황산으로 처리하는 목화, 오크라, 잔디종제 등이 있고요. 질산염 처리는 벼과 목초가 있겠습니다. 생장저절제, 보통 우리가 식물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런 호르몬을 이용하는 방법, 지베릴린 수용액으로 처리하는 게 양배추나 담배, 감자가 되겠고, 시토키닌이나 SLL 수용액으로 처리하는 게 양상추나 땅콩이 되겠습니다. 자, 종자의 저장 방법. 이게 지금 저장 방법 나온 게 재작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나? 모의고사에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저장 방법은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건조 저장은 어떻게? 말려서 저장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습사 저온 저장은 물기가 있는 모래하고 같이 저온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젖은 모래에 섞어서 건조하지 않고, 습사니까, 건조하지 않고 얼지 않도록, 냉동이 아니고 저온이니까 얼지 않도록 저온으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습사 저온 방법. 그리고 건사는 마른 모래죠, 마른 모래. 마른 모래와 종자를 2대1 비율로 섞어서 실내 또는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이고, 밀봉 건조예요. 일단 건조한 다음에 밀봉. 건조시켜서 밀폐된 용기에 그 수분을 빼낼 수 있는 황화칼륨 또는 실리카겔 이런 건조제를 종자와 같이 넣고 저장하는 방법. 다음은 층적 저장법. 종자를 매장할 때 축축한 물을 층층이 쌓아서 마르지 않도록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노천 매장법은 그냥 땅에 매장하는 방법이에요. 땅속에 종자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파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자 저장 방법이 나온다라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제시문에 종자 방법을 설명을 해요. 실제 사례를. 이제 그 사례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례에서 단어 골라내는 거. 이게 건조 저장인지, 뭐 습사 저온인지, 건사 저온인지, 밀봉 건조인지, 층적인지, 노천인지. 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광성 종자와 혐광성 종자. 발화를 할때 빛이 있어야지 발화를 하는 종자. 호광성. 발화를 할때 빛이 없어야지 발화를 하는 종자, 형광성. 종자들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외워요. 자, 형광성 종자는 어디에 봐요? 지금 토마토도 과육 안에 있죠. 가지도 과육 안에 있지. 호박도 과육 안에 있지. 오이도 과육 안에 있지. 그래서 이것만 해서, 아, 형광성 종자 요 4개 외우고, 그 나머지는, 아, 호광성이다. 라고 공부를 하면, 외워두면 조금 더 쉽게 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광성과 혐광성 종자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다음 발화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발화율은 몇 개? 그러니까 총 발화하려고 종자를 몇 개를 발화를 시켰더니 몇 개가 발화가 됐는지 그게 발화율이죠. 발화세는 특정 날짜가 있어야 돼. 특정 날짜. 그 날짜까지 발화한 발화율. 그냥 발화율은 끝까지 놔뒀을 때몇 개가 발화가 되는지 발화율이고, 발화세는 그 날짜까지의 발화율이에요. 평균 발화일수는 이게 이 종자가 발화하는데 평균 며칠이나 걸렸는지 그걸 계산하는 게 평균 발화일수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보면 됩니다. 자, 볍씨 파종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나오진 않고 이제 여기서 그동안 나왔던 거 보겠습니다. 일단 토양산도 준비할 때. 토양산도가 4.5에서 5점이면

네, 산도가 낮죠. 네. 벽시 파종할 때는 토양산들을 이만큼, 이만큼. 토양산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중성에 가까운 토양산도를 보이면 모잘록병이나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상자는 뭐 시바르당, 어른모는 15개, 중간모는 30에서 35개 정도 한다는 거. 벽시, 선별, 충실한 종자와 충실하지 않는 종자를 골라내죠. 그럴 때 이제 그 비중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때 이제 벼가 이제 뭐 까락벼하고 이제 나누는데, 벽시 선별은 왜 한다? 충실한 종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벽시 소독은 키다리병이나 도열병, 깨시무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씨앗 자체에 지금 곰팡이나 이런 걸로 지금 오염되어 있을 때 그걸 미리 종자 소독을 해서 없애는 거죠. 다음에 벽시 담그기. 물에다 담궈 넣어요. 무게의 총23% 정도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고른 발화율을 좀 고르게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파종은 못 파는 게 2cm 두께로 채우고 충분히 관수한 후에 벽시 파종하고 3에서 5mm로 흙을 복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벽시 소독, 온탕 침법, 석회 유화 처리, 약품 소독법 등이 있어요. 왜 한다고요? 키다리병이나 도열병, 깨시무늬병 등 이미 지금 오염되어 있는 그런 곰팡이균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벽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자, 채소 종자 파종 할 때, 오이는 양토하고 퇴비가 1대2 비율, 토마토는 1대1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토양 전염병 막기 위해서 토양을 꼭 소독한 토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자 파종할 때는 추운 곳, 토양 비옥도가 낮은 곳, 즉, 그러니까 그 씨앗이 살기 힘든 조건에서는 조금 더 밀도를 높게 해서 좀더 많이 파종을 하고, 파종 상도 온도가 낮거나 파종기가 늦은 경우는 발화를 신속하고 균일하게 할때싹 틔우기를 한 다음에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종 후 관리할 때,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파종 후에 봤더니 얘가 씨껍질을 쓰고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 물이 수분이 적을 때 씨껍질을 쓰고 발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충분히 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온도가 25도씨 따뜻한 물로.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터뷰에서 알수 있는 벽시 육묘 가정의 목적이에요. 자, 기자. 벼 유기농 재배의 달인을 만났습니다. 재배 팁 하나 소개해 줄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있을까요? 보통 육묘에 이용하는 벽시의 발화 적산 온도가 100도씨이기 때문에 벽시 발화기 온도를 30도 정도로 맞추고 3일 정도 지나 싹이 트면 사용합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찬물에 담가요, 그냥 찬물에. 일주일 정도 지난 것을 육묘해요. 굳이 오래 걸리는 전통 방법을 고집할 이유는 혹독한 환경에서 싹을 틔우는 것이 나중에 더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그냥 찬물에 일주일 담궈. 벽시를 담궈, 벽시를. 그러니까 벽시 담그기 하는 목적. 벽시 담그기려면 어떻게 한다? 뭐가 균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벽시 소독을 해야죠. 백화묘. 하얗게 된 묘를 방지하게 하려면 순화할 때벼 순화를 잘 해줘야 되는 거고, 모잘록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양 산도 맞춰야겠죠. 충실한 벽시, 그러니까 잘차 있는 벽시를 고르려면 그 벽시 선별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9번은 벽시 담그기라는 목적, 균일한 모를 얻기 위해서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벽시 담그기. 벽시 무게 23% 정도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10도씨에서는 10일, 15도씨에서는 6일, 20도씨에서는 3일 정도 실시합니다. 발화 기간, 단축, 초기 생육 촉진, 그리고 균일한 묘 생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대체해야 할 전열 온상 만들기 실습 재료네요. 전열 온상. 땅을 파서

땅을 파서, 이게 지금 열선이죠, 열선. 열선을 이렇게 묻어놔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끔. 그래서 여기서 싹을 틔우게끔 하는 전열 온상입니다. 자, 전열 온상 만들 때 일단 땅을 판 다음에 단열층, 단열층. 땅이 차가웠기 때문에 그 차가운 길을 막아줄 수 있는 단열층이 필요해요. 단열층. 그래서 왕개등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열층, 이렇게 배선을 합니다. 가운데는 좀 넓게, 바깥으로 갈수록 더 촘촘히. 이유는 이쪽 가운데는 따뜻한데,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찬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촘촘히 해서 열을 좀잘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접속부 상토 깔고, 그 다음에 집이나 거적으로 덮어서 계속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자, 제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A는 전열 온상을 만들기 위한 실습 지시서를 참고해서 준비한 실습 재료를 담당 선생님께 점검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적절하지 않은 실습 재료를 실습 지시서에서 체크 표시하고 대체해야 할 실습 재료를 알아보러 가셨습니다. 자, 1번. 수평한 바닥에 온상 틀을 설치하고 바닥재를 깐다. 지금 바닥재 이 부분이 되겠네요. 단열층. 플라스틱 깔고 그 위에 스티로폼을 깝니다. 스티로폼. 단열재로 지금 스티로폼을 깎았네요. 3 보니까 흙을 채운 후 바깥쪽은 촘촘하게, 가운데는 일정하게 전열선을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렇죠? 전열선을. 이때 전열선이 꺾이는 부분에 애자를 연결합니다. 이 부분들. 전열선. 이 부분 지금 전기가 통하는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벗겨지면 합선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합선. 그렇죠. 애자를 연결해요. 애자는 뭐냐면 약간 그 도자기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 절연할 수 있는 전기, 절연할 수 있는 좀 동그랗게 돼서 그리고 절연할 수 있는 그런 도구? 도구? 그런 자재가 돼. 그런 자재입니다. 자, 전열선을 온상틀 외부로 빼내고 자동 온전 자전 온도 조절기,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필름을 깔고 난 후에 모판액을 채운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스티로폼을 대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줄 수 있는 거. 뭘로 해야 돼? 철판보다는 왕겨가 낫겠죠. 자, 애자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애자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일단, 이렇게 각이 지어지니까 각진 곳을 좀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형식으로 돌아가야겠죠. 원형식으로. 그리고 전선이기 때문에 철재료는 안 되겠죠. 철재료. 그래서 각진 거안 되고, 철제 파이프 안 되고, 둥근 고무 막대가 되고, 철제 파이프 안 되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형 성능. 전형 성능. 식물이 한 영양기관에서부터 완전한 개체로,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 전형 성능. 완전한 식물체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 자, 접목 친화성, 접수와 대목이 생적으로 일치해서 결합이 잘 되는 성질, 거의 같은 과에 속해 있습니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분류상 같은 과에 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의 번식은 크게 종자 번식, 일반적인 방법이죠. 씨앗 뿌리는 방법. 영양 번식에 보면 삽목도 있고 취목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조직 배양, 영양 번식에 바이러스 확대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무균 생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영양 번식을 크게 접목, 삽목, 취목으로 나눌 수 있죠. 접목은 일단 종류가 다른 두 개. 식물체를 형성층을 맞추어서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번식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박 뿌리에 수박 가지를 접붙이게 놓으면 위에서 수박이 열리는 거죠. 접목. 꺾꽂이. 식물의 영양기관 어디든 괜찮아요. 뿌리, 줄기, 잎 등을 모체로 잘라요. 잘라서 모래나 펄라이트. 걸음기가 적은 모판에 꽂아두면 뿌리가 내려서 새로운 식물체가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식물체를. 취목, 삽목은 일단 꺾어서 뿌리를 발생시켰다.

나오면 취목은 상처를 줘서 뿌리 발생을 먼저 시켜요. 뿌리가 발생이 되면 그때 잘라서 옮겨 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접목은 두 개를 하나로 붙여주는 거, 삽목은 일단 잘라서 뿌리 발생하는 거, 취목은 상처를 줘서 뿌리가 발생한 다음에 잘라서 심는 거. 접목, 삽목, 취목. 네. 다음 벼의 물 관리 방법. 하, 여기서 참 무효분열기 많이 나오죠. 무효분열기. 벼의 물 관리 방법인데 이양기, 활짝기, 무효분열기, 술기, 출수기, 뭐 등수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무효분열기. 무효분열기가 뭐냐? 벼에 그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줄기 중에 이삭이 달리지 않는 줄기. 이삭이 달리지 않는 줄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땅에 있는 양분만 빼먹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이삭이 들달린 줄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런 이삭이 달리지 않는 분열이 될때 중간 물대기를 해줘요. 물을 다 빼서 땅이 쩍쩍 갈라지게끔. 그래서 무효 분열을 좀 억제하고 땅에 물이 없으니까 뿌리는 어떻게 해? 이제 물을 찾으러 계속 밑으로 쭉쭉 내려가네. 그러니까 쓰러짐에 강해져, 도복에 강해져. 헛까지 억제하고 그리고 땅이 쩍쩍 갈라져서 질소질비료 같은 이제 질소질비료에 이제 탈질 그런 유해 물질 같은 게 그런 갈라진 틈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무효 분열기. 땅이 쩍쩍 갈라진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자, 다음에 과수원의 토양 관리 방법. 청경. 깨끗하게. 사과 과수원이면 사과 나무 빼고는 밑에 깨끗하게 그냥 흙으로. 풀을 메거나 제철을 사용해서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깨끗하게. 부처법. 풀이나 또는 뭐 건초, 볏짚 등을 그냥 깔아놔요. 토양을 피복해서 관리해요. 식물들. 이게 이제 선택지나 답지에서 이게 좀 나올 수 있죠. 단일성 작물, 그러니까 꽃을 가을에 본다든가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들, 국화, 포인세티아, 칼랑코에 등 화해에서 가을에 꽃을 비는, 그리고 장일성, 봄에 꽃을 보는 정말 원예 화이들 수톱, 곽꽃, 금호초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8번, 9번, 10번 한번 풀어보죠. 자, 9번이에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토양 수분의 종류, 가나 다를 수분 장력 크기가 큰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PF 값이라고 하죠. PF 값. 보통 이제 0에서부터 한 7까지 있는데 물이 정말 많다. 논이다. 논에 물이 콸콸 차 있다. 이제 그 정도를 0 정도로 보면 되고. 너무 없어. 지금 물이 너무 없어서 이건 작물 심으면 작물 다 죽어. 그러면 한7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장력이 크다는 얘기는 아, 물이 굉장히 필요하다. 수분을 끌어다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수분이 필요한 큰 그러니까 필요 성이 큰 순서대로 봅시다. 가는 토양의 작은 공국에 존재해서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식물이. 그러니까 이건 유효 수분 상태, 유효 수분. 식물이 물을 충분히, 식물이 흙에서, 토양에서 물을 뺏을 수 있는 상태. 두 번째, 나는 토양 콜라이드 표면에 얇은 피막 형태로 있어요. 이건 식물이 뺏어낼 수 없어. 비유효 수분, 무효 수분. 물이, 그러니까 식물이 사용할 만큼 있어. 얘는 식물이 뺏어낼 수가 없어. 단은 토양 공국에 존재하다 2, 3일 동안 자연 중력에 의해 지하로 배수되는 수분. 물이 굉장히 많거든. 중력수 상태죠. 물이 그냥 철철 넘쳐도 물이 그냥 밑으로 빠지는 수준. 그러니까 물이 가장 많은 건 어디? 다가 물이 가장 많아요. 물이 가장 적은 건 나가 가장 적고. 그리고 그 중간쯤이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나요? 물이 중력에 의해서 빠질 정도야.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아. 콜로이드 표면에 피막 형태로 있어. 그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어. 이 수분은. 비유효 수분. 여기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물이 필요한 토양 장력이 가장 크게 큰게

나. 그다음에 가. 그다음에 다. 나, 가, 다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토양 수분. PF 값이라고 그러죠. 중력수, 중력의 영향으로 토양에서 배출되는 물. 그러니까 땅이 굳이 안 가지고 있어도 돼. 너무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빠지는 물. 포장 용수량. 자연 상태에서 흙에서 중력에 의해 물이 빠진 후 토양에서 유지되는 함수량. 보통 이걸 유효수분이라고 그래요. 유효수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 다음, 위조점이 있고 초기하고 영구 위조점이 있어. 위조점은 식물이 이제 시들기 시작해. 처음 시들기 시작하는 게 초기. 그리고 나중에 이건 다시 물을 줘도 그 식물이 더 이상 살수 없는 게 영구 위조점. 이제 비유효수분이라고 그러죠. 비유효수분. 그렇죠? 자, 다음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인터뷰에서 농업인이 사용 중인 과수원 표토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 과수원의 표토관리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평지에 위치한 저희 과수원은 표토관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품질 좋은 사과 생산을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네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풀을 키우면서 관리하고 있네요. 풀을 키우면서. 장마철에 효과를 톡톡히 보죠. 왜냐하면 풀들 뿌리가 과수원 땅, 그 땅을 잡아주기 때문에 흙이 나가지 않고 그리고 질퍽하지 않게끔 또 해줍니다. 그리고 다만 예초자가 풀을 좀 잘라주는, 제초를 해줘야 되는 그런 봉고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보다 풀을 키우고 있는 초생법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재에 안 나온 게 지금 절충법 정도가 있는데, 절충법은 뭐 초생법하고 청경법하고 뭐 같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 밑에는 뭐 청경법으로 하고, 사과나무가 없는 그 사이사이에는 초생법이나 부채법으로 하든 뭐 이런 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과수원의 토양관리법. 청경법. 굉장히 깨끗하게 풀을 매거나 제초제를 사용해서 푸야에 자라지 없는 거, 자랄 수 없도록 하는 거. 부초법은 위에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볏짚이나 건초 이런 거 등으로 덮어주는 거고, 초생법은 풀, 목초나 풀을 키워서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강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수경재배. 수경재배 문항도 참잘 나오죠. 수경재배는 말 그대로 흙을 사용하지 않고,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무기 양분을 물에 녹여서, 그래서 양액으로 재배하는 방식. 토양 재배하고 비교해서 문항이 또한 번씩 나와요. 수경 재배의 장점에서. 이어짓기, 병해충 발생이 적고 작물의 생육이 빠르고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작물 재배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과 높은 생산성, 품질의 고급화로 요즘에 수경재배가 식물 공장 형식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크게 배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순수수공과 배지경으로 나뉘고, 순수수경은 양액을 꽉 채워서 재배하는 담액, 그리고 어느 정도 뿌리가 다 노출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노출된 방막, 그리고 분무해주는, 뿌리가 공기 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일정 시간마다 분무해주는 분무수경. 배지경은 배지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펄라이트 또는 암명 아니면 유기, 무기 배지경을 혼합한 혼합 배지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양의 공급 방식에 따라서 순환식과 비순환식. 순환식은 한번 공급한 양액을 다시 배양액 탱크로 받아서 살균하고 필요한 거 다시 보충해서 다시 재공급하는, 양액을 다시 순환하는, 재사용하는 거죠. 장점은 양액에 필요한 것만 다시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양액 경비 자체를 좀 절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양액 버리는 게 그만큼 적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살균해야 되고 다시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초기에 투자 시설비가 좀 많아지고, 한번 오염된 양액이 계속

돌 경우에 병의 확산이 굉장히 빠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순환식은 정말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건 병의 확산이 좀 늦지만 양액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양액에 의한 한 환경 오염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순수수경, 담액, 박막, 분무. 담액과 분무를 비교하는 문항도 있고, 박막과 분무를 비교하는 문항도 있고, 또는 토경과 수경을 비교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담액은 뿌리가 양액 속에 완전히 잠긴 상태예요. 박막은 어느 정도만 잠겼고, 어느 정도는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무는 완전히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고,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양액을 분사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셋 중에서 정전이 된다 그럴 때 정전 피해가 가장 큽니다. 분무경이. 왜냐하면 정전이 되면 양액을 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그대로 말라버리죠. 그렇죠? 담액 수경은 물 속에 계속 뿌리가 잠겨있기 때문에 물 속에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 장치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모식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담액 수경 꽉. 박막 수경은 어느 정도 뿌리가 노출되어 있고, 분무경은 완전히 뿌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정전 시에는 굉장히 피해가 크다. 여기는 산소 발생기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수경 재배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수경 재배를 설명을 하고 토경 재배와 비교한 장점은 무엇이냐? 또는 아예 제시문 자체에서 뭐 다음에 나타난 재배법이 토경과 비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흙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수경 재배가 어떤 부분이 좋느냐? 첫 번째, 재배 환경 조절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사람이 빛도 양분도. 그리고 토경에 비해서 밀식으로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화, 자동화, 기계가 적합해요. 그래서 식물 공장 형식으로 가능하고 연작장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죠. 토경은 흙을 한꺼번에 다 갈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양액만 한번 갈아주면 돼. 그렇죠. 양액만 한번 갈아주면 되니까 이어짓기, 염류 뭐 집적 이런 거에 대한 걸 훨씬 위험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수경 재배의 단점으로 보면 토경 재배에 비해서는 이건 좋아. 이건 좋아. 그런데 일단 양액 순환에 따른 병 확산이 빨라요. 밭에나 논에서 뭔가 해충이 들어왔다. 아니면 뭔가 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지. 이동 시간이 좀 걸리지. 그런데 양액은 양액 자체가 순환하기 때문에 하나가 오염이 땅 돼버리면 거기 다 오염이야. 병의 확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초기 시설 투자비가 토경은 그냥 있는 땅에 그냥 작물을 심어도 되지만 얘는 양액도 일단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내부 시설 같은 것들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토경보다는 확실히 초기 그 시설 투자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액의 성분과 pH에 대한 완충력이 토양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죠. 그렇죠? 완충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자, 다음 이제 수확에 관련된 거죠. 수확에 관련된 거. 저장 중에 식물 생리. 과일 나무에서 딱 땄다고 해서 얘가 그 식물 생리가 딱 스톱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얘는 계속 뭔가를 해요. 호흡을 해서.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도 캐놓고 이게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발화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작용으로 농산물에 싹이 나면서 저장 양분을 소모를 하게 돼요. 저장 양분을. 그럼 소모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무언가를 지금 계속 소모하게 되면 결국 품질에는 좋지 않은 거죠. 자, 증산작용으로

수분이 증발되면서 부피가 줄고 쪼그라들어요. 뭔가 채소가 탱탱하고 팽팽하고 이래야 되는데 쪼그라들면 아무래도 상품성이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과실이나 채소는 에틸렌을 발생시킵니다. 에틸렌은 호르몬 중에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연화를 시키다거나 부드럽게 시킨다거나 부패가 된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저장 환경. 건조한 곳에서 농산물의 적정 수분 함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장 농산물의 호흡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저온 또는 공기 조성 비율을 조금 바꾼다든지 CA 저장 이런 걸 통해서 저장 환경을 좀잘 식물이 상품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저장 보조물질 가네요. 저장 보조물질. 저장을 하는데 보조물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학생 A는 화훼 장식 수업 시간에 절화 보존이네, 절화 보존. 절화는 꽃을 지금 잘랐어요. 잘려진 꽃. 절화 보존에 관한 실습을 하기 전 실습실에 붙어 있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자, 꽃을 어떻게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첫째, 온도가 높은 곳과 직사광선을 피한다. 온도가 높고 직사광선이 있으면 증산작용이 나타나겠네. 증산작용이 나타나면 지금 잘라져 있는 꽃이지만 속에 있는 수분이 지금 증발되는 거잖아. 수분이 증발되면 어떻게 이제 쪼그려들겠네. 쪼그려들겠어. 팽압이 낮아지면서. 자, 둘째, 화병에 너무 많은 양의 꽃을 꽂지 않는다. 너무 많은 양의 꽃을 꽂아놓으면 이제 그 꽃들이 다 같이 지금 이용을 하는 거게 되겠죠. 셋째, 물속에 잎이 닿지 않도록 물에 잠기는 부분에 잎을 제거한다. 자, 물은 화병의 3분의 1만 채우는 것이 좋고요. 넷째, 화병 안에 물은 최소한 2, 3일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절하의 노화를 방지하고 미생물 방지를 억제하여 수명을 늘려주는 가를 넣는다. 절하의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늘려주는 절하 수명 연장제 정도가 되겠네요. 수돗물을 이용할 경우 염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하루 정도 지난 것을 사용을 하고요. 교체 시 줄기 끝에 발생하는 미생물 자재를 위에 사선으로 조금씩 잘라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건 뭔가요, 지금? 절하 수명 연장제가 되겠네. 절하 보존제. 자, 절하 보존제 또는 수명 연장제라고 해요. 잘려진 꽃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제인데,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뭐 호흡의 산물. 살균제, 균 죽여야 되죠. 그리고 에틸렌 생성 억제하는 거. 에틸렌은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노화가 되면 빨리 상하고 상품성이 떨어지죠. 그런 생장 조절 물질 등으로 구성된 절화 보존제예요. 자, 그럼 이 절화 보존제는 산성을 띱니다. 살균제가. 수분을 제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절화를 오랫동안 보존했는데 수분을 제거하면 더 빨리 안 되고 당이 호흡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에틸렌 가스가 생성이 되면 빨리 노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나타난 수확 및 저장 방법을 사용하는 구근, 동그란 뿌리. 자, 수선화의 수확 및 저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선화하고 저장 방법이 같은 걸 골라보라는 얘기네요. 자, 4월 계약이에 꽃이. 4월에 꽃이 충분히 피고 나면 꽃송이를 잘라주고, 꽃이 계속 피었으면 구근의 양분이 부족하게 되어 다음에 꽃을 볼수 없을 수도 있대요. 적당히 잎이 남은 상태에서 광합성을 해서 구근의 양분을 축적하게 합니다. 잎이 노랗게 되면 더 이상 관수를 하지 않고 광합성이 중단되기 때문에 물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며 계속 관수를 하면 구근이 썩을 수도 있답니다. 넷째, 수확을

0: 6월 중순 이후에 하는군요. 6월 중순 이후에. 그러면 4월에 꽃이 피고 6월 중순에 수확을 하는 구근은 추식구근입니다. 추식구근. 구근은 크게 추식구와 춘식구근으로 나눌 수가 있죠. 추식구근 뭐 있어요, 지금? 튤립하고 히아신스네. 딱 나오네요. 기역과 디귿. 으로 된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의 재배 관리하고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어렵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도 워낙 지금까지 그 출제된 뭐랄까요? 문항들이 많아서 기출 문제만 충분히 보아도 네, 맞춘 데는 크게 이상이 없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식물 관리 기술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Thank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여러분, 프론티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미국 문명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며 개념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프론티어라는 건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가 만들어진 한 복판, 그 중심 축과도 같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서쪽으로 쭉 뻗어 나가서 문명을 전파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들 서부 개척하러 달려갔습니다. 미국인들의 서부는 무한한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땅,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땅이었죠. 근데 이게 한쪽에선 꿈의 땅이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실과 고통의 시작이었거든요. 프론티어는 문명과 야생, 갈등과 신화가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론티어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카우보이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생의 서부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이죠. 거칠고 자유로우면서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그 정신이 미국 신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론티어가 미국 문명에 어떤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좋았던 점도 어두웠던 점도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은 경계 주변 영역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프론체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묵직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빈 땅이나 머퉁이라는 느낌보단 모험과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신이 겹겹이 쌓인 그런 개념이죠. 17세기 초 유럽 식민지 시절부터 20세기 초 서부가 미국 땅으로 편입될 때까지 이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핫한 무대였지요. 마치 무한한 확장판 스토리처럼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꿈을 키우며 미국의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낸 상징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 아니라 미국인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던 공간인 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프론티어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를 압축해 놓은 코드 같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프론티어 개념이 미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경우는 1893년에 미국 역사학자 프레드릭 잭슨 터너가 이른바 프론티어 이론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터너 교수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유럽이 아닌 프론티어, 즉 끝없이 펼쳐진 미개척지에서 찾았습니다.

전어에게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야망과 문명의 접점이었고 미국인들이 유럽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무대였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 학계는 미국 문명의 뿌리를 철저히 유럽에서 찾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초기 동부 식민지에서 시작된 문명이 서쪽으로 확장됐다고 믿었고 이러한 관점은 주로 동부 엘리트 대학 출신이나 유럽에서 교육받은 학자들 사이에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 출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프론티어 출신의 역사학자 터너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은 당시 동부 지식인들에겐 큰 충격이었죠. 위스콘신이 프론티어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만큼 터너의 시각은 미국 지성계의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프론티어 개척의 역사라는 근본적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에게 북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론티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든 경제적 기회를 쫓아서든 혹은 도전을 향한 호기심에서든 미국은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동부 대도시를 벗어나면 디트로이트, 시카고, 세인트 루이스, 밀워키 같은 지금의 중서부 도시는 더더욱 미지의 땅 프론티어였던 것입니다. 중서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자 미국인들은 미시시피 강을 넘어 또 다른 프론티어로 나아갔습니다. 1845년에 텍사스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고 1846년에서 1848년 멕시코 전쟁을 거치며 캘리포니아 등 남서부 대부분이 미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서부로 이주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은 터너가 말한 대로 미국인들이 유럽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문명을 창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론티어에서 자라난 정신은 곧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개인주의와 개척 정신, 애국심이라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프론티어는 미국인의 자립성과 도전 정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을 상징합니다. 물론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도 시간이 가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터너의 프론티어 개념은 신서부학자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터너가 백인 중심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머물렀으며 원주민과

여성의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죠. 이들 학자들은 서부를 단순히 참여하는 개척의 역사로 보지 않고 갈등과 정복, 환경 파괴, 경제적 착취가 얽힌 복잡한 공간으로 재해석을 했죠.

이 관점은 미국 서부 역사 연구에서 정체성과 차이, 권력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틀을 제공하며 프론트에 대한 이상화된 서사를 넘어서는 현실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들 새로운 서부 역사가들은 미국 서부 확장 과정에서 감춰졌던 폭력, 착취, 갈등의 역사를 드러내며 역사적 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프론티어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정체성 형성의 핵심 개념이었으며 터너의 프론티어 이론은 미국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뿌리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 중심 세계관에서 미국 중심 세계관으로 시각을 전환한 이 이론은 미국 운명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783년 파리조약을 통해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단순히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넘어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활한 영토까지 손을 넣게 됐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캐나다 남부, 오하이오 계곡, 그리고 루이지아나 일부를 포함한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 양도했는데 이는 단순한 전쟁 승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영국은 13개 식민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영토를 미국에게 양도했을까요? 우선 영국은 더 이상 이 지역을 유지할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경쟁자들인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광범위한 영토를 차라리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토는 거의 두 배로 확장되어 국가의 성장과 서부 개척에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죠. 유럽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이제 이 광대한 땅을 품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팽창의 결정적 전환점은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에서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중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프랑스를 이끌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카리브해의 풍부한 설탕 생산지인 생도밍그 현재 아이티를 중심으로 북미 식민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영토는 그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1791년 시작된 IT 혁명을 프랑스 군대는 진압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황열병과 각종 질병으로 수많은 병사와 장군들이 쓰러지면서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의지는 크게 흔들렸고 1802년 생도밍고 원정군의 패배는 루이지애나의 전략적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영국사의 긴장이 격화되면서 해상을 장악한 영국 해군 아래에서는 프랑스가 루이지애나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과 다가오는 영국과의 전쟁을 위한 자금 필요성을 절감했죠. 결국 루이지애나 영토를 미국에 매각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뉴올리언스와 플로리다 일부만 구매하려 된 미국의 영토 전체를 1,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한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였죠. 이 협

협상의 중심에는 당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지도자로서 그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영토 매입 권한에 대해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외국으로부터 영토를 취득하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에 이 거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 내에서는 루이지아나 매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매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퍼슨 대통령은 이 거대한 매입이 미국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유의 확장으로 여겼죠. 당시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진 건 아니었기에 새로운 땅에서 재산을 가진 이들이 늘어남으로써 참정권이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농업 중심의 점진적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성실히 땅을 개척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미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확신이 의회를 움직였고 의회는 매입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루이지아나 매입은 미국 영토를 두 배 가까이 넓혔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불러왔죠. 먼저 이 지역에는 이미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터전을 잡고 있었고 미국은 이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주민 토지와 주권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주민 사회에 심각한 고통과 분열을 초래하고 맙니다. 또한 이 영토 확장은 미국 내 노예제도의 확장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노예제 허용 여부가 미국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남부의 농장주들은 이 지역을 노예 노동을 통한 농업 확장의 기회로 보았던 반면 북부에서는 점차 노예제 반대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1840년대 미국은 완전 대륙횡단 레이스로 뛰어든 느낌이었어요. 이때 무대 위에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강렬한 신념이었죠. 그냥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땅을 쭉쭉 차지해야 한다는 대륙 확장 열풍이 불었던 것이죠. 마치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공화주의라는 반짝이는 등불을 들고 서부 팽창의 질주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서 있던 대통령 제임스 K. 폴크는 말하자면 확장주의의 캡틴 같은 존재였죠. 텍사스 병합, 오리건 경계 분쟁 해결, 그리고 멕시코 미국 전쟁이라는 세 가지 대형 미션을 해치우면서 야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 급속 확장의 서사 뒤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어요. 땅을 넓히는 만큼 갈등과 분열도 급증해서 결국엔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의 엄청난 폭풍을 부르는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고 말았죠. 특히 텍사스 병합은 그 시기에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1821년 멕시코 독립 이후 미국 이민자들은 값싼 땅과 기회의 땅인 텍사스로 몰려들었고 멕시코의 노예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정치적 긴장,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1835년 텍사스 혁명으로 폭발했고 텍사스는 독립을 선언하며 론스타 공화국이라는 독자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들 텍사스 사람들 대다수는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미국 연방에 복속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로 미국의 영토로 복속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선 텍사스 병합이

노예제 확산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팽배해 합병은 이후 10년 동안이나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럽 열강, 특히 영국이 텍사스를 노릴 가능성을 경계한 미국은 1845년 12월 텍사스를 공식 합병했습니다. 한편 북서부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오레곤 준지에 지배권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광활한 땅은 북위 42도선에서 54도 40분까지 뻗어 있었고, 1840년대 초 오레곤 열병에 사로잡힌 수많은 이민자들이 오레곤 출해를 따라 이동하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미국인들은 54도 40분 아니면 전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국이 관할하는 지역까지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밴쿠버를 포함하면 캐나다 영토까지 미국이 가져야겠다는 그런 외침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오레곤 영토를 두고 영국과 전쟁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는 명백한 운명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텍사스가 미국의 영토가 되면서 텍사스 국경선 문제로 멕시코와의 전쟁이 다가오자 두 전선에서 싸우는 위험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을 피하고 영국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1846년 오레곤 조약으로 북위 49도선을 경계로 확정하며 미국은 퓨젯 사운드를 포함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이 경계가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북서부 해안의 국경이 됐죠. 남쪽에서는 명백한 운명의 불꽃이 멕시코 미국 전쟁으로 격렬히 타올랐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반드시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특사 존 슬라이더를 보내 매입을 시도했으나 멕시코가 거부했죠. 이에 포크 대통령은 군대를 텍사스의 뉘에세스 강과 리오그란데 강 사이 분쟁 지역에 배치하며 멕시코를 자극했고, 1846년 4월 결국 멕시코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은 세 방향으로 신속히 진격해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점령했고, 마침내 멕시코 시티까지 함락시켰습니다. 1848년 과다루페 이달고 조약은 전쟁을 종결하며 멕시코는 당시 영토 절반 이상을 미국에 넘기고 1,500만 달러와 청구권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연안까지 손에 넣으며 대륙 횡단 국가로서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지금의 미국 남서부 땅 대부분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확장은 미국 내 노예제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국가를 내전으로 몰고 갈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즉, 북부주들은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영토를 자유주로 합병하기를 원했고, 남부주들은 노예주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노예주 문제를 놓고 북부와 남부주들은 갈등과 분열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토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미국 서부 팽창사는 찬란한 개척신화 이면에 감춰진 잔혹한 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 정착민들은 원주민의 땅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며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대학살을 통해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원주민은 독립된 민족이자 인종이었지만 정착민들은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카혼타스 신화와 최초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는 이런 폭력의 현실을 감추는 미담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포카혼타스는 1607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식민지에 살았던 포와탄 부족 출신 원주민 여성이었죠. 전해지는 낭만적 이야기대로라면 그녀가 영국

식민지 지도자 존 스미스의 목숨을 구해 두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포카혼타스는 어린 나이에 영국인들에게 납치당해 호화탄 부족과는 다른 문화권으로 강제로 끌려가야 했고 그녀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흔들렸죠. 이후 그녀는 존 롤프라는 영국인과 결혼했고 이름도 레베카로 바뀌어 유럽식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유럽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그녀의 죽음도 원주민 역사에서 비극적인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포카혼타스 신화는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갈등과 폭력의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백인 식민 확장의 정당성을 은밀히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신화가 원주민의 고통과 저항을 감추면서 식민지주의 서사를 미화하는 데 활용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최초의 추수감사절 신화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21년 청교도 필그림과 원주민이 평화롭게 식탁을 나누며 화합을 기념했다는 이야기는 이상화된 전설에 불과합니다. 이후 원주민 사회는 전염병으로 인구가 급감했고 백인 정착민들의 토지 침탈과 무차별적 대학살, 강제 이주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은 신화 속 평화로운 만남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신화는 미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개척 정신이라는 이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주민 고통과 저항을 감추는 데 이용되어 왔죠. 미국 역사에서 원주민에 대한 명시적 학살 정책은 특히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기 강제 이주 정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잭슨은 미시시피 동부 원주민에 대한 최종 해결책 실행자로 불리며 1830년 원주민 강제 이주법을 통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눈물의 길이라 불리는 비극적 여정을 겪게 했습니다.

특히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그 비극의 상징이었죠. 고향 땅을 떠나 먼 서부로 이동하는 동안 혹독한 겨울과 질병, 굶주림에 시달며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여정 중에 무려 4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죠. 전체 이동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민족 존재 자체를 위협한 가혹한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짐승처럼 울타리 진주로 몰아 넣어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전통,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긴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그 아픔과 상처는 깊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에서 원주민에게 간 가장 참혹한 만행은 1890년 12월 29일 사우스 다코타주 운디드니 개울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운디드니 대학살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군대는 라코타 수 부족의 무장을 해제하려 했으나 총성이 울리면서 군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25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남녀노소의 라코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대다수가 병들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학살이 자행됐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초청민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지막 주요 무력 충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민족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꿈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징적인 비극으로 이후 원주민 권리운동의 중요한 상징점으로 남았습니다. 미국 프론트의 신화는 미국의 개척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화라는 말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프론티어 신화가 바로 카우보이들입니다. 카우보이의 모습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상징으로 강인한 개인주의와 자립정신을 대변하며 미국인의 이상을 투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였던 카우보이는 국가적 영웅으로 탈바꿈했고 와일드 웨스트, 그러니까 거친 서부라는 이미지는 서부 역사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1870년대 초반 목동이라 불리던 카우보이들은 대체로 거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견뎌내던 유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표현은 어린 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낭만적인 이미지인 반면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은 소모리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단조로운 식생활 속에 살아가는 반야만적 노동자에 가까웠습니다. 1890년 지리적으로 프론티어가 종결되면서 카우보이의 경제적 중요성은 크게 줄었지만 대중의 상상 속에서는 오히려 미국 정신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인한 개인주의, 미국적 보편주의, 서부개척의 미덕이 결합된 카우보이는 남북전쟁 이후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세기 후반 서부에 거친 노동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전설적인 버팔로 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료랑 자기 인생을 쇼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고서는 어느새 화려한 영웅으로 재탄생시켜버린 거죠. 그가 만든 쇼가 와일드 웨스트 쇼였습니다. 군인, 카우보이, 원주민까지 실제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모으기도 하고 또 대중문화에서 유행했던 재미난 허구들을 빼곡히 끼워 넣어서 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경계가 애매모호했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야? 아니면 그냥 쇼야? 하면서 모호함 속에 빠져들었고 그게 바로 와일드 웨스트의 묘미가 됐답니다. 카우보이 이미지는 대중문학을 통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1860년대부터 선보인 저렴한 10센트 소설들은 과장된 신문 보도와 동시대 사건에서 영웅적 인물을 차용해 서부 개척지 신화를 폭발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문고분들은 카우보이를 무모하기만 한 인물에서 용감하고 고귀한 개척자로 미화시켰죠. 이러한 카우보이 신화는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에 머물지 않고 당시 정치적 기류와도 깊이 맞물렸습니다. 특히 히어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이미지를 강력히 활용하며 카우보이 남성성을 국가적 이상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루스벨트는 모험과 용기를 상징하는 카우보이의 모습을 자신이 내세운 강한 국가와 개척정신의 대표 얼굴로 삼았죠. 그는 카우보이를 단순한 서부의 인물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 본받아야 할 진취적이고 자립적인 남성상의 모델로 선전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카우보이 신화는 할리우드를 통해 대중문화의 핵심 아이콘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서부극은 대개 카우보이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묘사했죠. 영화 속 카우보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무법자를 응징하는 도덕의 수호자로 그려지며 미국 고유의 프론트 정신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였던 카우보이를
백인 남성의 자립과 용기, 자유와 개척 정신의 상징으로 단순화한 것이죠. 미국인들이 카우보이 같은 프론티어 신화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 신화가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어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문명과 야생이라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한데 묶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며 점차 복잡해지고 취약해진 사회에서 카우보이는 남성적 힘과 진정한 미국다움의 상징으로서 국민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프론티어 신화는 미국의 정체성과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상상 속에서 카우보이는 단순한 노동자를 넘어 국가와 개인의 이상을 담아내는 상징으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 걷는 길을 내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이사장 서명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일했어요. 뭐 며칠씩 철야도 해보기도 하고 미친듯이 일하다 보니까 2006년 여름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으로 나 자신하고 직면을 했죠. 매일 정치인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지 나한테 들이대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의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는 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반응이 빨랐어요. 아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지쳐 있었고 정말 쉼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이 길에서 많이 내려놓고 새로 힘을 얻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굿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굿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많은 유물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미술사적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진열해 놓은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을 그 전문가들은 국박 또는 중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거 보면 젊은이들이 확실히 힘이 있고 새로운 감각을 줘요. 국박, 중박 했을 적에는 뭐 딱딱해가지고 무슨 바가지 생각나는데 국중박 하니까 리듬이 생겨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서 부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 나라 문화를 상징하는데 박물관은 건물, 유물,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박물관의 규모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얼마나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람객 수에서 작년 세계 3등을 했습니다. 1등이 루브르 박물관이 900만 대고 2등이 바티칸 박물관, 저 시스테나 성당 있는 바티칸 박물관이 680만 명이고 3등인 우리가 650만 명, 4등이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 소위 대형 박물관이, 그 다음이 그 유명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600만. 근데 그 숫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외국 박물관은 자국의 미술이 아니라 세계 미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이와 같은 수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박물관장이 찾아오면은 젊은이들 많은 거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박물관은 옛날 물건을 진열하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박물관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친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전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해보기도 하고 국중박 분장놀이 같은 엄청난 이벤트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즐겁고 편안하고 무언가를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 향유 기관으로 되었고 많은 그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좋아하고 계속 이거 이렇게 유지해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해요. 그리고 유물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면은 역사의 이미지가 생깁니다. 제가 관장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중박을 그 즐길 수 있는 그 몇 가지 그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언젠가 마음 먹고 선사실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시를 1층에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쫙 돌면은 책으로 읽지 않은 우리 역사가 다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내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전시실로 들어 열린마당에서 으뜸홀로 들어오면은 저 끝에 경천사 10층 석탑 보이는 데까지 약 200m의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대동여 지도입니다. 이 대동여 지도의 원본을 거의 실물대 크기로 정밀 복제해 가지고 지금 전체를 붙여놨는데 그 높이가 그림만 6.8m입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그 지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동여 지도가 이렇게 큰가 하고서 그 놀라는데 이 고산자 김동호 선생이 참 훌륭하신 게 이게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이 지리학자로서 그 지도를 만드는데 그 6.8m 되는 그 크기의 지도를 당신께서 그림으로 필사로 해서 그린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만 해도 위대한데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목판 하나로 찍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 전체를 30cm 단위로 해서 아코디언식의 절첩을 22첩을 세운 거예요. 대동여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은 저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그 장성이 대동여 지도를 딱 보더니 하늘에서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구글 지도에 나오는 거하고 형상이 똑같은 거야. 1861년에 만든 지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냐. 더군다나 그 정확한 거가 대동여 지도에는 산세가 표현된 게 이쪽으로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비스듬한지 그 산세의 방향이 다 맞아요. 그리고 강을 표현했는데 낙동강이고 한강이고 강줄기가 두 줄로 해서 쭉 가다가 한 줄기가 돼서 저 태백산으로 가고 금강산으로 가는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두 칸으로 그렸고 배가 못 들어가는 데부터는 한 줄로 표현했어요.

고울에서 고울 사이에 길을 직선으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는 도로 지도지만은 이거는 자연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밀양을 간다 했을 적에는 대구에서 밀양 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게 십리마다 점을 찍은 거예요. 이 고울에서 저 고울 가는데 몇십 리 떨어졌는가가 그 지도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호 선생이 위대한 건 틀림없죠. 그것만 그린 게 아니라 그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과 성격을 타협한 건 지지까지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김정호 선생이 자신이 다 한 게 아니고 100년 전에 정상기라고 하는 분이 기본적인 거를 그려요. 그리고 또 50년 후에 신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걸 방한 눈금에다가 그리는 거를 그려요. 그거를 김정호가 집대성한 겁니다. 뭐든지 위대한 것은 그가 다 창출한 게 아니라 집대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종호 선생님이 고산자의 위대함과 함께 거기까지 쌓아왔던 문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동여 지도 앞에 오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그 크게 놀래서 사진을 찍고 난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지 고향 땅이 어디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어떤 시인은 그거를 대동여 지도 설치된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중간에 광개토 대왕비를 디지털로 복원을 했는데 광개토 대왕비는 우리 역사의 큰 자랑이죠.

첫 번째는 고구려는 주몽에서부터 광개토대왕까지 어떻게 해서 이어져 왔는가가 제일 파트고, 두 번째는 광개토대왕이 그동안 광개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란을 했고, 그때마다 얼마나 땅을 넓혔는가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쓰여 있고, 그 다음에는 광개토대왕 능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준칙이 쓰여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참 강인한 기상, 그 웅원한 정신을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젊은 세대도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아름다운 10층 대리석으로 만든 경천 사터의 탑이 있는데.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에는 다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시대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고려시대 때에는 아주 개성적이고 그리고 장대한 느낌을 주는 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만 하더라도 3층 석탑으로 그냥 단아하게 했는데 고려시대의 석탑은 7층, 10층, 9층 이렇게 높아져요. 경천사탑이 10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탑은 홀수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 5층, 7층,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10층이에요. 근데 10층이지만 사실은 이 기단부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탑을 셀 줄 모르는 사람은 13층 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탑은 그 몸돌에다가 조각을 다 해놨는데 그 조각을 다 해놓은 거가 현장 법사가 불경을 구해오는 우리들이 잘 아는 손오공 이야기가 거기에 그 새겨져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죠. 그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스토리 그런 장식성을 가지면서도 또 대리석이 갖고 있는 질감이 아주 우아하게 보여줘서 이게 더 보존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역사의 길 끝에 있습니다. 이 탑은 개성에 있는 경천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었던 거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어떤 대신이 권력자가 이거를 해체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때의 그 베델이라든지 호머 헐버트 같은 그 언론인과 외국인 선교사가 국제적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문화재 약탈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돌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려받아가지고 경복궁 한쪽에 있다가 이 국중박을 만들면서 상징적인 그 유물로 세워놓은 거가 지금에는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저 가만히,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Do you have a pet?
2: I have a dog. It's so cute. How about you?
1: I don't have any pets, but I want to have many. I want a rabbit, a goldfish, a parrot.
2: Wow, you really love animals.
0: 대화 잘 들어봤죠?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 any, but, many, parrot 먼저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but. 사실 우리 지금까지의 대화에 몇 번 나오기는 했어요. But 이라는 것은 문장이나 단어 사이를 이어주는 말인데요. 하지만 그러나 but의 앞에 나오는 것과 but의 뒤에 나오는 게 서로 반대일 때 쓰는 말이 but예요. 연결될 때는 친구들 알고 있는 and,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Any. Any. Any는요, 어떤 뭐뭐라도, 조금도, 뭐 하나도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뜻이 사용되는지는 이따 대화에서 확인해 봐요. Many. Many. Many는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많다고 할 때는 개수가 많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는 many라고 표현하고. Parrot. Parrot. Parrot은 앵무새예요. 새 중에서 말 따라한다는, 선생님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말을 따라할 수 있다는 앵무새는 Parrot. Parrot 이렇게 발음해요. 자, 그럼 대화 볼게요. 여자애가 물어보네요.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말 have 갖고 있다. A pet 반려동물이죠. 너 반려동물 있니? 동물 키우니? 이런 뜻. I have a dog. 이 남자친구는 개를 키우나 봐요. It's so cute. 진짜 귀여워. How about you? 너는 어때? 그랬더니 여자애가 I don't have any pets. I don't have는 don't가 붙었으니까 have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없대요. 갖고 있지 않대요. 뭐를요? Any pets. 나는 반려동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I don't have any pets. But 하지만 I want to have many. Want to는 뭐예요? 원하다. Have many. 많이 갖고 싶어. 이어보면 나는 동물, 반려동물 하나도 없는데 많이 갖고 싶기는 해. 이런 뜻이 되겠죠. I want a rabbit, a goldfish, a parrot, and on and on and on. 자기가 갖고 싶은 반려동물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I want a rabbit, 토끼도 갖고 싶고, a goldfish, 금붕어도 갖고 싶고, a parrot, 앵무새도 갖고 싶고, 그랬더니 wow, you really love animals. 야, you really, 너는 정말로 love, 사랑하는 거, 즉 많이 좋아하는 거. Animals, 너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대화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이 대화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Topic World의 194 켜서 눌러서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넣어서 문장 완성하기.
3: Do you have a pet?
0: 맞아요. Do you have a pet? 어떻게? 맞아요. 너는 펫을,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니? 물어보는 말. 말하면서 눌러요. Do you have a pet? 계속해볼까요?
3: I have a rabbit.
0: 그대로 I have a rabbit. 나는 토끼가 한 마리 있어. 계속.
3: I have a turtle.
0: I have a turtle. Turtle은 뭐다? 그치, 거북이. 나는 거북이가 한 마리 있어.
3: I have a hamster.
0: I have a hamster. 말하면서 I have a hamster. 마찬가지로 나는 햄스터가 한 마리 있어.
3: I have a goldfish.
0: I have a goldfish. Goldfish는 금붕어죠. 나는 금붕어가 있어.
3: It's cute.
0: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It's cute.
0: It's cute. 그것은 귀여워. It's cute. 우와. 어렵지 않죠, 친구들? 동물 같은 것도 갖고 있다고 할 때는 무조건 have를 쓰고요. 갖고 있니? Do you have? 나는 갖고 있어. I have. 다음에 내가 말하는 동물들을 넣어주면 문장을 여러 개 만들어 볼 수 있다. Awesome.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그래요. 저는 개를 원해요. 저는 토끼를 원해요. 이번에는 우리 Let's Talk을 켜고 펭수와의 대화 시작해 볼게요. 동물 얘기니까 뭐.
4: Hello.
0: Hi.
4: Do you want to have a pet?
0: Do you want to have a pet? 물어봤어요. 친구들 어때요? 애완동물 기르고 싶어요? 그렇다면 yes, I do. 아니면 no, I don't. 원하는 대로 대답하기. Yes, I do. 선생님도 진짜 키우고 싶거든요.
4: Great. What pet do you want? Dog or cat?
0: 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나? What pet do you want? Dog or cat? 물어봤네요. 선생님은 개 할게요. I want a dog. 친구들은 친구들 원하는 걸로.
4: Good choice. What pet do you want?
0: 이번에도 둘
4: Rabbit
0: 중 고르기.
4: or hamster?
0: Rabbit or hamster? What do you want? What pet do you want? 선생님은 토끼. 토끼 할게요. 친구들도 원하는 동물로 말해요. I want a rabbit.
4: Good choice.
0: Good choice.
4: Bye.
0: Bye.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 대화하기 미션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게요. 오늘은 우리 AI 니콜에게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우리 오늘은 but, 하지만, 그러나 있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물어봐요. Hi, AI Nicole.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들 알려줄래? And, 그리고, 그래서. But, 하지만, 그러나. Or, 또는, 뭐뭐가 아니면. 아, 봐요. 우리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때 쓰는 말이 and. I want oranges and strawberries. 나는 오렌지랑 딸기를 원해. 이럴 때 and로 연결할 수 있죠. But, 하지만, but.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오늘의 대화처럼 다를 때는 but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요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or 있어요. 조금 전에 펭수와 대화할 때 어떤 반려동물 갖고 싶니? 한 다음에 dog or cat 물어봤죠.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or 또는 뭐뭐가 아니면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다. 잘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 이야기 해봤죠. What pet do you want and why?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반려동물을 갖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펭수와 대화하면서 연습도 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강의 23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19강, 우체국하고 은행에 관련한 표현들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는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준비한 그 베트남 문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이 베트남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베트남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어디서 베트남어를 배웠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나 베트남어과 졸업했다. 베트남어 배웠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치네요. 그래서 그렇다. 나 거기서 학교에서 배웠다.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수능특강이 20강까지예요. 지금 19강 교재 거의 이제 끝나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베트남어 배웠으니까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길을 걷다가 또는 마트에서도 옆 사람 이거 들어오면 베트남어가 들릴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베트남어 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어 이제 하면 너 베트남어 할줄 아네? 그렇지? 베트남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어디서 베트남어 배웠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EBS 수능특강 배웠다. 이렇게 얘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우체국 및 은행 업무 관련한 표현을 묶어 답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동사하고 züb 있어요. 우리 züb이라고 하는 것은 돕다라고 하는 동사야. 원래 의미가. 그런데 동사와 함께 쓰여. 그럼 무슨 뜻일까? 동사해 주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동사해 주다. 자, 예를 들어서 동사가 안이다, 안, 먹다. 안습 그런다고, 베트남 사람들이. 먹어달라는 거야. 먹어달라는 게, 먹는 게 도와주는 거라 이거야. 그렇지? 그런 표현이야. 자, 또, 로이, 에이, 쌍비. 로이는 교환하다란 뜻이라고 그랬지? A를 B로 교환하다고 할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이는 뭘 어디로 보내다, 붙이다, 편지 보내다, 돈을 보내다. 이렇게 할때 하는 거야. A를 B로 보낸다고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런 상관어구가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대화문부터. 자, 달라. 우린 달라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롤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롤라. 자, 그리고 미국이야. 국가 이름 고유명사라서 대문자로 썼어. 그러면 롤라 미 그러면 미국 달러가 된다는 거야. 다른 나라도 달러라고 이름을 붙이는 나라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dollar me 하면 미국 달러, 미국 달러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은 원래 동사로 어디 어디로 건너가다, 건너오다 그런 뜻이야. 이제 베트남 친구가 전화로 야, 빨리 우리 집으로 와, 건너와 이런 표현할 때, 야, 친구 너상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동사도 있고. 또 어디 어디으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야. 건너가는 그 어디 어디로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야. 이따가 상관 없고 나올 때 다시 한번 보고. 디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자할때 이거는 우리 쇼핑할 때 가격이 얼마냐 할때 그때 나온 거야. 자 가격할 때 가짜야. 그리고 이 띠는 역시 한자어에서 온 건데 비율할 때 비자야. 거기서 온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뭐의 비율이야? 가격의 비율이야. 한국 돈과 미국 돈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미국 1달러를 기준으로 한국 돈은 얼마야? 그지? 또 미국 1달러 기준으로 베트남 돈은 얼마야? 가격의 비율이 환율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이해하면 돼. 그러면 기억이 오래되고 우리의 논리력, 사고력도 길러진다 이거예요. 단순한 게 하는 것보다. 자, 루는 충분하다라는 뜻이야. 충분하다. 자, 이 정도 일단 하고 우리 본문 설명해 볼게요. 자, 짜오찌 이렇게 했죠? 안녕하세요, 언니, 누나. 자, 이제 직원한테 하는 얘기지. 나는 무언 원해요. 뭘요? 로이 교환하기를 원해. 자, 로이 A 상 B야. 그렇지? 상관없고가 나왔어. 로이 A 쌍 B. A를 B로 교환하다. 바꾸다. 로이 도이 교환한다고 그랬지?

자, A가 뭐예요? 미국 달러를 뭘로요? 베트남 돈으로. 띠엔 돈이지? 돈으로 할 때, 어디 어디 으로가 상이란 말이야. 이 상이 동사로는 어디로 건너가다, 건너오다란 뜻인데, 어디 어디 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서 계속 지금 A가 말하는 거야. 띠자, 환율이라고 그랬지? 가격 비율. 언제? 오늘. 오늘 환율이 바오니에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미국 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바꿀 때 환율이 오늘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자, 자오 앵. 자, 이걸로 봐서 A가 남성이라는 걸알수 있지? B는 여성이야. 못 돌라. 1달러가. 자, A, 라, B지? A는 B다. 그럼 미국 1달러가 25,000동이야. 우리 베트남 돈은 단위가 동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동화라고 했어. 우리는 원화인 것처럼 25,000동이다. 그러면서 자, 손님은 무언 원해요? 로이, 교환하기를. 교환하기를 원해요? 얼마를 교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A가 자, 지 당신이 로이 즈비 나온 거야. 자, 도이. 동사지? 동사 플러스 즈읍이 나왔어. 즈읍은 원래 돕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동사해 주다, 동사해서 도와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지 당신이 누구를 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얼마를 바꿔줘? 300달러를. 지금 여기 내용을 쭉 하고 1달러에 25,000동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손님이 아 그렇다면 300달러 바꿔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못 룩사오라고 돼 있지? 자, 우리 못은 하나 둘셋넷할때못 하이바 할때 하나. 그리고 룩은 뭐뭐 할 때지요? 뭐뭐 할 때. 그래서 룩 다음에 주어 서술어 나오면 주어가 서술어 할 때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한시 룩 한시 그럼 한시에 이런 의미도 있었어. 그래서 이못 룩이 합쳐지면 한 단어가 돼서 잠시 그런 뜻이야. 잠시 잠시 싸우는 뒤지. 위치상으로 뒤, 후, 시간적으로 전후 할때 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제 환율을 해줘. 여기 맞춰서 이것을 300달러로 바꿔줬겠지. 직원이. 잠시 후에.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띠엔 돈이지. 띠엔 돈. 누구의? 손님의. 당신의 돈이. 돈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너희와 같이 쓰였어. 여기까지만 하면 손님의 돈이라고 한 뜻인데, 너희가 뭐예요? 우리 가까이 있을 때 여기 이쪽 이런 의미였었지? 그래서 저 A 여기 있어요라고 했을 때 A더이 그런다고. 뭔가 주면서 A 여기 있어요 할때 A더이 그러면 A 여기 있습니다. 자, 손님의 돈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잉 손님이 기염자 역시 한자어지요? 검사. 확인하라는 거야. 검사하라는 거야. 뭘요? 여기 지금 그이 돈, 액수가 맞는지, 300달러를 베트남 돈,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렇지? 이걸 한번 세어서 검사해 보라는 거야. 그 목적어는 지금 생략되어 있어. 자, 그리고 우리 쌤이 나왔는데, 이 쌤은, 우리가 알잖아요. 쌤, 뭐였지? 보다. 그래서 쌤, 주로 뭘 봤어요? 쌤, 휨, 영화. 그렇지? 필름에서 왔다고 그랬지? 휨을 보다, 필름을 보다, 영화 보다, 또 쌤, TV, 텔레비전 보다. 이렇게 그 내용물을 보는 거야. 그 내용을 보는 게 쌤인데, 이게 동사와 함께, 여긴 지금 끼엠자라고 하는 확인하다, 검사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 검사해 보다라고 쓰이는 거예요. 뭐뭐 해보다, 시도해 보다. 참, 그렇게 보면 우리말도 똑같아요. 보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먹어봐, 입어봐, 세어봐. 그렇지? 똑같아. 베트남 말도 동사 플러스 쌤이야. 뭐뭐해 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선 검사해 보세요. 손님 당신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런 거지. 회화체에서 상대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또는 뭔가를 통보할 때 이거 하세요. 또는 내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썼어요. 그랬더니 웡 예스의 뜻이죠. 손 윗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예스 할때웡 썼어요. 그래서 세본 거야. 누 충분하다 알지? 소위는 완료형. 세 보더니 아 충분합니다. 세 보니까 충분하군요. 이렇게 해서 루조이를 썼어요. 자,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여기서 지

A와 I을 썼어요. 상대 직원을 여성이야. 그래서 G를 썼고,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썼어요? 또이를 썼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예의상 상대를 G, 언니, 누나, 남성이니까 누나라고 하고, 나는 또이, 1인칭 자기인데 관계성이 배제된 1인칭을 쓴 거야. 원래 상대를 G, 누나라고 하면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동생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M을 써야 마땅한데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근데 지금 처음 만났어. 그래서 아직 자기가 동생인지 명확하지 않아. 상대를 일단은 누나라고 예의 바르게는 붙였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관계라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요. 이 로이는 바꾸다, 교환하다 그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 베트남의 개방개혁 정책을 로이 머이 그랬단 말이야.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야. 그래서 사회주의의 특징은 대외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야. 대외 개방을 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경제 체제도 바꾸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베트남의 개방 개혁 정책 이름이에요. 글자 그대로야. 머이는 왜 새롭다, 새로운 그런 뜻이 있었지? 그래서 새롭게 바꾸는 거야. 자, 그게 그래서 우리 옷살 때도, 쇼핑할 때, 옷살 때도 교환한다라는 의미로 로이를 썼었잖아. 자, 여기서는 지금 환전을 할때 얘기죠. A를 B로 교환하다, 바꾸다 그렇게 쓴 거야. 밍, 나는 링 뭐뭐 하려고 해. 우리 작정하다 할때그 정자라고 그랬지? 뭐뭐 하려고 해. 렌은행, 은행에 이르려고 해. 은행에 가려고 해. 뭐 하기 위하여. 레 플러스 동사 로이, 교환하려고. 베트남 돈을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그렇지? 똑같아. 로이 A, 상 B가 나온 거예요. 나는 무언 원해요. 역시 로이, 바꾸기를. 자, 이번엔 A가 이거야. B로 바꾸기를. 자, A가 뭐예요? 이 방이죠? form이 한자어 방에서 왔다고 그랬지? 이 방을 저 방으로. 이건 지시사하고 이 방을 저 방으로 바꾸고 싶다. 자, 이제 zoom이 나왔어요. zoom은 동사로 돕다란 뜻인데 이렇게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 zoom 하면은 동사 해주다, 뭐뭐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동사해서 도와주는 거죠. 누구를? 이 대상을. 응? 자, 나는 쎄라고 하는 우리 미래지 뭐뭐 할 거야. 꺼강 할 거야. 꺼강은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노력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을, 형을, 오빠를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자, 원래 쓰이면 이렇게 돕다란 뜻인데 이렇게 쓰인다 이거야. 자, 꼬태는 뭐뭐 할수 있다. 자, 형은, 오빠는 무어 살수 있어. 무어가 사다지 뭔가를 구매하는 거야. 근데 쓰읍과 함께 쓰였어. 사줄 수 있어. M 동생을 위해서, 동생에게. 자, 뭘요? 여기는 목적어가 나왔어. 카페, 커피지. 그리고 한, 리, 잔. 이렇게 쓴 거야. 어순, 숫자. 그 다음 단위 명사. 그리고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한 잔의 커피를 좀 저에게 사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이것이 능, 할수 있다. 동사 다음에 문장 끝에 문장 그 동사 뒤에 나오면 덕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을 얘기했지. 그리고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사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꼬태에도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꼬태하고 덕이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쌤. 이 쌤은 원래 보다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보다, 텔레비전보다, 보다인데,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쌤이 나오면, 동사 해보다, 뭘 시도해보다, 동사를 시도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야. 자, 이것은 이것과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원래 이트 자체가 시도해보다라는 뜻이잖아요. 동사와 함께 쓰여서, 그런데 함께, 나란히,

이렇게 쓰여서도 역시 뭐뭐 해보다라는 뜻이 있고, 또 이렇게도 쓸수 있어. 원래 to가 동사 앞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to 먼저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다 해보다라는 뜻이야. 해보다. 자, 만 친구 너 우엉 마시다란 뜻이죠? 느어감 오렌지 느어겐 물이야.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오렌지 물. 이게 오렌지 주스야. 이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친구 너는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이런 뜻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쌤이 있어. 마셔봐 이런 얘기죠. 응? 이걸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쓰고 트쌤이 트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야. 또 이때 이 트를 앞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동사 앞에 빼서 마셔봐 이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트를 함께 쓸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아, 은행 업무와 관련된 표현을 먼저 볼게요. 자, 이제 대화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은행 업무와 관련된 그 표현들이 조금 정리를 할게 있어서 이것들이 먼저 나왔어요. 자, 오늘 디자 환율이 얼마예요? 이렇게 됐지? 그랬을 때 대답하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1달러는 A 라비지 B다. 25,000동이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자, 방을 써서. 1달러는 25,000동만큼이다. 우리 방은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동급 비교가 있었죠. 그렇지? 자, A는 까오 사람이야. 키가 커. 그런데 방 뭐뭐만큼. B만큼. 이렇게 우리가 동급 비교할 때 썼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야. A는 B만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환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쓸수 있고, 또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1달러는 우리 로이가 바꾸다란 뜻이 교환하다. 자, 동사 다음에 느어기 왔네. 그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가능. 25,000동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형은, 오빠는, 건은 필요로 하다 이거죠? 로, 아이가 우리 종류 할때 류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느 돈 종류를 필요로 하십니까? 이건 언제 나오냐면, 이제 환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하면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 천 원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아, 이런 얘기할 때 100달러, 50달러, 10달러 이런 거 있죠? 그럼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라고 할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의미가. 또 자, 손님은 필요로 해요. 이때 이 떠는 지폐인 경우에요. 지폐. 지폐인 경우에 종이죠. 종이에 대한 분류사가 뭐였어요? 바로 이 떠란 말이야. 떠. 그래서 못 떠, 한 장, 하이 떠, 그러면 두 장, 이런 식으로 종이,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떠, 그 다음에 10만이다. 그러면 10만 동이다.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10만 동짜리 지폐인 거야. 근데 지금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바오니에우라고 하는 의문사를 쓴 거야. 얼마짜리 지폐를 필요로 하느냐.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환전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야. 쪼, 대상, 그 다음에 명사지. 그러면 이 대상에게 명사를 주다라고 하는 뜻이지? 자, 얼마를. 자, 여기 100이고 응이는 1000이지. 1000이니까 공 3개 붙여. 그러면 10만 동. 10만 동짜리 지폐를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나는 원해요. 뭐 따이콘. 따이콘을 열기를 원해요. 뭐 문을 열다지. 여기서 계좌를 열다 할 때도 이 동사를 썼어요. 따이콘 계좌 한 단어. 이 은행에서. 자, 그러자 이렇게 쓸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럼 손님이 의인은 기록하다 할때그 기자야. 뭘 기록할까요? 호 성과 이름, 성명, 그리고 또 리아지 한 단어죠. 주소. 그리고 소 번호인데 무슨 번호? 호지의 여권이죠. 누구의? 손님의 이 여권 번호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록하는 그 내용이야. A를 기록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와우, B. 그렇지? 우리 와우는 원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한 동사였지.

근데 뭔가 행위를 할때그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랬어.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하세요. 그래서 여기, 야, 여기에 할때 이렇게 썼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대화문을 볼게. 자, 요번에는 우체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화예요. 우체국. 자, 아오자이웨이에 뭔가 또더 있나요? 뭘 보내는 걸까요? 소포. 소포를 보낼 때 이제 하는 얘기야. 자, 무우기엔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소포예요. 우리 무디엔이라고 해서 우체국을 우전, 그렇지? 우전국을 설치한다 할때 이게 우전이야. 이게 우체국이야. 자,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우기엔. 이게 소포야. 소포. 그리고 아오자이. 자, 아오가 우리 옷 중에서 우돗을, 상의 우돗을 얘기했지? 그리고 자이는 긴 그런 뜻이야. 그래서 긴 옷이야. 긴 옷.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죠? 아오자이. 그리고 웅와이는 뭐뭐 외에 하는 한자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레는 올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다 또는 어디 올라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레니. 그 다음에 건. 우리 무게 단위로 한 근, 두근할때그 건이야. 그러니까 1kg이야. 킬로그램이야. 이 건이. 응? 그런데 명사로 또 저울이라는 뜻도 있어. 저울. 우리 우측에서 소포 보낼 때 무게를 달지요? 그때 사용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화문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아잉. 자, 아잉은 쪼, 사람. 요번엔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네? 그럼 무슨 뜻?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동사라고 그랬지? 자, 그이는 뭘 보내다. 그이, A. 그리고 니, B. A를 보내는데 어디로? B로. 우리 D는 어디 어디로 가다란 뜻이 있었지. 그래서 동사는 D가 가다인데 역시 여기서 어디 어디로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이 소포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해주세요. 아, 제가 이걸 좀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지.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지. 이제 손님이 여성이라는 걸알수 있지. 자, 이 소포 속에는 거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지. 의문사, 정중하게. 그랬더니, 꼭 아오자이, 아오자이가 있어요. 이것을 원래 풀 센텐스로 한번 써보면 이거지. 이 소포 안에는 꼭 이즈 대신에 아오자이를 넣는 거죠. 그렇지? 아오자이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게 평소문이 되겠지? 근데 지금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무엇이 있어요? 라고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쓴 거야. 그리고 대답은 간단하게 아오자이요. 아오자이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랬더니 자, 응와이 아오사이, 아오사이 이외에, 거는 있단데, 우리 거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거 말고 그거 외에 뭐뭐 하기도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있기도 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에 또뭐 어떤 것이 있기도 하다, 더 있다라는 거죠. 자, 지 무엇이 모르니까, 그리고 느어는 더 그런 뜻이지. 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정중하게. 그랬더니, 아, 없네요. 다른 것은 없어. 자, 그랬더니 직원이, 자, 그럼 손님, 네. 우리 대에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뭘 어디다 놓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지? 놓으세요. 그것을. 자, 너는 3인칭 단수야. 뭐겠어요? 이 소포. 아웃사이가 있는 소포. 이 소포를 어디 위에다가 놓으세요? 할 때, 건이 저울이었지.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레, 렌. 어디에 올려놓다라고 하는 의미로 레, 렌을 쓴 거야. 여기 목조가 들어가서 여기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끝에 우리 니가 왔죠? 이 디는 원래 동사로 어디 어디 가다인데 또 디가 문장 끝에 쓰이면 무슨 의미가 있었지? 명령의 의미가 있었지. 명령. 자, 근데 주어가 지금 뭐로 썼어요? 인칭 대명사를. 지로 썼지? 그러니까 언니, 누나야. 누나,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야. 그런 의미. 선생님이 그 학생 때 베트남은 이제 막 배워가지고 중간에 베트남에 이제 어학연수 가느라고 비행기를 탔단 말이에요. 베트남 에어라인. 그러니까 이 아오사이를 입은 여승무원들이 서빙을 해줘요. 이제 식사도 주고 뭐 하는데 밥을 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 Andy 이러는 거예요. I'm Andy. 자, 저를 보고 I'm 이렇게 불러요. 초면이니까 제가 더 어리겠지만 I'm 오빠 안 먹다지? 그리고 끝에 리야. 그럼 뭐야? 먹어. 나한테 명령을 하네. 속으로.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호칭이 뭐예요? 오빠잖아, 오빠. 손님 드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명령이라고 하니까 뭐 해?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감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지 누나 이 저울 위에 그거 올려놓으세요. 이런 의미라는 거야. 또 정중하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정도 보고 우리 문법 표현 정리할게요. 이 그이는 보내다란 뜻이었지? 뭘 어디 붙이다. 편지 붙이다. 어디 보내다. 그래서 A를 B로 보내다라고 할 때, D. 우리 본문엔 D만 쓰였는데, then도 되더란 거야. then도 역시 마찬가지지. 어디 어디 이르다. 가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 때. A를 B로 보내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장소가 많이 와요. 어디 어디로 보낸다고 할 때. 자, 나는 보내고 싶어요. 이 소포를 어디로? 미국으로. 자, 우리는 쌤 뭐뭐 할 거예요?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어디로? 요번에 이제 then을 썼지? 이 대상이 여기 이제 온 거야. 여기. 어디 어디에게로 보낸다라고 할 때, 누구누구에게 어디로 보낸다고 할 때. 자, 보세요. 떳까. 모든 그런 뜻이지? 또 깍은 복수야, 뭐뭐들. 자, 뭐뭐들일까요? 지형 학교죠? 어떤 학교야? 중학. 우리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중학이라고 그랬지? 중등교육과정이야. 우리 이제 초등교육과정 하면 초등학교 과정이고, 중등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예요. 고등교육, 이제 대학교고, 여기 지금 이 중학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보통이 나왔네. 보통, 그치? 한자어로 보통 중학교. 근데 모든 보통 중학교들이야. 이거 뭐라고? 어떤 학교라고? 고등학교를 표현했어요. 고등학교. 자, 중학교는요. 꺼서. 그렇지? 기초라고 했어. 이렇게 두 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모든 이 고등학교에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요번에는 why A 건 B라고 하는 상관어구가 나왔어. A 외에 B도 이런 얘기죠. 자, hot, hig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hot은 노래하다라고 하는 동사야. 노래를 잘한다고 할때 우리 high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그렇지? 공부를 잘한다, 베트남어 잘한다 이렇게 할때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zoe를 썼습니다. zoe. 또는 또또 써요. 또 우리 사람에게 쓰이면 사람이 좋다, 착하다. 어떤 사물에 쓰이면 그것의 품질이 좋다. 이런 뜻이야. 뭔가를 잘한다고 할 때도 쓰고. 이런 걸 썼는데, 노래를 잘한다라고 할 때는 핫하이를 써요. 이렇게 써. 이 하이는 또 무슨 뜻이 있었어요? 책이나 영화가 참 하이하다라고 하면 재미있다. 이런 의미가 있었지? 자, 노래를 잘하는 거. 이게 A야. 이게 A야. 그거 외에. 누가? 그 친구야. 그 친구는 노래를 잘하는 거 외에 그 친구는 건. 또뭐 하기도 해? 이거 외에 뭐 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야. 더. 자, 뭘또 잘할까요? B에 해당하는 거. 냐이 조이. 이때 조이가 나왔네. 조이. 바로 이거예요. 냐이를 잘하기도 한다. 냐이는 뭘까? 노래를 잘할 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잘하는 거 외에 냐이도 잘해. 냐이는 춤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냐이가. My mind은 한 단어로 내일이란 뜻이지. 내일. 자, 역시 뭐뭐 외에 mon dieng anh. 자, dieng은 소리라고 한 뜻이 있었지. 그런데 나라 이름과 함께 쓰여서 그 나라의 소리, 그 나라 언어를 얘기했어. 영국, 영어가 되지요. 영국에서 영어라는 과목이지. mon은 과목이야. 그래서 과목 이름을 대문자로 썼다는 거. 그래서 영어 과목 외에 m 동생 저는요.

건, 티, 시험을 봐요. 역사, 릭스가 역사라고 했지. 역사 과목도 또한 시험 보기도 해요. 이것도 더, 이거 외에. 자, 역시 우체국에서 있는 다양한 표현들. 자, 나는 무언 원해요. 그의 보내기를 이 소포를 한국으로.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직원이 네, 그러면서 지 손님 여성을 이렇게 얘기했죠. 손님 그리고 하이 뭐뭐 하세요. 격식 있는 명령이라고 그랬지. 뭐뭐 하세요. 이렇게 위 기록하세요. 뭘요? 리어치 주소 누구의 응의 그의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그리고 또 응의 년 여기는 보내는 사람이었고 여기서는 년 하는 사람 누굴까요? 년은 받는 사람. 그치? 외국어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바로 사전 찾아보는 거 아니고 내가 다른 건 아니까 그걸 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여기는 바로 유추해 볼수 있어.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또 년하는 사람의 주소라는 얘기지 받다란 뜻이야. 년이 받다. 아, 이런 거라고 그랬어. 외국어 공부할 때. 자, 정중하게 지 무언 원해요. 그의 보내기를. 그리고 바오담 이렇게 써있지. 자, 하이가 중간에 나왔네. 하이에 또 의미가 뭐가 있었죠? A 하이 B지요. 그러면 선택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 이거 자체가 어떤 의문사도 없고 문장 끝에 컴도 없는데 의문문이 돼. 그랬을 때 A니 B니라고 자연스럽게 혹은 아니면 그런 뜻이니까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자, 당신은 마오담으로 보내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트엉으로 보내기를 원하나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이 트엉은 우리 알잖아. 보통. 그런 뜻이야, 보통. 그래서 주어가 보통 뭐뭐하다. 그렇지? 빈도부사로 보통 뭐뭐하다 할때 보통이야. 그러면 이건 뭘까요? 보통으로 보낼래요? 아니면 마오담으로 보낼까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뭔가 특별한 거야. 한자어로 이게 담보야, 담보. 여긴 지금 등기죠? 등기. 그래서 등기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예, 바오담으로 보내고 싶어요. 등기로 보내고 싶어요. 자, 또 여기서 다른 표현이 나왔어. 그이 냥, 냥은 속도가 빠른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빠른 우편으로 보내시겠어요?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는 거야. 속달이라고 돼 있죠? 여기 속달. 속달로 보내면 조건이죠? T, 뭐뭐이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랬을 때 단지 하루만 멋 소요된다. 걸린다. 우리 지 토이 구문이죠? 단지 뭐뭐할 뿐이다. 하루만 걸릴 뿐이다. 이렇게.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실전 문항을 한번 볼게요. 실전 문항은 총 12 문항 중에서 4번과 12번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서 우리 강의 25강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문항만 볼게요. 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밍, 나는 고이, 템. 우리 고이는 뭔가 주문하다. 그런 뜻이 있었죠? 음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다 할 때. 그리고 템은 추가하다라는 뜻인데, 동사와 함께 쓰여서 이 동사를 더하다, 추가로 더하다 그런 뜻이 있었어. 자, 뭔 나왔네요. 음식이지? 음식을 추가로 주문한다는 거지. 더. 그리고 예 이렇게 했어. 자, 친구 사이에 나지? 야, 내가 음식 추가로 더 주문할게. 응? 그랬더니 토이야. 토이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 에이 토이. 그치? 주어가 지 단지 뭐뭐 할 뿐이다라고 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토이가 동사로 어떤 뜻이 있냐? 뭘 하다가 그만하고 중단하는 게 토이야.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토이 그러면 아, 자 그만 됐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더 주문할게 그랬더니 아니야, 됐어. 나 역시 친구 사이에 나 이미 안 먹었어. 완료형. 자, 뭐 하게 먹었어?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주문하지 말라는 얘기일 거야. 토이니까. 응. 자, 루. 충분하다. 그래서 안 두. 충분히 먹다죠. 충분히 먹었어. 유력한데? 그러니까 더 주문하지 마. 그만. 로이는 교환하다잖아요. 바꾸다. 그이는 보내다. 뭘 붙이다. 샘 보다. 그리고 또 동사와

쓰여서 동사를 해보다, 시도해보다, 년, 우리 보내는 사람. 그렇지? 보내다, 년은 봤다. 그때 그 년이죠? 봤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2번. 이 오렌지 주스가 좀 뭐뭐해 보인다는 거지? 장은 맛있어 보인다. 너무나 맛있어 보인다. 그런 내용.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M. 동생이네요. 자, 뭐뭐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가 B의 동생뻘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오렌지 주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그래. 네가 뭐뭐할, 뭐 해봐. 네가 뭐뭐해.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답지를 보니까 다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어. 다만 뭐가 달라요? 어순만 달라. 어순만. 어순 문항이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3번 볼게. 트 다음에 동사지? 동사 해보다, 우엉 마셔보다라는 거야. 이 오렌지 주스를, 그렇지? 이게 오렌지 주스 명사고 지시사가 뒤에서 설명했어. 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다. 그리고 여기 동사 다음에 쌤이 왔어. 문장 끝에 해보다. 동사 해보다. 이 트가 여기 와서 함께 쓰여도 되고 또이 앞으로 가도 된다고 했지? 뭐뭐 해보다 할 때. 그래서 이 3번이 어순이 맞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어순이 틀려서 이게 오답이 되는 거죠. 3번. 그래, 너이 오렌지 주스 마셔봐. 이런 얘기. 이제 3번. 상관없고죠? 상관없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자주 봤는데? 그렇지? 상관없고. 정해져 있단 말이야. 기본 어휘표 내에서만 만들어지니까. 자, 보세요. 빈칸 AB에 들어갈 거. 지, 언니가 누나가 쪼, 나로 하여금 뭐뭐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 A와 B가 나왔어. 이 방을 저 방으로 뭐뭐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 그 다음에 저는 기다린다는 거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나, A, B는 뭐냐면, 이제 주어가, 나는 이미 뭐뭐잖아요. 이미 A이고, 이 라인은 또 다시, 그거 외에 또, 이미 A인데 또 B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이거 했는데 또 다시 뭐 한다는 거야? 로이는요, 교환하다죠? 그래서 A를 B로 교환하다, 바꾸다. 뚜이는요, 비록 A이지만 그러나 B이다. 깡 A, 깡 B는요, 주어가 나오고 주어는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 자, 이 우리 템 느어지? 그러니까 추가로 더. 여기 뭐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주어가 나오고 더 추가로 더 뭐뭐하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이거야? 바꾸다라는 말이 나겠지? 이 방을 저 방으로 바꿔주세요. 나로 하여금 바꾸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2번이 되겠죠. 2번 정답. 자, 이제 5번이요. 우체국이라는 게 이제 사파로 나왔어. 자, 손님은 여성이지요?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랬을 때, 네, 나는 원해요. 뭐뭐 하기를. 지금 이제 소포 같은 거를 여기 뭐 올려놓는 거죠? 그랬더니, 네, 손님이, 네, 놓으세요. 그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거예요. 돈을 교환하고 싶어요. 환전하고 싶어요. 아니고, 자, 이 사진을 찍으러 간다. 역시 아니고요. 계좌를 열다. 아니죠. 자, 오늘 환율이라고 그랬어. 돈 가격의 비율을 알다. 역시 아니고, 이 소포를 보내는 거지? 어디로? 네 미국으로. 이 소포가 미국에 가도록 보내는 거야. 그런 의미야. 보내고 싶어요. 예,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6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노이즈유비 나왔네. 자, 나에게 바꿔주세요. 미국 100달러를. 어디로? 베트남 돈으로. 예, 그러면서 지, 손님이 뭐뭐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답이. 예, 쪼, 대상, 그리고 뭐에 명사가 나왔죠?
자, 천이니까 공세계 하면 20만 동짜리를 주세요. 즉,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그런 말이 들어가겠지. 자, 1번 보세요. 필요로 합니다. 어떤 돈 종류를 필요로 합니까? 손님은. 아, 저 20만 동짜리 주세요. 그렇지? 유력해. 자, 이 노인은 얼마를 교환하는 게 필요로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빠르게 보내는, 속달로 보낸다고 그랬지? 속달로 보내고 싶은가요? 그 얘기 아니고. 자, 끼엠자, 아까 검사한다고 그래서 확인한다고, 통띠는 한자어로 통신이야. 의미는 정보. 그래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만 하느냐. 파이,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그리고 비엣은 알다. 니아치 주소, 누구의? 우체국이지? 무리엔, 우전이지? 우체국의 주소를 아느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인 걸로 봐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7번. 이 대화에 언급된 거.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자, 한국으로 이 소포를 보내고 싶어. 이 소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오자이가 있어요. 자, 아오자이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아니요. 자,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이 내용.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건 뭐냐? 소포의 무게? 아직 언급되지 않았죠? 소포 요금. 소포 내용물은 언급됐네. 아오자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소포 발신자 이름, 소포 수신자 전화번호. 이거 없어요. 여기에는 3번이 정답이고. 8번. 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안녕하세요. 나는 미국 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교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A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대답이 네, 1달러는 2만 5천 동이에요. 환율을 지금 얘기해 준 거야. 그 대답은. 그러니까 환율이 얼마예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준 거지. 자, 1번. 손님은, 자, 무슨 돈 종류를 필요로 합니까?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그런 얘기 아니고, 오늘, 디자, 환율이지? 얼마예요? 이거 유력한데? 25,000동. 자, 당신은 보내는데, 바오 다음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보통 일반으로 보냅니까? 아까, 이거, 등기라고 그랬지? 등기로 보내요? 일반으로 보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자, 1달러는 뭐뭐만큼? 베트남 돈, 얼마의 베트남 돈만큼입니까? 1달러에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25,000동. 그치? 그래서 B와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B와 D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9번. 자, 나는 이 소포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자, 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몇 권의 책이 있어. 그치?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물이야. 소포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일반으로 보내십니까? 느이트엉. 보통으로 보내세요? 누가 년 받나요? 이 소포를. 그치? 이 소포 속에는 무슨 것들이, 여기서 복수를 썼어. 그냥 꼬쓰기만 해도 되는데, 여기 복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권의 책이 있어요. 이렇게. 자, 당신은 어디로 보내? 어떤 도시로 보냅니까? 지금 여기 A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의 A, 낸 B인데 A를 생략했어. 이 우체국은 뭐, 그 문을 여는 거죠? 몇 시에 문을 여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자, 대답이 이걸로 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지. 뭐가 있나요? 이 속에는. 10번. 역시 빈칸 3개가 나왔어요. 꼭 하나 나와. 자, 안녕하세요. 나는 미국 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1달러는 25,000동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을 물어본 거지? 자, 환율. 자, C 여기 있네요. 오늘 환율이 얼마예요? C. 그랬을 때 25,000동이에요. 그러면서 은행 직원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자, 당신이 바꿔주세요. 그렇지? 바꿔주세요. 100달러를. 그러니까, 얼마를 바꾸시겠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보세요. B번.
자, 당신은 무언

그러니까 A가 되네. 그러면 CBA, 자, CBA 여기 있네. 5번. CBA. 자, CBA 정답. 이제 마지막 11번 볼게요.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4개 중에서 골라봐. 자, 당신이 역시 교환해 주세요. 나에게 100달러. 자, 뭘로요? 베트남 돈으로. 그렇지? 로이. A 상 B야. 여기에 즈비 들어갔을 뿐이야. 동사에. 예. 자, 당신은 필요로 해요. 뭐를요? 그랬더니 대답이 역시 나에게 10만 동짜리 지폐를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이런 얘기죠? 여기 더 카이나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뭐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출생 신고 하잖아요. 그렇지? 주민센터 가서 바로 그 신고하다란 뜻이에요. 카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떠가 붙었지. 그러면 떠가 붙었으니까 뭐겠어? 떠는 종인데 신고서예요. 신고서. 그 양식이 있죠? 그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고서란 뜻이야, 이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답이 10만 동짜리 주세요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얼마짜리 지폐지? 얼마짜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10만 동짜리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돈 종류를 필요로 합니까? 10만 동짜리 주세요. 이것도 유력한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소, 호찌에우. 호찌에우는 여권이지? 여권 번호. 누구의 여권 번호를 필요로 합니까? 역시 아니죠. 그래서 B와 C가 정답이 되겠네. 자, 3번. B와 C. 그렇지?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9강, 우체국학하고 은행에 관련된 표현을 봤습니다. 이제 한강에 우체국과 은행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 의사소통이 16문항이에요. 근데 16문항 중에 한 문항은 한 번은 은행, 또한 번은 우체국,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육모, 구모 때잘 보고, 육모에 이게 나왔으면 구모 때는 뭐가 나오겠구나. 이것도 한번 예상해 보고, 육모, 구모가 이렇게 나왔으면 본수능에서는 이두 중에서 어떤 걸 주제로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24강 강의고요. 20강, 마지막이죠. 교재 20강. 우리 초대 축하와 관련된 걸 학습을 하겠습니다. 미리 보시고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완성 지구과학의 서희대입니다. 자, 이번 시간 15번째 시간이고요. 엘니뇨와 남방진동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엘니뇨 남방진동 관련된 문항들 중에 편차 자료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번 문항과 연결시켜가지고 편차 자료가 나와 있는 추가 문항 풀이하면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편차 자료가요. 수온 편차 자료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요 자료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자료고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강수량 편차 자료라든지 해수면 높이 편차 자료라든지 그런 물리량들 가지고 편차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이 보기에 낯선 자료일 수는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 자료 라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20도씨를 가지는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 자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등수온선이라는 거는 수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잖아요. 그래서 수온 분포가 연직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표층이 가장 높을 거고요. 깊이 들어가면 점점 수온은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어 뭐 25도씨 등수온선이다. 깊이 들어가면 뭐 24도씨, 23도, 22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깊이에 나란하게 등선선이 분포를 하게 될 텐데 20도씨 등선선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어딘가에 이제 20도씨 등선선이 분포를 할 텐데 이게 만약에 평상시보다 깊이가 더 얕아진다고 하면 어떤 상황일까? 원래 이 정도 깊이에 있던 애가 좀더 얕은 곳으로 왔다. 그 얘기는 깊이가 좀 얕아졌다. 편차값이 마이너스가 나타났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때는 20도씨가 요 표층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용승이 활발해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용승이 활발한 시기,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라니냐 시기이지 않을까. 요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평상시 이 정도 깊이에서 나타났는데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났다는 얘기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졌다라는 뜻이 될 거고, 그 얘기는 용승이 약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게 플러스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엘니뇨 시기다. 요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선선의 지금 편차 자료가 지금 180도 경도 기준으로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고 이쪽이 지금 동태평양 쪽입니다. 그쵸? 그리고 어떤 연도의 7월의 자료고요. 그 다음 해 1월. 그해 7월, 지금 6개월 간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요 표시도 좀 낯설 수 있는데, 년과 월 단위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A 시기 같은 경우는, A 시기와 B 시기를 구분을 해볼게요. A 시기는 지금 요렇게 봤을 때, 서태평양 쪽은 지금 플러스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동태평양 쪽은 마이너스 값을 주로 가진단 말이죠. 그쵸?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선생님, 이거 동태평양 기준으로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동태평양 기준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등수온선, 20도씨 등수온선이 더 얕은 곳에 위치한다는 뜻이고, 용승이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A 시기가 라니냐의 자료다. 요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B 시기는 반대로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이쪽은 지금 플러스 값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 동태평양 쪽이 플러스 값을 가진다? 요 시기는 엘니뇨 시기구나. 요렇게 A 시기와 B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 선지의 내용들은 무슨 시기냐, 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어떠냐, 뭐 기압값 뭐 비교해가지고 뭐 무슨 값이 더 크냐, 이런 선지의 구성은 익숙한 표현들이 많은데 자료가 낯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딱 그냥 봤을 때 이게 무슨 자료야?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식의 문항들이 이제 좀 난도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봤자 자료가 좀 복잡한 거?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렇게 시기를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6개월 간격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 보면 A는 엘니뇨 시기이다라고 했는데 A는 라니냐 시기이다. 라고 해야겠고요. 니은의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A가 B보다 얕다라고 했어요. 라니냐 시기와 엘니뇨 시기를 비교했습니다. 라니냐 시기에는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많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용승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굉장히 얕은 곳까지 올라오겠지. 용승이 활발하니까 A 시기가 더 얕을 거예요. A가 B보다 얕다. 맞네. 니은 보기 맞고요. 그다음 적도 부근 해역에 서태평양 해면 기압 분의 동태평양 해면 기압. 선생님, 이게 빼기, 차이가 아니고 이렇게 분수로도 나올 수 있나요?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약간의 변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항상 이 주어에다가 여러분 체크해놓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뭐보다 크다, 뭐가 뭐보다 작다. 항상 이런 비교의 개념이 나올 때는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어에 나는 A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래 라고 정해놓고 판단을 해볼게요. A가 지금 라니냐 시기란 말이야. 그러면 라니냐 시기에는 동태평양 해면 기압은 평상시보다 어떻게 돼요? 라니냐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극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고기압이었는데 더 고기압이 되고 서태평양은 저기압이었는데 더 저기압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분모가 더 작아지고 분자가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A 시기는 좀 이게 큰 값으로 나타날 거고 반대로 B 시기에는 이게 조금 작아질 거고. 그치? 요 값은 좀 커질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니까 이 값은 좀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요 선지는 맞는 선지인 거야. 요렇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차 자료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등수온선 깊이 편차, 20도씨 등수온선 깊이 편차, 요런 개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승이 활발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깊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이 논리적인 그 흐름에 맞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관련된 추가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요. 5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편차 자료인데 어떤 편차냐면 표층 소음 편차네. 이번에는 소음 편차는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네,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소음 편차라고 했고요. 지금 동태평양 기준이에요. 그래서 동태평양 기준으로는 표층 소음이 평상시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값으로 나와 있는 요 A 영역 같은 경우가 엘니뇨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보다 더 낮아졌다, 용승이 강해져서 더 낮아졌다, B 영역으로 지금 표시된 것들은 라니냐 시기겠죠. 그래서 A가 엘니뇨, B가 라니냐다. 이렇게 일단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보기 볼게요. A는 엘니뇨 시기이다. 그렇지. 플러스 편차 값이라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이 동태평양이 더 소음이 높아졌다. 용승이 약해졌다. 왜 약해져? 물이 많이 이동 안 했으니까. 바람이 약해서. 그래서 엘니뇨 시기 맞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기압은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기역 시기는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편차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시기는 라니냐 시기를 뜻하고요. 니은 시기는 편차 값이 지금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라니냐일 때가 엘니뇨일 때보다 어떤지를 지금 비교하면 되죠. 기압은 라니냐 시기일 때 동태평양 입장에서 기압이 더 원래 고기압이었는데 더 높아지지. 엘니뇨 시기에는 조금 낮아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높다. 맞네요. 니은 맞고요.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해역과 서태평양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이. 해수면 높이 차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해수면 경사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크다. 그러니까 라니냐일 때가 엘니뇨일 때보다 높이 차이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어때? 라니냐 시기일 때는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경사가 좀 급하게, 좀 과장되면 이렇게 급하단 말이에요. 그 높이 차이가 여기랑 여기랑 높이 차이가 이만큼이 나는 거야.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어때요? 좀 이게 완만하지? 완만하거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높이 차이는 당연히 라니냐 시기가 더 큽니다. 기역이 니은일 때보다 크다.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표층 소음 편차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보고 각 시기를 판단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선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물어보는 게. 뭐, 기압. 그 다음에 뭐, 해수면 높이 차이. 뭐, 이런 것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6번. 자, 이번에는 연직 단면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적도 부근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쪽에 지금 차가운 해수 깔려 있고요. 위쪽에 따뜻한 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해수의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온 약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표층과 심층의 그 가운데 있는 부분,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온 약층입니다. 그런데 가의 경우는 지금 수온 약층이 동태평양에서 한요 정도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용승이 한요 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경계가 지금 이게 좀안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찬 해수가 표층까지 거의 다 올라왔네. 그러니까 용승이 지금 더 강한 상황이에요. 나의 자료를 보고, 용승이 더 강하네? 그러면 이게 라니냐구나. 용승이 매우 강한. 얘가 평상시구나.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엘니뇨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하나는 엘니뇨, 하나는 라니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는 평상시가 나올 수도 있어. 물론. 그치?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용승이 더 심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는 자료로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기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 볼게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흐르는 표층해류의 세기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강하다. 해류의 세기는 어떨 때 강할까? 바람이 강하면 강한 거지. 근데 둘 중에 언제 바람이 강해요? 라니냐 시기가 강한 거지. 라니냐 시기에 무역풍의 세기가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강하다. 반대로 써있네. 기억 틀렸고. 서태평양 적도 부근해 역에서 강수량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강수량은 평상시에 서태평양이 비가 잘 오죠. 그래서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커피나 쌀 수출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지. 비가 잘 와요. 그런데 라니냐 시기는 그게 더 극심해지는 거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적당히 오면 농업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 폭우나 홍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강수량은 이때 더 많아져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적다. 맞네. 이때가 더큰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활발하다. 이거는 그림 그대로 해석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 지금 동태평양 쪽 남아메리카 대륙 쪽이잖아요. 이쪽이 용승이 얘가 더 강한 거지. 차가운 해수가 거의 여기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얘가 더 강한 걸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활발하다. 반대로 써있네. 나시기가 더 활발하다라고 해야겠죠. 정답은 니은입니다. 그래서 6번 정답 2번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연직 구조에 대한 그림 자료가 나와 있고,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묻고 있는데, 특히 여기 지금 표층해류의 세기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또 어떤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좀 추가 자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류의 세기. 해류의 세기는 세기가 강하다라는 표현은 유속이 빠르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세다, 빠르게 흐른다. 그러니까 유속. 흐르는 그 속력이 빠르다라는 의미이고, 요런 자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자료냐면,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남적도 해류. 우리 해류 공부할 때 나왔었어요. 남적도 해류. 남반구에 흐르는, 무역풍에 흐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남적도 해류에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의 유속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 보면 이 자료가 이게 뭐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뜯어보면 위도에 따른 지금 깊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해수면이고, 깊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 표층 부분에서는 해수의 움직임, 해류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잖아요. 유속이 깊이 들어갈수록 일단 유속은 조금 느려지네. 왜 그럴까?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가장 표층이 유속이 가장 빠를 거고, 그 밑에 층은 그 바로 위층의 마찰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유속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우리 에크만 나선 얘기할 때도 선생님이 깊이 들어갈수록 유속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방향은 좀 틀어져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유속은 좀 줄어드는구나. 그런데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나에서 유속이 더 빠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30인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30보다 더큰 값이잖아. 그지? 근데 가에서는 지금 20? 최대값이 한 20밖에 안 되는데? 표층이라고 해봤자. 그지? 그럼 언제 더 유속이 강한 거예요? 얘가 더 강한 거지. 그러면 해류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바람이 세다. 무역풍이 더 강한 시기가 납니다. 그러면, 아, 얘가 라니냐 자료네. 얘가 엘니뇨 자료구나.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진은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할 때, 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 유속을 줄 수도 있구나. 그거 처음 보는 자료가 나오더라도 해석만 할수 있으면 돼요. 유속이 빠르다? 바람이 세다라는 뜻이구나. 그럼 바람이 더센 시기가 라니냐 시기니까 나가 라니냐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보기 볼게요.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에서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를 뺀 값. 원래 서쪽이 좀 높잖아. 그지? 동쪽이 좀 낮고. 원래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요.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단 말이야. 이 차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 아니지. 라니냐 시기 이 차이가 더 커지지. 바람이 세니까. 이 경사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거는 틀렸네. 니은.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해면기압 분의 서태평양 해면기압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가는 엘니뇨 시기잖아요.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냥 라니냐로 풀어도 될것 같아. 만약에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선생님 라니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왜? 라니냐는 평상시에서 더 심하게 따져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 해면기압이 원래 저기압인데 더 저기압이 되고, 동태평양은 고기압인데 더 고기압이 된단 말이지. 분모 커지고 분자 작아지기 때문에 이때 작은 거예요. 나 시기. 더. 가 시기보다.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체크해도 돼요. 엘니뇨보다 라니냐가 좀더 판단할 때 편하게 판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거 지금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나오죠.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얕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라니냐 시기가 이게 경사가 더 심하고 용승이 더 활발해가지고 라니냐 시기에 더 얕거든? 나가 더 얕거든? 가가 나보다 얕다? 아니네. 틀렸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속에 대한 자료까지, 네, 추가 자료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로,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번. 자, 이번에는, 해수의 단면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의 순환도 같이 나와 있고요. 가와 나가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 태평양의 대기 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평상시고 하나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가는 나에 비해서 용승이 잘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저기압대가 서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나는 요 비를 뿌리는 지역이 좀 동쪽으로 이동했네요. 그쵸? 그리고 용승도 좀 약해졌네. 여기 그냥 써있네. 약한 용승이라고. 안 써줘도 여러분 그림 보고 알아낼 수 있어요. 이 수온 약층의 경사를 보고 용승이 약한지 강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용승이 약해지고 요 저기압대가 좀 동쪽으로 이동했네. 여기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표층선이 좀 높아졌겠네. 아, 이게 엘니뇨 시기겠구나. 그 다음에 요 가와 같은 분포가 평상시겠구나. 요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이거 동태평양, 이거 서태평양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 경도는 저 뒤에서부터 돌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서태평양이고 이쪽이 동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면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 무역풍의 세기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강하다라고 했어요. 평상시가 엘니뇨 시기보다 강하다. 그치? 엘니뇨 시기가 뭐였냐면 무역풍이 약화되는 시기였어요. 그 이응이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가 좀더 강하겠지.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강하다. 맞아요.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용승을 이해해야 되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으려면, 이게 사실 바다에서 이 플랑크톤의 농도에 따라서 바닷물의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뭐 어떤 바다는 약간, 뭐라지? 그 아이스크림 색깔? 처럼 이렇게 푸른빛을 띠기도 하고, 어떤 바다는 진한 남색 같은 색깔을 띠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 플랑크톤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가운 해수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용승이 있을 때 영양염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영양염을 먹고 사는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승이 활발한 지역에서 이 농도가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용승이 활발한 요 가시기가 이 플랑크톤의 농도가 좀더 높다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다. 그렇지. 왜냐하면 용승 때문에. 가라앉아 있는 애들 끌어올려 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표층까지 들어오고 대부분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한 수심 100m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한90% 이상이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깊은 바다는 깜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불을 켜고 봐야 이제
깊은 바다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염들 올라와서 플랑크톤 또 많이 번식하고 그러면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애들 뭐 광합성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좀 산소 농도도 높아질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어요. 요 니은 선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다음 디귿에서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기압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기압은 서태평양이 평상시에 이쪽이 저기압이지. 그치? 근데 이 저기압대가 일로 좀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기압은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다? 아니지. 반대로 써 있지. 가시기가 더 낮다라고 해야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답은 3번.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번 문제, 우리 교재에 이제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기압대의 위치라든지, 용승의 강한 정도,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해가지고 시기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이제 우리 서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요 8번 자료는 우리 교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어떤 자료냐면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나타난 시기에 겨울철에 나타나는 기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사실 우리가 적도 부근 요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호주나 동남아 국가들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요 남미 쪽 페루, 칠레, 에콰도르, 여기 멕시코까지 뭐 요쪽을 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나 봐요. 간접적으로. 그치? 이게 사실 뭐 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그다음에 뭐 물의 순환,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 주변까지 당연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또는 라니뇨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식의 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자료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서태평양 쪽이 다습이라고 써 있어. 그치? 그리고 이쪽 중앙에서 동쪽에 이르는 이 넓은 지역이 저온 건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건조하다? 비가 잘 오지 않는다. 응? 그리고 손이 좀, 여기서는 지금 기온이겠죠? 기온일 텐데, 기온이 낮다는 얘기는 표층 수온도 좀 낮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기는, 여기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지. 그럼 서태평양 쪽에 비가 많이 온다? 이쪽은 좀 건조하고 저온이다? 그럼 이거 어떤 시기의 모습일까? 엘니뇨일까? 라니냐일까? 이거 그냥 평상시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서쪽에 비 많이 오잖아요. 동쪽에는 용승 때문에 표층선 좀 낮잖아요. 평상시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타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라니냐 시기구나. 평상시에서 더 심해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라니냐 시기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라니냐 시기에 여기 우리나라, 일본 이쪽 있죠. 저온이네. 조금 추워지나 봐요. 라니냐 시기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쪽에 있으니까 서태평양 부근이니까 이 경향성을 따라서 따뜻한 해수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도 왠지 그럴 것만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자료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어느 시기인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라니냐 시기로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지금 어떤 거 얘기하라고 했냐면 그림과 같은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는 엘니뇨와 라니냐 중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고르고 라니냐 시기다. 그 까닭을 무역풍의 세기와 표층 수온, 기압, 이런 변화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단 라니냐 시기라고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서태평양 쪽이 다습이라고 했으니까, 강수량이 많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상승 기류가 활발하다는 뜻이고,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많이 이동했다. 뭐에 의해서? 무역풍에 의해서.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져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표층손이 높고 평상시보다, 그치? 기압은 낮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정답지 보고 이렇게 베껴 쓰지 마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안 되더라도 직접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분명히 머릿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

하는 거를 제대로 쓸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연습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형 평가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쓰는 연습, 이런 문제 통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말로 써보고요. 그리고 나서 예시 답안, 모범 답안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워커 순환이랑 관련지어 서술하래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시험, 내신 시험에서는 이런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나오면 그 제시 단어를 선생님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단어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약간 힌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제대로 포함해서 말이 되게 맞게 썼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워커 순환이랑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그럼 워커 순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지. 이거랑 관련지어서 설명해라 라고 한다면 요 라니냐 시기에는 요 서태평양의 수온은 더 높아지고, 표층수온 더 높아지고, 여긴 더 낮아지고, 그치? 그러니까 저기 기압은 더 낮아지고, 여기는 기압은 더 높아지고, 기압 차이가 많이 나면 바람도 세게 붑니다. 워커 순환이 더 강력해진다, 강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서술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수온 변화가 그러하다 보니, 상승기류 더 강해지고, 하강기류 더 강해지니까, 바람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워커 순환의 세기가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네. 요렇게 풀어봤고요. 여러분이 직접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요 비슷한 자료가 나와 있는 또 기출문제 자료가 있어서요. 요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비슷한 자료죠. 지금 가와 나가, 자료가 나와 있고요.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한 어느 시기에 겨울철 기후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여러분이 이게 어느 시기인지 판단을 할때 지도를 보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를 먼저 찾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뭐 여기가 한랭이고 뭐 여기가 고온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판단하다가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 그래서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건이 문제가 엘니뇨 또는 라니냐에 대한 문항이기 때문에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거기서의 기후를 읽고 어느 시기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자료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문제에 나왔었어요. 이쪽 다습한 지역이 서쪽에 쏠려 있고 여기가 지금 한랭 건조하다 그랬어. 그치? 반면에 나자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건조하다고 써 있네. 고온이면서 건조. 그리고 여긴 좀 다습. 그 얘기 무슨 뜻이야? 비가 좀 내린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비가 거의 안 왔지. 그치? 고기압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비가 좀 내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나자류가 뭐겠어요? 이게 엘니뇨겠지. 요게 라니냐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요 영역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알겠죠? 그 외의 지역은 사실 뭐 복잡한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줄 거고요. 거기까지는 교육 과정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지역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후 변화를 보고 시기를 판단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변화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수 있구나.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구나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보기 보겠습니다. 태평양에서 워커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워커 순환의 상승 기류라는 얘기는 저기압 영역, 가일대가 나일대보다 동쪽에 위치한다라고 있어요. 가일대는 라니냐 시기니까 요 다습한 지역, 서쪽 지역 여기에 지금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엘니뇨 시기에는 조금 동쪽으로 치우치지. 그치? 자, 화살표를 이렇게 안 하고 똑같이 그리면 상승 기류니까 좀 동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가일대가 나일대보다 동쪽? 아니지, 서쪽에 위치해야지. 동서남북, 동쪽, 서쪽이에요.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서태평양에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홍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너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 가일대가 나일대보다 높다. 그치? 가일대 상승기류가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라니냐 시기에 평상시보다 더 심하니까, 비도 더 많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라니냐 시기. 가일대가 나일대보다 높다. 그렇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가일대가 나일대보다 얕다라고 했어요. 라니냐 시기에는 평상시보다

회수가 많이 가니까 이게 더 경사가 심해지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수은약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평상시보다 더 깊어지거든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깊다라고 해야 되지. 깊다.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수은약증이 시작한, 아니죠? 잠시만요. 수은약증이 해수면 얘기가 아니고 수은약증이 나타나는 깊이니까 요 밑에 거 읽어야겠네. 평상시보다 더 얕은 곳에서 나타난다. 맞죠? 용승이 강하니까. 그치? 위로 치고 올라오니까. 맞는 얘기네. 디귿? 맞는 복입니다. 정답, 니은 디귿 되겠고요.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지는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보면 알겠지만, 엘니뇨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다 비슷비슷해.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 약간 서쪽이냐 동쪽이냐 약간 그 방위가 들어가긴 했지만, 뭐 수은약증이 나타나는 깊이 이거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홍수, 뭐 기후 관련된 이런 선지들도 이제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낯설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문항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면 좀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에 대한 추가 문항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1등급 실력 완성.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난도의 문항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 문제는 동해에서 1년 간격으로 관측한 7월의 표층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있고요. 동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수온이 어때요? 이때 좀 수온이 낮네. 이때는 좀 높아.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 수온 분포가 위도별로 위도에 좀 나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이 따뜻하잖아요. 우리 추운 겨울에 왜 제주도로 여행 가지? 남쪽 좀 따뜻하니까. 그치? 북쪽으로 가면 좀 춥고. 그래서 수온 분포도 원래는 위도에 거의 나란하게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등수온선에 분포가.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약간 세로선으로 보여. 이렇게 이렇게. 그치? 가로선이 아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위도 때 주변에 비해 여기가 더 수온이 낮아요. 연안 지역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같은 위도 때에 비해 여기는 좀 따뜻한데 여기 좀 수온이 낮아. 즉, 연안 지역에서 여기서는 지금 용승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용승이 아마 가시기에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온이 좀 많이 낮아진 거고. 여긴 용승이 조금 약하니까 이 정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쵸? 보기 기억. 가시기와 나시기 모두 표층의 수는 동쪽으로 이동한다. 동쪽으로 이동하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먼 바다 쪽으로 용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동해안에서 연안 용승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온이 더 낮게 나타났잖아요. 가시기에 용승이 더 강하다라고 볼수 있지. 강한 정도는 시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그다음 디귿. 동해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강하다. 자,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에크만수송에 의해 동쪽 방향으로 표층해수의 이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요 바람이 더 강한 시기가 언제야?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강하다. 그래서 에크만수송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 맞는 복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 그 답은 5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년 간격으로 관측한 7월의 자료니까 둘다 여름 자료기는 하네요. 둘다 7월이래요. 7월. 7월. 참고로 7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동 계절풍,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부는 그 바람이 우세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해 지역에 용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연결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요해 가시기에 좀더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바람이 좀더 강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2번. 자, 요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그 자료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지금 요게 연직 수온 분포,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관측한 각각의 자료입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 볼 때는 항상 지구과학에서 이 등치선 있죠. 등치선이 나오면, 이게 조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조밀한 부분. 조밀하다는 거 이렇게 빽빽하게 막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변화가 크다라는 거야. 경계라는 얘기야, 경계.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의 경계.

경계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 경우는 그 경계가 좀더 이렇게 경사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졌다는 얘기는 용승이 잘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가가 나에 비해서 좀더 용승이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라고 했으니까 용승이 동태평양에서 더 강한, 여기가 지금 서태평양이고 동태평양이에요. 이 시기가 라니냐 시기구나. 이때가 엘니뇨 시기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끝났죠. 자, 보기 볼게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칭이 시작되는 평균 깊이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깊다. 라니냐 시기가 더 깊어요? 아니지. 더 치고 올라오니까 수온 약칭이 시작되는 깊이는 더 얕은 곳으로 나타나죠. 여기는 한요 정도라면 여기는 더 얕은 곳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얕다라고 해야 돼요.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해수면의 높이는 해수면의 높이.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높다. 자, 가 시기는 라니냐 시기. 표층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많이 갔어요. 많이 높겠네. 그치.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높다. 그럴 거예요. 무역풍이 세니까. 많이 이동시켜주니까. 무역풍의 세기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강하다. 그치. 라니냐 시기가 더 강합니다. 니은 디귿 정답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런 자료를 볼 때, 앞서 얘기했듯이, 요런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선이 이렇게 있네? 그게 아니고, 아, 이 밀집된 곳이 경계구나.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의 경계구나. 근데 경계가 이렇게 밀쳐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용승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둘 중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쳐 있는, 올라가 있는 요 경우가 용승이 더 활발한 시기구나. 요런 거 해석하는 게 출제 포인트인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다 안다는 가정하에 출제자들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3번. 자, 3번 문제. 그림은 동태평양의 관측 해역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관측 해역에서 측정한 표층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네, 수온 편차네요. 이건 아까도 나왔던 자료인데, 표층 수온 편차가 요 관측 해역에서 관측한 결과잖아. 근데 이게 지금 동태평양, 서태평양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태평양에서의 관측 자료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그랬을 때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졌다. 그러면 플러스 편차잖아요. 요 B 시기가 지금 플러스 편차이고 A 시기는 지금 여기거든요.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B 시기는 아마도 엘니뇨 시기일 거고. 그치? A 시기는 B가 엘니뇨고 A 시기는 라니냐 시기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차가 그냥 0인 지점이 뭐겠어? 그게 평상시겠지. 그치? 0인 지점. 차이가 그냥,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뺐는데 그게 0이다라는 얘기는 평년값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인 지점을 평상시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보기 기어. A는 라니냐 시기이다. 그렇지? 관측해역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두껍다라고 했어요. 동태평양 입장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A 시기, 라니냐 시기에는 좀 얇겠죠. 많이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가게 되면 요 두께가 얇을 거야.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얇다라고 해야 되지. 니은 틀렸고요. B 시기는 엘니뇨 시기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인 평상시보다 어때요? 서태평양이네, 이거는 기준이. 엘니뇨 시기는 따뜻한 해수가 많이 가던 게좀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표층 수온이 좀 상대적으로 원래 높았는데 조금 낮아지는. 평상시보다 낮다.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그래서 기역. 기억만 정답, 답은 1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앞에서 봤던 그 수온 편차 자료와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할 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요 관측 해역 정도만 좀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요 관측 해역이 보통 이 중앙에서 동쪽에 이르는 이 넓은 영역을 엘니뇨 뭐 감시 해역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동태평양을 의미한다는 거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볼게요.

이게 무슨 자료냐면, 자, 요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적외선의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 값이에요. 여기까지도 이제 수능에 예전에 이제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자료 중에 좀 제일 어려운 자료가 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적외선 방출 복사. 선생님, 이거 왜 소개하냐면, 우리가 일기도랑 기상 위성 영상 공부할 때, 이 구름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배운 내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적외선 복사의 색이에요. 근데 이 적외선 복사의 색이는, 구름이 있는 경우와 구름이 없는 경우를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구름이 있을 때는 인공위성이 이 상공에서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름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가 측정이 될 거고, 구름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 지면에서 나가는 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지면과 구름의 온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높아? 지면이 더 높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적외선의 양이 많아. 근데 구름이 생기면 평소보다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름의 양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 적외선 방출 복사의 에너지 편차 값이 평상시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 보시면 여기 지금 서태평양, 동태평양이거든. 동태평양 해역 보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평상시보다 구름이 이쪽에 많아졌단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구름대가 어딨었어? 이쪽 서쪽에 있었거든. 근데 이게 좀 동쪽으로 구름대가 이동해 온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니뇨 자료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엘니뇨에 대한 설명으로 찾으면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좀 줄어들고요. 동태평양의 용승은 평소보다 약해지죠. 적도 부근의 요 기압값 차이는 평년보다 어떻게 돼요? 원래는 동태평양이 고기압이고 얘가 저기압이지.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이게 좀 줄어들고 이게 좀 증가하다 보니 차이가 좀 작아집니다. 맞아요. 기역 티귿. 그래서 답은 3번. 요런 문제. 그래서 이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값 이런 생소한 개념도 나올 수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사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버리고 하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우리 교재 서술형 4번 문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편차 자료지? 이거는 강수량 편차네. 강수량 편차는 그래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것 같아. 강수량 편차는 평소보다 비가 많이 온다. 플러스. 평소보다 비가 적게 온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경도 180 기준으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적도 부근 봤더니 강수량 편차 플러스인 지역이 이 중앙부터 동쪽에 걸쳐서. 그치? 서쪽은 좀 마이너스 값을 띄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동쪽이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평소보다 비가 오는 지역이 좀 동쪽으로 치우친, 저기압대가 좀 동쪽으로 온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료냐? 엘니뇨 자료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동태평양이니까 딱요 지역이 높아져야지만 엘니뇨라고 생각했어요. 여긴 중앙인데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서쪽으로 읽어야 돼요? 동쪽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앞서 얘기했듯이 엘니뇨를 판단하는 그 감시 해역 자체가 좀 이렇게 넓어요. 중앙에서 동쪽에 이르는 넓은 해역입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여러분 동쪽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서쪽은 이쪽이에요. 완전 치우친 쪽. 그렇게 판단해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엘니뇨식이고요. 그 까닭은 뭐라고 쓰면 될까? 서태평양 쪽은 강수량이 평소보다 줄었고, 동태평양 쪽은 강수량이 평소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왜? 이쪽의 표층선이 동태평양 쪽이 좀더 올라갔기 때문.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갔다, 용승이 약해졌다. 왜?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엘니뇨식이다. 이거 여러분의 말로 쓰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한 말은 참고, 여러분의 말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번 문제. 까지 네,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요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자료기는 한데 선생님이 여기는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에서는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강수량 편차 나와 있어요. 강수량 편차는 방금 문제 있었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고요. 이

풍속편차 관련된 얘기만 좀 할게요. 풍속편차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무역풍이 이렇게 불죠. 그쵸? 이게 평상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보다 바람이 약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요게 약해진 상황이야. 요게 지금 관측값인데, 이때 항상 우리가 편차의 정의가 뭐냐면,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야 돼. 그러니까 약간 벡터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빼면 결국 남는 성분은 뭐냐면, 요게 남아요. 이게 남아요. 근데 문제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정의한다라고 문제의 발문에 나와 있거든? 요게 지금 플러스거든? 응?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만약에 바람이 더 세졌어? 그러면 화살표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면 남는 성분이 뭐예요? 서쪽으로 가는 게 남지. 그치? 그럼 요거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지금 무역풍이 약해진 엘니뇨 상황이고, 요 상황이 라니냐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자료 보시면 여기 지금 풍속편차가 플러스로 나와 있는 요 A가 플러스니까 요게 엘니뇨고,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지금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라니냐다. 요렇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선지는 여러분들이 요거 보고서 풀어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강수량 편차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라니냐에 대한 자료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비에서 관측한 것이다. 맞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면 기압은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네, 요거는 틀렸네. 그치? 그 다음, 뭐, 수온 편차 값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편차 값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요뺀 값이 어느 게더 클지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틀린 설명이에요. 그 정답은 기억만 정답. 1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선생님, 요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풍속 편차 값. 알겠죠? 요 벡터의 개념으로 뺀 값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요 부분이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내신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풍속 편차의 개념까지 가져가면 이제 완벽하게 대비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네, 엘니뇨와 난방 진동에 대한 개념까지 잘 정리를 해봤고요. 3강 동안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방사!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모래와 흙먼지, 황사!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와 눈병의 주범, 황사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팽조교가 보고 있는 날, 황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부터 숙달된 팽조교의 지시에 따라 황사 대비 훈련 시작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황사 발생 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꼭 닫고 실내 공기 정화기, 가습기 등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합니다. 둘, 되도록이면 실외 활동은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긴 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착용합니다. 셋, 휴가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0: 꼭 재료와 조리 도구를 깨끗이 씻습니다. 이건 말안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섯, 황사가 비치면 창문을 활짝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주고 황사에 노출된 침구류나 옷을 세탁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어렵지 않죠? 이런 간단한 방법만 알고 실천하면

0: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1: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강좌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누가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듣는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OT입니다. OT 꼭 듣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잘 숙지하고 우리 첫 번째 시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OT 열심히 보고 왔을 거라 생각하고 첫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내신 만점 포인트입니다. 어떤 강좌였지, 얘들아? 우리가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강좌였습니다. 목표가 내신이라고 하는 얘기야. 자, 그럼 그 내신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내신 만점 포인트입니다. 자, 이 시간의 내신 만점 포인트는 선생님 위에 명시한 대로 그래프의 해석 및 변환이라고 첫 번째 주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묻고 있고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기출의 미래에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왔는데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2026학년도 수능 14번 문항에 제시된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와 함께 한번 이 문항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우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위치, 시간 그래프로 물체의 운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A와 B라고 하는 물체는 동일한 직선상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문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래프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A 같은 경우는 시간이 T0일 때 위치가 4D라고 하는 지점을 지나고 있고, 그리고 순간 정지한다, 속도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에 B라고 하는 물체는 시간이 ET0일 때 ED라고 하는 위치를 지나면서 속력이 순간 0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A와 B가 어느 순간 만난대, 그때 A와 B의 속도에 B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해 수능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신 만점 포인트처럼 그래프의 해석 그리고 변환도 필요하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A와 B의 물리량을 첫 번째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리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표현하고 혹은 공식으로 표현하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신 만점 포인트. 자, 그럼 두 번째 내신 만점 포인트도 한번 기출의 미래에서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16번 문항인데 함께 볼게요. 우선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지금 X의 위치가 0인 지점에서 B가 정지한 상황인 때 A는 V로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A가 V로 쭉 출발을 해서 9L이라고 하는 위치를 OV로 통과할 때 B도 정지해 있던 물체에서 출발을 한 후에 동시에 통과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만 동시가 아니라 사실 문제에서는 이 4L도 동시에 통과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의 각 구간 1, 2, 3에서의 운동을 등속도 운동,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여기 표에 제시를 하고 있고, B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두 번째 등속도 운동, 그리고 세 번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역시 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운동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과 설명을 주었을 때 B라고 하는 물체가 A와 동시에 9회를 통과할 때 이때의 속력이 무엇이냐, 혹은 구간 3에서의 가속도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수능에서는 이 구간 3에서의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물었어요, 얘들아.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어떻게 한다?

자연 현상을 문자, 공식 같은 걸로 기술하면서 해설을 하는 과목이 바로 우리 물리학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는 운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두 번째, 이게 어떤 운동인지, 아까 본 것처럼 뭐 가속도 운동인지, 등가속도 운동인지, 등속도 운동인지 분류를 하고 그에 맞게 그래프나 공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우리가 바로 오늘 체크했던 내신 만점 포인트를 아주 손쉽게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해결의 키에 해당하는 첫 번째 운동의 표현부터 함께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운동부터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돼 있지, 얘들아? 물체의 위치가 누구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선 다양한 물리량들이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첫 번째부터 본다면 이동거리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대로 이동한 경로의 길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발자취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을 매번 쓸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을 할 텐데 문자로 S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자, 기호야 얘들아 이 S는 기호. 자, 선생님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제 단위라고 하는 걸쓸 거야. 자, 이동거리 길이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터를 많이 쓰죠. 자, 이 차였을까, 얘들아?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살짝 선생님이 흘렸었고, 단위라고 하는 것은 딱 정자로 썼습니다. 왜 구별을 해줘야 하느냐? 우리 이동거리라고 한이 S가 사실 초라고 하는 세크의 단위로도 쓸수 있고, 길이라고 하는 이 미터라고 하는 것을 질량 M이라고 하는 기호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물리량을 의미하는 기호를 뜻하는 것이고 정자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차이를 두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를 두고 기본 정의를 했고 여기 이제 빈칸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오로지 뭐만 있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변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위. 변환 위치라는 의미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된 정도만 보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말하면 직선거리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점은 이 변위는 이동거리와 다르게 크기 더하기 무엇까지?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길이와 같아 보이지만 방향을 포함되는 물리량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량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벡터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변위의 기호는 S를 쓰는데 벡터량 혹은 방향을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위에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자, 그리고 실제 직선 거리 변화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로 그대로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동거리 변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해까진 아니더라도 모의고사 중에서 꼭 묻는 문항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묻느냐? 가장 초반에 이제 문제에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혹은 아래 나오는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꾸준히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신도 수능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충분히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기억 잘 해놓고 하나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너희가 봤을 때뭔것 같아? 선생님이 출제하는 입장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차이점은 내신에서는 서술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서술형. 너희가 직접 답을 기입하는 것. 자, 그때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것 선생님 하나만 딱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라고 했을 때 값만 있는 물리량이란 뜻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마이너스 50킬로그램이야 라고 쓸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못 쓰는 거야. 이동거리가 얼마냐라고 서술형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값이 양수여야 되는 거야. 혹은 변위에서 변위의 크기가 몇이에요? 라고 물었다면 오로지 그 값은
양수로

표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왼쪽은 마이너스. 위를 플러스라고 얘기한다면 아랫방향을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겠죠. 그거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야. 너희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 너희들이 설정한 거지 시험 문항에서 설정해 준건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를 물었다 혹은 이동거리를 물었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정답은 양의 값으로 기입해 주세요. 만약에 이걸 안 했다.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오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확히 음수는 불가능한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둘이 항상 같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줘야 돼요. 언제 같냐? 직선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앞으로만 쭉갈 때. 그때만 이 둘의 값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역으로 얘기한다면, 직선 운동을 할 때는 변이와 이동거리를 혼용해서 써도 된다란 얘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라면. 그때 외에는 반드시 같은 값이 아니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단에 있는 속력 속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거리, 어떤 양이었어요, 얘들아? 위에서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라고 얘기했었고, 시간이라고 하는 값도 음수가 없죠. 결국 둘다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 속력 역시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력의 기호는 V라고 쓰고 여기 빈칸도 당연히 오로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위에서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미터라고 표현했고 시간의 단위는 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속력의 기본적인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걸 우리 시험지에서 많이 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변이야 혹은 단위 시간당 변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지만 변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향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물리량, 벡터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라고 하는 이 물리량도 변이의 방향으로 방향이 있다라고 표현해야 돼서 이렇게 기호로 써주고 아래도 크기 그리고 방향이 모두 있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기야, 얘들아? 속도? 빠르기. 이걸 포함하는 물리량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단위도 한번 더 같이 체크하고 갈게요. 변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도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미터를 쓸 것이고 시간의 단위 세크 하면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도의 단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동거리 변이 그리고 속력과 속도는 같은 듯 다른 듯 단위는 동일하게 쓰지만 뭐 벡터량일 때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가속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 이전에 우리가 속도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의 가속도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속도의 변화량. 일반적으로 변화량이라고 하는 기호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델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속도 변화량 델타 V 나누기 걸린 시간 T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걸 좀더 풀어서 나중 속도에서 가장 처음 시간이 0일 때의 속도 나누기 T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가장 처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직전 이전이어도 상관이 없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의 차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가속도의 기호부터 볼게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A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는 여기서 보면 분자에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속도가 있고 분모에 초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것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있는 물리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뭐? 누구의 변화량이었어, 얘들아? 속도의 변화량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있는 물리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속도의 방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은근히 여기서 많이 헷갈려. 왠지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그냥 속도가 감소할 것 같고,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하는 오개념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을 때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어. 이거 한번 진짜인지 체크해 보자라는 의미예요. 자,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선생님 쪽으로 오고 있는 이 방향을 플러스의 방향으로 놓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반대 방향은 그럼 마이너스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가속도를 한번 정의대로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대로 쓰면 어떻게 써질까, 얘들아? 선생님이 이 상태와 이 상태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나중 속력이 3V, 처음 속력이 V, 이렇게 모자란 얘기야. 자, 걸린 시간 t 동안 속력이 V에서 3V로 2V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2V라고 하는 값은 양수죠. 그리고 시간 값도 양수야. 자, 그렇다면 양수분의 양수에 해당하는 가속도는 부호가 당연히 양수다라고 쓸수 있어요. 자,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바로 이 경우에. 자동차의 운동 방향도 모두 선생님 쪽으로 오고 있는 이 플러스. 자, 이것처럼 아래 쓰여진 대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떨 때, 같을 때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에서 부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가속도와 운동의 부호가 같다면 그때 속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일 때도 그대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가속도의 부호가 음수, 속도의 부호가 음수라면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어때야 된다? 이 경우에도 속도가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드시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만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속도의 크기 혹은 속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요거 함께 기억해 놓고 그럼 두 번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선생님 쪽으로 오는 이것을 방향을 플러스 방향, 선생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속력이 3V이고 나중 속력이 V야. 자, 그리고 이 3V는 플러스, V도 플러스. 둘다 선생님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가속도를 구할 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V에서 3V를 빼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2V라고 써겠죠. 자, 이걸 걸린 시간 t로 나눈다라고 얘기하면 이 위의 값이 음수가 되고 분모의 값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값은 그대로 음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가속도의 부호는 속도의 부호는 양이 되어서 둘의 부호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속력이 감소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 이거 체크를 못 했다 얘들아. 여기 다를 때 속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체크 잘 하시고 이제는 이 물리량들을 바탕으로 바로 운동을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을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속도야. 그리고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속도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변할 건데 바로 일정하게 변하는가 이걸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분류에 따라서 한번 운동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가 변하는가라고 했을 때 일정하게 변하는가 예를 쓸 수도 있지만 아니오인 경우들도 있겠죠. 한 번에 아니오인 경우들 봐도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속력이라고 했지만 사실 속도가 변하는가라고 계속 묻고 있죠. 왜 그렇게 묻고 있느냐? 속도의 크기, 방향, 모두 변하지 않는 운동만 체크해 보자라는 의미야. 그걸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양면이 같은 식을 등식이라고 얘기하죠. 양쪽이 같다라는 의미야. 속도의 크기가 같고요.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앞으로만 직선으로만 운동해요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의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죠. 어떤 이름? 등 속도 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운동. 이걸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변해요라고 하는 것을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속도가 변한다라고 할때 우리가 나오는 물리량이 앞에서 뭐였지, 얘들아? 가속도였어. 자, 가속도 기호 수식으로만 표현하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요렇게 쓸게요. 자, 여기 요렇게 쓸까요? 벡터 기호까지.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이 변화하는 값이 일정하게 변하냐? 이걸 묻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 값이 일정하고 시간이란 값도 일정한 상수로 나온다면 결국 가속도라고 하는 값도 일정하다 혹은 같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사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가장 많이 다뤄지고 가장 많이 내신 혹은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그럼 이 운동 그리고 함께 많이 출제되는 등속 직선 운동까지 분류가 되었으면 이제는 한번더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한번더 분류표 작성하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지금 운동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운동들을 제시하고 이때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출제하면서 묻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에 딱 타는 순간 앞만 보고 일정한 빠르기로 갑니다. 자, 결국 속력의 변화가 없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운동 방향의 변화도 없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을 우리는 등, 속, 직, 선,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회전관람차 그리고 선풍기의 날개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선생님이 잠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풍기의 날개는 일정한 속력으로 원궤도를 따라서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일부만 그렸는데, 만약에 선풍기 날개 한 끝이 여기를 지난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지점에서 선풍기 날개의 끝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야. 결국,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이 원의 접선 방향이란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도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가 있겠죠. 자, 이때 선풍기의 날개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맞을까, 선생님이 한이 표현이? 일정한 빠르기로만 움직이는 거야. 값은 같지만 방향이 선생님 쪽으로, 아래쪽으로 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는 실제 일정하지만 방향은 원궤도를 따라서, 이 접선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 그렇다면 방향이 바뀌니까 가속도 운동일까, 등가속도 운동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가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선풍기 날개의 가속도는 원의 중심 방향이더라. 원의 중심, 원 전체의 한 지점을 딱 찍을 수 있는 이 중심. 느낌이 같을 것 같아.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일정해요라고 할것 같지만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이 원의 중심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속도의 크기가 같지만 원의 중심을 향하는 것이 어디에서 선풍기의 날개를 보느냐,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실제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옆에 이것까지 같이 이제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풍기의 날개 운동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 방향은 변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속력으로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라고 해서 등속 원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체크했고,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아래로 떨어지는 공 얘기를 하면은 원인을 생각해 보면 되더라.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연직 아래 방향으로,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일정한 중력이 작용하여 낙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고정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이 물체를 선생님이 딱 놓으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걸알수 있을 텐데, 빨라진다? 결국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낙하를 하기 때문에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을 해서 운동 방향의 변화는 없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해요. 이 경우, 요 아래로 떨어지는 공일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볼게요. 비스듬히 던진 공 역시 선생님이 만약에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손에 떠난 순간부터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만 공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중력가속도 G에 의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위와 조금 차이가 있어. 일단 속력의 변화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운동의 궤적을 보면 약간 포물선 경로로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물선 경로를 따른다? 바로 각 지점에서의 운동의 방향이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 가속도에 의해 운동을 한다라고 계속 강조한다라는 것은 이건 역시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계추 바이킹 보도록 할게요. 바이킹만 생각을 해보면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진자 운동을 하는 이유를 옆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공을 물체를 매달아서 진자 운동 시킨다고 할게요. 가만히 두었을 때이 물체가 내려오는 이유는 물체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낙하를 완전히 할수 없는 이유는 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실의 방향으로 실이 당기는 힘인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가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합력이, 합한 힘이 실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되어서 어때야 돼? 내려올 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다시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속력의 변화는 있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방향의 변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력 그리고 장력의 합력이 R자 힘이 되어야 돼서 각 지점에서의 힘이 계속 바뀌고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가속도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분류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속 직선 운동 먼저 시간 속도 그래프부터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등속, 같은 속력으로 직진으로 운동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속력의 크기를 1m per sec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m per sec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면 1초 뒤, 10초 뒤, 뭐, 한 시간 뒤에도 계속 1m per sec라는 속력으로 이 물체는 운동을 한다란 얘기야. 자, 그렇다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는 시간 축과 나란한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여기 1m per sec가 처음 속력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이 바로 1m per sec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의미가 중요한 것이 면적. 혹은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야.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의 세로축 그리고 가로축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면적의 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보면

너무 어려워. 그럼 단위만 한번 비교해 봐야 되더라. 단위,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시간의 단위, 초. 자, 둘을 곱하면 뭐가 나와? 미터가 나왔네. 자, 속도 축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 미터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변위의 단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는 바로 변위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까지 체크하시고 두 번째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위 시간 그래프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표현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선생님이 1m 퍼 세크로 처음에 출발했는데 계속 1m 퍼 세크로 간다라고 했잖아. 그럼 1초일 때 변환 위치 1m. 2초가 되었을 때 1초 동안 또 1m를 갔으니까 2m. 3초가 되었을 때또 1m를 갔으니까 3m. 이런 식으로 이 변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볼 것이 무엇이냐? 흰색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빼서 쓰면 바로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는 가로축분의 세로축 표현하면 돼요. 자, 가로축 시간분의 세로축 변위. 자, 이거 뭐였지, 얘들아? 바로 속도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의미를 기울기, 면적, 무엇을 원하는지 잘 체크하면서 보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등속직선 운동으로 연습을 해봤으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역시 한번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처음 속도를 0m/s라고 둘게요. 그리고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를 1m/s의 제곱이라고 한번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도 이 가속도의 크기는 계속 같아야 돼.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1m/s의 제곱으로 일정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역시 기울기나 우리가 면적을 체크해야 될 텐데, 이 그래프에선 우리가 면적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면적 역시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직접 단위를 비교하거나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을 한번 넣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축과 가로축의 곱이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자, 가속도를 정의대로 다시 풀어 쓴다면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쓸수 있고, 여기에 걸린 시간 t라고 곱해지기 때문에 시간 그대로 약분되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면적의 의미가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이고, 위의 조건대로 한번 예를 들어서 3초일 때의 나중에 속도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처음 속도의 변화량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몇이 된다? 3초일 때 3m/s이다.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살짝 그래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처음 속도를 1m/s라고 놓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 시간이 0일 때 1m/s라고 하는 속력으로 물체를 출발을 시켰다란 얘기야.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가 1m/s의 제곱이래. 자, 이 의미를 잠깐 정의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1초마다 속력이 1m/s씩 부호가 둘이 같기 때문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1초 뒤에 속력은 몇이 돼야 돼? 1이 증가한 2. 2초일 때는 1이 또 증가한 3.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는 형태로 쭉 그려지겠죠. 자, 이게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는 봐야 될 것이 기울기, 면적 모두 해당되는데, 기울기부터 체크를 한다면 시간축분의 속도축이기 때문에 결국 속도의 변화량이다라고 생각하면 기울기 의미가 가속도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면적은 세로축 해당하는 속도, 여기에 시간의 곱이기 때문에 바로 변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히 더 표현을 한다면 여기 이 값에 다 벡터를 붙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 그래프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공식들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가속도의 정의에서 시작된 공식

공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의 곱이다, 처음 속도의 차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곱이 아니라. 자, 이 양변의 시간을 곱하고 정리를 하면 여기서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바로 나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 플러스 at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의 면적의 의미가 바로 변이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대로 변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를 다시 처음 속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t일 때의 총 변이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단의 사각형의 면적, 그리고 위에 삼각형의 면적이 합이다라고 보겠죠. 그럼 사각형의 면적은 v0t라고 써질 것이고 위에 삼각형의 면적은 기울기가 가속도 a라고 표현이 될때 이때 이 높이의 크기가 바로 at라고 표현이 될수 있어서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높이 at에 그리고 가로축 값인 t를 더 곱해서 t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간을 소거해서 만드는 식인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EAS라고 하는 식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세 가지 식을 반드시 알아야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과 덧붙여서 하나 더 알아야 될 식이 있어요. 바로 평균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변이라는 것. 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히 중간 값입니다. 자, 이 중간 값과 시간을 곱하면 그대로 이동거리가 나온다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이건 역시 굉장히 문제를 풀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식 4개 반드시 체크를 잘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변이 시간 그래프 체크하고 바로 이제 문제를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이 시간 그래프는 조금 어렵게 나와. 이차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식을 어떻게 세웠었지? 바로 v0 플러, t 플러스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 자세히 보면 t라고 하는 이 변수에 따라서 s라고 하는 값이 결정이 될 텐데, 그때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차함수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또 살펴보면은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변이 나누기 시간으로 나타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속도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있죠. 이 의미가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뜻하는 게 바로 이 그래프의 의미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은 이 접선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속도라는 것으로 순간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 그 순간의 속도란 뜻이야.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바로 평균속도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죠. 평균속도는 일정한 시간 사이에 속도의 평균값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평균속도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물리량 쭉 체크를 해봤는데 바로 개념 확인하기 2점 수능 테스트를 함께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점 테스트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분류와 관련된 문항으로 A, B, C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연직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C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이다? 등속 원 운동. 이렇게 우선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각각의 운동을 한번더 이야기를 해보면 자유 낙하 운동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때 중력 가속도의 방향과 물체의 낙하하는, 운동하는 방향은 서로 일치한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역시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하기 때문에 연

오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 표현될 수가 있고, 비 같은 경우는 포물선 경로를 따라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하는데, 각 지점에서의 물체 운동 방향은 바로 접선 방향이다라고 얘기해서 가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이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는 원궤도를 따라 운동해서 각 지점의 원의 접선이 바로 물체 운동 방향, 그리고 원의 중심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으로 서로 수직을 이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억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BC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을 지금 이 물음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우선 C는 체크가 되어 있고 AB가 기역 또는 니은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운동을 먼저 체크를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RGM의 방향은 일정한가라고 물었을 때 모두 중력에 의해서 운동한다라고 얘기했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AB 모두 동그라미 체크된 것을 볼수 있어요. 결국 이 위의 문장으로는 기역과 니은을 판별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니은 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가라고 했을 때 기역은 같지 않고 니은은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표기한 것에 의하면 같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기역은 B가 될 것이고,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A가 될 것인데, 둘의 방향은 같다라고 표기를 했으니까 가에 들어갈 말도 당연히 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판별이 됐다면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이제 볼게요. 기역. 기역은 A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역은 B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역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니은, 가는 오이다. 동그라미다. 맞는 얘기죠. 디귿. C의 운동 방향과 RGM의 방향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헷갈리면 바꿔서 얘기해도 되더라. RGM의 방향을 가속도의 방향이에요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RG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인데, 질량이라고 하는 값은 크기만 있는 값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이게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C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표기한 대로 수직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이 보기, 디귿은 오답으로 체크할 수 있고, 1번 문항 정답은 2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의 분류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이것과 유사한 문항이 바로 2번에 있는데, 그림의 형태 대신 일상 사례를 준 것이니까 혼자 꼭 연습해보고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지금 물체가 구간 1, 2, 3을 따라서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구간 1에서 물체의 운동은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했고, 구간 2에서는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라고 얘기해서 이거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간 3에서는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을 하는데, 이 경우 이 수평면과 연직 방향이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여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 운동 방향은 윗방향이니까 위로 이렇게 V 표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1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알짜 힘 뭐로 바꾸랬지 앞에서? 가속도라고 생각해 보랬잖아, 얘들아. 자, 그렇다면 물체의 가속도는 0이다 라고 하는 얘기 맞을까, 얘들아? 어떤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었어. 등속 직선 운동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가속도의 크기도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은 정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까처럼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질량을 곱한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 역시 그대로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 정답이고 니은 보겠습니다. 2에서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 원운동이 아니라 등속력 원운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가속도 운동인 이유는 뭘까, 얘들아? 가속도의 크기는 같지만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기 때문이야. 이거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만큼 문제에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체크하시고. 디귿. 3에서 물체가 연직 위로 올라가는 동

1. 물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가속도 연직 아래, 물체 운동 방향 위로. 반대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서 디귿 보기 오답 체크하면은 이 문항 정답은 3번에 있는 기역과 니은이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의 분류를 해봤다면 5번 문항 가서 한번 이번에는 그래프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을 보면은 3초까지는 어떤 운동? 바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초에서 T0까지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초일 때는 속도의 크기가 0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변화를 해본다면 0에서 3초까지 일정하게 속력이 점점 감소해서 2초가 되었을 때 속력이 0이 되고 3초가 되고 난 후부터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또 포인트는 처음 시간이 0일 때 그리고 시간이 T0가 됐을 때 위치가 같다라는 걸 뜻해서 갔다가 되돌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플러스로 이동한 이 면적과 마이너스로 이동한 이 면적이 동일하다라는 걸 뜻하겠죠. 시간이 T0가 될 때까지.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1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기억 보기에 나와 있는데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역 보기는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D2라고 하는 이 값은 2분의 3 D1이다라고 하는데 D1, D2를 바로 이 그래프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초까지 총 이동한 이 면적 전체가 바로 D2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D1이라고 하는 면적은 1초까지 이동한 면적인 이 노란색 사각형이 D1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몇 초? 1초. 자, 그렇다면 여기 시간 간격이 같다라는 걸볼수 있겠죠.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0에서부터 등가속도 운동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 그래프 하단의 면적의 비가 1, 3, 5, 7, 9 이런 홀수비로 나타납니다. 결국 D2라고 하는 면적의 크기가 3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한다면 D1에 해당하는 면적은 3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어서 니은의 D2라고 하는 이 값은 3분의 4 D1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아서 니은은 오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볼게요. T0는 2분의 9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이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0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제자리로 왔대. 그럼 간 거리와 돌아온 거리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 하단의 면적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1에서 2초 사이의 삼각형과 2에서 3초 사이의 삼각형은 서로 지금 같은 닮은 삼각형이라고 볼수 있어서 둘의 면적이 동일하게 1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각형의 면적에 해당하는 D1에 해당하는 이 면적 3이 바로 여기서도 해당되는 면적 3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3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서 여기 속도를 EV, 그리고 1초에 때 속도를 V, 그리고 3초일 때 속도를 마이너스 V 이렇게 정하고 디귿을 해결을 한다면 이 노란색의 면적 3이라고 하는 이 값은 EV 플러스 V 나누기 2라고 하는 평균 속도에 걸린 시간 1초라고 이 사각형에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속도 V에 T0 마이너스 3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서 여기서 T0를 구한다면 디귿의 2분의 9초라고 하는 것이 옳은 복이다라고 해서 정답 그대로 이번에는 디귿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잘 문제를 풀어봤지만 다음 시간에 문제 더 풀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난도까지 함께 대비하도록 할게요.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24강입니다. 24강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좀더 정확하게 풀수 있는가, 또는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것을 더 보강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점점 문항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배운 과가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6과 7과 8과 이렇게 되면서 벌써 절반 가까이 이제 다가가는데, 이렇게 되면 표현들이 점점 많아지고 어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할 분량이 커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항. 자, A가 뭐뭐 하 루카, 너의 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나 비하이린, 나는 좋음 속에 있어. 난잘 지내는 것 중이야. 나잘 지내. 나 괜찮아. 알함두릴라히, 알라께 찬미를, 알라 덕분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카이팔 저우 피시울 알야우마, 오늘 서울에서는 날씨가 카이파 어때? 카이파 어때? 여기도 어때죠? 알저우 무시미순, 날씨가 볕이 났어, 햇볕이 났어. 이렇게 알저우 무시미순, 해가 났어, 쨍해, 이렇게 되겠죠? 들어갈 말은 카이파, 어떻게, 어떤, 이런 말이에요. 마는 무엇, 만 누구, 아이나 어디에, 마다 무엇. 보통 무엇이 무엇을 이렇게 쓸때 마다 쓰고, 마는 뒤에 명사가 올때 쓴다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가 카이팔 저우 피 암만할 안, 지금 암만에서 날씨가 어때? 카이팔 저우, 그러면 알 저우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네, A 가비룬, 날씨가 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날씨가 라티푼, 날씨가 좋아. 라티푼은 원래 친절하고 뭐 부드럽고 이렇게 이럴 때 쓰는데, 사람한테 쓸 때는 여기 저우 라티프, 그러면 날씨가 청명해, 좋아, 뭐 이런 말이에요. 몸띠론, 비가 오고 있어. 날씨가 비가 오고 있어. 디 마스루룬, 마스루룬은 즐거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때 마스루룬, 기뻐졌습니다라는 수동태예요. 내가 기쁘다는 말인데 나는 기쁩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뻐졌습니다니까 기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날씨에 대한 것은 B와 C. 날씨가 뭐 좋다, 몸띠론, 날씨가 비가 온다, BC가 들어갈 수 있어요.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알카히라투의 현재 날씨는? 카이로의 현재 날씨예요. 카히라투. A가 카이팔 저울 아나 피 바이루타, 바이루트는 지명이기 때문에 투타타, 이게 이격 형태로만 변하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인데 바이루틴이 아니고 바이루타가 됐습니다. 베이루트에서 지금 날씨가 어떠니? 알저우 가임 알안, 지금 날씨가 가임은 구름이 꼈어. 베이루트는 지금 구름이 낀 거예요. 알안, 지금. 카이팔 저우 필 카히라티, 카이로는 날씨가 어때? 카날 저우 암시 무시미산. 자, 그 현재 날씨 물어보니까 필요 없는 거죠. 어제는 날씨가 무시미산, 날씨가 해가 났었어. 라킨나, 그러나 알저우 아나, 지금 날씨는 몸띠룬은 비가 오고 있어. 비가 오는 거, 우산이는 5번이 되겠죠? 몸띠룬. 라킨나 같이 쓸 때, 이게 라가 길게 장모음이 있어요. 대거 알리프가 있습니다. 라킨나. 길게 발음하세요. 라킨나 하지 말고 라킨나. 네, 라킨나 발음하세요.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런 문항들은 사실은 이렇게 뭐 특징적인 어떤 뭐 문장의 형태가 다르면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번 문항은 다 의문문이에요. 활. 그러면 이거 이제 뭐 의문문만 다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풀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문장을 쭉 읽고 문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비가 자합투 일랄 하디까티 마 우스라티, 나의 가족과 정원으로, 나는 갔다,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다, 이런 말이겠죠? 쿤트 필 막타비 막타바티 뚜랄 야우미, 뚜랄 야우미는 뚜리 길이거든요. 뚜리 길이에요. 사람 키도 뚜리라고 할수 있어요. 뚜랄 야우미 그러면 하루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웬종일, 온종일 도서관에 있었어, 또는 책방에 있었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쿤트 필 막타바티, 나는 책방에 있었다, 또는 나는 도서관에 있었다. 얼마큼? 뚜랄 야우미, 하루 종일. 리안나
리안나 하면 왜냐하면 아인딤 티아는 알리아우마. 리안나는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이렇게 이게 눈인데 이렇게 샷다가 있는 눈 있죠. 그러니까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요런 단어들 뒤에는 목적격 주어가 와요. 주어가 오는데 목적격이에요. 근데 바로 오진 못했어. 아인디가 먼저 왔어요. 아인디 임티하는 이랬어요. 왜? 비한정 주어면 수로 뒤에 와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앞에 오면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오늘 나에게 있는 시험은 하고 아직 문장이 안 끝난 셈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쓰려면 아인디 해놓고 주어를 뒤로 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식이 돼요. 내게 있는 시험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나에게 있어. 왜냐면 시험이 있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리마다로 말할 순 없어요. 그죠? 리마다는 왜라고 했습니다. 와 안타? 그리고 너는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C는 마다 파알타 암시. 어제 너는 무엇을 했니? 마다 파알타 암시? 이거 첫 번째일 것 같죠? C. 첫 번째. 마다 파알타 암시? 어제 뭐 했니? 그랬더니 ذهبت إلى الحديقة مع أسرتي. 가족하고 공원에 갔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뭐 했니? 와 안타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와 안타. 같은 사람이 공원에 간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너는 뭐 했는데? كنت في المكتبة طول اليوم.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왜? 그 A로 왜냐고 물어보니까 왜냐면 오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오늘 시험이 있어. C, B, A 순으로 순서가 될것 같습니다. C, B, A. C, B, A면 5번이 정답이네요. 네. 이렇게 보통 풀기 쉬웠는데 이렇게 다 의문문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수미와 사미라투의 대화입니다. 수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다 파알티 암시? 어제 파알티. T는 2인칭 여성이에요. 파알까지가 동사의 어간이고요. 여기에 투가 붙으면 나, 타가 붙으면 당신 남성, 티가 붙으면 당신 여성, 그 다음에 아가 붙으면 남성, 아트가 붙으면 3인칭 여성. 그래서 투, 타, 티, 아, 아트. 이렇게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faltu, falta, falti, falla, fallat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 3인칭 남성, 그다음에 3인칭 여성 이런 식으로 tu, ta, ti, a, at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완료동사 주어는 단어에 완료동사 뒤에 붙는다 그랬어요. 마다 falti 그럼 2인칭 여성인 거알수 있죠. 마다 falti, amsi 어제 뭐 했니? 야 사미라 투, 사미라야. 나라스 투, 투타티아의 투죠, 여기, 투. 나는 공부했다. 나라스 투, 필 막타바티, 도서관에서 공부했어. 마다, 뭐뭐뭐 했어요. 마다, 무엇을 공부했니? 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나라스 투, 알 로가탈 고리아타. 나라스 투, 로가탈 고리아타. 한국어를 공부했어. 네. 한국어를 공부했어. 나라스 투. 나라스 투가 한걸 봐서, 여기서는 나라스? 탄 것을 알수 있어요. 너는 뭐, 아 여기 여성이죠 지금. Sorry. 예. 나라스티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스티 이렇게 여성에게 여성끼리 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다 나라스티 이러면 나라스투 알로가탈 코리아타. 한국어를 공부했어. 한국어를 공부하다라는 말은 새로운 것을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어를 새롭게 배웠어 뭐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한국말 배울 수도 있죠. 혼자 독학하면서. 뭐 예습 같은 거할수 있어요. 복습한다 그랬을 때는 다카르투 이렇게 씁니다. 다카르투 이렇게 하면 복습하다. 한번 배웠던 것을 기억해.

해내고 다시 복습하는 걸 자카르토라 해요. 그래서 나다 자카르티 나 자카르토 로가탈라 아코리아타. 배웠던 한국말을 다시 복습했어. 그렇게 했을 땐 자카르투 자카르타 이렇게 자카르티 써야 돼요. 여기서 다라스투 다라스티면은 공부했다. 그냥 무슨 공부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을 공부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공부했다 1인칭이 나오려면 2인칭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2인칭 여성형이니까 다라스티 예. 4번이 되겠네요. 다라스티. 네. 그 당신 여성이 공부했다. 4번입니다. 마다 다라스티. 6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카이팔 조우 피 리바트. 예, 리바트, 라바트. 우리말로는 왜 라바트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얘기하는데 오만의 수도가 마스카트예요. 마스카트. 근데 우리말로는 한국말로는 무스카트야. 무스카트의 무는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랍어로 모로코의 수도는 리바트예요. 리바트. 예. 그왜그뭐 가구 이름 있죠? 리바트. 그 비슷해요. 리바트인데 한국말로 또 모로코의 수도는 라바트라 그래요. 그 린데 라가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리바트. 그러면 리바트라는 모로코 수도에서 날씨가 어때? 알리아우마. 오늘 리바트 날씨는 어때라고 했습니다. 저우 뭐뭐뭐. 날씨가 어떻다? 왈라킨 그러나 대고 알리프예요. 길게. 왈라킨 사야쿠누 저우 뭐뭐뭐 가단. 사야쿠누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이 보조동사 뒤에는 목적격 수로가 오죠. 목적격 수로가 와요. 목적격 수로니까 뭐뭐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뭐뭐 할 것이다. 내일은 뭐뭐 할 거야. 날씨가 어떨 거야. 그러나 왈라킨 그러나 내일은 날씨가 어떨 거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는 것은 알저우 해놓고 주격으로 오겠죠. 그러면 몸 띠로는 이렇게 주격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라 왈라킨 사야쿠누 저우 목적격 라티판 예. 라티판 가단 1번 같이 이렇게 목적격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주격과 목적격이 같이 쓰이는 거 1번이네요. 몸띠룬 라티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8번 한 개의 지문에 두 문항이 엮여 있습니다. 알 옴무 알 카림은 어머니와 카림이라는 남자 아들의 이거 대화겠죠? 카이팔 저우 알 아나 지금 날씨가 어떠니? 야 카림우 카림아 지금 날씨가 어떠니? 알 저우 다피운 와 무시미스 날씨가 다피어는 따뜻한 거예요. 다피어. 네, 그래서 다피어 날씨가 따뜻하고요. 와 무시미순 해가 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단 그렇다면 뭐뭐 한다 이렇게 했죠. 나자부 일랄 하디까티 공원에 우리가 간다. 간다인데 여기가 단축형이에요. 단축형은 뭐예요? 앞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단어의 끝이 발음이 줄어든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쓸수 있는가? 카림이 아시푼 야 옴미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인디 마와이둔 마 사디기 알안 지금 내 친구하고 함께 약속이 있어요. 아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공원에 같이 못 가겠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쓸때 이단 그렇다면 날씨가 따뜻하고 해가 났으니까 우리 공원 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이랬을 때 가자라고 하는 말 뭐예요? 예, 원래는 리 not 합 이렇게 리를 쓰면 됩니다. 리 뭐뭐 하자 권유 또는 청유할 때 뭐뭐 하자 할때리 not 합 쓰면 되는데 여기서 할 뭐뭐입니까? 남예 하이야 하이야 not 합 3번 가능하죠? 하이야 not 합 예, 가능합니다. 가자 라이오는 멋지다 뭐 대단해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푸르사툰 사이다툰 예,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5번은 말도 안 되고, 하이야, 나답, 가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 날씨는 따뜻하고 해가 났다 그랬죠. 따뜻하고 해가 났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9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마타 라자타 일라 코리아. 언제 한국에 돌아왔니? 한국으로 너는 돌아왔다? 언제? 언제 한국에 돌아왔니? 그랬더니, 라자 타로 물어봤으니까, 라자 투, 나는 돌아왔어. 언제? 돌아온 건 언제예요? 이미 돌아온 건 과거죠. 왜? 완료동사

걸알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 AC가 정답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자오 알리아오마 라티푼 쥐딴. 그 날씨가 오늘 아주 아주 아주 뭐 쾌청하다. 뭐 쾌청하다 이런 말이죠. 좋다 이런 말이에요. 매우 좋다. 아주 쾌청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사히훈 하이야 나답 가자. 하이야 나답 가자. 일라 하디카티 한강. 한강 공원으로 가자. 한강 공원. 한강 뭐 고수부지 같은 데 가겠죠? 한강 공원에 가자. 알 아나. 지금. 그랬더니 피크라툰 쉐밀라툰. 아, 좋은 생각이다. 원래는 아름다운 생각인데 이건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다. 가자. 하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뭐뭐뭐뭐 할까? 뭐 아니면 뭐뭐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맞아. 맞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카이파 하루카.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지내? 사히훈. 말이 안 되죠. 카이파 조. 날씨가 어때? 날씨가 방금 좋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고요. 알라이사 케달릭. 알라이사 케달릭 하는 카달리카의 나가 장모음이에요. 대괄 알리프가 있습니다. 카달리카는 카와 나와 그다음에 라와 카가 붙은 말이에요. 이게 네 개의 단어가 붙은 말입니다. 카달리카. 그때 나가 여기 장모음이죠. 알리프가 있었어요. 알리프 있는 게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괄 알리프로. 그래서 카달리카 이렇게 읽습니다. 카달리카. 그러면 알라이사 카달리카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와 같은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오늘 날씨 굉장히 좋다. 그렇지 않니?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 이제 부정으로 물어보는 부가 의문문은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말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뭐,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랍어로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곤란해요. 왜? Yes, No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에 답하는 방법은 말라라는 특별한 그래라는 긍정의 뜻과 라라는 부정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말라라는 건 여러분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어휘 필요 없거든요. 말라가. 그래서 말라라고 써야 되는데 말라가 없으니까 사히훈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아? 그래 맞아. 사히훈 맞아라고 했습니다. 하이야나답. 그래서 공원에 한강 공원에 가자라고 했어요. 그때 알라이사 케달릭 좀 어려운 표현이라서 가능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답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는 쉬운데 답하는 게 어렵습니다. 의문에 대한 답은 되게 다양해요. 나라마다. 우리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밥안 먹었어? 밥안 먹었어? 아니, 먹었어. 아니, 너 먹었어.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는 방금 노라고 그랬는데 또 먹었다 그러네. 뭐야? 먹었단 말이 아니란 얘기야. 되게 헷갈려 합니다. 우리는 묻는 사람을 중심으로 답해요. 밥안 먹었어? 응, 안 먹었어. 예스, 안 먹었어. 그러면 긍정과 안 먹었다는 부정이 같이 나오는 거는 앞에 있는 그 답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초점 맞춰서 답한 거고, 그다음에 안 먹었어는 내그거내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국어에서는 안 그래요. 외국어에서는 영어는 no, I don't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같이 no면은 I don't고요. 아랍어도 la, la ma'akul 아니 안 먹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말이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이것도 알라이사 캐달릭은 더 특이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알라이사 캐달릭은 쓰지 마세요. 왜냐면 썼다가 답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 예, 나암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예, 반대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12번 문항입니다. 좀 기네요.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얀까스물 알람을 아랍이 일라 살라시 마나틱. 살라스 민타카의 복수 마나틱. 민타카라는 것은 지역 이래요. 지역. 그럼 여기 3이라는 것이 앞에 있어요. 3이 있으려면 민타카의 복수가 와야 돼요. 3하고 민타카가 올려면 3개 지역인데 여기에서 그럼 마나아테크가 돼요. 마나아테크. 마나아테크. 그 마나아테크면 3 뒤에는 연결형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형이 되어야 되니까 만화 띠까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

이 단어는 이격 형태예요. 그런데 이것의 앞에 3을 갖다 어떻게 쓰느냐? 살라, 수로 씁니다. 살라, 수. 왜? 3 뒤에 오는 이 단어가 원래 단수 형태로 봤을 때 여성 형태예요. 그럼 여성형이면 이것의 복수의 반대. 그러니까 이것의 복수 형태로 쓰되 단수의 반대 성으로 쓰니까 타마르부타가 없어요. 어렵죠? 아랍 사람도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 샘플을 외우세요. 함사투 쿠투빈 하나 외우세요. 책인데 키탑의 복수가 쿠투빈인데 그 앞에 오는 숫자가 함사투 5라는 것을 하나 외워두면, 아, 책은 앞에 캄사 2가 오는구나. 캄사 2. 이렇게. 또는 뭐, 아르바 2. 이렇게 외워두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나티크의 민따카 앞에 살라스가 왔어요. 세계 지역으로 아랍 세계는 나뉩니다. 와히야. 그리고 그 지역들은,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랍 세계가 아니라. 그 지역 세 곳은, 아, 와히야, 마나티크 사하라위야. 사막성 지역. 사하라, 우리 사하라 사막 그러죠. 사하라 사막은 사막이란 뜻이에요. 사하라가 그 사막의 복수를 쓴 거거든요. 사막들의 사막, 이런 말인데, 사하라위의 사막 지역과, 와, 마나테클 까리바트 미날 바하를 아비아들 무토와세타. 가운데 낀, 무토와세타. 가운데 낀 하얀색 바다. 이게 뭐냐면 지중해예요. 태평양, 그 뭐야, 유럽하고 북아프리카에서 보면, 항상 파도가 하얗게 밀려온다 그래갖고 파도가 하얀 바다 해서 바하를 아비아드 하거나 바하를 아비아드 또는 바하를 아비아드 무토와세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그 가운데 낀 유럽과 아프리카 가운데 낀 하얀 바다 파도가 하얀 바다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뭐예요? 지중해 지역이죠. 와 마나티클 마다리아 와 이스티와이아 이건 어려운 단어예요. 마다리아는 회귀선 북회귀선, 남해귀선의 회귀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열대라고 그랬는데 그냥 예. 마나티클 하라 썼으면 좋았을 걸. 마다리아 왈 이스티와이아. 이스티와이아는 적도예요. 그러니까 적도 지역과 회귀선 지역. 굉장히 어려운 단어 써놓았는데 여기다가 너무 뜻밖의 회귀선과 적도 지역이니까 아, 열대 지역이라 합시다. 열대 지역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아랍 세계가 열대 지역에 내려가 있는 건딱한 나라뿐일 거예요. 수단 정도. 네. 나머지 지역은 그까지는 내려가진 않으니까.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왓닥스 피 마나트크 사하라위야. 사막 지역에서의 날씨는 하룬 와 자푼 피 사이프. 여름에는 덥고 건조합니다. 사막이 당연히 여름에 덥고 건조하죠. 예. 네. 와 무타딜룬 피 시타. 겨울에 30도. 겨울에 30도 또는 겨울에 한 25도 뭐 이렇게 된다. 추우면 더 내려가는 지역도 있어요. 사막 지역인데 추우면 영하로 내려가요. 요르단의 사막은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막이 영하 1도 이렇게 되면 그것은 사람 살기 힘들어요. 되게 춥거든요. 모래를 밟으면 발이 시려서 모래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타딜룬 피시타 겨울에는 뭐그뭐 이게 좀그 좋습니다. 이게 뭐 오타딜룬 알맞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그 온도가 온난합니다. 뭐 이렇게 온난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온난하다. 온난이라는 것이 겨울에까지 온난하려면 굉장히 남부 지역이에요. 수단 가까운 지역. 라 왈라 텐질룰 암타루 케시란 피 하딜 마나틱. 이 지역 사막 지역에는 비가 암타르 비가 이제 맞다던데 복수가 암타르예요. 비들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 암따르가 사물의 복수니까 여성 단수 취급해서 댄질로 했어요. 댄질로 암따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라킨나. 그러나 라킨나 뒤에는 목적격 주어가 왔어요. 아딱사 피 마나트클 까리바트미나 바하르 아비아드 못 도왔을 때. 그러면 지중해 지역이죠. 지중해 가까운 지역의 날씨는 하룬 피 사이프. 여름에는 덥고 우와 뭐 타딜룬 피시타. 그다음에 겨울에는 뭐 타딜룬 예, 온난합니다. 사막도 온난하고 지중해도 온난하다. 네, 이건 지중해는 좀더 조금 더 춥죠. 사막보다는. 근데 사막도 되게 추워요. 네, 그 다음에 어떡스 피 마나티클 마다리아 왈스티와이야. 회귀선과 적도 지역 그러니까 열대 지역이라고 했죠. 이 열대 지역의 날씨는 하룬 쥐딴 매우 덥습니다. 또 올라사나티는 1년 동안 길게 1년 내내 춥습니다. 아, 덥습니다. 이런.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거? 기우죠, 당연히. 1번 기우입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사막 지역 겨울 날씨는 춥다. 아, 사실 추운 지역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는 춥다가 아니라 모타딜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중해와 가까운 날씨 여름은 덥다. 당연히 덥죠. 네. 그 다음에 사막 날씨에는 여름에 습하고 습하지 않아요. 예. 네. 근데 덥다는 맞는데 지중해와 가까운 지역은 겨울에 온화하다. 모타딜로 휘시타. 맞습니다. 그래서 B와 D가 정답이네요. B와 D,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문항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빈칸이고요. B, 히와야티 그라틀 쿠투비, 와 안타. 자, 내 취미는 책 읽기, 독서예요. 독서야. 와 안타. 그리고 너는 휘프 시바하타. 나는 수영을 좋아해. 그러면 이렇게 히와야를 묻는 거죠. 그러면 히와야티 그라, 그러면 히와야 투카가 앞에 나왔을 거예요. 마 히와야 투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마스무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마 아말루카 너의 이름 직업은 무엇이니? 카이파 하루카 너의 상태는 어떠니? 미나이나 안타 넌 어서 왔니? 정답 마 히와야 투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취미는 독서야 라고 하는 거죠. 1번 2번 B의 취미에 해당하는 그림은 A가 마 히와야 투키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그랬더니 B가 어이뽀 무샤하드트 라 플라미 영화 보는 거야. 영화 감상이야. 1번이죠. 와 안티 그때 너는 히와야티 따 나는 요리야.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니까 영화 관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이야 나오이 민 뭐뭐뭐 토입 어떤 종류의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그러니까 무엇 중에서 민이니까 무엇 중에서 어떤 종류를 너는 좋아하니? 그랬더니 비가 휘꼬라탈 까다미 나는 축구 좋아해. 아 그럼 이거 운동이겠네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너는 좋아하니? 나는 축구 좋아해. 와 안타 너는 그러니까 오히뽀꼬라타 살라티 나는 농구 좋아해. 뭐예요? 리아다죠. 4번 리아다 정 리아다티. 아이야 나오미나 리아다티 어떤 운동 스포츠를 너는 좋아하니? 이게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알쿠툽 책이죠. 아트 이마티는 음식이고요. 아플람 영화, 알 무시카 음악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할 토이비나 시바하타 너 수영 좋아하니? 하고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B가 여성이에요. 남 우히뽀하 케시란.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 많이 그것을 수영을 좋아해. 그랬더니 A가 뭐뭐뭐 타스바히나 필로스보 타스바히나 2인칭 여성 타스바히나 수영을 하니 필우스보 일주일에 몇번 수영하니 이렇게 했겠죠. 일주일에 몇번 수영하니 그러면 아스바 꿀라야오민 나 매일 수영하는데 이렇게 아스바후 꿀라야오민 모든 날 매일 수영해 이렇게 할때어몇 번을 물어볼 때 캄마라탄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캄마르라탄 몇 번을 운동하니? 수영하니? 캄오무르키 너의 나이는 몇이니? 마히와의 투키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마다타 팔리나 너는 무엇을 하니? 아이 파슬린 토이피나 아이야 파슬린 아이야 파슬리면 어떤 계절을 내가 좋아하니? 그러니까 정답 1번 캄마르라탄 캄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왔습니다. 네, 몇 번을 너는 수영하니? 5번, 밑줄 친 하디히에 대해 언급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디히, 이 사람은 해놓고 사람이 나옵니다. 하디히, 사디카티 카리마투, 내 여자친구 카리마입니다. 아, 내 친구 카리마예요. 히야, 타비바툰 필 무스타시파. 예, 필 무스타시파,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녀는 병원에, 종합병원의 의사입니다. 히와야 투하 무샤하트다 플람 그녀의 취미는 영화 보기, 영화 감상입니다. 이랬을 때 언급된 것만 한다면 그녀는 친구고 의사고 영화 관람이 취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직업은 의사 언급됐죠? 그 다음에 취미 영화 관람이죠? 또는 뭐 영화 감상이죠? 그래서 B, C가 언급됐습니다. B, C가 언급됐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바비 바툰 필 무스타시바 하려면 종합병원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두개 이상이면 어떤 병원인지 모르니까 그냥 처음 이렇게 소개할 때는 피 무스타시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한정으로. 네. 그 다음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6번 A 마다 뭐뭐뭘 아나 너 지금 뭐 하니 이렇게 했죠. 야 문나티 야 이브나티 원래 이브나티입니다. 이브나티예요. 이브나투는 이 이브나투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브나툰에서 온 말이에요. 이브나툰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에서 보통 빈툰으로 씁니다. 빈툰. 빈툰으로 써요. 왜? 이브눈에서 남 아들이라는 말에서 딸을 갖다가 이브나툰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여성 표지어를 넣어서 이브나툰. 그래서 이것이 나의 딸아 이랬을 때는 이가 붙어갖고 이브나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때 그 이브나툰과 그 이브에서 나온 이거 이브나툰과 이브나티에는 이 이는 빌려온 글자예요. 마스묵할 때그 하고 똑같이 이 알리프가 빌려온 알리프예요. 그래서 요 알리프는 빌려온 글자여서 다른 말과 같이 쓸 때는 발음되지 않아요. 앞에 뭐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발음되지 않습니다. 마치 정관사의 알리프하고 똑같아요. 정관사의 알 마드라사 투 이렇게 쓸 때, 필 마드라사티 할 때는 피하고 다른 말이 앞에 있으면 알리프 발음이 되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알리프가 빌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 발음되지 않는 거예요. 이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알리프 빼버리고 빈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빈트가 더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야 빈티 안 하고 야 브나티 했어요. 야 브나티. 따라 마다 타 팔리날 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딸이 지금 아크라우 키타반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책한권 읽고 있어요. 마 운완후 그 책의 제목. 이 주소도 되고요. 제목도 됩니다. 영화 제목이나 책 제목 같은 거 제목이 되고 주소도 되는데 그것의 주소는 아니고 그것의 제목은 무엇이니? 후와 알프 라일라틴 와 라일라툰 천밤과 그리고 또 한밤입니다. 천밤과 또 한밤? 천일 야화죠. 아라비안 나이트를 얘기해요. 천밤 그리고 한밤. 아랍어로 쓸때 항상 이렇게 쓴다 그랬죠. 1과 2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숫자가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과 2는 숫자에 잘 쓰지 않아요. 이렇게 천 하룻밤인데 알프누아와 하둔 레일라틴 이렇게는 안 쓰고 알프 라일라틴 천밤. 그다음에 한밤은 따로 썼어. 밤으로. 이렇게. 만약에 천두밤 그랬으면 알프 라일라틴 와 라일라타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두밤. 천일 야화를 읽고 있어요. 마다 다 팔리나 에븐티 에브나티. 그러면 나의 딸이니까 여성이니까 2인칭 여성으로 물어봤겠죠? 마다 타 팔리나 3번이 정답이겠네요. 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카림이 마다 타 팔루피 왁틀 파라기 빈 시간에 여유 시간에 여가 시간에 마다 타 팔, 뭐 하니? 그랬더니 할리두니 알라부 쿠라탈 까다미 축구해 와 안타 너는 카림이 히와야티 뭐내 취미는 뭐야? 우히뿌 안 우사피라 일라 알무둔일 무흐탈리파티 필 알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도시들 다른 도시들이에요. 이게 어떤 도시들인지 몰라요. 무둔인 무흐탈리파틴 이렇게 써야 돼요. 무둔인 무흐탈리파틴 다른 그 도시들 어떤 도시인지 언급 안 됐잖아. 정과서 붙이면 안 됩니다. 다양한 도시 없어야 돼요. 여러 도시로 여행하기를 좋아해. 내가 갔다 온 나라면 정관사 붙이겠지만, 갔다 오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붙이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여행이야. 했을 때, 사파르. 정답이 사파르예요. 자, 우사피르가, 우사피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파라가 어근이잖아요. 그래서 우사피르, 사파랏. 내가 여행을 떠나다. 할 때, 우사피르가 여행가다. 사파르니 여행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따브. 아따브는 요리하기, 아시바하투 수영하기, 알까라아투 읽기, 독서겠죠. 그 다음에 5번 무샤하드 트라플람 영화 보기, 영화 감상이겠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의 제안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هل دل عبو كرة القدم

가단 내일 축구할까 했더니 따입 좋아, 하산한 좋아, 피크라툰 자밀라툰 좋은 생각이다. 미꼴리 소로린 모든 기쁨으로 기꺼이 하겠다라고 ABCD 다 했어요. 근데 D가 E가 아시프 미안해, 아인디 마와이드. 내가 내일 약속이 있어. 난 축구 못 하겠다. 해서 E가 지금 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와우, 전부 다 평서문이야. 이것도 다 읽어야 돼요. 마다 타팔루 피 왁틀 파락 파락이 그러면 여유 시간에 여가 시간에 뭐 하니? 그럴 때나뭐 해가 있겠죠. 그러면 마다 타팔루니까 내가 동사로 시작해야 돼요. 아자부 일라 시네마 이렇게 남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남은 나올 수가 없고 여기 할뭐 이렇게 있어요. 할이 있어야지 남이 나올 수 있어요. A가 여기 올수 있어요. 그러면 아, 뭐 하니? 아자부 일라 시네마 나 극장 가. 그러면 여기서 아나 아이단 오히불 무샤하다트 아플라미 나 역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C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단 그렇다면 할 나다만 함께 갈까? 어디? 일라 시네마 가단 내일 극장 같이 갈까? 그랬더니 남 피크라툰 자밀라 툰 A가 그래 그럼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B, C, A 순서대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B, C, A 4번이 정답이네요.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답다울 오틀라트 사이 피아토 가단 내일 여름 방학이 또는 여름 휴가가 시작돼. 내일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남 그래. 마다사타 팔루 피 하딜 오틀라티 이번 방학에 또는 이번 휴가에는 마다사타 팔루 뭐할 거니? 사우사피루 일라 미스라 이집트로 떠날 거야. 이집트 여행 갈 거야. 사우사피루 일라 미스라 마 우흐티 내 누이와 여행 갈 거야.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난 떠나긴 떠날 건데 알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비하이린 잘 지내 아니고요. 하다 사히훈 이 말이 맞아 아니죠? 인샤알라 3번이 정답이네요. 네. 사우사피루 일라 미스라 마 우흐티 인샤알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항공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나는 뭐 여름방학 때뭐 이번 방학 때 이번 여름방학 때 누이와 이집트 여행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샤알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푸르사툰 사이다툰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란 말이죠. 5번 아타만 날라카 여우만 사이단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원할게. 하루 행복하길 바래. 이런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기원합니다. 행복한 날을. 이거는 이제 뭐 보통 하는 인사말이죠. 그래서 인샤알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아인다카 왁툰 가단 내일 시간이 있니? 남 에인디 왁트 내일 시간이 있어. 할 움키노카 안 해놓고 뭐뭐 아가 되겠죠. 왜? 접속법이어야 되니까. 안 마이 일라 메하르잔 라플람을 아라비아티 아랍 영화제로 나와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하니? 그럼 타즈하바가 되겠지. 타즈하바 이게 타즈하바 이렇게 되겠죠. 타즈하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카니까 남성이라서 두 개만 됩니다. 그다음에 남 윰키누니안 아즈하바 마크 너와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해. 아즈하바 3번이 정답이죠. 둘다 접속법을 찾아야 되니까 타즈하바 아즈하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아디와니아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알디와니아 이건 걸프 지역의 이야기예요. 걸프 지역. 히야 마지리스 타클리디윤 피 두알 칼리지 알 아라비 아랍 걸프 국가 산유국들이죠. 그 산유국의 전통적인 마질리스, 잘라사는 안 따지요. 마질리스는 회의하는 장소도 되고, 회의도 되고, 회기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긴 전통적인 여기 모임입니다. 회의 모임 같은 거예요.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뭐흰 남자들 뒤시다시 같은 거, 뭐 질밥 입고 와가지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는 자리입니다. 예슈테미아 피하 디와니아가 여성형이니까 피하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슈테미아 모입니다. 뭘 모여 누가 모여? 아디잘루. 남자들이 모여요. 여자들은 아니고요. 리 타두스 피 마와디에 무흐텔리파틴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하기를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와 리 이야기도 하고 리 다바둘. 다바둘이 뭐예요? 교환이죠. 다바둘 아프카리와 아크바르. 생각과 소식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뭐 말할 거면 소식 같은 거 새로 전달하고 그러는 거죠. 와 피하 그 디와니아에서는 야티무 딱딤 샤이 와 카후와티 차와 커피가 딱딤 전달되는 거죠. 손님들에게 내는 거예요. 차와 커피를 내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차와 커피를 접대합니다요. 근데 커피가 어떤 커피예요? 카후와틸 아라비아티 아랍 커피. 그 순도가 아주 되게 높은 그다음에 그 카페인이 많은 그런 커피입니다. 리 두유프 손님들에게 그렇게 커피를 냅니다. 현재도 존재합니다. 모든 아랍과 아니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남자들 모임입니다. 예. 그러면 C 하나네요. 예, 모두 하라는데 있는 것은 C 하나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바쁘게 하는데 이제 8강 들어가 볼까요? 아, 8강의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뭐뭐 해놓고 아이나 마따물 뚜라비 피 하디힐 자미아티 피 하디힐 자미아티 이 대학교 안에 학생 식당은 아이나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후와 미자니빌 막타바티 아 도서관 옆이에요. 그것은 후와가 뭐예요? 남성용이죠. 아 그것은 도서관 옆이에요. 왜? 마따물 뚜라비니까 후와로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누구의 길을 물을 때 처음에 하는 말 기억납니까? 라우 사마하타 허락해 주신다면 질문 드릴게요. 실례합니다. 이런 말을 갖다 라우 사마하타예요. 라우 사마하타. 2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몸킨 그러면 가능해요. 3번 하다 사히훈 이 말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하이야 나후루주 나갑시다. 5번 아탈리부 따윌은 그 학생이 키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라우사마하타 길 물을 때 항상 하는 말 라우사마하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라우사마하타 바로 나오네요. 라우사마하타 뭐뭐뭐 아드하부 일랄 무스타시파 아살라무 아살람 종합병원 살람 병원 카이로에 살다 온 사람이 문제 낸것 같아요. 살람 병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갑니까? 물어봤겠죠. 카이프 아드하부 이렇게 물어봤겠죠. 유음키누 안 타르카바 알 미트로. 네, 거의 확실하네요. 미트로가 있는 곳이 모로코하고 뭐몇 군데 안 돼. 모로코, 사우디 뭐큰 나라들 미트로들 있고, 아 물론 이제 에미리트도 있고 있는데 카이로에 이제 가장 선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유음키누 안 타르카바 알 미트로 전철을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A가 뭐뭐뭐 카날 조우 암시 어제 날씨가 무엇이었다. 어땠었어? 카이파 카나 조우 날씨가 어땠었어? 어제니까 카나죠. 어제. 그러니까 카이파 카나하고 암시 빼면 카이파 조우 이렇게 쓰면 지금 날씨 어때? 이런 말인데 카나가 들어갔습니다. 카나 몸띠란 날씨가 비가 왔었어. 둘다 카이파 아드하부 어떻게 갑니까? 카이파 카나 조우 날씨가 어땠습니까? 정답은 카이파죠.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마는 무엇? 2번 만 누구? 3번 아이나 어디? 5번 마다 무엇? 똑같죠? 예, 그래서 정답 4번인 것을 알수 있어요.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했더니 B가 히야 까리바투 민호나 아 히야 걸 봐서 여성형인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 여기에서 가까워요. 히야 아마말 자미아티 대학교 앞에 있어요. 슈크란 했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민 아이나 안타.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스물 마따 아미. 그 식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카이팔 저우 알리아우마.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마다 파알타 암시.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 어제 뭐 했어요? 뭐 이렇게. 아이나 마하타 툴 끄따리. 끄따라. 기차역. 마하타 툴 끄따라.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이 어디입니까? 마하타 기타르 여성형이죠. 여기 여성형인 거 봐갖고 여기서 히야 까리바투 민호나 여기서 가까워요. 여성형인 거 확실한 게 마하타 투 이게 여성형이니까 뒤에 히야로 받았죠. 그래서 이 5번이 정확하게 정답인 것을

쉽게 눈치챌 수도 있고 알 수 있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서 고른 것은 할 나답은 만 일라 메하라잔 아플람을 아라비아 대가던 내일 아랍 영화제에 함께 우리 갈까? 할 나답 갈까? 따입 좋아. 따입 따이 이분이에요. 따입 카이파 나답 일레이 거기에 어떻게 가지? 리 나르캅 원래 리 나르캅이에요. 나르캅인데 뒤에 정관사가 오니까 나르카 B라는 조속몸을 넣었어요. 그래서 네 나르카비 알뱅크 안 되죠. 은행을 타는 건안 되고 알마타르 공항도 안 돼요. 뭘 타야 돼요? 택시. 택시거나 알오토비스. 교통수단 C와 D를 타야 되니까 CD가 정답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빈칸에 들어간 거 무함마둔과 민수의 대화입니다. 할 자미아트 시울 가리바투 민후나 서울 대학이 이건 우리가 말하는 서울 대학을 할 때는 알 자미아트 시울 알 왓다니아 국립 대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서울의 무슨 대학인 것 같아요. 서울 대학 뭐 다른 대학 가리바투 민후나 여기에서 서울 대학이 가깝습니까? 민수가 라 히야 바이다툰 아니요 그거 그 서울 대학은 멉니다. 이단 그렇다면 카이파 아즈하부 일레이하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요? 했더니 민수가 뭐뭐뭐 하디힐 하필라타 하디힐 하필라타는 이 버스예요. 버스가 아랍어로 하필라투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세요가 되겠죠. 타세요. 타세요로 뭐라고 그래요? 임쉬 가세요. 걸어가세요. 오드로스 공부하세요. 이즈합 당신이 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에르캅 이것을 타세요. 4번이에요. 하 에르캅 하디 자 에르캅 하디힐 하필라타 4번이 정답입니다. 옥툽 쓰세요. 아니죠. 4번, 이르캅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금 A가 이 망클 마르카지, 이게 뭐 중앙은행인 것 같아요. 예, 그 센트럴 뱅크 같은데, 무슨 은행이 가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때 어떻게 가느냐? 사거리 가기 전에 길을 물어봅니다. A가, 카이파 아즈하부 일랄 뱅클 마르카지? 그러면 중앙은행으로 카이파 아자부 어떻게 가나요? 그랬더니 비가 임시 걸어가세요. 임시 일렛 아맘 앞으로 곧장 걸어가세요. 임시 일렛 아맘 앞으로 걸어가세요. 와 사타지두 사타지두는 싸는 미래죠. 타지두는 와자다에서 와자다라는 동사에서 여기 타가 붙었어요. 타가. 2인칭이 붙었어요. 그래서 타와지두가 힘드니까 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지두가 됐어요. 그래서 와자다에서 타지두가 됐다는 말은 요 타가 이렇게 와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타지두는 와자다에서 타지두. 그래서 사 타지두 후그 뱅클 마르카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라?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서. 그랬더니 슈크란. 오른쪽에서 뭐라 그래요? 예, 오른쪽, 할피, 뒤쪽, 마따미, 식당, 야살, 왼쪽, 야민, 오른쪽이죠. 오른쪽, 알마드라사티, 학교. 자, 알랄 야민이,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문항을 풀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느끼면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을 복기하면서, 조금씩 빈 곳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한 걸음으로 많이 간다 생각하지 말고 조금 알아도 확실하게 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 쌤입니다. 자, 오늘 32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성체와 관련된 문항들을 이제 풀어볼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전자기후도 관련

문항을 풀 거거든요. 이 전자기호도 문항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방향을 정확하게 고려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이랑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성제 문제 마무리 먼저 하겠습니다. 122번이고요. 여러분들 교재로는 112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자성에 대한 실험이고요. 가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나무막대 양끝에 물체 A와 B를 고정하고 수평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도록 실로 매달고요. 그 다음 A와 B는 반자성체,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나를 한번 보세요. 자석을 A에 서서히 가져가면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에서는 나에서 자석의 극만 반대로 해서 똑같이 나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자석을 B에 서서히 가져가면서 자석과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찾는데 결과를 잘 보세요. 자, 나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미는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 미는 방향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A는 그렇죠, 반자성체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문제의 조건에서 A, B는 반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라고 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것은 상자성체가 되겠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 봅시다. 나에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반자성체의 특징이죠. 자, 니은, 다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당기는 방향이다. 자석과 반자성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당기는 방향이 아니라, 그렇죠, 밀어내는 방향이어야 해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디귿, 라에서 자석과 비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비예요, 비. 서로 미는 방향이다. 자석과 상자성체는 여러분들 미는 방향이 아니라 어때야 돼? 서로 당기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기는으로 바꿔야 되겠죠.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1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그림 가는 강자성체 X가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자기화된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가의 X를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Y에다가 옆에 이제 가까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류가 지금 바깥쪽에서 여러분들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강자성체 X는 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이 강자성체 입장에선 외부의 자기장이 될 거고, 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화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말은 A는 N극, 그리고 A쪽은 N극, 여기는 S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이 강자성체를 Y에다가 가까이 했으니까 강자성체 X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자기장이 Y 입장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야 되니까 B도 이렇게 자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B가 아니라 Y가, 그럼 Y의 B는 무슨 극이 되냐면 S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A는 N극, 그지? 그러면 N극과 S극이 가까이 했을 때의 자기력선으로 오른 것은, 그렇죠, 5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4번은요, 자석이 냉장고의 철판에는 붙고 플라스틱판에는 안 붙는다, 이런 현상을 학생 ABC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학생 A 보시면 자석은 강자성체야.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니까 강자성체 맞고, 학생 B를 보면 플라스틱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화된 상태를 유지해. 플라스틱은 강자성체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학생 B는 틀렸고, 학생 C를 보시게 되면 철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 철은 대표적인 강자성체이고 강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C는 틀린 설명이 되겠네. 해서 정답은 1번 A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25번으로 넘어갈게요. 113페이지입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자석주위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를 놓았더니 자석으로부터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았대요. 자, 이 화살표의 방향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림 나는 가에서 자석을 치웠대. 자, 자석을 치웠다라는 것을 아 그냥 치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석을 치웠다라고 하는 것을 equal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나해 보세요. A와 B를 가까이 놓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B는 A로부터 자기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B는 A로부터 자기력을 받는데 A로부터. 그러면 A가 여러분들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A가 강자성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B는 지금 자기력을 보세요. 밀어내는 자기력을 받고 있으니까 반자성체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기억 보세요. B는 반자성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강자성체하고 반자성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X, 그치? 자, 티귿. 나에서 A, B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A는 강자성체, B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당기는이 아니라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자성체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문제 푸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26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림만 봐도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하는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문제고요.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126번은 수능 17번 문항이었고 작년 수능이죠. 자,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ED, 3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세기가 각각 균이라고 방향이 XY 평면에 수직인 자기장 영역 1에서 4를 다 이제 지나는데, 자, 1의 자기장 세기가 B0로 제시되어 있고 방향도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2, 3, 4에 그 어떠한 방향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밑에 이제 조건에서 나오긴 하겠지만은 2와 4의 자기장의 세기를 알려준 건 아니고 B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다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찾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까? 옆에 이 힌트를 줬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찾아라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문제로. 표는 금속고리의 점 P에 흐르는 유도전류 IP의 세기와 방향을 P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냈고요. 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 원에서 B0다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4에서가 2에서 1.5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기호를 한번 표현해볼까요? 2에서의 자기장을 B라고 한다면 조건에 따라 1.5배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3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표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P의 위치가 x equal 1.5D일 때 한번 볼게요. 자, 1.5D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P의 위치가 1.5D일 때는 이렇게 그림을 대략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1번 영역을 통과하는 도선은 지금 D, D 해서 총 2D만큼이고요. 그리고 3번 영역을 통과하는 부분은 이제 D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를 통해서 이 D만큼이라고 할때 자기장을 B0라고 한 칸당 B0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1 영역에서는 EB0로 써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 영역에서는 이제 면적이 절반이니까 그냥 특정 값만큼 두 배하고 뭐 2분의 1배 하는 게 아니라 요 3번에 해당되는 자기장 값만큼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저기서 이제 유도전류의 세기가 0임을 이용해줘야 돼요. 유도전류의 세기가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당 자기선 속의 변화가 0이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선 속의 변화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등속도 운동이니까 시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선 속의 변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두 칸이니까 플러스 2b0만큼의 변화가 있어요. 그쵸? 근데 자기선 속의 변화가 0이어야 돼. 그러려면 3번 영역에서는 그렇지, 마이너스 2b0가 되는 거예요. 자, 나오는 걸 플러스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3번은 들어가는 방향이네. 그리고 그 세기는 2b0네. 바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5d인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2.5d에 이렇게 위치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그림들이 조금씩 겹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 있게 잘 봐주세요. 자, 2.5d에 있을 때는요, 잘 보세요. 이렇게 경계선을 나눠서 봤을 때이 왼쪽 부분 있지? 이 왼쪽 부분은 계속해서 자기선 속의 변화가 0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네모치는 부분 있지? 계속 0인데 이 부분의 변화만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쵸? 자, 그런데 2.5D를 지날 때는 방향이 마이너스 y예요. 근데 3번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찾아놨잖아. 그치?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2번의 방향은 어때야 될까? 자, 마이너스 y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자속의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어떤 자속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 나오는 방향이 증가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두 영역을 다 합쳤을 때 나오는 결과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 영역은 2번 영역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식을 한번 써볼 건데 자, 2.5D를 지날 때는 나오는 영역에 자기장이 2B만큼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2B0만큼 변화가 있어요. 그쵸? 이 변화로 이 I0의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3.5D일 때한번더 해볼게요. 자, 3.5D를 지납니다. 여기가 3.5D죠? 이렇게. 자, 3.5D를 지날 때는 잘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1번 영역, 자속의 변화 계속 0이죠? 2번 영역은 도선이 통과할 때늘 일정해요.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3번 영역만 신경을 써주면 돼. 그래서 저 영역을 식으로 한번 써보자면 나오는 방향으로 플러스 B인데 두 칸이니까 2B.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가 나오는가 몰라. 그래서 이제 해보는 거지. 그러면 나오는 걸로 한번 해보자. 2분의 3b. 근데 결과를 보니까 3.5d를 지날 때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2.5d를 지날 때보다 작아야 돼. 절반이어야 돼. 근데 유도 전류의 세기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당 자기선 속의 변화가 작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2i0일 때랑 I0일 때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I0가 나올 수가 없어. 여기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즉 4번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조건에 맞게 하려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2분의 1 B가 되는 거네.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로 I0의 유도 전류를 만든 거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2.5D 조건에서 2i0를 만들 때 자기선 속의 변화를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럼 이거 2로 나눠버리면, 즉 B-B0를 한다면 이 변화가 2분의 1B 변화랑 같을 거고, 왜?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로 같으려면 이러한 자기선 속의 변화가 같다라고 등식 세울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B0는 2분의 1B 해서 B는 2B0가 된다라고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다 써볼게. B는 2B0. 여기는 3B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지금 이 표를 가지고서 많은 정보들을 파악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정보를 다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기장이 세기는 원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원은 B0였고, 2는 EB0였으니까 작다는 맞는 설명. 니은, 자기장의 방향은 3에서와 4에서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3 들어가는 방향, 4 들어가는 방향. 맞는 설명. 자, 디귿. P의 위치가 x equal 5.5D일 때 IP의 세기는 I0이다. 유도전류의 세기를 보려면 5.5D를 지날 때에, 그렇지, 자기선속의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뭐 5.5D 같은 경우에는 도선이 이렇게 될 때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나오는 방향으로 4B0만큼 증가하고 있고, 또 들어가는 방향으로, 아, 감소하고 있고,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B0. 결론적으로 보면은 B0만큼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뭐 방향도 제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만 보는 거니까, B0만큼의 자속의 변화가 있을 때, I0의 변화가 있다라고 찾아냈었어요. 왜냐면 2분의 1B가 B0니까. 그러면 5.5D일 때도 B0의 변화가 있으니, IP는 I0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속의 변화로 인하여서 그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됨에 따라 유도전류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 유도전류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다는 거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문항 127번 연습해 볼게요. 자, 127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면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지납니다. 자, 2와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대요.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 그러면 그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원 영역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는 금속고리의 점 P에서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와 P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X equal D에서 자기장의, 유도전류의 세기가 I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Y라고 되어 있어요. 자, D를 통과할 때, 여기를 통과할 때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통과를 할때 마찬가지로 요 D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 칸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P에 흐르는 유도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기장이 시계 방향이었다라는 거고, 이 자기장이 왜 형성이 되었을까? 아, 다시 유도전류가 이렇게 내 손가락이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는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렇지. 나오는 방향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렇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아, 1번 영역은 요렇게 나오는 방향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I0만큼 유도전류를 발생할 때 EB만큼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다음 3D는 지금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5D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D를 지난대요. 요렇게겠죠? 자, OD를 지날 때는 요렇게 OD에서 6D로 쭉 가고 있는 요런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3번 영역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3번 영역.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3번 영역을 뭐 나오는 방향, 그다음에 2번 영역을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놓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3번 영역은 증가하니까 플러스 B0 이렇게 될 거고, 증가하고 또 이제 감소하는 것은, 그렇죠, B0만큼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는 방향인 마이너스 B0가 B0와의 차이 값을 계산했을 때, 변화량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결과는 플러스 EB0가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플러스 EB0라고 하는 이런 변화,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유도 전류는 마이너스 y로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플러스 y야, 플러스 y. 그러면은 방향이 바뀌었나? 이렇게 x. 그리고 여기는 2번은 나오는 방향인가 해서 이제 봤더니 마이너스 b0 빼기 플러스 b0 하면 마이너스 2b0, 즉 들어가는 방향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플러스 y 방향이라는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향을 찾았네. 자, 3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그다음에 2에서는 나오는 방향, 이렇게 하나 찾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서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와 2에서가 같다라 그랬는데, 자, i0만큼 변할 때 자기장의 변화가 2b0였어요. 근데 d를 지날 때도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 그러면 eb라고 하는 게 세기만 보면 요게 eb0와 같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b도 결국에는 b0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자기장의 세기는 1, 2에서 같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쵸? 자, 니은 보시면 동그라미 기역이 2분의 1i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 기역은요, 여러분들, x가 몇 d일 때야? 3d일 때. p의 위치가 3d일 때. 그러니까, 요렇게겠네. 그지? 요런 상황일 때. 자, 저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파란색 영역,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의 b0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나오는 방향의 b0인데 그게 두 개잖아요. 그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요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결과가 여기 b0죠? 마이너스 b0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크기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b0라고 하는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eb0라는 변화가 있을 때 유도 전류 세기 i0예요. 그러면 b0라고 하는 자기장 세기 변화가 있을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그렇죠, 그 절반 값이 되겠죠. 2분의 i0. 그지? 그리고 이 결과를 보시면요, 들어가는 방향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나오는 방향으로 그 변화를 방해할 거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도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각그 위치에서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방향을 다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죠?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그다음 12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8번. 그림 가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를 지나고요. 그림 나는 금속고리의 점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P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냈대. 자, 1, 2, 3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를 보니까 P의 위치가 0에서부터 3D까지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유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합니다. I0로 쭉 일정해요. 그러면 2D까지면은 이해를 하겠어. ED까지 가도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당연히 일정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D까지 갔을 때 일정해? 그리고 3D를 넘어서 3D에서 4D를 갈 때는, 즉 도선이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3D에서 4D를 지나갈 때는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도 전류가 0인 게 되니까. 그 말은 2번 영역은 1번 영역과 같이 나오는 방향이고, 그 크기는 B0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이 왼쪽은 나오는 게 점점 사라지고, 이쪽은 나오는 거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나오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게 B만큼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서 빼기, 나오는 방향이 B0만큼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3i0만큼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P가 1을 지나갈 때, B0만큼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그래프 통해서 i0임을 알았거든요? 그럼 3i0만큼의 유도전류의 세기를 만들려면, 얘가, 그렇지, 3b0라고 하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3b0가 되어야 돼? 그러면 이제 B가 될수 있는 거는 4b0가 될수 있겠네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저 4b0만큼의 어떤 자기장의 세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도선이 여러분들 7d에서 8d로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봐봐. 나갈 때. 7d에서 8d로 이렇게 나갈 때. 여기 7이니까 4d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나갈 때면은 마이너스 4b만큼 그러니까 4B0라고 하는 나오는 방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2I0가 나오는 게 아니라 4I0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4I0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3번 영역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들어가는 방향임을 이용해서 4D에서 6D를 지날 때의 식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자,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은 동일하고. 이거에 의해서 3I0만큼의 전류의 세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 B, 그러니까 3번 영역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의 세기는 그렇지 2B0만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보를 다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방향을 우리가 모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가정을 해놓고 그게 진짜로 맞는지 찍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로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른 이용하지 않은 조건들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작업도 거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2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2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지나고, P의 위치에 따라서 유도전류와 그리고 방향, 유도전류 세기와 방향을 다 나타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볼게요. P의 위치가 0.5D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죠? 0.5D에 있을 때. 자, 그때의 결과를 잘 보시면요. 유도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래요. 요렇게 흐르고 있어. 그러면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고, 이게 생기려면 들어가는 게 증가해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면서 플러스 Y 방향의 유도전류가 흐르겠지. 얘는 지금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통과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아, 1번 영역은 들어가는 영역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는 영역. 자, 그러면 1.5D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5D일 때. 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되겠죠? 자, 1.5D에 위치시킬 때는 요 가운데 영역은 변화가 계속 없고, 요 영역의 변화만 있어요. 그쵸? 근데 2번 영역하고 1번 영역의 변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I0인데,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한다면, 1을 B라고 한다면, 플러스 Y니까, EB만큼 들어가는 방향이 변화가 생겼을 때, I0만큼의 유도전류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해야 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1번 영역은 그렇지. 들어가는 영역이야. 근데 나오는 방향이 증가가 되려면 2번 영역은 반드시 그렇지. 나오는 방향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때도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위와 같아야 돼요. 대신에 여기서는 플러스 EB가 나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1.5D를 지날 때는 자,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2라고 한다면 나오는 방향에 B2 영역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향이 지금 B0만큼이에요. 비만큼. 근데 여러분들 그 결과가 보시면요.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플러스 2B만큼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B2, 즉2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3B가 되는 거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지. 방향은 어느 방향? 나오는 방향. 그래서 기억 보세요.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가 반대이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옵니다. 자,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1에서의 3배이다. 자, 우리가 1에서를 B라고 뒀었잖아요. 2에서는 3B예요. 그러니까 3배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기역은 4i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5.5D를 지날 때예요. 자, 5.5D를 지날 때, 그러니까 여기겠지, 이렇게. 5.5D를 지날 때. 자,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영역은 변화가 없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이 영역들, 이 영역들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을 풀때 지금 여기가 헷갈리지 않게 원이고 얘가 투잖아요. 원 영역은 들어가는 거였고 투 영역은 나오는 거였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석의 변화를 볼 건데, 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큼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변화량 계산하는 겁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얼만큼 있냐면 3B, 3B만큼의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럼 자석의 변화가 마이너스 4B만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B일 때 I0만큼 변했었잖아요. 그쵸? B일 때 I0만큼 변했으니까, 기역이라고 하는 거는 4B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4B0가 아니죠?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B에서 우리가 칸수를 생각을 안 했죠, 여러분들? 칸수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몇 칸? 하나, 두 칸. 그러니까, 마이너스 2B. 다시 가볼게요, 여기. 하나, 둘이니까 두 칸. 자, 여기도 하나, 둘이니까 두 칸에서 총, 그렇지, 6B만큼 빠져야 되겠네. 아, 그러니까 8B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8B. 근데 위에서 2B만큼의 변화가 생겼을 때, I0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8B만큼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의 4배인, I0의 4배인 4I0만큼의 변화가 생기겠네요. 즉, 5.5D일 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4i0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129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1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번. 아마 130번 풀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워낙에 이 P라고 하는 위치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은근히 요거를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P의 위치가 지금 이 도선의 그 왼쪽 방향에 있다라는 거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XY 평면에서 동일한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각각 플러스 X 방향 그리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두 번째 두줄 내려가서 원투 자기장 영역의 세기는 자기장 세기는 B0, 3B0입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고 가에서 고리 위에 한점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Y 방향. 이렇게.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자기 유도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이 자기선 속의 변화의 결과로 이 결과로 그렇죠.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때 자기선 속의 변화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자기장으로 제시될 테지만 여러분들은 자기선속으로 생각하고 푸셔도 무방합니다. 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파악을 하시고 이 변화가 생겼으면 이 변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방해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변화를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증가했어? 이걸 방해하기 위한 방법은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반대로 나오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방해한 결과로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함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의 방해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유도 전류의 방향, 이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자기선속의 변화의 결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으면 안 되고 자기선 속의 변화의 결과로서 이 변화를 방해한 그 자기장 형성된 것 있죠? 방해하기 위해서 형성된 그 자기장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y구나 이렇게 잘 찾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유도 전류의 세기와 그 크기를 자속의 변화를 이용해서 잘 찾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전자교도 문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관리 김상권입니다. 오늘 국가시민의 윤리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홉스, 로크, 루소가 등장하면서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의 자연 상태에 대한 사회계약 목적에 대한 사회계약 이후의 상태에 대한 다양한 비교들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만점, 대박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돌파해야 되는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이 국가와 시민의 윤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국가권위 정당성, 사회계약론 반드시 기출의 미래 강의 들으면서 실력 확실히 쌓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강의 들어가서 오늘도 문제풀이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95번 문제입니다.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비판 문제 혹은 3명 이상 나오는 끝이 이런 문제 여러분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 내에 풀기가 좀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좀 가벼운 문제들 한번 쫙 보고 와서 19번 문제 거의 다 끝에 있는 문제긴 하지만 쫙 보고 와서 돌아와서 이제 여유 있게 이런 주제의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19번에 배치가 되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7번, 8번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는 조금 유동적으로 바꿔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를 연습할 때마다 한번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전에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갑, 을, 병 확인해 볼게요. 갑부터 보겠습니다. 국가는 자기 완결적 조직으로서 최고선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상가의 관점에 여러분들, 국가라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국가 내에서 자급자족이 다 이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건쌤, 아니 세계화 시대인 지금은 우리나라 내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순 없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 사상가가 살던 시대에서는 국가 내에서 자족적인 삶이 다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막 세계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여러 지문과 선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는 최고선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선 이 사상가의 관점에 따르면 두 글자 행복이 되겠죠. 가장 좋은 거 행복이 되겠습니다. 공동의 선을 나누어 가질 수 없거나 가질 필요가 없는 자는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짐승 아니면 신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감 누군지 눈치를 챘나요? 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아, 제가 참 좋아하는 사상가인데 이름이 길어가지고 아이고, 네. 저는 참고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다 쓰지 않고 그냥 아리 하고 물결 이렇게 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사상가의 이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을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질 때 개개인은 자신을 그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 전면 양도합니다. 홉스 아니면 루소일 거다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전부 양도, 모두 양도. 다만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홉스의 경우에는 자기 보존권과 관련된 권리는 양도하지 않는. 그렇죠? 양도할 수 없는 걸 양도하지 않고, 그치? 양도할 수 있는 걸 모두 양도하는 형태. 그런 의미에서 모두 양도란 표현이 쓰여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루스의 경우에는 정말 모두 양도하는, 자신과 그 권리까지 모두 양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다 모두 양도라고 표현하지만 그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길 바라고요. 홉스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는 자기 보존 관련된 것은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 또 이후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 넘어가서 이제 일반의지 나와 있죠, 그쵸? 일반의지의 지배 아래 확실히 결정됐네. 을은 누구예요? 루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의지, 그쵸? 일반이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 일반의지의 지도에 따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잠깐 그림으로 여러분들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제 벤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옛날에 자연 상태에서는 좀 힘이 센 사람, 얘만 원했던 것을 따랐다면은 이제는 나도 원하고, 그쵸? 나도 원하고, 얘도 원하고, 쟤도 원하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가운데를 여러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게 되는,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내가 자연 상태에서 사유재산 등장으로 인해서 내가 싫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다녔던, 예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계약을 맺게 되면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네. 자기 보존과 평화라는 것을 위해서 계약을 맺고 그를 통해 절대 권력 지닌 리바이어던 탄생한다. 누가 여러분 떠올라요? 네, 홉스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DevOps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여러분들 내려가서 네,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갑은 아리, 다음은 루소, 다음 병은 홉스였다는 걸 기억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입니다. A입니다. A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입각하여 국가가 운영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오? 여러분, 루소에 따르면 국가는 일반의지의 지도에 따라서 운영돼야 됩니다. 일반의지가 뭐예요? 공공의 이익, 공익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의지가 일반의지입니다. 따라서 루소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입각해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루소가 인정하는 건데, 루소에게 모른다고 비판할 수 없는데, 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음을 간과한다. B와 E의 경우에는 지금 루소와 홉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과로의 내용, 특히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고 인정하는 내용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과 같은 온리의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한다고 볼수 없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C를 보니까 홉스가 루스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엥? 국가 구성원의 여러분 생명권 보장. 그쵸? 생명 보장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야. 그치? 루소, 홉스 둘다 계약의 목적, 국가의 목적이 생명권 보장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둘다 인정하는 거다. 모두 인정하는 거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네. 여기 C, 을과 병 모두 인정한다. 따라서 3번 또한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기출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임을 간과한다. 먼저 여러분들,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 당사자 전체가 바로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권을 가진 사람이자 입법권을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런 루스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 당사자인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고요. 동시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정하는 자, 입법권을 지닌 사람이에요. 네. 루스는 가로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면 여러분들, 홉스의 경우에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누구죠? 국가 구성원, 계약 당사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리바이어던, 주권자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루소의 관점에서는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 홉스의 경우에는 아니야. 국가 구성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법을 따르는 건 맞지만 제정하는 사람은 주권자야. 리바이어던이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4번 내용 말씀드리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 입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루스의 경우에는 사회계약 당사자 전체가, 홉스의 경우에는 주권자 리바이어더니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5번 여러분들 F입니다. F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홉스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국가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음을 간과한다. 먼저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 발생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국가가 자연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홉스, 그쵸? 홉스였죠? 네.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오히려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죠. 인위적인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생겼으니까 그치? 따라서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 홉스가 간과한다라고 볼수 없는 홉스가 인정한다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도 자연스럽게 지워주면 돼요. 95번 풀이해봤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정답 여러분 체크했죠? 정답 4번. 오케이. 네. 96번. 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침착하게 풀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 오케이. 갑이 부정, 을이 긍정. 갑이 긍정, 을이 부정. 혹은 둘다 부정. 우리는 이세 경우를 찾아주면 됩니다. 혹은 뒤집어 말하면 둘다 긍정하는 부분을 제외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풀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바로 한번 갑부터 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사회적 동의로 계약을 맺어서 바로 절대 권력을 수립한다. 분쟁이나 자연권 보호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루크랑도 헷갈릴 수 있지만 마지막 절대 권력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갑이 홉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로크가 강조했던 자연권 보호를 위해서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입법부가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해! 그러면 시민들은 맡겼던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로크가 얘기했던 저항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을은 로크가 되겠죠. 그럼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 즉 달리 말하면 사회계약 이후에가 되겠죠, 그렇죠? 자연권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인가? 아니지. 아니 개인만의 책임으로 할 거면 사회계약 왜 맺었어, 그렇지? 둘다 여러분들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우리가 찾고 있던 질문이 맞겠죠? 니은입니다.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의 체의 근거가 되는가? 홉스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의 체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보존이나 생명권에 위협이 될 때, 그럴 때는 도망갈 수 있다란 표현이 있습니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홉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시민의 재산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주권자를 배제할 권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즉 달리 말하면 주권자가 개인의 재산을 징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다. 정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정부의 체의 근거가 될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홉스의 관점에선 이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해체의 근거가 될수 없기 때문에 노가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만약에 정부가 사회계약의 목적에 위배된 어긋난 행동으로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그럴 때는 저항권 발동이 가능합니다. 정부를 해체하고, 그쵸? 정부를 폐지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권 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니은의 경우에는 로크에게는 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또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로크의 저항권이라는 것은 정부를 폐지하고 혹은 입법부를 폐지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죠? 힘이에요. 그렇죠? 이 로크가 말했던 저항권이라는 게 정치사회를 해체하는 옛날 사회계약 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정부를 폐지하거나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힘이 저항권이지, 사회계약 파기시키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 정치 사회를 해체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추가할게요, 여러분들. 로크가 말하는 저항권은 정부를 해체, 폐지, 변경하는 걸 얘기할 수 있다. 다만, 정치 사회를 해체하자는 건 아니다.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조금의 심화 포인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디귿 보겠습니다. 됐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계약의 토대를 두는가? 둘다 여러분들 사회 계약론자들입니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니까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지. 따라서 둘다 예스. 다음 리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을 발휘해서 계약을 맺죠, 그쵸? 둘다 예스. 이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점.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 리을은 둘다 예스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요세 개를 찾자. 그래서 기역 니은 정답. 두 번째, 예스인 거를 빼자. 둘다 예스인 걸 빼자. 둘다 예스인 걸 빼게 되면 다시 기역 니은 정답.
이렇게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이제 97번 보겠습니다.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사람들이 비참한, 그쵸? 비참하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서 공통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해서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거다. 네. 절대 권력을 만드는 거야, 그치? 리바이어던 탄생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참한 자연 상태라는 맥락부터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본 여러분들, 홉스. 만약에 루소가 나왔다면 결정적으로 일반 의지의 지도와 같은 결정타가 나왔을 거예요. 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입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 그쵸? 네. 홉스에 비하면 비교적 평화로워. 자연법의 지배하에 잘 살고 있었어. 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누군지 기억나죠, 그쵸? 네. 전딱 이것만 딱 봐도 로크라는 뉘앙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 욕심내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런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계속 강의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계약을 맺고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의해서만 살았던 자유를 이제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는 사회 속에서의 공통된 법률 내에서 그 법을 따르는 시민적인 자유, 혹은 사회적인 자유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로크의 사회 계약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무엇을 위해서? 재산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그래서 합의한다. 바로 로크가 되겠죠.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절대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것이 덜 해롭다? 주권이 없는 거 여러분들 자연 상태를 연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가 나아요? 절대군주가 있는 게 나아요? 절대군주가 있는 게 낫지, 그치?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절대군주를 만들어서 자연 상태의 불안정함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이제는 자기 보존해야지. 평화 이뤄야지, 그치? 그런 맥락들을 딱 연결하면 돼요. 그런 관점에 따르면 여러분들, 절대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것이 덜 해롭다? 아니지. 오히려 더 해롭겠지, 그치? 네. 절대군주를 만드는 게더 낫지, 그치?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 상태가 더 해로우니까 우리는 절대군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연결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에 본인이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내용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쵸? 이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리바이어던,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에 본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리바이어던 주권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대리인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 침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백성들로부터 불의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바로 체크하시면 돼요. 이번 자주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3번입니다. 입법부는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력이 있다? 아니지, 그치. 사회계약에 맞게 여러분들, 맞게 행동해야지, 그치. 따라서, 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동의 없이, 사회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3번 지워줄게요. 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시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에이, 여러분들. 위법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여러분들 정부가 돼야 되겠지, 국가가 돼야 되겠지, 그치? 시민이 그러면 안 되죠. 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연법 집행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을 맺으면서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했다. 로크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준수해야 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준수해야 될 자연법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을이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 5번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홉스에게도 여러분들, 자연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 자연법이라는 것은 조언 정도입니다. 구속력이 좀 약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한 단서인 로크로 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네.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또 골라줄게요.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다. 개인보다 앞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의 산물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뒤에 나오는 표현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개인보다 앞서 있다. 네. 실제 여러분들 순서를 따지고 보면 개인들이 가족을 이루고 마을을 이뤄서 국가를 이룬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는 논리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전체는 부분에 앞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인 국가가 부분인 개인에 앞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사회계약론자들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의 경우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근거로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히려 사회계약론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이 국가보다 앞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갑은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 다시 확인. 아유, 제가 또 이게 길어가지고 또 이름이 너무 길어, 사실. 네. 우리끼리 약속 하나, 여러분들. 물결치고 싶긴 한데. 네, 혹시라도 이 문항부터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그치? 아이고, 다 쓸게,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한 번은 다 써야지, 그래도. 개인은, 여기, 뒤에 여러분 나와죠? 국가는 전체, 개인은 부분이다. 혼자서는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전체는 부분에 앞선다. 요 포인트 체크. 국가에 살 필요가 없는 자는 동물 아니면 신이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네, 제1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벗어나서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로크가 얘기하고 있는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최고 권력인 입법권, 이러한 목적으로 신탁된 권력이다. 네. 우리 계속 앞선 강의에서도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라는 거 강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이렇게 모의평가, 학력평가에서 단서들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신탁된 권력이에요. 입법권이 만약에 사회계약 목적에 위반, 위배해서 사람들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항권 발동이 가능하다. 저항권 발동 가능하다까지 여러분들은 쫙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네. 저와 함께 강의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목표하는 게딱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문과 선지, 그리고 개념들을 연결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추가로 연결되는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거. 제가 이번에 기출의 미래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히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강의 연습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저와 마찬가지로 혹은 저와 함께 풀지 않는 문제의 경우에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 이 지문의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겠다. 지문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에 두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막 이만큼 두꺼운 책들을 네, 몇 개씩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간 수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책들을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틈틈이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다. 가장 완전한 최선의 포괄적인 자족적인 공동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보는 국가의 모습 맞습니다. 그리고 최고선 행복까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 단계에 도달한 최상의 공동체다. 국가에 대한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 묘사,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선 학평, 모평, 수능 문제들을 보면서 아,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내용 참고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문항을 출제한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본인들이 제멋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에 관련된 책들, 원전들을 참고해서 이런 표현들을 따오는 거다라는 걸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공정한 재판관과 집행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죠, 그쵸? 우리가 로크 여러분들 사회계약 얘기할 때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없었고, 공통된 동의로 탄생한 법률도 없었고, 그를 집행할 힘도 없었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이 공정한 재판관을 만들고 나아가서 집행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 3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되지, 그치? 계약의 목적에 맞게 사람들의 자연권을 보호해야죠, 그쵸? 네. 다음 이제 5번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국가 질서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유지된다. 네, 로크의 결함은 특히나 X가 나오는 선지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도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표현하진 않기 때문에 X라고 쳐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네. 로크는 여러분들, 홉스와 계속 비교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절대 권력에 대한 묘사와 내용입니다. 홉스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을 우리가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로크의 경우에는 오히려 절대 권력

사람들의 재산권을, 사람들의 자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거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크는 권력 분립을 특히나 강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문제 하나를 여러분 두고서도 정말 막 한 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넘어갈게. 이제 정답 바로 5번인 거 확인하고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99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항입니다. 본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였어.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특징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특히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안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딱 여러분들 답 나왔죠. 누구예요? 바로 로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서도 사람들이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한다라는 맥락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사회계약 이후에 입법권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을 따르게 된다라는 걸 이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로크라는 거 다시 확인. 특히 포인트 재산 보호. 됐죠? 이제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네, 국가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정치 공동체여야 된다? 엥?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돼야 돼요? 그럴 필요 없지, 그쵸, 여러분들. 뭔 소리야, 그치. 네. 이 로크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국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연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못 살겠다, 어렵다 해가지고 분쟁을 좀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권 보장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쵸? 국가라는 거는 자발적인 동의를 혹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치 공동체인 거지 가족 공동체 의식을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기억 X.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그쵸? 자연권 보장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수립된다. 네, 맞습니다. 그쵸? 로크에 따르면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 자연권 보호를 위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니다. 됐죠?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형성되는 자연적인 공동체다. B 여러분들. BX. 네. 로크 여러분 따르면 국가는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 탄생한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죠? 사회계약론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라는 건 여러분들 인위적인 정치 공동체입니다. 자연 발생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디귿 틀렸다고 지워주셔야 되고요. 디귿처럼 말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가권위 정당성 파트에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뭐 맹자 혹은 이렇게 사회계약론자들이 등장을 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자연 발생의 관점과 사회계약론자들의 입장을 자주 비교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참고로 요즘 트렌드에는 사회계약론은 조금 심화해서 나오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네, 네, 됐죠? 리을.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죠, 그렇죠? 따라서 니은 리을이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한때 예전에 여러분 트렌드예요. 국가가 자연 발생했다, 정치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했다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 됐죠? 다음 이제 네,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보통 사상가들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때 오답으로 구성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람과 입장이 다른 다른 사상가 혹은 이 사람과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다른 사상가의 내용을 선지에 넣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확실한 오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오답 포인트 확실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공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10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갑과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부터.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을 떨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 안에서

마에스트로를 구속하기로 약속을 했어. 갑은 누구? 바로 홉스가 되겠죠. 네. 특히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라는 표현, 투쟁 상태라는 표현 가져갈 수 있겠죠? 이제 을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 자연 상태에서 나에 대한, 그치? 내가 하는 노동, 그로부터 비롯된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살았어, 그치? 내가 열심히 막 나무 막 패고 여러분들 모여서 막 장작 구하고 이거 내가 내 거고 해가지고 막 살고 했었어. 그런데, 그런 소유권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 상태, 이 권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누리기가 불확실했어. 특히나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땐 해결하기가 어려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군지 여러분들 뉘앙스가 떠올라요? 네. 바로 로크가 딱 되겠죠, 그쵸? 참고로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 우리가 이걸 소유권이라고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바로 여러분들, 을은 로크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인간은 공동체를 결성, 공통의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 국가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통의 재판관을 만들었다. 이것 또한 계속 로크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장.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내려갈게요, 이제.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위 여러분들, 갑질문 보세요. 공통의 힘이 없다. 힘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권력이에요, 그쵸? 네. 권력, 여러분들. 공통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까지를 리바이어던이 자연 상태에서 없었어. 그래서 이 자연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지키기가 참 어려운 거야, 그치?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할 존재, 바로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런 맥락들을 쫙 한번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억은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읽었던 부분과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국가는 여러분들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회계약을 이행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국가의 모습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권력,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과 연결시키면 돼요. 니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vs 로크의 경우에는 권력 분립을 얘기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연결해서 볼수 있겠죠. 계속 손으로 써가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각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여러분들 세 번째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들,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야. 인위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동의를 통해서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국가라는 건 거듭 얘기하지만 자연 발생한 게 아닙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야, 자연의 산물이 아니야, 자연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인위적인 공동체야, 그렇지? 따라서 해당 안 되는 거몇 번? 바로 디귿의 3번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자연 발생의 관점을 갖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지를 우리가 계속 활용해서 오답을 잡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전 기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리를 보겠습니다.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행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회계약의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되겠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미음 보겠습니다. 미음은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둘의 공통점으로 나온 그냥 단순한 선지로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선지입니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선지예요. 제가 한번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세요. 갑과 을은 모두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홉스와 로크의 경우에는 국가가 생명권을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까요, 한번? 네. 미음 여러분들 두 가지. 네. 첫 번째 홉스부터 한번 볼게요. 홉스는 여러분 특히나 이 개인의 자기 보존, 생명을 위협할 때는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위협 시에는 자기 보존을 위협할 경우에는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게 이제 원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튈수 있다. 도망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즉, 국가가 이 생명권을 보호해주지 못해? 그럼 나는 도망칠래. 난 너희들 말안 들을래. 라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좀더 내릴게요. 자연스럽게. 로크 여러분 경우에는 국가가 만약에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만약에 침해했어. 계약의 목적에 반했어. 그럼 무엇을 발동할 수 있죠? 저항권 발동할 수 있죠. 그렇죠? 특히 홉스, 로크, 루소들을 여러분 쫙 보게 되면 가장 명확하게 저항권 발동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바로 로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의 경우에는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우리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계약에서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잘 보이죠? 오케이. 저항권 가능하다. 저항권 발동할 수 있다. 라는 거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 확인하면서 미음의 내용이 생각보다 이렇게 엄밀하게 사상가들마다 조금 더볼수 있다는 거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00번 문제 한번 풀이해봤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됐죠? 오케이. 네. 10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고, 제가 지난번 수업 때 여러분 얘기했던 포인트. 무사 공평한 재판관도 없다. 이를 집행할 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누가 여러분 떠올라야 돼? 바로 로크가 딱 떠올라야지. 그치? 바로바로 안 떠올라도 괜찮아. 지금은 연습하는 거 알겠죠? 자신의 생명권, 자유권, 생명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었다. 바로 갑은 로크가 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결여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렵다. 자연 상태 불안정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연 상태가 불안정하다. 우리 사회 계약 맺어야 된다라는 건 홉스, 로크, 루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연 상태가 완전했다면, 안정적이었다면, 계약은 필요 없었겠지, 그치? 네. 다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조음을 목표로 해? 혹시 여러분들 지금 수험생활 하면서 스터디 혹시 만들어서 하나요? 제가 이번에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고1 친구들한테 방학 동안에 생활 스터디 같은 걸 같이 운영해서 친구들끼리 같이 하루의 공부량도 확인하고 좀 아침도 좀 깨워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스터디 여러분들 혹시 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자기 습관을 통제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럴 때는 내가 좀 눈치 볼 만한 상황, 내가 좀 약속을 더 지킬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스터디를 떠올리면 돼요. 스터디 여러분들 왜 하죠? 좋으라고 하지, 그치? 왜 하겠어? 막 귀찮고 있는데 왜 하겠어? 그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성적 내려고. 내가 원하는 대학 합격하려고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동아리는 왜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도에는 벌써 이제 26년인 게 신기한데 25년도엔 여러분 저는 축구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축구부 이제 동아리를 맡으면서 막 저도 막 뛰고 막 다치고 막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아유, 진짜, 아우, 네, 어쨌든, 재밌긴 했어. 근데, 그 축구부를 왜 하는 거지? 통화를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적성, 흥미, 관심, 마음껏 펼치면서, 나를 배우려고,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즐거우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어떠한 좋음을, 어떠한 선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면서 최선의 것이고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국가 내에서 그런 모든 공동체를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가는 모든 조음들 중에서 최고의 조음을 목표로 합니다. 최고의 조음이 뭔데요? 한자로 그대로 여러분들 최고선이에요. 최고선이 뭔데요? 바로 행복이에요. 그렇죠? 국가는 행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 구성원들은 국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요. 국가는 그를 위해서 그 구성원들을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정치에 참여시켜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덕을 쌓을 수 있도록. 그치? 어린 여러분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이제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된다. 그치? 사회계약 이후에 국가는 입법권을 통해서 제정된 공통된 법률에 따라서 분쟁 해결해 줘야지. 그치? 이게 국가를 만든 이유인데. 그치? 1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네. 로크에게 있어서 한 번쯤은 챙겨가길 바라는 선지. 2번.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 여러분 동그라미. 옆에 적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연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합권. 국가는 연합권을 지닙니다. 네. 연합권은 정부 밑에서 이제 행정부 밑에 소속된 힘 중에 하나예요. 행정부 밑에는 집행권과 연합권이 있습니다. 그럼 연합권은 뭐냐라고 그럼 질문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읽어드릴게요. 전쟁 및 강화의 권력. 네. 다른 나라와 전쟁하거나 화해할 권력. 혹은 연맹 및 동맹의 권력. 연맹을 맺거나 동맹을 맺을 권력. 혹은 국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및 공동체와 모든 교섭을 할수 있는 권력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연합권이에요. 연합권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사회가 이득이나 손해를 볼수 있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다루는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거나 화해하거나 동맹 맺거나 다른 존재와 교섭 맺거나 그럴 힘을 우리가 연합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 그런 연합권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냥 2번을 동그라미 칠 수도 있지만 제가 연합권이라는 좀 새로운 내용도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여러분들, 인간의 상호 동의를, 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했다고? 에이, 뭐야, 여러분들. 정답 바로 몇 번이에요? 3번 되겠지, 그치? 거꾸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틀린 선지를 만들려고 사회계약을 섞었지, 그치?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돼요. 네. 앞에 있는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맞는, 그에게 맞는 매력적인 내용이었지만 뒤에 상호 동의가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 국가는 을에 따르면 자연 발생했다. 네. 다음 4번.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렇죠? 5번.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 의무를 지니죠. 국가 내에서의 법을 잘 따라야지. 그치? 로크에 따르면 너가 동의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그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너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 권위에 잘 따라야지, 정치적인 의무를 가져야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5번도 동그라미. 참고로 5번과 같은 내용은 여러분들 두 사상가가 좀 입장이 다르지만 원래는 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공통점 부분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가져가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10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또 비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해. 근데 비참한 자연 상태. 특히 비참하다는 묘사는 여러분 특히 홉스가 좋아하지, 그치? 자기를 보존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다. 갑은 누구? 홉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가수가 여러분들, BTS의 J-HOPE인데, 호빗도 나왔네요. 그렇죠? 네. 쏘리. 네. 인간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벗어나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 각자의 생

명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국가가 필요하다. 로크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을은 로. 다음 병입니다. 인간의 행복 실현은 국가 안에서만 가능해. 국가는 자연적인 결사체의 최후 형태, 최고선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장 높은 단계야. 최고선 행복, 그렇죠? 병은 누구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병은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우리 1번부터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군주가 아닌 입법부가 최고 통치 권력을 가짐을 간과한다. A는 지금 홉스가 로크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어? 홉스에 따르면 가장 큰 권력을 갖는 건 여러분들 절대 군주 아니야? 따라서 홉스 입장에서 비판할 수가 없겠지, 그치? 나아가서 여러분들,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입법부가 입법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갖죠, 그쵸?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크가 간과한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그쵸? 그렇게 양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번입니다. 네, 2번. 네,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인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기출문제 풀어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동의를 떠올렸다면 2번은 확실히 틀렸다고 지워줬을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명시적인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B. 로크가 홉스한테. 이 과로에 대한 내용이 먼저 로크에게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돼요. 로크 여러분 따르면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발생하나요? 계약서에 확실하게 서명을 해야지 준법의 의무가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 플러스 한 개가 더 있지, 그치? 플러스. 뭐가 있죠? 바로 묵시적인 동의가 있죠. 묵시적인 동의. 즉, 읽어드릴게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인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와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지닌다고 나는 말하겠다. 로크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너가 만약에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삶을 누리고 있다면 너 또한 그 사회의 법을 따라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학년 2반 담임인데 3학년 3반 친구가 우리 반에 놀러 와서 놀고 있어, 쉬는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 걔는 3학년 2반에서 나름대로 지금 삶을 누리고 있잖아, 그치? 친구들과 놀면서. 3학년 2반의 법을 따라야지, 그치? 암묵적으로 너가 따르겠다고 동의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묵시적인 동의, 그치? 여러분, 따라서 이 B의 과로에 대한 내용은 로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묵시적인 동의를 통해서도 발생해. 비판할 수 없다. 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표 치고 갈게요, 이렇게. 3번입니다. B와 D입니다. B와 D는 지금 이제 로크가 홉스랑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거예요. 통치 권력은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임을 간과한다. 로크의 여러분 관점에서 통치 권력이 자의적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쵸? 따라서 3번도 비판할 수 없다. 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다음 이제 4번 볼게요. C와 E입니다. C와 E.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로크와 홉스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국가는 가족과 달리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 가족도 여러분들 공동체 하나로서 가족이나 마을이나 선한 목적을 추구하죠, 그쵸? 좋음을 추구하죠, 그쵸? 따라서 요 가족 마을도 선한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4번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또한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 좋음을 추구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국가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계약의 산물임을 간과한다. D와 F입니다. 로크랑 홉스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연 발생했어.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했어. 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사회계약론자 홉스와 로크의 경우에는, 야, 그것은 계약을 통해 만들어낸 거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 그치? 따라서 정답 바로 5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사회계약론자 홉스와 로크를 잘 비교해서 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네, 됐죠? 오케이.
참고로 여러분들 잠깐

잠깐만, 네, 여기서 별표 한개 치우고 갈게요. 네, 별표 한개 치우고 가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국가는 자연 발생했다. 오케이. 국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좀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또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기출 보면서 어차피 안 나오지 해서 막다 제끼거나 안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출된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은 한동안 안 나왔었던 소로가 다시 나오거나 한동안 안 나왔었던 여러분들, 네, 니부어와 같은 사상가들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기출을 공부할 때는 적어도 분명히 효율을 중시를 해야 돼요. 내가 효율도 고려를 해서 나에게 최적의 효율로 최고의 효율을 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평가원과 수능에 어떤 게또 나올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이 생활관리라는 교과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막좀 새로운 지문, 새로운 사상가 갖고 와서 이렇게 강연자 형식으로 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에 출제가 되었던 이런 사상가들의 경우에는 조금 요즘에 안 나온다라고 해도 한두 번쯤은 익혀두고 이런 비교 포인트들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저 나름대로의 추천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네, 다음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시민 불복종입니다. 시민 불복종. 싱어 롤스가 되게 비교되어서 출제가 되고요. 나아가서 롤스의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롤스부터 먼저 확실하게 봐야 되겠다. 롤스는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나아가서 싱어를 통해 비교해보고, 끝으로는 소로와 같은 양심을 근거로 시민 불복종을 하자고 했던 사람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걸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제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1등급 문제였고, 오답률은 73.4%, 10명 중에 7명 정도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네, 만점으로 가는 개념은 다음 시간 할 거예요. 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롤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성립됩니다. 정의의 원칙하에서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정의로운 체제 내에서 불복종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정의의 원칙 여러분들 완벽하고 하다 해도 이 정의의 원칙하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확실히 담고 있다라고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가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탄생한 법이 때로는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어길 수 있겠죠. 그럴 때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시민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전체 맥락을 계속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나아가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라는 건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서 정의의 원칙이다라는 걸 연결지어 볼수 있겠죠. 네. 이미 첫 번째 문장 통해서 우리는 롤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 이뤄집니다. 이건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입니다. 네. 이것 또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소로와 또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또 뒤에 계속 문제를 풀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나아가서 비폭력적인 행위입니다. 폭력과 하면 안 됩니다. 시민 불복종은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어도 위협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거예요. 네,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왔던 사람 잘 나왔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저와 같이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1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이 빈번한 국가의 체제가 부정의할 수는 없다. 시민 불복종 여러분들, 빈번한 국가의 체제.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걸 연결하면 돼요. 시민 불복종은 어떤 사회에서 발생한다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정의로운 체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예요. 따라서 그런 국가의 체제가 부정의할 수는 없죠.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면 그 국가의 체제는 부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체제겠지, 그치? 1번 정답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바로 체크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0: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불가피하게 거부한다? 네. 이거 롤스의 문제를 몇번 풀어봤던 친구는 아마 이 표현을 기억할 거예요.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 법이라는 건 존중해. 난 지킬 거야.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할 거야. 그런데 일부 법이 부정의에 심각하게 그럴 때나 일부 법을 어길래 이게 시민 불복종이에요, 여러분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더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그건 뒤로 좀 미루고 가겠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벌도 감수하고 비폭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4번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는 헌법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원칙 여러분들, 헌법을 만드는 근간이 되는 게 뭐죠? 바로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헌법 원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에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혹은 헌법 원칙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이 없나요? 없지 않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법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따라서 편협하고 이기적인 관점을 이유로 그런 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때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봤을 때 4번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은 불복종이 가져올 무질서의 가능성에 근거해 정해진다. 우리가 불복종할 법은 여러분들, 그것이 정의의 원칙, 특히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를 심각하게 어겼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무질서의 가능성에 근거해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X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뒤에 또 기출을 풀게 되면 왜 이렇게 좀 헷갈리는 선지가 나왔는지가 또 설명이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앞으로 또 기출 문제 풀어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4번 선지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렇게 끝내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시민 불복종으로 올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시체계 기억하시죠? 도시체계 그 도시 순서, 특히 인구 100만 넘는 도시들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화성도 100만에 올라왔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권역별 도시 순위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호남권은 그래도 한 2순위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4순위, 5순위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건 조금 암기적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렇지?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문제도 더 잘 풀리고 되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수능 문제고요. 13번입니다. 그래프는 인구 규모에 따른 수도권 도시 순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2020년과 2000년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고 해서 2000년에 있었던 그런 도시 순위까지 다 기억을 할 필요는 없거든. 다만 최근 거는 기억을 해야지. 그치, 최근 거는. 이 순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특히 수도권 도시잖아. 수도권 도시면은 적어도 인구 100만 넘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서울, 인천, 수, 용, 고, 그리고 최근에는 화성까지. 화성 인구 100만 넘었으니까 2024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넘었거든요.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성남보다는 화성이 더 인구가 많습니다. 아시겠지? 이렇게까지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구도 기억하면 좋겠지? 900만 넘어요. 300만 정도 됩니다. 그치? 300만 초반. 그리고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다 100만 초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 수원이 이제 조금 더 많은 거야. 100만 초반 중에서도. 알겠지?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여러분 여유가 된다면은 여기까지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뭐 이런 거. 이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은 진짜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인구 100만 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는요, 어차피 보고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서 풀면 됩니다.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2000년. 2000년 기준이죠. 4위에서 7위 도시. 얘는요, 모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 1기 신도시 바로바로 여러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위치도 같이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성남, 안양, 군포, 부천, 고양.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4위부터 7위까지 살펴보니까요,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전부 다 1기 신도시예요. 그치? 군포만 안 들어갔네. 그치? 맞는 소리죠.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1기 신도시 이렇게 다 외우진 않았었거든요. 1기 신도시 하면은 성남하고 고양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학생들은 되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쉽지. 그래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거면은 확실하게 하세요.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위치도 반드시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2000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은 용인이 2000보다 높다라고 되는데 핵심은 그거지. 인구 증가 수가 아니라 인구 증가율입니다. 용인하고 2000을 비교해 보니까요. 자, 용인 한번 볼까요? 용인. 그리고 인천입니다. 2000이 아니라 자꾸 왜 2000이라고 할까? 인천입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는요, 한 250에서 300만 정도로 늘어났네. 그치? 250에서 2.5에서 한 3으로 늘어났어. 근데 용인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한 40만 정도에서 100만 정도로 넘어갔다. 그치? 그래서 한 0.4에서 한1 정도로 늘어난 거야. 뭐1.1 정도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수는 당연히 누가 더 많아요? 아, 수도 당연히 용인이 많고요. 비율로 보더라도 몇 배야 여기는? 0.4에 곱하기 2만 해도 0.8인데 여기는 두 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배도 아니지. 그치? 2분의 1도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막 한국지리에서는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막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대략 봐도 알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인구 증가율을 봤을 때는 용인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디귿도 볼게요. 2000년 대비 2020년에 새롭게 10위 안에 진입한 도시는 모두 서울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라고 하는데요. 2000년 대비 2020년이니까 이런 거는 하나씩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찾아보자. 자, 서울 아니죠. 이런 거는 지워가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보면서 해도 돼. 한번 지워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지워가면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씩 지어가면서 하자. 서울 일단 아니지 있으니까 인천도 아니죠. 수원도 여기 있으니까 아니죠. 용인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또 고향도 지우고 성남도 지우죠. 화성 오 새롭게 탄생한 도시네요. 부천 지우고요. 안산 지우고요. 남양주가 또 새롭게 들어온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00년 대비 2020년에 늘어난 새롭게 10위에 진입한 도시는 화성하고 남양주거든. 자,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 정도 지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수도권이면은 서울이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 그치? 그럼 남양주는 어디 있어? 남양주. 남양주는 서울에서 한 북동쪽, 동쪽 이 정도에 위치한단 말이야. 붙어 있어요. 근데 화성은 평택 위에 있잖아. 너무 떨어져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됩니다. 화성이 워낙에 명확하게도 서울과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아닌 거예요. 수도권 내 서울의 인구 집중률은 2020년이 2000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구 집중률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뭐 당연히 지식적으로도 배웠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인구 집중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식은 알잖아. 근데 여기 수도권 내 서울의 인구 집중률이니까 봤을 때요. 1위를 제외하고는 2위부터

2위까지는 전부 다 상승한 모습이에요. 그치? 전부 다 상승했어. 전부 다 상승했어. 이제 여기 세부적인 거 보지 말고서. 근데 서울은요, 인구가 감소했죠. 그치? 그럼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늘어났는데, 서울의 인구는 감소했으니까, 서울의 인구 집중률은 2020년이 2000년보다 낮다라고 해야죠. 그치? 이걸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더라. 알겠죠? 항상 서울은 낮아졌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웬만하면 높아졌네. 그 수도권 인구는 증가했는데, 서울 인구는 감소했네. 그럼 수도권 내에서의 서울 인구 집중률은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알겠죠? 수도권 내지만 여러분들 화성까지는 좀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결국 도시체계 문제야. 권역별로 도시 순서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 문제 풀게 너무 용이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이한데 왜안 하냐, 이거야. 그치. 용이하면은 해야지. 유리하면 해야지. 했을 때. 출제 의도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출제 의도대로. 자, 그래프의 가, 라의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단, 가에서 라는 각각 수도권과 영남권과 충청권과 호남권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니?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치? 충청권은 최근 들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왜? 수도권 효과 때문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치?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하니까 그 수도권과 붙어있는 충청권에서도 인구가 같이 증가하는 것이죠. 반면 호남권은 인구가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영남권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치? 그래서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하고 충청권이고, 과거부터 성장했던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수도권, 워낙에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고, 영남권,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좀 도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는 거야. 봤을 때요, 표하고 막대 그래프하고 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걸 보니까 역시 자주 나오는 거지.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군별의 인구 비율입니다. 그러면서 100만 이상, 50만에서 100만 이렇게 주어졌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좀 칠한 이유가 있다. 50만이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대도시라고 해요. 대도시.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그냥 보통 대도시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봤을 때요. 가하고 나 지역은 뭐야?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하는 모습이야. 대부분에 다 대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하고 라 같은 경우는 좀 대도시의 집중 현상이 조금은 덜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 자, 이 말은 가하고 나 같은 경우, 가하고 나의 권역 같은 경우는요, 워낙에 도시가 잘 발달하고 인구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이고, 다하고 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인구가 집중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렇게 본다면은 가하고 나는 여기는 수도권 아니면은 영남권이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다하고 라는 충청권 아니면은 호남권이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는 거야. 가에서 라의 인구 규모 2위 도시의 인구 변화인데요. 봤을 때요. 가의 2위 도시. 자, 가나다라의 각각 2위 도시를 본다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2위 도시가 뭐예요? 인천이야. 그치?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2위 도시가 대구예요. 그리고 호남권 같은 경우는 2위 도시가 전주이고요. 이거 당연히 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충청권 같은 경우는 2위 도시가 청주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한300 초반. 그치? 대구 같은 경우는 200 중반.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65만, 청주 같은 경우는 85만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절대적인 인구 수도 나오지만 80년대부터 2019년까지, 80년대부터 최근까지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도 볼수 있거든. 봤을 때 수도권하고 충청권의 도시는 인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인구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해. 이렇게 봤을 때요, 둘 중에 물론 이것만 보고서도 아 가의 2위 도시가 인구가 거의 300만이네, 그럼 가는 수도권이겠구나라고 푸셨어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인구 증가율을 봤을 때, 둘이 대도시인데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나 같은 경우는 인구

좀 주춤하고 가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네. 아, 그럼 가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겠구나라고 추론하셨어도 진짜 진짜 잘한 겁니다. 그게 사실상 사고력의 사고력. 알겠지? 그럼 가는 뭐가 되는 거야? 수도권이 되는 거고 나는 영남권이 되는 거지. 그치? 다 하고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주춤한데 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그러면은 다가 바로 청주가 되는 거예요. 청주는 인구가 한 85만 정도 되니까 더 많네. 이렇게 보셨어도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다가 되고 이게 라가 됩니다. 그치? 가나 라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아, 순서 좀 바꿨을 걸.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고서도 사실 알수 있다. 요것만 보고서도. 아, 왜냐면요. 왜냐면은 다하고 라 같은 경우 특히 비교했을 때 인구 100만 도시하고 인구 50만에서 100만 이몇개안 되거든요. 충청권은요, 인구 50만 넘어가는 거, 인구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되는 거, 천안하고 청주밖에 없어요. 근데 호남권 같은 경우는 전주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전주 하나밖에 없는 거하고 두개 비교한 거하고 당연히 그 비중적으로 봤을 때 다가 충청권이 되겠다라고 푸셨어도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1위 도시 좀 비슷할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인구수도 충청권이 조금 더 많긴 하나, 막 호남권하고 엄청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찾았어도 여러분들 되게 잘 찾은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자, 어쨌든요,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뭐 찾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그래프를 준 이유가 여기서 반반 나누고 여기서 한번 추론해봐라는 그런 의도여서 그 의도대로 한번 풀어본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여러분들이 도시체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면 이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풀수 있었어요. 가하고 나도 마찬가지지. 가가 50만 이상의 도시 비율이 훨씬 더 높네. 아, 그럼 가가 수도권이겠구나. 이렇게 찾았어도 되게 잘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볼게요. 라이의 2위, 인구 규모 2위 도시는 광역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이의 2위 도시인 전주시이죠. 광역시가 아닙니다. 가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이 영남권보다는 총인구가 더 많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영남권은요, 호남권보다 권역 내 촌락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남권이 더 촌락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충청권은요, 수도권보다 인구 규모 1위 도시 인구가 많다. 1위 도시 인구를 비교하자면 충청권은 대전. 한 150만 정도 되죠? 100 중반, 100만 중반.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900만이 넘어갑니다. 이게 압도적인 차이야. 아니죠. 가 영남권 아니고요. 나 수도권 아니죠. 다는 충청권이 맞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프상 되게 좀 중요했고, 만약에 이게 절대값이 주어지지 않고 상대값이 주어졌다면은 약간 수능과 비슷한 그런 문제가 됐겠지. 그랬어도 여러분들 풀수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본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인 수로만 푸는 게 아니라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구나. 영남권하고 호남권은 인구가 좀 주춤하거나 감소하는 추세구나. 라는 그런 흐름을 좀 기억하라고. 알겠지?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그래프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단, 가에서 다는 모레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래프가 좋았는지 보니까요.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및군 지역의 인구 비율이래요. 아, 군이 주어졌다는 거는 좀 촌락적인 성향이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촌락이 가장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호남권하고 충청권은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죠. 충청권하고 호남권을 비교한다면 호남권이 더 많은 촌락적인 성향을 띠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권역 간 인구 이동도 알려줬습니다. 권역 간 인구 이동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냥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인구 수가 많을수록 인구 이동이 많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절대적인 인구량이 많은데. 그치? 두 번째는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구 이동이 많습니다. 그럼 거리하고 거리가 가까우면서 인구가 많은 충청권하고 수도권 간의 인구 이동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것만 가지고서도 웬만하면 좀 추측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봤을 때요. 일단은 1위 도시하고 2위 도시만 주어졌어. 이것만 가지고서도 사실 풀수 있지. 일단 군 지역이 있어요. 이군 지역까지 안 줬어도 충분히 풀수 있었죠. 나하고 다는 충청권 아니면 호남권일 거야. 그럼 간은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리고 가를 봤을 때 2위 도시하고 1위 도시 간의 격차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 인천 한 300만 정도. 그 300만 초반.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900만 살짝 넘어가죠. 900만 초반. 그럼 한 3배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럼 그 비중적으로 봤을 때한 3배 차이가 나네. 좀 격차가 많이 난다. 비율도 비율적으로 봐도 군이

너무 힌트가 많지? 수도권입니다. 나하고 달을 비교했을 때요, 아예 군지역의 비중이 많은 나가 호남권일 거야 라고 추측을 했어도 잘한 건데요. 우리 1위 도시하고 2위 도시도 알잖아. 그런 것도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볼게요. 호남권 같은 경우는 2위 도시가 몇 만? 여기다 써볼까? 자, 호남권. 그리고 충청권. 자, 호남권 같은 경우는 1위 도시가 광주예요. 그리고 2위 도시가 전주입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는요, 1위 도시가 대전이죠. 2위 도시는 어디죠? 청주예요. 그럼, 대전이 한 100만 중반, 150만 정도 되고, 광주도 한 15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둘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청주는 한 85만 정도 되고요. 전주가 한 65만 돼요. 그러면은, 광주하고 전주, 대전하고 청주를 비교했을 때, 어때? 전주 곱하기 2보다도 더 많은 게 광주일 거고, 그치? 그리고 두배 차이가 살짝 안 나는 게 청주겠구나. 그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비중으로 봤을 때더 적은 비중을 차지해요. 1위 도시에 비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상대적으로. 그치 않니? 그러면은, 다가 대전 청주겠고, 나가 광주 전주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도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힌트도 봤을 때 힌트가 되게 많지. 우리는 오고 가고 하는 것만 보는 거야.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좀 많이 이동을 하겠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하고 다에 비해서 봤을 때 가하고 나 또는 가하고 다 이렇게 많잖아. 그럼 가는 어디서나 인구가 오고 가고 하는 거야. 그럼 가가 수도권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었고요. 그럼 가가 수도권이니까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더 많이 움직이는 다가 충청권이겠구나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여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과거, 이게 2015년에서 2019년 자료다 보니까 이게 좀 과거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하고 조금 다를 수 있거든? 근데 어차피 양적 또는 비율적으로 봤을 땐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일 거고. 그치?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권보다는 수도권과 충청권 간의 그런 이동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 흐름.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추론할 수 있잖아. 그치 않니? 굉장히 많은 힌트가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1위입니다. 1번입니다. 나이는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나가 아니라 어디 있어? 다 있어요, 다. 충청권 있죠? 세종입니다. 세종 인구는 한 40만 정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2번. 가는 나보다, 수도권은 호남권보다 2위 도시의 인구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수도권의 2위 도시는 인천이고요. 나의 2위 도시는 어디예요? 전주죠. 인천이 훨씬 더 많지. 그치?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3번. 수도권은요. 충청권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항상 생각하세요. 그냥 서울입니다. 알겠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다못해 수도권이야, 얘들아, 수도권. 경기도 사실 생산자 서비스업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어디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은 가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압도적인 비중이야, 압도적인 비중. 4번.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2015년 이후에 인구 순유입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오른쪽에 있는 권역 간 인구 이동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지식으로 봤을 때, 호남권하고 충청권을 비교했을 때, 충청권이 수도권하고 더 거리 가깝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의 효과를 좀 많이 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충청권은 인구가 많이, 조금씩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보인다. 라고 알수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얘들아. 호남권은 인구가 더 빠지는 게 훨씬 더 많아. 그치? 심지어 이 둘이 비교해도, 충청권으로 들어가는 게더 많아. 이렇게만 봐도 사실은 호남권은 인구가 다 빠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타는 가보다 도시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요. 요런 거좀 애매하죠. 근데 이거를 막 찾아서 외울 필요는 없어.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수도권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 제가 한번 세봤는데 수도권이 한 29개 정도 됩니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냥 시 지역을 다 한번 찾아봤어. 충청권은 충청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충청청은 뭐니? 포청청도 아니고, 그렇지? 충청권입니다. 충청권, 충청권, 충청권. 충청권 같은 경우는요, 한 13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넘어가는 거지, 도시 수만 비교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시가 붙으면 전부 다 도시라고 봅니다. 한국 지리에서는요. 그래서 도시 중에서도 이렇게 좀 비교를 많이 하죠, 상대적으로. 어쨌든 아닙니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긴 했었어. 자, 이렇게 정답은 3번이라.

하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그래도 좀 우리가 알아갈 것들이 있었죠. 적용할 것도 있었었고 이런 것들 1위도시, 2위도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인데요. 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크게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도시 내부 구조. 특히 도시 내부 구조라고 본다면은 서울하고 부산에서 잘 나오는 그런 구가 있거든요. 그런 구들을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 흐름을 통해서, 약간 역사를 통해서 기억을 하면 되게 쉽게 기억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대도시권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그치, 뭐 인천 이렇게 합해가지고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 이런 식으로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특히 수도권을 가지고 정말 많이 물어보죠. 신도시하고 연결 짓기도 하고, 그치, 앞에 나왔던 도시책이랑 연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은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늘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단원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16번입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도 좀 아쉽고요.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가지고 대체 좀 어디서 여러분들 헷갈려 했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생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온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볼게요. A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문제가요. 가, 나 지역은 지도에서 찾아서 하나씩 지운 후, 남은 지역 A를 찾아 쓰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단, 가, 나는요. 각각의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세 지역이 대체 뭔데? 를 봤을 때요. 진짜 많이 나오지, 여기는. 어디야? 노원구야, 노원구. 인구 한 50만 정도 되는 노원구예요. 주변 지역이죠. 대표적으로 주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구가 되겠죠. 중구는 인구 12만 정도, 10만 정도 됩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정말 높은 지역이죠. 인구는 적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인구가 정말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아서. 자, 이쪽은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구로구. 그치? 구로구는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이에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하나씩 보자, 하나씩 봐. 가 지역은요, 국가 산업 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1970년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였대요. 자, 일단 산업 단지, 공단.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지식 기반 산업 관련 업체가 증가하면서 첨단 산업 업무 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아마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렸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국가 산업 단지 1970년대부터 중심 역할. 자, 우리 흐름을 봅시다. 흐름을 보면은 한강 이남 지역은 사실 언제부터 개발했어? 라고 한다면은 1960년대부터 개발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이 위쪽만 서울이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위쪽만 서울이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리는 거야. 그래서 한강 이남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산업도 개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분산시킬 그런 목적으로 내려보낸 거지. 인구 분산의 목적도 있고. 그래서 구로구 금천구를 여기를 공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단을 만드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디지털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T 기업도 정말 많고요. 중소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조업도 되게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제조업이 막 여러분들 생각하는 막 대규모 제조업이라기보다는 되게 소규모 제조업이 되게 많아요. 무언가 조립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한다면은, 아, 가는 구로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그런 드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만 보고서도 구로구구나 생각을 했었어야 돼. 아, 왜냐하면 중구는 1960년대 이전부터 이미 도심이었는데, 여기는. 그치? 아니죠. 아니죠. 자, 나 지역은요, 1980년대 대규모 주거 지역, 여기만 봐도 사실은 나는 노원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서울에서 손꼽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틀렸다면 이 가를 중구하고 구로구하고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이제 A는 뭐가 되는 거야? 중구가 되는 거지. 그럼 볼게요. 1번. 자, A 지역의 특징이니까요. A 지역은 가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 금융기관 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대기업의 본사가 많아야 되겠지. 대기업의 본사는 중구에 많죠. 그러니까 생산자 서비스업 밀집 지역 어디? 중구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 그치? 그래서 A가 대표적으로 도심이니까 금융기관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도심, 도심, 금융기관 수 많습니다. 아시겠죠? 2번입니다.

나보다 초등학교 수가 많다 이러는데 상주 인구가 되게 적은 곳이에요. 인구 한 12만, 여기는 50만 정도예요. 인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3번. 용도 지역 중 공업 지역이 상업 지역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업 지역에도 많을 수밖에 없죠. 중구 지역은 상업 업무 지역이 중심이 되니까. 결국 이것도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치? 자, 4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상주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되는데, 아니, 중구는 가장 적을 수밖에 없어요. 12만, 노원구는 50만, 구로구는 40만 정도 됩니다. 그치? 차이가 꽤 많이 나지.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5번 같은 경우는 통근통합 유출 인구가 통근통합 유입 인구보다 많다라고 되는데요. 중구는 대표적으로 통근통합 유입 인구가 제일 많은, 아니, 그 비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무려 300이 넘어가요. 여기 12만 명 사는데, 주간에 낮 동안의 인구를 계산해 보면 38만 명 정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20만 명 넘는 인구가 들어온다는 거야, 최소한. 그렇지? 아닙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했어요. 17번도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쉬웠습니다. 근데 이걸 쉬웠는데 왜 틀렸냐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결국 안에서 틀린 거거든. 아니, 부산도 몇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 같은 경우는요. 중구죠, 중구. 그치? 그리고 비 같은 경우는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의 서쪽에 있네요. 강서구. 아유, A는 북쪽에 있다. 북구가 되겠죠. 사실 뭐 북구, 금정구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쪽은 주거 중심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구는 상업 기능이고 강서구는 제조업 중심이고 북구는 여긴 주거 중심이겠구나라고 접근하면은 생각보다 또 쉽게 풀린다. 봐봐. 자, 일단 항상 제조업이 나오면은 제조업부터 푸세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다 같은 경우는 제조업 출하액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럼 다가 뭐가 되는 거야? 강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다예요. 아니, 쉽잖아. 그치?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하고 주택 유형형 아파트 수가 있는데요. 나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요. 나는 가에 비해서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는 적으면서 아파트 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주거를 담당하는 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구를 좀 헷갈려 했던 이유는 아마 그거 같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 이거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인구가 없어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중구의 인구 같은 경우는 10만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좀 적어요. 그리고 면적도 되게 조그맣다 보니까 분명히 전체 비율 중에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거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쉽죠.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금융 및 사업체 수가 엄청 월등히 많진 않은 거예요. 막 중구나 서울에 있는 강남구에 비해서요.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좀 부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찾을 수 있잖아요. 그치?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항상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중구는 어쨌든 면적이 조그마나 상업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해가지고 가는 C, 나는 A, 그리고 다는 B가 되겠죠. 제조업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18번입니다. 지도는 내 구의 주간 인구 지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인데요. 이것도 서울하고 부산이 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물어보는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거든요. 아니, 서울하고 부산하고 똑같아. 나오는 지역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 나왔는지 보니까요. A는 중구죠, 중구. 중구. 중구는 서울의 도심이에요, 도심. 인구는 적은데 일자리가 많아. 그치? 인구 한 12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주간 동안에, 낮 동안에 인구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무려 300이 넘어가. 아니, 전국에서 이렇게 300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주간 인구 지수가. 근데 B 같은 경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이죠. 100 미만이라는 거는, 여긴 노원구예요. 100 미만이라는 거는, 낮만 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주변으로. 거기에. 살아있는. 낮 동안에 존재하는 사람의 숫자보다도요. 그럼 뭐야? 여기는 배드타운적인 성향을 지닌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낮만 되면은 주변에 또는 도심, 부도심으로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됐다가 다시 밤이 되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 같은 경우는 사하구가 되겠죠. 사하구. 사하구.